얘는 분명히 주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함수 3까지, 그죠? 사인 함수 3까지의 주기 해서 3, 6 여기까지 표시를 했어요. 제가 왜 여기까지만 표시했냐? 어차피 정의역은 0 이상 6 이하에서만 본다고 했거든요. 우리 그럼 이 흰색 함수의 그래프에서 어떻게만 해주면 되겠어요?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절대값 붙여있으면 위에 거는 그대로 남기고 밑에 거는 x축에 대칭 이동해서 위로 올리면 되겠네 해서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는 거죠. 끝.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그린 함수의 그래프가 y는 절대값 2 사인 3분의 2 파이 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 그렸어요. 다 그렸으니까 이제 누구랑만 비교하면 되냐면 y는 1하고만 비교를 하시면 돼요. y는 1. y는 1이 왜 여기에 걸리냐? 최댓값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2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y좌표는 전부 다 뭐냐? 2거든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y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구역을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관찰해야 되는 구역이 지금 현재 여기구나. 요 솟은 요 부분의 x값의 범위가 이 부등식에 뭐가 된다? 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해 중에서 정수인 해만 긁어온다고 했으니까 그 정수만 다 찾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이거 1인 거 찾기 쉽죠? 1인 거 찾으려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사인 3분의 2파이 x가 얼마인 거? 2분의 1인 지점을 보면은 여기가 딱 1일 때잖아요. 그죠? y 값이 1일 때. 근데 얘가 2분의 1 되는 대표적인 아이가 뭐가 있냐면 사인 몇 도? 네. 6분의 파이 30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파이 x가 6분의 파이가 되게끔 하는 x값 하나만 찾아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3분의 2파이 x가 6분의 파이가 되려면 3분의 2x가 6분의 1이 되게끔 하는 값, 즉 양쪽에 2분의 3을 곱해주면은 x가 4분의 1인 지점이 하나 나와요. 4분의 1? 여기겠네. 여기는 3의 정확하게 절반이기 때문에 2분의 3. 그러면 얘는 2분의 3에서 4분의 1만큼 더올 거기 때문에 여기가 4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4분의 1만큼 더갈 거니까 4분의 7. 여기서는 3에서 4분의 1만큼 덜갈 거니까 여기에서는 4분의 11. 여기서는 3에서 4분의 1만큼 더갈 거죠? 그러면 얘는 4분의 13. 그럼 여기에서는요, 여기에서는요, 여기에서는요, 각각 다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사이에 들어오는 정수가 보여요. 4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5보다는 작은 정수 뭐가 나온다? 1 나올 거고요. 요 사이에서는 4분의 8인 2가 나올 거고요. 얘는 4분의 13보다는 크니까 3은 아닐 거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수는요, 4가 나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정수는 5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을 다 따져줘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는 1, 2, 4, 5몇 개다? 네 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값들도 여러분들이 다 직접 따질 수가 있어요. 6보다 4분의 1 작은 수.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3과 6의 가운데 값인 2분의 9니까 2분의 9보다 4분의 1만큼 더큰수 하면 그 사이에 들어있는 수가 5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71번까지 쭉 삼각함수를 포함한 부등식을 풀어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굳이 치환을 하지 않고 구해서 계산을 할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치환을 해서도 풀수 있지만 이 치환되기 전에 그 주기를 이용해서 직접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풀수 있으니까요. 그렇게도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쭉 유형연습 문제를 풀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서술형하고 고난도 문제까지 함께 다뤄보도록 할게요. 미리미리 풀어보고 건너오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

내신 만점 인류아 사상 3강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우리 1강, 2강 정말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친구들 너무너무 대단해요. 우리 1강과 2강 굉장히 그치 많은 내용들이 막 집약적으로 있는 강의였는데도 너무 멋있게 잘 해내고 3강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 3강 역시나 그렇지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황, 이정약용. 이제 한국의 유교 사상가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자, 이황과 이는요, 친구들 잘 아는 것처럼 조선의 성리학자들이시죠? 성리학 사상가이고요. 정약용은 조선의 실학 사상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구도 자체가 성리학과 실학이야. 아, 이황과 이의 사상도 우리가 역시나 수능에서는 항상 갑과 을로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한 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수능에서도 단독 문항으로도 종종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사상가예요. 자, 내신에서 이황, 이, 정약용이 우리 내신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다. 그럼 진짜로 바짝 긴장해야 하는 시험인 거야. 자, 이황, 이, 정약용이 세 사상가 다 단독 문항으로 물론 출제가 될 거고요. 또 이황, 이 조합 당연히 출제가 될 거고요. 이황,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정약용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정약용이 이황 또는 이를 이렇게 비판하는 구도, 혹은 이렇게 역방향으로 비판하는 구도, 혹은 차이점을 묻는 문항이 반드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같이 이황, 이, 정약용의 사상 꼼꼼하게 정리하고요. 그들의 입장의 차이점과 공통점까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황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황은 그렇죠.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표적인 조선의 성리학 사상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강에서 공부했었던 주희의 성리학의 기본적인 내용들 이황도 당연히 다 인정합니다. 어떤 거 있었어? 그렇죠. 하나의 천리가 만물에게 나누어져서 부여됐어. 이일 분수. 아, 잘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같지만 기가 다르다. 이동기 이. 인 원리, 기는 재료로서 이와 기는 머릿속에서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섞일 수 없어. 이기불상 잡. 하지만 동시에 구체적인 사물에서는 이기불상 리 서로 헤어지거나 이별할 수 없죠. 이 밖에도 심통성정 마음은 성의 상태와 정의 상태를 통괄한다. 성발위정 그 성이 발한 것이 감정이다. 기억나지 얘들아? 그리고 그 성리학에서 어때? 감정은 사단과 칠정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이황도 다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자, 얘들아, 요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이황의 성리학 사상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황의 이기론부터 한번 좀 생각해 볼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황의 이기론을 친구들이랑 공부하다 보면 친구들이 너무 어려워해. 근데 요 말만 들어도 막 쫄아, 쫄아. 쫄면 안 되는데 너무 그 한자어만 봐도 친구들이 막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막 일으켜가지고 선생님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아주 유치 찬란한 비유를 들 거예요. 쌤 흉보지 말고 알겠지? 여러분 이야기 쉬우라고 듣는 비유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황을 딱 떠올리면 항상 이 노래를 머릿속에서 그렇지 불러야 돼. 빠밤 빰 치치 그렇지 빠밤 빰 치치 권투 선수의 글러브 낀두 손을 생각하면서 빠밤 빰 치치 빠밤 빰 치치 그래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이것은 바람을 가르는 소리여. 이게 나와야 돼. 자 천천히 보자. 이기론을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두 개의 글러브로 표현했어. 아, 한마디로 하나는 이, 하나는 기로 설명을 하시려나 보다. 맞아요. 얘들아 잘 보자. 이, 기, 빠밤빰, 치치, 빠밤빰, 치치라면 설명해 보는 거야. 자, 이는 뭐였니? 이는 일단 그렇지, 천리였어. 천리. 자, 성리학에서 이 천리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어? 인의 예지의 사덕으로서 순선무악한 거야. 하늘은 언제나 선한 걸 우리한테 주잖아. 맹자의 성선설의 영향을 다 받아서 성리학도 발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아, 하늘이 부여한 이 천리는 순선무악한 것이기 때문에, 아, 반짝반짝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겠다. 반면에 이 기는 어땠지? 천차만별.

개별의 차이가 있었어. 기억나지 얘들아? 자, 인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똑같은 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누구는 맑은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됐지만 누구는 탁한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아, 성인과 일반적인 사람의 차이는 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기는 어때? 맑고 흐림, 맑고 탁함에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는요, 선과 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어. 자, 이황은 따라서 잘 보자. 순선무악한 이가 선과 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 기질, 요 기보다 어떻다? 귀하다. 그래서 이황 선생님은 난 요쪽 글러브가 이쁘다. 아, 난 순선무악한 요 이, 요게 이쁘다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확실하게 드러냈어요. 다시 해보자. 빠밤빰 취취, 빠밤빰 취취. 그중에서 이 이라고 하는 것은 천리로서 순선무악해. 마치 전쟁터에서 언제나 옳은 결정을 내리는 장군과 같은 거야. 얘들아, 전쟁이 났어. 그럼 장군이 나를 따르라 하고 먼저 발하지. 자, 장군인 이가 발하면 요 기는 어때? 선과 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쫄병과 같아. 쫄병인 기는 내 장군님하고 따라가면 되겠다. 이가 발하면 기는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런데 얘들아, 때로는 쫄병이 발이 빨라. 그래서 기가 먼저 휙 하고 발할 때가 있어. 기가 발하면 어때? 장군인 이는요, 반드시 그 위에 올라타서 뜨득뜨득 따라잡아서 올라타서 내가 길을 이끌어 줄게 라고 이가 길을 올라타야 한다. 라고 이황 선생님은 생각했다는 거야. 해보자. 빠밤빰 취취 이도 발할 수 있고 빠밤빰 취취 기도 발할 수 있어. 이가 발하면 기는 따라가는 거야. 이발기수. 그런데 쫄병인 기가 먼저 발해버리면 장군님인 이가 올라타서 이끌어줘야 해. 기이발 이승. 다 했네. 우리 이황의 사상들 같이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일단 이황은요. 이와 기가 둘다 그렇지 발할 수 있다. 이와 기는 둘 다다 발할 수 있다. 이와기는 서로서로 다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기 호발설을 주장했어요. 자, 결국은 기는 물론이고요. 이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뿐만 아니라 이도 운동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구나. 자, 그러면서 이가 발하면 기는 어떻게 해야 해? 따라가야 한다. 이가 발하면 기가 따르고 이발 기수. 기가 발하면 이가 길을 올라타야 한다. 얘들아, 이 승이라고 하는 건 탑승, 승차, 승마 할때그 승이죠. 올라탄다는 거야. 기가 발하면 장군인 이가 길을 올라타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얘들아, 기억하지? 이황은요, 순수한 원리적 개념인 이 천리는 순선무악하기 때문에 존귀하지만 선과악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현상적 개념인 기는요, 상대적으로 비천하다라고 보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는 존귀하고 기는 비천하다. 이것을 이존기비라고도 부르고요. 또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라고 해서 이귀기천이라고도 불러요. 여기는 이귀기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존기비, 이귀기천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장군은 그런 의미에서 이로 비유된다면 졸병은 기로 비유가 된다라고까지 이황은 설명했다는 것들 떠올려보면서 장군인 이가 말하면 졸병인 기는 따라가고 이발기수, 졸병인 기가 말하면 장군이 올라타야 한다라고 하는 기발 이승까지 한번 생각해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이황은요, 4단과 7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일단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4단이 뭐니? 자, 이제 나와야 돼. 4단이 뭐니? 요 4단은 1강, 2강, 그리고 지금 3강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 4단은 맹자가 이야기했던 측수사시. 그렇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이야. 너무 잘했어. 그런데 지난 2강에서 주희는 성리학자로서 이 4단을 마음 중에서도 감정, 즉 정으로서 해석했다. 우리 이런 거 공부했었죠? 자, 4단은 감정이었어. 자, 기억나니? 주희는 감정, 즉 정에는 4단과 7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단은 축수사시의 감정으로서 순선무악한 것이고 7정은 희, 노, 에, 구, 에, 오 욕으로서 선과 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 감정이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4단 그리고 희, 노, 에, 구, 에, 오 욕의 7정에 대해서 이황은 과연 어떻게 설명했을지 좀 지금부터 좀 차근히 살펴볼게요. 얘들아, 기억하지? 이황도 성리학자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음은 성의 상태와 정의 상태를 통솔하고 포괄한다라고 하는 신통성정 받아들였어요. 게다가 이 성이 발해서 정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성발위정도 당연히 다 인정하죠. 자, 그런데 그

감정이 4단 또는 7정이었잖아. 그러니까 4단과 7정이 각각 무엇이 발해서 드러난 것인지에 대해서 이황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자는 거죠. 이황은 기본적으로 빠밤밤 취취, 빠밤밤 취취, 이와기는 둘다 바란다. 그렇죠. 이기 호발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발도 가능하고요. 기발도 가능했어. 얘들아, 순서모학한 원리인 이가 발했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드러난 감정은 어때? 순서모학한 감정이겠다. 그래서 아하. 4단이 바로 이발기수한 감정이다라고 이황은 해석했다는 걸알수 있죠? 4단은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축소사시의 순선무악한 감정이다. 순선무악한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도덕감정이라고도 표현해 볼수 있겠네요. 자, 반면에 선과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 기가 발했어. 얘들아, 기가 발하면 그렇죠. 장군인 이가 기를 올라타야 되죠? 기발 이승해야 해. 이렇게 순선 무악한 이가 발한 감정이 4단인 것과 달리 가선가악한 기가 발한 이런 감정은 어때? 그렇지, 가선가악한 감정이겠다. 얘들아, 선과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 감정, 우리 그렇지, 질정이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질정은 선도 가능하고 악도 가능한 선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 일반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 이황은 4단과 7정이라고 하는 감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4단의 연원은 이발기수이고, 7정의 연원은 기발이승으로서, 4단과 7정은 각각 연원이 어떻다? 다르다라고 구별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마치,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라고 이와 기의 구별을 이황이 강조한 것처럼, 4단과 7정의 연원에 대해서도 각각 이발기수와 기발이승으로 그 연원을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볼수 있죠? 이황은 주희에 이와기는 섞일 수 없다. 즉, 이기불상잡이라고 하는 주장을 보다 더 강조하면서 4단과 7정의 원천이 각각 어때? 하나는 이발기수, 하나는 기발이승으로 서로 다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아까부터 구별하게 구별해서 봐야 한다라고 봤을까? 왜 자꾸만 이렇게 구별하시라고 봤을까? 그렇지. 이황은 이런 순선무악한 부분을 잘 지키려고, 순선무악한 그 도덕 원리의 순수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별을 강조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황은 기본적으로 도덕 원리인 이의 순수성과 절대성을 확보하고자 계속해서 이발과 기발로 4단과 7정의 연원도 구분하였습니다. 그는 4단과 7정의 연원이 각각 이발과 기발로 다르다고 보면서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했죠. 계속해서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도덕적인 기준과 인간의 욕망을 혼동하는 오류를 방지하고자 순선무악한 부분과 가선가악한 부분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이황은 성리학자로서 어떠한 수양 방법을 강조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성리학의 수양법을 이황도 다 강조합니다. 얘들아, 우리 성리학 공부할 때 이미 거경 궁리, 중요한 수양법 공부했잖아. 항상 경건한 자세에 거하면서 궁리,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세요라고 하는 수양을 강조합니다. 얘들아, 궁리라고 하는 수양에 대해서 성리학자들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세요라고 해석하죠. 하지만 양명학, 지난 시간에 2강에서 공부했었던 왕수인 양명학은 궁리라고 하는 수양을 이야기하면서도 여기서 말하는 양명학에서 왕수인이 말하는 이치는 양지였기 때문에 그 양지인 본성을 잘 발휘하면 그게 이미 궁리이지 사물에게는 이치가 없기 때문에 사물의 이치를 궁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뜻 자체는 다르게 해석했어요. 하지만 궁리라고 하는 표현 자체, 그 워딩 자체는 성리학에서도 양명학에서도 수양의 모습으로서 공통적으로 인정하죠.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황도 성리학 사상가로서 궁리의 수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리학자답게 그 궁리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라고 해석했어요. 경건함에 거하는 거경과 궁리가 함께 새의 두 날개와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수양에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경건한 자세, 경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자, 경의 자세는요. 우리 유학자들이 다 강조할 법한 수양의 자세야. 특히 성리학에서 많이 강조가 돼요. 우리 성리학자들은 경건한 그 경의 자세를 통해서 성을 이루어야 한다. 경을 통해서 성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수양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이 성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성실함이야. 얘들아, 성실하고 진실함이야. 우리 하늘은 언제나 성실하고 진실하잖아. 이렇게 하늘의 도인 그 성, 그 성으로 나아가려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도인

그 경건함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면서 경을 통해 성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얘들아, 빠밤밤 치치. 우리 이왕 하면 언제나 그 부금이 깔려야 된다 그랬지. 빠밤밤 치치를 떠올리면서, 아, 일주일에 한 번. 챔피언 벨트를 꿈꾸면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훈련하는 권투 선수를 떠올려 보세요. 일주일에 한번산 정상에 올라가는 그 권투 선수의 노력을 생각하면서 일주일에 한번산 정상에 올라간다.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의 대표적인 경의 실천을 보겠습니다. 주일무적 마음을 한 군데로 딱 집중해서 무적 잡념이 틈타지 않도록 하는 거야. 정제엄숙 정제 몸가짐과 옷차림 딱. 그렇지? 바르게 하고요. 엄숙한 태도를 유지해서 경건하게, 그렇죠? 궁리하는 모습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상성성 그러려면 졸면 안 되겠지? 상성성 별이 반짝반짝 하는 것처럼 항상 깨어있는 정신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경을 통해서 성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면서 경의 자세로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지금 우리가 이황을 공부하면서 제시가 되었지만 이황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한 이러한 수양의 기본적인 자세들 같은 경우는 이황과 이이가 모두 다 인정할 법한 성리학의 기본적인 수양 방법이었는데요. 특별히 이황 선생님이 이런 많은 이야기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남기셨기 때문에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이이 선생님의 또 성리학 사상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이황이 빠밤밤 치치 빠밤밤 치치를 이야기하면서 이도 바라고 기도 바란다는 이기오발설을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이이는요. 이와 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해. 얘들아, 이와 기에 대해서 이이는 어떻게 해석했을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이를 보면 이번에는 요런 그림을 떠올리면 너무 좋겠다. 어, 난해한 그림인데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알겠나? 그래, 맞았어. 딱 깍지 낀요두 손을 생각하면 좋아요. 자, 하나의 손이 이라면 요 하나의 손을 기. 요렇게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수 있겠다. 쌤, 잠깐만요. 깍지 낀두 손으로 이와 기의 관계를 설명하시려고 하시는군요. 어, 그러면요. 일단, 이도 바라고 기도 바라는 이기호발은 불가능하겠네요. 이거 둘다 말할 순 없겠네요. 교통정리가 필요하겠네요. 너무 좋아. 지금 촉이 너무 좋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맞아. 이는요, 이도 바라고 기도 바란다라고 하는 이황의 이기호발설에 대해서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라고 반대했어. 자, 그러면서 잘 보자. 이와 기가 어때? 깍지 낀두 손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다면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본 거죠? 어, 기본적으로 발하려면 형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형태가 있으려면 재료여야 되겠네. 이는 원리, 기는 재료 기억나지? 근데 원리는 눈에 안 보여. 형태가 없어. 반면에 재료 클레이, 기는 형태가 있었어. 어, 재료가 있어야지 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움직임이 있으려면 그렇지. 형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재료인 기만 바랄 수 있는 거야. 얘들아, 기가 바라면 가성각한 이런 기가 바랬기 때문에 순선무악한 원리인 이가 올라타서 이끌어줘야 되겠다. 아, 기가 바라면 이가 올라타는 그한 가지 경우만 이는 인정했다는 거구나. 기가 바라면 이가 타는 한 가지 경우만 인정했다는 거구나. 이걸 이이에 뭐라고 불러? 옳지. 너무 잘한다. 기발, 이승, 일도서이라고 불러. 알겠지? 어렵잖아. 쫄거 하나도 없어? 천천히 보자. 이이는 기본적으로 이발 자체는 가능해, 불가능해? 노. 이거 불가능한 거야. 오직 뭐만 바라는 거야? 그렇죠. 기만 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인은 자신의 입장을 너무너무 유명한 요런 문장을 표현했습니다.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자, 봐봐. 이는 발하는 까닭이고 기는 바라는 것이다. 너무 유명한 이이의 문장이고요. 이 문장 자체가 동그라미 1, 2, 3, 4, 5 선지로도 맨날 나와. 보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맨날 나오거든. 반드시 가져가세요. 잘 보자. 바라는 건 기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는 바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는 뭐니? 원리잖아. 원리이기 때문에, 아, 바라게 하는 원리, 바라게 하는 까닭은 될수 있지만, 바라진 못해. 바라는 건 기야. 기는 바라는 것이고, 이는 바라는 까닭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통해서 기발이신 일도서를 이는 강조했어요.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다는 그한 가지 경우만 옳다. 즉, 잘 봐봐. 이와 기는 둘다 운동성을 가진다. 라는 입장에 대해서 이는, 그렇죠. 높하고 반대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황은 어때? 네. 예스라고 보지. 근데 이이는 아니야. 이 중에서 오직 기만 운동성을 가져.
이는 발할 수 없어. 즉, 이는 운동성과 능동성을 가질 수 없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황과 이의 차이점 정말 중요하게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완전히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야기했어요. 자, 이는 원리, 기는 재료이기 때문에 원리인 이는 형태가 없어. 형 이상이야. 반면에 재료인 기는 형태가 있어. 형 이하야.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없는 이는 두루두루 형태가 없기 때문에 통할 수 있지만 형태가 있는 기는 그 형태 안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 형태가 있는 기는 국한된다라고 하는 이통기국론을 주장했구나. 이와 기에 대한 이의 아주 특징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지금도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이는 원리로서 두루두루 통하지만 기는 재료로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국한된 자기의 모양과 자신의 형상에 국한된 그런 특징을 가진다. 이통기국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는요, 물과 그릇의 비유를 듭니다. 얘들아 생각해 봐. 그릇은 각자의 형태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형태에 딱 국한되어 있지? 하지만 물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두루두루 담길 수 있어. 그럼 물은 이일까, 기일까? 그렇지. 형태가 없기 때문에 원리인 이가 되겠다. 그릇은? 그렇지. 형태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있는 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이통기국을 설명하는 이의 비유까지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바리승 1도서를 이야기했던 이는 4당과 7정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설명했을까? 얘들아 천천히 보자. 다시 한번 이를 떠올리면 깍지낀 두 손이 떠올라야 돼. 기도하는 이 깍지낀 두 손이 떠올라야 돼. 기도하는 손이 떠올라야 돼. 그러면 애초에 이발과 기발은 둘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황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어. 이이가 보기에는. 교통정리 아까 우리 이미 끝났죠? 어허, 움직임이 있으려면 형태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이는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기만 움직일 수 있어. 기만 발할 수 있어. 그러면 이가 올라타는 그한 가지 경우만 인정할 수 있다고 이이는 이야기하면서 좋아요. 기발 이승 일도서를 주장하잖아? 그러면 애초에 이이가 보기에는 이발은 nope, 불가능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직 기만 발하고 이 같다는 한 가지 경우만 가능해. 얘들아, 기는요, 이가 보기에도 맑음과 탁함, 맑음과 흐림에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는 어때? 선과악의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렇게 선과악의 가능성이 있는 기가 발해서 드러난 감정이니까, 아, 일단 그 감정은, 아, 선과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겠다. 선과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 감정, 우리 뭐라고 불렀지? 그렇지. 칠정이라고 공부했죠? 칠정은 선도 가능하고 악도 가능한 그런 일반 감정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쌤, 그러면 4단은요? 4단은 어떻게? 이황은요, 이가 발하고 기가 다른 이발 기수한 감정이 4단이다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었는데요. 그럼 이는요, 이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4단을 설명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예리한 질문이야? 자, 그럼 4단에 대해서 이는 어떻게 설명하지? 옳지. 봐봐. 기발 이승한 감정이 7정이었어. 기발 이승에서 드러난 감정이 칠정이야? 그런데 칠정은 선과 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지? 그러니까 칠정 안에는 선의 가능성과 악의 가능성이 다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 그런데 이 중에서 선한 부분만 쭉 모아서, 엑기스처럼 선한 부분만 이렇게 모아서, 아, 그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본 거구나? 아, 그걸 칠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본 거구나? 이 칠정은 죄송해요. 4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봐봐. 7정 중에서 선한 측면만을 모아서 4단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4단은 그렇지 여전히 축소사시의 감정으로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행지심, 십이지심의 감정으로서 순선무악한 감정이야. 이것은 순선무악한? 그렇죠. 도덕감정이다라고 하는 해석 여전히 이이에게서도 가능한 해석이 되는 거야. 다시 해보자. 쫄지 마. 어렵지 않아? 마치 계란 중에서 노란 부분만 쭉 모아서 우리가 노른자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준 것처럼, 별칭을 붙여준 것처럼, 감정은 칠정밖에 없어. 그런데 그 칠정 중에서 선한 부분만을 쫙 모아서 사단이란 이름을 따로 붙여준 거야. 그러면 천천히 보자. 결국은 칠정도 기발이승한 감정이고요. 사단도 결국은 기발이승한 감정이야. 게다가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 그렇지, 칠정이.
4. 난을 무엇하고 있는 거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너무너무.

명한 이이의 핵심 사상, 칠정은 사단을 포함한다. 칠, 포, 사라고 하는 것알수 있죠. 쌤, 아까 전에요, 쌤이요. 이이가 보기에는 감정은 칠정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쌤, 근데 여기 사단도 있는데 왜 감정이 칠정밖에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리해. 아까 쌤이 쑥 넘어갔는데 어떻게 그걸 캐치했지? 자, 이 입장에서 보면 감정은 결국 칠정밖에 없는 거야. 왜? 감정은 칠정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칠정밖에라고 말하는 순간 그 칠정 안에 이미 사단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여러분들이 아침에 식사로 계란 후라이를 한개 먹었어. 나 오늘 아침 식사 메뉴는 계란 후라이였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계란 후라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계란이라고 하는 말 안에 이미 노른자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나 오늘 아침 식사로 계란도 하나 먹고 노른자도 하나 먹었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잖아. 그것처럼, 아, 감정은 칠정밖에 없다라고 하는 표현도 이이에게서 성립할 수 있어. 왜? 우리가 칠정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칠정 안에는 이미 사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구나. 정리해보자. 이이는 주희에 이와 기가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없다. 즉, 서로 이별할 수 없다는 이기불상리라고 하는 주장을 보다 더 강조하면서 사단과 칠정이 분리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당연하지.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니까. 그러면서 사단과 칠정은 둘 다다. 기가발하고 이가 탄 감정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사단은 칠정을 포함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포함하는 것이며, 우리 칠포사라고 부르죠. 사단은 칠정 중에 선한 것만을 별도로 지칭하는 것뿐이다. 즉, 사단은 칠정 중에서 선한 부분을 별도의 별칭으로 지칭한 것뿐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이의 입장들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의는 수양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강조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의는 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천리로서 순수무악하게 순수무악한 것으로서 이미 다 부여받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나 일반 사람이나 이 자체는 동일한 거야. 그런데 누구는 왜 성인이 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해? 그렇지, 기가 달라서잖아. 기가 맑고 탁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잖아. 결국 기질이 달라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의 본연인 그 선을 잘 실현하려면 기질을 잘 바로잡는 수양이 필요하다. 탁한 기질을 맑은 기질로 교정하는 수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질의 교정, 교기질을 이제 강조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질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앞서 이황 공부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경을 통해 성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수양을 역시 강조합니다. 자, 경을 통해서 성에 이를 것을 이야기하죠. 이에 따르면 인간의 도덕적인 불완전성은 기의 불완전성과 가변성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따라서 기질을 바로잡으면 이의 본연인 선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이는 주장하죠. 그러면서 그는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등과 관련된 개혁을 주장했어. 특별히 개혁 중에서도요. 시기에 잘 맞는, 그 타이밍에 잘 맞는 개혁을 경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인의 사회 경장론을 주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후대에 실학 사상이 등장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받기도 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황과 이이의 성리학 사상 같이 한번 공부했어요. 이황과 이이의 입장에서도 차이점이 분명히 있었어. 이황의, 그렇죠, 이기후발설, 그리고 사단과 칠정의 연원을 각각 이발기수와 기발이승으로 구별한 이황. 반면에 이이는요, 그렇죠, 기발이승 일도설만을 주장하면서 칠정과 사단의 연원을 똑같이 다 기발이승으로 보았다는 것, 그리고 이이는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 포함관계로 보았다는 것까지도 차이점으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겠지. 공통점 어떤 게 있어? 그렇지, 둘다 성리학 사상가이기 때문에 주희가 이야기했었던 성리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황도 이이도 다 인정한다는 것 공통점으로 다시 한번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예경의 실학사상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들아, 실학도 유학인 거 알고 있었니? 그치. 실학도 결국 유교사상입니다. 친구들이요, 선생님, 실학은 왠지 유교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해야. 실학도 결국 유학사상, 유교사상이기 때문에, 아, 누구나 취향을 통해서 성인 군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 정약용도 인정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정약용은 실학사상가답게 그 성리학자들의 입장을 좀 비판했어. 자, 얘들아 생각해봐. 실학사상가니까 성리학의 비판할 점을 좀 비판했을 거 아니야. 특별히 정약용은 실학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성리학의 성직리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자, 성리학자들의 성직리는 뭐야? 그 본성에 진한 그 이해 측면, 본연지성, 그게 바로 천리이다. 그 인간의

본성이 천리이다라는 걸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성리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의 본성이 천리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성리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천리는 뭐야? 인간의 도덕 생활의 이치와 법칙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본성이 천리라는 건 인간의 본성이 도덕적인 이치와 법칙, 입법이라는 거야. 천리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이치와 법칙으로서 실체잖아. 그러니까 이걸 더 어려운 말로 입법적 실체,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다. 즉, 성리학자들은 본성이 천리이고 그 천리가 도덕적 이치며 법칙이고 그것이 결국 입법적 실체이기 때문에 본성이 도덕적 입법이며 본성이 입법적 실체라고 보았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정약용은 성직리를 비판했잖아. 그러니까 정약용이 보기에 본성은 천리가 아니야. 본성은 도덕적인 입법이 아니야. 정약용이 보기에 본성은 입법적 실체가 아니야. 너무 중요해. 수능에서 지금 계속 핫하게 계속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선생님들이 내신 시험 출제하실 때는 평가원의 기출 문항들 굉장히 많이 반영해서 출제하시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변별력 있는 요소로 내신 시험에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본성이 천리가 아니다라고 보았고요. 본성이 도덕적 입법도 아니고요. 입법적 실체도 아니다라고 보았어. 쌤, 그럼 정약용은 본성이 뭐라고 본 건데요? 좋은 질문.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이 기호라고 하는 파격적인 주장을 해요. 기호는 뭐니? 너네 기호식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내가 좋아해서 먹는 걸 기호식품이라고 하잖아. 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의 경향,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의 쏠림, 이런 걸 기호라고 부르는데,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경향, 즉, 기호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야. 아, 인간의 본성은 선으로 자꾸만 쏠리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덕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경향 이것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예장을 성 기호설이라고 불러요. 자, 그는 기호를 크게 둘로 구분했어. 영지의 기호와 형구의 기호로 구분했는데요. 얘들아, 쫄지 마, 쫄지 마, 별거 아니야. 이게 한자로 돼 있어서 어려워 보이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되게 멋진 사상이거든요. 한번 천천히 내 것으로 가져가 볼게요. 자, 먼저 형구부터 볼게. 형구는 쉽게 말하면 육체의 모습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 아,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기호가 있다는 거죠. 단건 좋아하고, 쓴건 싫어하며, 향기는 좋아하고, 구리구리한 악취는 싫어하는 육체의 기호야. 쉽게 이야기하면, 아하, 생존 욕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런 육체는 인간만 갖고 있을까? 인간과 동물이 다 가지고 있을까? 그래, 인간과 동물이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구의 기호는 인간과 동물이 모두 가지고 있는 기호예요. 이건 도덕과는 관련이 없어. 어떤 도덕적인 생활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얘들아, 하지만 이런 형구의 기호가 그 자체로 악하다라고 말할 순 없는 거야. 그치? 이게 그 자체로 악한 건 아니야? 하지만 형구의 기호에 따라서 살아가면 선을 행하기는 어렵고 악을 행하기는 쉽다라고 정약용은 표현하기도 했어요. 다시 해봐. 가져가. 디테일하게 가져가면 또 혼자 웃을 일이 있을 거야. 다시 해보자. 형구의 기호는 육체의 기호야. 인간과 동물이 다 가지고 있어. 이것은 그 자체가 악은 아니야. 하지만 형구의 기호에 따라 살면 선행하기는 어렵고 악을 행하기는 쉬워. 그치? 육체의 기호니까. 반면에 영지의 기호는 오직 인간만 가지고 있는 기호야. 이게 중요하겠다, 얘들아. 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잖아.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호가 영지의 기호야. 이 영지의 기호는 아까 나온 것처럼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라는 거알수 있어요. 아, 이건 결국 뭐야? 아, 나 선이 좋아. 나 선한 사람이 한번 되어보고 싶어라고 하는 도덕적 욕구라고 하는 것알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오직 누구만 갖고 있는, 그렇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기호야. 정약용은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영지의 기호를 선천적으로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영지의 기호를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러한 영지의 기호는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본성이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정약용은 이 영지의 기호를 어려운 말로 본연지성이라고도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지의 기호는 선을 좋아하는 도덕적인 욕구잖아. 그래서 어떤 도덕 생활과 관련되는 본성이기 때문에 이걸 도의지성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늘이 부여해주는 기호이기 때문에 이것을 천명지성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했어요. 반면에 형구의 기호는 아,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기도 했구나. 어렵게 내신 문제 출제하실 때는요, 정약용의 기호를 영지의 기호와 형구의 기호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본연지성, 도의지성, 천명지성으로 표현하시든지 형구의 기호를 기질지성으로 표현하시든지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구나. 좋을 거 없이 정약용 문제 풀다가 기질지성 나오면 아, 이거 형구의 기호라고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겠다. 인간과 동물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해요. 정약용 문제 풀다가 본연지성, 도의지성, 천명지성이란 말 나오면 쫄지 말고 아 이거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영지의 기호? 인간만 가지고 있는 하늘이 부여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본성으로서의 기호라고 하는 것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정약용이 성기호서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은, 인간들은, 인간은 오직 인간만이 영지의 기호를 어때? 그렇지? 본연지성으로서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런 기호를 본성으로서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주장했다는 걸 공부했어요. 근데 얘들아, 선을 좋아하는 기호를 갖고 있다는 것과 실제 구체적인 현실에서 내가 선을 선택해서 선을 실천한다는 건또 다른 문제일 수 있지? 정약용은 그것에 대해서 자주지권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얘들아, 천천히 보자. 자주지권은 쉽게 이야기하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런 저울의 흐름을 생각해 볼 때, 이 선과 악 중에서 어떤 것을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 선택해서 실천할 수 있는 스스로 주인 된 그러한 권형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정약용의 입장을 우리는 자주지권이라고 불러요. 자, 좀 어려운 말인데 천천히 보자. 자주지권은 권형이다라고 정약용은 설명했거든요. 이 권형은 쉽게 이야기하면 저울 혹은 저울추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 다시 한번 해봐.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선과 악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실천할지는 인간에게 달려 있다는 거야. 요즘 말로 하면 21세기 언어로 바꾸면 이 자주지권은 마치 자유의지와 같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어. 천천히 보자. 인간은 선이나 악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자주지권을 부여받은 존재야. 이것도 역시 하늘이 부여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지권은 역시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블라블라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아니야. 블라블라함으로써 획득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야. 하지만 자주지권 자체가 본성은 아니야. 본성은 기호야.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 그게 바로 본성이었고요. 자주지권은 선천적으로 그냥 타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형이었어요. 얘들아, 선과 악을 스스로 선택해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인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약용의 면모를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정약용은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책임을 절대 피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런 명백한 욕구, 즉 기호가 마음속에 본성으로서 이미 떡하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주지권을 발휘해서 굳이 악행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인의 과오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인간이 선을 선택해서 실천하면 그 선은 그 선을 행한 사람의 공로가 되지만 인간이 악을 선택해서 실천하면 그 악은 그 악을 선택하고 실천한 그 사람의 분명한 과오, 분명한 잘못이 된다라고 정약용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약용은요, 덕에 대해서도 성리학 사상가들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얘들아, 성리학과 실학, 성리학과 정약용의 차이점으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보자. 일단 덕하면 인의 예지의 사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자, 성리학자들은 이 사덕, 인의 예지의 사덕이 어때? 천리로서 본성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약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정약용은 달리기, 여러분 한번 달리기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봐. 처음 시작점이 있고 마지막 결승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드는 비유인데요. 달리기의 처음 시작점을 우리가 4단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정약용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행지심, 12지심의 4단은 모든 사람이 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했어. 그런데 4단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누군가는 그 4단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나 너무 힘들어, 나 포기, 나 그렇게 안 할래 하고 4단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어. 4단을 어때? 그렇지, 확충하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 4단을 실천하고 확충하는데 성공해. 끝까지 달려. 그렇게 4단을 실천하고 확충하는데

성공한 사람만이 인의 예지의 사덕을 후천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고 정약용은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약용은 사단은 사덕을 형성하기 위한 시작점이 된다라고 해석했다는 것들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정약용은 성리학과 달리 인의 예지라고 하는 덕이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즉 사단을 확충하는 실천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봤어요. 일상생활에서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인의 예지의 사덕이 형성,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서 사단은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선한 마음인 건 인정해. 그런 의미에서 사단은 선천적이다 라고 하는 것도 정약용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고 해서 다 본성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자체가 본성은 아니었어요. 그럼 본성은 뭐였지? 좋아요. 어디까지나 기호였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리학과 정약용의 입장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사단이 선천적이다라고 하는 건 성리학과 정약용 공통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의 예지의 사덕에 대한 관점은 달랐죠? 성리학자들 주희, 이황, 이익에게 있어서 사덕은요? 어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처리로서의 본성이었어. 하지만 정약용은 아니야. 인의 예지의 사덕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거야 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 두세요. 공통점, 둘 다다. 사단은 선천적인 것으로 내재하는 것이며 확충해야 하는 것이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은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정리했습니다. 정약용은 실학사상가답게 인간의 욕구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합니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생존도 할수 있고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도 살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그도 실학사상가인 정약용도 유교사상가이기 때문에 악한 욕구, 즉 인욕, 또 사욕과 같은 악한 욕구는 분명하게 제거할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문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유교 사상가 드립니다. 성의 본연과 기질의 차이가 있듯이 정의는 칠정과 사단, 사단과 칠정에 구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단과 칠정을 구분하고 있어? 사람의 한 몸은 이와 기가 합하여 생겨난 까닭에 두 가지가 서로 발하여 작용하고 발할 적에 서로 소용되는 것입니다. 서로 발하는 것이고 보면 각각 주가되는 바가 있음을 알수 있고 서로 소용되는 것이고 보면 서로 그 속에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서로 그 속에 있으므로 실로 혼합하여 말할 수도 있고 각각 주가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분별하여 말해도 안될 것이 없습니다. 말이 좀 꼬아져 있지만 결국 이 사상가는 사단과 칠정의 연원에 대해서 구분하면서 이와 기는 둘다 바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와 기의 분별을 나는 조금 더 강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와 기는 둘다 바랄 수 있다. 이기호발설을 주장한 이황이 되겠네요. 성의 본연과 기질의 관계로 사단과 칠정을 볼수 있습니다. 본연의 이에 기가 순응한 것은 기가 이의 명령을 들음으로 그 중한 것이 이에 있어 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본연의 이에 기가 따르지 않는 것은 이의 명령을 듣는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그 중한 것이 기에 있어 축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봐봐. 하지만 이는 작용함이 없으니 서로 발용함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뭐야? 이 발은 높. 이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오직 뭐만 바란다? 기만 바란다. 기가 바라고 이가 타는 한 가지 경우만 인정될 수 있다. 기발이 승 일도설. 그렇죠. 이이가 되겠네요. 이황과 이의 입장입니다. A는 이황이 예, 이이가 아니요. B는 이황이 예, C는요. 그렇죠. 이이가 예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사단과 칠정은 성에서 발동해 드러난 것인가? 얘들아 보자. 사단과 칠정은 둘다 감정이죠. 성발위정, 성에서 발동하면 감정으로 드러나죠. 성발위정 기본적으로 성리학의 기본 구구단이죠. 둘다 네라고 인정할 법한 내용이 되겠네요. 본연의 성을 회복하고 기질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가? 둘다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순수무악한 본연의 성은 회복해야 한다, 지켜내야 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탁한 기질을 맑은 기질로 잘 변화시킬 수 있다. 가능하다. 수양하면 누구나 성인 군자가 될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질의 차이 극복할 수 있다라고 둘다 당연히 인정하겠습니다. 이와 기는 각각 발하는 주체가 될수 있는가? 네, 이황이 보기에는요. 이발 오케이, 기발 오케이 둘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기는 둘다 발할 수 있다. 답은 그렇죠. 3번이 되겠네요. 이는 기가 움직이는 근거로만 존재하는가? 기가 움직이는 근거로만
이가 존재할 뿐이 자체는 바랄 수 없는가? 아니요. 이황이 보기에는요. 이는요. 기가 움직이는 근거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자체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가 움직이는 근거로만 존재하는 건 아니었네요. 기는 항상 이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가? 얘들아, 기가 이의 명령을 듣고 따르면 어때? 선한 사람인 거지.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 때로는 기가 이의 명령을 듣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악한 부분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악한 모습으로, 악한 감정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요. 그렇죠. 7번의 답 3번이 되겠네요.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가 아까 이황과 이이였죠? 갑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연지성이 사람과 만물 모두에게 같다면 소의 발은 둔하여 붓을 잡아 글씨를 쓸 수 없고 소의 입술은 말을 하여 문체를 이룰 수 없으나 그 눈은 오히려 흑백을 분간할 수 있고 그 귀는 또한 소리의 시끄럽고 고요함을 분간할 수 있으니 시험삼아 소에게 문자를 가르친다면 어찌 머리를 끄덕이며 의사를 나타내지 않겠는가? 결론은 뭐야? 사람과 만물이 동일한 본연지성을 가지고 있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성리학은 본연지성이 천리고 천리는 사람과 모든 만물에게 동일하게 부여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치? 본연이란 성이 아니라 자연을 가리키는 말이다. 성이란 좋아하고 싫어하는 좋고 싫음의 기호이다. 결국 성 기호설을 이야기하면서 성리학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정약용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정약용이 이황 이이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덕은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이치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보자. 유교에서 덕은 뭐야? 인의 예지의 사덕을 떠올려야 돼. 인의 예지는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이치? 어? 천리? 어? 인의 예지의 사덕이 천리라고 보는 건 오히려 성리학자들 입장이지. 정약용은 인의 예지의 사덕이 천리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이 후천적으로 형성해서 얻어지는 인간의 덕이라고 생각하지. 인의 예지의 덕이 천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진술이 정약용의 입장이 아닙니다. 덕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그렇지. 자, 이황과 이인은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이내 예제의 사덕이 천리로서 본성으로서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해. 갖고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정약용은 nope. 이내 예제의 덕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확충함으로써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 선을 좋아하는 경향에 따라서 실천함으로써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죠. 따라서 블라블라단 사실 왜 모르십니까? 왜 간과하십니까? 라고 정약용이 성리학자인 이황과 이이에게 비판할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지를 바로잡아 본연의 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괄호 안에 있는 건 오히려 성리학자들이 강조하는 내용이지. 기질, 탁한 기질을 맑은 기질로 잘 바로잡고 잘 교정해서 그 본래의 성의 순수무악함을 잘 회복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건 오히려 성리학자인 이황과 이이가 강조할 법한 내용이지 간과, 즉 가볍게 여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주어진 본성에 따라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아니지, 이렇게 비판할 수 없지 얘들아.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주어진 본성에 따라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건 이황과 이희 인정할 법한 내용이죠. 이황과 이희가 보기에 인간이 이렇게 부여받은 본성은 인의예지의 사덕으로서 순수무악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황 이희가 오히려 강조할 법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하늘이 부여한 천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정약용은 성직리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하늘이 부여한 천리,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어떤 도덕적인 입법, 인간의 본성은 천리이다.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잖아. 그치, 얘들아? 오히려 괄호 안에 있는 이러한 진술은 정약용 입장이 아니에요. 게다가 하늘이 부여한 천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입장은 오히려 이황과 이이가 강조할 법한 내용이죠. 성리학자들은 하늘이 부여한 천리인 인의 예지에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5번은 이황과 이이가 강조할 법한 내용으로서 네, 적당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8번의 답은요. 그렇죠. 2번이 되겠네요.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만만치 않았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잘 해냈습니다. 차분하게 복습하시고요. 이어서 또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팁들 완전하게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1회 확률과 통계 강의를 맡은 전희국이고요. 자, 여러분들 정종영 선생님과 함께 1번부터 22번까지 문제 잘 해결하셨죠? 전 이제 1회 23번부터 30번까지 확률과 통계 함께 해결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 있는 공통 부분에 대한 난이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뒤에 있는 저하고 함께 하게 하는 요 확률과 통계 파트도 난이도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제가 평가했을 때는 무난했다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탁월하게 어렵거나 문제가 여러분들을 뭐 귀찮게 하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중요했던 단원에서 출제가 됐다. 그래서 굉장히 실제 모의고사와 가장 흡사한, 그리고 수능 난이도하고 약간 유사한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에 한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8문항이잖아요. 그럼 이 8문항 중에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수가 최대 3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2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두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가 해결을 하냐, 이게 여러분들의 등급을 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항을 내가 최대한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1회 함께 풀 건데, 기본적인 개념들도 좀 체크해 볼 것들은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중요했던 부분들을 제가 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항에 대한 정보부터 좀 보고 가야 되겠죠? 일단 경우의 수 파트에서 6점, 그 다음에 확률에서 10점, 통계에서 10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한 문제, 확률 한 문제, 통계 한 문제로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 경우의 수와 확률 파트에서만 세 문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8, 29, 30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문항들이거든요. 그리고 28번과 30번, 요두 문항이 제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항들은 이렇게 골고루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경우의 수와 확률 파트에서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통계가 만약에 이제 뒷장 넘겼는데 보이잖아요. 그러면 번호 상관없이 통계 문제부터 푸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28, 29, 30에 나왔다면 무조건 통계 문제는 먼저 풀고 나머지 28, 30, 아니면 뭐 28번에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먼저 풀고 29, 30, 나머지들을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어느 정도 좀 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파이널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맞춰놓고 푸는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문제 풀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보고, 뭐, 오답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어떤 게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시간 내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을 했는지, 못했는지, 요걸 좀 체크해 볼 만한 그런 시간입니다. 물론, 뒤에 회차들을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문항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거의 못풀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문제들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딱 100분 내에 공통 부분부터 확률까지 쭉 해결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키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 28번과 30번이었습니다. 29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30번 같은 경우에 수학적 확률이었는데, 30번 치고는 문제가 심플했습니다. 고려할 상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고요. 특히나 또 28번 같은 경우에도 경우의 수 파트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힘들어할 만한 영역은 아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주제로 따진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함수의 개수에 대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봤을 법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잡고 거기에 따라 함수값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복 조합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용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문항의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던 회차였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공들여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3번입니다. 6개의 문자가 있고요. 이걸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럼 2점은 2점답게 빨리 푸셔야 돼요. 그지? 이런 것들에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6개니까 6팩토리알 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건몇 개? 4개죠. 그러니까 얘는 4팩토리알, 2팩토리알. 자, 이렇게 해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어떻게 해도 돼? 그렇죠. 얘는 2개가 다르고요. 4개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난 6개의 자리 중에 4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6개의 자리 중에

얼마 나올까요? 얘는 15가 답이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이런 것들은 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24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앞쪽에 또 많이 나옵니다. 연산 문제인데 여기서 체크해 봐야 될 거는요, 이런 거예요. 독립인지 아닌지, 배반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먼저 봐야 문제를 접근할 때 내가 식을 조금 빠르게 풀수 있습니다. 자,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독립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만 떠올리는 친구 있거든요. A 곱B는 PA 곱하기 PB다. 물론 얘가 독립을 판단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맞긴 한데 이 이전에 나오는 영역이 뭐예요? P의 A와 B가 뭐더라? P의 A더라.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원래는. 근데 이게 여기에 나와 있잖아. 그지? PA와 B라고 하는 결과값이 5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얘는 그냥 PA가 얼마구나. 5분의 2구나.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맞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A와 B가 40분의 3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P의 A와 B라고 하는 것은 P의 A 더하기 P의 B 그리고 빼기 원래는 P의 A 곱 B에 대한 확률이 되겠죠? 근데 얘가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됐을까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돼. 얘가 5분의 2고요. 그리고 얘는 얼마? 40분의 31이고요. 자, PB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그냥 X라고 하자. 그리고 빼기 5분의 2에 X라고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통분을 해놓고 처리를 합니다. 그럼 얘는 얼마예요? 40분의 16이 될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빼게 되면 이 친구는 40분의 얼마? 15가 되겠죠. 이렇게 했나요? 따라서 40분의 15는 뭐 약분을 해놓은 상태여도 괜찮고 안 하셔도 괜찮고요. 여기에서 여기를 뺄 거니까 얼마? 5분의 3x가 되겠다. 따라서 x는요, 3분의 5에다가요 곱하기 40분의 15가 될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약분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8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얘는 PB를 구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PB의 여사건이죠. 그러니까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결국 1에서 뭘 뺀다? 여기에 나온 8분의 5를 빼면 된다. 그래서 얘는 8분의 5를 빼게 되면 정답은 8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이러한 필요충분 조건을 자꾸 쓰긴 하겠지만 요 형태가 나왔을 때 그냥 바로 PA라고 쓰는 것도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야. 그지? 기본적인 독립의 뜻이거든요, 요게. B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24번까지 해결해 봤고요. 25번으로 갑니다. 자, 실뢰 구간에 대한 얘긴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런 거죠. 최대한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실뢰 구간이 A부터 B까지에 대한 걸로 나와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될거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실뢰 구간의 길이다. 자, B-A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얘는 공식이 2 곱하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처리하고요. 자, 두 번째 것도 중요합니다. 표본 평균이 나오게 돼요. 어떻게 했을 때? A와 B를 더하고요. 얘를 2로 나누면 표본 평균이 됩니다. 왜? 여기에 있는 이 A의 그 형태가 X 바에서 빼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고요. 얘도 X 바에 더하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개를 더하면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이 없어지고 2X 바만 남을 거고요. 그걸 절반으로 나누면 정확하게 표본 평균이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러니까 뭐 정규분포니까 이렇게 써놔도 괜찮고요. 얘는 어차피 실내 구간에 대한 거니까 뭐 굳이 안 써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때 n 값이 64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 보니까 신뢰도가 95%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A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6.52에서 뭘 빼야 돼요? A를 빼야 되겠죠. 6.52에서 A를 빼게 되면 2 곱하기 1.96. 그 다음, N 값 얼마? 64. 그러니까 얘는 루트 N이니까 8이 될 거고요. 여기는 표준 편차 4가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없어지겠구나. 결국 6.52 빼기 A라고 하는 것은 1.96만 남을 거고요. 옮겨 1.96을 빼면 되겠죠?

6이고요. 그리고 얘는 5가 될 거고, 얘는 4가 될 거야. 따라서 A값 얼마? 4.56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내 구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긴장을 조금 풀고 접근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통계 파트, 특히나 추정 파트는 시간만 좀 여유가 있으면 누구나 다 맞춥니다. 근데 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되는 건 무조건 초반에 풀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만약에 시간이 이제 좀 지나서 뒷부분이 됐다 그러면 막그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내가 알던 것도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8문항 중에 좀 골라내면서 빨리빨리 풀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1회차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듣는 거잖아요. 그럼 아직 2회차를 안 풀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확률과 통계부터 풀고 그 다음에 공통 부분을 한번 풀어보세요. 어차피 시간적으로 100분 내에 내가 30문제를 다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전략적으로 앞에서부터 쭉 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서요. 최대한 빨리 풀수 있는 거 풀고 그 다음에 공통 부분으로 또 넘어오고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루틴이 생깁니다. 왜 영어 시험 볼때 듣기 평가할 때몇번 문제 듣기 나올 때에는 몇 번을 풀어라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특히나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전략적으로 시간을 분배해야 됩니다. 미적분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가. 근데 확률과 통계는 충분히 가능하다. 자, 25번까지 해결을 해봤고요. 26번으로 갑니다. 각 면에 숫자 2, 2, 4, 4, 4, 6이 하나씩 적혀 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서로 다른 두 상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요. 서로 다른 두 상자인지 아니면 한 상자를 두번 던지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던지는 게 아니라 한 상자가 똑같은 거에서 내가 두 번을 뽑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두 상자를 동시에 던져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주사위 같은 거야. 그지? 얘는 이제 뭐 담겨 있다기보다는 주사위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걸 던져서 바닥에 닿은 면에 적혀 있는 두 수의 차를 뭘로 한대요? 확률 변수로 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단원마다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산 확률 변수 파트에서 중요한 게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뭐 다양하게 답할 수 있겠지만 저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확률 변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확률 변수고 이 확률 변수는 두 수의 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뭘 찾아야 돼? 일단 1차적으로 확률 변수를 정확히 찾아야 돼. 그래서 X의 값이 얼마가 되는 게 있겠죠? 여기서 내가 똑같은 거, 값들은 똑같잖아. 그러면 이걸 던져요. 그렇게 했을 때 2, 2가 나올 수 있겠죠. 그지? 그러니까 아, 0이겠다. 두 수의 차. 자, 또 2, 2가 나왔기 때문에 뭐 2, 4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얼마야? 그렇지. 2가 가능하겠구나. 그다음 2, 6도 가능하겠죠. 확률 변수 얼마예요? 그렇지. 4가 되겠구나.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4, 6 하게 되면 2가 될 거고요. 4, 4 하게 되면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66도 가능합니다. 왜? 아까 말했잖아요. 서로 다른 두 상자가 있기 때문에 얘가 던져지는 거야. 그러면 이 하나의 주사위에서 6이 하나더라도 한쪽에서 6이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 6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치? 그래서 어쨌든 확률 변수로 가능한 건요세 개밖에 없겠다. 자, 그럼 이 안에 가능한 걸 순서상으로 적어볼게요. 첫 번째, 22. 그 다음 두 번째, 44. 또 뭐가 있죠? 66. 이거 빠트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왠지. 실수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X가 2인 건 확률 변수가 2가 되는 거니까 얼마가 있겠죠? 2, 4가 있겠고요. 순서 바꾸는 것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4, 2도 있겠고요. 그 다음 또. 그렇지. 4, 6도 있겠고요. 또 6, 4도 있겠다. 됐니? 그 다음 확률 변수 4가 되는 건 어떤 형태가 있죠? 2, 6이 있겠고, 그 다음 6, 2가 있겠구나.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확률로 계산한 다음에요. 그걸 뭘로 만들면 돼요? 확률 분포 표로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공식에 대입해서 답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2가 나오는 거에 대한 확률을 따로 구하게 되면 얘는 6개 중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4가 나오는 확률은 6개 중에 뭐죠?

6개야.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이 될 거고, 6이 나온다. 6개 중에 하나예요. 6분의 1이 될 거야. 됐죠? 주사위가 A, B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도 각각에 대한 확률은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2가 됐다. 그럼 얼마? 3분의 1짜리가 두 개니까 얘는 9분의 1이 될 거고요. 44가 됐다. 얼마? 4분의 1이고요. 66이 됐다. 얼마? 36분의 1이야. 이렇게. 자, 그다음에 24가 됐어요. 그럼 24가 됐다는 건 이렇게 두개 곱하는 거니까 6분의 1이거든요. 근데 그게 두개 있어.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에다가 4, 6, 6, 4 똑같죠? 이렇게 곱해. 12분의 1이야. 근데 그게 두개 있어. 6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자, 얘는 2, 6이니까 이렇게 곱할 겁니다. 얼마예요? 18분의 1. 그러면 거기에다가 두배할 거니까 얼마? 9분의 1이 되겠죠. 됐어요? 자, 뭘 만들어요? 확률 분포표를 만들자. 0, 2, 4. 토탈 1입니다. 자, 0에 대한 건 요거 다 더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36으로 통분하는 게 편할 거야. 어차피 얘도 그렇고 다 통분해 볼 거거든요. 자, 그럼 얘는 36분의. 9, 4, 36이니까 4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9가 될 거고요.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그럼 얼마예요? 36분의 14가 될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 얘는 6분의 얼마예요? 3이지? 그럼 얘는 36으로 만약에 통분한다면 36분의 18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평균할 때도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써놔도 무리가 없고요. 자, 밑에 있는 거 얼마? 36분의 4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36분의 4가 됐겠죠. 다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성립하는구나. 어? 잘 구했구나. 평균 2의 x는 36분의 요거 두개 곱하면 36이고요. 요거 두개 곱하면 16이 될 겁니다. 따라서 36분의 얼마? 52가 될 거고요. 4로 약분하면 9분의 13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2x만 구하라고 안 했잖아요. 얼마를 곱해야 돼? 2에 6x 빼기 1이니까 6 곱하기 9분의 13 빼기 1이 될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3분의 26입니다. 26에서 3을 또 빼면 되겠죠? 3분의 23이 되겠구나.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야. 여기는 뭐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요거. 내가 확률 변수를 정확히 찾고 빠짐없이 찾아야 되고, 그 안에 있는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뒤에 것들은 자연스럽게 가야 된다. 할수 있겠죠? 자, 27번으로 갑니다. 마지막 3점짜리. ABCD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문자열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한 문자만 2개 이상 포함되고, 같은 문자끼리는 서로 이웃하는 문자열이 선택될 확률은 확률을 묻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경우의 수 문제예요, 그냥. 그지?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정확히 찾아내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야. 한 문자만 2개 이상 포함이 돼야 된대요. 한 문자만. 알겠지? 그러면 내가 4개를 뽑을 거거든? 그럼 예를 들어, 한 문자만이라고 하는 걸 내가 A에 대한 걸로 예시를 잡아볼게요. 그러면 몇개 이상 포함돼야 된대? 2개 이상. 그럼 이런 경우 있지 않을까? AA에다가 나머지 2개 채우는 경우. 그리고 얘들은 무조건 다른 문자여야 돼. 자, 또 AAA에 있고 하나 있는 것. 또 AAAA가 오는 경우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서로 이웃하는 문자열이 선택된대요. 그러니까 같은 문자끼리는 또 이웃해야 된대. 그러면 한번 해보자. 요만큼을 이웃하게끔 묶어놓고요. 얘와 얘와 얘 자리 배치를 합니다. 몇 팩토리알이에요? 3팩토리알. 얘는 자리 배치. 거기에 여기 두 개를 채워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일단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르다라고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여기에 뽑히는 것들은 서로 다른 문자들이기만 하면 돼. 그럼 뭐가 남았어? BCD가 남았겠죠? 그러면 BCD 중에 몇 개를 뽑는다? 두 개를 뽑는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또.
AA가 올 자리만 먼저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세 개의 자리가 있고요. 그럼 남아있는 두 개의 자리가 있겠죠. 그럼 그두 자리에다가 뭘 채우는 거야? BCD 중에 두 개를 뽑아서 줄 세우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3P2라고 해도 되겠다. 괜찮아요? 어쨌든 얘나 얘나 똑같은 계산 결과값이 나오겠죠. 자, 여기 있는 것도 묶어볼까요? 요렇게. 그럼 얘는 자리에 대한 걸로 먼저 가보자. 여기 하나, 얘가 여기 오는 것과 뒤에 오는 것, 몇 가지 경우예요? 두 가지 경우. 됐죠? 그 다음 여기를 채우는 거니까 남아있는 문자 중에 하나만 오면 될거 아니야? BCD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세 가지의 경우. 얘는 자리, 남아있는 문자. 됐어요? 자, 얘는 어차피 그냥 하나야, 경우의 수. 자, 그리고 이 이전에 제가 요거에 대한 걸 예시로 들었잖아요. A라고 하는 걸로 예를 들었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자에 대한 선택 몇 가지가 곱해지면 되겠다? 4가 곱해지면 되겠다. 얘는 문자. 같은 문자.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처리를 해주면 6 곱하기 3이니까 18에다가요. 요거 하게 되면 6에다가요. 그 다음에 얘는 1이야. 그리고 곱하기 4를 하면 되겠구나. 요거 처리하게 되면 25가 될 겁니다. 25 곱하기 4가 될 거예요. 됐어? 여기 있는 거 그냥 계산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확률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지. 첫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것도 몇 가지 경우? 네 가지. 두 번째도 네 가지. 세 번째도 네 가지. 네 번째도 네 가지. 따라서 여기에 있는 거 이렇게 약분 하나 해주면 얘는 64가 될 거고요. 그리고 위에는 25가 될 거고 더 이상은 약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64분의 2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해만 잘하면 충분히 풀수 있는 거고요. 얘는 확률 파트로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 경우의 수 문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경우의 수와 확률은 그냥 같은 단원이에요. 내가 둘 중에 어떤 거 하나를 못한다는 말이 안 돼. 그냥 둘 중에 하나 못한다는 건 그냥 경우의 수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잘하셔야 경우의 수 단원도 잘하고 확률도 잘하는 거야. 자, 27번까지 해봤고요. 이제 조금 어려운 28번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꾸준히 해왔다면 여러분들 연계 교재를 충분히 풀고요. 기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면 아마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아이디어였을 거야.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 느끼지도 않았겠지만 그래도 1회차에선 중요한 문항이긴 합니다. 자, 집합 X가 이렇게 있고요. 가가 중요하겠지. 왜? 얘가 기준이 되거든.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됩니다. 두 개를 곱했더니 12가 됐대요. 그리고 FE와 F3은 크기가 이렇게 된대. 그러면 얼마 안 되거든. FE와 F의 3이라고 하는 게 곱해서 12가 돼요. 그럼 이걸 만드는 건1 곱하기 10인데 여기는 12가 없기 때문에 탈락. 2 곱하기 얼마? 그렇지. 6. 또 얼마? 3 곱하기 4가 있겠다. 그럼 요두 개가 요거까지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얘에 대한 케이스가 몇 가지로 나눠지는구나? 두 가지로 나눠지는구나. 일단 이게 시작이야. 그다음 F1, F3, F5, F7. 다시 말하면 홀수에 대한 것들이 중복 조합을 이룹니다. 정의역이 홀수일 때 얘기예요. 얘도 F3과 F4, 그 다음에 F3과 F6에 대한 게 크기가 나와 있죠. 그러면 제가 이런 문제 풀때 어떤 걸 주목해서 보라고 했냐면, 많이 나오는 거.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예지. 예. F3이 기준이야. 아, 그러니까 나는 결국 F3이라는 걸 케이스 분류로 삼기 위해 값을 세팅해 놓고 나머지들에 대한 걸 경우의 수로 체크해 보면 되겠구나. 괜찮죠? 자,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F1, F2, F의 3, F의 4, F의 5, F의 6, F의 7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얘라고요, 얘. F3. 이렇게. 얘가 얼마가 되는 게 있고요. 6이 되는 게 있겠고.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게 있겠어? 4가 되는 게 있을 거야. 자, 거기에 따라 저절로 결정되는 것도 있긴 해요. 여기는 2가 결정이 됐고요. 얘도 3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오는 함수 값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나야 되고, 그 다음, F3에 따라 F4와 F6도 결정이 나야 됩니다. 자, 그럼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까? 다에 대한 거는요, F4는 그냥 F3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F4가 올수 있는 경우의 수는, 지금 경우의 수는 제가 개를 붙일게요. 개. 알았지? 얘가 6이야. 그럼 가능한 거몇 개예요? 두 개야. 또 F6도 똑같아요. 몇 개야? 두 개야. 괜찮니? 6, 7 중에 올수 있잖아. 얘는요, 4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 그럼 4, 5, 6, 7. 몇 개예요? 네 개예요. 얘는 몇 개? 네 개가 될 거야. 이렇게. 얘는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얘 됐고, 얘 됐고, 얘 됐어. 그럼 남아있는 게 뭐예요? F1, F5, F7. 얘는 당연히 뭐다? 중복 조합이다. 자, 여기가 6이에요. F2는 얘를 결정하는데 전혀 영향을 안 줘. 그러니까 얘가 6이기 때문에 F1에 선택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몇 개예요? 6개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F5와 F7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6, 7이잖아요. 근데 6, 7 중에 중복 조합에 대한 걸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개 중에 중복을 이렇게 몇 개를 뽑는다? 두 개를 뽑는다. 그래서 얘는 그냥 계산식 쓰게 되면 2H, 2가 될 거야. 얘와 얘에 대한 게. 됐죠? 자, 그 다음 얘는 4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올수 있는 거몇 개요? 4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F5에 해당하는 건 4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두 개가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뽑히면 될거 아니야? 4, 5, 6, 7. 몇개 중에? 4개 중에. 두 개가 뽑히겠다.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하기도 어렵지 않았고요. 이 안에서 경우의 수 체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어.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충분히 해결을 하셔야 돼. 이거 어렵다라고 느끼시면 연계 교재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또 공부하셔야 되고 기출 문제에 대한 것도 조금 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각각에 대한 경우의 수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있는 거몇 가지? 6개, 여기 있는 거 2개, 2개,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얘는 3개라고 하면 되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각각을 곱해요. 12에다가 24에다가 3이 될 거니까 24 곱하기 얼마? 3입니다. 그러면 4, 3, 12, 3이니까 72개가 될 거고요. 그다음 얘도 얘는 OC2가 되겠죠? 그럼 얘몇 개야? 10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16에 64가 될 거니까 640개가 될 거야. 여기도 72개가 될 거고요. 케이스 분류한 거잖아. 이두 개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해야죠. 따라서 712개가 나오겠다. 뭐 가지라고 하는 게좀더 우리가 많이 보던 개수긴 하지만 이런 거 여러분들 문제 풀때 팁입니다. 얘는 함수값이고요. 얘는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만약에 그 밑에다가 2라고만 적고 얘도 2라고만 적잖아요. 그럼 다 알고 내가 체크한 거긴 한데 마지막에 답을 구할 때 실수가 나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얼마나 억울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 가면서 표현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해보세요. 실전 모의고사 풀 때. 그리고 공간이 밑에 충분하잖아요. 그럼 그 공간에 대한 걸 내가 다 활용해. 어차피 시험지 뭐 공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앞면에 있는 필요 없는 그 문제들 공간, 그런 것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좀 깔끔하게 정리해 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고요. 29번. 자, A 가게에서 판매하는 음료 한 병의 용량을 확률변수 X. 자, 문제가 되게 길고 29번이죠. 그래도 얘 단원이 뭐야? 통계야. 괜찮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아, 괜찮아. 난 잘할 수 있다. 어? 난 이거 무조건 맞출 거다. 진짜예요. 맞춰야 돼. 확률변수 XY는 전기분포를 따르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저하고 공부를 꾸준히 했던 친구라면 알 건데. 요런 게 나온다. 그럼 얘가 알려주는 건 뭐예요? 무조건 평균이야. 부등호의 방향이 다르면서 두 개의 확률값이 같더라. 그럼 평균이에요. 그래서 얘는 174 더하기 206. 그럼 얘는 0에 8에 3이니까 얘를 절반으로 나눈 것. 얘가 뭐가 된다? 평균이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나. 얘는 뭐,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고요. 얘도 뭐 그럴 것 같아. A 가게에서 판매하는 음료 중에서 이미 추출한 16병의 용량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X에 대한 정규분포와 X바에 대한 정규분포를 좀 그 구별해서 써놓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요. 일단 X에 대한 거는 여기 위에 나와 있다시피 평균. 얼마짜리예요?
190짜리.

그 다음 표준 편차에 대한 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시그마 제곱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x 바에 대한 것도 정규분포가 될 건데 평균은 당연히 얼마로 똑같아요? 190으로 똑같을 거고요. 표준 편차는 여기에 있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가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4분의 시그마의 제곱으로 쓰면 좋습니다. 괜찮니? 그 다음 B 가게에서 판매하는 음료 중에서 이미 추출한 n병의 용량의 표본 평균을 y바라고 하자. 아, 그럼 y에 대한 분포도 필요하겠구나. 자, 근데 이걸 채우기 위해 나가 필요합니다. 그죠? 나에 대한 걸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나는 첫 번째 2 곱하기 2x는 2에 y 더하기 14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들로 내가 2y를 표현하면 되잖아. ex를 제가 지금 m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190이야. 근데 그건 나중에 처리를 해도 되고요. 요게 얼마? 2m. 거기다가 요걸 뺄 거야. 그래서 얘는 2m 빼기 140이 2의 y가 될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여기에 m 값을 대입하게 되면 m이 19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80에서 140을 빼게 되니까 얼마? 240이 되겠다. 그래서 평균이 얼마예요, 여기? 240입니다. 됐죠? 그 다음 분산에 대한 것도 뒤에 나와 있잖아. V의 4X는 V의 Y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16의 VX는 VY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X에 대한 분산값, 얼마? 시그마 제곱이요. 그래서 얘는 16 시그마 제곱은 V의 Y라고 할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가 표준 편차로 표현하니까 4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거기에 y 바에 대한 것도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당연히 평균은 똑같을 거고 240. 그다음 얘는 n에 대한 거니까 루트 n분의 4 시그마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뒤에 있는 거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잘 봐. p의 x 바가 193보다 작거나 같대요. 근데 얘가 0.9772가 될 거야. 그러면 표준화를 했을 때 당연히 오른쪽보다 작거나 같더라. 그죠? 0.5보다 오른쪽에 있는데 거기에 위치할 거고 0.4772가 오른쪽 영역이죠? 따라서 여기가 0.4772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경계값 얼마예요? 2가 되겠지. 이렇게. 따라서 얘를 표준화합니다. Z. 그리고 얘는 표준화했을 때 표준 편차 뭘로 가야 돼요? 그치. 4분의 시그마분의 얘 얼마? 193 빼기 190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얘가 얼마라고요? 얘가 얼마라고? 2가 돼야 된다고. 괜찮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게 이제 3이에요. 그리고 요거 처리하게 되면 시그마분의 12는 2가 될 거니까 시그마 얼마? 6이 나옵니다. 괜찮죠? 자, 밑에 있는 것도 P에 Y 바. 그 다음에 236이고요. 0.0668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당연히 표준화를 했을 때 요만큼의 영역이 0.0668일 거 아니야? 그죠? 0.5보다 작으니까. 그지?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건 0.5에서 0.0668을 뺀 값이어야 돼. 그게 0.433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될 겁니다. Z축일 때. 그래서 얘를 표준화하시면 돼요. 얼마야? 루트 n분의 4 시그마 그거 분의 236에서 뭘 빼면 되죠? 240을 뺍니다. 이렇게. 그게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5가 나오더라. 근데 여기에 있는 거 이제 처리할 수 있잖아. 이게 얼마였어요? 24였습니다. 그럼 이 24와 여기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6이 되겠죠? 그러니 마이너스 6분의 루트 n이 될 거고 1.5가 되겠다. 여기 플러스로 바꿔줄게요. 그럼 루트 n은 얼마야? 1.5에 6 곱하니까 8이 되겠죠? 아, 9가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n은 얼마? 81이 되겠다.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냥 n 값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n은 그냥 81이다 하시면 되고요. 그냥 표준화 과정을 좀 복잡하게 해놓은 것뿐이지 문제에서 힌트 다 줬고요. 심지어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어떤 기하적인 특성을 좀 어렵게 출제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얘는 온전히 연산에 대한 걸로 다 풀어갈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드디어 마지막 30번입니다. 얘가 뭐 복잡해 보이기는 하나, 케이스 분류만 잘하시면 돼요. 대부분 경우의 수에서 어려운 문제는 케이스 분류에서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분류 잘 못하는 친구들은 좀 차근차근히 필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 내가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까지 좀 정확히 검토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머니에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혀있는 흰공 4개와 흰 공이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1, 1, 그 다음 2, 3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 숫자 2, 2, 4, 4가 하나씩 적혀있는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다. 검은 공이래. 검은 공. 들어있는 숫자는요. 2, 2, 그 다음 4가 이렇게 들어있대요. 내가 왜 이렇게 썼을까? 숫자의 종류를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위에 있는 건 1, 2, 3, 밑에 건 2, 4. 괜찮죠? 자, 그럼 여기에서 조금 문제의 키포인트가 될수 있는 걸 예측할 수 있는데, 그게 뭘까? 숫자 2예요, 2. 왜? 얘는 흰색도 가능하고요. 검은색도 가능하거든. 그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렵게 출제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케이스 분류가 막 그렇게 대단하진 않거든요. 자, 어쨌든 몇 개를 꺼낸대요, 지금? 3개를 꺼낸대요. 이 시행을 한번 한 후에 꺼낸 세 공에 적혀있는 수를 작거나 같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ABC라고 하자. 그러면 원래 이제 부등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뒤에 거야. A 더하기 B는 C더라.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걸 그냥 나는 색깔 고민하지 말고요. 수에 대한 것만 케이스 분류를 해보자. 같아도 돼요. 그지? 그러면 내가 이것들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럼 꺼낼 수 있는 숫자가 지금 1은 총두 개가 있고요. 2는 총세 개. 그 다음 3, 4가 있잖아. 그럼 1, 두 개를 먼저 더해보자. 1, 1. 그럼 뭐가 돼요? 2가 되겠다. 아, 요거 가능하겠다. 괜찮죠? 그 다음 작은 거 더하면 뭐야? 2가 되겠지. 그리고 3이 되는구나. 됐습니까? 자, 그 다음 1에다가 뭘또 더할 수 있죠? 3도 가능해. 그럼 얼마가 돼요? 4가 됩니다. 요런 것도 가능하구나. 그 다음 또 2가 몇개 있어요, 전체? 3개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2개를 뽑는 것도 가능해. 그래서 얘는 어쨌든 2와 2를 뽑고 얼마가 되는 거? 4가 되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그 다음은 2와 3, 5가 되면 좋겠지만 여긴 뭐가 없지? 5가 없죠.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는 얘밖에 없구나. 자, 그럼 각각에 대한 걸로 이제 가볼 건데, 잘 봐요. 1, 1, 2에 대한 걸로 한번 가볼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예요. 여기서 좀 분류할 때, 머릿속으로 기존에 설명했던 걸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아마 이걸 보면 이런 판단이 들었을 거예요. 1이라는 게 지금 어디에서 올수 있니? 라고 하면 무슨 색에서밖에 못 오죠? 흰색에서밖에 못 와. 그럼 2라고 하는 건 무슨 색에서 올수 있어요? 흰색 또는 검은색. 아,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건 1은 어차피 고정되어 있고 뭐가 결정하는구나? 2가 결정을 하는구나.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흰색, 무조건 흰색. 그 다음 2에 대한 것도 무슨 색이 될수 있다? 흰색이 될수 있고요. 자, 흰색은 고정이고, 무슨 색이 온다? 검은색이 올수 있겠다. 괜찮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거 일단 좀 이따가 계산을 해보면 되고, 두 번째. 얼마? 1, 2, 3. 얘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은 무조건 어디에서 와야 돼? 흰색에서 와야 돼. 자, 2가 올수 있는 건 흰색도 있고요. 무슨 색도 있어? 검은색도 있습니다. 자, 3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무슨 색에서 와요? 흰색에서 와. 아,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밖에 가능성이 없구나. 세 번째. 여기 밑에다 쓸까? 1, 3, 4. 자, 1이라는 건 무조건 무슨 색? 흰색이고요. 3이라는 것도 무조건 흰색이고요. 4라고 하는 건 무조건 무슨 색이야? 검은색이야. 이렇게. 네 번째. 얼마? 2, 2, 4. 4라고 하는 건 무조건 어디에서 나와요? 검은색. 자, 근데 이

이가 중요한데, 이가 흰색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흰색이 하나 나오고 검은색이 하나 나오는 경우, 또 하나는 검은색이 두개 나오고 나머지 4도 검은색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 됐습니까? 요것만 잘 적어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숫자에 대한 것과 색에 대한 것들을 좀 뭔가 헷갈리게끔 출제를 하거든요. 그럼 그 중에 무조건 기준을 하나 잡으셔야 돼요. 내가 색으로 할 건지 아니면 수로 할 건지. 근데 전 지금 뭘로 했죠? 수로.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뭐야? 여기에 있잖아. 문제의 출제 포인트. 이걸 만족해야 돼요. 근데 얘는 수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무조건 수로밖에 케이스 분류를 할수 없고, 그 안에서 내가 가능한 것들을 색깔로 구별해서 써놓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저거에 대한 건 경우의 수로 다 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 꺼낸 세공이 모두 무슨 색이어야 된대요? 같은 색이어야 된다. 아, 그러면 얘가 되는 경우들을 다 구한 다음에 분자에 올릴 건 어떤 것들을 올리면 돼요? 예를 들어, 요런 거. 같은 색, 흰색. 얘도 같은 거. 얘는 안 돼. 여기서 검은색 같은 거.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대한 전체 경우에서 먼저 구해주고요. 그 위에 내가 요거에 해당하는 것들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흰색에서 나올 수 있는 거 1, 1은 그냥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얘는 구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 얘는 흰색이 나오겠지? 그럼 요거 몇 가지예요? 그냥 한 가지야. 괜찮아? 자, 얘는 흰색, 흰색에서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고정이고요. 검은색에서는 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몇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겠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여기 오른쪽으로 옵니다. 1, 그 다음 2, 3이죠? 근데 1이라고 하는 거에서 내가 하나만 뽑아야 돼. 근데 1이 두 개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거고, 3은 어차피 하나, 2도 하나.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구나, 전체. 그다음 얘는요. 여기가 두 가지 경우라고 했잖아. 두 가지가 될 거고, 2가 검은색인데 검은색에서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2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3은 무조건 하나니까 이렇게 될 거야. 괜찮니? 그다음 이 친구는요. 흰색이 나와야 돼. 근데 얘가 흰색이 하나. 1이 하나만 나왔잖아. 2. 얘는 3이 나오는데 흰색인데 얘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야. 4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예요? 하나죠. 이렇게. 2.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얘는 흰색이 나오긴 나오는데 2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2가 흰색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1이고요. 경우의 수로 따지면. 얘는 얼마? 검은색 두 개잖아. 그러니까 검은색이 두개 중에서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 두 가지 종류가 있겠구나. 그리고 얘는 어차피 하나야. 괜찮니?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검은색인데 두 개가 뽑혀야 됩니다. 근데 2가 검은색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거 검은색 다 뽑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한 가지의 경우. 그래서 얘는 그냥 하나, 한 가지가 되겠다. 아, 4가 여기 또 하나가 또 있네요, 여기. 두개 있었어, 두 개. 선생님이 저기 공에 있는 거 체크를 못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를 더 체크해보면 여기. 몇 가지가 나오나?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2로 바꿔줄게요, 2. 이렇게. 개수가 지금 4개, 4개인데, 선생님이 지금 4를 하나만 써가지고. 자, 여기에 있는 것도 여기 검은색 하나만 뽑아야 되잖아. 근데 몇개 중에서? 두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택하는 거 하나와 여기에서 선택하는 거 하나니까 곱하기 2가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 얘는요. 어차피 이 친구는 검은색에서 2라고 하는 거를 이제 뽑는 거잖아. 한 쌍밖에 없어. 2, 2.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밖에는 구별할 게 없습니다. 4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검은색이어야 돼. 근데 검은색이 두 개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니까 두 가지 경우. 괜찮을까요? 따라서 요거 한번 더 해볼까? 3. 요거 더하면 얼마예요? 4에 2니까 6이고요. 그다음 요거 더하면 4가 되고요. 그다음 요거 더하면 얼마? 4에다가 2니까 6이 될 겁니다. 그럼 요거 얼마예요? 13에 6이니까 19가 되겠다. 자,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건 같은 색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 그 다음 또 얘. 그 다음 얘는 안 되고요. 얘가 되겠다. 그래서 19분의 얼마? 요거랑 요거랑 요거 더할 거니까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 나와요? 이 친구 약분 더 이상 안 되니까
24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부등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얘를 뭐 중복조합이나 이런 걸로 체크를 한다면 이거는 바른 선택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왜? 나는 무조건 요거에 대한 뭘 해야 돼?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분류가 시작점이 되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아까 초반에 팁을 드렸잖아요. 나오는 숫자에 대한 걸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구분해서 써놓으면 내가 꺼낼 때 편합니다. 1이라는 건 절대 원안 되는구나. 검은색은 안 되는구나. 3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 검은색은 안 되는구나. 2라고 하는 거는 흰색, 검은색이 다 되니까 얘가 좀 중요하겠구나. 4는 검은색이니까 검은색에서밖에는 안 나오겠구나.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조건부 확률이니까 제가 경우의 수로 풀었는데, 얘를 만약에 확률로 푼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전체에서 몇 개를 동시에 꺼낸다고 했죠? 3개를 동시에 꺼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요? 3개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얘 분에 뭐가 와야 돼? 그렇지. 여기 있는 게 와야 되는 거야. 83분의 19.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얘가 뭐라고요? 그렇지. A 더하기 B는 C면서 A와 B와 C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그거 분해. 내가 경우의 수로 안 하고 확률로 했다는 건 위에도 당연히 확률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 와야 되는 거는 이 중에서 내가 다섯 개였던 거 있죠? 같은 것. 그래서 얘는 5. 이렇게 채우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막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육 과정상 이렇게 배우긴 하잖아요. P의 A 바 B는 P의 B분의, 그 다음에 P의 A 곱 B라는 걸로 배우기 때문에 내가 확률, 그 다음에 확률로 계산한 다음에 이걸 분수의 형태로 만들어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 게더 중요해. 원래는 NS분의 뭘로 가? N, B로 가고요. 그리고 얘도 N, B분의, 아니 NS분의 N, A 곱 B라는 걸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된다? 이렇게 약분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건부 확률 했을 때 무조건 경우의 수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시간적으로 세이브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의고사 문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을 그냥 딱날 잡고 내가 한 문제씩 풀어. 한 문제, 아, 오늘 이거 내가 모의고사 30문제 있긴 하지만 내가 이 중에 3개 풀어야지. 그럼 막 풀어요. 시간 제한도 안 걸고. 그 다음날도 또한 2개 풀어야지. 풀어. 그러면 잘 풀려요. 뭐, 물론 진짜 어려서 못푼 문제도 있겠지. 하지만 그냥 시간 제한 없이 내가 단순하게 문제 푸는 거에 의미를 두고선 접근을 하면 풀리긴 풀린다니까요. 이런 것들.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100분 내에 해결을 해야 된다고요. 뭐하고 같이? 공통 부분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실전이거든요. 이름이 뭐야, 요 교재 이름이. 실전 모의고사잖아. 그러니까 이 실전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스탑워치 딱 체크해 놓고요. 그리고 내가 이한 문항 풀었을 때도 얼마나 걸렸는지까지도 체크해 가면서 내가 만약에 이게 진짜 수능에 나왔다면 과연 이걸 얼마 정도 걸려서 풀었을까? 그러면 이걸 자꾸 반복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어느 정도 문제의 난이도를 보고, 아, 이거는, 아, 시간이 좀요 정도 걸릴 것 같아. 아니면, 아, 이거는 시간이 조금 빨리 걸릴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온다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강의 준비할 때 문제를 막 풀어요. 그러면, 아, 이 문제는 좀 빨리 풀것 같고, 이 문제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가늠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 수준이 돼야 돼.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근데 그 다양한 문제 중에는 우리가 앞에 나왔던 연계 교재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개념했다면 개념편에 있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근데 그 개념편은 대부분 이제 기출 문제로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게. 그럼 그거 풀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기출 문제 파트만 연습한 친구도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문제 풀이에 대한 것들은 많이 했잖아. 그럼 이제부터 저하고 하게 되는 거, 종영쌤이랑 저랑 이렇게 준비한 강의를 들으면서 체크해 봐야 될건 내가 시간이 선생님이 푼 것보다 오래 걸렸어. 왜 그랬을까? 그럼 그런 걸좀 체크해서 그걸 세이브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거 당연히 경우의 수로 많이 풀었을 겁니다. 근데 혹시

혹시나 해서 이것도 확률로 풀었던 친구들이라면 조금 반성하셔야 돼요. 무조건 조건부 확률이니까 내가 확률에 대한 걸로 계산해서 체크해봐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라는 건 결국은 내가 잘 푸냐도 중요한데 잘풀때 시간이 얼마 걸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거든. 저는요, 수업 준비를 하죠. 제가 시험을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 선생님이 뭐 지금 수능을 준비한다? 그럼 선생님은 조금, 선생님 아이들한테 좀 미안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여러분은 시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얼마나 잘하냐를 보여주는 건데, 그게 안타깝게도 문제를 풀이하는 능력과 시간 내에 해결했는지 아닌지라고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는 사실 문제를 뭐 조금 더 어려운 걸 풀어본다? 아니요. 뭐 기출문제에 대한 유사한 걸 찾는다? 아니요. 뭐야? 내가 시간 내몇 문제 푸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1등급에 대한 거 확률과 통계 보통 3문제입니다. 3문제 등급 컷이에요. 그 다음 2등급 컷 보통 5개. 아니면 4개에서 5개. 그 다음 3등급 컷 6개 정도라고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회를 풀었어. 근데 그 중에 내가 틀린 게 3개가 됐네? 근데 그 3개가 시간이 부족해서 틀렸는지, 실력이 부족해서 틀렸는지 점검하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틀렸어도 틀린 거예요.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좀 구별해서 꾸준하게 나의 그 실력을 쌓아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실전 모의고사는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막 풀어 어렵게. 잘 풀었는데 결국은 내가 시험장에 갔을 때 그걸 해결을 못하면 그냥 그건 틀리는 거거든요. 서술형 평가도 아니야. 단답형이다 객관식이에요. 그냥 여러분은 답을 써놓고 그걸 평가하는 건 그냥 기계라고요, 기계. 여러분이 얼마만큼 풀었다고 해서 그걸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확률과 통계 8문항 풀었잖아요. 그럼 이 중에 내가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건 뭐였을까? 그리고 내가 이 문제들을 풀었을 때 순서를 어떻게 풀었을까를 고려해 보셔야 돼요. 자, 저라면 어떤 문제부터 먼저 풀었겠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29번이랑요, 통계부터 골라서 풀었을 거야. 29번. 그 다음, 앞쪽에 나왔던 26번, 25번. 왜? 통계는 시간만 있으면 무조건 다풀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문항도 쭉 풀고, 그리고 약간 시간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런 것들만 체크해 놓고, 공통수학에 있는 조금 쉬운 문제를 또쭉 풀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적인, 전략적인 것들을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마지막 문제는, 30번 문제는 그래도 조금 어렵게 느꼈을 것 같기는 한데,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1회 차시가, 1회 이 파트가 문제들이 좀 쉬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28번이랑 30번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어려웠던 문항 단원이기 때문에 제가 별표 3개를 체크해 놓긴 했으나, 중복조합에 대한 것 중에 함수의 개수도 이 파트에서는 상당히 좀 수월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30번도 수학적 확률인데, 이 수학적 확률 중에서 색과 수가 섞여 있는 것들은 좀 어렵게 출제되거든요. 이거 연계 교재에도 많이 나왔고요. 기출 문제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색이나 수가 섞여 있어서 어려웠다. 해결법은 단 하나입니다. 기출 문제 더 풀어 보세요. 알겠죠? 개념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풀이의 경험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요 단원에 대한 것과 요 내용적인 요 유형에 대한 것들 중에서도 수월한 축에 속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1등급을 노리는 친구라면 확률과 통계 다 맞았어야 됩니다. 내가 2등급을 노리는 친구예요? 뭐 2등급을 노린다라기보다는 뭐 1등급을 좀 노렸다가 떨어지고 뭐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2등급이다. 그러면 이 확률과 통계에서는 한 문제 정도. 근데 그것도 28번과 30번 중에 한 문제였어야 되고요. 자, 3등급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28번, 30번 정도. 근데 솔직한 얘기로 2등급 정도도요. 여기에는 이 8문제 다 맞추셔야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확률과 통계 선택한 이유가 여러분들 다양하겠지만 뭐예요? 대부분은 내가 공통 부분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거든요. 공통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는 미적분 푸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공통 부분을 오래 걸리게끔 여러분들이 이게 시간적인 배분을 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선택했어요? 그럼 뭐예요, 무조건? 그렇지. 공통에 대한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난이도로 출제가 되면 무조건 확통

0: 그런 문제 다 맞추고 넘어가야 됩니다.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1회고사 요 정도로 좀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2회고사는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로 갈수록 어려워요. 제가 풀었던 것 중에서 사실 가장 어려웠던 건 3회차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3회차는 여러분 시간 내에 못 푸는 게 조금 당연할 정도로 3회차는 어려운 문항들이 너무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풀려고 노력은 해보되 안 돼도 좌절할 필요는 없다. 근데 1회차는 당연히 시간 내에 풀었어야 되고요. 2회차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각 회차마다의 좀 객관적인 특징, 뭐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가채점을 통해서 요 정도 틀리면 1등급이고 2등급이고 3등급이고 요것까지 파악할 순 없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확률과 통계 내에서는 이 정도 난이도라면 어느 정도는 다 맞춰줘야 된다. 아니면 어느 거 정도는 틀릴 수 있다. 1등급이어도 이 문제는 틀릴 수 있다. 커트라인이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좀 얘기해 줄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고를 때좀 충분히 그런 것들 판단해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험 문제 형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뜯어가지고 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재 딱 나오면 거기에 맞는 회차별로만 딱 갖고 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채점하고 거기 밑에다가 풀이를 써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오답 정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1회차니까 막 우리가 앞으로 풀게 되는 여러 가지 이 회차들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막 너무 많이 떠올라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답 정리할 때에는요 문제를 이제 보통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풀이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문제 자체를 외운 걸 쓰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문제를 틀렸죠. 그럼 그 문제 틀린 걸 다시 한번 그냥 밑에 풀어봐요. 근데 그렇게 해도 완벽하게 정리했다고 볼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문제 자체를 내가 A4 용지에다가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다가 풀이까지. 그래서 깨끗한 백지에다가 문제부터 풀이까지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쭉쓸수 있으면 괜찮아. 완벽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오답 정리까지 해주시면 아마 이 실전 모의고사 비록 회차는 5회차밖에 안 되지만 이걸 통해 엄청나게 실력이 또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모의고사의 유형으로 풀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딱 공식적인 모의고사밖에 없었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라는 걸 접하기 시작하면 내가 100분 동안 이 30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성적이 생각보다 확 오를 수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유형에 대한 학습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제 2회차 열심히 준비해서 또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100분 맞춰놓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네 번째 모의고사, 실전모의고사 여러분들은 어땠었나요? 선생님, 이제 이것도 매번 얘기하는 OT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28번 문제, 2차 곡선의 정의를 이용하는데 도형의 방정식으로 막 힘들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다가 닮음을 이용할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수월하게 풀렸을 거예요. 매번 해왔던 2차 곡선 정의에다가 어떤 기하적인 성질을 끼얹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29번 공간 도형, 공간 좌표 이런 문제에서 필요한 평면을 자꾸 떼어내는 거, 특히 이제 구가 있고 구에 뭐 이렇게 잘린 단면이라거나 좀 이렇게 공간상에 삐딱하게 있는 이런 평면들,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걔네들을 떼어내고 그 평면이 직선으로 바라보이는 시야를 한번 해석을 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얘를 해

해석이 좀 수월해진다. 그런 것들을 연습하기에 되게 좋은 문제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23번부터 하나하나 다시 보도록 할게요. 23번 문제. 첫 번째 벡터 기본적인 연산하는 문제죠. 두 벡터 AB에 대해서 벡터 A에서 벡터 B를 뺀 녀석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요거 절대값이라고 읽으면은 안 돼요. 그죠? 절대값은 실수해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벡터의 차이 크기. A에서 B를 그냥 빼주면은 성분을 그냥 X 성분은 X 성분끼리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줘라. 7에서 3을 빼주면 4. 1에서 마이너스를 빼주면 2가 되는 것이고,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루트 속의 x 성분의 크기의 제곱에 y 성분의 크기의 제곱이 돼서 루트 2 얼마? 20이 되어서 2루트 5가 된다. 첫 번째 문제 가볍게 우리가 해결해 봤습니다. 그쵸? 다음 문제 24번 보시면은 좌표평면에서 초점이 FA, A이고 준선이 y축인 포물선이 상공면을 지날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 근데 준선이 y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초점 A,A라는 것은 y는 x라고 하는 요 라인 위에 어딘가에 내가 초점 f가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뭐랄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 머릿속에서 포물선을 떠올려 봐요. 딱 떠올리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지 않았어요? 그쵸? 포물선을 떠올려 봐라 했을 때 이렇게 떠올리는 친구들은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생긴 포물선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초점을 여기다 찍어놓고 이렇게 내가 그리기가 쉬워요. 근데 초점이 여기에 있고 준선이 얘라고 했으니까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거든. 그건 아직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쪽 방향으로 무조건 포물선이 그려질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갖지는 말자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경계하셔야 돼.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구나. 근데 준선이 여기에 있고 초점이 여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데 3,0을 지난대. 3은 양수잖아. 그럼 포물선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어디를 지나? 3,0을 지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물선을 얘기를 해 주었을 때이 초점 A,A에 대하여 너가 준선이니까 여기다 수선의 발을 빵 내려버리면은 너랑 길이 같으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가 나와? 2분의 1 A,A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3,0을 지난다라고 했으니 쟤를 대입을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포물선의 반열식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이고 그럼 이 꼭지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가 얼마큼이니까 2분의 1의 a가 되는 거니까 요 포물선의 반열식은 y제곱은 4 p x라는 요런 포물선을 x축의 꼭지점이 2분의 1 a,a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y축의 방향으로는 a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주고 X축의 방향으로는 2분의 1의 A만큼 평행이동 시켜준 것이 바로 포물선의 방정식이 되시겠다. 근데 약분해주면 2가 되겠죠? 근데 3,0을 지난다 했으니 Y에다 0을 집어넣고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A값이 계산이 되겠다. A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두 배의 A에다가 3 마이너스 2분의 1의 A가 되시겠다. A가 만약에 제로라면 원점을 초점으로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준선이랑 원점이랑 같이 있어요? 안 돼. 0이 아닐 거야. 그럼 여기서 전개를 해버리게 되면 A라고 하는 녀석은 6에다가 마이너스 A가 되나요? 그럼 2A는 6이 되나요? A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라고 해서 24번 문제 해결해봤다. 문제 자체가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얘기했었던 고정관념. 아무 생각 없이 그리지는 말자. 문제 조건을 보고서 아, 여기를 지나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꼼꼼하게 체크하는 습관을 갖자라는 거. 그 정도만 24번에서는 더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5번 문제는 좌표 공간의 점 A 3, 4, 5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A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점 C, ABC의 넓이를 구해달라. 3의 25번에서 했던 거는 좀 비슷한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그쵸? 점 A를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일단 수선의 발은 이런 거할 때는 항상 여기 들어가 있는 문자를 일단 먼저 쓰고 수선의 발이니까 나머지 좌표는 제로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A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모든 좌표에다가 다 마이너스를 붙여준 겁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그 3회에서 했었던 것처럼 첫 번째 그냥 고민할 거 없이 대수적인 연산하자. 그냥

안 나왔어. 그럼 이런 녀석에 대해서 내가 넓이를 구할 때 기본 해법은 내가 한쪽 각을 내가 적당하게 세타라고 불러주고 뭘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는데 큰 숫자로 우리 굳이 코사인 세타를 힘들게 갈 필요가 있을까? 조금 단위를 줄여서 5로 나눠버리면 1, 5로 나눠버리면 루트 5, 5로 나눠버리면은 2루트인가요? 그럼 여기서의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2 곱하기 1 곱하기 루트 5분의 분자는 요거의 제곱 1의 제곱에다가 루트 5의 제곱 5에다가 2루트의 제곱 8을 빼주겠네. 그럼 마이너스이네. 그럼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인가요? 네, 아니죠. 약분해 버리면은 1이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약분해 버리면 1이 될 거예요. 그럼 사인 세타는 루트 속에 1 빼기 요거 제곱이 되면서 루트 5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럼 사인 세타를 알았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 루트 5 곱하기 사인 세타 루트 5분의 2가 되면서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얼마가 된다? 25가 된다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이 세타를 여기로 잡아도 되고 여기로 잡아도 되고 뭐 편한 대로 잡아줘도 될 거예요. 내지는 뭐 중학생 수준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5의 제곱 빼기 x 제곱은 이거 제곱 빼기 5루트 빼기 x 제곱 뭐 해가지고 내가 x를 찾아 높이를 구할 수도 있겠죠. 즉 어쨌거나 저쨌거나 첫 번째 풀이 방법으로는 고민할 것 없이 세 변의 길이를 찹찹찹 찾아서 그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내가 그냥 평면 도형에서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은 얘를 기하적으로 해석을 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접근해 보면은 어떻게 될까? 3,4,5라는 점을 내가 그림을 그려줄 겁니다.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Z축을 그려주고, 3에다가 4, 그리고 3에다가 4, 그리고 5에다가 요렇게 내가 A라는 점을 대략 그려낼 거예요. 그럼 너 A가 되라. 그럼 여기서 내가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고 불러줬어요. 그 다음 A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어요. 그럼 저기 어딘가에 C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요 C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이렇게 불러줄 거예요. C라는 점에 일단 이름만 씁시다. 좌표는 여기 썼으니까. 그러면은 ABC의 넓이를 얘기할 거야. ABC의 넓이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렇게 봤더니 AB가 Z축의 평행, XY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잖아요. 그쵸? AB라는 녀석이 약간 좀 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향이거든. 축의 평행인. 그렇기 때문에 AB를 그냥 연장을 쫙 해버리면 요 라인에 있는 점들은 죄다 X좌표랑 Y좌표가 3, 4예요. 3, 4. 그쵸? 여기 있는 점은 3,4, 얼마거든. 근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Z축에 평행하게 있기 때문에 C라는 지점에서 내가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 이 수선의 발의 위치를 찾기가 쉽거든. 얼마예요? 3, 4, 얘가 지금 XY 평면의 수직이니까 여기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C랑 Z좌표가 어떨 거다? 같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할 때 너를 내가 뭘로 잡아주고 밑변의 길이 5로 잡아주고 너를 내가 뭘로 잡아주고 높이로 잡아주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C라는 점과 요 H라는 점에 대해서 3,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그럼 길이는 요네들 둘이 같으니까 루트 6의 제곱, 루트 8의 제곱. 그러니까 루트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이니까 루트 110이 나오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 10을 곱해서 계산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분명 첫 번째 풀이보다 계산은 훨씬 간단할 겁니다. 그쵸? 훨씬 간단하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게 만만치는 않았을 수 있어요. 고작 25번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험을 본다라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계적으로 보자마자 길이를 넓이를 딱 해가지고 첫 번째 풀이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근데 할줄 알아야 됩니다. 공간도형 공간좌표에서 이런 상황 파악 우리가 할수 있어야 그 어떤 좌표 공간좌표 문제가 나와도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려보고 상황을 이해하는, 기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 문제를 푸는 데 포인트는 뭐다? AB가 XY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가 예측하기가 수월하구나. 이거를 기억하자고, 이거를. 이거를 기억해야지 내가 다음에 문제를 풀때 이거를 써먹지. 수선의 발이니까 오, 선생님 대단한데요. 그러고는 그냥 감탄하고 끝나는 것밖에 안 돼요. 아, 수직인 방향일 때 수선의 발을 내가 내리기가 수월하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메모해 두자. 알겠죠? 할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26번으로 넘어갑니다.
26번 문제.

보시면은 양수 A에 대하여 두 초점이 F는 2,0이에요. F프라임 마이너스 2,0이에요. 일단 초점이 좌표를 다 줬습니다. 쌍곡선의 방정식을 줬어요. 근데 A제곱, B제곱이에요. 그럼 일단 보자마자 내가 이 초점의 좌표를 가지고 A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뭐 A의 제곱에다가 A의 제곱을 더해주면은 초점의 X좌표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a의 제곱은 얼마가 되면서 2가 되면서 a는 루트 2가 되겠다. 그럼 a의 값을 찾은 상태에서 내가 누구를 쌍곡선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써줄 수 있다. 누구?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y제곱은 1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 근데 1,0에서 1,0이 쌍곡선 위의 점은 아니거든. 1 대입하고 0 대입하면 식이성립하지 않거든. 쌍곡선의 근두 접선 중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 원점과 직선 L 사이의 거리. 그럼 이거 뭐예요? 쌍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이야기죠? 쌍곡선을 예처럼 지금 시험 문제에 그림이 안 나왔을 때, 내가 쌍곡선을 그릴 때는 선생님 항상 점근선을 그려가면서 그리는 습관을 가지면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점근선이 문제 해결에서 어떤 기하적인 해석에서 포인트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포물선이랑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점근선을 대략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쌍곡선을 그려줍니다. 지금 여기서 꼭지점의 x좌표는 뭐가 나올 것이고, 루트 2가 나올 것이고, 초점의 x좌표는 2라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1,0이라는 지점은 여기쯤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그은 접선 중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쌍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의 해법은 두 가지예요. 접점 좌표를 세팅을 할 거냐? 아니면 기울기를 세팅을 할 거냐. 어쨌거나 저쨌거나 공식을 이용을 할 건데, 조금 더 수월한 거는 접선을 찾는데 수월한 것은 기울기를 이용하는 거고, 접점의 좌표를 찾는데 수월한 것은 접점 좌표를 이용한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맨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린 접점 좌표가 궁금한 게 아니잖아. 이 접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 요만큼의 길이가 궁금한 거잖아. 그럼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 자체가 궁금한 거거든. 접점 따위는 난 궁금하지가 않아.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할 때는 기울기를 이용한 접선이 수월하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지금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면 y절편은 음수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 루트 속에 기울기는 a제곱 2죠. 그 다음 m제곱 내가 몰라요. 마이너스 b의 제곱 집어넣어서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해 주었죠. 그 녀석이 누구를 지난다? 1,0를 지난다. 그럼 이항시켜 버리게 되면은 루트의 두 배의 m제곱 마이너스 2는 m이 되면서, 양면 제곱해주면 2m제곱 마이너스 2는 m제곱, m제곱은 2가 되면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기울기를 양수라고 했으니 루트 2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얘의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y는 루트 2의 x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럼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큰 고민 없이 뭘 가지고 기계적으로 이항을 시켜버려서 원점 0,0에 대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 속에 제곱, 제곱, 계수의 제곱에 하면 3이 될, 그죠? 루트 3이, 거기다 루트 씌워주면 루트 3이 되겠죠? 0, 0 집어넣어서 절대값 씌워주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루트 2, 유리화해주면은 3분의 루트 6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반사적으로 대입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기하적인 요소를 가지고 지금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은, 루트 2가 된다라는 것은 이 직선이 x가 1클때 y가 루트 2가 크는 요런 비율이다. 그럼 1대 루트 2대 루트 3의 비율이다. 그럼 여기서 얘가 1대 루트 2대 루트 3의 비율이면, 여기 조그만 요 삼각형에서도 1대 루트 2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겠다. 근데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1이야.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저 1에다가 루트 3대 루트 2의 비율을 곱해주면은 되겠지 해서 내가 계산을 해줄 수도 있겠죠. 언제나 요 기울기를 가지고 피타고라스, 닮음 비, 요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수학 1, 수학 2에서도 많이 해왔었던 거, 그쵸? 요렇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다. 해서 26번 접선 이야기는 고민할 것 없이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접선의 방정식 딱,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이야기를 오랜만에 한번 해본 것뿐입니다. 그쵸? 지우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 이야기를 할 때는 접선이 궁금하냐? 기울기를 포인트로 접선의 방정식을

짜짜. 점이 궁금하냐? 접점을 가지고 접선의 반열식을 포인트를 잡자. 세팅을 하자. 라는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27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림과 같이 해놓고서 공간 도형 문제예요. AB랑 BC랑 4로 길이가 같고요. AE의 길이가 AE 요만큼의 높이죠. 얘가 6이 되는 직육면체가 있어요. 세 선분의 중점을 PQR, PQ의 중점, BC의 중점을 N이라 하자. 그림에 나온 거 중점, 중점, 중점, 여기에 중점, 여기에 중점이라고 이름을 다 불러줬습니다. PMR. AHN 얘네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오.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죠.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더라? 평면과 평면이 만나는 교선을 찾아서 find 교선. 교선을 찾고 교선 연점을 지나면서 각각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찾아주는 거. 그때 우리가 적절하게 쓰기 좋은 것은 삼수선의 정리.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내가 교선을 찾아줘야 되는데 PQR과 AHN을 봤더니 이렇게 있어. 교선이 여기 어떻게 그려질까? 이걸 상상할래? 쉽지가 않아. 그럴 때는 우리가 또뭘 생각할 수 있어? 평행한 또 다른 평면을 찾으면 되겠죠. 얘랑 얘랑 이루는 각은 얘랑 평행한 선을 그려서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 평면이 돼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PQR이 마침 중점, 중점, 중점이니 PQR, PMR은 PQR이랑 똑같은 평면이란 말이지. 그쵸? 이 직선과 한 점이 만들어내는 평면이 똑같잖아요. 그럼 이 평면이 셋다 중점, 중점, 중점이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H, E, F, G, 위에는 A, B, C, E, F, G, H, A, B, C, D랑 평행하단 말이지. 그럼 너를 여기랑 평행하니까 너랑 너가 이루는 각은 너랑 너가 이루는 각 하면 되겠네. 그러면 교선이 먼저 빤히 보이죠? AN이 교선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편의상 A, B, C, D를 위의 평면이라고 부를게. 직관적으로 눈에 잘 들어오게, 눈에 잘 들어오게, 귀에 잘 들어오게. 위의 평면, 이 평면과 위의 평면이 이루는 AHN과 위에 있는 ABCD가 이루는 각의 크기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로 갈수 있겠죠. 각의 크기를 푸는 첫 번째 방법은 뭐다? 정의를 이용한다.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교선을 찾아냈어요. 그럼 교선이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면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찾아야 돼. 그때 쓰기 좋은 게 누구라고요? 삼수선! 삼수선! 이 평면 밖에 점 있어. 이 평면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내가 알았어. 그럼 여기서 내가 교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 이 평면이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 이렇게 이어졌을 때 삼수선의 정리에서 너가 직각이 될 것이고 교선이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찾았어. 얘네가 이루는 각이 우리가 원하는 각 세타다. 그러면 공간 도형 문제 필요한 평면 어떻게 해라? 뜯어내라. 수선의 발을 내가 ABCD 뭐 I라고 불러볼까요? 너 I라고 불러준다면은 평면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D 그리고 H, 그리고 I가 오면서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세타가 되는 거죠. 길이 알고 있나 봤더니 A의 길이가 얼마 있었냐면은 6이었단 말이지.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기 위해서 너랑 너 중에 펴는 거 보시면 되겠다? 그럼 AH에는 얘네들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좀 까다롭지. DI, 이 H의 I를 구하려면은 얘네들의 길이를 다 알아내야 되잖아. 뭐 계산이 복잡하잖아. DI를 구하는 게 편할 것 같아. 또 그래서 어떻게? 위에 평면을 뜯어내. 위에 평면을 뜯어냈더니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 이렇게 왔지롱? A, B, C, D 한 변의 길이가 4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중점이 N이에요. 그럼 A에서 N을 이었어요. 그리고 D에서 AN에다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걸 I래요.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라고? DI. I want you. 너를 원해. 그럼 여기서 너의 길이가 4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 이쪽 각에 대해서 얘가 몇대몇대 몇? 2대 4. 1대 2대 루트 5. 그럼 너도 1대 2대 루트 5. 그럼 요 녀석의 길이는 4에다가 루트 5분의 2의 비율을 곱해주면 되겠다. 요 녀석을 내가 4에다가 루트 5분의 2의 비율을 곱한 저 DI의 길이를 여기다가 가져오면은 루트 5분의 8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여기 길이를 계산해줘도 되는데 분수 이런 거좀꼴 보기 싫고 숫자도 크니까 얘를 가지고 조금 어떻게 숫자를 간단하게 해서 닮음인 도형 루트 5를 곱하고
2로 나눠. 2로 나눠주고 루트 5를 곱하면 여기는 누구만 남아? 4만 남아요. 그렇죠?

2로 나눠주고 루트로 곱하면은 3루트 5가 됩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은 루트 3, 9, 9, 5, 45. 4, 4, 16을 더해주면은 루트 61이 되겠죠? 세타에 대해서. 게임 오버죠.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세요. 코사인 세타는 얼마? 루트 61분의 4가 되면서 61분의 4 루트 61이라고 하는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다. 정의를 이용해 준 겁니다. 그죠? 정의를 이용하는 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었더라? 대답해야죠. 뭐 있었어요? 정사형. 정사형. 내가 이 AHN이라는 것을 어디에다가 위쪽 평면에다가 정사형을 빵 때려주게 되면은 정사형 시킨 도형의 넓이를 얘기할 도형을 찾을 수 있다. 누구? ADN이 정사형이 돼 버리거든요. 그쵸? A는 그대로 있고 H가 뒤로 오고 N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의 넓이 분의 삼각형 AHN의 넓이 분의 삼각형 ADN의 넓이를 얘기해 주면 되겠다. 그럼 ADN의 넓이를 먼저 계산해 버리면은 요 상황에서 ADN의 넓이잖아. 얘가 어디 있고 밑변이 4고 높이가 4인 삼각형이네. 그럼 삼각형 ADN의 넓이가 먼저 수월하게 구해지죠? 구해지죠?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가 돼서 8이 나왔어요. 그럼 AHN의 넓이만 계산해 주면 되겠네. 그럼 저 AHN의 넓이를 계산 중에서 공간상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그냥 아무 고민할 거 없이 직관적으로 일반적인 해법은 뭐야? 세변의 길이를 다 그냥 구해버리는 거야. A가 있고, H가 있고, N이 있어. 그럼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 요거. 2, 4, 루트 5를 곱해 2 루트 5가 AL의 길이. 그쵸? 그 다음 AH의 길이는 너가 4잖아. 너가 6이잖아. 그러면 4에다가 6에다가 피타고라스 피타 피타. 그럼 얘는 뭐가 나와? 2 루트 13이 나와. 그 다음 HN의 길이는 HN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이 직육면체에서 여기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다 루트 씌워준 거 직육면체에서 요만큼의 길이 얘기할 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요 지점부터의 직육면체 생각했을 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그럼 얘는 루트 속에다가 6의 제곱에다가 DC의 제곱은 4의 제곱에다가 NC의 제곱은 2의 제곱이 나오겠네 그럼 여기서 얘를 2로 묶어주게 되면은 2 루트 3의 제곱에다가 4에다가 1이니까 2루트 14인가요? 네. 세변의 길이를 찾아냈어요. 그럼 세변의 길이를 아는 상태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뭐, 적당히 내가 하나를, 세타를 잡아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는데, 그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과정에서 2가 똑같이 있을까? 숫자를 좀 줄여줘가지고, 루트 5에 루트 13에 루트 14가 되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13분의 루트 5의 제곱에다가 루트 13의 제곱에서 루트 14의 제곱 빼주겠다?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2로 나눠주면은 2가 되는 거죠. 즉, 루트 65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속에 1 마이너스 요거 제곱. 그러면 루트 65분의 루트 61이 되겠죠. 그럼 삼각형 누구의 넓이는 삼각형 AHN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루트 5 곱하기 2루트 13 곱하기 루트 65분의 루트 61이 된다더라? 없어지고, 사라지고, 지워지고, 날아가고, 으악! 너는 2루트 61이 된다더라. 그러면은 너와 너. 정사형 시키기 전의 넓이와 후의 넓이를 찾았으니 너는 2루트 61분의 8이 되면서 너는 딴딴 똑같이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됐어요. 뭐가 더 편해요? 얘가 더 편하죠. 계산은. 계산은. 계산은.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얘기하는 문제에서 가능하다면은 보통은 정의를 이용하는 게 편해요. 가능하다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정의를 이용할 때 유용하게 쓰는 친구 누구다? 삼수선의 정리고,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될건 누구다? find 교선이 뭐냐? 그럼 그 교선을 바탕으로 삼수선의 정리를 빵, 빵, 빵 해줘서 내가 필요한 도형을 뜯어내면 돼요. 이게 가능하면 이게 좋은데, 아쉽게도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수선의 발을 찾는다라거나 교선을 찾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하자? 이쪽 평면에 있는 도형을 이쪽으로 정사형 시켰을 때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가 어디에 떨어지는지를 내가 알겠네? 그럼 정사형 시키기 전의 도형과 후의 도형의 넓이를 각각 계산해 봐야지. 플랜 A, 플랜 B 다 해두.

맞춰야 돼요. 어떤 문제들은 이해만 가능할 때도 있거든요. 이거 계산 복잡하니까 저 이것만 연습할래? 절대 안 돼요. 그죠?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연습해보는 27번 문제. 문제 자체가 막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너무나 예쁘게 직류면체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연습하기 좋다고요. 한번 더한 가지 방법을 풀어봤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방법으로도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28번 4점짜리로 넘어갑니다. 28번이 일단 2차 곡선이면 약간 땡큐예요. 29번으로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2차 곡선은 결국 맨날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보자고요. 좌표 평면에 두 초점이 주어졌습니다. 타원 2의 내부에 원의 방정식을 얘기를 해줬어요. 원을. 타원 2의 점 P에서 원의 근두 접선이 원과 만나는 접점 두 점을 QR. 여기서 접선 두 개를 그었더니 접점을 Q랑 R이라고 부르겠대. P, Q, O, R의 넓이. 요 사각형의 넓이의 최댓값과 최소값을 얘기를 하고 있어. 응? 오케이. 근데 그 넓이가 루트 3이 딱 되는 그 순간. 그때 그 포인트를 중에서 1, 4분면 위의 점을 P'이라고 불러줬을 때. Y는 루트 7일까? P'F랑 P'F'이 만나는 점을 ST라고 하자. P'TS의 둘레 길이를 구해주세요. 이거의 둘레를 구하래요. 뜬금없이 루트 70이라는, Y는 루트 70이라는 직선이 나왔고, 일단 해보자. 자, 저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요 녀석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요 녀석의 넓이를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봤더니, 원이란 조금 크게 여기다 다시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볼게요. 타원이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 그쵸? 와, 통 크죠? 그죠?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여기서 여기 타원 위에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리고 이렇게 접선을 그렸을 때그두 점을 내가 P에 대해서 Q, R이라고 했을 때요 사각형을 얘기했어. 그럼 직각이잖아. 그러면 직각인데 이렇게 이어졌을 때두 삼각형이 합동이죠? 직각, 빗변, 한 변이 같잖아. 그럼 요 사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하나 넓이의 두 배야. 근데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할 때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를 쓸 거냐? AB 사인 세타를 쓸 거냐? 고민을 하셔야 돼. 근데 이거의 길이를 내가 알고 직각이잖아. 2분의 1 밑변 높이를 이렇게 쓰자. 그럼 P에서 Q까지의 길이를 내가 L이라고 이름을 불러준다면 너의 길이는 1로 고정이잖아. 그럼 저 사각형의 넓이는 두 배의 뭐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L이 저 사각형의 넓이거든. 그럼 저 사각형의 넓이는 약분을 해버리면 결국 L이 넓이거든. 근데 그 넓이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얼마랑? 1과 2루트이다. 즉, L의 길이, L이라는 값이 1부터 2루트 2까지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즉, 타원 위의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렸을 때 접점에 대해서 이 접점까지의 길이 L 값도 1 이상 2루트 2. 그 넓이랑 L 값이랑 똑같아지니까 그 L이 1 이상 2루트 2 이하라는 겁니다. 그래? 직각삼각형이잖아. 피타고라스 피타. 내가 이 타원 2의 점에서 이 접점까지의 길이를 아는 거는 뭐 어디다 써먹을지 잘 모르겠어. 근데 직각삼각형 너의 길이를 내가 M이라고 하면 M은 타원의 중심이잖아. 그럼 여기서 m이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야? 루트 속에 m이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속에 l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l 제곱은 1 이상 8 이하죠? 1 더해주면은 l 제곱 더하기 1은 2 이상 9 이하죠? 루트 씌워주면은 루트 2 이상 3 이하가 돼버려요. 원점에서 타원 2의 점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을 때는 루트 2고, 가장 길 때는, 클 때는 3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에서 타원 2의 점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을 때, 요게 루트 2가 되는구나. 여기서 가장 멀때 이게 3이 되는구나. 즉, 우리는 타원의 방정식을 장축과 단축의 길이를 알아내면서 타원의 방정식 3의 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루트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걸 알아냈고, 이에 따라서 초점 f는 루트 7,0,
그 다음에 f 프라임은 마이너스 루트 7,0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즉, 저 사각형의 넓이의 범위로부터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과 초점 좌표까지 찾아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넓이가 얼마가 딱 되는 포인트? 그 넓이가 루트 3이 되도록 하는, 이 넓이는 요 L이었잖아. 요 L이 뭐가 되도록 하는? 루트 3이 되도록 하는. 그럼 이 L이 루트 3이 돼버리게 되면, 제곱해주면 3이죠? 더해주면 1이죠? M의 값이 얼마가 되도록 하는? 2가 되는 그 포인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원을 그려주었을 때, 원을 그려줬을 때, 이원 위에 점 중에서 일사분면의 점 P의 대를, 얘를 P'이라고 불러주겠다라는 거죠.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풀이는 두 가지로 갑니다. 첫 번째 풀이 방법. 아, 선생님, 저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예요. 그 다음에 저는 타원의 방정식을 알아요. 그럼 원의 방정식을 알고 타원의 방정식을 알면 둘을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누구를 구할 수 있어? P'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어. 그럼 이걸 가지고 P'의 좌표를 찾은 다음에 P'의 좌표를 알면은 P', 지금 내가 F의 좌표도 알고 F'의 좌표도 알아냈거든.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기서 T 좌표를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S 좌표 구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럼 얘네들의 길이를 알고 이 좌표를 알면은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P'을 가지고 P'F의 직선을 구하고 P'F'의 직선을 구하고 그걸 가지고 T의 좌표를 구하고 S 좌표를 구하고 삼각형 P'TS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내일쯤 답이 나오겠죠. 오늘 시작했는데 내일 답이 나온 거야. 너무 계산이 힘들지. 여기까지 푸는 거 이렇게 풀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을 겁니다. 생각은 들었어요. 하지만 멈춰야 돼요. 왜? 내가 이상한 게 있어. 2차 곡선 문제인데, 이 2차 곡선 위에 점에서 초점까지 길이를 안 써먹었거든. 이어놨는데 안 써먹었거든. 그럼 여기서 나는 의심을 해야죠. 나는 널 써야 되겠다. 즉, 이 P'에서 이 장축까지, 이 F까지의 거리와 P'에서 F'까지의 거리 합이 장축의 길이랑 같다라는 걸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장축의 길이가 얼마예요? 3,0이니까 6이란 말이지.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는 6이거든. 그리고 여기서 초점 두 개의 좌표라니까 요만큼의 길이 얼마가 나와? 2 루트 7이 나와.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둘레는 장축의 길이인 6에다가 요만큼의 길이인 2 루트를 7을 더해준 것이 이 삼각형의 둘레예요. 맞나요? 얘를 써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의 둘레를 우리가 뭐 하면 될까? 닮음이 보이잖아요. 닮음이. 너랑 너는 닮았잖아. 그럼 우리는 뭐만 찾아주면 돼? 닮음비만 찾아주면 돼. 그럼 닮음비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Y축에 평행하면서 P'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주면은, 직선을 그려주면은, 요만큼과 요만큼의 높이의 비율이 닮음비, 길이비가 되지 않겠나? 그럼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된다? P'의 Y좌표만 찾아주면 된다. Y좌표. 그럼 여기서 아까 이 둘을 연립해서 계산할 때 y좌표만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요 식에다 몇 배를 해서 9배를 해서 얘를 빼주자. 그러면 x제곱에서 x제곱을 빼주니까 사라지게 되고 9분의 2 y제곱에서 y제곱 빼주니까 아니 9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9 y제곱에서 y제곱 빼니까 2분의 7의 y의 제곱은 9에서 4를 빼주니까 5가 되겠지? 그럼 y제곱은 7분의 10이 되겠지? 그럼 양수 y는 루트 7분의 루트 10, 7분의 루트 70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의 y 좌표가 얼마라고? 7분의 루트 70이라고. 근데 여기서 얘가 y는 루트 70이니까 이 루트 70을 몇 개로? 7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잖아. 이 길이가 7분의 루트 70이라는 것은. 7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 이것 대가서 몇대 몇? 1대 6의 비율로 나눠지겠다. 닮음비는 1대 6이구나. 그럼 여기에다 몇 배를 해주면은? 곱하기 6배를 해주게 되면은 그 정답은 36 플러스 12 루트 7이 정답이 될 것이고. 잠깐 문제지 봐요. 시험지 봐요. 객관식이죠? 만약에 여기서 내가 6 플러스 2 루트 7까지 찾았다면 닮음이니까 이것 대 이것은 3대 1이잖아.
여기다가 적당한 닮은 비를 곱해서 답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보기 5개 중에서

예와 예. 이 자리에 있는 이 유리, 이 자연, 이 정수와 이 정수의 비가 3대 1이 되는 거는 몇 번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어요. 내가 시험 본다면 여기서 3대 1이네? 오, 호, 운이 좋았어. 이거는 생략하고 일단 답을 냈겠죠. 그런 것들도 체크해 볼수 있어요. 해서, 뭐, 암튼간,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 내가 이거의 좌표를 다 구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하셨을 거예요. 하셨는데 거기서, 타원이의 점에서 초점까지는 거리의 합을 안 써먹었어. 뭔가 수상한데, 찜찜한데,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너의 둘레를 먼저 구해볼까? 아, 닮음! 이걸 가셔야죠. 그죠? 도형의 방정식이 보인다고 그냥 돌진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28번 문제 봤습니다. 29번으로 넘어갈게요. 좌표 공간에 있는 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를 줬는데, 구의 방정식을 일단 다 줬어요. 중심도 알고, 반지름도 알고, 일단 그런 부분들은 감사해. 중심의 좌표도 알고, 반지름도 알아. 중심의 좌표 알죠? 몇 콤마,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2콤마, 여기다 쓸게요. 제로. 편의상 C1이라고 불러줍시다. 요 녀석의 중심의 좌표도 알아요? 너는 1콤마, 2콤마, 4예요. 편의상 C2라고 불러줍시다. 둘다 반지름은 5입니다. 그럼 얘네가 만나 생기는 원이 두 구의 중심을 지나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니, 지나오는 게 아니죠. 어떻게 만나 생기는 원이 두 구의 중심을 지나요? 만나 생기는 원, 이, 여기서 끊어야죠. 두 구의 중심을 지나고 XY 평면의 수직인 평면과 만나는 점을 EF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독해가 쉽지가 않아요. 네? 국어 시험인 줄. 자, 만나 생기는 원이 중심을 지나고 XY 평면의 수직인 평면과 만나는 점을 EF라고 하고, 그 다음 FX XY 평면의 수설바를 A라 하자. 저것을 구해주세요. 그림이 없잖아. 그려가면서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 두 구의 중심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둘이 만난다고 그랬어. 그럼 우리가 일단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는 두 구의 반지름이 얼마야? 5로 갔거든. 그럼 구가 이렇게 만나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두 구의 중심을 지나고 이런 거 얘기하려면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C1과 C2의 길이, C1, C2의 길이를 계산해 봤더니 루트 2의 제곱, 루트 4의 제곱, 2의 제곱, 4의 제곱, 4의 제곱, 36, 6이 나왔어요. X좌표의 차의 제곱, Y좌표의 차의 제곱, Z좌표의 차의 제곱. 그래서, 그럼 C1, C2가 6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5야. 그리고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X축, Y축, Z축. 첫 번째 구는 마이너스 1콤마. X가 마이너스 1이고요. Y가 마이너스 2. 그리고 Z좌표는 제로. 여기에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5짜린 이런 구가 이렇게 바닥에 중심이 이렇게 있는 XY 평면에 있는 이런 구. 그다음 두 번째 구는 X는 1, Y는 2, 그리고 Z가 4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에 구의 중심이 있는 이렇게 생긴 구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둘이 만나서 생기는 원,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원이 그려질 거야. 이 원이 두 구의 중심을 지나고, XY 평면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습니다. 그때 만나는 점을 EF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두 구가 있고 이 중심을 이렇게 지나는데 XY 평면의 수직으로 이렇게 잘랐으니 그 잘랐을 때에 이 원과 만나는 점 E랑 F는 여기에 F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싹둑 잘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잘랐을 때. F의 Z좌표가 음수, 요 아래쪽에 그려지는 느낌이 될 거라는 거죠. 그때 F에서 XY 평면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A라고 이름을 불러주겠대요. EF랑 OA의 길이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필요한 평면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먼저, 구두 개가 만났고 잘린 원을 얘기를 했어요. 이 느낌의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사이의 거리가 6이라고 했으니까 6짜리 선분을 이렇게 그려주고 반지름이 5인 원을 이렇게. 어우, 오늘은 좀잘 그린 것 같은데 한번더할수 있을까? 이렇게. 반지름 5짜리니까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얘를 C1이라고 불러주고 얘를 C2라고 불러주면 둘은 5, 5, 반지름이 5로 같아요. 그럼 이렇게

이어봐야 되겠지. 이렇게 이어봐야 되겠지. 그럼 여기에 이렇게 2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었을 때 너의 길이가 5가 될 것이고 너의 길이가 5가 될 것이고 C1, C2가 6이라고 했는데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 얘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6을 3, 3으로 쪼개주게 되거든? 3, 3. 그럼 여기서 얘를 연장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럼 3, 4, 5짜리 직각삼각형이 너무나 뻔히 눈에 보입니다. 그죠? 아하. 요 원의 반지름은 4예요. 그쵸? 요런 상황이 되겠구나. 그럼 그 상태에서 EF의 길이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9에 생각해봐. 이 잘린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둘의 중심을 지나고 X평면의 수직인 평면을 잘랐어. 그럼 자른 단면에는 이 그림이 그려질 테니까 EF의 길이는 얼마가 나와? 4에다가 4가 돼서 8이 나와요. 해서 먼저 EF의 길이는 8이 나왔습니다. 그럼 OA의 길이를 구해주려면 A의 위치를 찾아줘야 되겠지. A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공간에서 필요한 평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XY 평면의 수직인 평면이라고 그랬어요. 이 평면이 이렇게 이게 두 중심을 구의 중심을 지나고 XY 평면의 수직인 평면이면은 우리가 이렇게 공간상에서 이렇게 있는 평면을 해석하기 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 평면이 라인으로 보이는 선으로 보이는 시야를 생각해 봐요. XY 평면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평면을 편의상 알파라고 이름을 불러주면 알파는 위에서 바라봤을 때 선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생각해 보면 X축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 Y축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위에서 바라본 상황을 한번 그려 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C1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콤마 X가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에 위에서 봤을 땐 C1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C2 같은 경우는 1, 2, 4니까 1, 2, 4가 이렇게. X가 1, Y가 2. 여기에 C2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위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C2가 이렇게 투영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얘네 둘을 동시에 지나면서 XY 평면을 수직으로 자른 평면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서 얘가 평면 알파가 되겠죠. 아까 우리가 이름을 알파로 부르기로 했죠. 그럼 이 알파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E랑 F를 찾을 거잖아. 그럼 이 알파라는 평면을 그려보자고. 알파라는 평면을 그려보자고. 그럼 알파라는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XY 평면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XY 평면이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에서 Z축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Z축이. 그런 다음에 이 C1이라고 하는 녀석이 알파라는 평면에서 이 평면 C1이라는 녀석이 Z좌표가 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루트 5야. 그럼 여기서부터 루트 5만큼 떨어진 지점에 C1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 C2라는 점은 여기서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서부터 루트 5만큼 떨어지고 높이가 4인 지점. 여기서부터 루트 5만큼 떨어지고 높이가 4인 지점. 여기에 누가 올 거다? C2가 이렇게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C1, C2를 지나고 XR 평면의 수직인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었던 거고, 그럼 이거에 의해서 잘린 여기에 EF라고 하는 녀석은 EF라고 하는 라인은 C1, C2를 이었을 때 얘의 수직이등변선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 루트 5, 루트 5니까 얘네 둘의 중점이 어디에 와? Z축 위에 오게 되고 여기서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4니까 얘 중점이니까 너의 길이는 1대 2가 되면서 2가 될 거예요. 맞나요? 그런 다음에 EF라고 하는 요 라인이 이 지점으로부터 얼만큼? 4만큼. 여기에 C1, C2의 수직이 되면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4의 길이만큼 여기에 2가 올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4의 길이를 가지게 되면서 여기에 F가 이렇게 올 거라는 거죠. 그 F에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XY 평면에다 내린 수선의 발을 A라고 불러주었을 때 여기에 있는 원점 O가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OA, 요만큼의 길이가 궁금한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너도 직각이고, 여기서 얘를 이렇게 이어버리게 되면 얘가 우리가 원하는 OA의 길이가 되는 거죠? 요 직각삼각형을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봐요. 요만큼의 각에 대해서, 요만큼의 각을 편의상 알파라고 불러준다면 2대 루트 5대 3의 비율 아닌가요? 그죠? 그럼 요만큼의 각도 알파잖아. 직각이니까. 이거 더하기 90도, 이거 더하기 90도. 알파니까 얘도 몇대 몇? 루트 5대 2대 3?

루트 5대 2대 3이 되겠죠. 그럼 요 녀석의 길이는 누구에다가 4라고 하는 요 녀석의 길이에다가 3대 2라고 했으니 3분의 2를 곱해주면 3분의 8이 되겠다. 이 녀석이 바로 OA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EF의 길이가 8이고 OA의 길이가 얼마니까 3분의 8이 될 테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OA의 길이 3분의 8분의 EF의 길이를 계산해 주세요. 정답은 3이 되겠다 라는 거죠. 계산한 게 이게 다지 않나요? 내가 뭐더 계산은 복잡하게 한거 없는 것 같은데 썼다 지운 거 없지 않나요? 그쵸? 이 문제가 쉽지 않았던 거 이런 평면들을 계속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내서 상황을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5구나. 그 알파를 뜯어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간상에 있는 어떤 평면을 얘기할 때 개를 어떤 분석하는 데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뭐다? 좋은 방법 뭐다? 개가 직선으로 보이는 라인을 먼저 해석을 해봐요. 아, 이 거리가 루트 5구나. 그리고 그 평면을 또 뜯어, 필요 평면을 계속 뜯어내 왔잖아요. 그게 공간 도형의 문제, 공간 좌표 문제의 해법의 기본이다. 누누이 얘기하는 거, 매번 얘기하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연습해 봤었던 29번 문제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30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벡터 문제입니다. 30번 문제 치고 생각보다 좀 해볼 만 했었는데, 문제 보시면은요, AB의 길이는 3이고요. 보고 싶었죠? 아니에요? 알고요. 자, AB 길이가 3이고요. AC의 길은 2예요. 삼각형 ABC의 변 BC 위에서 O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실어하자고 그림을 줬어요. 너의 길이는 3이고, 너의 길이는 2라는 거는 고정이야. 너는 3이고, 너는 2라는 건 고정인데, 이 각은 모른다라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BC 위에서 O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AB와 AC에 접한다라는 겁니다. PQ에서. 내적의 최댓값을 계산해 달래요. 여기다 한번 살짝 씁시다. 벡터 OA, 벡터 OB, 벡터 OC, 내적 벡터 PQ. 요 녀석의 크기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 보자고요. 이렇게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를 알고 각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는 약간 뭐랄까 그왜 옛날 그 중세 그 성문 올라가듯이 이렇게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올라가서 이렇게 삼각형이 내가 결정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은 언제 최대 최소가 될 것인가 어떤 이런 상황을 파악하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즉 여기서 지금 3이라는 녀석을 고정시켜 놓고 이 AB를 고정시켜 놓고 이 각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올라갈지, 둔각까지 올라갈지, 이게 넘어갈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 상황에서 언제 얘가 최대가 될 거냐라는 걸 판단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보면은 여기까지 읽었어. 우리 같이 공부 많이 했잖아. 선생님, 뭐부터 해야 될까? 원 위에 점이, 원의 중심이 있고 접점이 있으면 뭐부터 해야 돼? 이어 봐야지. 이거 안 하면 불법이에요. 그죠? 응? 유죄?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수학 1, 마찬가지예요. 원이 나오고 접점이 나오면 중심에서 무조건 이어봐야 돼요. 원이 나오고 현이 나오면 수선의 발 내려봐야 돼요.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려놓고 나서 봤더니, 여기서 중심이랑 이렇게 이어버리게 되면은 직각의 빗변의 반지름으로 같으니까 RHA, RHS, 합동이 합동. 너랑 각이 같다. 그럼 이제 원을 빼고 생각해보니까 삼각 형이 있고 각이등 분선이네. 아, 여기서 OC와 OB의 길이의 비율은 2대 3의 비율을 갖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서 봤더니 OA와 OB와 OC를 더하라고 했는데 OB랑 OC는 서로 반대 방향이고 평행하고 그쵸? 크기가 2대 3의 비율을 가지는 거니까 요 녀석을 조금 간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뭐 음수보다는 양수가 조금 좋은 것 같아서 OB랑 OC를 더해버리면 얘가 2대 3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섯 개로 두 개, 세 개로 나눴을 때 더해주게 되면 요만큼의 벡터 크기만 남겠죠? 즉, 얘네 둘을 더해버리게 되면 3분의 1의 벡터 OC만 요렇게 남을 거예요. 요 정도로 간소화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나서 얘를 최대를 얘기하고 싶대. O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고, 좀 편의상 위치 벡터 한번 얘기해보자. OA는 벡터 A, OB는, OOP는, 아, OC가

아니라 이쪽이 B죠. 그럼 3분의 1에 5P죠.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나 아닌가 일부러 계산 한번 틀려봤어요. 자, 그럼 여기서 3분의 5P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5B를 벡터 B, 5C를 벡터 C, 5P를 벡터 P, 5Q를 벡터 Q라고 각각 이름을 불러줘서 위치 벡터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5A라는 녀석은 벡터 A가 되고요. 플러스 3분의 1의 벡터 B가 되고요. 이거의 4죠. 벡터 PQ는 벡터 Q에서 벡터 P를 뺀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전개를 한번 해봤어요. 이 녀석을 전개해주면 벡터 A와 벡터 Q를 내적을 해주고 이렇게 주면 마이너스 벡터 A와 벡터 P를 내적을 해주고 플러스 3분의 1의 벡터 B와 벡터 Q를 내적을 해주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벡터 B와 벡터 P를 내적을 해주고 봤더니 벡터 A랑 벡터 Q부터 보자. 벡터 A는 요거거든. 벡터 Q는 요거거든. 내적에서 알아야 되는 기하적 성질보다 수선의 발레를 해서 이거 곱하기 이거다. 근데 여기서 얘가 직각이니까, 이렇게 직각이니까, 이쪽에서 이쪽을 수선의 발레를 낼게 아니라, 여기서 수선의 발레를 여기 떨어진다는 거 알잖아? 그럼 내적은 이거 곱하기 이거거든. 그럼 저 녀석의 길이는, 이 녀석은 벡터 Q의 크기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리고, 벡터 A와 벡터 P를 내적해라.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내적해도 마찬가지로 얘가 직각이니까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 여기 떨어지잖아. 내적은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그럼 이 녀석은 벡터 P의 크기의 제곱이에요. 근데 벡터 Q의 크기랑 벡터 P 크기는 둘다 반지름 R로 길이가 같거든. 빼면은 사라지겠네. 먼저 없애고 출발하자. 그다음 플러스 3분의 1에 벡터 B와 벡터 Q를 내적할 거야. 벡터 B는 요렇게인데 벡터 Q는 여기에 있단 말이지. 우리가 아까 이 느낌으로 해줄 때 직각 삼각형이 되면은 이거와 이거의 내적은 얘기하기가 쉬웠잖아. 이거 곱하기 이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출발했을 때는 음수보다는 양수가 좋아서 벡터 B로 표현을 했는데 벡터 OB와 벡터 OQ는 수선의 발을 얘기하기가 좀 까탈스러워. 근데 벡터 OC는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낼때 Q에 딱 떨어지거든. 그래서 벡터 OB를, 아, 벡터 B를 벡터 C로 표현을 하자. 그럼 벡터 B와 벡터 C를 비교해 보면은 벡터 B라고 하는 녀석은 벡터 C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주고 벡터 C의 몇 분의 몇 배? 2분의 3배로 길이를 늘려주면 되겠죠. 내적 벡터 Q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벡터 C와 벡터 Q의 내적이 벡터 C와 벡터 Q의 내적은 수선의 발레에서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벡터 Q의 크기의 제곱 R 제곱이 돼요. 요 녀석은 R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분의 1에 벡터 B와 벡터 P의 내적은 벡터 B와 벡터 P의 내적은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R 제곱이 되겠죠. 그럼 요 녀석은 약분해 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1 R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R 제곱, 너는 마이너스 6분의 5의 R의 제곱이라는 식까지 정리가 됩니다. 복잡한 내적을 이렇게 간단히 가지고 왔고, 이 녀석은 내적을 했으니 이제 실수죠? 그럼 얘는 크기라고 있는 게 아니라, 벡터의 크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뭐야? 절대값이라고 있는 게 맞죠? 내적을 해서 실수가 나온 거니까. 그럼 이 녀석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6분의 5의 R의 제곱에 절대값은 6분의 5의 R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거에 뭘 구하고 싶대? 최대값을 구하고 싶대. 그럼 뭐만 크면 돼? R 제곱이 가장 크면 돼.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이 상황에서 누구? 이 원의 반지름이 언제 가장 기냐라는 거예요. 언제 가장 반지름의 길이가 기냐? 그럼 이거를 야, 이거를 접하는 원을 그리고 내가 뭐 도형의 방정식을 찾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되죠. 아까 그래서 처음 스타트할 때 얘기했던 거. 3이고 길이가 2라는 상황에서 이렇게 쭉 올려나가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보자는 거죠. 이렇게 쭉 요렇게. 요렇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반지름 R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C와 B에 대하여 얘를 2대 3으로 내분한 지점에서 여기다가 내린 수선의 발에 지나지, 발을 얘기해 줬을 때그 녀석, 그 수선, 요 녀석의 길이가 반지름 R이었거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요 반지름 R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서 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요 높이에 대하여 이 높이를 H라고 한다면 반지름 R은 저 H의 5분의 3배

아닙니까? 왜? 몇대 몇이니까 2대 3이니까 맞나요? 그죠? 그럼 여기서 R이 가장 커지려면 누가 가장 커지면 돼? 높이가 가장 커지면 되고, 이 높이를 뭐 세탁에 어쩌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죠. 언제 가장 큽니까? 얘가 이렇게 뚜뚜뚜뚜뚜 올라와서 이 삼각형 높이가 가장 클 때는 얘가 수직으로 딱 올라왔을 때, 요 길이가 2일 때이 높이가 가장 최대로 올라오겠죠. 그죠? 즉, 얘가 2일 때니까 그 높이가 최대로 올라와서 2가 됐을 때, 그럼 그 녀석의 높이는 얼마? 5분의 6이 될 때가 되겠네? H가 2일 때니까. 그쵸? 그럼 저 5분의 6을 여기다 대입하면 최댓값은 6분의 5 곱하기 5분의 6의 제곱이 되겠네? 그럼 하나 약분해버리면 되겠네, 역수니까. 넌 얼마가 되네? 5분의 6이 우리가 원하는 최댓값이 되는 것이고. 그때의 분모와 분자를 모여서 더해서 정답 11을 만들어내면 되겠지요. 그쵸? 해서 이 녀석의 벡터, 일단 무슨 냄새가 너무나 풀풀 나? 위치 벡터 냄새가 너무나 풀풀 나잖아. 그래서 내적을 위치 벡터를 가지고 얘를 풀어 봤더니 각각의 내적들이 기하저금이 이렇게 두 벡터의 내적은 수선의 발 냈을 때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걸 가지고 내가 이 수선의 발에 대해서 이거를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 떨어지는 거니까 이 곱하기 이거구나. 반지름의 제곱의 형태로 내가 다 표현이 가능했었던 거죠. 그쵸? 해서 그렇게 우리 30번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고정된 삼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상황을 파악해 보면은 언제 최대가 되는지 이런 것들, 기하적인 해석을 내가 하기가 수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은 마무리 지어도 될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우리 마지막 한회 남았어요. 마지막 5회 풀어 버리고 실전 모의고사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극적인 윤리와 사상의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자, 맹자, 순자, 그리고 주희, 왕수인에 이어서 바로 한국 유교 윤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여러분들 큰 맥락 속에서 공자가 시작했던 유교라는 사상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길 바라고요. 오늘 메인 사상가들은 이왕과 이 정약용이라는 거 체크아웃하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조금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출제되는 거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포인트 잡도록 합시다. 기운내 여러분들 화이팅! 시작! 네, 가겠습니다. 일단 극적인 수능 대표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한국 유교 사상가라고 나와 있죠. 그쵸? 보통 이제 이왕 이 정약용이 등장하게 되면 앞에 나오는 수식어가 한국 유교 사상가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 다른 사상가들 또한 있지만 우리가 교육과정과 수능 출제 범위상 그 정도만 다루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갑과를 딱 파악해야 됩니다. 가상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선지에 맞는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3명 중에 2명이 나올 거야. 한번 같이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들 갑입니다. 사다는 이가 바라여 나와 있습니다. 이가 바라여. 사다는 이가 바라여. 기가 그것을 따를 때 나타나는 감정이다.

4단은 이발, 기, 수이고, 그쵸? 그리고 그럼 나아가서 7정은 기가 바라고 이가 그것을 타는 거다. 7정은 기발, 이, 승이다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4단과 7정의 언언이 다르다라는 걸 구분하면서 이라는 것에 특히나 강조점을 두었던 사상가입니다. 갑은 누구? 이, 황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답니다. 4단과 7정은 모두 기가 바라고 그 이가 그것을 타는 한 가지 길만 따라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4단과 7정이라는 감정은요, 기발 2승밖에 없습니다. 1도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쵸? 이는 원리와 근거가 되고 실제로 작용하는 것은 기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운동성을 갖고 있는 거는 기입니다. 따라서 이발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 여러분, 누구? 이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이왕과 이의 키워드를 딱 잡아주고 내려가서 선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기억부터 이의 통제를 받아도 7정은 선한 감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기억 X 여러분들. 니은, 기지를 교정해도 본연지성은 절대 변화시킬 수 없죠, 그쵸? 다음, 디귿, 성실함은 하늘의 도와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쵸? 릴, 갑갑, 사양지심과 슬픔 모두 성이 발현된 감정이다. 사양지심 여러분들 4단 중에 하나. 슬픔 여러분들 애자 여러분들 7정 중에 하나예요. 이 4단과 7정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이 발현된 감정이 맞죠, 그쵸? 이 성리학에서 주의에서 얘기했던 성발 이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되는 건 바로 니은과 리을 포인트 몇 번? 3번이라는 걸딱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능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고 여러분들,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 가게 되면 조금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좀 떨리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나왔던 개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배웠던 핵심 개념들, 논리들만 기억하게 되면 잘 해결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같이 힘냅시다. 이제 여러분 넘어와서 한번 이렇게 대비되는 주제가 어떻게 또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4, 25, 26년도 수능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먼저 24학년도 수능의 경우에는 이의와 이황을 비교했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의와 이황의 이기론을 여러분 주제로 또 출제가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경우에는 단시설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는 거 체크. 다음 이제 여러분들 25년도 수능의 경우에는 7번과 13번에 나왔고요. 7번에 이황과 이의가 마찬가지로 이기론과 4단 7정론에서 구분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약용 여름 경우에는 성기호설을 포인트로 출제가 되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수능의 경우에는 이황과 이의가 또 비교되어 출제가 되었고요. 4단 7정론과 수양론,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성과 같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의 문제는 정약용 나왔고 이번에 또 성기호설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 비교되는 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나아가서 정약용의 경우에는 단시설, 성기호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포인트가 반복되어 나온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나왔던 게 나올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나왔던 걸 바탕으로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때 여러분 조금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 문항이 좀 묶여서 이황과 이의가 출제가 되고 그 둘을 모두 비판하는 정약용의 문제가 같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트렌드로는 좀 구분되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기본 여러분 개념 깔끔하게 한번 복습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문항들을 좀 풀이를 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요거는 좀 간단하게 복습 느낌으로 갈 거니까 혹시라도 좀 너무 빠르다, 이거 좀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싶은 게 있으면 개념 강의 혹은 특강 강의 돌아가서 천천히 한번 다시 음미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험이 얼마 안 남고 급하다고 해도 확실하게 챙겨갈 건 챙겨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넘어가는 주제가 생길 거예요. 그럼 정말 다한 바퀴 돌렸을 때도 참 해결하기 어려운 그 격차가 생길 겁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복습하고 정리하는 시간들 받길 바래요. 바로 한번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구조 판서입니다. 볼게. 먼저 도덕 감정이라는 게 표현되기 위해서는 이라는 물음표로 갔고요. 한국의 유교윤리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도덕 감정 여러분들, 이 앞에 있었던 주희와 왕수인의 경우에 조금 더 마음과 이치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이야기했다면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는 바로 4단 7정론입니다. 인간의 심성에 대한 분석을 더 깊이 있게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감정을 펼쳐야 될까? 그 감정을 펼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라는 거를 주제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돼 나아갑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 주제를 파악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황과 이의가 그럼 구분되어 나오는데 먼저 이기론에서부터 약간 좀 인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잠깐 복습. 이황과 이의 둘다 주의를 계승했던 사상가입니다. 따라서 주의가 얘기했던 이와 기의 관계

그럼 넘어가서 여러분들, 이왕에 여러분 경우에는 일하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플러스 일하는 거의 주제성, 나아가서 일하는 거의 운동성 또한 얘기하게 됩니다. 일하는 건 분명히 우리가 본체를 바라보게 되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리가 맞지만 나아가서 일하는 것의 신묘한 작용을 보게 되면 이는 분명히 운동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여러분 인정하면서 이기호발이라는 걸 제시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이기호발 포인트가 이와 부딪히는 충돌 포인트, 비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내려갈게. 4단 7정론입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그림은 제가 지난 특강에서 막 네, 빗자루로 막말 타면서 이거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민망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복습하고 싶으면 특강 가서 보고 오시면 됩니다. 갈게. 이왕 여러분 경우에는 4단과 7정이라는 도덕감정, 일반감정의 연원을 구분했습니다. 특히나 이 4단이라고 하는 도덕적 감정이라는 것은 이가 발에서 기가 따른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7정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감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그 기에 올라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란 여러분 감정은 순선한 감정, 칠정은 가선가악한 감정이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이왕의 경우에는 원리를 강조하고 싶었고, 그 원리가 움직여서 도덕감정이라고 하는 사단, 측은 수호, 사양, 십이지심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를 위한 여러분 서양으로서 경을 강조하고요. 경의 주일무적, 정점숙, 상성성이란 포인트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성리학입니다. 이의 여러분 경우에는 이기불상 리에 주목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와기라는 것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헤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관점상에서 이의 여러분 경우에는 이기지묘, 이와기의 묘합의 관계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 이통기구, 이라는 것은 원리로서 통하고 기라는 것은 국한된다라는 포인트를 또 설명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그럼 세 번째, 기발위생 1도서를 제시하면서 이 발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다가 이 발을 인정하지 않아, 오직 기만 바란다고 얘기해, 그러면 이이다라고 잡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4단 7정론입니다. 기발위생만 얘기합니다. 바로 7정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7포사라는 개념을 얘기하게 되죠, 그쵸? 야, 이 기라는 게 발에서 기가 발하고 이가 올라타는 루트밖에 없어. 이 감정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로 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7포사라는 개념을 제시했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4단은 7정이라는 감정의 선한 측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워할 5자 여러분들, 7정이라는 감정 중에 미워함이라는 감정의 선한 측면이 바로 수호지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마지막 수양론은 경을 통해 성에 이를 것을 강조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여러분, 정약용 나옵니다. 정약용의 경우에는 성기호서를 제시합니다. 성리학에서 얘기했던 성즉리, 그리고 성에 사덕이 박혀 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덕이라는 것은 사단을 통해 우리가 실천했을 때 형성되는 거지 애초에 본성에 콕 박혀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제시하게 됩니다. 여기 나온 이런 포인트, 사단은 단서가 아니라 시작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단시절 포인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사덕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것이 계속 선지 속에 나온다는 걸 확인하면 돼. 넘어가서 여러분들, 이런 관계 속에서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성기호서를 제시합니다. 그럼 마음의 기호엔 어떤 게 있냐? 영지의 기호와 형구의 기호가 있습니다. 영지의 기호, 여러분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도덕적인 욕구입니다. 기억해야 돼. 선과 악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엄밀하게 구분해야 돼. 선을 좋아하고 악은 미워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나아가서 형구의 기호 얘기합니다. 영지의 기호는 인간만 갖고 있지만 형구의 기호는 동물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생존을 위한 육체적 감각적 욕구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약용의 여러분 경우에는 생존을 위한 혹은 도덕적인 실천을 위한 욕구를 긍정했다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돼요. 넘어가서 자주직권 얘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유의지라고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 정리하면 되고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은 선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판을 받는다라는 것도 체크하면 돼. 수양론 여러분들, 도덕적 인간대기형 수양론으로 신독을 특히나 강조합니다. 홀로 하는 일에 삼가기를 다하고 나아가서 상제의 명령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기존에 있었던 성리학에서 얘기했던 신독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상제라는 개념과 결합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왕과 여러분 비교 포인트입니다. 핵심 사상, 제가 이기불상잡이 주목한 것과 이기불상리 주목한 것을 구분해서 제시했고요. 4단 7정론의 경우에도 이기호발과 네, 기발위생 1도서를 제시했다는 것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공통점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겠죠. 둘다 분명히 주위에 성리학을 계승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벤다이어그램 문제라던가 순서도 문제라던가 혹은 갑과 을을 비교하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의

헷갈리게 할수 있습니다. 이번 수능 완성에도 그런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또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이제 수양의 목적이 도덕적인 인간 되는 거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나아가서 도덕적인 수양을 강조했다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여러분들 3명을 싹다 모아서 또 비교해봤습니다. 본성론에 있어서 이완과 이, 정약용 비교가 된다는 포인트 기억하면 되고요. 덕론에 있어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단서설의 개념과 나아가서 단시설이 비교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완과 이의 경우에는 주의를 여러분 계승했고요. 덕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성으로 존재한다라고 본 반면에 정약용의 여러분 경우에는 덕이라는 것을 사단을 통해서 실천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봤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비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단에 대한 여러분 감정이 있어서도 분명히 구분된다는 거, 구분된다라는 거 다시 확인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이런 포인트가 이번에 특히 수능 완성에서 언급되어 나왔다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셋다 분명히 유교를 계승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도덕적 인간이라는 목적, 그리고 목적 나아가서 도덕적 수양이라는 방법들을 제시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포인트까지 다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 보면서 내용 한번 정리, 나아가서 출제 방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난 수능과 유형이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죠? 유사한 내용들 확인해 보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한국 유교 사상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갑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집회에서 많이 봤던 여러분 얼굴들이 그대로 이렇게 딱 나와 있지, 그치? 누군지 알것 같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한번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이는 그 존귀함이 비길 바가 없으며 기는 비천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쵸? 이귀 기천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는 기의 주재자로서 기를 명령할 뿐 구속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라는 거의 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기는 구분되고 여러분들, 이와 기를 섞어서 일물이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나왔던 이기 불상잡을 조금 더 강조한다라는 거, 섞일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서 위에는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라고 하는 이기 귀천의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 다시 복습할 수 있습니다. 갑은 그러면 누구예요? 바로 이황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황이 되겠습니다. 을을 보겠습니다. 이는 여러분들 무형이고 기는 유형이니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통기국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통기국. 그러면서 이는 무이이고 기는 유이이니 기가 바라면 이가 타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발이 승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발 인정하지 않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이와 기는 원래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은 이기 불상 리를 강조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을은 누구? 이다라는 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기의 상태에 따라서 선하거나 악한 것이 된다. B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왕은 지금 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가 귀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존귀한 여러분 이가 기에 따라서 선하거나 악하게 바뀐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라는 건 분명히 순선한 것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돼. 기억 따라서 틀렸다라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감히 기? 네, 그쵸? 다음 여러분 니은입니다. 이와 기는 각각 주제성과 운동성 중 어느 하나의 성질만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말을 그대로 풀어쓰게 되면 이가 주제성을 갖거나 기가 운동성을 갖거나 혹은 바꿔서 이가 운동성을 갖거나 기가 주제성을 갖는다라고 두 가지 경우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렇죠? 이왕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이라는 건 분명히 주제성도 갖고 있지만 운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 과감하게 틀렸다고 지워주면 됩니다. 이왕에게 이는 분명히 주제성과 운동성을 모두 갖는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으니까 지워주면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에 디귿과 리을이다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디귿과 리을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디귿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은 지심은 이가 맑은 기를 타서 드러난 순선한 정이다. 어때요, 여러분들? 사단의 하나인 측은지심의 여러분 감정은 이라는 것이 맑은 기를 타서 드러난 순선한 감정이야. 칠정 중에 선한 감정이라는 걸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디귿은 별표치고, 아, 이가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라는 걸 다시 체크하고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디귿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다음 이제 리을입니다. 이는 기가 바라는 원인과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한자로는 소이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과 을, 이왕과 이 여러분들 주의를 계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라는 것이 분명히, 원리라는 것이 분명히 기가 바라는 원인과 근거가 된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을은 둘 모두에게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정답 디글리를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둘 다 주의를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의 기본 베이스는 둘다 받아들이고 간다라는 거 복습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여러분들 다음 문제 바로 3번,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갑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유교 사상은 그렇죠? 체크. 본연지성, 기질지성을 양변으로 나눈다면 본연지성은 오로지 이만을 말한 것이고 기질지성은 기를 겸하며 말한 것이지만 기 가운데 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다는 이를 위주로 말한 것이고 칠정은 기를 겸하여 말한 것이지 기를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칠정이라는 일반적인 감정에도 이라는 게 같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갑의 경우에는 이화기가 지금 떨어지지 않는 이기 불상리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죠? 따라서 그럼 누가 딱 떠올라야 돼? 바로 갑은 이이다라는 걸딱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화기를 계속 구분하려고 하고 연언을 계속 나누려고 하고 이런 식의 뭔가 나누는 느낌을 받게 되면 이 황으로 가시면 되고요. 야, 그게 아니야. 이화기는 떨어질 수 없어.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막 엄격하게 나누려고 하면 안 돼. 나누려고 하면 돼. 이런 느낌으로 나게 되면 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문의 뉘앙스를 계속 반복해서 익히시길 바라고요. 이런 실제로 갑과을의 지문은 원문에 근거하여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다시 만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그런데 정말 정말 봐야 되는 게 있다면 기출문제 그리고 EBS 연계교재입니다. 연계교재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지문들, 선지들 정말 많이 많이 보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 이 파트가 어려운 친구들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우리가 앞서 주의해서 배웠던 활용관통 탁하고 트이게 될 겁니다. 알겠죠? 좋아, 이제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다름이 있는 것은 사당과 칠정의 구분이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본연지성은 이를 주로 말한 거, 기질지성은 이와 기를 겸하여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으로서 말하면 사다는 이가 발하여 기가 그것을 따르는 거, 사다는 이발 기수고,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그것을 탄 것이다. 칠정은 이발 기, 다시, 기발 이승이다라고 지금 구분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사당과 칠정의 연원을 구분하면서 이발과 기발을 나눠 말했던 사상가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누가 떠올라야 돼? 바로 이황이 떠올라야지, 그치? 이렇게 여러분들, 을의 지문을 보게 되면 계속 구분하고 나누는 걸볼수 있고요. 친구들이 어려울까 봐 아마 출제하신 분께서 마지막 딱이 포인트를 제시함으로써 야, 사단이 이발이라고 말하고 있어. 누군지 알겠지? 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힌트 잘 챙겨서 받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랑 이왕인 거 확인했습니다. 네. 그쵸? 다시 한번 뒤에 가서 적겠습니다. 이와 이왕이다. 서로 비판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과로만 잘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과로를 다 쳐보겠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이런 사전 작업이 같이 병행돼야지 문제 풀때 실수하지 않고 잘풀수 있을 거예요.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지금 기억에 A에 대한 내용은 갑이 을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과로의 내용은 이이가 생각하는 내용이 돼야 되고 뒤에 간과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 이 내용에 대해서 놓치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반면에 B의 경우에는 거꾸로 이왕이 이이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따라서 과로에 대한 내용이 이왕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이는 놓치고 있어야 된다라고 구분해서 풀면 됩니다. 먼저 기억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봐야 돼. 침착하게. 특히나 이 한국 유교 윤리 이쪽 오게 되면 굉장히 한 글자 한 글자로 약간 우리가 소위 여러분들 치사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나올 수 있어. 잘 봐야 돼, 알겠지? 출제자분들이 의도하는 걸딱 간파해서 잘 풀어 나가야 돼. 사다는 순선한 성이고 칠정은 선악에 함께 있는 정이다. 그치. 분명히 아까 개념 속에서 사다는 순선하고 칠정은 가선각한 거다라고 나왔었어. 기억은 동그라미야. 동그라미로 X? X야, 그치? 왜? 사단과 여러분, 칠정은 둘다 정입니다, 정. 성이 아니야, 사단은 여러분들. 사단은 분명히 순선한 감정, 도덕 감정을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여러분들, 이게 틀렸어. 이이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도 분명히 사단과 칠정은 감정이다, 따라서. 그쵸? 따라서 여러분, 기억에 A는

이의가 말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갔다, 비판이 안 되는 게 들어갔다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 주의에게 있어서 성에 해당하는 것은 사덕, 정에 해당하는 것은 사단. 이렇게 여러분들 연결해서 보시면 돼. 따라서 기억은 틀렸다 지우시면 됩니다. 니은입니다. 사단과 칠정의 연호는 같으며 사단은 칠정에 포함되는 것임을 간과한다. 이왕님, 자꾸 지금 사단과 칠정을 이발과 기발로 구분해서 막 나누시는데 사단과 칠정의 연호는 같습니다. 기발이 승 1도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모르고 사단이 칠정에 포함되는 칠포사라는 걸 모르고 자꾸 구분해서 보십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의가 강조하는 포인트, 이왕은 놓치고 있는 포인트. 따라서 적절한 비판은 니은 동그라미가 되겠죠. 이와 이왕을 굉장히 잘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는 좋은 선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니은은 별표치고 꼭 복습하여 가길 바라겠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자주 언급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언급되고 출제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죠? 다음 이제 여러분 D급 보겠습니다. 사단은 반드시 성이 발휘하면 드러나는 마음의 작용임을 간과한다. 이 감정이라는 건 여러분들, 성이 발휘하여 드러나는 마음의 작용이지, 그치? 성발, 위정. 디귿의 괄호에 있는 내용은 이왕과 이에 둘다 인정하는 거예요. 왜? 주의를 지금 계승하고 있거든. 여러분 따라서 간과한다 X, 이거는 모두 인정한다라고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다음 이제 리을 보겠습니다. 이와 귀중에서 주제성을 지니면서 발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간과한다. 야, 이야. 너 지금 자꾸 이라는 것이 주제성만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는 발하기도 해. 운동성도 있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와 귀중에서 주제성을 지니면서 발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운동성도 있는 애가 있다. 누구 여러분들? 이, 그치? 이의 경우에는 주제성과 능동성을 다 갖고 있다. 그런데 이와 외에도 그거 모르고 이라는 것이 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 너왜 그거 간과하니? 라고 비판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따라서 리을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리을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비교 포인트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왕에 여러분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는 포인트고 나아가서 이왕과 이의를 구분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선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답은 니은 리을 다시 한번 여러분 체크하길 바라고요. 3번이라는 거 확인하시길 바라고 이 문제 이왕과 이의 비교 포인트가 잘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별표 치고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맞췄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이런 중요한 문제들의 경우에는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다시 복습 플러스 노트에다가 옮겨 적는 그런 노력들 같이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번 문제 클리어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4번 문제입니다. 한국 유교 사상가 나왔습니다. 뭐야? 이미 이왕과 이의가 나왔어. 그럼 남은 사람이겠지, 그치? 바로 정약용이 되겠죠. 한국 유교 사상가가 갑과 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걸 묻고 있습니다. 이왕과 이에게 정약용이 가할 수 있는 비판을 묻는 거예요. 근데 설마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 지문이 정약용이 아닐 가능성이 정말 정말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강의니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시원이 뭔지 모르겠어. 시달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뒤를 보니까 측은이라는 것은 인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측은지심이라고 여러분 하는 사단은 인이라고 하는 사덕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 중 하나인 측은지심은 사덕 중 하나인 인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뭐가 여러분 떠올라야 돼? 단, 시, 설이 떠올라야 돼요. 주의와 이왕과 이의가 단서설. 사단은 사덕이 본성에 내재해 있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실마리다라고 얘기했다면 정약용의 경우엔 아닙니다.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사덕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덕의 시작입니다라고 했던 걸잘 보여주고 있는 지문입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단시설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고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쫙 보게 되면 측은이 확충되어서 지극히 정성스러운 데에 이르게 되면 인이 천하를 뒤덮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측은지심이라는 사단을 시작으로 실천이 되면은 덕이라는 게 형성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포인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누구? 정약용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바로 한번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선한 마음임을 간과한다. 사단은 사람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선한 마음이라는 건 여러분들 셋다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쓰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모두 인정한다. 네. 셋다 인정한다라고 잡으시면 돼. 두 번째 2번입니다. 사단을 확충하면 누구나 도덕적인 사람이 될수 있음을 간과한다. 그치, 여러분들. 유교를 지금 계승하고 있으니까 2번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쵸, 여러분들. 따라서 2번 또한 마찬가지로 아니다. 모두 인정한다. 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입니다. 인의의지는 덕이라 할수 있지만 이치라 할수 없음을 간과한다. 중요 포인트. 인의의지라고 하는 사덕이라는 것은 사단을 통해 실천했을 때 형성되는 거지. 우리 본성 속에 콕 하고 박혀있는 이치는 아닙니다. 성은 아닙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정약용이, 그치? 지금 여러분 그 표현이 조금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낯설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별표치고 체크해야 될 포인트예요. 사단은 분명 사덕이라는 것은 덕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것은 이치라고 할수 없다. 앞에 성리학자들 이완과 이이가 성증리를 제시하면서 성으로서 사덕을 얘기했다면, 이치로 사덕을 얘기했다면 여러분들, 정약용의 경우에는 그거를 반박하면서 성기호서를 제시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은 바로 3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여러분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약용의 관점에서 성교설 여러분 떠올리면 되고요. 이완과 이의가 덕을 이치라고 봤다는 거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으로 3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치라 할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구나. 됐죠? 다음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지의 기호를 지닌 인간은 선을 행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한다. 여러분들, 괄호 치고. 맞아요, 틀려. 틀리죠, 그쵸? 왜? 정약용에 여러분 따르면 인간은 자주 직권을 갖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도 있고요,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지의 기호를 지닌 인간, 요 앞에 건 괜찮아. 근데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 삐, 틀렸습니다. 그가 비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라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5번. 선을 지향하는 본성, 영지의 기호를 여러분 연결하면 돼. 자주직권이 형성됨을 뭐야 이건 또. 네. 선을 지향하는 본성을 통해 자주직권이 만들어진다고요? 삐,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비판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정약용의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영지의 기호와 자주직권을 부여받습니다. 자주직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선을 지향하는 본성을 통해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5번 비판할 수 없다는 걸로 지워주면 됩니다. 정답 바로 다시 3번이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입니다. 주의와 이와 이의가, 그렇죠? 성증리를 제시하면서 본성의 사덕이 콕 박혀 있다고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정약용의 경우에는 사덕이라는 것은 사단을 실천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고 나아가서 성기호서를 제시했다. 이 비교 포인트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 3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가해 한국 유교 사상가 갑과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잠깐 여러분들 스탑. 이 문제 유형의 경우에는 급하게 풀수 없습니다. 애당초 여러분들 빠르게 풀 수가 없는 유형이야. 갑을 병을 셋다 확인해야 되고 심지어 셋의 비교 포인트를 다 파악해야 돼. 이걸 1분 내에 푼다는 건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여유 시간을 만든 다음에 푸는 걸 추천합니다. 괜히 처음부터 막 뛰어들었다가 2분, 3분, 더풀수 있을 것 같은데, 4분, 5분, 더 하다 그러면 시간 다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뒤에 있는 더 쉽고 풀수 있던 문제를 틀리는, 네, 정말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기출을 많이 푸는 과정에서 연계교재 푸는 과정에서 딱 보면서 이거 내가 좀 걸리겠다 시간 그러면 과감하게 넘어가서 다른 거 풀고 돌아와도 됩니다. 그 연습까지 여러분 해야 되는 게 수능 완성이에요. 수능 완성은 이제 우리가 기본 개념을 다 뛰어넘어서 실전력의 포인트를 둬야 돼. 알겠죠? 할수 있지? 오케이. 갈게. 이제 갑을병 보겠습니다. 제가 해설을 건너뛸 순 없으니까 전 볼게요 바로. 성에는 이니에즈 신이 있고 정에는 희노애구 애호욕이 있으니 오상 이외에 다른 성이 없고 칠정 이외에 다른 정이 없다고 합니다. 사단은 칠정 가운데 인욕이 섞이지 않은 선한 정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네. 칠포사가 떠올라야 되고요. 갑은 누가 떠올라야 되더라? 바로 이가 딱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패스. 을입니다. 성의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다름이 있듯이 다름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 구분하고 있지. 정에도 사단과 칠정에 구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을

이와기로 나누어 말할 수 있듯이 정도 이와기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본연지성, 기질지성 나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사단과 칠정을 이발과 기발로 구분해서 얘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을은 이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병 가겠습니다. 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입니다. 영지의 기호 딱 떠오르면 되겠습니다. 천명지성이란 하늘이 인간을 낳은 후 처음에 그 허령한 본체 안에 덕을 좋아하고 악을 붓고라는 성을 주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영지의 여러분 기호가 우리의 도덕적인 욕구인 영지의 기호가 바로 여기 나오는 천명지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그쵸? 성을 본체라고 일컬을 수 있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의 포인트 확인하면 되고요. 정약용이라는 걸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갑과 을과 병이 다 누군지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 바로 넘어가서 비판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이였고요. 을 이황이었고요. 병은 정약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비판 포인트 볼 건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급할 거 없어. 다 비판의 내용의 앞에다가 괄호를 치시면 됩니다. 좀 여러분들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렇게 풀어주는 게 제일 확실하게 푸는 방법이에요. 바로 한번 A부터 갈게요. A는 이가 이황에게 가하는 비판입니다. 사단은 마음의 본체이고 칠정은 마음의 작용임을 간과한다. OX? 일단 X야, 그치? 왜? 사단은 여러분 마음의 본체가 아니라 마음의 작용이지, 그치? 감정은 마음의 작용이고요. 바로 본성이 마음의 본체입니다. 따라서 잘못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번은 이왕이 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1번 X 치면 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이왕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의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의가 비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됐죠? 이가 비판할 수 없는 내용이다. 2번입니다, 여러분들. B와 D입니다. B와 D 지금 이왕이 이와 정약용에게 가하는 비판입니다. 사단은 이가 마음 밖에서 발하여 드러난 것임을 간과한다. B 틀렸습니다. 마음 밖에서 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워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엔 이황이 비판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지우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이제 여러분들. 나아가서 3번 보겠습니다. 사단은 사덕의 실마리가 아니라 시초임을 간과한다. C 여러분 어때요? 단시설을 얘기했던 정약용의 관점에서 단서설을 말하는 이황이 가할 수 있는 비판으로 맞죠, 그쵸? 이황님, 사단이라는 건 사덕의 실마리 단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단시설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왕은 단서설을 말했기 때문에 간과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정답 바로 3번이라는 거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체크. 다음 이제 내려가서 4번입니다. 사단은 사덕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서 형성됨을 간과한다. 지금 여러분들 2를 볼까요? 2. 정약용의 관점에서 사단이 사덕의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거예요? 바뀌었지, 그치? 오히려 사덕이 사단의 실천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죠. 거꾸로 교묘하게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고 이거는 비판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X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연습을 통해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반복 숙달 예리하게 여러분들의 눈을 높이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사단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그 자체임을 간과한다. 여러분들의 F 어디예요, 여러분들? E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의 관점에서 사단이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 그 자체인가요? B 틀렸지. 오히려 본성의 이치, 성증리를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여기 괄호에 대한 내용 틀렸다, 비판이 안 된다라고 깔끔하게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다시 3번 체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이와 이황과 정약용의 비판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비록 해설 때는 깔끔하게 딱 포인트 위주로 딱 설명드리면서 넘어갔지만, 실전에서 풀게 되면 실제로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풀기를 바란다는 것까지 추천드립니다. 다음 문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공자가 얘기했대요. 자신의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극기봉례가 인이다. 기억나죠? 근데, 분명 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공으로 성립하는 것이지 태어날 때 하늘이 하나의 나달로 인해 덩어리를 만들어 사람 안에 끼워놓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이라고 하는 덕이라는 건 말이죠. 마음속에 콕 하고 박혀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단을 실천하였을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극기복례라는 실천을 했을 때 인이라는 덕이 만들어지는 거지 덕이라는 게 마음속에 콕 박혀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바로 지금 단시설을 말하고 싶구나라는 걸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정약용이 되겠죠. 조금 더 내려가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늘이 인간에게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 권능을 주었습니다. 네 글자 써 있습니다. 자주직권 써 있습니다. 자주직권. 조금 더 우리가 와닿게 표현을 하면 자유의지라고 보면 돼. 선을 행하고자 하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자 하면 악을 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을 이루면 실로 나의 공이 되고 악을 이루면 실로 나의 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권능이지 이른바 성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과 또 구분되는 자주직권을 얘기했다라는 걸 확인하면 되고 여러분들 우리는 자주직권으로부터 행동을 실천하기 때문에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칭찬받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한다라는 거 때로는 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죄가 되기도 한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약용 체크. 그럼 바로 한번 내려와서 입장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걸까 체크할게. 덕을 좋아하는 성은 오직 인간만이 지니고 있다. 덕을 좋아하는 성이 무엇인데요? 이제 나와야 돼. 영지의 기호 여러분들. 네, 성기호설과 함께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쵸? 그 기호, 영재의 기호를 떠올리면 돼. 이것은 오직 인간만이 갖고 있죠. 기억은 맞습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러면 치면 되고요. 안 체크한 친구가 있네? 네, 바로 지워주면 됩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 선이나 악을 행하는 권능은 인간의 고유한 성이다. 지금 여러분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치? 이것은 마음의 권능이지 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삐, 틀렸다. 지우시면 됩니다. 여기엔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V체크가. 네. 지금 갑과 을만 딱 이렇게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가끔 이제 수능 문제 풀때좀 어려운 게 있어. 가끔 진짜. 막 이게 뭘까? 막 당황할 때가 있어.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잠깐 다른 문제 풀고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돌아왔을 때풀수 있는 경우가 또 있어.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 새롭게 이 지문과 문장이 보이면서 또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알겠죠? 당황하지 말고 화이팅!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주직권을 부여받기 도덕적 일탈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악한 걸 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도덕적 일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V체크! 드디어 한 명이 남았습니다. 정답 바로 1번에 갑이 되겠죠. 그렇죠? 다음 이제 네 번째입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 인간이 사단을 일상에서 확충하면 성으로서의 사덕을 형성할 수 있다. B 성으로서의 사덕이란 말은 틀렸죠. 따라서 들어가면 안 되겠지. 정답 바로 갑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됩니다. 오케이? 네. 다음 문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에서 10번 문제입니다. 한국유교 사상관을 나왔고요. 또 갑과 을이 나와 있습니다. 주자, 주의를 지금 말합니다. 주자가 이에서 바라고 기에서 바란다라고 말한 것의 본뜻은 사단은 전적으로 이만을 말하고 칠정은 기를 겸하여 말한다는 것일 뿐 사단이 이가 먼저 바라고 칠정은 기가 먼저 바란다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여러분 얘기합니다. 갑지문은 신중하게 봐야 돼요. 앞에 있던 주의가 말했던 여러분 이발에만 집중해서 갑은 이왕인가 보다, 을은 이인가 보다라고 바로 가게 되면 이 문제는 틀립니다. 왜? 선생님, 보세요. 주의가 이렇게 말한 건 맞아요. 근데 주의가 말한 이, 이에서 바라고 기에서 바란다 의미는 아래에 있는 뜻입니다. 사단이 이가 먼저 바라고 칠정은 기가 먼저 바란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오해입니다라고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내용이 오해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본 뜻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따라서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 이발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 볼게.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천지의 변화는 모두 기가 바람에 이가 타는 거다. 이것은 모두 기가 바람에 이가 타는 겁니다. 기발이승 1도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은 누구예요? 이, 이가 되겠죠. 요 9에서 10번 여러분들, 저첫 번째 지문 별표 치세요. 네. 여러분들 실제로 많이 헷갈리거나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린 틀리면 안 돼. 이제 배웠어, 그치? 오케이. 두 번째, 을입니다. 주자가 이는 감정과 의지가 없고 조작도 없다라고 말한 것은 이의 본연의 체를 말한 것이며 그것이 때에 따라 발현되고

그 이르자는 데가 없다라고 말한 것은 이에 신묘한 작용을 말한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위의 책을 잘 보세요. 분명히 이의 본체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렇게 감정도 의지도 조작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의 작용에 대해 얘기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본체의 무작위만을 들어서 이의 작용이 없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분명히 작용하는 겁니다. 이 발을 인정하고 있죠, 그쵸? 따라서 어른 여러분들, 이 황이 되겠죠, 그쵸?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가득 모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질문들인데 이렇게 수능 완성에 나오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반가운 감정을 이제 슬슬 느껴야 되겠죠, 여러분들? 윤리와 사상에 막 빠져들어야 돼. 김상권에 막 스며들어야 돼,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 수능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빠져들어야 돼. 나중에 수능 시험장에 막 김상권에 막 뒤에서 답을 알려주는 경지가 돼야 돼. 그거. 기억나지, 기억나지. 이렇게. 이런 느낌, 여러분들. 오케이. 좋아요. 이제 2와 2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도 문제입니다.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먼저, 기억에 A입니다. 둘다 yes가 나와야 됩니다. B입니다. E는 yes, 이왕은 no가 나와야 되고요. 마지막 C입니다. 이왕이 yes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A입니다.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지만 선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 어때요, 여러분들? 칠정은 분명히 둘다 기가 발한 것이고 선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얘기하죠. A는 둘다 yes라고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기억은 동그라미 맞습니다. 기억 여러분들 A에다가 별표까지 치세요. 네. 여러분들이 둘다 분명히 이 칠정은 기가 발한다고 한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 확인하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내려가서 니은입니다. 사덕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닌 사단의 근본인가? 우리 단서서를 말하는 사상가들로서 사덕이라는 게 본성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상가들로서 둘다 예스라고 하고 있는 내용이지, 그치? 네. 따라서 안타깝게도 B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워주시면 돼요. 둘다 긍정한 내용. 다음 디귿입니다. 이는 바라는 까닭으로 일 뿐, 바랄 수 없는 것인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어, 그치? 이라는 거는 바라는 까닭, 원인입니다. 이는 분명히 주체성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습니다. 운동성은 없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의 경우에는 이의 주체성을 인정하지만 이의 운동성은 인정하지 않죠. 반면에 이왕의 경우엔 여러분들, 이의 주체성과 운동성을 둘다 인정하죠. 따라서 이 디귿의 물음에 대해서 이의 경우에는 예스, 이는 바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왕의 경우에는 무슨 소리야? 바라는 까닭이면서 동시에 바랄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몰라라고 얘기하겠죠. 따라서 예스노로 갈릴 거고 우리가 찾고 있던 비에 들어갈 질문이 정확히 맞죠, 그렇죠? 따라서 디귿은 동그라미로 치면 되고요. 별표까지 이렇게 하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리을입니다. 사단은 이가 맑은 기를 타서 드러난 순선한 감정인가, 여러분들? 이거는 이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지, 그치? 이왕에게는 노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은 기역과 디귿의 몇 번? 2번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복습 여러분들, 이왕의 경우에는 사단이라는 건 분명히 이발 기수라고 보았다. 그 표현까지 다시 정리해두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와 갑과 을 모두가 부정의 답을 할 질문을 찾는 거예요. 셋다 노라고 말해야 됩니다. 기질지성이 이미 기호로서 이름을 얻었으면 천명지성도 마땅히 기호로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질지성 여러분들, 이 사상가에게는 뭐예요? 바로 형구의 기호입니다. 천명지성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영지의 기호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됐죠? 기질지성은 단 것을 좋아하고 쓴 것을 싫어하며 향기를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하는 것이며 천명지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며 을을 좋아하고 담욕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영지의 기호라는 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 이 사상가 바로 정약용이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여러분들 질문을 보겠습니다. 세 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해서 여기다가는 우리가 앞에 갑이 아까 2이었죠? 2, 2. 여기다가는 2황 그리고 마지막은 정약용이라고 놓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예스가 나오면 그 선지는 정답일 수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먼저 그러면 1번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도덕행위를 주재하는 것인가? 이끄는 것인가? 셋다 예스라고 할수 있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1번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셋의 공통점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2번입니다. 사람의 욕구는 도의를 싫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욕구를 긍정했던 정약용이 예스라고 할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쵸? 영재의 기호 연결하면 돼. 따라서 여러분, 2번은 정답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부정의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정답이 될수 없는 걸 확인하면 돼. 3번입니다. 사단은 이니에이지라는 본성을 형성해 나가는 시작인가? 사단이 시작이다라고 봤다라는 건 분명히 이와 이왕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쵸? 둘다 노노. 그럼 정약용은 뭐라고 얘기할까? 분명히 단수설을 얘기했는데? 근데 정약용도 노입니다. 왜? 바로 여러분들, 이니에이지라는 본성이라고 나와 있거든. 사덕을 본성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 정약용은 사덕을 본성으로 안 봤다라는 걸 복습하면서 노를 여러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3번이라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순수한 사단을 갖고 있는가? 다셋다 예스라고 할수 있는 질문이고요. 마지막으로 5번. 측은이 여기 있는 감정, 바로 측은지심은 이가 작용한 결과인가? 어때요, 여러분? 5번. 네. 분명히 이왕의 경우에는 이발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스라고 말하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답 바로 3번인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잘 출제했던 좋은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기출 포인트. 복습하면서 후기 남겨주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워도 끝까지 함께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훈입니다. 오늘 하천하고 해안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우리 저번 시간처럼 주요한 포인트 한번 잡아가면서 문제도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걸 떠올려야 되지?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약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수 있죠? 자, 하천은 결국 상류와 하류를 비교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지형도 진짜 이제는 익숙해야 돼. 여러분들의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면은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아, 가미공리하천 중상류 지역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천 중상류 지역 지형도로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A는 뭐예요? 경사가 완만한 부분이네. 하천으로부터 거리는 떨어져 있고 요거 하안당구구나라는 거예요. B는 뭐예요? 하천 길이 나 있네. 여기는 옛날에 하천이 다녔던 곳. 구하도구나. 근데 구하도면서 옆에서 보면 이것도 하안당구일 수도 있겠다.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옆에서 보면은 하천 이렇게 있고 이렇게 고도가 좀 높은 형태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쪽을 바라봤을 때, 그렇죠? 이것도 하안당구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도하고 하안당구를 막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중요한 거 뭐냐면은 여기 땅 파면은 모래라든지 자갈 나와요. 왜? 하천의 영향을 받았던 지역이니까. 그게 더 포인트인 거예요. 물론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논농사가 많이 이루어지긴 하고요. 그리고 하안당구 쪽은 여기 하천 옆에 있는 하안당구 쪽은 보통 이제 밭농사가 많이 이루어지죠. 취락이 분포하기도 하고요. 여기도 취락이 분포하기도 합니다. 네. 뭐 그런 뭐 차이점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너무 조금 딥하게 들어가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A와 같은 하안당구 이런 특징들 여러분들이 좀잘 살펴보고요. 홍수 위험에 적기 때문에 농경지라든지 취락, 특히 어떤 농경지? 밭농사가 많이 발달한다라는 것도 좀 알아둬야 되고요. B는 하천의 과거 유로였으니까 가미공유하천에서 나타나는 구하도구나라는 것들 그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결국 하안당구 구하도 결국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땅 파면 둥근 자갈 모래 이런 것들 나옵니다. 하천 중하류 지역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포인트이죠. 선생님 여기 보니까 산지도 되게 많은데요. 이거 하천 중상류와 하천 중하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범람원을 찾으시면 돼요, 범람원을. 저기 보면은 이 하천 주변에 범람원이 나름 좀 넓게 분포하고 있지 않니? 그치? 이런 범람원을 봤을 때, 아, 좀 산지가 있더라도 범람원이 분포하는 거 보면은 상대적으로 앞에서 본 거에 비해서는 좀 중하류 쪽에 가깝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결국 상대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서 하천과 가까운 D 지역은 뭐예요? 밭농사. 왜? 자연재방. 고도도 높고. 모래질이니까. 반면 배후습지는 점토지대, 좀 거리도 멀고 고도도 낮아요. 침수 위험성이 되게 높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논농사 이런 것들이 되게 기본이지. 잘 나오는 개념은 아니지만 약간 하중도도 나왔습니다. 하중도 하천 중간에 이렇게 퇴적된 약간 섬 모양의 그쵸? 그런 지형이죠. 그래서 C는 하천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하중도, 그냥 하중도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D는 자연재방, E는 배후습지. 그러면서 자연재방과 배후습지를 비교하는 문제는 진짜 많이 등장하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너무 기본적인 개념이야. 너무 기본적인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하류 지역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미 자연재방하고 배후습지가 머릿속에서 딱 굴러가야 돼. 알겠죠? 알겠죠? 할수 있죠? 네.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상류하고 하류를 좀 구분하는 것도 되게 기본적입니다. 뭐 유량이라든지 하상 고도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자, 낙동강 하구인데요. 낙동강 하구에서 잘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삼각주가 되겠지. 근데 삼각주의 특징이 뭐냐면은 삼각주가 하천 하구에서 퇴적되는 그런 지형을 삼각주라고 하는데 결국 이 삼각주도요. 범람을 통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범람원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H하고 G를 비교했을 때, G는 강과 조금 더 가까운 지역이죠. 그치? 잘 보면은 밭농사라고 있는 것도 볼수 있어요. 그쵸? 근데 H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쪽이지. 조금 더 안쪽. 여기도 조금 더 안쪽. 뭐, 배후습지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상대적으로만 비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하천하고 가까워. 어쨌든 범람에서 만들어졌으니까 하천하고 가까우면은 자연재방이 될 거고,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배후습지가 되겠구나.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범람원이 내부에서 넓게 분포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G는 자연재방이고, H는 배후습지구나.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하구뜨기 있으니까. 당연히 염도 같은 문제들도 이렇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지. 그치?
막어져 있는 부분에서 상류 쪽으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염도가 낮을 거고, 바다 쪽으로 갈수록 염도가 당연히 높겠지. 아니, 너무 당연한 말. 그쵸? 이런 것들은 석호 문제에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류, 하류 할수 있습니다. 해야 돼요. 나머지 지형 같은 경우는요, 문제 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해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굳이 보여주는 이유가 사실 너무 쉽거든요. 너무 쉬운데, 굳이 가져온 이유는 여기 이 서해안에 매몰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해안에서 해안 문제 이런 지형 문제가 나왔을 때 중요한 거는 서해안이냐 동해안이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지형도만 보고서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서해도 똑같이 모래해안 나타낼 수 있거든. 또 침식해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 더 중요한 부분은 곶과 만을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곶은 암석해안이 나타나고 만은 모래해안과 갯벌이 나타나고, 그럼 모래해안과 갯벌을 어떻게 구분했었고, 조차가 있으면은, 그치, 조차가 있으면은 간조와 만조 사이에 있는 것은 갯벌. 그러니까 썰물 때 드러나면 갯벌이고, 썰물 때도 안 드러나, 밀물 때도 늘 드러나 있는 곳은 그냥 그게 바로 사빈이 되겠지, 모래해안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봤을 때, 아, 이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쪽이면은 육지 쪽이면은 육지 쪽에 점점점점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사빈이고, 바다 쪽에 점점점점 있으면 갯벌이구나, 여긴 암석해안이구나. 그리고 D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그렇게 이해하세요. 무조건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은, 사빈 뒤쪽에 있어? 뒤쪽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 그럼 이거는요, 웬만하면 사고를 물어보는 겁니다. 웬만하면요. 그 사고를 물어볼 때 이렇게 점점점점점이 찍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렇게 뭐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뭐 칠하기 분포하기도 한다든지. 그치? 좀 이따 어떤 표시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곶과 만을 구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곶과 만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나머지 지형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봤을 때요. 수능 실전 문제 2번인데요. 자, 다음은 지도에 표시된 주요 하천의 하계망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되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기도 했었어요. 아, 대체 뭘 물어보는 거야?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려 하천을 4개나 물어보기도 하고. 그치? 근데 이게 어려워서, 아예 팽개쳐야지.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내가 알아가 볼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알겠지? 나름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힌트도 좋잖아. 여러분들 어려울까봐. 금강, 낙동강, 섬진강, 한강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이걸 봤을 때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쨌든 여러분들 상류하고 하류는 구분할 수 있잖아. 그치? 자, 여기 보면은, 뭔가 보여야 되는데. 뭔가 보여야 돼. 뭐가 보여야 될까? 여기, 이렇게 분수계가 있다는 게 보여야 돼요. 딱 위치만 봐도 여기 소백산맥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소백산맥이 딱 가로막고 있구나. 그래서 물이 이렇게 쫙 나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자, 가를 보니까 가는 어쨌든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 위쪽으로 가고 있어. 그치? 북쪽으로 가고 있고요. 나는요, 상대적으로 서쪽으로 가고 있죠. 다는 남쪽으로 가고 있고요. 라도 약간 좀 남쪽으로 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젠 좀 찾을 수 있어야 돼. 그치? 자, 똑같이 남쪽으로 가더라도 섬진강, 낙동강 둘다 남쪽인데 그래도 더 동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게 뭐겠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사이로 흘러가는 낙동강이 되겠지. 그럼 라가 뭐가 되는 거야? 낙동강이 되는 거고요. 이거 찾는 건 조금 시간이 걸렸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찾았어야 돼요. 그치? 다는 섬진강이 됐겠죠. 섬진강. 가하고 나는. 그 서쪽으로 가잖아. 그럼 금강이지, 금강. 그치? 금강. 군산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 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이 되겠죠. 한강. 그렇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한번 문제에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하구둑은 라에 있어야 됩니다. 그치? 당연히 아닌 설명이고요. 유역 내 거주인구.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추론을 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게 제가 괜히 정리하는 건 아니고요. 정리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색깔을 조금 다른 걸로 해볼게요. 네. 여기 보면 한강. 자, 낙동강. 이거 순서대로 안 해요. 그냥 이거 알아보자고. 제가 여기다 적는 겁니다. 그리고 금강. 섬진강. 그리고 영산강. 이렇게 다섯 가지의 강이, 주요 강이 있잖아요. 여긴 영산강이 안 나오긴 했는데. 강강은 뭘까요? 영산강이죠. 영산강. 영산강. 자, 이렇게 봤을 때, 한강은 어디를 지나가요? 라고 하면은 강원도 지나가고, 충북 지나가고, 수도권 지나가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거는 강원권도 지나가고, 충청권도 지나가고, 수도권도 지나가요. 무려 세 권역을 지나간다라고 볼수 있어요. 낙동강 같은 경우는요, 영남권 다 지나가죠. 영남권 엄청 크잖아. 금강 같은 경우는요, 충청권 지나가고요. 그리고 호남권 일부 지나가죠. 그쵸, 호남권 일부. 섬진강하고 영산강은 호남권을 나눠 갔죠. 그치, 나눠서 가져갑니다.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얘들아, 당연히 가장 많은 거주 인구가 있는 건 한강이 될 거고요. 그럼 우리가 뒤에 나올 내용들도 한번 같이 해보자. 유역 면적, 어디가 제일 넓어야 돼? 당연히 권역을 많이 지나갈수록 넓지 않을까? 한강이 제일 넓고요. 그다음 영산, 낙동강, 그다음 금강. 그치? 섬진강, 영산강은 나눠 가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 뒤에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접근을 할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유역 내 거주 인구는 가가 나보다 많다라는 게 맞는 설명이지. 정답 2번입니다, 2번. 유역 면적은 어디가 더 넓어야 돼? 가가 더 넓어야지. 그치? 나와 라의 분수계는 차령산맥이 아니라요. 나와 라의 분수계는 소백산맥이죠. 그치? 재밌는 문제였고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뜻 뭔지 몰랐죠? 이거 아마 좀 아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유로 연장이 뭐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번 알아보자면은, 시작점부터 하구까지, 끝지점까지, 그 유로가 얼마나 길이가 되냐? 그게 바로 유로 연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권역이 길수록 대체적으로 보면은
유로 아니, 유역 면적이 클수록 대체적으로 유로 연장

시간도 좀 길겠죠. 우리가 좀 그렇게 접근합시다. 자, 그렇게 봤을 때요. 사실 이 순서는 아니에요. 낙동강하고 한강이 이렇게 순서가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시작점에서 끝지점이다 보니까요. 낙동강은 되게 깁니다. 한강은 넓은 거지 막 낙동강만큼 길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순서가 둘이 좀 바뀌긴 했는데 이거 막 외워야 되냐? 안 외워도 됩니다. 이걸 외워서 푸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문제일 수도 있어, 얘들아. 보면은 순서를 보니까요. 낙동강이 1위고 그 다음 금강, 그 다음 한강, 그 다음 섬진강 순이다. 적어도 뭐는 아닌 걸 알아야 돼. 뭐는 아닌 거. 뭐는 아닌 걸 알아야 돼. 금강하고 한강의 순서가 좀 뒤바뀌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순서를 전체적으로는 몰랐어도 당연히 유역 면적 자체가 금강보다 한강이 훨씬 더 넓은데. 그치? 그럼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좀 좋겠습니다. 당연히 어려워요.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역 면적 정도는 좀 기억을 하면 좋은데, 외운다기보다는 권역 어디를 지나가지 이렇게 딱 나눠봤을 때, 아, 당연히 이 순서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좀 그래도 좀 외우는 방법도 좀 알려주면 좋겠지, 제가. 그치? 제가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면적은, 면적 넓은 거 하면 어디야? 한강. 한강 보면은 뭐 하고 싶어? 수영하고 싶지 않니? 수영. 수영.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한강 수영 이렇게 생각하네요. 한강 수영. 한강 수영. 이게 좀 억지 같지만요.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은 생각보다 좀 할만해. 생각보다. 알겠죠?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불안하다면 이런 식으로도 좀 기억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굳이 써주고 갑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이고요. 이런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봐야지. 그치? 앞선 문제보다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기역부터 미음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기역은 뭐니? 기역은 그냥 감익공유하천이네요. 감익공유하천. 감익까지만 쓸게요. 자, 니은하고 디귿이 같이 나왔네. 그럼 한쪽은 공격사면이고, 한쪽은 활주사면이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활주사면, 공격사면, 아, 경사가 더 급하니까 여기가 더 등고선이 모여있잖아. 그럼 니은이 뭐겠어요? 공격사면. 디귿은 활주사면이라고 볼수 있겠지. 자, 리을은요, 오, 등고선의 간격이 좀 완만해요. 추락도 분포해요. 요거는 하한 당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미음은요, 하천의 과거, 길이 이렇게 딱나 있구나. 구하도겠구나. 그치? 감익공유하천에서의 구하도이자 또 하한당구로도 볼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좀 알고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풀면은 나머지 문제가 쉽단 말이야. 그치? 기역은 감익공유하천이며 급류타기 등의 활동 장소로 이용된다. 래프팅. 래프팅 하잖아, 래프팅. 이렇게 막 헤엄쳐서 가는 거. 그치? 여러분들 직접 헤엄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한 배 타고. 그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맞는 설명이고요. 경사가 급하니까 좀 물살이 빨라서 그런 거겠죠. 니은은 디귿보다 평균 유속이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격사면 유속이 빨라야지 얘들아.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건데 유속이 빨라야지 힘이 세죠. 힘이 세면은 침식이지. 그치? 그럼 니은은 유속이 빠르니까 침식. 그래서 공격사면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사실 여기 딱 선에 딱 그었을 때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니? 어떤 문제가 많이 나와? 여기가 니은, 여기가 디귿 하면서, 어디가 더 수심이 깊어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잖아. 바로 문제로 나오죠. 그치? 디귿은 니은보다 수심이 깊다라고 했는데 수심이 더 얕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정답 3번. 그치?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4번입니다. 리을에서는요, 하천의 작용으로 형성된 둥근 자갈이 발견된다. 리을도 발견될 거고, 미음도 발견될 거예요. 그쵸? 왜? 과거의 하천에 영향을 받았던 지역이니까. 미음은 과거 하천의 일부였다. 사실상 4번하고 5번은요, 동일한 지문이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약간 좀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요, 하한 당구하고요, 활주사면을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이, 그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은요. 이걸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은 활주사면은요. 보통 여긴 안 나타나 있긴 하지만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퇴적물이라는 표시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아, 활주사면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두 번째. 하한 당구는요. 취락이 분포하든지 밭농사가 분포하는

4번입니다. 다음은 두 지형의 3차원 영상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확실히 좀 위성 영상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해안 쪽에서. 요새 해안 쪽에서는 지형도로 주는 경우가 막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즉, 글로 주거나 아니면은 사진으로 주거나 약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단, 가, 나는 각각의 선상지, 짐식분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성사진이라든지 뭐 사진으로 주면은 항상 이렇게 큰 힌트를 많이 줍니다. 지형도였으면 이렇게 안줄 때도 있거든. 아, 근데 딱 봐도, 뭐가? 가가 선상지죠. 선상지. 이거는 구분해야 되더라. 선상지예요, 선상지. 이거는 구분을 꼭꼭꼭 하셔야 됩니다. 선상지. 자, 나는요, 짐식분지, 짐식까지만 쓸게요.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에이, 또 화강암하고 차별풍화, 차별침식, 주변 산지에 비해서 차별풍화, 차별침식 되겠구나. 또 그거 물어보겠네. 라는 생각이 딱 들죠.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상지에서 A는요, 중간쯤에 있네요. 요거는 선앙이라고 볼수 있고요. 선앙. 자, B 같은 경우는 선단이라고 볼수 있겠지. 선단. 그리고 C는요, 주변 산지가 될 거고요. 주변 산지. 역시 물어볼 줄 알았지. 이 주변 산지도 꼭 어떤 암석인지 여러분들 찾을 필요는 없어요. 아, 뭐 변성암일 수도 있고요. 뭐 퇴적암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변성암의 가능성이 훨씬 크긴 하겠지. 그치? 그리고 D 같은 경우는요. 이제 퇴적암, 아니 화성암이겠죠. 화성암. 화성암 중에서 화강암이 될 겁니다. 화강암. 그렇죠? 차별침식, 차별풍화 받을 때 주로 차별침식 받을 때 하천에 의한 차별침식을 받다 보니까요. 충적층이 만들어져서 논농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잘 알아둬야 돼요. 아시겠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는 하천의 하류고요. 아니죠. 둘다 뭐예요? 둘다 상류야. 상류지만 퇴적지형이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치? 어디에서? 높은 산지가 평야를 만날 때. 경사급변점에서. 그치? 그래서 둘다 상류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2번. 가는 하천의 침식작용. 퇴적이죠. 난하천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둘이 뒤바뀌었네요. 그렇죠? 같은 상류지만 그래도 침식퇴적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렇죠? A는 B보다, 선앙은요, 선단보다. 여러분들, 이 표현 좀 어려웠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막상 이거 풀어내면 되게 별거 아니긴 하거든요. 잘 봐봐요. 이렇게 산지가 있어. 그러나면 편하가 딱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선상지가 어디 있어? 이렇게 선상지가 이렇게 쌓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건 알고 있어요. 아,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입자 크기는 어떻게 돼? 입자 크기는 작아진다는 건 알잖아. 왜? 경사가 갑자기, 경사 급변점에서, 급변하는 곳에서, 갑자기 힘이 약해지면은, 큰 퇴적물 무거운 것부터 먼저 쌓이고, 저 멀리까지는 가벼운 거를 이동시킬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선정과 선앙에서, 특히 선앙에서 뭐가 발생했어? 선정에서 물이 들어가서 복류한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리고 선단에서 이렇게 용천이 나타나죠. 용천이 나타나는 것도 왜 나타났어?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작으니까.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커야지 그 사이도 물이 잘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자, 이거를 비교한 건데요. 결국 여기가 A고 이쪽이 B잖아. 그치? 자, 요거를 비교했을 때 이런 말이에요. 여기 이 복류하는 지하수층과 지표면 사이의 거리, 그걸 말한 거야. B가 더 깊어요? A가 더 깊어요? 그거 물어본 거예요. 아니, 막상 이렇게 푸니까 별거 아니지. 지표면과 지하수의 최단 거리는 어디가 더 멀어요? A가 더 멀죠. 그래서 A는 B보다 지표면과 지하수의 최단 거리가 멀다? 정답입니다. 네, 맞는 소리지. 정답 3번. 좀 표현이 어렵긴 했는데 막상 풀어내면은 생각보다도 별거 아닙니다. 그치? 형성식이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그쵸? 항상 지형 나오면 형성식이 물어보는데 자 C하고 D 중에서 뭐가 더 형성식이가 빨라요? 라고 한다면은 원래 있었던 변성암이 훨씬 더 먼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C는 D보다 기반암의 형성식이가 더 이르다라고 해야 돼요. 이르다. 화강암이 관이파니까 차별침식과 차별풍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던 거지. 그치? 중생대죠. 화강암 참고로. B와 D는 모두 전통적으로 밭농사가 아니라요. B와 D는 정통적으로 논농사입니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논농사가 된다는 건 알아. 왜? 아, 복류해서 용천하니까 당연히 논농사 하겠죠. 물이 잘 나오니까요. 근데 또이 침식분지에서 논농사 하는 걸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하천이 합류하는 곳에서 이렇게 차별침식과 차별풍화를 받으면서 뭐가 쌓였어? 충적층이 쌓인 거야. 하천에 의한 퇴적이.

그러면서 논농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죠. 같이 꼭 알아두세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갈게요. 이 문제도 좀 많이 어려웠죠. 이번 하천 문제가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운 문제가 많이 등장했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치? 자, 보니까요. 여기는 한강의 하구죠. 한강의 하구라고 한번 써볼까, 먼저? 한강의 하구. 그치? 한강. 여기는 50천이라는 곳입니다. 50천. 50천. 근데 여러분들 50천이라는 걸 몰라도 돼요. 그냥 동해로 흘러가는 하천이구나. 딱 거기까지. 거기까지. 알겠지? 이거는 섬진강이 되겠죠. 섬진강. 한강과 섬진강 하구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뭘 물어봤어? 뭘 물어봤냐면은 수위 변화를 물어봤어요. 수위가요, 수심하고는 좀 달라요, 얘들아. 그치?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수위는 해당 지점의 0.표고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0.표고가 뭐냐면요. 0.표고가 그렇습니다. 자, 하천이 이렇게 정면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치. 그 0.표고가 뭐냐면은 기준을 잡고서 그 기준으로부터의 수심을 재는 거예요. 그치. 수위를 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잴 수도 있고요. 더 아래쪽에서 잴 수도 있어. 여기서부터 쟀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수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0.표고야. 0.표고. 그냥 기준점을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위만 보고서 뭐가 더 수심이 깊지? 뭐가 더 수심이 얕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건 그거지. 수위 변화는 알수 있어요. 수위 변화. 그치? 수위 변화가 클수록, 그러니까 조차가 크다란 말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수위 변화가 큰 거를 한번 찾아보면은, 다 같은 경우는 한요 정도 되고요. 이게 다야.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니? 나는 없어. 나는 어느 정도야? 여기서 여기 한요 정도 되는 것 같아. 이게 요 정도. 요 정도 되는 것 같아. 그치? 거의 없어. 없다시피 하죠. 자, 가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인지 보니까요, 여기서 한번 재볼까? 제일 높은 거 여기죠. 제일 낮은 거 이쪽입니다. 쭉 재보면 요 정도 돼요. 그치? 뭐가 제일 조차가 크다라고 볼수 있어요? 가. 뭐가 제일 조차가 없다라고 볼수 있어요? 나. 그러면 구할 수 있잖아. 동에는 조차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나. 자, 그럼 가하고 다는 어떻게 구분해요? 구분하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공부했다면은, 아, 수위, 이거 수심이잖아. 그러면은 한강의 수심이 더 깊어야지 유역 면적이 더 크니까 더 유량이 많을 것 같아. 추론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수심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치? 수위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조차 수위 차이를, 수위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더 핵심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요, 뭐 나오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쉽게 나올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쉽게 나올 텐데, 그래도 좀 정확하게 공부를 해보자면은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나올 가능성은 막 엄청 높진 않아요, 사실. 네. 그럼 가가 더 조차가 크다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가가 뭐가 돼? 한강이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거 한강이 더 큰지 어떻게 알아요? 서해안. 서해안이 남해안보다 더 조차가 큽니다. 그치? 여기 다 황해잖아. 그치? 황해는 수심도 얕잖아요. 물 이동하기도 더 빠르고 경사도 더 완만하죠. 그치? 서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물이 잘 들어올 수 있고. 그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이죠. 그래서 서해안이 더 조차가 크다라는 거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강은 다가 되고요. 섬진강이 바로 다가 됩니다. 이렇게 찾으면은 쉬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능 시험장에서 못 찾았다면은 그냥 둘을 두고 풀어요. 두고 풀어도 풀릴 수 있거든. 그치? 꼭 풀리진 않지만 풀릴 때도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다 같은 경우는요, 남해로 흘러갑니다. 황해가 아니라요. 가 지점은 나 지점보다 연평균 유량이 많다라고 되는데, 자, 어떤 게더 유량이 많아? 한강이 더 유량이 많죠. 그러니까 가가 뭐든 결국 이 동해 쪽으로 흐르는 하천보다는 유량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그치? 이렇게 답이 구해지기도 한다니까요. 정답이 2번이잖아. 그치? 나 지점은 가 지점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다라고 물어보는데요. 나하고 가를 물어봤어요. 이거는 사실 동고서저 지형이잖아. 그치? 동해로 흘러가는 하천은 경사가 급해.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커. 완만해. 더 유역 면적도 넓고 더 많이 이렇게 갈렸어. 그래서 점점점점 입자가 점점점 더 작아졌어. 그치? 마치 상류, 하류 이렇게 구분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그런 성향이죠. 퇴적물의 입자 크기는요. 나가 더 커야 됩니다. 자, 가의 하천은 나의 하천보다 평균 경사가 급하다, 완만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3번, 4번 같은 문제야, 사실. 아니, 이

2번까지도 어쩌면 같은 문제예요. 나하천과 다하천은 동일한 산맥에서 발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하천 같은 경우는 태백산맥, 섬진강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소백산맥과 관련되어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아, 산맥이 좀 다르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출에서는 좀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여기에 이제 점이 찍혀져 있고요. 태백이죠, 태백. 태백쯤에 점이 찍혀져 있어가지고, 동해로 흐르면은 이제 50천, 동해로 흐르는 하천, 남쪽을 흐르면은 낙동강, 그리고 이렇게 북서쪽으로 흘러가면은 요거는 한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 시작점, 발원지, 이렇게 문제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전에요. 물론 그걸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태백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낙동강하고 한강의 발원지구나. 딱그 정도. 알겠죠? 자, 6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지. 결국 핵심은 그런 거라니까요. 가, 하천, 나, 하천 비교했을 때 결국 여기는 상류고 이쪽은 하류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얘들아. 알겠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는 가미공리 하천이네. 나는 자유공리 하천이구나. 뭐 상류고 하류구나 이렇게 파악을 했다면은 한번 볼게요. 가미공리 하천은 자유공리 하천보다 인위적 유류 변경 정도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인위적 유류 변경을 물어봤을까? 저 원래 이렇게 잘 물어보지 않잖아. 그치? 기출을 분석했다면은 인위적 유류 변경? 이거 너무 뜬금없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요거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여기 보면은 이 표현. 자유공리 하천 옆에 뭐가 있어? 마치 이렇게 철도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 아니니? 이게 뭐냐면요. 인공제방이라는 뜻이에요, 인공제방. 그러니까 자유공리 하천 옆에 이런 게 있다 이러면 인공적으로 뚝을 만들어서 하천을 직광화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제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위적인 유로 변경은 어디가 더큰 거야? 인공제방이 있는 나가 더큰 거예요. 그치? 아닙니다. 좀 어려웠죠? 네. 니은입니다. 가는 나보다 하상의 평균 해발고도가 높다라고 되는데, 당연히 상류는 하류보다 하상의 평균, 하천 바닥의 평균, 고도, 해발고도가 당연히 높아야지.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니까. 너무 당연한 문제고요. 니은, 맞는 설명이죠. 나는 가보다 하방 침식 작용이 활발하다. 저 이런 문제도 괜히 또막 깊게 공부한 친구는 막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왜냐면은, 아니, 나는 당연히 하류고, 가는 당연히 상류잖아요. 그러면 하방 침식은 당연히 상류인 가가 더 강해야 돼요. 나는 측방 침식이에요. 근데 보니까 나는 측방 침식을 하려고 보니까 인공제방 때문에 측방 침식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면은 오히려 하방 침식이 강해지지 않았을까요? 이 하천 직광화 해가지고 유속도 더 빨라졌을 것 같아요. 괜히 이렇게 생각하면은 틀린다니까요. 그렇죠? 물론 이게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까지 깊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우리는 뭐만 알면 되는 거야. 상류, 하류인 거야. 늘 시험 문제는 딱그 정도 수준으로만 나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안 배운 걸 묻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가보다 하방 침식 작용을 활발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하방 침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에이, 가 자체는 측방 침식보다 하방 침식이 더 강한데. 뭐 하방 침식의 강도를 비교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쵸? 어쨌든 디귿이 좀 애매했다면은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니까. 리을입니다. 리을이 맞는 설명이었고요. 나는 가보다 하상의 평균 원마도가 높다. 원마도는 하류일수록 더 높죠. 되게 기본적이잖아. 결국 이거 전부 다뭐 물어봤어? 상류예요, 하류예요? 이거 물어봤잖아. 괜히 깊게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요. 왜 그럼 인공제방 물어봤어요? 기억 딱 물어보려고 그런 거야. 기억 딱 물어보려고. 알겠죠?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니은 리을이었습니다. 자, 7번입니다. 요런 문제도 자주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한번 나왔으니까 살펴보고 넘어가는 건데, 가는 동해안, 나는 서해안, 다는 남해안이죠. 가는 단조로워요. 왜냐면은 산맥하고 해안선의 방향이 일치하거든요. 근데요, 나 같은 경우는 또다 같은 경우는 해안선과 해안선의 방향이요, 일치하지 않고 좀 교차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요. 그치? 그래서 해안선은 요렇게 세로줄인데, 산맥은 가로줄이다 보니까, 물이 차오를 때 어떻게 차오르는 거야? 이 산맥 사이사이로 물이 차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 있는 거지. 그치? 여기는 단조로워진 거고. 그쵸? 되게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볼게요. 가해는 만해 입구에 사주가 발달하면서 형성된 호수가 분포한다. 이게 뭐였어? 석호였죠. 석호는 얘들아, 동해안이야? 아니면 서해안, 남해안에서 많이 발달해?

동의하면서 많이 발달해요. 이거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 정도는 당연히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서해안하고 남해안에는 왜 석고가 잘 발달하기 어렵죠? 사주가 발달하려고 하면은 조차 때문에 조류가 딱 가져가 버리기도 하니까. 아, 그래서 조금 더 발달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도 되죠. 물론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나의 어쨌든 아니고요. 아, 맞는 설명이죠. 네, 맞는 설명이고요. 네, 석고가 발달한다. 되게 기본적인 설명이죠. 1번 정답입니다. 나해안선은 2차 산맥의 방향과 대체로 교차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요. 자, 다 복잡하잖아. 섬이 있잖아. 통상기선이 아니라 직선기선이 적용되겠죠. 그치? 가는 다보다 조류에 의한 해안 퇴적 지형이 잘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텐데요. 만약에 나하고 달을 비교했다면은 뭐가 더 맞을까? 대체적으로는 서해가 남해보다는 더 조차가 큽니다. 조차가 크다는 거는 갯벌이 발달할 가능성도 더 크다는 거예요. 조차가 크니까 그 사이 면적이 더 넓을 거 아니야. 이 갯벌이라는 게 뭐였어? 만에 발달하면서 썰물과 밀물 사이에 있는 거였잖아. 그치? 밀물 땐 잠기고 썰물 땐 드러나고. 크게 당연히 더 수심 그 조차가 더 크면은 당연히 면적도 더 길어질 거고 늘어날 거고. 그럼 면적이 더 크다는 건 갯벌이 발달할 가능성도 더 크다는 거겠지. 그치? 네. 앞서서 살펴봤던 내용하고 좀 비슷하죠. 나는 가보다 신생대 집안 운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뭐 너무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 1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8번. 야, 이것도 혹시나 해서 가져왔어요. 이 문제 자체는요, 크게 어렵지 않아.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요,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요, 뭐 때문일 것 같아? 4번 때문이에요, 4번 때문에. 한번 1번부터 살펴보긴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요, 이걸 봤을 때 항상 제가 해안은 말하죠. 뭐가 중요하다고? 결국 해안은요, 여러분들이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곶하고 만으로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들아. 그치. 곶은 침식력이 강하니까 침식 해안, 뭐 암석 해안이 나타나는 거고, 만 같은 경우는 퇴적 지형이 나타나니까 모래 해안 아니면은 갯벌이 나타나는 거지. 그치. 그럼 모래 해안 갯벌 다 만에 발달하는 거고, 암석 해안은 곶에 발달하는 거라니까. 이게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문제 풀면은 틀리기도 한다니까요. 한번 볼게요. 자, A는 만이고요. B는 곶입니다. 곶이죠. 자, 여기 이것들은요, 다 암석 해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럼 이 자체가 곶이라고 봐야 돼, 만이라고 봐야 돼. 여기는 곶이라고 봐야죠. 그치? 곶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역은 뭐예요? 시스텍이 아니라 시아치. 디귿은요, 파식대. 니은은 해식에. 쓰지도 않을게요. 너무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너무 많이 했잖아. 그치?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A는 B보다 파랑 에너지의 집중도가 더 낮다. 맞는 설명이죠. 그렇지? 옳지 않은 거 그러는 거니까. 기역은 A보다 B에 주로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 곶에서 발달하는 암석 해안. 어디에서 발달해요? 곶에서 발달하죠. 그러니까 A보다 B에 주로 형성된다. 맞는 설명이죠. 니은은 시간이 지나면서 침식에 의해서 육지적으로 후퇴된다.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죠. 왜? 파랑이 이쪽 방향으로 치니까 이쪽 방향으로 침식이 되죠? 그러면은 이 해식에도 육지적으로 후퇴하게 되겠죠?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고요. 4번. 디귿에서는 조류의 퇴적작용을 형성된 갯벌이 주로 형성된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제를 대충 봤으면 아마 틀렸을 거예요. 왜? 저조위하고 고조위 사이에 있는 게 결국 갯벌 아니에요? 맞죠. 단, 뭐예요? 만이라면 그게 맞아, 만이라면은. 근데 여기는 고지잖아요. 암석 해안이잖아. 그럼 갯벌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갯벌은 만에서 발달하는 거니까. 기본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조참을 보고서 갯벌! 이러면은 틀린다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진짜 그냥 막 생각 없이 가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4번 맞네, 5번 맞네, 정답이 없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이러면서 찾았던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이라면은 여러분들 진짜 개념 정리 잘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제가 늘 강조해요, 여러분들. 자, 디귿에는 어쨌든 조류의 퇴적 작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4번. 자, 디귿은 지반이 융기하거나 해수면이 하강하면 해안 당구가 된다. 그쵸? 지반이 올라가면 새로운 해식애가 생겨나겠죠. 새로운 파식대도 생겨나고. 그럼 이쪽 면은 더 이상 침식되지 않은 면이 될 거니까, 계단 모양이 될 거니까, 해안 당구가 되는 거지, 그게. 그치?

이제 보통은 윤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해수면 하강해도 마찬가지죠. 해수면이 하강 하나, 그리고 지반이 윤기 하나 똑같습니다. 똑같아. 똑같아. 근데 보통 지반 윤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나라는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국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 거지. 그치? 정답 4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말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9번. 자, 이런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볼때 뭐만 보라고요? 서해인지, 남해인지, 동해인지 그런 거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고시야? 많이야? 이거 갯벌이야? 모래야? 암석이야? 요 정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있는 대로 보면 된다고, 있는 대로. 그렇죠?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는데요. A 같은 경우는 암석 해안 이렇게 퉁 쳐도 돼요. 그냥 이거는 침식지형. 암석 해안이구나. 암석. 이렇게만 적읍시다. 암석. B는 해수면 아래쪽에 점점점점 퇴적물이 되어 있네요. 여기가 바로 갯벌. 갯벌. 갯벌. 그치. 선생님, 여기 왜 고신대 갯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거잖아. 그치? 일반적인 상황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자, C입니다. C 같은 경우는요. 오, 요게 뭔지 보니까요. 점점점점점점점인데 안쪽에 있네요. 요게 바로 해안 사구예요, 사구. 선생님, 저 사구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구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삽인 뒤쪽에 있으면 그냥 사구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그게 다야. 알겠죠? 웬만한 문제가 다 그렇게 나와요. 지금까지 늘 그렇게 출제가 되어 왔어요. 그리고 사구가 나올 때요. 보통 여기까지 이렇게 퇴적물이 이렇게 표현된 경우도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표현이 안 되었을 뿐인데. 근데 또좀 신기한 게 있죠? 뭐가 신기하냐면은, 요게 좀 신기하지 않니? 선생님, 이거는 반 모양이에요? 무슨 모양이에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 여기 모양을 보니까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지금? 모양이 요렇게 생겼잖아. 이거 뭐야? 이거 밭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 몰라도 되는데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딱 무슨 모양 같아? 그냥 약간 좀풀 모양 같지 않니? 풀 모양? 네, 풀이에요, 풀. 초지입니다, 초지. 초지를 뜻할 때 보통 요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자주 표현되는 기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거까지만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사빈 뒤에 있네 사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D 같은 경우는요. 사빈이라고 보시겠죠? 사빈. 선생님 이거 사주 아니에요? 왜 사빈이에요? 사주 사빈을 여러분이 구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사주나 사빈이나 결국 파랑의 퇴적작용, 연한유의 퇴적작용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뭘 구분하는 거랑 똑같냐면은 감익공유화천이 나오는데 한 당구하고 구화도를 구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아, 구화도이긴 한데 이거 한 당구로 봐도 된다니까. 그냥 이거 과거의 하천이 흘렀던 곳. 그게 중요했던 포인트였잖아. 여긴 뭐예요? 사빈이든 사구든 사주든 사빈이든 포인트는 파랑과 연한유의 퇴적작용인 거야, 얘들아. 알겠지? 전체로 보면 또 사주가 되겠지. 그 일부니까 사빈. 이렇게 봅시다. 알겠죠? 자, 이는요, 뭐예요? 석호가 되겠죠, 석호. F는 섬. 섬. 이렇게 봅시다, 섬. 자, 이렇게 문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A에는 파랑에 의한 퇴적작용이 침식작용보다 활발하다. 결국 이거 침식작용이니 퇴적작용이니 이거 물어보는 건데요. A는 암석해안이잖아요. 곳이잖아요. 있는 대로 보세요. 있는 대로, 있는 대로. 왜 곳하고 갯벌하고 붙어 있어? 이거 아니야. 있는 대로 봐요. 알겠죠? 파랑에 의한 퇴적작용이 침식작용보다 활발하지 않죠. 네, 침식작용이 더 활발해야지. 그래야지 침식, 아니, 암석해안이 나타나는 거니까. 자, 2번. 갯벌은요. 사고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와, 지금까지요. 보통 물어본다면은 사빈하고 사고를 물어보는지, 사빈하고 갯벌을 진짜 많이 물어봤거든요. 갯벌하고 사구를 물어본 경우는요, 거의 보질 못했었는데, 이렇게 수능 완성이 나와버리네요. 그냥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봤을 때, 갯벌은 조금 더 미립질이고 점토질 느낌이 나는 반면에, 그래도 사구는 좀 모래 느낌이 나잖아. 이제 그렇다면 평균적으로는 입자 크기가 더 어디가 클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사구가 더 크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되지 않니? 그치? 그래서 사구가 더 큽니다. 네. 3번입니다. C는 D보다 식생 밀도가 높다. 요것도 잘 물어보는 개념은 아니었는데요. 근데 얘들아 있잖아. 사구를 물어볼 때 그런 건 진짜 많이 물어봤다. 첫 번째로 물어봤던 게 뭐냐면요.

이렇게 사구가 있으면은 그 사구 밑에는 항상 지하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 지하수위가 드러난 곳에 습지가 나타나기도 해요. 이게 신두리 해안사구 쪽이었잖아, 태안에.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물어보냐면은 사구를 물어볼 때첫 번째, 아까 물어봤던 퇴적물의 입자 크기를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입자 크기.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봤던 지하수를 많이 물어봐요, 지하수.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것도 물어볼 때가 있었어. 방파제 역할하니? 해일이 발생했을 때 방파제 역할하니? 아, 당연히 하겠지. 그치? 그런데 방파제 역할하면서 여기 지하수가 있으니까 방풍림이 있을 때도 있죠. 그리고 초지가 나타나기도 하고 풀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방파제 역할하면서도 방풍림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식생밀도 어디가 더 높아야 돼? 사빙보다는 사구가 더 높아야지. 애초에 지하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방풍림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약간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막상 보면은 새로운 거 물어보는 것 같지만 뭐 지하수를 물어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라고. 알겠지? 그럼 C는 D보다 식생 밀도가 높다? 정답이 되는 거지. 정답 3번입니다. 자, 4번. 이에 물은 농경지 용수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 통하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기수역이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치? 그래서 염도가 바다보다는 덜 짜지만 뒤에서 하천의 민물보다는 좀짠 편이죠. 예, 어쨌든 소금기가 있다 보니까 농업 용수로는 좀 활용하기가 어렵죠. 그치? 썰물 때 육지와 연결되려면 여기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야 돼요? 갯벌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죠. 뭐 여기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네,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문제 풀수 있었어요. 조금 어려웠던 그런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2번, 3번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었죠. 한번 알고 갑시다. 네. 10번 문제입니다. 오, 이거 진짜 어렵지 않았니? 그렇죠. 진짜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풀면서 아마 여러분들 한번 머리를 막 지끈지끈 이렇게 잡아가면서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표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해안선 길이 변화와 해안선이 나오세요, 해안선. 그리고 갯벌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면 되는데요. 그치. 뭐가 나왔는지 보니까 참고로 인천하고 경기도는 하나로 표현했대요. 그래서 뭐 수도권 이렇게 표현할까요? 네. 서울 빼고 수도권. 서울을 뺀 수도권이 수도권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는 충남, 여기는 전남이죠. 여기는 경남이 되겠네요. 얘들아, 해안선은 어디가 길어야 될까? 당연히 복잡할수록 좀 길지 않을까요? 그럼 복잡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해안선과 산맥이 교차하는 건 당연하죠. 여기 다 교차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거까지 있으면 진짜 해안선이 복잡해요. 첫 번째, 섬이 있으면 돼. 그치?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요. 서해안이나 남해안이면 돼요. 동해안은 해안선이 되게 짧아. 이건 알잖아. 근데 전남은 서해안도 있고 남해안도 걸쳐 있으면서 섬도 엄청 많아요. 해안선이 제일 길어야 돼요. 그래서 해안선 순위를 따지자면은 전남이 제일 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압도적으로 긴게 있잖아요. 가가 뭐가 되는 거야? 가가 전남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가가 되는 거예요. 가. 자, 두 번째로 긴 거. 섬이 많아요. 경남이 되는 거예요. 나야, 나. 같은 거라면 섬이 조금 더 많게 분포하는 경남이 해안선이 더 길이가 길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남, 경남 순서로 그 순위가 되어 있다, 해안선. 그러니까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우라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면 되잖아, 이해하면. 그치?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이거 두 개는 어떻게 구분해요? 라는 거였는데요. 두개 한번 구분해 차이점을 찾아보니까 해안선 또 비슷해. 그럼 해안선 가지고 좀 찾는 건 아니라는 거지. 뭐 인공 해안선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딱 나와 있는 게 갯벌이잖아요. 자, 갯벌은 곶에서 잘 발달해, 만에서 잘 발달해. 만. 만은 어디가 더 많아 보여? 수도권 쪽이 더 많아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라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찾기 어려웠다면 어떻게 하라고? 넘어가라니까. 넘어가. 넘어가. 근데 갯벌은 남해보다는 서해가 더 많고, 그치? 서해 중에서도 좀 만족이 더 많지 않을까? 라고 한번 접근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해안선이 긴 지역일수록 갯벌 면적이 넓다라고 되어 있는데 꼭 길다고 해서 갯벌 면적이 넓은 거는 아니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X인 거예요.

남해안 쪽은요, 갯벌의 면적이 막 넓진 않아요. 특히 이 동해에 가까운 남해 같은 경우는요. 2번입니다. 나는 다보다 해안선의 평균 족차가 작다. 이게 정답이죠. 왜요? 그래야지 갯벌이 더 많이 발달할 거니까 족차가 클수록 발달할 가능성이 더 크니까. 그치? 이게 바로 이제 서해안과 남해안을 비교하는 그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2번입니다. 좀 어려웠을 것 같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좀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자, 어디가 더 인구가 많아요? 다가 더 인구가 많지. 훨씬 더 많죠. 서울 빼고서도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고요. 행정구역 경계에 맞닿아 있지 않고요. 그리고 자연 해안선 길이가 모두 다 감소하지도 않았고요. 그치? 늘어난 것도 있어. 살펴보면은. 이거는 감소했지만 늘어난 걸 살펴보면 이거는 늘어났잖아, 또. 또 인공 해안선 길이가 이제 증가한 경우도 있지만 감소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래프 보고 풀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 조차는 서해안이 가장 크구나. 그중에서도 좀 많이 있으면 갯벌이 잘 발달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네,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어때요? 이번에 좀 하천 해안이 어렵게 나오긴 했어. 근데 여러분들 좌절하지 말고 그냥 얻어갈 거 얻어간다라는 생각을 해봐. 알겠죠?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5강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완성 세계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직전에 오리엔테이션 듣고 오셨죠? 우리는 바로 1강. 네, 수능완성이니까 열심히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우리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계화와 지역 이해인데요. 관련 문제 다 풀고 오신 거 맞죠? 그래서 오늘 10문제 다양한 주제들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 오늘 함께 다룰 주제. 먼저 세계화와 지역화, 그리고 지리 정보와 그리고 공간 인식,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지역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여러 가지 고지도 이야기도 나오고요. 가장 기본적인 지리와 관련된 개념들을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인데요. 세계화와 지역화에서 아주 아주 많이 다루고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실전 문제를 보시면 다음 자료는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 관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을 테니 선생님은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네, 글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우리가 세방화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컬라이제이션은 방금 언급했듯이 두 개의 개념의 합성어예요. 두 가지 개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세방화라고도 했는데요. 뭐하고 뭐가 합성되었냐? 바로 가와 나의 합성어인데요. 가는 지금 네, 이러한 내용들, 우리 왼쪽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로 네, 그 핵심이 표준화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우리 다이어그램에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차별화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가는, 자, 표준화가 핵심이잖아요. 이거는 뭐죠, 여러분? 그쵸. 세방화 중에 세를 담당하고 있는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반면에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색깔에 따라서 차별화 전략에 따라서 혹은 그 지역의 독특한 개성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역화라고 하는데요. 바로 세계화와 지역화, 세계화와 지방화의 합성어, 세방화가 바로 이 결과로 나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의 글로벌 속성이 가진 장점, 그리고 니은에도 각각 관련된 보기가 있는데요. 우리 선지 1번부터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요인 중, 우리 가가 세계화잖아요. 세계화의 요인 중 하나로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죠.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들수 있다. 네,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 선지는 맞고요. 자, 니은. 나는 시장 확대를 통해 생산 규모를 늘리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지역화와 이 지금 니은 선지는 지금 상관관계가 좀 떨어지죠. 이 지역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적인 특징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이러한 내용이잖아요. 약간 판매 전략하고도 관련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지금 이 니은 선지에서 설명하는 거는 생산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생산 규모를 늘리고 비용을 절감한대요. 이게 바로 우리 경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규모의 경제 효과거든요. 우리 물건 같은 것도 대량 구매를 하면 물건 가격이, 한 개당 가격이 싸지잖아요. 네, 그러한 효과를 생산 측면에서 노리는 게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가 니은 선지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선지는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을 보는데요. 동그라미 기역이거든요. 동그라미 기역, 글로벌 속성이 가진 장점. 자, 글로벌 속성이 가진 장점은 전 세계 소비자에게 동일한 기업 이미지를 전달하여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들수 있다. 그쵸. 우리 이 글로벌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 브랜드들의 그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소비 가치가 뭐죠? 그런 브랜드를 구매할 때? 그쵸. 세계 어디에서나 그 상품을 구입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그 상품의 퀄리티를 믿고 살수 있잖아요. 네. 그러한 것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라는 거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선지는요, 동그라미 니은 그 밑줄을 보시면 되는데요. 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할 때 제품과 서비스를 글로컬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방화, 글로컬라이제이션이 세계화의 그런 흐름 속에서 각 지역의 개성이나 문화나 종교적인 특징을 반영해서 한마디로 현지화 전략이죠. 지역 맞춤형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사례로 잘 적었는지 보시면 되는데요. 독일 자동차 회사가 인도 수출용 차량에는 운전석을 반대로, 네,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랑 또 반대거든요. 그래서 운전석을 반대쪽으로 배치하는 거, 네, 대표적인 글로컬라이제이션, 현지화 전략, 세방화의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역대 여러분들, 그 선배들이 치렀던 여러 가지 시험에서 글로컬라이제이션으로 소개되었던 사례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례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 우리나라 자동차, 사례 3번에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도 인도의 수출용으로 이 차를 제작할 때 특히 그 인도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시크교라는 종교는 이 터본의 높이가 정말 높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차 내부의 약간 그 높이를 높여서 특별하게 제작한 차량을 수출하고 제작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이런 사례들 여러분들 자료실에 선생님이 올려놨으니까요. 문제와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기출되었던 그런 선지들, 지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글로컬라이제이션이었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지금 가에서 다가, 우리 지금 가로 속을 보시면, 가에서 다는 각각 지도의 A에서 C 중 하나이다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국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어떤 국가인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A를 보시면 여기가 어디죠? 네, 바로

프랑스입니다. 네, 프랑스는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까지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C는 이웃나라 중국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도에서 어떤 국가들이 관련되어서 지금 출제가 되었는지 지도에서 국가부터 찾았고요. 자, 그러면 가나다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떤 음료 업체가 국가별로 매장 운영 전략을 달리했대요. 그래서 가 같은 걸 보시면, 자,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 중국 차 브랜드들과 관련된 카페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는데, 네, 중국은 정말 차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라는 키워드를 보는 순간,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중에서 당연히 우리가 중국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중국.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음료 업체가 이 국가에도 진출을 했는데요. 상당히 보수적인 문화가 있는 종교 그리고 문화가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기억을 보시면 상반신이 노출된 이너 형태의 로고를 새롭게 변경해서 또한 남성과 여성의 공간을 별도로 구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나라는 남녀 구분이 되게 철저해요.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슬람교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낮으면서도 가격은 비싼 커피를 제공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서는 네, 이 나라 국민들의 또 소비자들의 맞춤형 고급 원두를 사용한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관련된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식의 나라죠. 네,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뭐 나라를 가나다 ABC를 연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고요. 우리는 바로 선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을 보시면 가에서 다 매장의 차이는 이 다국적 기업이죠. 아주 유명한 커피 다국적 기업인데 현지화 전략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그쵸? 지금 보시면 각 나라마다 각 나라의 문화 그리고 종교를 고려해서 지금 아주 네, 잘된 현지화 전략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 선지는 맞았고요. 이유는 자, 동그라미 기억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도시 브랜드화에 해당할까요? 이 도시 브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있었죠. 바로 알럽 뉴욕이었는데, 지금 이 기억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봤지만, 이거는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 거랑은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니은 선지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동그라미 니은. 고급 원두를 사용한 매장을 확대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다국가의 지리적 표시제 제품을 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을 드러내는 전략이다. 약간 함정이 있죠. 약간 함정이 있는데 지금 다국가가 어디였죠, 여러분? 다국가가 프랑스였습니다. 다국가의 지리적 표시제 제품 너무 많죠. 뭐 샹파뉴 지역의 샴페인, 까망베르 지역의 까망베르 치즈, 뭐 그것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커피잖아요. 근데 이 커피가 자랄 수 있는 기후가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북해기선과 남해기선 사이에 커피벨트라고 하는 사바나 기후에서 주로 재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프랑스라는 국가가 그렇게 작은 국가는 아니에요. 작은 국가는 아니지만 이 국가에 주로 분포하는 기후 같은 경우에는 자, 보통 남부를 제외하고는 CFB. 서해양성 기후가 분포하고요. 그리고 남부 지역은 네, 지중해성 기후 이렇게 분포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커피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지리적 표시제 제품을 이용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나라의 자, 선생님이 좀 색깔을 바꿔서 이 나라의 지리적 표시제 제품을 이용한 사례는 아니다라고 X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는 C, 나는 B, 그다음에 다는 A다. 요거는 우리가 이미 찾았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았는데 이제 디귿 같은 선지는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고요. 자, 다음 자료의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죠. 작년에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던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만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선생님도 학교 시험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출제를 하기도 했었는데, 자, 그래서 이 만화 영화가 상도 엄청나게 타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빠르게 확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지금 지문이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는 바로 선지로 가서 기업부터 하나씩 밑줄 친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은 다 읽으셨을 테니 동그라미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통해서 기억이 바로 이 만화 영화 제목인데요. K-POP의 확산은 세계화가 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례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기억을 통한,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통한 K-POP의 확산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 만화 영화의 그 OST가 정말 더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K-POP의 확산은 세계화가 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례가 된다? 네, 괜찮죠? 네, 좋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정답이 1번이네요. 그럼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왜 틀렸냐? 이걸 또 봐야 되니까. 자, 이 만화 영화가 공개 하루 만에 전 세계로 확산되었대요. 그게 교통의 발달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 이건 약간 함정이죠? 우리가 평소에 교통통신의 발달, 이걸 약간 붙여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교통과 통신을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니은 같이 하나의 만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단숨에 확산될 수 있는 것은 사실 교통이 이거를 전송한 건 아니잖아요. 네, 인터넷망을 통해서 통신을 통해서 전송이 된 거기 때문에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거는 교통의 발달이 아니라 통신의 발달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디귿을 보시면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등등 이런 나라들이 있다고 적혀 있는데 이 나라들이 모두 다 이제 크리스트교 문화권이다라고 적혀 있죠. 근데 우리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네, 한번 동그라미를 같이 한번 쳐보면 미국은 크리스트교 문화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도 크리스트교 문화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요? 네, 아니죠. 프랑스도 종파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개신교는 아니지만 가톨릭교로서 또 마찬가지로 크리스트교 문화권이고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크리스트교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외만 찾아주면 돼요. 예외가 뭐에 해당한다? 네, 바로 일본에 해당하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3번도 틀렸습니다. 네, 4번을 보시면 리얼, 해당 국가의 언어로 진행한 광고 홍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해당 국가에 맞춰서라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제품의 현지화 생산 전략에 해당한다. 자,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 해당 국가의 언어로 진행하는 것도 일종의 현지화 전략이긴 하지만 지금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제품의 현지화 전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그다음 미음을 보도록 할게요. 자, 누리 소통 매체를 활용한 영화 관련 정보 공유, K-POP 인기 가수들의 실시간 방송이나 팬미팅, 또 빼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역대 가장 많이 나왔던 선지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틀렸죠. 지금 세계화 속에서 국경의 의미는 상당히 제약이 완화되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2번부터 5번은 틀린 선지였지만, 왜 틀렸는지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부터 고지도 여러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수능 개념 때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지도에서 출제되는 선지들은 크게 이렇게 10가지로,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선지의 유형을. 그래서 여기 안에서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론 문제의 그 질문의 형태라든지 자료의 형태는 다양하게 출제가 될수 있지만, 결국은 개념은 여기서 다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요 뭐 서양의 세계지도, 우리 동양의 세계지도, 우리나라의 세계지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 특징에 맞춰서 다시 한번더 스스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4번에서 함께 살펴볼 지도는 바로 이두 지도입니다. 지금 가가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하겠지만 가가 천하도라고 불리는 우리 조선의 민간에서 제작된 지도였고요. 나 같은 것은 많이 보셨죠, 여러분? 아주 독특한 중요한 지도였는데, 이슬람권에서 12세기 무렵 제작된, 세계 지도였습니다.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죠? 그래서 이두 지도를 선생님이 이렇게 미리 정리를 쭉 해왔거든요? 그래서 천하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중후기 때 민간에서 중화사상과 도교사상, 그리고 천원지방사상이 나타나 있는 세계 지도이다라는 거. 그래서 천하도의 한

상대 중국이 커다랗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하지만 이 민간에서는 여전히 이 당시에도 지구를 평면으로 인식하고 있었고요. 지도의 중심에 방금 중화사상, 네, 중국이 크게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도의 위쪽에 방위, 이거 정말 자주 물어보는데 천하도는 북쪽입니다. 왜냐하면 동양에서는 이 북쪽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신성시했기 때문에 위쪽이 북쪽이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그 국가들이 네 대륙에, 그리고 상상의 공간들도 외대륙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도교에서 수묵신앙이 함께 드러나 있는 지도가 바로 천하도였고요. 그리고 나에 해당하는 알 이드리시의 지도는 12세기. 이 이슬람교가 상당히 크게 번성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세기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세 유럽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흑기라고 불렸던 시기를 지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로마 제국의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받은 이슬람 세력은요, 이 당시에 그뭐 철학과 학문들을 발판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의 지식들을 받아들여서 이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도 제작이 된 건데요. 바로 이 지도가 뭐의 영향을 받았죠? 네,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오래전에, 거의 1000년 전에 만들어진 세계 지도의 영향을 받았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구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에서도 이미 지구가 구체라는 게 반영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요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 이슬람교의 세계관이 드러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의 중심에는 이슬람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지인 메카가 중심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지도의 위쪽 방위도 이 메카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 남쪽으로, 위쪽이 남쪽이에요. 정확하게 180도 반대로 표현되어 있는 지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표현 범위는 아직까지 신대륙이 발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지리적인 범위, 구대륙, 그러니까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에 한정되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구대륙이 표현되는데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는 세계관에 따른 세계 지도의 차이를 탐구하는 과정이고요. 약간 순서도, 흐름도 같은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가와 나 지도를 이 흐름도에, 이게 적절한 질문인지 아닌지를 찾아보시는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 흐름도에서 마지막에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하도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될것 같고요. 나는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그라미 1번부터 차례대로 볼 텐데요.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A의 질문으로 지도의 위가 남쪽에 해당하는가가 적절하다. 자, A가요. 지금 지도의 위가 남쪽에 해당하는가가 적절하다? 그러면 가에 천하도가 나올 수가 없죠. 천하도는 지도의 위쪽 방위가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네, 북쪽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A에서 천하도까지 잘 가려면요. 이 A에 대한 질문이 천하도에 대한 옳은 질문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천하도에 대한 옳은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벌써 정답이 1번으로 나왔어요. 정답 1번입니다. 자, 그러면 2번부터 5번도 네, 여러분들 수능에서 만약에 이게 1번이 답이 확실한 것 같아도 2번부터 5번도 확인해보겠죠?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B의 질문인데요. 여기. 자, B의 질문으로 지도의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천하도로 잘 갔다는 거네. 네, 이 질문이 적절했다는 거잖아요. 네, 적절하죠. 네, 천하도는 중화사상이 잘 반영되어 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특징이죠. 자, 그 다음 C의 질문. 이거는 뭐에 대한 옳은 질문이어야 될까요? 그쵸? C 질문은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에 대한 옳은 질문이어야 돼요. 그럼 확인해 볼게요. 지도의 중심에 이슬람교의 성지가 위치해 있는가? 그렇죠. 중심에 메카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옳은 선지였고요. 자, 4번에 보시면 가는 갑, 나는 을의 세계관을 반영한 세계 지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이걸 지금 안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당연히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죠. 이 천하도에 천원 지방적 사고관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원 지방. 우리 키워드니까 한번 이 지도와 관련된 키워드니까 표시를 해둘게요. 여기서 포인트는 천원 지방이었고요.

그다음에 의뢰서의 포인트는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 개념 정리할 때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에서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각각 갑은 가, 을은 나로 연결이 되는 게 맞아요. 처음에는 이첫 번째 문장 때문에 여러분들 살짝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천원지방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관련된 지문이었죠. 자, 마지막 5번이고요. 자, 가나는 모두 아메리카 대륙이 지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선생님이 세계 지도에 표현되어 있는 표현의 범위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천하도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민간에서 신대륙에 대한 존재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표현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 없고요. 이거 심지어 12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대륙 발견 한참 이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표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 모르면 못 표현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 나머지 선지들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인데요. 마찬가지로 고지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도가 3개가 나와 있죠. 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무슨 지도죠? 자, TO 지도. TO 지도. 그다음에 나는 방금 했네요.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고요. 다는 이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에 큰 영향을 미친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제작 시기, 바로 TO 지도는 중세 유럽이라고 불리는 그 천년의 시간이죠. 그 다음에 제작 목적, 철저하게 크리스트교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알수 있는 세계 지도입니다. 자, 그리고 지구 인식이요. 오히려 그 전에는 지구를 분명히 구체로 인식을 했는데, 평면으로 인식을 했다는 게 느껴지는 지도죠. 그리고 방금 크리스트교적인 세계관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TO 지도는 유럽 각 지역, 각 국가에서 정말 여러 형태로 만들어졌거든요. 하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철저한 크리스트교적인 세계관, 바로 그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트교에서 아주 신성시 여기는 곳, 그래서 그 어딘가, 에덴 동산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곳이 바로 동쪽 어딘가였죠. 그래서 동쪽을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지도의 위쪽에 방위가 동쪽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 위쪽에 방위가 뭔지, 정말 자주 물어보니까요.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지도들의 위쪽에 방위 잘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알리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는, 기후대가 구분되어 있다라는 걸 선생님이 한번 다시 적어봤는데, 이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가느다란 약간 가로선, 이게 위선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위선은 아닌데, 이 8개 정도의 가느다란 선을 가지고 기후대를 구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는 원래 원작은 기원후 2세기경에 이제 로마 제국의 전성기 때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 때 다시 복원이 된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지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학적으로 그리고 지중해 연안이 정확하게 표현된 지도로 평가받고 있고요. 이미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뛰어난 천문학 그리고 측정술 뭐 이런 것 때문에 수학도 발달돼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지구가 구체인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지구가 구체였던 구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증거가 뭐냐면 지구의 경위선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 경도와 위도, 경선과 위선이라는 개념은요, 지구가 구체이기 때문에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지도의 중심, 그다음 위쪽 방위도 북쪽, 상당히 과학적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때는 아주 오래전에 원본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신대륙에 대한 표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바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기본적인 설명은 선생님이 빠르게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고지도는 너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덜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금방 풀이를 한번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바로 기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요, 가만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가가 우리가 TO 지도잖아요. 그러면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다. 이게 다른 지도도 공통점일 수도 있지만 우리 수능까지 배우는 지도 중에서 지도의 위쪽 방위가 동쪽인 거는 이거밖에 없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세개 중에서도

자, 그다음 D급. C는 자, C는 또 뭐죠? 요것도 여러분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범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가와 다만의 공통 특징이에요. 가와 다. 네. 가와 다인데요.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였으며 경위선이 표현되어 있다. 이거는 어디에만 해당하죠? 그렇죠. 이거는 다에 대한 설명에만 적합합니다. 그래서 가, 다의 공통점으로는 정리할 수 없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리을인데요. 리을 같은 경우에는 네, D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세 지도에 모두 된 공통점. 네. 아프리카 대륙이 지도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구대륙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이 구대륙에 해당하는 아프리카 표현되어 있죠? 자, 나도 마찬가지고요. 아프리카가 어딨죠? 네, 여기가 아프리카입니다. 여기가 유럽이죠? 네.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여기에, 왜냐하면 위쪽의 방위가 여기는 북쪽이고요. 여기는 남쪽이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정확하게 반대 위치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세 대륙 모두 아프리카가 네, 지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두 개의 고지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내용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자, 핵심 개념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언제 제작되었냐? 그리고 세계관, 제작 목적, 그리고 지구를 어떻게 인식했냐? 여기서 제일 큰 차이는요. 지구를 네, 평면으로 인식했냐, 구체로 인식했냐의 전환이 이두 지도를 비교하면 바로 보이죠? 그래서 조선 전기,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세계 지도인데요. 바로 요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는 여기서도, 네, 중화사상에서도 탈피했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지도의 위쪽 방위는 동양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북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다고 했죠. 또한, 1834년, 제작된 조선 후기에 제작된 지구 전후도는요. 이미 서양의 그런 지도 제작 기술이라든지 혹은 서양의 지도 지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신대륙의 존재를 알고 그렸습니다. 그래서 신대륙까지 그려져 있고요. 지구 전후도는 여러분들 최양기와 그다음에 김정호, 대동여 지도의 김정호의 합작이죠. 그래서 목판본으로 대량 인쇄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지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선생님이 표로 잘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자료실에서 같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우리는 끊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지문들은 다 읽으셨을 것 같고, 우리 중세 유럽 사회의 크리스트교 세계관과 관련된 보기가, 기억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볼게요. 기억을 반영하여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가 제작되었다. 우리 크리스트교적인 세계관이 철저하게 반영된 세계 지도는 티오지도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틀린 선지고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는 상당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어떤 특정 종교를 반영한 지도는 아닙니다. 자, 그다음 니은을 보시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인데, 자, 이 지도에 대해서 상상적 세계관을 표현한 중국 중심의 추상적 세계 지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도는요, 우리나라에서 천하도,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지도네. 하지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우리 조선 태종 왕이 국가 주도로 사실에 근거해서, 그 당시에 이제 사실에 근거해서 아주 큰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세계 지도이기 때문에 뭐 상상을 반영한 세계관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을 보시면 지구 전후도죠. 자, 지구 전후도는, 1834년,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서양의 지도 기술 지식을 받아들였다 그랬죠? 그래서 경위선망이 사용되었다. 네, 맞습니다. 상당히 이제 과학적인 지도 제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던 지도였습니다. 자, 그다음 리을인데요.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를 인식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았던 신대륙의 범위,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뿐만 아니라 뭐 남극,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이런 지역들도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메리카 신대륙 표현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가기 전에 이 7번 문제부터 또 주제가 살짝 바뀌어요. 그래서 지리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이 내용이 수능 완성의 개념 부분에서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지리적

정보를 크게 세 가지, 공간 정보, 속성 정보, 그다음에 관계 정보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제는 잘 알고 있죠? 네. 그다음에 원격 탐사, 직접 조사, 간접 조사 등등의 지리 정보 수집 방법도 나와 있는데, 우리 원격 탐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종종 선지에서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문제로 원격 탐사가 나오는 경우는 이제는 드물고요. 되게 융합적인 그런 내용을 담으면서 선지 하나, 보기 하나를 연결시켜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여전히.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뭘 물어봤는지 한번 볼 텐데요. 재밌는 내용으로 잘 구성되어 있었던 흥미로운 자료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볼 때는. 되게 이집트 가고 싶어서. 자, 그래서 7번을 보시면 다음 자료는 국가의 지리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이집트에 관한 지리 정보를 상당히 다양하게 담고 있죠. 그래서 기역의 이집트가 어떻다, 뭐 이제 역사나 기후 이런 것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니은에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고, 디귿에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고, 뭐 리을, 네, 한번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런 과제들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간다가 마지막에 미음에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강이,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강이 나일강이잖아요. 이 나일강의 가장 상류 지역, 시작점. 거기가 바로 우간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물어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먼저 기역 선지를 보시면 이집트의 수도는 우간다의 수도보다 연중 낮길이의 변화폭이 작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연중 낮길이의 변화폭이 작다. 이걸 해석해 보세요. 적어 보세요.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네, 어디 근처로 오면 올수록 연중 낮길이의 변화폭이 작을까요? 적도 부근에 위치할수록 연중 낮길이의 변화폭이 작죠. 우리 적도 주변은 1년 내내 낮 12시간, 밤 12시간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편이잖아요. 그쵸? 우리 그런 내용 많이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네, 적도가 대략적으로 뭐이 정도, 네, 이 정도 지나가겠죠. 자, 그래서 적도에 훨씬 가까운 데가 우간다인데, 여러분들, 우간다를 찾을 수 있나요? 지도에서? 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요, 이집트죠. 여기가 이집트고요. 여기가, 네, 수단. 자주 언급하죠. 그리고 그 아래가 남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우간다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나일강의 시작점 여기서 시작되는 거 하나 보이나요? 빅토리아 호수 쪽에서.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나일강의 시작점이기도 하고요. 우간다의 수도의 위치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대략 봐도, 네, 우간다의 수도가 적도에 훨씬 더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 대신에 이거 하나 다시 짚고 갈게요.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는 이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면, 위도값하고 경도값이 거의 똑같아요. 네,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위도 30도, 경도, 동경 30도. 그래서 위도 경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 카이로.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지도 크게 보셨을 때 아주 중요한 기준점으로 여러분들이 지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 기역 선지는요. 기역의 수도보다는 미음의 수도가 낮길이의 변화폭이 작겠죠. 그래서 기역은 틀렸습니다. X 칠게요. 자, 니은 보도록 할게요. 니은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니은은 카이로 대도시권은 북부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 네, 실제로 우리 뭐 중동 정세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이집트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쵸? 여러분들이 그 사례들을 스스로 생각해 보면 될것 같고, 가교 역할을 한다? 연결한다? 국가 간의 그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계성이죠? 말 그대로 뭐죠? 이거는 무슨 정보? 관계 정보. 네, 잘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선지는 맞네요. 자,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디귿 틀렸다고 한 친구들 있죠? 네,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집트 면적의 95% 이상이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선지를 요것과 연결했을 때 틀렸다? 여러분들 원격 탐사를 통해서도요. 우리 위성에서 봤을 때 우리 원격 탐사의 장점이 뭐예요? 먼 거리에서도 지리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요. 그 커다란 이집트라는 나라의 지형 경관이라든지 네,

식생 이런 게 한눈에 보여요. 특히 사막 같은 경우에는 식생이 없잖아요. 없으면 사막이에요. 그래서 뭐 정확한 데이터나 정확한 기후 정보 이런 거는 통계 자료를 봐야 알수 있겠으나 우리 위성으로도 충분히 식생이 없는 권역을 전체 면적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추출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아요. 디귿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리을 선지를 볼 텐데요. 리을 같은 경우에는 경작지는 뭐 국토 면적의 이 정도에 불과하지만 뭐 농업 부분이 GDP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런 농업과 관련된 그 나라의 속성 정보를 담고 있죠. 자, 그래서 리을 선지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5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되게 쉽게 풀린 친구들도 있지만 기본 개념이 좀 아직까지 좀 흔들리는 친구들은 이것도 약간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는 8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 8번은요. 우리 나와주면 너무나도 고마운 유형 GIS의 최적 입지 선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댔죠. 이것처럼 점수를 매겨서 최고점이 나오던지, 안 그러면 그 조건에 만족하지 않은 지역들을 하나씩 없애다 보면 남는 지역이 최적 입지로 선정되든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이거 선생님이 일일이, 계산은 하지 않고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면 8점, 7점, 7점, 6점, 5점, 이렇게 나와서 이 제일 위에 있는 베트남이 가장 점수가 높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점수 계산하는 거는 스스로 해보시면 되고요. 결론은 지도에서 베트남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에서 우리 이렇게 백지도 나왔으면, 그때그때 백지도 연습해보시면 좋죠. 자, 그래서 우리 A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무슨 나라? 그죠? 여기가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그 다음에 B는 코끼리 옆모습을 닮은 태국, 타이고요. C는 라오스예요. 그 다음에 D는 캄보디아. 최근에 우리나라 언론에 많이 나와서 또잘 알고 있는 친구들 있죠? 자, 그 다음에 E는 베트남. 정답이 그래서 5번이죠. 근데 선생님이 요거 이렇게 지나가면 아쉬울까봐 각 국가의 수도 위치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후에서 미얀마 하면 양곤이 되게 자주 언급이 되는데, 양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옛날 수도예요. 옛 수도고, 최근에 네피도라는 곳으로 행정 수도를 옮겼습니다. 행정 수도 이전으로 옮겼고요. 자, 타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후에서도 사바나 기후로 정말 자주 나오는 방콕이 바로 타이의 수도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프놈펜 뭐 이런 데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아직까지 베트남 수도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노이, 하노이가 또 CW 기후로 또잘 체크를 해놔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잡아봤습니다. 라오스는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 문제로 가볼 텐데요. 9번 문제는 가에서 다 지리 그가 국가에 가에서 다 국가의 지리 정보를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을 골라볼 텐데,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 가나다의 지금 국가의 국장이 나와 있죠? 네, 국가의 상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를 읽어보시고, 나도 읽어보시고, 다도 읽어보시고 하셨을 텐데, 선생님은 일단 여러분들하고 각 국가의 수도의 위치를 가지고 먼저 이 나라가 어딘지 바로 파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라는요, 수도의 위치가 살짝 남반구예요. 적도 가까이 있지만 살짝 남반구인 거 보이죠? 그리고 경선으로는, 우리나라랑 크게 떨어져 있지 않은 아시아 국가입니다. 그쵸? 동경이잖아요, 동경. 자, 그래서, 가가 인도네시아. 그리고 그 수도는 아직까지는 자카르타. 그러니까 수도 이전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자카르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도 이제 남반구예요. 근데 남반구의 중위도고요. 그리고 경선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날짜 변경선에 매우 가까운 태평양 연안에 위치하는 국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뉴질랜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날짜 변경선, 그리고 남반구에 위치하는 섬나라, 뉴질랜드. 아까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였죠? 자, 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위도가 높아요. 네. 북이 65도 정도나 됩니다. 자, 그리고 서경. 그러니까 영국보다 서쪽에 있다는 뜻이죠. 어딜까요? 이세개 중에서 아이슬란드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세계 지도가 잘 들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방금 찾았던 거를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선생님이 인이라고 줄여서 해볼게요. 자, 나는, 네, 뉴질랜드였고요. 그 다음에 다는 아이슬란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다 찾았으니까 하나하나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자, 기역이 수도에 위치해요. 네, 대표적인 뭐죠, 여러분? 수도의 위치, 우리 위도와 경도값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대표적인 공간 정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간 정보죠.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국토 면적인데요. 네, 면적은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 국가의 형태를 묘사했다? 형태. 형태 정보는 공간 정보예요. 적어두세요. 형태 정보는 공간 정보인데, 면적 자체에 대한 수치값이잖아요? 이거는 속성 정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번 선지는 맞고요. 그다음에 2번. 가는 나보다 국가 내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높다. 네. 인도네시아는 이걸로도 상당히 중요하죠. 전 세계에서 이슬람교 신자가 가장 많은 국가잖아요. 전체 인구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2억 8천만 명이에요. 그중에 약 80%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전 세계에서 이슬람교 신자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주 당연히 맞는 선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선지, 뭐 5번 선지 이런 거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는데, 3번 선지 같은 거 가장 수능에서 기본적인, 네, 지표 중에 하나예요. 지금 1인당 국내 총생산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인당 국내 총생산, 이거 뭐죠? 인구당 GDP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자, 선생님이 안 보일 수도 있겠다. 그쵸? 우리 A당 B라고 하면 A분의 B. 이렇게 선생님이, 네, 분수식으로 고쳐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A분의 B입니다. 앞에가 분모예요. 그러면 인구분의 GDP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A분의 B를 여기다가 A, 그 다음에 GDP가 어디 있어요? 제일 아래쪽에 B.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기가 분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할 거는 나하고 답니다. 이것뿐의 이거. 이것뿐의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5200분의 2600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1, 이렇게 대략적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어디가 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적죠? 네, 물론 상식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되게 위험하고요. 나와 있는 지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도 선진국이고, 아이슬란드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지표를 활용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지표를 활용해 보니까, 나가 다보다는 적네요. 네, 지표로 바로 보십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모든 국가가 섬나라다. 네, 맞죠? 섬나라죠? 자, 5번 볼게요. 인구 밀도는요, 자, 적어 보세요. 이게 정의가 뭐죠? 단위 면적 당 인구 수예요. 그러니까 요거도 A분의 B라고 했을 때그 A에 해당하는,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면적분의 인구, 면적분의 인구를 바로 볼수 있게 지금 우리 눈에 바로 볼수 있게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하늘에 보이죠? 이거 계산 안 해도 되고요. 지금, 이 인도네시아 인구의 자릿수가 6자리. 여기가 7자리, 그 다음에 여기가 4자리, 여기 6자리, 여기 3자리, 이거 6자리죠. 그래서 뭐분의 뭐 했을 때 자릿수가 남는 개수를 보시면 여기가 제일 적게 남죠. 인구 밀도 제일 높아요. 여기가 그 다음으로 남죠. 그 다음 높아요. 여기가 제일 많이 남죠. 네, 인구 밀도 제일 낮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답이 그래서 5번입니다. 5번이 틀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순서가 가나다 순서대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별표 치시고 잘 복습해 주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우리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 네, 지문은 다 읽으셨을 것 같고, 이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 바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은 유럽이었습니다. 그쵸? 리을은 아시아인데요. 이 지리적 경계에는 우랄 산맥이 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경계죠. 그래서 기역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하고 디귿,

0: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있는데 이 지리적 경계에 수에즈 운하가 있는 거. 요거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 기본적인 지리적 경계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니은은 아시아인데요. 아시아가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 그 모든 지역이 점유지대에 해당한다? 그건 말도 안 되죠. 일부 지역이 뭐 유럽과 점유지대, 아프리카와 점유지대가 될수 있으나 아시아 모든 지역에 해당한다라는 말은 당연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은 큰 바다, 내륙 바다 같은 게 있는데요. 우리 유럽과 아프리카의 가장 중요한 경계가 되는 지리적 공간이 어디죠? 바로 지중해죠. 지중해 뜻이 땅 사이의 바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땅이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요거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을, 니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문제 우리 쭉 한번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또 우리 세계 기후 구분, 열대 기후 해야 되니까요. 문제 미리 풀어오시고 2강에서 더 반갑게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네, 내신 만점 수능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2단원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해볼 내용은 바로 효소입니다. 자, 효소와 관련된 출제 시그널부터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효소의 기능과 특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무엇인지, 그래프에서 반응열이 어느 부분인지 이 부분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효소와 관련된 문제는 결국에는 그래프 해석을 누가 얼마나 완벽하게 해내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모두 그래프화되어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온도라든지 pH라든지 기질 농도라든지 저해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그래프 해석이 핵심이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그래프는 무엇이 핵심이에요? 먼저 축을 확인하는 거. X축의 값이 무엇이고 Y축의 값이 무엇이며 얘네들이 이제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쌤이 다양한 그래프들을 오늘 많이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그때 어떠한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지 여러분들 귀 기울여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개념 줌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효소의 기능과 특성입니다. 자, 효소는 반응물인 기질과 결합을 해요. 아, 효소와 결합하는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표현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이때 기질과 결합해서 무엇을 낮춰줌으로써 물질 대사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이냐면 바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생체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효소입니다.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것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반응물이 넘어야 하는 에너지산, 에너지 장벽이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그림에는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나와 있어요. 아, 물질 대사는 크게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 있는데,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발열 반응이고,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다. 아, 그래서, 물질 대사하면 여러분들, 합동흡, 분리발,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시고요. 합성되는 반응을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분해되는 반응은 이화작용이고 발열 반응이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이다. 이제 연결이 되시죠? 그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을 보니까 당연히 반응물

확률이 높아요. 왜냐? 이화작용은 분해가 일어나는 반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응물이 더 고분자고 생성물이 더 적은자다. 고분자인 애가 에너지가 클 수밖에 없다. 에너지가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될때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반응물이 넘어야 되는 에너지 산, 에너지 장벽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활성화 에너지, 쌤은 EA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A가 이 기억 같은 경우에는요, 효소가 없을 때는 요 에너지 장벽이 크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장벽, 넘어야 되는 에너지 산이 높아. 그럼 반응이 잘못 일어나겠죠? 하지만 효소가 존재하게 된다면, 효소가 있을 때는 요 에너지 장벽의 크기를 낮춰줘서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게 바로 효소의 역할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디귿에는 무엇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반응열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자, 이 반응열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응 전후에 반응열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죠. 그래서 효소는 반응열의 크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효소의 특성이긴 한데 이 그래프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쌤이 여기에다가 주의 해가지고 넣어놨어요. 아, 반응열은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좋아. 그러면 이제 발열 반응 봤으니까 흡열 반응, 동화작용의 흡열 반응을 한번 봐보자. 선생님, 동화작용은 뭐라 그랬어? 합성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반응물의 에너지가 작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크겠죠. 맞아요? 저분자, 고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치가 큰 애가 에너지가 크다. 그러면 이 작은 물질이 큰 물질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넘어야 되는 에너지 산,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억이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효소가 있게 되면 이 에너지 장벽을 낮춰주니까 넘어야 되는 에너지 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니은만큼이 바로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크기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에서 딱 보면 왠지 요 부분이 활성화 에너지처럼 생겼거든요. 동화작용, 흡열 반응에서는. 근데 이 부분은 활성화 에너지가 아니라 반응물이 넘어야 되는 에너지 산이니까 반응물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걸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했으니까 요 디귿이 반응열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반응열은 효소에 의해서 크기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 반응열의 크기는 일정하다라는 거를 이제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효소의 기능을 나타내주는 그래프다라는 거.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효소의 특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효소의 특성을 보게 된다면 효소는 우선 기질하고 결합하는 부위를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효소의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기질하고 결합하는 부위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활성 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 부위라는 용어도 기억을 해 주시고, 이 효소의 활성 부위와 기질의 입체 구조가 맞을 때만 효소와 기질이 만나서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효소와 기질이 만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이 되었을 때 효소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반응물이 기질이 생성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효소하고 기질, 효소의 활성 부위하고 기질의 입체 구조가 맞아야지만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질 특이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질이 입체 구조가 맞는 애만, 활성 부위하고 맞는 애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골라서 반응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예시로는 스쿠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요. 자, 이 스쿠레이스는요, 여기 이렇게 그 활성 부위에 설탕하고는 결합할 수 있지만 엿당하고는 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얘는 육각형, 육각형인데 여긴 하나는 육각형 자리, 하나는 오각형 자리예요. 설탕만 육각형, 오각형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얘네들이 맞을 때 얘네들이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물이 첨가되면서 얘네들이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기질 특이성을 우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효소는 반응이 끝난 다음에 생성물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효소는 재사용된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효소의 종류를 보도록 할 건데, 요 스쿠레이스라는 효소는 설탕을 분해하잖아요. 그치?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하는데

물을 첨가해서 분해한다라고 해서 얘를 가수분해 효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효소의 종류 중에 가수분해 효소가 있구나. 이 그림으로 하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엿당하고 설탕, 포도당, 과당 우리가 어디서 나왔었어요? 탄수화물의 종류에서 종류 물어볼 수 있다 그랬죠?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단당류였고 엿당, 설탕, 젖당 이당류였다.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내용 그냥 다 잊어먹고 여기 내용 새롭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도 좀더 재밌을 거예요. 앞에서 했던 내용들 또 나오는구나. 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공부하시면 좀더 공부에 재미를 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특성, 효소의 특성을 기질 특이성과 반응, 효소는 반응 끝난 후에 재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효소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효소의 구성은요, 이제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다라는 거는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치? 이때 전효소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전효소는요, 이제 주효소라는 단백질 부분과 그 보조인자라는 비단백질 부분이 합쳐져서 효소 활성을 가지는 애들, 그것을 전효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효소는 주효소와 보조인자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효소가 효소의 바로 단백질 부분입니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 온도와 pH의 영향을 받아서 입체 구조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효소 기질 복합체의 형성이 어려워지겠죠. 얘네들 단백질 부분이 변하게 되면 그 활성 부위 같은 데들이 이제 입체 구조가 변할 수 있고, 그런 기질과 결합을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보조인자 같은 경우에는 효소의 비단백질 부분입니다. 자, 비단백질 부분이기 때문에, 열이라든지 pH 변화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종류는 조효소와 금속이온이 있습니다. 금속이온은 강하게 결합하고 조효소는 쉽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러한 특징들을 비교하기보다는 요 조효소라는 거, 나중에 우리가 3단원에 가서 조효소가 나오거든요. 그때 NAD 플러스, FAD, 그 다음에 NADP 플러스 이러한 조효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들어봐도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런 애들이 이제 그 세포 후, 그 다음에 광합성 파트에 가서 조효소로서 작용해. 그래서 뭐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로서 작용해.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지금 조효소라는 말을 하나 듣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조효소까지 있어야지만 얘네들이 이제 전효소로서 효소의 활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주효소하고 보조인자가 있어서 전효소를 이룰 때 기질과 결합해서 얘네들 생성물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효소만 있고 보조인자가 누락된 경우에는 기질하고 결합할 수 없다,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나타내준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효소의 구성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효소의 종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효소는 크게 6가지의 종류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효소의 종류가 단독으로 출제가 될수 있어요. 충분히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 6가지 효소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이 효소의 종류가 시험에 나오는 경향성은 일부분, 뭐 그림 가로 나오고 옆에 효소의 반응에 대한 내용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함께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냥 모르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종류가 뭐뭐가 있는지는. 알겠죠? 자, 이제 산화환원 효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통합과학에서도 산화환원을 배웠잖아요. 그때 산화환원이 일어날 때, 뭐 수소, 산소, 전자, 얘네들이 이제 잃는지, 얻는지에 대해서 따라서 산화환원이 결정이 되는데, 그것에 관여하는 효소가 바로 산화환원 효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이효소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아미노기가 있는데, 자, 이 아미노기를 다른 분자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효소를 전이효소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가수분해 효소, 아까 쌤이랑 스쿨에이스에서 봤었어요. 물 분자를 첨가해가지고 분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 분자가 첨가돼서 분해되었다. 첨가할 때 가, 물의 수. 그래서 가수분해 효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가 제거 효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거 부가 효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얘는요, 이제 이 작용기를 이제 떼어내면서 이중결합을 형성하거나, 그러면 작용기를 제거했으니까 제거 효소죠. 그 다음에 작용기를 붙여서, 작용기를 부가해서
단일

결합을 형성하는 경우에 부가제거효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제거효소는 지금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경향성은 아니고요. 보통 가수분해 효소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질화 효소 같은 경우에는 이성질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의 배열을 바꿔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C6H12O6 이거 여러분들 뭐라고 알고 있어요? 포도당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단당류 중에 과당도 C6H12O6이에요. 그 둘이 이성질체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에서 과당으로 바꿔주는 효소 이런 거를 이성질화 효소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결효소라는 것은요, 두 분자를 연결을 해주는데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ATP와 같은 것을 써가지고 이 둘을 연결해주는 거, 이런 게 연결효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소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걸 크게 6가지 종류로 나눈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봤을 때 가수분해 효소가 무엇인지, 이성질화 효소가 무엇인지 이 정도의 개념 정도만 체크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막 세세하게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 알겠죠? 우리가 최대한 암기에 대한 부담은 줄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쌤이 너무 열심히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개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효소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그래프들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먼저 가볍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온도하고 pH가 있습니다. 이제 효소는 단백질이 주 성분이기 때문에 열에 약하다, pH 변화에 취약하다, 이런 거 여러분들 들어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 효소가 가장 활성이 높은 온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최적 온도라고 합니다. 자, 그 최적 온도가 우리 생체 내 체내 온도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최적 온도에서 반응 속도가 가장 높고, 최적 온도를 벗어났을 때는 반응 속도가 줄어들게 된다. 근데 여기 최적 온도보다 올라갔을 때 얘네들은 더 급격하게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얘네들 온도가 최적 온도를 벗어나게 되면 단백질 부분이 변성될 수 있습니다. 변성된다. 자, 변성이 되게 되면 얘네들은 다시 온도를 낮추더라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못해요. 계란 후라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날계란을 뜨거운 후라이팬에 올렸을 때 흰자 노른자 이렇게 딱 구분되면서 프라이가 되죠. 근데 그것을 온도를 낮춘다고 해서 다시 날계란으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변성되면 다시 활성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pH에 따른 효소 활성을 보게 된다면 pH, 최적 pH가 효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효소 중에 펩신, 아밀레이스, 트립신이 있는데, 펩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에서 작용하는 효소예요. 그러니까 강한 산성에서 최적의 pH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밀레이스와 트립신은 이 펩신과는 다른 pH에서 활성을 가진다. 그 최적 pH를 벗어나면 얘네들의 활성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하고 pH는 최적 온도와 최적 pH의 정도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기질의 농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질의 농도를 보게 되면, 자,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기질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초기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본 거예요. 쌤이 X축, Y축 잘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기질의 농도가 X축이고요. 그리고 Y축이 초기 반응 속도일 때 기질의 농도가 올라가게 된다면 얘네들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이 무엇이냐면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입니다. 즉, 효소가 어느 정도 존재할 때 기질의 농도를 올려주게 된다면 초기 반응 속도는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 왜 증가하고 왜 일정해지지?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기 반응 속도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얘는 무엇에 비례를 하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 농도에 비례합니다. 쌤이 효소, 기질, 복합체가 기니까 그냥 효기복이라고 쓸게요. 효기복의 농도에 비례한다. 이게 바로 초기 반응 속도의 개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들. 효소가 있는 상태에서 기질이 늘어나게 되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 반응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최대가 되냐면 효소와 기질이 다 만났을 때, 존재하는 효소들의 기질이 다 결합을 하게 된다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죠. 그때 최대 반응 속도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은 기질이 농도가 올라가더라도 최대 반응 속도가 증가할 수 없죠. 효소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쭉 이어지는 이유는

이유는 효소들이 재사용되니까 얘네들이 쭉그 최대 반응 속도를 유지하게 된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Y축의 초기 반응 속도의 개념이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로 생각하면 쉽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기질 농도가 충분히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최대 반응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효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효소를 추가해. 효소를 추가하면 어떻게 되겠어? 기질이 이미 많으니까 올라가겠죠. 올라가다가 얘도 이제 또 효소가 다 차게 된다면 얘네들은 또 일정해지는 이러한 변화 양상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의 개념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이거하고 이제 헷갈리는 그래프가 바로 시간에 따른 농도 그래프예요. 자, 이 시간에 따른 농도 그래프에서, 자, 여기에 이 그래프는 기역과 니은이 기질과 생성물 중에 하나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은 기질과 생성물 중에 하나인데, 효소 반응에서 시간에 따라 농도가 줄어드는 애는 누구고 증가하는 애는 누굴까요? 그렇지. 기질은 생성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반응물의 농도는 줄어들겠죠. 기질의 농도는 줄어들고 생성물의 농도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역이 생성물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먼저 고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생성물의 시간에 따른 생성물의 농도 그래프가 우리 아까 봤었던 그래프랑 비슷하죠? 그 기질의 농도가 증가했을 때 초기 반응 속도가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맞아요? 근데 해석하는 거는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시간에 따른 기역의 총량만, 즉 생성물의 총량만을 나타낸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생성물이 증가하다가 일정해집니다. 자, 그럼 얘가 일정해진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일정해진다라는 개념은 얘는 반응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생성물이 여기에서 총량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더 이상 생성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즉 반응이 끝났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그래프하고 비교했을 때, 아까 그래프에서는 그 기질 농도에 따라서 초기 반응 속도를 봤단 말이에요. 그 초기 반응 속도는 증가하다가 일정해졌어. 맞지? 자, 그럼 얘네들이 일정해진 게 여기에서 반응이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얘네들은 최대 반응 속도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 개념이 이렇게 비교해서 다를 수 있다는 거. 아, 그래서 X축의 값과 Y축의 값을 잘 비교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여기서 쌤이 말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A를 추가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 A는요, 효소와 니은 중에 하나래요. 문제에서 조건이. 자, 이 니은이 뭐였어요? 기질이었죠. 기질을 추가했을 때 이렇게 증가할까? 효소를 추가했을 때 증가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 봐봐. 여기선 이제 반응이 끝났다라 그랬어. 반응이 끝나면 어떻게 돼? 효소들은 재사용될 수 있게끔 남아 있는 상태예요. 즉, 효소들은 존재하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효소 넣어봤자 생성물의 양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지. 아, 효소들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니까 기질을 넣어줘야겠구나. 그래서 요 A는 기질이 됩니다. 기질을 추가하게 되면 얘네들은 증가하다가 이렇게 다시 일정해지는구나. 생성물이 다 만들어지면 이제 또 일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아까는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됐을 때? 여기에다가 무엇을 추가했을 때였어요? 효소를 추가했을 때 증가하다가 일정해졌죠. 이렇게. 이렇게 됐었으니까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 X축과 Y축을 잘 보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러한 그래프를 이제 주고서는 T1과 뭐 T2일 때의 반응 속도를 비교해라. 이런 걸 나오던가, 아니면은 뭐 T3하고 T5일 때뭐 기질의 그 양에 따른 그 내용들, 다른 내용들을 물어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T1하고 T2일 때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에 따른 생성물 농도 그래프에서 T1과 T2에서 반응 속도는 누가 더 빠를까라고 한다면 반응 속도는 T1과 T2일 때 T1에서 빠르죠. 왜? 시간에 따른 농도 그래프에서, 생성물 농도 그래프에서 T1일 때 기울기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T2일 때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더 급격하죠. 기울기가 급격한 애들이 반응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할수 있으니까 이 반응 속도를 물어보는 문제도 쌤이랑 좀 이따 빈출 픽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주 헷갈리는 그래프 정리까지 쌤이랑 함께 해봤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쌤이 보기를 해볼게요. X에 의한 반응 속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빠르다라고 했는데, 쌤이 T1일 때가 빠르다라고 했죠? 기울기가 급격해서. 그러니까 X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X에 의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물어봤어요. 자, 요거 정말 잘 나오는 보기거든요, 여러분들.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물어봤는데, 효소에 의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T5일 때가 T3일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T3일 때, T5일 때, T3일 때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뭔가 여기에서 지금 기질도 추가됐고 효소도 더 많으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더클것 같아.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근데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뭐 기질이 많다든지 효소가 더 많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뀌는 값이 아닙니다. 효소의 유무에 따라서만 바뀌는 거예요. 효소 반응이 일어나게 됐다면 그건 이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는 T3이든 T5일 때이든 이미 낮춰진 상태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크다, 작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같은 거죠. 그래서 X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잘 나오는 보기 선지고 우리가 이제 빈출픽을 하면서 계속 선생님이 어떤 문제에서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저해제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합시다. 자, 저해제라는 것은요, 이제 효소 반응을 저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효소의 반응을 저해할 수 있는 물질 두 가지 보도록 할 건데,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얘는 경쟁하면서 저해를 한다라는 것인데, 누구하고 경쟁을 할까라는 걸 그림에서 한번 봤더니, 이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하고 그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기질이 활성 부위하고 입체 구조가 맞아서 결합을 해서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과는 다르지만 활성 부위에 결합할 수 있어요. 이 입체 구조가 비슷해서. 아, 그래가지고 기질 대신에 경쟁적 저해제가 결합을 하면 기질이 결합을 못한다. 효소의 반응이 방해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경쟁적 저해제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경쟁적 저해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 비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활성 부위의 입체 구조를 변형시킵니다. 그러면 이 활성 부위의 입체 구조가 변형이 됐기 때문에 기질이 결합할 수 없죠. 기질하고 활성 부위가 만나야지만 효소가 반응을 하는데, 얘네들이 변형돼서 기질하고 결합을 못하게끔 변형이 됐으니까 저해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얘네들은 기질과 경쟁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비경쟁적 저해제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저해제는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가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X축과 Y축 다시 한번 봐보세요.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저해제가 처리되지 않았을 때, 저해제가 없을 때 기질 농도에 따라서 초기 반응 속도가 쭉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라는 거였어. 그러면 이 초기 반응 속도 뭐와 비례한다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효기복의 농도,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와 비례한다라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얘네들이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고 얘네들이 초기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저해제를 처리했는데 어떤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 이렇게 방해가 되면서 그 최대 반응 속도를 따라갈까라는 걸 봤을 때 얘는 바로 경쟁적 저해제예요. 자, 우선 경쟁적 저해제를 처리를 했다라는 것은 얘네들이 기질 대신에 가서 결합하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를 잘 형성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쭉 떨어져. 그 초기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데, 이때 얘네들이 기질의 농도를 충분히 주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확률 싸움이에요. 기질의 농도가 충분하다면 경쟁적 저해제의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충분해지게 된다면 얘네들은 최대 반응 속도를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경쟁적 저해제의 그래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저해 효과가 감소한다. 그래프에서 봤을 때 최대 반응 속도를 따라오게 되면 경쟁적 저해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반면 비경쟁적 저해제는 그래프의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초기 반응 속도가 낮아지는 거는 같지만 얘네들은 최대 반응

반응 속도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경쟁적 저해제. 자,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니까 기질의 농도가 아무리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활성 부위를 변형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질이 아예 결합을 못하죠. 그러니까 기질의 농도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반응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아, 최대 반응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비경쟁적, 따라가면 경쟁적, 이렇게 골라낸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해석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쌤이랑 지금 해야 되는 개념 파트는 모두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빈출픽을 보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지난 시간에 쌤이랑 이거 식물의 흡수력과 관련된 그래프 봤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점 테스트 9번 문제는요. 상황이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림 가는 고장에게 있던 식물 세포 X를 저장에게 넣었을 때 세포의 부피에 따른 기억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이 기억이 팽합과 삼투압 중에 하나이다 라고 주어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봤었던 거는 여기가 이제 압력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세 가지의 그래프가 표시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팽합과 삼투압 중에 고르는 것만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1.0보다 낮은 이 V1일 때는 원형질 분리 상태였겠죠. 고장에게 넣었던 애들이니까. 걔네들을 이제 저장액에 넣게 되면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와, 들어와. 그러면서 부피가 점점 증가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0인 상태에서부터 생겨나는 이 압력, 세포 안에서 바깥쪽으로 미는 압력, 무엇이라고 했냐면 팽압이라고 했었다. 그래서 기억이 바로 팽압이다라고 골라낼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삼투압을 보게 된다면, 이게 만약에 X축이 압력이어서 삼투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왔어야겠어요? 얘네들은 쭉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왔겠죠. 그리고 흡수력은 여기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얘네 삼투압과 팽압이 같을 때 0이 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흡수력 그래프, 얘는 삼투압 그래프. 이런 것들이 이제 딱 팽압만 나오더라도 같이 머릿속에 그려줘야 된다라는 거. 혹시나 안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 연습 해보시는 게 좋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나는요, 무엇을 나타낸 거냐면 X의 부피가 V1과 V3 중 하나일 때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지금 세포막이 세포벽과 분리되어져 있죠? 아, 원형질 분리네. 그래서 V1일 때구나. V3일 때는 지금 삼투압과 팽압이 같아져서 흡수력이 제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V3일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최대 팽윤 상태. 가장 빵빵해진 상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팽압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때요? 맞죠? 여기 Y축의 기억이 팽압. 나는 V1일 때의 상태이다. 맞고요. X의 흡수력은 V3일 때가 V2일 때보다 크대요. 자, V3일 때 흡수력 제로란 말이에요. V2일 때가 더 크다라는 걸볼수 있죠? 근데 V3일 때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X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 플러스 보기 볼게요. X의 삼투압을 물어봤어. X의 삼투압도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쉽게 비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V3일 때가 V2일 때보다 작은 거죠. 삼투압도 얘네들을 이제 저장액에 넣으면 세포 내에 농도가 낮아지니까 삼투압도 낮아져. 그러니까 V2일 때큰 거야. 근데 V3일 때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X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간 1에서 세포막을 통해 세포 밖으로 유출되는 물의 양을 물어봤어요. 자, 여기 구간 1이 이제 생겼네요. 자, 이 구간 1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고 있어? 여전히 지금 물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고 있겠죠. 그러면 유입량이 구간 1에서는 유출량보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세포 밖으로 유출되는 물의 양은 안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는데, 적다라고 해야 되는데 많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X 이렇게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의 예시로 살펴봤고,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 문제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능특강 2점 테스트의 12번 문제입니다.
표관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인데, 그 나는 가의 특징 중 이동 방식 ABC가 가지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내줬고, 능동수송, 단순확산, 촉진확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ABC가. 자, 그럼 우선 특징 옆에다가 어떠한 이동 방식인지 앞 글자만 한 번씩 써보도록 합시다. 막단백질을 이용한다. 우선 촉진확산 들어가죠. 능동수송도 들어가지만 단순확산은 막단백질이 사용되지 않는 거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건 무엇만 해당되는 것이죠? 능동수송이고, 단순이든 촉진이든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이죠. 이때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를 통한 칼륨 이온의 이동 방식은 능동수송이니까 능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능동수송의 이동 방식은 특징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세 개 다 있죠? 그래서 기억이 3이 되면서 A는 능동수송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촉진확산 하나 특징 가지니까 B가 촉진확산, 그러면 C는 단순확산 이렇게 고를 수 있겠네요. 그럼 보기 기억 봅시다. 기억은 3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맞지요? 니은 B는 촉진확산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고요. 디귿 세포막을 통한 산소의 이동은 C의 예이다. 이렇게 크기가 작고 비극성인 O2, CO2 같은 경우에는 단순확산으로 인지질을 직접 통과한다 라고 했어. 그래서 세포막을 통한 산소의 이동은 단순확산의 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플러스 보기까지 한번 볼게요. A에 의한 물질의 이동에 ATP가 사용된다 라고 했어요. 능동수송은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이동시키니까 ATP라는 에너지가 사용되는 것이고, 페퍼에서 모세혈관으로의 산소 이동에 의해, 이것도 아까 보기 디귿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이 예가 더 많이 나옵니다. 페퍼에서 모세혈관으로의 산소 이동, 이거는 단순확산의 예이다. C다 X고, 인슐린이 세포 밖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인슐린이 세포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뭐예요? 얘네들 그 호르몬 같은 거를 세포 바깥으로 배출한다. 세포 외 배출이잖아요. 아, 세포의 배출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네. X고 세포의 배출이니까 얘네들 에너지를 쓴다라는 것 정도 하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2번 빈출픽 3번으로 가서 2점 테스트의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효소와 관련된 문제들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는 효소 2에 의한 반응이래요. 아, 그래서 여기 효소 2가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다. 나는 가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 가에서 효소가 있는데, 자, 효소가 반응물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합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얘네들을 뭔가 결합해주는 효소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보기 기억에서 이 효소 2는 이성질화 효소래요. 이렇게 하나의 보기로 효소의 종류를 물어볼 수 있다. 그치? 이성질화 효소는 무엇이었어요? 원자 배열을 바꿔서 얘네들 이성질체로 만들어주는 효소였으니까 이러한 그림으로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기억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봤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 기질이 넘어야 되는 에너지 산이니까 기억이 맞지요. 됐고, 그 다음에 가에서 이 효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감소한대요. 그럼 효소가 많아질수록 막 활성화 에너지 막 낮아져? 아니야. 효소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했었어요. 그치?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농도에 따라서 변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효소가 있을 땐 활성화 에너지 낮아지고 없을 때는 낮추지 못한다. 이 개념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플러스 보기에서 2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이거 너무 간단하죠? 효소의 주성분 단백질이고, 효소는 기질 특이성을 갖는다? 결합 활성 부위하고 맞는 애하고만, 입체 구조가 맞는 애들하고만 결합한다? 기질 특이성을 갖는다 라고 해서 맞다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빈출픽 4번으로 가서 32쪽의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이 그래프도 정말 잘 나오는 그래프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 그래프 이해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어떤 효소에 의한 반응에서 시간에 따른 반응액 내에 물질 ABC의 농도를 나타냈는데, 이 ABC가 무엇 무엇 중에 하나냐면 기질, 효소, 생성물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시간에 따른 물질의 농도니까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감소하는 건 쌤이랑 아까 연습하고 왔죠. 감소하는 건 기질이다. 그리고 증가하는 건 생성물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C를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자, C가 뭐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인 효소입니다. 라는 거 이렇게 골라낼 수 있을 건데, 쌤, 효소는 재사용이 되는

이게 효소 기질 복합체의 그래프 양상이 될 것이고, 예, 효소는 이제 그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될수록 효소는 줄어드는 거죠. 효소가 기질하고 만났으니까. 기질과 결합하지 않는 효소는 줄어들다가 반응이 끝날수록 점점점점 기질과 결합하지 않는 효소가 많아지게 된다.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찾아내는 게이 그래프에서는 핵심이다. 오케이. 자, 그럼 보기 기억 가볼게요. C는 효소이다라고 했으니까 어때? 맞는 거지. 그리고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쌤이 그려드렸어요. 효소 기질 복합체의 경향성을 그려줬는데 지금 T1일 때 높고 T2일 때 낮아졌어. 그러니까 T1일 때가 높다. 맞죠? 그다음 이 효소에 의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물어보네. T1일 때와 T2일 때 비교해서 크다, 작다를 비교할 수 있냐라는 것인데 선생님이 효소가 있느냐 없느냐 유무에 따라서 바뀌는 거라 그랬지? 활성화 에너지가 뭐 이제 시간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효소에 의한 반응의 활성 에너지는 T1일 때와 T2일 때가 같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플러스 보기를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효소에 의한 반응 속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자, T2일 때 생성물과의 농도에서 그래프 기울기를 볼게요. 이렇게 좀 완만하죠. 그다음에 T1일 때는 여 T2일 때보다 급격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T1일 때가 더 빠르다라고 해야 되는데 T2일 때가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A가 기질이고요. C가 효소니까 기질은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한다. 이러한 보기 선지 나올 수 있겠죠?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빈출픽 다섯 번째. 그림은 그림칸은 어떤 가수분해 효소에 의한 반응이래요. 여기 가수분해 효소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근데 이게 어떤 X라고 해가지고 보기에서 X는 가수분해 효소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얘는 지금 친절하게 가수분해 효소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물이 첨가되어서 이렇게 반응물이 생성물로 분해되는 가수분해 효소. 이거 그림도 잘 봐두시고 이때 나는 이 효소 반응에서 생성물의 총량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쌤이랑 연습했던 그래프 나왔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생성물의 총량이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 그럼 여기서는 반응이 끝난 것이다. 누구를 추가했을 때 증가를 하는 것이냐? X는 기역과 니은 중에 하나래요. 자, 기역이 뭐였어요? 바로 반응물, 기질이죠. 니은은 효소예요. 디귿은 효소하고 기질이 결합한 효기복,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기역하고 니은 중에 누구를 추가해야 되느냐? 얘네들은 지금 생성물이란 말이에요. 생성물이 이렇게 됐다라는 건 효소는 재사용되니까 남아 있고 기질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기질이 없어서 얘네들이 생성물이 못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더 생성물을 만들려면 X는 바로 무엇이 돼야 된다? 기질이 돼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에서 X는 기역이다. 기역이 기질이었으니까 기역이 맞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니은은 활성 부위를 갖는다. 여기 기질하고 결합하는 부위를 우리는 활성 부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 부위를 갖는다. 맞고요. 디귿의 농도, 효기복의 농도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T3일 때는 생성물의 총량이 지금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생성물이 더안 만들어지고 있어. 효소 반응이 끝났다라는 거야.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돼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T1일 때는 생성물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가할 거 아니야. 이때는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T1일 때가 높다라고 하면 맞는 것이에요.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T1일 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와 T3일 때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의 비율은 1보다 크대요. 어때? 쌤 뭐라 할지? T1일 때든 T3일 때든 활성화 에너지는 같다. 그러니까 1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X 해줘야 되고, 기질과 결합한 효소의 양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대. 기질과 결합한 효소의 양은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T3일 때 기질과 결합한 효소가 있어요? 없죠. 생성물의 총량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은 반응이 끝났다. 기질하고 하나도 결합 안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T1일 때가 많은 것이지. 동그라미 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빈출픽 여섯 번째 문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저해지하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표는 효소 2에 의한 반응에서 실험 1, 2, 3, 4의 조건을 나타내줬대요. 그리고 그림은 1, 2, 3, 4에서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내준 것이고, 기억은 1과 2 중에 하나니까 한번 골라봐라 라는 거, 이렇게 문제로 나와져 있습니다. 요 ABCD가 그 1, 2, 3, 4의 결과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고, X는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 중에 하나래요. 그러고 보니까 이 X는 저해제인데 아직 경쟁적인지 비경쟁적인지 모르지만 4번에만 있어요. 그치? 그러면 1, 2, 3은 1, 2, 3 실험에서는 효소의 농도가 다른 겁니다. 두 배, 네배 차이 나는 거죠. 이 실험 1에 비해서. 자, 그러고 보니까 초기 반응 속도가 얘를 1로 잡으면 두 배, 네배 차이 나고 최대 반응 속도가 두 배, 네배 차이 나는 ABD가 있어요. 그치? 그러면 C도 여기에 포함되긴 하지만 얘보다 반응 속도가 느리니까 자, 여기 ABD가 바로 그 저해제가 없을 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A는 3번. 실험이다. 실험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B는 D의 두 배니까 효소의 농도가 두 배인 2, D는 1이다. 그러면 C는 이제 저해제가 있는 4번이 될 것인데, 이 4번은 저해제를 넣었을 때 최대 반응 속도를 따라온다. 기질의 농도를 높이면 저해제의 효과가 감소한다. 이거니까 얘는 무슨 저해제다? 바로 경쟁적 저해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죠. 경쟁적 저해제. 자, 경쟁적 저해제고, 얘는 최대 반응 속도를 여기 50까지 따라왔으니까 효소의 농도는 2, B하고 똑같은 2. 이다라고 이렇게 골라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의 값은 이다라고 골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은 이다라고 한 보기 기억은 맞고요. D는 1의 결과이다. 맞고요. 효기복의 농도,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는 3의 S1일 때가 2의 S2일 때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S1일 때가 3의 S1일 때를 따라가 보면 여기죠. 그리고 2의 S2일 때. 그러면 2를 따라가 보면 S2 여기에요. 어차피 초기 반응 속도가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하고 비례하니까 요 Y축 값을 읽어주면 여기 3의 S1일 때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바로 골라주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보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S1일 때 에너지래. 효소죠. 효소에 의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기억이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활성화 에너지, 여기 기억이 아니라 이 기억은 효소의 농도니까 얘를 X로 고칠게요. X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보다 크다. 즉 저해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가 바뀌느냐를 묻는 문제예요. 아니라는 거죠. 저해제가 있든 없든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의 유무를 따라가는 것이지 저해제 유무가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X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S1보다 기질 농도가 높아질수록 X의 저해 효과는 감소한다. 지금 이 기질의 농도보다 높아질수록 기질의 농도가 많아진다라는 거고, 저해제의 효과가 감소하면서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동그라미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S1일 때 이렇게 분수 형태로 물어보면 여러분들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죠? 자, 봐봐요. 2. 효소의 총수분의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의 수는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지금 S1 이렇게 하나를 잡았어요. S1을 잡았을 때 효소의 총수분의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의 수예요. 그러면 지금 B하고 C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B는 기질과 결합한 효소의 수가 이게 효기복의 농도에 비례하니까 C에 비해서 많죠. 그러면 얘가 효기복이 많다라는 건 결합하지 않은 효소의 수는 더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더 적으니까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X 이렇게 골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S2일 때 효소의 총수분의 기질과 결합한 효소의 수는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S2를 볼때 B하고 C가 똑같아요. 그치? 자, 그러면 이때는 최대 반응 속도니까 기질이 효소하고 다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효소의 총수분의 기질과 결합한 효소의 수는 다 똑같은 거예요. 최대 반응 속도니까. B하고 C에서가 같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X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B하고 C가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체크할 수 있으면 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효소하고 관련돼서 그래프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보기 선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거든요. 헷갈린 거 있으면 수강 후에를 통해서 쌤에게 질문해 줘도 되니까 꼭 복습하시고 쌤이랑 다음 시간 3단원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반갑습니다. 우리 생인어들 세 번째 내신 만점 수능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달려서 우리 강의를 함께 듣지 않는 다른 친구들 미안하지만 격차를 한번 만들어 보죠. 어떤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하던 생활과 윤리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내용을 고르고 골라서 고퀄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총동원해서 만점으로 가봅시다. 이번 시간 만점 세팅 해보겠습니다. 수능 특강에서는 생명과 윤리 대단원 2단원 들어가요. 그 중에서도 삶과 죽음의 윤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삶과 죽음의 윤리가 크게 두 파트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동서양의 사상적인 관점에서 생사를 살펴보는 단원이고요. 또 하나의 주제는 삶과 윤리에 관련된 응용윤리학적인 현실 문제에 적용한 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동서양의 사상을 기반으로 생사관을 살펴보는 삶과 죽음의 윤리 수능 특강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본문과 날개 부분 복습해 주시되 그거보다 더 고퀄로 더 깊이 들어간 더 잘 구조화된 키리노트로 오늘 강의 이끌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잊지 마세요. 우리 쌤이 아무리 시험 문제 어렵게 내도 어떤 구석에서 내도 내가 쌓은 개념의 힘으로 다 맞춰버려야지. 그 마음으로 이번 시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생명과 윤리에서 삶과 죽음의 윤리에 관한 동서양의 사상가들을 만나볼 텐데 어찌 보면 주제가 좀 무겁죠. 이 무거운 주제를 교육과정 안에 넣어서 함께 하려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면 이해되실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지금 삶의 모습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혹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언젠가 약 여러분도 한 120년 산다고 했을 때 약 100년쯤 뒤에 올 그 마지막이 있다라는 나의 유한성을 생각하고 자각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사는 게 더 좋을까에 대해서 그저 12선화 미추라고 하는 그 기준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게 좋을까? 그러려면 나에게 올 수 있는 그 유한성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걸 자각해 보면서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꾸려가 보자. 그런 단원으로 이해해 주세요. 그럼 이 단원에서는 크게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까에 대해서 동양과 서양의 사상으로 나눠지는데 동양에서는 아까 1강에서 얘기했었던 유가, 도가, 불교 제가 가끔 유가, 유교 왔다 갔다 두 가지 표현을 같이 쓰는데요 철학학파로서의 가라고 해도 되고요 종교에 들어가는 교를 써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 표기는 유교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들으실 때 찰떡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양의 유, 도, 불의 생사관 살펴볼 거고 서양으로 건너가서 플라톤, 에피크로스, 하이데거의 생사관 살펴볼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나 지금의 삶을 좀 더 멋지게 또 이러한 방향으로 사는 게 좋겠는데 라는 힌트를 얻게 될 거고요. 당연히 문제도 맞추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답 키리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종종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제가 매 시간마다 말하는 거 그 시간조차 줄이려고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료의 설명을 잘 듣고 흐름을 잘 따라가되 초성 힌트 부분과 부연 설명 같은 거 깨알같이 메모하면서 초집중, 초몰입 부탁드려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삶과 죽음의 윤리 키리노트 동향부터 시작합니다. 유교 갑니다. 유교의 입장에서 삶과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걸 얘기할 때 첫 스타트 여기부터 가야 돼요. 그들의 세계관.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질문합니다. 긴장하세요. 여러분들 스카에 있던, 주변에 친구 있던 꼭 입으로 이렇게 저한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유교에서는 만물의 근원, 인간에게 도덕적인 본성을 부여한 주체, 상선벌학의 주제자가 되고 우리의
삶의 윤리적 삶의 기준이 되는 그 존재, 그 대상을 뭐라고 봤어요? 두 글자예요? 맞아요. 하늘이라고 답했죠? 잘했어요. 하늘이라고 봤어요. 그 하늘, 한자로 하면 뭐예요? 천이에요. 맞죠? 그럼 그들에게서는 우리에게 도덕적인 본성을 부여했고, 그래서 윤리적인 삶이라는 것의 기준이 된 건 하늘이잖아. 그러니 그 하늘의 뜻, 명, 도에 따라야 돼. 천리, 천명, 천도에 따라야 돼. 네 글자로 줄이면 천과 사람이 하나가 돼야 된다. 천인합일. 꼭 기억하게. 이게 유교의 스타트. 다시 한번 잡은 거예요. 1강에서 했었지만 지금 한번 다시 복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강조. 그럼 그런 천인합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은 어떻다고요? 네, 도덕적이에요. 그래서 이 도덕적인 본성에 주목하는 것이 유교에서도 핵심이에요. 그럼 이런 도덕적인 본성이 내 사욕에 가려지지 않게, 사욕을 걷어내고 내가 그 본성을 잘 실현하면서 살 수 있게 살면서 노력해야 돼요. 내가 도덕적인 본성 부여받았다고 해서 100%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그 욕구와 욕망들을 이겨내지 못해서 악한 판단과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천리, 천명, 천도에 합일되는 삶,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본성을 실현하는 삶을 위해서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갈고 닦는 수기이안인.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는 극기복례를 유교는 강조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이상적인 인간을 성인, 군자, 대인 혹은 뭐 선비라는 표현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 유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유교의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논어의 공자의 언급을 통해서 그럼 죽음이라는 건 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와 같은 제자들의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은 이 키워드 딱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도덕적으로 살면 돼.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지금 현세에서의 이 노력이 중요해. 죽음 자체보다, 죽은 조상을 섬기는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도덕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성인 군자 돼야지. 죽음 자체를 논하기보다는 지금의 현세에서의 도덕적인 삶과 수양이 중요해. 그게 1번입니다. 그러니 죽음의 문제 자체보다는,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귀신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그것보다는 도덕적인 수양을 하면서, 도덕적인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중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덕적인 깨달음을 얻고 인격 완성이 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러니 공자가 말했을 때는 조문도 석사가이,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닫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할 만큼 그 죽음 자체보다는 도를 깨닫는 도덕적인 깨달음과 인격이 완성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다만 그렇게 도덕적인 삶을 중시하다 보니까

내 삶이 도덕적인 의리를 저버렸어. 그럼 그 삶은 참 구차하다. 왜?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본성이 도덕적인데 그 도덕적인 본성을 실현하지도 못하고 인격을 완성하지도 못하고 혹은 도덕성을 결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구차하고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삶보다는 그렇다면 도덕적인 의리를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겠고 그렇다면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살신 성인, 사생취의, 공자와 맹자의 출처에게서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나를 버리고 인을 이룬다. 그리고 내가 삶을 버리지만 의리를 얻는다. 이 얘기는 만약 나의 삶이 도덕적인 의리를 저버린 삶이라면 그것보다는 도덕적인 의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신성인하고 사생취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이 부분을 왜좀 구분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냐면 1번과 2번을 보면 도덕적인 실천과 수양을 하는 현세의 삶을 중시한다. 죽음 자체보다는 이라는 지향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죽음을 선택해? 3번에서 그런 생각이 든다면, 만약 나의 삶이 도덕을 저버렸을 때, 난 도덕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도덕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죽음이라면 그걸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의를, 충을 실현하려고 했었던 조상들, 애국지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아, 도덕적인 의리를 저버린 삶을 이어가는 것보다 내가 더큰 뜻을 위해서, 더큰 의의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나는 나를 희생할 수도 있다. 라고 했었던 그들의 선택. 그렇다면, 아, 유교에서 얘기한 것들이 이런 의미겠구나. 라고 좀더잘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번이 유교에서 핵심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4번에 적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도덕적이고 어떤 의리를 중시하는 가치, 그런 것들 이전에 인간에게서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상식적인 관점, 이것도 선지에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유교에서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다만 죽음으로 인한 슬픔의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슬픔의 마음도 역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유교에서 이거 강조했었죠. 인, 사랑의 정신. 그 사랑의 정신을 부모와 형제 자매에게 다 실천하고 그것이 이웃사회로 확대되어 간다라고 했어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자면 나의 조상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조상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마음. 그럼 그런 슬픔의 마음,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고, 그런 슬픔의 마음은 곧내 사랑의 마음이 슬픔의 마음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랑의 마음, 인의 마음을 외면으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죠? 인을 외면으로 표현하면? 그쵸? 예죠. 그래서 애도의 예, 슬픔의 마음을 내면에 있는 그 슬픔의 마음을 외면으로 표현한 애도의 예도 중시했어요. 다만 그것이 나의 형편에 맞지 않게 허례허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할 것. 나의 형편에 맞으면서도 진정 인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도덕성과 사랑의 정신을 전제로 하여 애도의 예를 실천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게 유교. 그럼 도가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세계관을 보면요. 질문할게요. 우주 만물이 하늘과 땅이 생겨나게 된 근본적인 원칙. 그들이 운동하고 변화하는 그 법칙.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할 수 없고 지식과 언어들을 초월하는 우주 만물

인간의 근본 법칙. 그걸 한 글자로 뭐라 그랬죠? 맞아요. 잘했어요. 도라고 했어요. 그 도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인위가 개입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위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무위, 인간의 인위가 개입되지 않고 스스로 그러한 것, 저절로 그러한 것. 그래서 자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도가에서 바라보는 도라는 걸 이해하셨다면 그것 자체가 무위하고 자연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관점에서는 그런 무위의 자연, 즉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만물을 분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바라보게 돼요. 그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인간의 기준. 이 인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 규범, 선입견, 편견, 나의 경험 자체, 지식 등으로 인간이 인간의 사회 속에서 만들어낸 다양한 기준들이 있거든요. 이 기준들을 내세우게 되면 그 기준에 맞으면 옳은 거야. 안 맞았어? 옳지 않아. 그 기준에 맞으면 아름다워. 맞지 않아? 미워. 와 같이 십이선악 미추가 인간의 기준대로 끊임없이 분별되고 차별되거든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게 되면 만물의 고유한 속성 그 자체를 이해하면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재물의 경지에 이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인간의 기준, 제도, 규범, 지식 등을 싹 잊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니 자, 여기 허정이라고 적어놨죠. 도가에서 추구하는 삶은 지식을 쌓아가는 거, 경험을 쌓아가는 거. 야, 내가 이만큼 알아. 내가 이런 거다 해봤어. 야, 내가 딱 보면 알아. 나의 기준으로 십이선악미추를 끊임없이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을 오히려 비워내는 허정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가만히 앉아서 잊어야 되고 마음을 비워야 되고 나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 뭐 우등생과 열등생의 기준, 행복과 불행의 기준,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통용되는 기준들이 있겠죠. 그 기준들을 바탕으로 나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아, 성공한 사람, 맞죠? 와, 실패했어. 아, 우등생, 너무 부러워, 저 언니. 어, 저 언니? 아, 저 언니 실패했어? 아, 아유, 난저 언니처럼 되지 말아야지. 라고 끊임없이 남들을 그 잣대로 비교해. 그런데 그 잣대를 나 자신에게 받아들여서, 내가 그 기준을 못 맞췄으니까 나도 열등생이네. 아, 난 실패했네. 아, 난 불행했네. 와 같이 나 역시 그 기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그 기준에 의해서 끊임없이 나를 분별하고 차별해. 그럼 그런 기준들을 버려서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진 상태가 되면 소유유가 된다 그랬죠. 그런 상태가 돼서 정신적 자유를 누리는 그 경지에 있는 사람을 성인, 신인, 지인, 진인, 천인. 그 중에 제가 뭐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인과 진인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 도의 관점에서 지인과 진인처럼 사는 사람들은 자연의 흐름에 따라 소박하고 무욕하고 무위하게 어찌 보면 순수 소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사회의 지식이 아닌 오히려 무지하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소박함 속에서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일 거예요. 자, 제가 이거 1강에서 설명했었는데 지금 한번더 복습이 되잖아요. 복습되면서 좀더 강조하면서 곁들여 드린 것은 특히나 도가의 경우에는 키워드 자체보다는 그들이 지향하는 방향과 맥락 등을 잘 이해해 두는 거. 그러니까 유교도 물론 탄탄한 이론적인 배경이 있지만 그에 비해서 도가를 공부할 때는 조금 더 철학적이라 할까요? 또 장자가 이야기하는 우화적인 비유들, 문학적인 비유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키워드 싸움으로 가기보다는 그 맥락을, 지향점을, 무엇을 비판하는지를 잘 이해해 두시면 좋겠어서 이렇게 한번 복습, 더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설명을 해 봤어요. 도움되셨길 바라고 잊지 마세요. 이런 내용이 도가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꼭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런 상태에서 도가, 특히 장자에게서 삶과 죽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삶과 죽음이라는 거 하는 것을 얘기할 때꼭 나오는 키워드가 기입니다. 물론, 기라는 단어와 개념은 동양사상에서 다른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나 우리의 교육과정과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문제에서 도가에서는 삶과 죽음을 기의 응축과 흩어짐으로 설명한다. 마치 자연의 흐름처럼, 계절의 순환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기가 응축되었다가 흩어지는 것. 나라는 존재도 처음엔 없고 생명이라는 것도 처음엔 없지만 없었던 그것에서 기가 응축되고 그것이 흩어지면서 처음에는 삶이었다가 그것이 죽음으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계절의 순환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예를 들어 인간 사회의 기준에서처럼 삶이라는 것은 기쁘고 죽음이라는 것은 슬퍼와 같은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삶과 죽음을 분별하거나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왜? 인간의 삶에서 만 100여 년, 120년 정도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삶은 기쁘고 죽음은 너무나 슬프다라고 우린 보통 인식하지만, 우주 자연의 질서와 흐름 안에서 보자면, 그 무한한 질서 안에서 우리 인간의 그 유한한 짧은 삶 자체로 슬픔과 기쁨을 얘기하는 건참 작은 시야라는 거죠. 그러니 자연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분별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을 초월하세요. 기쁨과 슬픔을 초월하세요가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자료에 있는 걸로 한번 보세요. 저는 앞에 화면으로 전환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앞에 유교에서는 죽음으로 인한 뭐? 슬픔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인정하고 그걸 애도의 예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지금 이야기했었던 도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삶은 기쁘고 죽음은 슬프다라고 하는 거 분별적인 걸 이라고 도가는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그걸 예로서 표현한다고? 야, 그러면은 또 제도가 되고 규범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럼 그거 다시 인위적인 규범과 틀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도가 입장에서는 유교의 생사관을 이렇게 비판할 수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 나오는 포인트고, 단,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한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와 같은 것들은 기본적인 시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유가 하나만으로도 문제 만드실 수 있겠지만, 유가와 도가를 이렇게 비교하는 문항이 기본적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도가까지 갔고요. 이제 불교 철학으로 넘어가 보죠. 불교에서는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라고 할때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세상 만물, 모든 현상들의 관계. 어떻게 생겨났다가 어떻게 변화되고 사라지는 걸까? 그 관계성을 바라본다고요. 그 관계성을 불교는 네 글자로 표현해요. 어떻게? 그렇죠. 인, 연, 생기. 그럼 인연생기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원인과 조건을 통해 결과가 생겨난다. 모든 현상과 만물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 이게 인연생기였어요. 그럼 인연생기의 관점에서 보자면 만물은 원인과 조건의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상호 의존적이에요. 그러면 상호 의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나와 나 아닌 존재, 원인과 조건의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둘이 아니다. 그래서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또 하나, 모든 존재와 현상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원인과 조건의 영향을 주고받아, 그렇게 원인과 조건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네.
그러니까 불변하는 존재, 실체라는 존재는 없네. 그럼 나라는

존재도 불변하지 않고 실체인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하겠네?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무상, 무아, 말씀드렸죠? 자, 그럼 여기서 무아 잡아봅시다. 여기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 뭐라 그랬죠? 색, 수, 상, 행, 식. 다섯 가지의 요소, 온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섯 가지 요소가 임시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도 다시 한번 고정, 불변하는 존재 아니다. 끊임없이 변화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의 가압이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고, 부처가 될수 있는 가능성, 깨달음의 근거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탐욕에 가려지고, 또 어리석음에 가려져서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수행해라. 그 수행으로 삼학, 육바라밀, 팔정도와 같은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쌤께서 그런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한다거나 단어를 얘기하라는 것과 같은 시험 문제를 내신용으로 내실 수도 있고요. 혹은 얘들아, 나는 수능 트렌드에 맞춰서 문제 낸다라고 하신다면 제시문 같은 데에는 꼭 나올 수 있지만 그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는 불교가 지향하는 이론을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실 가능성이 있어요. 아,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면서, 그러니 여러분 학교 쌤 수업하실 때 찰떡같이 잘 들어놨다가 우리 쌤의 성향을 지금 우리 수업에서도 적용해서, 아, 난 요것까지 챙겨봐야 돼. 이 센스를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수행을 통해서, 아, 나 드디어 지금까지 들끓었던 탐욕, 무지, 집착, 욕심, 그 불구덩이에서 나는 벗어났어. 그 불이 싹 사그라들었어. 그게 바로 열반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억나세요? 열반 적정. 고요한 상태가 되는 거. 그게 불교가 꿈꾸는 이상적 경지예요. 그래서 해탈, 그 경지에 이른 자가 보살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불교의 얘기가 불교의 생사 간에 기본 깔려요. 이 얘기 꼭 나와요. 그런 상태에서 생사관을 이야기해 보자면, 봐. 인간이란 존재는 오온이 임시로 만난 존재라 그랬지? 그럼 그 오온, 색수 상행식 오온이 해체되는 게 죽음이야. 그런데 말이야, 인간이란 존재가 살아가면서 의지적인 행동을 해. 자, 그럼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건 뭐냐? 내 말, 내 행동, 무서운 건내 생각. 내가 지금 미워하는 저 친구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머릿속으로는 저 친구 막 미워하고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나의 의식에서 일어난 것들까지도 선하거나 악한 까르마, 업을 짓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걸 의지적 행동 혹은 업,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것, 쌓는 것, 그래서 선업, 악업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선업과 악업이 쌓여서 중생들이 쌓은, 지은 업에 의해서 다음 생을 맞는다고 봐요. 이때 이 표현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 중생이라고 했죠? 중생들아. 네가 그걸 못 깨달으니까 네 삶이 그렇게 괴롭다 라고 깨닫지 못한 자,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걸 깨달은 자, 위에서 말한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이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우리들 깨닫지 못한 자, 쯧쯧쯧, 중생들이죠. 이것 자체가 아직 열반과 해탈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쌓아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다음 생을 받아요. 그렇게 다음 생을 받으면, 난 그러면 이번 생에는 선업을 잔뜩 쌓아가지고, 마치 상점처럼 쌓아가지고, 다음 생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생에서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한 삶을 살 것을 권장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선업을 쌓는 것이 좋은 것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불교의 그긴 시간에서 봤을 때. 그긴 시간으로 보자면, 그런데 내가 다음 생에 좋은 삶을 받았어? 받았어? 늙어가. 병들어. 죽어. 고통스러워. 그래도 네가 또 선업을 쌓았어? 그래? 네가 그래서 다음 생에 또 생을 받았어? 늙어가. 병들어. 죽어. 다 고통이야. 고통의 연속이야. 다음 생을 받는 건 결국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관점에서 이렇게 내가 현생에 지은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즉, 윤회라고 하는 것은 짧게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얘기고, 유과 도가에는 없는 얘기인 거고, 나는 다음 생에 더 좋은 삶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거 다 고통이야. 그러니 불교 입장에선 다음 생을 받지 않는 게더 좋아요. 다음 생을 받지 않는 게 목표예요. 이걸 말해보자면, 윤회의 고리를, 윤회의 수레바퀴를 끊어내는 게 목표예요. 더 이상 다음 생을 받지 않는 거. 열반과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열반과 해탈의 이상적인 경지, 연기의 법칙을 깨닫는 지혜로움을 통해서 윤회, 생사 반복, 초월하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지향점은 이렇게 갔고요. 보니 윤회와 생사 반복 초월한다라고 되어 있죠. 생사 반복을 초월한다라는 이 관점을 도가와 똑같은 단편적인 언어로 쓸수 없으나 아이디어로 접근해 보자면 도가 아까 입장에서 보면 여기요. 삶은 기쁘고 죽음은 슬퍼와 같은 희비의 분별 차별. 인간의 짧은 시간에 의해서 그걸 분별과 차별하는 거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옳지 않은데 그걸 초월해. 그러니 생과 사를 짧게 짧게 구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죠. 도가는. 불교는요. 불교 관점에서도 만약 윤회의 바퀴를 끊어내지 못했다면 생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윤회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생로병사, 생로병사, 생로병사, 생로병사 계속 돌아가니까요. 물론 그것을 끊어내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까지 넣어서 불교의 생사관도 어렵게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동양까지 했고 서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양의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선생님을 만나보죠. 2강에서 만났던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쌤입니다. 아카데메이아를 세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에게서는 독특한 세계관이 나옵니다. 그는 세계를 둘로 나눠서 본다라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둘로 나눈 것은 진짜 세계와 그 진짜 세계 모방 세계 둘로 나뉘어집니다. 진짜 세계라고 하는 건 이데아의 세계라고 하고요. 이건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고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불변하는 진리로서 원형이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인식하는 불변의 세계를 본질이 되는 이 세계를 현상계에서 본뜬 겁니다. 모방. 이데아의 모방체. 그래서 얘는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 얘는 계속 변화해 가요. 불변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데아와 현상계를 나눠서 보는 플라톤 입장에선 어디에 대한 지향점이 있겠어요? 그럼요. 이데아요. 이데아 러버예요. 이데아를 지향해요. 그러니 그의 관점에서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 그러려면 덕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 가닥에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덕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이덕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아랫대 탁월함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고대 그리스의 관점에서 야, 어떤 사람이 탁월한 사람, 멋진 사람이야? 라고 하면요. 그한 사람 안에 지혜, 즉, 이성으로 이데아의 진리를

이데아 러버라 그랬죠? 이데아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으면서, 절제도 돼야 돼요. 쉽지 않다. 와, 이런 친구 있으면 진짜 멋지긴 하네요. 그렇죠? 우리 그 사람 멋지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한 사람에게서 지혜, 용기, 절제가 발휘되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게 된 가장 최상의 덕을 플라톤은 정의의 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와, 저 사람 지혜도 있는데 용기도 있고 절제도 되는 사람이야. 진짜 멋져를 플라톤의 언어로 하자면 정의로운 사람이야라고 표현해요. 그게 나중에 가면 국가로 나올 텐데요. 국가 안에서도 지혜를 발휘하는 계층, 용기를 발휘하는 계층, 절제를 발휘하는 계층,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조화를 이루면 정의로운 나라가 돼. 한 개인을 설명했던 이론으로 사회와 국가도 설명할 수 있어. 로 가게 돼서 여기서 한번더 설명해 봤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그런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런 덕을 갖춰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다고 볼수 있겠어요. 다만, 그런 지성이 필요합니다라는 관점. 이거는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성과 이데아를 인식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죽음의 문제겠죠. 플라톤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삶을 받아서 태어나기 전에는 그 영혼이 이데아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데아계에 있던 영혼이 태어나면서 육체에 담기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에 담깁니다. 그런데 육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욕구와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은 뭘 지향해요? 다시 한번 이데아 러버예요. 나의 영혼은 순수하게 이성적으로 이데아를 추구하고 있는데, 내가 담겨 있는 몸은 또 욕구와 욕망들로 내가 그 지혜를 인식하는 걸 그렇게 또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 육체는 내가 이데아의 진리를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는 감옥입니다. 그럼 죽음이라는 건 어떠냐? 내가 이데아 러버라면요. 어머! 나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드디어 해방된다? 욕구와 욕망으로부터 해방돼서 나는 순수하게 이제 이성적인 경지가 된다? 아, 나는 진리의 이데아를 인식하게 되는 거야. 라고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영혼이 해방돼서 진리를 인식하게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 죽음이 두려워? 너 살면서 이성적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그래서 이데아를 인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그래서 철학에 가까이 간 사람이 아니라, 돈, 명예, 권력, 당신이 그런 거 추구했다면, 죽음이 두렵겠지. 그거 다 두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그런 것들을 추구한 당신이라면 죽음이 두려울 수 있어.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순수한 인식, 이데아에 대한 추구, 지혜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었으면 당신은 죽음을 두렵지 않을 거야. 삶의 태도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플라톤의 결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에피쿠로스의 공통점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갑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엄청 재밌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시간 효율적으로 발휘해서 정리해보면, 에피쿠로스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이라는 걸 계승하거든요. 이때 원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 만물은 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고, 그러면 만물의 존재들은 이 원자들의 우연한 해체와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보겠어요. 그런 그들의 관점에서는 무엇이 옳은 거야? 무엇이 덕이야? 라고 판단하게 될때 결과가 중요해요. 그 결과 중에서도 쾌락을 산출했는지가 중요해요. 쾌락주의적 행복론. 이걸 공리주의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쾌락주의적인 행복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봐. 왜 쾌락이라는 게 추구할 만하고,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목적이냐면, 인간이라면 본성상 쾌락은 추구하게 되어 있고, 고통은 회피하게 되어 있어. 이게 인간 본성이야.
그거에 따라서 쾌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면 선, 고통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면 악이라고 판단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 선악의 윤리적인 판단 역시 쾌락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느냐 아니냐에 있어. 이게 우리가 추구할 삶의 목적이야. 그럼 그 삶의 목적, 쾌락이 달성됐어? 그럼 행복한 거야. 근데 그 행복, 너또 그거 생각하지. 돈 많으면 돼, 명예 많으면 돼, 권력이 많으면 돼, 성적이 좋으면 돼, 돈 좋은 대학 가면 돼? 아니, 아니. 우리가 이야기하는 쾌락,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복은 진정한 쾌락, 지속적인 쾌락을 누리는 행복이야. 그 행복을 아타락시아라고 표현해. 아타락시아 뭔 뜻이냐고? 너 한번 생각해봐. 이런 적이 있는지, 그게 언제였는지, 마지막에 이 타이밍이 언제였는지 봐봐. 몸에 고통 없어. 심지어 마음에 불안도 없어야 돼. 그게 내가 말하는 진정한 쾌락이야. 그 아타락시아가 진정한 행복의 경지야. 이게 에피쿠로스입니다. 그런 에피쿠로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그대로 이어져요. 죽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를 구성하고 있던 원자가, 원자들의 모임이 개별 원자로 흩어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가 해체되는 거 아닙니까? 개별 원자로 돌아가면서 나를 구성하고 있던 원자들이 해체되죠. 그러면 나에게서는 감각기관이 상실돼요. 감각기관이 상실된다는 건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피쿠로스 입장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이들은 쾌락과 고통이라고 하는 감각적 경험의 결과, 이걸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쾌락, 고통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내 몸으로,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결과를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데, 개별 원자로 돌아가? 감각기관 없어져? 그럼 경험할 수 없어? 죽음을 경험할 수 없지, 그럼. 당연한 말이죠. 그러면 죽음은 선이야, 악이야? 고통이야, 쾌락이야? 아니, 아니. 경험할 수가 없는데. 경험할 수가 없으면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험의 결과를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해야 되는데 경험할 수가 없어?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과 함께 있지 않죠. 내가 죽었을 때에는 내가 없네요. 그럼 삶과 죽음은 동시에 함께 있을 수가 없네요. 그걸 이렇게 표현해보죠. 비동시성. 또 내가 죽었다면 원자가 해체돼서 감각기관이 해체되니까 나는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네요. 그럼 경험할 수 없고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너는 그저 몸에 고통 없이, 마음에 불안 없이 몸에는 필수적으로, 자연적으로 충족시켜야 될 욕구들을 최소한으로 충족시키면서 몸의 고통을 제거하고 너의 마음의 불안을 제거하도록 노력하면서 쾌락을 누리며 살아. 왜 죽음을 두려워해 살아있으면서? 어리석네. 그 어리석어. 현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불멸을 염원한다거나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건 어리석은 거야. 신이라는 존재는 자족적이고 행복한 존재야. 인간 사회에 관여하거나 인간에 대해서 어떤 그 나의 기준에 맞았느니 못 맞았느니에 따라서 인간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관여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족적인 존재야. 신에 대해서 신의 뜻을 따르면서 그에게 잘 보여서 죽음 후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와 같은 생각을 갖는 거 헛된 생각. 불멸 가능하지 않아. 죽으면 원자가 해체돼서 끝이야. 그렇게 끝인 거에 대해서 너가 다음 생은 어떻게 돼야 될까? 영혼은 어떻게 돼야 될까? 신을 따른다면 나의 삶이 좀더 달라, 나의 죽음 이후에 삶이 달라질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헛된 생각. 왜? 죽으면 모든 게다 해체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현자는 불멸을 염원하지도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도 않는다. 그걸 갖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플라톤과 에피쿠로스의 공통점으로 이 지점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럼 하이데거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수업에서 하셨다면 이 지점은 꼭 기억해 주면 좋아요. 하이데거는 실존주의 사상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실존주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들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며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 다만 이러한 선택과 책임이라는 것이 나한테 자유를 부여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가능성을 가져올지 불확실하죠. 열려 있는 가능성들.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자유롭기도 하면서도 불안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이데거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현 존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현실적인 인간으로서의 나. 또이현 존재라는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다가 자신 이외의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존재라고 봐요. 이건 사물 존재들과 다르죠. 그래서 그런 존재들과 차별화시키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표현하는 용어예요. 그런 현 존재는 세계 내 존재라고 해서 다른 존재자와 교섭을 갖기도 하고 그 존재에 관심을 갖게도 되는 그런 세계 속의 존재자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용어를 알아두시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지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누구나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인 중 토드. 죽음에 이르는 존재. 그런데 인간만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하이데거 생각에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 예를 들어 동물 존재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다라고 보지 않아요. 예견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은 언젠가는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는 걸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예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가 있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그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하는 건 인간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데, 그럼 이 죽음이라는 건 모든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마지막 가능성이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건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나의 고유한 삶을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군중의 무리로부터 나를 분리시켜내는 거예요. 그렇게 교섭이 끊어지면서 나라는 존재를 분리시키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불안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죽음이라는 거 얼마나 두려울까? 어떻게 될까?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 불안을 직면해. 피하지 마. 그래서 나에게 언젠가 그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죽음의 가능성을 받아들여. 그렇다면 너의 삶에 대한 유한성을 받아들이면서 네 마지막이 그렇게 언젠가는 올 거니까 지금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좀더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실존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하이데거는 얘기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긴 흐름을 보자면 유교의 관점에선 애도의 예, 도가는 기의 순환, 불교의 관점에서는 고통과 윤회의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라고 볼 것이고, 플라톤의 입장에선 이데아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 에피쿠로스의 관점에서는 비경험적이고 비동시적인 거여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실존주의에서는 실존 회복의 계기가 돼. 라고 이야기한 이 키워드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제시문의 핵심 짚으면서 선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에 기가 모이고 흩어진 장자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을에서는 죽음이라는 건 우리와 동시에 있을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에피쿠로스의 관점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1번,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초연할 수 있다. 완전 중요한 선지예요.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삶과 죽음을 분별하는 지혜, 노노. 도에 따른다면 삶과 죽음을 분별하는 것을 초월하겠죠. 치트키예요. 3번, 영원한 삶으로의 전환에 불과하므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원자의 해체인 것이지 영원한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4번, 죽음은 고통 자체이지만 죽음을 올바로 인식하면 마음의 평정을 얻는다. 죽음을 고통이라고도 쾌락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3강이고요.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할 주제는 마그마 그리고 화성암입니다. 자, 역시나 중요한 마스터키 붙어봐야 되겠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마그마와 화성암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마그마의 생성과 관련된 문항, 이제 구성하기도 쉽고 어려운 문항을 좀 내기도 쉬워서 이 마그마의 생성과 관련된 거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죠. 특히나 지하 온도, 곡선과 용융 곡선 구분해 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물을 포함한 화성암의 용융 곡선, 그 다음에 멘틀의 용융 곡선,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 많이 다루거든요. 그걸 내가 지금 잘 알고 있는지 체크. 그리고 마그마의 종류, 현무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잘 알고 있는지 체크. 그리고 이러한 마그마의 생성 과정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아셨죠? 자, 변동대에서 마그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변동대라고 하는 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 특히나 이 변동대는 판구조론에서 판의 경계와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또는 판구조론에 설명할 수 없는 변동대라고 하면 이제 열점과 관련된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곳에서 화산활동이 발생을 할 때 이 화산활동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마그마, 그 생성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마그마가 식어서 어떠한 화성암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자, 화성암을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는지, 성분을 가지고 분류한다, 그 다음에 결정 조직 또는 냉각 속도를 가지고 분류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아마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약간 지엽적인 어떤 그런 특성으로 약간 고난도, 그 다음에 등급을 가르기 위한 문항으로 한반도의 화성암 지형도 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잘 체크할 수 있느냐, 심성암 지형, 화성암 지형 잘 알고 있느냐, 요거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딱 보고 나서 내용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의 강의를 가지고, 개념 강의를 가지고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 유형, 첫 번째 마그마 생성 조건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림 가는 어느 판 경계 주변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 기역과 니은. 여기는 마그마 생성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깊이에 따른 암석의 용융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 용융 곡선을 우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물을 포함하고 있는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물을 포함하고 있는 멘틀의 용융 곡선이다 라고 하는 거. 얘는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이다 라고 하는 거 아셨죠? 요거 기억하시고, 어떠한 깊이에서 물을 포함한 화강암이 요 정도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용융 온도 이상이 되는 거니까 녹을 수가 있어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아셨죠? 어떠한 깊이에서 멘틀이 이러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 멘틀이 지금 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녹아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고, 물을 안 가지고 있어? 그러면 물을 안 가지고 있는 멘틀의 용융 온도보다는 낮은 거니까 마그마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거고, 아셨죠?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의 A와 B는 각각 기역과 니은 중 하나의 지역에서 마그마가 생성된 조건이다. 지금 기역과 니은, 그 다음에 A와 B가 서로 매칭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자, 니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한다? 용융점 감소로 설명한다는 거지. 여기서 섭입하는 해양판에서 물이 빠져나와요. 그럼 물이 이 지역에 있는 연약권의 용융점을 낮추고, 그래서 여기 있었던 물질은 가만히 있었는데 물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내가 녹을 수 있는 상태가 바뀌어서 녹아버리는 거지.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집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졌더니 주변 물질보다 내가 밀도가 작네. 밀도가 작으니까 상승. 그래서 쭉 올라가서 대륙지각 하부에 도달하면 대륙지각 하부에 있는 이 화강암질 암석을 녹이는 거죠. 온도 증가에서 마그마를 만들어내는 거죠. 온도 증가에서 대륙지각 하부에 화강암질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유문암질 마그마. 이렇게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올라온 현무암질 마그마와 여기서 만들어진 유문암질 마그마가 혼합이 돼요. 혼합이 되면 그 과정에서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련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멘틀이 용융될 수 있는 조건이다. 얘는 화강암, 대륙지각의 하부에서 화강암이 용융될 수 있는 조건, 특히나 물을 포함한 화강암이 용융될 수 있는 조건. 틀렸고요.

자, 기역과 니은의 암석은 모두 물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 물의 공급에 의해서 현무암수 마그마가 만들어진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물을 가지고 있는 요 현무암수 마그마가 만들어진 다음에 얘가 올라와서 물을 가지고 있는 황암질 마그마를 녹여서 온도 증가해서 녹여서 유문암질 마그마를 만들어낸. 황암질 암석을 녹여서 유문암질 마그마를 만들어낸. 즉, 요 물을 포함한 황암의 용융 곡선에 도달.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 곡선에 도달. 모두 다 물을 포함하고 있다. 자, 마그마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기역이 니은보다 낮다.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진 마그마는 온도가 이 정도. 여기에서 만들어진 마그마는 생성될 때 온도가 이 정도. 그럼 온도를 비교하면 얘가 더 높다. 그럼 B? 근데 B가 누구라고 했어요? 지금 물을 포함하고 있는 멘틀에. 여기서 지금 마그마가 만들어진 거니까, 아, 너 니은이구나? 그럼 너 기역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기역이 니은보다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얘가 더 높네요. 됐죠? 이게 기본적인 교재의 문제 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무엇을 구성하겠느냐? 이렇게 추가로. A는 물을 포함한 암석의 용융 곡선이다. 물을 포함한 암석의 용융 곡선이다. 맞고요. 마그마의 평균 SiO2 함량은 기역이 니은보다 많다.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마그마는 유문암질 마그마 아니면 안산암질 마그마죠. 둘다 공통적으로 SiO2 함량이 52% 이상인데 지금 얘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니까 52% 이하니까 얘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SiO2 함량이 많겠지. 그죠? 그러니까 기역이 니은보다 많다. 맞는 거고 깊이 100km 부근에서 지하 물질의 평균 온도는 1500도씨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볼게요. 깊이 100km 쭉돼 있죠. 여기서 지하 물질의 온도가 평균 온도가 150도씨보다 높다라고 하면 그 물질은 어떠한 상태이든지 간에 지금 용융 온도 이상이 되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다 녹아 있는 거야. 만약에 이 말이 맞다고 한다면 깊이 100km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이미 다 마그마가 만들어진 상태라고 모든 지역이 말이 안 되지. 거긴 지금 마그마가 잘안돼 있으니까 고체 상태의 물질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높다. 아니다. X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서답형 포인트, 이제 자료 변형의 포인트는 뭐냐? 자, 이 지역에서 마그마는 C의 조건으로 생성되는 과정이 있다. 자, C의 조건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C의 조건, C죠. 마그마 생성 조건을 넣으면 요 정도의 온도를 갖게 되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야 되겠지. 요 정도의 온도 조건으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한 변동돼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냐면 해령 하부에서 뜨거운 멘틀 물질이 그대로 상승을 했어. 그대로 상승해서 자기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로 올라와 봤더니 내가 이미 뜨거운 상태로 올라와 봤더니 내가 녹기 위해 필요한 온도보다 나의 온도가 더 높은데? 그래서 녹아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 해령 하부에서는 요 조건으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요 지역은 아니죠. 여긴 섭입대 부분이니까. 자, 가에서 생성되는 화성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제 주관식 포인트.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생성될 수 있는 화성암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심성암으로 반려암. 그죠? 올라와서 황암, 유문암질 마그마가 심성암으로 화강암. 안산암질 마그마가 신성암으로 섬노암. 분출해서 안산암. 이런 것들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 유형 1번 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그마 생성 과정과 관련된 거. 그림 가는 판의 경계와 마그마가 분출되는 지역 A와 B. 여긴 이제 분출 지역이래. 분출 지역인 거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나의 기역과 니은은 마그마가 생성되는 서로 다른 과정. 여긴 마그마 생성 과정. A와 B의 하부에 존재하는 마그마 층에는 각각 기역 과정과 니은 과정 중 하나에 의해 생성되는 마그마가 있다. 그러니까 이 하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그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매칭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기역 과정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점선이었던 것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점선은 뭐냐면 지하 온도 분포야. 지하 온도 분포가 이랬는데 이렇게 바뀐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깊이에 있었던 지하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 요 정도 깊이에 있었던 물질이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해서, 그래서 요 온도 구조가 나오는 거지. 왜냐면 얘가 상승을 해야 그 상승한 녀석의 온도가 일정하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요 깊이 내에 일정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상승이 있다. 상승이 있다. 멘틀 물질의 상승이 있다. 아셨죠? 그럼 그 과정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압력 감소가 일어난다. 멘틀 물질의 상승에 의해서 압력 감소가 일어나고, 그래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이런 과정이 지금 여기 설명할 수 있는.

얘는 보면요. 지금 요 점선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점선이 이렇게. 요 점선이 뭐냐면 얘는요. 물을 포함하지 않는 멘틀의 용융 곡선이었는데 그 지역이 물을 포함하게 됨으로 인해서 용융 조건이 바뀐 거야.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 곡선으로 그 지역의 용융 조건이 바뀐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물이 공급되는 곳은 어디? 섭입대 하부에서. 섭입대 하부에서 물의 공급이 있고, 물의 공급에 의해서 용융점 감소가 일어났고, 이렇게 용융점이 감소하면서 연약권 물질이 녹아서 마그마가 된다. 어떤 마그마가? 현무암질 마그마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고 봤더니 요 과정이나 모두 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네. 됐죠? 자, 멘틀 물질이 용융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A의 하부가 B의 하부보다 낮다. 지금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자, 해령 부근에서 판이 발산을 합니다. 발산을 하면 밑에 있는 멘틀 물질이 올라와서 압력 감소가 일어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B의 하부에서는 지금 기역 과정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고, 자, 니은 얘와 얘의 판의 경계에서는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죠? 섭입대가 만들어지죠? 섭입대 부근에서는 요 과정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매칭이 되겠지. 이렇게 놓으면 멘틀 물질이 용융되기 시작하는 온도, 요 온도와 요 온도를 비교하면 누가 온도가 더 높다? 얘가 온도가 좀더 높네요. 1000도보다도 조금 더 많이 높으니까. 얘는 1000도 부근 정도 되니까 얘가 더 높다. 그러면 기역이 높다? 그러면 B. 그죠? A의 하부가 B의 하부보다 낮다. 맞는 거죠? B의 하부가 높은 거니까 A의 하부가 B의 하부보다 낮다. 맞는 거고요. 자, A와 B 모두에서 주로 생성되는 화성암은 현무암이다. 자, 지금 A와 B 모두인데 얘네들은 뭐냐면 분출 지역이에요. 분출돼서 만들어지는 화산암이 현무암이냐를 물어보는 건데 여긴 현무암 만들어지지만 여긴 주로 어떤 마그마가 분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니까 뭐가? 안산암. 그러니까 A가 틀린 거죠. 자, 니은에 의해 주로 하부 멘틀의 물질이 용융된다. 니은에 의해서 누가 용융됩니까? 지금 연약권 물질이 용융된다고. 연약권은 상부 멘틀. 아셨죠? 그러니까 넌 틀렸구나. 됐죠? 그러면 하나만 맞는 거네요.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추가 보기 보겠습니다. 요거. 자, A 부근에서는 습곡 산맥이 형성될 수 있다. 즉, 요 과정이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하부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얘 밑으로 섭입을 하고 있죠? 섭입을 하는 과정에서 횡압력 작용하죠? 횡압력 작용하면 대륙판 위에 있는 대륙지각, 여기에 있는 지층들이 휘어지면서 습곡 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다. 또 화산 활동도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해구가 발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A의 하부에서는 발암과 화강암이 모두 생성될 수 있다. 그렇죠. 처음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그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그 부분에서 식어요. 심성암, 발암. 얘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대륙지가 하부를 녹여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그 부분에서 식어요. 그러면 화강암. 맞죠? 그러니까 둘다 된다. 자, 깊이 100km 부근에서 멘틀의 용융 온도는 A의 하부에서가 B의 하부에서보다 높다. 용융 온도, 멘틀의 용융 온도. 이 조건을 물어보는 거야. 깊이 100km 부근, 깊이 100km 부근에서 지금 기역의 하부에서는 용융 온도가 이거인 거고, 니은의 하부에서는 용융 온도가 이거인 거고, 다시 기역에서는 용융 온도가 이거인 거고, 니은에서는 용융 온도가 이거인 거고, 즉 B에서는 B의 하부에서는 용융 온도가 이거인 거고. A의 하부에서는 용융 온도가 이건 거고, 그러니까 A의 하부에서는 물의 공급에 의해서 용융 온도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인 거지. 그러니까 A의 하부에서가 B의 하부에서보다 낮다라고 얘기해야 돼. 물의 공급으로 인해서 용융점이 내려왔으니까.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이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추가해 봤습니다. 자, C에서는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자, C를 어디다 놓을 거냐면 여기다가 놓는다라고 하면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간다. 그럼 들어가는 과정에서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 자, A와 B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때 암석의 온도, 그다음에 깊이 변화는 각각 어떠한가? 자, B 같은 경우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때 깊이가 얕아지죠. 얕아지는 과정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온도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자, A 같은 경우는 깊이 변화는 거의 없지. 왜냐면 그 깊이에 난 가만히 있었던 거야. 물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그냥 녹아버린 거지. 깊이 변화 별로 없는 거고. 깊이 변화 별로 없는 거고, 그리고 온도 변화도 있어 없어요? 없죠. 용융 온도가 변하는 거지 그 물질 자체의 온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고. 이런 부분들

가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 유형 2번 봤고요. 그 다음에 대표 유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그러면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 A와 B, 마그마의 생성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마그마가 분출되는 지역, 마그마의 분출 지역입니다. 계속했던 부분, 섭입된 부분. 어떤 마그마가 분출돼요? 안산암들 마그마가 주로 분출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꼭 체크하시고요. 자, 기억은 A의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과 해산이다. 그 밑줄. 기억은 A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과 해산이다. 지금 보면 얘는요, 마그마가 생성돼서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두 판이 벌어지네. 발산 경계.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령이 있는 거야. 해령이 있는 거고 그 하부에서 지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압력 감소가 있어요. 암속 감소가 있고 압력 감소가 있고 멘탈 물질이 상승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현무암질 마그마. 계속했던 겁니다. 마찬가지. 얘도 밑에 있는 멘틀 물질이 올라와서 압력 감소가 일어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차이라고 한다면 얘는 판보다도 더 깊은 곳. 그쵸? 아, 열점이구나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과정은 똑같고. 아셨죠? 열점이구나. 얘는 판의 운동과 무관. 그런데 얘가 마그마를 만들어내서 화산체를 만들어내고 이 화산체는 판 위에 있기 때문에 이 화산체는 판의 운동에 실려서 같이 이동을 한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다? 판의 이동 속도를 알아낼 수 있다. 방향과 속력을.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A와 B 모두에서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A와 B 모두 다 똑같이 압력 감소, 그 다음에 현무암질 마그마.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더 깊어요. 아셨죠? 더 깊은 곳에서. 얘는 벌어지는 그틈 바구니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얕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현무암질 마그마 맞다. C에서는 주로 유문암이 생성된다. C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되기 때문에 주로 안산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틀렸고. 기역은 호상열도이다. 호상열도는 어디? 수려면 경계. 나이가 많은 해양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화산활동을 일으킬 텐데 여기에 바다가 있는 거야. 그러면 호상열도가 만들어지는 거야. 아셨죠? 얘는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역류는 디귿 진입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선생님 요걸 추가했어요. 자, 기역을 통해 판의 이동 속도를 판단할 수가 있다. 자, 이걸 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내죠. 시간을 줘요. 암석의 연령을 주고 그다음에 거리를 주고 시간과 거리를 아니까 속도가 나오는 거지. 자, 판 구조론에 의하면 A와 B 모두 멘틀 대류의 상승류가 존재한다. 판 구조론에 의하면이라고 단서를 달아놨죠. 지금 열점의 생성은 판 구조론으로는 설명하지 못하지. 플룸 구조론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A가 틀린 거기 때문에 너는 틀렸다. 그냥 둘다 멘틀 대류의 상승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건 맞는 거지. 멘틀 물질이 상승하니까. 아, 그것도 틀려요. 멘틀 물질의 상승이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멘틀 대류를 얘기한다. 멘틀 대류. 그럼 판 구조론의 입장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아니면 어떠한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에서 실제 직접 확인을 할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진입 판단이 되는 거지. 자, C에서는 주로 SiO2 함량이 50% 이하인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는데 안산암질 마그마의 SiO2 함량은 52%에서 63%. 요 영역이죠. 오이, 63빌딩이네. 요거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요 범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인 마그마가 분출한다? 틀렸죠. 이거보다는 커야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추가. 자, 디귿이 아니죠? D 영역의 마그마는 주위보다 밀도가 작다. D 영역이 어디냐면 선생님이 요걸 D 영역으로 놓을 거야. 지금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졌죠? 현무암질 마그마가 이제 상승을 할 거야. 왜 상승을 하는 거죠? 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상승하는 이유는 주위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가벼우니까 상승.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D 영역의 마그마는 주위보다 밀도가 작다. 생성되는 마그마의 평균 온도는 A와 B 중 어디에서 높은가? 어디에서 온도가 더 높다? A가 온도가 더 높다. 아셨죠? 더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더 뜨거운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용 3번 봤고요. 이제 이어서 계속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료는 꽤나 좀 우리가 낯설고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자료. 왜냐하면 층상 구조와 같이 문항을 좀 연계해 본 겁니다. 자, 그림 가는 지역 ABC의 단면과 마그마 생성 영역 기역 니은 디귿. 마그마 생성 영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ABC 중 어느 한 지역의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분포. 요 지역 중에 한 지역의 깊이에 따른 온도 분포. 그 다음에 그거를 용융곡성화 나타낸 것이고요. 가의 ABC는 각각 해령 열점 섭입.

10대 부분 중 하나에 해당하며 점선은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연결한 것이다. 자, 우리가 층상 구조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이렇게 지구 내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가장 바깥은 지각 이렇게 했죠. 가장 안은 안쪽은 내핵. 그다음에 여기는 뭐죠? 외핵 이렇게. 맞죠? 외핵 위에 뭐가 있냐면 하부 멘틀이 있죠. 하부 멘틀이 있고 그다음에 상부 멘틀이 있고 지각이 있는데 상부 멘틀을 우리가 다시 두 영역으로 나눠 주면 좋다. 그래서 상부 멘틀의 더 상부. 상부 멘틀의 상부와 지각을 묶어요. 얘네들은 둘다 단단한 고체거든.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암석권 이렇게 부르는 거고. 상부 멘틀의 하부 영역 얘는 부분 용융, 유동성 고체. 얘는 연약권 이렇게 부르는 거고. 아셨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이 점선이 지각과 멘틀의 경계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각과 멘틀의 경계라고 했으니까 요 점선이 위치하는 곳이 여기서 얘기하자면 요선이 되겠죠. 요선. 지각과 멘틀의 경계. 즉, 지각과 상부 멘틀의 최상부층의 경계가 지금 여기가 된다. 아셨죠? 그렇게 보는 거고, 지금 A 같은 경우는 지각과 상부 멘틀의 최상부 영역. 그 밑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상부 멘틀의 최상부 영역과 지각을 묶으면 판인데? 암석권인데? 아, 그렇네. 이게 지금 요 영역이 암석권으로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즉, 얘가 판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됐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해양 지각과 해양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얘는 대륙 지각과 대륙판이 어디까지 있는 거고. 됐죠? 얘 같은 경우는 해양 지각과 해양판이 요만큼의 깊이에 있는데 굉장히 얇은 곳. 굉장히 얇은 곳이고 거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져. 해양판이 굉장히 얇고 마그마가 만들어져? A, B, C 중에 하나는 열정. 하나는 해령. 하나는 섭입대 부근. 아, 그럼 여기는 해령이겠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암석권 또는 판 밑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판의 운동과 무관하게 마그마의 생성장소가 있는 거잖아. 아, 너는 10점 이렇게 가겠지. 10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너는 섭입대 부근 이렇게 가는 거. 됐죠? 자, 그다음 일로 갑니다. 지하 온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용융 곡선이 이렇게 있고 얘는요.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융 곡선 많이 얘기했었죠? 얘는요.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 곡선 얘기 많이 했었죠? 얘는 물을 포함하지 않는 멘틀의 용융 곡선인데 지금 요 상태야.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진 상태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아, 마그마의 생성 깊이는 대략적으로 100km보다 약간 얕은 곳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네. 100km보다 약간 얕은 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네. 여기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얘는 지금 A. 아, 열점 부근이구나. 여기 나왔을까요? A, 열점 부근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지역의 원래 지하 온도 분포는 어땠느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낼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지하의 온도 분포는 이런 식이었다는 거지. 이게 원래 지하의 온도 분포였어. 그런데 밑에 있는 멘틀 물질이 뜨거운 풀룸과 함께 상승을 하다 보니까 자기 온도를 거의 일치하는 상태에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압력 감소에 의한 마그마가 만들어진 거. 압력 감소에 의한 마그마가 만들어진 상태.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진 상태? 멘틀 물질 기원의 마그마가 만들어진 상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 상태. 이렇게 갑니다. 자, 기역은 하부 멘틀에 위치한다. 기역은요, 연약권에 위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상부 멘틀의 하부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자, 마그마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니은이 디귿보다 높다라고 하죠. 해령 하부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엔 섭입대 부근의 대륙 지각 하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야.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현무암질 마그마의 온도가 높죠. 그러니까 니은이 디귿보다 높다.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고, 물론 이 자료를 그냥 쓸 수도 있어요. 해령에서 만약에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지하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즉, 여기에, 이 정도의 온도가 마그마가 생성되기 시작한 온도야. 해령 하부에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융곡선보다 조금 더 높은 상태. 이 지점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온도와 비교는 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자, 나는 A에서 측정한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분포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됐죠? 이게 교재의 문제였던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추가로 우리가. 선생님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멘틀 B는 하부 멘틀이다. 멘틀 B는 하부 멘틀이다라고 되어 있지. 멘틀 B에 지금 열점 유치하잖아. 판 밑에. 여기서 판 밑에. 얘가 지금 하부 멘틀이야? 아니지. 이렇게 가는 거고. 암석권의 두께는 A가 C보다 두껍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를 이 자료에서는 암석권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암석권 밑에가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보다는 확실한 건더 깊지. 아직 여기 밑에 멘틀 B 영역이 표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A가 B보다 두껍다가 아니라 A가 C보다 두껍다가 아니라 C가 더 두껍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됐죠? 또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긴 해양판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대륙판이잖아. 대륙판이 평균 두께가 더 두껍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깊이 80km에서 지하의 온도는 A가 C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A는요. 자, 이것도 좋은 선생님이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A는 지금 지하의 온도가 얼마냐면 이거야. 80km 부근에서. 이게 지금 A의 온도야. 여기가 지금 A의 온도라고. 지하하부. 그런데 C는 그럼 지하 80km 부근에서 온도가 어느 정도 될까? C는 C 지역은. C 지역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지역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C 지역의 지하의 온도는 이거라는 거지, 이거. 이게 원래 지하의 온도 분포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A가 C보다 온도가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얘는 지금 A는 원래 상태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뜨거운 녀석이 이만큼 올라와서 지금 여기를 자리 잡고 있는 상태라고. A는.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A가 C보다 온도가 높다. A가 C보다 높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 요거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됐죠? 네, 추가 보겠습니다. 자, 리을에는 멘틀 대류의 상승률과 존재한다. 선생님이 리을을 어디다 찍을 거냐면 여기다가 찍겠습니다. 이렇게 리을을 찍을게요. 자, 리을에는 멘틀 대류의 상승률과 존재한다. 그쵸? 해령이기 때문에 멘틀 대류 상승해서 그 과정에서 압력 함소,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 설명해야 됩니다. 자, 기역련 디귿 중 주로 물을 포함한 암석이 용융되어 마그마가 생성되는 곳은 어디인가? 물을 포함한 암석이 용융될 수 있다. 지금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디귿으로 가야 되겠지. 왜냐면 지금 대륙지가 하부에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물을 포함한 하강암의 용융곡선 이상이 되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물을 포함한 암석이 있다면 디귿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 유형 4번 봤고요.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자, 여기서는 안산암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볼게요. 태평양 주변의 안산암섬 분포와 안산암선에 대한 설명이다. 볼게요. 안산암선은 태평양 주변을 따라 형성된 안산암 분포의 한계선이다. 한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기준으로 한쪽에 안산암이 분포를 할수 있다라는 거지. 이 선의 안쪽에 해양에서는 주로 어떠한 마그마가 분출을 하고 이선 바깥쪽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선의 태평양에서 요 선의 바깥쪽에 안산암이 분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봤을 때도 볼게요. 지금 여기에 해양판 있고 대륙판 있죠. 해양판 있고 대륙판. 여기 나스카판이라고 하는 해양판이 있고 그 해양판이 남아메리카 밑으로 섭입을 합니다. 섭입을 하면 여기서 해양판이 섭입을 하면 섭입대 부근에서 물이 공급이 되고요. 물에 의해서 연약권 물질의 용융점 감소,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요. 그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대륙지가 하부를 가열, 그러면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요.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문암질 마그마가 혼합되면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해서 주로 안산암이 여기서 생성된다라고 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아, 여기 안산암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여기에선 주로 어떠한 마그마가 분출할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자, 지금 여긴 해양지각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 해양지각은 만들어진 거잖아.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해령에서 만들어진 거지. 해령에서 해양지각을 만들어냈는데 해령에서 어떠한 마그마에서 해양지각이 만들어지죠? 현무암질 마그마에서.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해양지각은 현무암질 마그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암석은 주로 현무암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좀 공부를 한 친구들은 선생님 여기 해령 있죠? 해령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서 지각이 만들어지니까 이 지역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주로 분출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이 안쪽은. 또는 선생님 여기 열점이 있네요. 열점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는 곳이잖아요. 뭐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역은 현무암질 마그마, 여기에서 분출하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고 기역은 현무암이다. 맞는 거. 됐죠? 화산암의 평균 SR2 함량은 A가 B보다 적다라고 되었는데 A는 지금 뭐예요? 현무암. 지금 여기 현무암이 분출을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SR2 함량

은 52% 이하가 되는 거고요. B는 뭐죠? B는 안 사람이니까 얘는 52에서 63. 오이 63 빌딩이네. 그러면 SiO2 함량은 A가 B보다 적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구간 A A'에서 해양 지각의 연령은 A가 A'보다 많다. 이 보기에서 디귿이 가장 어려웠던 건데요. 지금 보면 좀 지식도 필요합니다. 요 경계가 어떠한 경계이냐를 먼저 알아야 돼. 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호성열도도 보이고 여기서 만들어진 해양 지각이 오랫동안 이동을 해서 무거워진 녀석이 가라앉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긴 수렴형 경계가 위치하기 때문에 수렴형 경계에 가까운 A가 지각의 나이가 많은 거야. A가 지각의 나이가 많은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 해령이 있으니까 해령에 가까운 A'이 해양 지각의 나이가 적은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 경계에 대한 분석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 경계에 대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해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음을 실질적으로 좀 의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 문제 풀 수가 있었고요. 자, 선생님이 추가로 구성한 거 보겠습니다. 추가로 구성한 거 요거죠. 자, A의 하부에서 반려함이 생성된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밑에서 만들어지죠. 10점이 있으니까. 그럼 10점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는 과정에서 그 밑에서 올라오기 전에 식어서 암석이 되는 것이 있겠지. 그럼 반려함, 힘성함. 맞죠? 자, B의 하부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이 하부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처음에 생성되죠. 섭입대 부근의 연약권. 그죠? 안산암선 부근에는 오래된 해양 지각이 소멸하는 경계가 존재한다. 그죠? 여기에서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실제로 분출한 녀석들이 이제 안산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고, 그럼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수렴형 경계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렴형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오래된 해양판에 수렴형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오래된 해양판이 소멸하는 경계가 존재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 판의 평균 두께는 A와 B 중 어디에서 두꺼운가? 여기와 여기의 평균 두께를 비교해봐라. 지식을 물어보는 거죠. 해양판, 그 다음에 대륙판, 어디가 두꺼울까? 대륙판이 당연히 두꺼운 거고, 특히나 수렴형 경계에서의 대륙판은 조금 더 두꺼워요. 아셨지? 얘가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횡압력을 받으니까 좀더 두꺼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B가 더 두껍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형 5번 봤습니다.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엔 이제 화성암과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화성암 A와 B의 SiO2 함량과 결정 조직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는 반려암과 화강암을 기역과 니은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일단 얘기할 수 있는 거. 5263 빌딩이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지금 50%보다도 적네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 너 염기성암이야? 염기성암. 됐죠? 얘는 지금 63%보다 많네요. 아, 너는 산성암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한 상태에서 세립질 조직이야. 그러면 화산암. 이렇게 해볼 수 있죠. 화산암. 그리고 너는 조립질 조직이네? 그럼 너는 심성암이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염기성암이면서 심성암. 즉, SiO2 함량이 52%보다 적으면서도 심성암. 아, 너 그렇구나. 너 반려암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요. 반려암. 산성암이면서 화산암. 그러면 너, 아, 너 유문암이구나.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그게 가자료고요.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을 뭐라고 얘기했죠? 문제에서 반려암과 화강암이라고 했잖아요. 기역이 훨씬 더 밝죠. 그러니까, 아, 너 화강암이구나. 그러면 너 반려암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A는 B보다 깊은 곳에서 생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심성암이고, 얘는 화산암이기 때문에 A는 B보다 깊은 곳 맞고요. 기역은 니은보다 SiO2 함량이 적다라고 했죠. 화강암, 얘는 산성암이죠. 얘는 SiO2 함량이 63% 이상이 되는 거고요. 얘는 염기성암이기 때문에 52% 이하가 된 거고요. 그죠? 5위, 63 빌딩이네. 계속합니다. 기역은 니은보다 SiO2 함량이 적다가 아니라 얘가 더 많습니다. 틀린 거. 그 다음에 기역은 B다라고 되어 있죠. 자, B는 누구? 유문암. 기역은 누구? 화강암. 아니지. 아셨죠? 이런 거 이제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산성암이잖아. SiO2 함량이 맞네? SiO2 함량이 맞네? 둘이 똑같은 거 아니야? 함정이 있는 거지. 아셨죠? 이제 이런 거 실수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입 판단 해봤고요. 자, 추가. 보겠습니다. 자, A는 안산암보다 밝은 색을 띤다. 지금 A가 누구냐면요. 반려암이죠. 반려암, 염기성암.
염기성 하면요, SI

함량이 52% 이하.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암석.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암석. 이렇게 보는 거지. A는 안 사람보다 밝은 색이 아니라 어둡다. 안 사람은요, 52%에서 63% 사이. 그쵸? SiO2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밝은 색. 적으면 적을수록 어두운 색. 적다. 자, B는 염기성합니다. B는 산성합니다. 하는 거고.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A는 뭐예요? 조립질입니다. 조립질이라고 하는 건 천천히 식어서 결정 크기가 충분히 성장을 한 거야. 근데 얘는 세립질이죠. 빨리 식어서 결정 크기가 성장을 못한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얘가 더 빨리 식은 거. 냉각 속도는 A가 B보다 작다. 얘가 더 빠른 거, 제가 더 느린 거. 아셨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진입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놓고요. 자, 여기서 추가해 봅니다. 기역은 C다. 자, 기역. 기역. 보면요, 기역. 화강암 C다. 어, 선생님, C가 없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C를 찍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C를 여기다가 찍어보겠습니다, C를. 자, C를 여기다 찍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산성암에, 이렇게 해볼까요? 산성암이면서 조립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심성암. 산성암에 심성암이기 때문에, 얘가 누구냐? 화강암이 됩니다. 기역은 C, 화강암 맞는 거. 이렇게 됐죠? 기역과 니은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서다평으로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유형이죠. 얘와 얘를 구분할 수 있는 거. 입자 크기, 결정 크기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냉각 속도로는 구분이 안 돼요. 구분할 수 있는 건 뭐? 색깔, 그러니까 밝기. 그 다음에 SiO2 함량. 또는 철과 마그네슘의 함량. 이런 걸로 구분할 수가 있다. 아셨죠? 이제 이런 거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6번 봤고요.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면요. 그림 가는 어느 판의 경계 부근에서 생성되는 서로 다른 종류의 마그마 A, B, C.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다양한 마그마가 나올 수 있는 판의 경계가 어디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하면 좋겠지. 그게 딱 떠오르면 아, 공부가 지금 충분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밀도와 특성 A에 따라 구분한 안산암과 유문암. 하나가 안산암이고요. 안산암. 하나가 유문암이고요. 아셨죠? 나타낸 거, 기역과 니은으로 순서 없이. 그 다음에 A, B, C는 각각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의 경계 부근에서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가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은 대체 어디야? 이제 이걸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건데, 자, 이러한 곳 어디? 섭입대 부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된 해양판이 섭입을 합니다. 오래된 해양판이 섭입을 하고요. 그 주변에 뭐가 있냐면 대륙판 있는 거지. 자, 물 이렇게 놓고 여기 해구. 오래된 해양판이 섭입을 하면 얘가 섭입하는 과정에서 여기에다가 무엇을 공급한다? 물을 공급한다. 물을 공급하면 그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연약권이 조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조금 더 과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과하게. 요렇게. 아셨죠? 요렇게. 얘는 해양판. 얘는 대륙판. 얘가 물을 공급합니다. 물을 공급하면 물이 공급이 되고요. 요 지역에 있는 연약권이 용융점 감소가 되면서, 용융점 감소가 되면서 무엇을 만들어낸다? 현무암질 마그마를 만들어낸다. 멘탈 물질이 녹아서 현무암질 마그마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는 밀도가 작아요, 주위보다. 왜냐면 고체 액체. 액체가 됐으니까. 아셨죠? 밀도가 작아지면서 얘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그래서 상승을 해서 쭉 올라옵니다. 대륙지가 하부에 놓이는 거예요. 대륙지가 하부에 놓이면 대륙지가 하부. 황암질 암석을 녹이는 거지. 어떻게 해서 녹이는 거야? 온도 증가. 온도 증가를 하면서 황암질 마그마를 만들어내는 거지. 유문암질 마그마를 만들어내는 거지. 황암 녹여서. 그래서 여기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유문암질 마그마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요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문암질 마그마가 혼합된다고. 혼합되면 궁극적으로 이렇게 마그마가 분출을 하는데, 이 분출한 마그마는 어떤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가 궁극적으로 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곳을 판의 경계와 연결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섭입대 부근.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는 섭입대 부근에서 이러한 마그마의 생성을 설명하기가 가장 좋다. 아셨죠?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갑니다. 가볼게요. 지금 밑에 멘틀 물질이 올라옵니다. 지금 얘가 마그마라는 거죠. 올라와서 마그마가 되었다. 너는 현무암질 마그마를 얘기하는 거야. 현무암질 마그마. 이렇게 하는 거고.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대륙지가 하부를 녹인 거야. 그게 B예요.

그러니까 비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유무남질 마그마를 얘기하는 거야. 유무남질 마그마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분출할 수 있는 녀석은 계속 위로 올라간 녀석이겠지. 얘가 분출할 수가 있겠지. 너는 안사람질 마그마가 되는 거야. 안사람질 마그마. 됐죠? 그렇게 놓고요. 나 자료에서는 밀도 작다, 크다, 특성 A, 크다, 작다가 있는데, 안산암이랑 유무남 중에, 얘 같은 경우는 SiO2 함량이 52%에서 63%, 얘는 63%보다 많아요. 이렇게 된 거잖아. SiO2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철과 마그네슘처럼 무거운 온소 함량은 적어요. 적으면 가벼운 거, 밀도가 작은 거. 아셨죠? 그러면 얘가 밀도가 작은 거, 얘가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거. 그러니까 너가 안산암이 되는 거고, 너가 유무남이 되는 거고. 자, 문제. 가의 지표 부근에서는 주로 기억이 산출된다. 가의 지표 부근에서는 누구?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해서 안산암이라고 한다면 누구? 니은. 너 틀렸구나. 자, 마그마의 SiO2 함량은 A와 B 모두 50%보다는 많다. 얘는 요 범위고요. 얘는 요 범위. 모두 다 50%보다는 많죠. 자, 마그마가 냉각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나의 A로 적절하다. 지금 A로 얘와 얘를 구분하려면 SiO2 함량 같은 걸 가지고 구분해야 되겠지. 둘다 화산암, 둘다 세립질 조직이기 때문에 냉각 속도의 차이를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넌 틀렸어. 이게 기존의 문제였고요. 자, 여기서 그럼 이제 추가 보겠습니다. 마그마의 유동성은 나의 A로 적절하다. 지금 얘네들을 만들어낸 마그마의 유동성. 얘 마그마의 유동성은 뭐랑 관련 있냐면 마그마의 평균 온도랑 관련 있어. 평균 온도. 그럼 평균 온도는 누가 더 높은데? 현무암질 마그마가 가장 높고요. 유무남질 마그마가 가장 낮고요. 그러니까 얜 평균 온도를 비교하면 유무남질 마그마가 안산암질 마그마보다 평균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얘가 유동성이 더 작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점성이 더 크다. 이게 내신 시험에서는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자료예요. 내용이 아셨죠? 그러니까 마그마 유동성은 나의 A로 적절하다. 틀렸지. 유동성은 얘가 더 커요. 둘을 비교한다고 하면. 아셨죠? 자, 그다음에 B는 A와 C의 혼합 과정에서 생성된다. B는요,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대륙지가 하부를 녹이는 거예요. 열을 가해서 온도를 높여서. 혼합이 아니라 혼합에서 만들어진 건 둘의 혼합으로 얘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틀렸구나. 자, 이 지역의 하부에는 섭입대가 존재한다? 섭입대가 존재한다라고 볼수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디귿은 현무암이다. 자, 디귿 위치 선생님이 찍겠습니다. 디귿은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자, 얘는요, 밀도가 작고요, 특성 A가 작아. 자, 밀도가 작다. 밀도가 안산암보다 작다? 얘가 중성암인데, 그거보다 밀도가 작다? 절대 여기 염기성암이 놓일 순 없죠. 넌 무조건 틀렸어. X야. 자, 이 지역에서 생성될 수 있는 화성암이 어떠한 것이 있어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반려암 만들어낼 수 있고요. 유무암질 마그마가 뭐? 화강암. 안산암질 마그마가 섬유암. 분출하면 안산암. 이제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 용 7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용 8, 마지막 대표 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화성암 지형, 우리가 많이 다루는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보면, 여긴 북한산 나와 있고, 여긴 지금 경주시 양남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화성암은요, 밝고, 광물 입자의 크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크다. SiO2 함량이 많고, 광물 입자의 크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큰 조립질. 아, 너 화강암 얘기하는 거야. 이게 화강암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어둡고 세립질. 그럼 너는 현무암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화강암이라고 하는 심성암이 지표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디귿을 만들어냈어. 너 누굴 얘기하는 거야? 판상전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죠? 얘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지표 부근에서 식는 과정에서 빠르게 식는 과정에서 기둥 모양의 구조, 전리를 만들어냈어. 냉각 과정에서 만들어냈어. 누굴 얘기하는 거야? 주상전리를 얘기하는 거고. 아셨죠? 자, 심성암이 판상전리를 만들어낸 지형이 지금 내 눈에 보인다? 땅속에 있었던 것이 지금 내 눈에 보인다? 이 지역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융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 문제에서 체크할 거. 됐죠? 자, SiO2 함량은 기역이 리을보다 많다. 기역과 리을을 비교해보면 얘는 화강암이고 얘는 현무암이니까 기역이 리을보다 많다. 맞고요. 암석이 생성된 깊이. 심성암이고 화산암이니까 얘가 더 깊은 곳. 니은이 리을보다 깊다. 맞고요. 디귿과 미음 모두 화성암이 생성될 때 만들어진다. 주상절리는 화성암이 생성될 때 만들어지는 게 맞죠. 식는 과정에서. 근데 얘는 땅속의 암석이 이미 만들어졌었어. 이미 만들어졌고 외부에서 누르는 힘을 받는 상태에서 얘도 어떤 힘의 평형 상태로 온전히 있었는데 누르고 있었던 퇴적물이나 지층이 사라지면서 얘가 반발력, 일종의 팽창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과정에서 팽창하는 과정에서 판상으로 깨진 전리가 얘죠. 그러니까 얘는

항암이 생성되고 나서 충분한 시간 후 융기하는 과정에서 지표 노출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틀렸죠? 누가 만 미음만 맞는 거고 디귿이 틀린 거예요. 아셨죠? 이게 기본 문항이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요거 볼게요. 철과 마그네슘 함량은 기역이 리을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죠? SiO2 함량이 많으면 철과 마그네슘 함량은 적다. 서로 반대로 가는 겁니다. 자, 얘는 화강암이기 때문에 SiO2 함량은 많지만 철과 마그네슘 함량은 적다. 그래서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거야. 아셨죠? 기역이 니은보다 적지. 얘가 더 많은 건 기역이 리을보다 얘가 더 많은 거예요. 현무암이. 자, 해령 부근에서는 기역이 리을보다 잘 형성된다. 해령 부근에서 현무암질 마그마의 분출이 있죠? 그럼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새로운 해양지각을 만들 거 아니야? 새로운 해양지각은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 화산암은 현무암질 마그마의 화산암이니까 현무암. 그러면 기역이 리을보다 잘 형성된다? 아니지. 리을이 잘 형성이 되겠지. 그다음에 디귿은 주로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된다. 디귿은 누구죠? 판상절리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게 맞지만, 판상절리는 노출되는, 융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위로 올라와야지, 압력 감소가 충분히 나타나야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도였어요. 너도 역시나 틀린 거. 됐죠? 이렇게 다 틀린 거. 자, 추가로. 자, 디귿과 미음은 각각 무엇이며, 각각의 형성 과정. 판상절리의 형성 과정, 주상절리의 형성 과정이 서술형으로 제일 다루기 쉬워요. 왜냐하면 너무 전형적이고 답도 좀 명확하기 때문에 판상절리 같은 경우는 땅속에 있었던 심성암이 융기해서 지표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압력 감소로 만들어지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주상절리 같은 경우는 마그마가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냉각하는 과정에서 기둥 모양으로 굳어져서 기둥 모형과 기둥 모형 사이에 틈 구조 주상절리가 만들어지는 거. 마그마의 냉각 과정 얘는 융기 지표 노출 과정. 압력 감소, 이거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 유형 8까지 봤고요. 자, 3강에서 여러분의 내신 만점을 일으켜줄 수 있는, 만점을 시켜줄 수 있는 OX 퀴즈. 6개를 가지고 와봤는데, 사실 이 마그마의 생성과 화성암 단원에서, 주제에서 제일 많이 다룰 수 있는 건 섭입대 부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화강암의 암봉이 노출되었다. 심성암이 지금 노출돼서 나에게 보여준다. 보이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는 압력 감소에 의한 이런 전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아, 얘는 맞다 할게요.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이번 시간 3강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4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영어는 사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수능 완성 마스터 키트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계 시그널은 짜잔!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머리 위로 사과가 콩 떨어졌는데 그걸 통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라는 뉴턴의 이야기 다 알고 있죠. 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은 당시에 엄청난 혁명 같았대요. 왜 행성들이 이렇게 도는지도 설명할 수가 있었고 왜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지도 설명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와, 우리가 이제 우주의 비밀을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근데요. 한 200년 있다가 아인슈타인이 짜잔 하고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아, 뉴턴 형님,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이야기를 하죠.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야 비로소 그전까지 설명이 되지 않았던 몇 가지 일들을 더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수성의 궤도라던가 빛의 휘어짐까지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해요. 자, 이런 걸 보면은요, 과학이라는 것이 뭔가 딱 완성되고 완벽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수정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아이디어가 오늘의 연계 시그널입니다. 자, 과학이라는 것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 자체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한 잠재적인 지식이라는 거. 이러한 아이디어가 오늘 읽어볼 수능 완성 지문에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지문에도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꼼꼼히 봐야 되겠죠. 우리 지문 읽으면서 같이 한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4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제 푸는 거 연습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오늘 주제 남은 문제들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풀어볼까요? 준비됐어요? 해봅시다. 자, 첫 번째, human expertise is often built on a complex web of implicit knowledge that we acquire with practice over time 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의 전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이 만들어진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on a complex web. 자, 복잡한 그물망 위에 만들어진대요. 근데 그 그물망은 무엇의 그물망이냐면 implicit knowledge래요. 자, implicit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야? 함축적인 이라는 거죠. 내적인, 함축적인, 암묵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암묵적인 그러한 지식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인간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암묵적인 지식에 쌓인대요. 자, 근데 그것은 that we acquire with practice over time. 자, 우리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연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얻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what we call experience in our job resumes. 우리 이력서의 경력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라고 해요. 자, 인간의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문성이라는 것이 무엇에 기반을 하냐라고 했을 때 암묵적인 지식, implicit knowledge에 기반해서 만들어집니다. 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등장을 했습니다. 됐어? 좀 더 읽어볼게. So that's true of every profession from architects and hairdressers to musicians, leadership coaches, sales staffs, blah blah blah. 자, 지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것은 다 true래요. 그러니까 다 해당이 되는 얘기래요. 누구에게 있어서? Of every profession. 모든 직업들에게 있어서. 근데 그 직업들이 어떤 거냐면은 뭐에서부터? Architects, 건축가에서부터, hairdresser에서부터, 뭐부터, 뭐까지 직업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그냥 나열이 될 때는 이거 하나하나 다 읽을 거야, 안 읽을 거야? 아니야, 이거 하나하나 읽고 해석하는 거 아니죠. 그냥 아, 직업들이 나열되었구나. 그러니까 모든 직업에서 이런 것이 다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간 줄이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Data-driven machine learning. 자, 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이 나왔어요. 머신러닝 나오는 거 보니까 인간 말고 기계로 이야기가 옮겨가는 것 같죠. 자, 이 머신러닝은요, offers, 무엇을 제공하냐면 a tantalizing opportunity. 자, 매혹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엇에 대한 기회냐면 to capture this kind of implicit knowledge and operationalize it for better decision making 이라고 해요. 자, 이러한 종류의 implicit knowledge라는 말 또 나왔네. 인간이 implicit knowledge에 기반해서 뭔가를 쌓아나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머신러닝에서도 implicit knowledge라는 얘기가 나왔어. 자, implicit knowledge 그리고를 캡처할 수 있는, 포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operationalize it. 자, 그거를 운용을 한대요. For better decision making. 더 나은 의사 결정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generative AI models. 자, 이 생성형 AI 모델이라는 것은 are an excellent case in point. 자, 완벽한 케이스입니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지금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AI에 대한 내용으로 옮겨간 것 같아요. 근데 그 AI에서도요, 자, 이 implicit knowledge가 중요한가 봐요. 그리고 그거를 운용을 해가지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알듯 말듯 할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By being trained on a half a trillion words of training text.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학습이 되는 거죠. half a trillion words예요. 자, million 하면 100만이고, billion 하면은 10억이고, trillion 하면은 1조거든요. 근데 half a trillion이라고 했으니까 5천억 정도가 되는 건데, 자, 5천억의 단어의 트레이닝 텍스트에 기반을 해가지고, 자, 그거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되면서, 근데 그거는 어떤 걸 포함하냐면, 커마, 커마. 자, including 하고 시작하는 거는요, 뭐를 제시라는 거야? including 하면은 예시를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such as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텍스트의 예시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모든 걸 포함한대요. 북에서부터 매뉴얼에서부터 위키피디아까지. 자, 이런 예시 같은 거는 그냥 쭉 읽어주면 돼요. 나열이 되어 있는 거니까. 자, 이런 모든 텍스트를 포함을 해가지고, 자, 5천억 단어를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들은요, 뭐를 하냐면은, a wealth of knowledge. 자, ingest 하면은, 얻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을 얻어냅니다. 뭐에 대해서?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해서. 근데, without such knowledge being expressed in obvious rules. 자, 어떻게 그 지식을 얻어내냐면, 자, 여기 중요해요. without, 없이, 없이. 뭐 없이? such knowledge, 어떠한 지식 없이. 근데 그 지식은 being expressed in obvious rules, 명백한 규칙으로 설명이 되는 지식 없이 지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지금 implicit knowledge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명백한 규칙으로 표현되는 지식이라는 얘기가 나왔어. 명백한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지식은 implicit knowledge에 반대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명시적인 지식을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명시적인 지식 없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AI가 트레이닝을 해요. 뭔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뭐를 할수 있다? explicit knowledge가 없어도 뭔가 명시적인 그러한 지식이 없어도 뭔가 계속해서 지식을 얻어낼 수 있더라. 그 말인즉슨 함축적인, 암묵적인 지식을 얻어낼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as an analogy. 자, 뭐가 나오냐면은 비유가 나옵니다. analogy, 비유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비유니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근데 좀 어려웠잖아요. 앞에 하는 얘기가 뭐라는 거야? 싶었잖아. 자, 그래서 쉬운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think of cooking. 자, 쿠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래요. Recipe는요, may offer. 뭐를 제공할 수 있냐면, a step by step way to prepare a meal. 자, 밥을 준비하는 step by step. 한 단계, 두 단계, 이 단계별로 방식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almost all of them. 자, 그 모든 것들은 leave out certain steps. 자, 뭐를 빼냐면은 특정한 스텝을 빼먹어요. 어떤 스텝? That their authors considered obvious. 자, 이 작가가 생각하기에 있어서 아,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또는 trivial, 너무 사소한 것 같은데, 아니면은 perhaps too subtle to mention, 언급하기에는 좀 너무 미묘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단계들이 빠져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1단계, 2단계,

그걸 자꾸 보다 보면은 그 중간중간 단계가 암묵적인 지식들까지 이해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that's how generative AI works as well. 다시 뭘로 돌아왔어? 다시 AI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왔죠. 생성형 AI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입니다. And why it is a step change from what came from it. 자, 그리고 그것이 왜 step change? 그러니까 굉장한 변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발자국 확간 변화라는 거야. 뭐가? 생성형 AI가 from what came from it. What came before it. 그 전에 왔었던 다른 것들보다 확 다른 이유입니다. 생성형 AI가. 자,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생성형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생성형 AI가 자꾸 학습을 하다 보면 implicit knowledge, 암묵적인 지식까지 접근을 할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자, 그러면 우리 선택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Decline of reliability in the output produced by generative AI.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reliability of in the output produced by. 자, 여기 이렇게 볼게요. 자, 아웃풋이라고 하면 결과잖아요.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에 있어서 신뢰도의 하락이라고 했는데, 자,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고요. 자, 2번 볼게요. Challenge in capturing subtle nuances in human writings for AI라고 합니다. 자, capturing subtle nuances. 자, 이런 미묘한 뉘앙스를 challenge, 인간의 라이팅에서 잡아내는 것에 어려움이라고 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하고 있죠. 자, 3번 볼게요. Necessity of repeated practice in developing professional expertise. 자, 전문적인 지식을, 직업 전문적인 지식을 발달시킴에 있어서 개발함에 있어서 반복적인 연습의 필요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직업 전문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 AI가 이 글의 소재죠. 그러니까 얘는 소재가 틀렸어요. 3번 아니고요. 4번 볼게요. Importance of maintaining AI credibility through massive data training이라고 합니다. 자, 뭐를 통하냐면은 어마어마한 데이터 트레이닝을 통해서 AI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하네요. AI의 신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얘도 틀렸어. 자, 그러면 얘 한번 볼까요? The ability of generative AI to capture and operationalize implicit knowledge라고 합니다. 자, 무엇의 능력이냐면 생성형 AI의 능력이에요. 뭐를 하는? 캡처하고 operationalize. 자, 운용하는 거야. 뭐를? implicit knowledge. 암묵적인 지식을 이라고요. 암묵적인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도 했고, generative AI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도 했죠? 키워드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 정답 5번이구나.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포인트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구조화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전문성도 암묵적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생성형 AI도 그렇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요리 레시피에 대한 얘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사실 이 문제는 되게 어렵지가 않았던 게 완전 동일한 단어가 여기 이렇게 등장했었어요. Capture하고 operationalize 하는 것에 대해서 뭐를? Implicit knowledge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답도 5번인 거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었죠. 자, 영자의 시크릿 픽한 번만 보고 갈게요. 자, implicit knowledge, 암묵적인 지식입니다. 자, 요거 개념이 한 번쯤 다시 출제될 만한 만큼 중요한 거라서 요거 한 번만 짚어주고 갈게요.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을 갖다가 암묵적인 지식이라고 해. implicit knowledge가 바로 그거고 반대의 말은 explicit knowledge라고 해서 글로 써서 룰로 설명할 수 있는 걸 갖다가 explicit knowledge라고 한답니다. 요건 참고로만 알아둘게요. 자, 우리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어?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하고 봤더니 silence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silence? 침묵 하는 거잖아요. 침묵은 무엇을 만드냐면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One of the most fundamental aspects of sound for all species.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가장 근본적인 측면이에요. 무엇에 있어서? 모든 종의 소리에 있어서라고 해. 자, 근데 왜냐 하면 그 이유는요.
Rhythm implies life, agency, and possibly intention.

리듬이라는 거는 뭐를 함축하냐면 생명, 주체성, 그리고 뭐까지? 인텐션, 의도까지 함축을 하기 때문에, 암시를 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일런스라는 얘기가 나왔죠. 침묵. 침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침묵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할수 있더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자, it does this both by defining the pattern of sound and by anchoring 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에잇은요, 사일런스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침묵이라는 것은요, 뭐를 할수 있냐면,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함으로써? by defining the pattern of sound. 자, 뭐를 할수 있냐면은, 이 사운드의 패턴을 정의를 하고, 또 뭐를 함으로써? anchoring. 자, 닻을 내리는 거예요. One end of the continuum of intensity. 자, 강도의 continuum이라고 하면은 강도의 이런 연속인데 그 연속의 한쪽 끝에다가 닻을 내림으로써 이두 가지 행위를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당황하지 말자 이런 거 되게 흔해요. 자, 초반 부분에서는 일단 소재 정도만 잡아도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요. A skilled actor or public speaker is best friends with silence. 자, 이렇게 skilled actor. 자, 스킬이 많은 배우라던가 아니면은 public speaker는요, is best friends. 최고의 친구입니다. 무엇에 있어서? 침묵과. 자, 이들은 뭐를 하냐면, using it for emphasis, shock, and variation. 강조나 충격이나 변화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합니다. 자, 이 silence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and to amplify meaning, 의미를 확대하기 위해서. 침묵을 다양한 의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one of the commonest failings I see in inexperienced and especially very nervous public speakers. 자, 가장 흔한 결점, 실수,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경험이 없는, 그리고 굉장히 긴장하는 public speaker들에게서 발견하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is their fear of silence. 바로 그들의 침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침묵을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그들을 to feel every available moment, 모든 가능한 순간들을 with gabble or meaningless filler words. 자,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또는 의미 없는 그냥 채우기 위한 말들 이런 걸로 다 채워버리게 하는 그러한 것을 발견을 하더라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두 번째 페이지는 훨씬 이해가 쉽네. 뭐라고요? 지금 퍼블릭 스피커들, 그리고 훌륭한 액터들은 침묵을 잘 활용을 한대요. 자, 근데 내가 보니까 경험이 없는 초보 스피커들은 어떻게요? 침묵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침묵을 못 견뎌. 그러니까 어떡해요? 계속 말을 하는 거야. 별로 의미도 없는 말들을. 그리고 또 어떡해요? 뭔가 filler words. 그냥 그러니까, you know, 이런 말들을 넣으면서 침묵들을 다 없애버리는 실수들을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the top sales person. 자, 이번에는 판매원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이 판매원. 근데 굉장히 잘하는 판매원은 is as assured and skilled with silence. 자, 뭐를 하냐면요. 아주 확신이 있고 굉장히 스킬을 가지고 침묵을 다룰 수 있어요. 뭐만큼? as죠. 뭐뭐만큼이냐면은 an expert surgeon with a scalpel. 자, 메스를 든 외과 의사만큼. 자, 외과 의사한테 메스가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너무 잘 다루죠. 그거만큼 물건 잘 파는 사람은 침묵도 잘 이용을 합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특히나 when it comes to the close. 자, 마무리 부분에서 특히나 그렇습니다. The same goes for elite negotiators. 자, 협상가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silence라는 것은 is one of the main reasons. 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의 이유 중에 하나냐면, speaking is so much more powerful than writing. 말하는 것이 글쓰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유입니다. 왜냐면은, it's very hard to write silences. 자, 이 침묵을 글로 쓰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것 같아요. 자, 침묵은요, 어떤 거예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침묵이 너무 중요해. 침묵을 통해서 협상도 잘할 수 있고 물건도 잘팔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as anyone who has ever given a speech or presentation notes. 자, 어떤 사람이냐면은 ever given a speech. 자, 연설을 해봤거나 발표를 해본 사람이 알듯이 the silence of impress awe and disengage boredom. 자, 여기서 silence, 침묵이 또 나왔죠? 침묵인데 어떠한 침묵이냐면은 impress awe. 뭔가 되게 인상이 깊어가지고 경외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침묵. 그리고 and disengaged. 자, engage 하면 엮이는 건데 disengage 하면은 엮이는 게 아닌 거니까 뭔가 지루한, 관심이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관심 없는 지루함의 silence는 자, 똑같이 same sound일 수도 있어요. 조용한 거니까,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니까 동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but they feel very different.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silence는 homogeneous 하지 않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났어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주제 찾아봅시다. 지금 핵심 소재가 뭐야? 핵심 소재가 침묵. 맞죠? 그리고 이 침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그것만 일단 머리에 넣고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Effective strategies for persuading others without speaking. 자,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설득하는 효과적인 전략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전략들, 여기 주제, 선지에 있어서요, 이 복수 명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되게 중요해. 자, 왜냐면 이런 선지가 나오잖아?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 아, 사람들을 설득하는 전략 1, 전략 2, 전략 3이 나왔는가? 아니, 근데 그런 글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1번은 아닌 거야. 자, 2번 볼게요. Understanding the rhythmic sound patterns of other species. 다른 종들의 리드믹한 소리의 패턴을 이해하기. 자, 다른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죠? 확실히 아니고요. 3번, the significance and various functions of silence in speaking 이라고 합니다. 중요성,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 무엇에 있어서, 말하기 속에, 침묵에 있어서 라고 합니다. 그러면 침묵에 대한 거 맞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수 있는지도 맞죠? 정답 3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고. 4번 볼게요. Importance of staying silent while actively listening to others. 자, 조용히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들을 때 아니고 common mistakes during speeches caused by the fear of silence. 자, 이것도 보면은 침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피치를 할때 일어나는 미스테이크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런 미스테이크, 저런 미스테이크, 저런 미스테이크가 쭉쭉쭉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글은 아니었잖아.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고르면 된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었고요. 숙련된 화자와 초보 화자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좀더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정답 포인트 보시면은요. 사일런스가 라이팅보다 너무나 더 중요하다. 라는 얘기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significant 하다. 우리 보기에 significance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표현해주는 문장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단어 하나 보고 갈게요. disengaged 뭐라고? 흥미를 잃은, 연결이 끊어진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좋아요. 자, 이제 주제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하고 봤더니 the liberation of the hand입니다. 손의 자유. 손이 자유로워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손. 손이 자유로워졌대요. 무엇으로부터? From its primarily walking related function. 자, 걷기와 관련된 기능, 주요 기능으로부터 손이 자유로워졌대요. 아마도 이 얘기 같아. 네 발로 기어 다닐 때는 손이 걸어야 되는 용도였잖아. 근데 이제 이족 보행을 하면서 손이 자유로워졌죠. 자, 그것은 가능하게 했습니다. 상당한 diversification of images. 자, 이미지의 다양화를 가능하게 했어요. 뭐를 통해서? Through digital movement and grasping. 손가락이죠. 여기서 digital은 손가락의 움직임, 그리고 이런 쥐는 행위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이미지가 가능해졌대요. 손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를 통해서 뭔가 다양한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요, in turn, 결과로
allowed for an explosion in the diversity and function of tools that could be manipulated by the hand. 자, 그 결과로

뭐를 가능하게 했냐면 폭발을 가능하게 했어요. 무엇에 있어서? 도구의 다양성과 기능에 있어서. 근데 그것들은요, could be manipulated by the hand. 자, manipulate 하면은 many가 손이랑 관련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조작될 수 있는 이라는 뜻이야. 손으로 조작이 될 수 있는 도구들이 엄청나게 다양해졌더라. 자, 그 다음에 including. including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이거 그냥 예시잖아요. 사례니까 대충 읽으면 돼요. 뭐를 포함해서? 제스처나 graphism을 포함을 해서. 근데 그게 무엇이냐? The manipulation of matter with the hand. 자, 어떤 물질을 손으로 조작하는 걸 이야기를 한대요. 됐어? 자, 그러면 일단 손이 자유로워져서 뭔가 다양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우리 주제 찾는 거죠. 세부적인 내용에 집착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gesture and graphism. 자, 이 gesture랑 graphism, 손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그러므로 자, 뭐를 가능하게 했냐면 the gathering and centripetal contraction of an extremely wide variety of rhythmic motions of the arm and hand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를 가능하게 했냐면 모으는 거. 그리고 중심을 향한 수축을 가능하게 했어요. 무엇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variety. 무엇에 있어서? rhythmic motions of the arm and hand. 팔과 손의 리드믹한 움직임에 있어서 엄청난 다양성에 있어서 이러한 움직임, 게더링이라던가 모으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수축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뭔가 다양해졌답니다. 그리고요, the freedom of the hand. 자, 그래서 손의 자유도 또 나왔죠? 손의 자유도, 소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자, 뭐를 가능하게 했냐면 increase kinetic capacity. 자, 운동 능력을 증가시켰어요. 뭐를 함에 있어서? 잡고 and accumulating things toward the center of the body. 자, 몸의 중심으로 무언가를 쌓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putting food into the mouth. 음식을 입으로 넣는다던가.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not only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but it also 모두 가능하게 했냐면 permitted a rhythmic accumulation of natural motions. 자, 리드믹한 축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무엇에 있어서? 자연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손과 팔에서 like the repetitive motion of striking stones to make tools. 자,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돌을 꽝꽝꽝꽝 반복적으로 치는 모션과 같이 라고 했어요. 자, 뭔가 되게 다양한 것들이 계속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the hand began to reflect certain natural motions. 자, 손이라는 것은 특정한 자연의 움직임을 반영하기 시작을 했어요. waves, 파도라던가 wind라던가 water이라던가 등등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in the functional graphic patterns. 자, 이 기능적인 graphic한 pattern 또는 or distribution of images that define the aesthetic field. 자, 어떤 미적인 필드, 분야를 규정하는 이미지의 배분과 같은 이라고 하면서 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되게 어려운 글이거든요. 뭔가 알듯 말듯 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건 있었죠. 소재가 뭐야? 손. 손이 근데 어떻게 됐어? 자유로워졌어. 그것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 다양한 것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그것만 생각하면서 선택지를 보는 거야. Decorative styles inspired by expressive moments of the hand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decorative styles다? 꾸미는 스타일이야. 장식의 스타일이야. 뭐를 꾸미고 장식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니? 일단 거기서부터 틀렸죠. 맨 앞에 핵심 명사 자체가 틀렸어.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야. 자, 2번 볼게요. Effect of the liberated hand on human activity and representation.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liberated hand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유로워진 손의 효과들이라는 거죠. 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 1, 효과 2, 효과 3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 맞네. 기회도 볼까? on human activity. 근데 그 효과는 인간 활동과 표현, 표상에 대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가장 맞고요. 자, 3번 볼게요. At

adaptation of freehand activities to changing environmental needs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freehand activities, 자유로운 손의 활동들의 적응입니다. 환경적인 필요, 변화하는 환경적인 필요에 따라서. 그럴듯하지만 환경의 필요가 변한다. 이런 얘기 나온 적 없고요. 자, 그 다음에 graphic images formed by both expressive and practical hand motions. 자, 뭔가 표현적이고 practical, 실용적인 손의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graphic images.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자, symbolic meanings라고 했는데 상징적인 의미들이 쭉 나오고 있지는 않았잖아. 그러니까 얘도 틀렸어요. 정답 2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화 볼게요. 손에 어떻게 됐어? 자유로워졌어. 그래서 그 결과가 이러이러이러했어. 결과가 나열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effect라는 단어가 정답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effect 선택지의 복수명사를 잘 봐달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 넘어가려고 했는데 영자의 플레이리스트 잠깐 숨 쉬고 갈게요. 자, 요거 바이올린의 이 선율이 너무 예쁜 그런 곡이잖아요. 자, 이거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까맣고 혼자 외로운 날 그때가 기억 좋지 않나?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라고 합니다. 뭔가 공부하다 보면은 좀 외롭거든요. 나는 외로운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다른 것보다도. 자, 근데 이 외로웠던 이런 순간들은 사실 지나고 나면은요, 기억도 잘안 나요. 내가 그랬었나?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자, 그러면 뭐만 기억에 남냐? 아, 내가 좀 힘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하기는 했구나. 뭔가를 했구나. 그래서 어딘가에 도달했구나. 이것만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지금 이 순간들 나중 되면은 기억도 안 납니다.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계속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봄이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 건데, 자, 이번에는 제목이에요, 제목. 24번 제목. 근데 제목은요, 23번 주제랑 거의 같은 거라고 봐도 되죠. 근데 꽤 정답률이 낮아요. 주의해야 되는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주제 찾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선택지 고르는 게 조금은 더 까다로울 수 있다. 자, 선택지가 유형이 좀더 다양해. 그래서 의문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콜론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그냥 주제처럼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그때 확인을 잘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핵심 소재가 포함이 되었는가? 아니면 내용이 일치하는가? 아니면, 자, 이 물음표 또는 간접 의문문의 형식을 띠고 있다면 그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이 주제가 맞는가? 그걸 확인해야 되고, 자, 콜론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 내용과 뒷내용, 앞 내용이 핵심의 단어이고, 그 핵심 단어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는 게 맞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출 문제로 요거 연습해 보도록 할 건데, 자, 봅시다. 이거 별로 안 어려워요. 한번 볼게요. Food, as we all know. 자, 우리가 다 알듯이 음식이라는 것은 it's essential for human life. 인간의 삶에서 중요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 소재 잡자. 소재가 뭘까? 음식, 푸드죠?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대요. 자, it also is basis for several major industries. 자, 이것은요, 기본이 되었습니다. 무엇에 있어서? 다양한 중요한 산업에 있어서. 근데 그 산업들은 어디에서 발견이 되는 거냐면,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세계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업이라던가, 음식 처리라던가, 아니면 음식 유통 소매라던가, 아니면 food service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다양한 산업에 있어서 음식이 매우 중요하다. 음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for millennia, 수천 년 동안, the focus of those involved with food as a human and economic phenomenon. 자, 포인트, 포커스예요. 주의 집중이죠. 근데 무엇에 집중이냐면은, 자, 음식에 관련된 인간과 경제적인 현상으로서 음식에 관련된 사람들의 주의 집중은 어디에 있었냐면, was on its production. 자, 생산, 그리고 preservation 하면은 보존하는 거,
distribution, 배분하는 거, pricing, 가격을 매기는 거, and other practical concerns,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실용적인 문제들이 바로 초점의 대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but 나오면서 in the late 18th century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별표. 자, 이렇게 주제 찾는 문제에서, 제목 찾는 문제에서 역접에 연결어 나오면 눈 크게 뜨고 보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서 어떤 게 나왔냐면 in the late 18th century, 18세기 후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해.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포인트네.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현재로 가까워오면서 이렇게 변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고 있어요.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자, 이제는 음식이 어땠냐? 옛날에는 생산하고 배분하고 가격 매기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more than just a life necessity. 그냥 삶의 필수품 그 이상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냥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Restaurants began to be developed. 어떻게 되었냐면 레스토랑들이 발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프랑스에서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서 as a distinct institution. 자, 어떤 별개의 기관으로서 offering people dining choices. 자, 근데 이 기관은 뭐를 하냐? 역할들이 나오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초이스를 주고, 테이블 서비스를 주고, 사회화의 기회를 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좋은 그러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제 나온 것 같아. 자, 푸드가 중요했어.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중요했냐? 그냥 잘 생산하는 게 중요했어. 그리고 그거를 필수품으로서 여겼죠. 그런데 현재에는 뭐가 중요해졌냐면 레스토랑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레스토랑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없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니? 그러면 뒤에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The rise of restaurants, 레스토랑의 부상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졌냐면 어떤 class of diners,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클래스로 이어졌는데 그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Being critics, 비평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음식의 맛이나 음식이나 쿠킹에 대해서 뭔가 비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클래스가 생겼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가장 잘 알려져 있답니다. 무엇으로? Of the culinary philosophers. 자, 음식의 철학자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오늘날의 용어로 설명을 하면 뭐라고 하냐? A foodie라는 것입니다. foodie 하면은 음식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foodie예요? 저 foodie예요. 음식 되게 좋아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음식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부상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자, 이 one of 이 사람의 better known things 잘 알려져 있는 things 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tell m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걸 나한테 알려줘. 너는 어떤 음식을 먹는 사람이니? 그러면 I'll tell you who you are.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줄 수 있어. 라는 거야. 그 음식이 배고파서 먹는 그런 필수적인 아이템이 아니라 이제는 좀더 문화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제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hanging Appetite. 입맛의 변화. 입맛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았죠. The return of fine dining, 고급 식사의 부활, 이런 것도 아니고요. 자, beyond mere necessity, 단순한 필요 이상의 것. The rise of food culture, 음식 문화의 부상. 이거 어때요? 단순한 necessity,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이 음식 문화의 부상입니다. 맞죠? 앞뒤 내용이 둘다 핵심 내용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 볼게요. Tips for choosing restaurants for social occasions. 자, 어떤 사회적인 모임이나 어떤 일들을 위해서 레스토랑을 고르는 팁들. 레스토랑을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는지 이런 거 아니었고. 자, why table manners matter? 왜 테이블 매너가 중요한가? 이런 거 아니죠? 자, 5번. How industrialization taking over food production. 산업화가 take over 하면 대체하는 거거든요. 음식의 생산을 어떻게 대체하는지. 대체한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였어요. 자, 요거는요.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고 있었고, 자, 그럴 때는요. 이 현재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가? 레스토랑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가 바뀌었다. 그게 바로 주제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문장이 결정적인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Food became more than just a life necessity. 음식이 중요한 거, life necessity, 필수품 이상의 것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는 아주 중요한 형태의 글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마지막 문제 풀어볼 거예요. 집중 잘 하고 있어? 아, 힘들어? 아, 괜찮아, 괜찮아. 마지막 문제. 딱한 문제만. 얼른 해볼게요. 빨리 풀어볼게. 자, 집중해서 가볼게요. 자, in our culture, 우리의 문화에서 the scientific method has. 자, 과학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more than any other. 그 어떤 것보다도 served 역할을 해왔습니다. As the base for contemporary professional practice. 자, 무엇을 기반으로서 현대의 전문적인, 직업적인 practice, 어떤 행위에 기반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학적인 어떤 메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과학적인 방법이 어떤 것에 기반이 되었다. 우리의 직업적인 practice를 함에 있어서 기반이 되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contemporary는 무슨 뜻이에요? 현대의 라는 뜻이죠. 자, the hypothetical deductive mode of inquiry. 자,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가설 연역적이래요. 자, 가설 연역적인 탐구의 방법은 무엇으로서? As instrument of professional knowledge growth. 자, 전문적인 지식 성장의 도구로서. 자, 이러한 방법은요. has evoked, 불러일으켰습니다. 뭐를 불러일으켰냐면, the compelling authority of reason, logic, and certainty. 자, 강력한 권위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 이성과 논리와 정확성, 확실성에 있어서. 자, 무엇으로서? As a bedrock foundation for professional practice. 자, bedrock이라고 하면은 근간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간 토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에 있어서? professional practice. 어떤 직업적인 행위에 있어서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뭔가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을 유발했냐, 불러일으켰냐라고 하면은 권위를 불러일으켰다라는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넘어가기 전에 영자 스킵 체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요 집중력 떨어졌을까 봐. Contemporary라는 단어가 나왔죠. Contemporary. 요 무슨 뜻이에요? 요거 무슨 뜻인지 적어주면 됩니다. Contemporary. 무슨 뜻인지 적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볼게요. But a careful examination indicates that. 자, 근데 어떻게 세심하게 조사를 해보면 그거는 뭐를 가리키냐면 rather than asserting that the world is perfectly rational, reasonable, perfectly logical, perfectly certain. 자, 여기 rather than 이라는 표현을 잘 봐둡시다. rather than 하면은 뭐뭐가 아니라잖아요. 자, 뭐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냐면 세상이 완벽하게 reasonable, 합리적이라던가, 논리적이라던가, 아니면 완벽하게 어떻게 딱 특정할 수 있는, 특정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래요. 자, 그러면 what is really highlighted by science? 과학에 의해서 진짜로 강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is that the world, 세상이 open, uncertain, and our knowledge of it is never final. 자, 우리의 세상에 대한 이 지식이라는 것이 열려있고, 확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지식이 절대로 파이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마지막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뉴턴과 아인슈타인 얘기 해줬던 거 기억나? 뉴턴의 지식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잖아.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그거를 더 개발을 해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열려있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중요한 얘기 나왔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과학이라는 것이 자, 완벽한 것인가? 퍼펙트한가요? 그런가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과학은 어떤 것인데요? 오픈된 것입니다.

0: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라 무엇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거의 주제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scientific explanations, 과학적인 설명은 어떠냐면은 partial해요. 부분적입니다. 그리고 뭔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단어들이 쭉쭉쭉 나오는 거야. 조건적이고, 뭔가 그냥 근접한 것이고, 중간 것이고, 이거 결론이 없고, 정확하지 않고, 중간의 것이고, 제한적이다. 자, 근데 우리는 요거 하나하나 해석하고 있지 않을 거죠? 나열되어 있을 때는 그냥, 아, 뭔가 완벽하지 않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것은요, 기반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면은, actually, 더 정확하게는 뭔가 모호한 것이요. 그리고 조건적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냐면, world is nothing but chaos. 그냥 세상은 전부 혼돈에 있습니다. 이런 거를 주장하기 위함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를 주장을 하고 싶냐? It does suggest that the notion that science is a path to certainty and eternal truth. 어떠한 개념이냐면,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함, 그러니까 어떤 딱 정해져 있는 것으로 가는 길, 그리고 영원한 진리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is unwise, 지혜롭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 행동, 문제에서 이러한 과학에 대한 지각은 ambiguous하고 conditional합니다. 모호하고 조건적이에요. 자, 그래서 무엇에 있어서 is a part of the bedrock foundation of gap in understanding. 자, 이 이해의 차이에 있어서 자, foundation 그냥 기반의 부분입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Why science should value authoritative opinions? 왜 과학이 권위적인 의견을 가치 있게 해야 되는가? 아니고요. 과학적인 설명은 정확한 것입니다. 아니고요. 과학이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아니고요. 자, 현대 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나 collective knowledge, 뭔가 모음, 지식의 모음의 결과이다. 아니고요. 자, 5번 볼게요. 자, 어떠한 견해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과학이 세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견해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자면은요, 과학은 결국 확실하지 않다, 불확실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었던 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은 세상은, 자, 여러 번 반복돼서 표현이 나왔는데, open, uncertain, 그리고 never final 하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열이 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형용사들이 다 쭉쭉쭉쭉쭉 나열이 되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하자? 그냥 쭉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빨리 넘어가는 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요, implicit knowledge에 대한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implicit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퀴즈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다시 한번 어디선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단어니까. 자, 영자스 퀵퀴즈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 잘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문제 점점 더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고요. 복습 잘 하시고 저랑은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수학이 월랑월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홍보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조건부 확률이 지난 시간 제목이고 오늘은 또 좀 곱셈 정리 이렇게 좀 달라져 있지만 어차피

사실 오늘 하는 내용도 그렇고 독립 시행의 확률까지 가는 내내 여러분들 일단 조건부 확률 기반으로 쭉쭉쭉쭉쭉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내용들을 잘 생각하면서 가야 되고요. 오늘은 제가 문제 풀게 많지만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재밌는 이야기. 사담회 시간 잠시 갖고 갈 건데요. 자, 오늘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절대 못할 것 같은 거 해보기. 네, 제가 이걸 쓸 때까지의 마음과 제 비밀이 밝혀진 이후의 이야기 두 개가 같은데, 내가 이걸 쓸 때까지의 이야기를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자, 바야흐로 한달 전쯤 제가 그 러닝 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가족의 이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5km를 뛰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뛴단 말이에요. 그 어플에 의하면 5km가 아니고 6.7km인데 거리가 5km로 나오는 거예요. 그뛴 거리가. 그러니까 난 5km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 5km인데 6.7km로 너무 많이 길게 뛴 거고 6.7km를 뛰는데 내가 이제 35분으로 나온 거지. 그래가지고 5km 거리가 35분이 걸렸다 이렇게 나온 거야. 난좀 억울한 거지. 왜냐면 내 어플로 봤을 때에는 제가 1km당 한 5분 30초 언저리로 뛰었어요. 그래갖고 5km를 내가 28분 내로 뛰었는데 왜 나는 이래야 되느냐. 근데 5km를 28분 내로 뛰는 거 되게 잘 뛰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하지만 어쨌든 나의 기록상 그러니까 나잘 뛰나 보다. 내잘 뛰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열심히 뛰기 시작했어요. 바야흐로. 그래서 이제 한 달이 되었죠. 제가 열심히 뛴지 생각보다 체력적인 변화와 그 다음에 꼭뭐 체형적인 변화와 당연히 있겠지. 내 맨날 뛰는데 그리고 제가 보면 팔뚝이 생각보다 좀 까매졌어요. 저 원래 안 까매지거든요. 왜냐? 난 실내에만 있으니까. 근데 자꾸 바깥에 뛰니까 요만큼이 까매지더라고.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있네. 허허, 나 뛰는 거야. 잘 뛰나 보다.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절대 못할 것 같은 거. 나 원래 달리기 되게 못하니까. 해봐라.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도 뛰고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시계를 샀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잘 뛰니까 기록을 좀 제대로 측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휴대폰이랑 이게 다르더라고. 네,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는지를 제가 이제 밝혀냈는데 얘는 나한테 1km를 한 9분, 10분 만에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그게 뛰는 게 아니고 걷는 수준으로 내가 뛰고 있는 거야. 엄청 느리게. 어쩐지 근데 이렇게까지 느리진 않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이제 내가 시계를 잘못 샀다 또는 시계가 불량이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한지한 일주일이 되었어요. 결론은 무엇이냐? 내 휴대폰이 잘못되어서 다른 어플들을 다 받아봤더니 내가 1km에 뛰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더라고. 그걸 내가 또 어떻게 알았냐면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되게 빠른 속도로 잘 뛴다면 그 사람을 쭉쭉 따라잡아야 되는데 제가 한 사람을 걸어가는 한 사람을 따라잡는데 시간이 꽤나 걸려요. 힘겹게 따라잡더라고 평상시에. 그래서 아, 저 사람 되게 빨리 걷나 보다. 근데 할아버지셨어. 근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결론은 뭐냐? 난잘못 뛰는 게 맞았다인 거지. 근데 여러분, 근데 이미 내가 그 러닝의 맛을 들인 이후였고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잘하는 줄 알고 매일 뛴 지가 꽤된 거고 이제서 밝혀진 건 내가 못한다였어요. 그럼 나는 이제 못하니까 그만둬야 될까? 아니지. 뭐못 뛰는 러너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막 슬로우 조깅이 뭐 어때? 왜 나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얘기를 왜 하느냐? 이때의 이야기랑은 살짝 다르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솔직히 재밌어서 더 했고요.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덜 재밌어지기는 했는데 생각을 바꿨어요. 잘 못하면 어때? 재밌으면 내가 그냥 하면 되지. 다 잘해야 돼? 아니, 천천히 뛰는 사람도 있지? 걷는 사람 속도로 뛰는 사람이 뭐가 나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생각을 어제 그제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를 다잡고 다시 달리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생각이 되게 많이 났습니다.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땐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적 믿지 말고 여러분 수학 잘한다고 생각하고 가세요. 내가 평소에 문제 풀어보면 나좀 똑똑한 것 같아. 그럼 그 생각 그대로 가져가세요. 근데 못하면 또 어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달리기거든요. 나 전교 꼴등이었어. 꾸준히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신기하고 이상하게 달린다는 소리도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고요. 근데 뛰고 있어요. 여러분 못할 것 같은 것들이어도 뭐 어때? 다 잘해야 돼?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하면서 하다 보면 다른 재미를 느끼든 아니면 실력이 오르든 무언가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알겠죠? 어쨌든 복근이 생겼어요, 여러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제가 잘하는 분야이기는 한데요, 여기는. 여러분은 저보다 달리길 잘할 테니까 가보도록 합시다.

0: 결론은 그거였어.
1: 이상하게 그래. 내가 걷는 사람을 따라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 나의 어플이 나를 달리게 하려고 나를 속여왔다. 이게 결론이었는데, 아무튼. 자, 1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 15번입니다. 그쵸? 응. 자, PA, PB 알려주고 합집합에 해당하는, 그쵸?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 확률 알려주면서 이런 것들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뭐라고 볼수 있냐면, 뭐, 확률의 덧셈 정리 활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조건부 확률을 사용하는 겁니다. 확률끼리 좀 지지고 볶는 문제 유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확률의 덧셈 정리랑 쓰이는 게 뻔해요. 덧셈 정리, 그리고 지금 보는 조건부 확률. 여기에 추가됐습니다. 조건부 확률. 그리고 또 추가가 될 겁니다. 뒤쪽으로. 또 추가가 될 무언가가 있겠죠. 그쵸? 요런 내용들이, 뭐, 그리고 플러스로 집합의 성질? 쓰여요. 여사건이라든지, 이것도 여집합에서 나왔던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드모르간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전히 여기에 사용이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확률끼리만 계산하는 유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쉬워요. 편안하게 볼게요. 일단 얘가 등장하자마자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덧셈 정리. 뭐 할까요? 굳이 얘를 바꿔주세요. 뿅. 합집합에 해당하는 A 또는 B의 확률은요.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 데에서 겹치는 부분의 확률을 뺀 것입니다. 이게 6분의 1이래요. 라고 왜 바꾸고 싶었어요? 덧셈 정리를 그냥 쓰고 싶었어요? 그건 아니고요. 확률의 합이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럼 이 부분이 4분의 1이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12분의 3에서 뭘 빼면 12분의 2가 되냐면 얘가 12분의 1이겠지. 겹치는 부분의 확률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뭐일 때,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B가 일어났을 때 A의 확률,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입니다. 자, 조건부 확률로 이미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요. 분모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 0은 아닌 거지. 자, 가봅니다. PB 분의 PA교비로 써야 되겠죠. 왜? 아니, 확률끼리인데 여기를 B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B의 경우의 수, 분의 겹치는 부분의 경우의 수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분수꼴로 나타낼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슝. PA. 여긴 A가 일어났을 때니까 겹치는 부분의 확률입니다. 그럼 이제 뒤집을 거 아니야. 그럼 뒤집으면 분모가 다 얘네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쓸게요. 어차피 분모가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겹치는 부분의 확률에다가 PB 더하기 PA. 요렇게 바뀌죠? 어머나, 내가 다 구해놨네요. 그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게 얼마? 4분의 1. 요거 얼마? 12분의 1. 그러면 정답은 얼마? 3. 이때 약간 당황을 했거나 얘를 정답을 3분의 1로 쓰거나 했을 가능성은 있어. 객관식은 아니니까. 객관식 보기엔 없지만. 왜냐하면 그냥 확률끼리 내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모든 확률은 미미의 사건 A의 확률은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쵸? 이게 확률의 기본 성질이잖아.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확률끼리 계산했는데 3이 나오는 순간 당황을 한단 말이에요. 3 나올 수도 있지. 분모가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고, 여기는 분모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고. 위에도 그렇지만, 각각이 그런 거기 때문에 이들의 합은요, 여러분들, 1보다 그냥 1과 1 각각,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하다 보면 그치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분수꼴로 나타날 수도 여러분 1보다 클수 있지 아무 문제 없어요 괜히 당황하지 마세요 오케이 아 그죠 쉽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요런 유형 치고는 은근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은근 복잡하게 나온 유형 하나만 더 볼게요 원래 조건부 확률의 대표 유형 중에 하나가 표 문제잖아 그치 아. 표 문제 우리는 수능 개념 때도, 수능 특강 때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의 유형을 풀어왔는데, 한번 보세요. 요거 제가 저 위에다가 신박하다 이렇게 써놨거든. 살짝의, 그, 내가 알고 있는 스타일에서 살짝의 변주가 되었습니다. 읽어볼게요. 40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뭐, 캠페인, 환경, 정화활동, 평일, 주말 이렇게 확인했구나라는 이야기였고요. 표만 보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지. 임의로 한 명을 택했더니 평일에 참가하는 캠페인 활동.

평일에 참가하는 캠페인 활동을 선택한 학생이 아닐 때. 어? 이게 새로운 거야. 보통은 뭐 내가 한 명을 택했을 때 평일에 그 활동을 참가하는 학생일 때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평일에 캠페인. 평일에 캠페인만 아닌 거야. 그럼 분모에 들어갈 게 뭐예요? 얘네들이 다 되는 거예요. 합계는 여러분 12 더하기 5 우리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합계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 둘, 셋, 네 칸에 들어가는 걸잘 쳐다봐야 되는데 처음에 분모에 깔리는 게 뭐라고 했냐면 캠페인 활동 평일에 하는 학생을 제외한대요. 아닐 때 그러니까 여기 세 칸이 가능하죠. 그중에 누구를 올리느냐? 주말에 참가하는 환경 정화 활동. 주말에 환경 정화 얘네만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조건부 확률의 기본형이 뭐냐면 그 중에 세모가 올라가는 형태. 제가 이런 그림 많이 그려드리죠.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필수 형태 풀었을 땐 어떻게 했냐면 요 전체들, 줄어든 전체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여기다가 올려. 요런 그림도 그려드렸어요. 지금 이 16번은 어떤 유형이냐면 동그라미랑 세모랑 별 중에 세모를 올리는 그림이네요. 진짜 전체 40명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 40명을 전부 다 보는 게 아니고 캠페인 활동 평일에 하는 이 친구들을 제외한 5 더하기 9 더하기 14 중에서 누가 올라간다고요? 9가 올라갑니다. 끝. 요렇게. 앞에서 표 해석하는 유형을 수특이라든지 아니면 수능 개념에서 저랑 같이 풀어본 친구들은 제가 왜 신박하다라고 얘기했는지 알 거예요. 보통은 어떤 식으로 많이 등장을 했냐면 얘네 둘 중에 얘가 올라갑니다. 이런 걸로 많이 나왔었어. 그죠? 한 명을 택했더니 뭐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학생이었을 때그 학생이 뭐 주말에 하는 학생인 확률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죠? 다시 환경 정화 내가 한 명을 선택했더니 그게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친구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그 중에서 다시 봤을 때뭐뭐할때 그다음에 이 학생이 주말에 활동하는 친구일 확률은 이런 식으로 하면 환경 정화 중에 주말을 올립니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던 유형이었다면 이번에는 살짝 변형을 한 거죠. 어떤 식으로? 얘가 되는데 그들 중에서 누가 올라가? 얘를 올려요라는 그림으로. 기본적인 조건부 확률의 틀을 알고 있으면 오, 재밌게 변형했군. 끝.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재밌었어. 근데 눈으로 푸는 문제였습니다. 어려울 거 없이, 그죠? 정답은 2번이 되어주고요. 간만에 좀 쉬어가는 쉬운 문제들이 주르륵 나오는 기분을 느꼈달까 그랬거든요. 그죠? 쭉쭉쭉. 쉬울 때 쭉쭉 달려볼게요. 자, 17번도.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합니다. 1, 2, 3, 4, 5, 6? 1, 2, 3, 4, 5, 6이긴 한데, 36분에는 안 쓸게. 왜? 그 36가지가 다 필요하지 않고요. 그 중에서 둘의 곱이 3보다 큰 경우를 구하고 싶어요. 이 경우의 수만 구한다면 곱이 뭐 4인 경우, 5인 경우, 6인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생각을 하든 근데 6 곱하기 6까지 가능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따져줄까요? 주사위일 때는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하나를 고정시키면 돼요. A를 고정시킬게요. A가 1이라면 B로 가능한 건 4, 5, 6이 가능해요. A가 2일 때는 어때요? 2부터 6까지. A가 3일 때는 1만 제외하고 다 됩니다. 4부터는 어때요? 1부터 6까지가 다 되네. 5일 때도 다 되고, 6일 때도 다 됩니다. 이렇게 썼어요. 맞아. 일일이 셀 필요 없어요. 만약에 나한테 누군가가 이렇게 하고 바로 A가 B보다 클, 아니, AB의 곱이 3보다 클 확률은? 이라고 물었다면, 이것만 구한다면 저는 당연히 무엇으로 갔을 것 같아요? 여사건 형태로 갔을 것 같아요. 전체 경우에서 36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빼? AB의 곱이 그러면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제외할까? 왜? 이게 더 경우의 수가 적으니까. 근데 왜 이번엔 다 나열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중에서, 이들 중에서 누구를 올릴 거야? A보다 B가 크거나 같은 경우를 뽑아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설정 자체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냥 문제를 푼다면, 경우의 수가 더 적으니까 여사건으로 갔을 거야.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 뭐죠? 조건부 확률이고요. 조건부 확률은 다시 말하지만 분모에 해당하는 즉 AB의 곱이 3보다 큰 경우들 중에서 뽑아 올릴 거라 그랬잖아. 여기서 요만큼을 뽑아서 그들 중에서 하나 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얘네가 보여져야 그중에 뽑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괜찮아. 아니면 요렇게 풀고 따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귀찮잖아. 아니 이렇게 놓치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경우에서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4, 5, 6, 3가지, 5가지, 5가지, 6가지씩 3개. 뭐 계산이 어려울 리 없어요. 계산이 어려울 리 없잖아. 그럼 13에다가 18 더하니까 전체 분모에 해당하는 즉 AB의 곱이 3보다 큰 경우가 31가지입니다. 맞죠? 그 중에 누구누구 뽑아 올릴 거냐? 잘 보세요. B가 더 커야 돼. 얘는 다 되네. B가 더 크거나 같아야 돼. 얘네도 다 되지. 여기는 어때요? 이들 중에서 3부터 6까지가 가능하고, 이들 중에서 누구? 4부터 6까지가 가능하고, 5부터 6까지가 가능하고, 6만 가능하고, 요렇게. 그들 중에서 제가 뽑아 올렸습니다. 맞아요. 그럼 해볼까요? 3가지는 그대로 올라오고, 여기 첫 번째 5가지도 그대로 올라옵니다. 여기서는요, 2만 제외하니까 4가지가 올라올 거고요. 여기 6가지, 6가지, 6가지 중에서는 어떻게 나와? 3가지, 2가지, 1가지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세면 편하잖아. 괜찮아요? 그죠?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럼 여기 더해주세요. 6, 10. 됐다. 되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어주는 문제로 풀었습니다. 그죠?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나한테 이 31가지만 물어봤다면, 전체 36가지 중에서 당연히 A와 B의 곱이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냈을 거야. 1이면 3이랑 2, 1. 그죠? 2면 3은 안 돼. 2도 안 돼. 1밖에 안 되네. 3이면 뭐가 있지? 3이면 1 있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세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되니까 다섯 가지 빼서 31 이렇게 했을 거야. 자, 이렇게 분모를 챙기게 되면 분자는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 AB의 곱이 3보다 크고 A보다는 B가 따로 생각해줘야 되겠지. B가 크거나 같은 경우를. 곱이 3보다 크면서 이런 경우를 일일이 따로 생각해주면 어때? 1일 때 4, 5, 6, 2일 때 2, 3, 4, 5, 6, 3일 때 3, 5, 4, 5, 6, 4일 때 4, 5, 6, 5일 때 5, 6, 6일 때 6. 이걸 어차피 노란 부분을 썼을 거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부모에 해당하는 것도 같은 결로 풀어낸 다음에 그중에 뽑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괜찮아요? 아, 그죠? 둘다 가능한데? 저의 방법은 이렇게. 또는 선생님, 저 그냥 31가지 먼저 구할래요. 구하시고, 다시 분자에 해당하는 거 따로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17번 같은 유형 출제 빈도가 꽤 높았어요. 조건부 확률이 나오는데, 표 해석은 너무 자주 나왔고, 예전에. 그리고 너무 쉽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진짜 그냥 확률을 구하는데, 거기에 조건부가 살짝 얹어진? 그런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자, 18번으로 가볼 거예요.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확률로 보는 경우의 수 이용기. 뭔 소린가? 보시면 알아요? 자, 흰 공, 검은 공, 빨간 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개를 동시에 꺼낼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뭐 한다고 했냐면, 전체 경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해요? 9, 시, 3을 깔아놓고 시작했겠죠? 확률을 계산을 그냥 한다면,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중에서 뭐라고 했냐면, 세 개의 공의 색이 두 가지일 때. 요것만 알고 싶어요. 그냥 아홉 개 중에 세 개를 고르는 걸로 하지 않았고. 이해돼요? 세 개의 공의 색이 두 가지인 경우입니다. 그럼 나누어 볼까요? 흰 공이랑 검은 공이거나, 흰 공이랑 빨간 공이거나 좁을 수 있으니까 저쪽으로 갈 생각하고 또뭐 있죠? 검은 공이랑 빨간 공이거나 그러면 세 개니까 개수가 어떻겠어요? 흰공 하나, 검은 공두 개거나 흰 공이 두 개, 검은 공이 하나거나 흰 공이 하나, 빨간 공이 두개 또는 흰 공이 두 개, 빨간 공이 하나거나 라스트는 어때요? 검은 하나, 빨둘 또는 검둘 빨 하나 이런 식이겠죠. 맞아?

중에 두 개입니다. 맞아. 제가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의문이 들어야지. 이런 경우에 여러분 여기까지만 끊어서 생각해봐. 세 개의 공을 꺼내는 방법의 수를 9C3이라고 쓴다는 것 자체가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출제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왜요? 흰공두 개, 검은 공세 개가 다른 공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흰공두 개, 같은 검은 공세 개입니다. 이 중에 내가 세 개를 골랐어. 흰공 하나, 검은 공두 개를 골랐는데, 흰공 하나를, 같은 공두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 어때?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예요. 사실상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조건부 확률 중에서 이거야. 세 가지 공의 색깔이 두 가지일 때. 색이 두 가지인 확률. 그 중에서 뭐? 그중 빨간 공이 있을 확률. 빨간 공. 있을 확률이 되는 거지. 이들 중에서 걷어올린 빨간 공이면서 색이 두 가지. 확률로 풀어야 돼요. 그러면 원래 이 확률로 풀기 위해서 각각의 분모가 여기 잠깐 쓰고 올게요. 각각의 분모가 뭐가 되는 거냐면 9개 중에 3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분자. 9개 중에 3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분자입니다. 그쵸? 그럼 어차피 분모 분자에 다 9C3이 곱해서 지워버리면 되니까 저는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풀기는 풀 건데 디테일하게 따지자면 어느 날 갑자기 아니, 똑같은 검은 공 중에 왜 검은 공한 개를 골라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원리 때문이구나를 생각하실 수 있으면 조건부 확률을 완전히 통달하는 게 됩니다. 알겠어? 사실 아마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푸는 것처럼 풀 텐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놓으면 아, 이래서 조건부 확률에 왜 해설할 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안 하고 확률로 설명을 한 다음에 가는구나 이런 거 따질 수가 있거든. 자, 어쨌든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쉽잖아, 그치?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 흰공두개 중에 두개 고르고 검은 공세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됩니다. 경우의 수몇 가지? 여섯 가지? 일 곱하기 삼세 가지? 그래서 몇 가지? 아홉 가지. 두 번째 케이스는 흰공 하나 골라야 됩니다. 이씨 1, 두개 중에 하나. 빨간 공은 네개 있거든요. 그 중에 두 개거나. 흰공두개 중에 두 개, 빨간 공네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시면 여기는 얼마예요? 2 곱하기 6, 12. 1 곱하기 4, 4. 그래서 총 몇? 16까지.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는요. 똑같이 갈게요. 검은 공한 개입니다. 검은 공세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빨간 공네개 중에 두 개.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검은 공세개 중에 두개 고르고, 빨간 공은 네개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라고 하니까. 3 곱하기 6, 18. 3 곱하기 4, 12. 30까지. 요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9랑 16이랑 30. 그 중에 2번, 3번을 올린다 그랬죠? 48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되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누가 48이라고 썼어? 내가 썼지. 금방 고쳤잖아. 46.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죠. 그쵸? 55분의 46이 되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각각 확률로서 계산을 해서 여기에 9C3을 깔아놔야지. 그래야 맞지. 그럴 때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 그랬잖아요.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갖게 만들면서 가다 보니까 검은 공한 개를 뽑는 거 똑같은 검은 공인데 뭘 뽑아라고 하겠지만 검은 공은 그 9개의 공 중에 3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뽑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요런 디테일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분모의 9C3 위아래로 곱할 거니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런 표현들이 들어가진 겁니다. 괜찮나요? 재미가 있죠? 요런 겁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볼 건데요. 잠깐 쉬었다가 19번 한번 볼까 봐요. 19번으로 넘겨놓고 내가 쉬어야지. 자, 오늘도 쉬는 시간을 살짝 갖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세포는요? 아, 네. 아주 좋아하는 세포입니다. 이 드라마 상에서 맨날 그냥 판결을 내리는 세포인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유미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분의 판사 세포도 여러분들 무조건 무죄야 이렇게 외치는 거지. 물론 내가 되게 큰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그거는 혼나야 되는 거야. 스스로도 스스로 혼내야지. 근데 그거 말고 되게 작은 일일 때 있잖아. 작은 일일 때 무한히 나를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막, 아, 나는 이런 것도 되게 못하는 것 같아 이랬을 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아, 나 달리기를 못할까. 그럼 뭔가 내 머리 안에서 느린 게 어때서 슬로우족이 되세요. 너는 잘하고 있어. 막 이렇게 외쳐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잖아.

수학 문제 풀 때에도 아 나는 공부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빨리빨리 문제를 못 풀어낼까? 시간이 이만큼 많이 갔는데 왜 나는 문제의 양을 이거밖에 못 풀었을까? 그랬을 때 제대로 푸는 사람이 최고야. 너는 너무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누군가가 내 안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고이 드라마 상에 아 얘가 등장을 하거든요. 무조건 무죄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유미를 속상하게 하는 다른 친구가 등장을 해. 그러면 나빠 나빠 나빠 나빠 유미가 뭘 잘못했어? 유미는 무죄야! 이렇게 외쳐주거든요. 여러분들의 세포 마을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편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씩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무조건적인 건 아닌데 약간 애매할 때 아니면 나의 자존감 지킴이 정도로 이제 있을 때,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나 오늘 여기까지만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많이 먹었네. 괜찮아, 뭐 어때? 떡볶이는 맛있었잖아. 이렇게 외쳐주는 그 누군가? 제가 어제 떡볶이 과식을 좀 해가지고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을에 있는. 되게 근데 귀엽게 생겼다, 확실히. 그죠? 그거 알아요? 약간 할아버지 중에 햄버거집 할아버지 있는데 K로 시작하는. 알아? 치킨 말고 그 후라이드 있어요. 그 할아버지 느낌으로 생겼어.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문제 풀러 떠나볼게요. 19번입니다. 자, 1부터 5까지의 자연수만을 상수항과 계수로 갖는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행을 선택한 2차식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문제를 못풀 가능성이 꽤나 있었을 것 같아요. 1부터 5까지의 자연수만을 상수항과 계수로 갖는 2차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사실 더 읽지 말고 설정부터 하셔야지. 왜 당황해? 2차식이라니까? 2차식. fx가 뭐겠어요, 그럼? 2차식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놔야지. 그리고 abc는 뭐라고 하면 돼요? ABC는 1부터 5까지인 거야, 다들. 설정했어요. 이런 걸 써야 돼. 그냥 무작정 읽는 게 아니고 설정을 하면서 가야지. 자, 그 다음에는요. 자, 근데 이런 것들 중에서 FX에다가 X에다 1 집어넣었을 때7 나온대요. 그럼 내가 원하는 분모에 해당하는 게 뭐로 바뀌는지 봐봐요. 하, 너무 쉽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일 때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뭐라고? 그 중에서 실근을 갖지 않을입니다. 일단 이거 먼저 풀까? 그죠? 먼저 풀까? 괜찮아요, 그죠? 오케이. 일곱 가지가 되는 것은 일일이 여러분들 나열을 하려고 해도 많지 않아요. 총 15가지가 나오니까. 뭐 얘가 511, 그 다음에 뭐421 이런 식으로 가능한 구성을 쓰시고 배열하셔도 돼. 근데 우리는 뭐가 떠올라요? 중복조합, 예스. 그치? 각각 다 1씩 미리 줄까요? 어차피 자연수. 남은 건몇 개야? 3개 제외하면 4개죠. 남은 4개를 ABC한테 각각 몇 개씩 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바라봐야 되는 건 4개를 하나한테 몰아주기를 하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를 생각해봐. 511 되니까 몰아줘도 상관없죠. 그러면 칸막이 두개딱 설치를 하니까 어때? 공 4개와 칸막이 2개의 배열로 바뀝니다. 배열해봐요. 6개를 배열하는데 4팩 2팩. 끝. 15가지입니다. 물론 선생님 얘는요. H로도 풀어주세요. 하나, 둘, 세 가지한테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하는 으로 가시면 2 더한 6. 아니, 2 더한 7에서 1뺀 6. C4 해서 이렇게 계산하셔도 좋고요. 괜찮죠? 만약에 내가 몰아줬을 때 여기가 5까지라고 했는데 몰아줬는데 막 6이야. 그럼 그런 경우는 제외해야 돼요. 알았죠? 총 전체가 15가지입니다. 그중에서 뭐 하래요? 실근을 갖지 않을. 방정식은 0이 되었을 때, 어? 그죠? 는요. fx는 0이 되었을 때 실근을 갖지 않으리면 뭐죠? 판별식이야, 오랜만에. b제곱 빼기 4ac 하셨을 때. 0보다 작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 접목을 시키죠?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얘를 만족시키면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거 찾으면 돼요. AND로 묶이는 거죠. 얘를 만족시키면서 얘를 같이 만족시키는 거. 어차피 교집합이니까. 그럼 생각해보죠. 어떻게 하면 될까? 아,
B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생각하면 돼요. 일일이 하나씩 구할 겁니다. B가 1인 때에는 어때요? A와 C가 전부 다 자유로워져요. 상관없잖아. 무조건 오른쪽이 크거든요. 그러면 A 더하기 C가 얼마기만 하면 되겠어? 6이기만 하면 저거 만족시키는 거죠. 몇 가지 있어요? 한 개씩 주고 남은 건 몇이야? 남은 4개를 칸막이 주고 하나, 둘, 셋, 넷의 배열이니까 몇 가지? 다섯 가지. 라고 하시거나 1, 5, 2, 뭐 4, 3, 3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다섯 가지. 자, B가 2인 경우는 어때요? 4가 되다 보니까 오른쪽이 A와 C의 곱이 1만 아니면 무조건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도 다 되겠네. 그럼 뭐뭐 가능한지 봐봐.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건 A 더하기 B가 이제 얼마여야 돼? 합이 7이니까 A 더하기 B는 5여야 되겠죠. 그럼 이제는 일일이 쓸래요. 더 이상 중복조합 그만. 이렇게 하는 게더 편한 것 같아졌어. 무조건 성립을 하니까 합이 5인 경우를 하고 둘이 순서 바꿔 몇 가지? 네 가지. 어때, 어때? 선생님, 하나씩 나열하는 게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 한번 더, 이쪽으로. B가 이번에는 3인 경우. B가 3인 경우엔 어때요? 9가 되다 보니까 A, C 순서상으로 갑시다. 합이 얼마면 돼요? 4면 되거든? 4인데 예를 들어 생각해봐. 합이 4가 되려면 1, 3만 돼도 어때요? 이 식은 성립해요. 아, 다 되네. B가 3이어도 되네, 그치? 그러면 2도 되겠네. 그럼 얘네들만 순서 바꿔가 가능하니까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괜찮아? B가 4가 되면 그때는 어떨까? 제곱하면 16이거든요. A와 C의 합은 이때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3이 돼야 됩니다. 1이거나 2일인데 성립하나요? 집어넣어 보면 성립 안 해요. 이때부터는 없어요. 진짜 일일이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럼요. 어차피 이건 주사위병만 조심하시면 돼요. 주사위병만 뭔지 알지? A, B, C가 각각 5까지만 가능합니다. 일일이 하나씩 세워주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B가 4일 때, B가 5일 때까지만. 그치? 자, 그러면은 분자에 해당하는 건 5, 4, 3 더하니까 얼마가 되어주는 거냐면 12가 되어줍니다. 이 중에서 12가지를 올려놓은 거죠. 끝. 정답은 그래서 5분의 4로 적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얘가 방금 봤던 것처럼 분모에 해당하는 걸 전부 다 찾아놓고 그 중에 분자를 꼭 뽑아 올리질 않고요. 저는 15가지를 다 쓰지 않았잖아. 그냥 분모에 해당하는 건 쉽게 15이라고 구해놓고 그 중에 둘다 성립하는 걸 분자에서 따로 생각한 케이스가 되어주겠죠. 알겠어? 이렇게 19번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19번 위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분모는 쉽게, 분자는 세세요. 이렇게 써놨어, 진짜로. 분모는 그냥 쉽게 계산하시고, 그 중에 걷어서 올라가질 분자에 들어갈 것들은 내가 일일이 셌습니다. 방향성이 딱 차이가 나죠, 그쵸? 그래서 요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17번과 비교하면서, 아, 내가 조건부확률을 어떤 식으로 좀 접해야 되겠다, 그런 게좀 생각이 날 거예요. 되었나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넘어 곱셈 정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자, 보세요. 싹 지웠어. 자, 곱셈 정리입니다. 곱셈 정리는요, 사실 배울 때 내가 왜 이걸 배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맞거든. 자, 조건부확률의 정의를 한번 써봐요. 이런 조건부확률은 무슨 뜻이에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어서요, 확률로서 나타내서 쓰시면 A가 일어날 확률, 그 중에서 B, 즉 겹치는 부분의 확률 이렇게 썼죠. 물론 분모에 해당하는 PA는 절대로 0이 아닙니다. 0보다 크겠죠, 당연히. 아, 그죠? 뭐 확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곱셈 정리는 뭐냐면 양변에 PA를 곱해볼래요? 그럼 뭐가 되느냐? A인 동시에 B인 확률은요, PA 곱하기 PB 바 A로 바뀝니다. 자, 한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A 동시에 B. 그죠? A인 동시에 B인 확률이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확률과 확률을 곱할 수 있습니다. 다만, A가 일어난 후 바뀐 상황에서의 B의 확률을 곱합니다. A가 일어난 후 바뀐 상황에서의 B의 확률. 에서 B의 확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확률과 확률을 곱해서 지금부터 새롭게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되게 그럴싸한 내용이에요. 왜냐? 지금까지 우리는 확률을 무조건 어떻게 구했어요? 조건부도 마찬가지야. 전체 경우의 수분은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근데 조건부는 다만 전체가 좀 줄어들었겠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최초로 확률과 확률을 곱해서 확률을 구하는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오케이. 대체 무슨 소리인가? 부담스러운 여러분들을 위해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부담스러워 보이는 문제와 함께. 이게 그 첩첩산중 이런 말 알아요? 개념이 뭔 소린지 아 이러는데 문제가 나왔는데 아 문제가 더 모르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얘는요 그림도 있고 말도 길어서 여러분들을 유혹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근데 수능 문제잖아. 수능 문제예요. 수능 시험장에 딱 가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주머니가 있어. 주사위가 있어. 박스도 있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글을 읽을 생각을 하세요. 국어 해석하려고 노력하시죠. 아니 아니 영어 해석하려고 노력하시잖아. 그지? 수학은 왜 그런 해석을 안 하려고 합니까? 해석을 하셔야지 말이 이해가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오케이. 자, 갑니다. 숫자가 33444 이렇게 있는 공. 그 다음에 다섯 개 있어요. 주머니. 그 다음에 주사위. 여기는 읽을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얘네 둘을, 아, 그래? 하고 넘어가는 내용. 박스가 중요한데,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갖고, 적힌 수가 3이면, 세번 던지는구나. 주사위를. 그래서 세 눈의 합으로 점수를 정하는구나. 꺼낸 공이 4면, 네번 던져서 나오는 네 눈의 수의 합을 점수로 하는구나.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점수가 10점일 확률입니다. 조건부 아니야. 그치? 그냥 점수가 10점일 확률이야. 근데 무슨 질문이 들어요? 3이 나왔는지 4가 나왔는지를 정해줘야 주사위를 몇번 던지는지 알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그 궁금한 부분을 어떻게? 케이스로 나누면 됩니다. 첫 번째, 주머니에서 3이 나왔어. 두 번째, 주머니에서 4가 나왔어. 자, 주머니에서 3이 나왔을 확률은 일단 얼마예요? 공이 5개가 있는데 그중에 3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입니다. 주머니에서 4가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죠.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미 주머니에서 3이 나왔고요. 그때는 어떻게 돼? 주사위에는 3번만 던져서 합이 10이 된 거의 확률을 내가 구할 거예요. 여기는 주사위 4번에 합이 10이 나오는 걸 계산을 하겠죠. 그리고 그 둘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3이 나왔고, and 이렇게 나왔을 확률을 9에서 곱하고요. 여기도 이렇게 곱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1번 케이스부터 계산해볼까요? 자, 이제 주사위를 던졌어요. 이제는 뭐 필요 없죠. 간단하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눈을 각각 A, B, C라고 하고, 그들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직접 써주시면 됩니다. 뭐 6,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크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편하게 해결을 하시면 돼요. 별로 어려울 거 없는데, 6부터 시작해서 가기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111 이렇게 하고 갈게요. 그럼 남은 게몇 개야? 3개 지우면? 남은 7개죠. 남은 7개는 ABC한테 각각 몇 개씩 갔는지가 궁금한데, 몰아주는 상황들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겠다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 자, 일단 남은 7개를 ABC한테 나눠주는 방법은, 자, 3H7 헷갈리지 않으면 이렇게 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까지 했는데 뭐. 칸막이 2개입니다. 그러면. 또는, 칸둘, 07로 오겠습니다. 자, 계산해주시면 얼마예요? 9팩을 7팩, 2팩으로 나누어 주겠죠. 9, 8, 36. 되었어요. 아, 그죠? 이 36가지 중에서 제외시킬 것들이 있습니다. 뭘 제외시켜야 될까? 제외의 내용. 그렇지. 7을 전부 다 몰아주는 상황, 이런 거 제외해야 돼요. 또. 6개를 줘도 문제가 생겨요. 5개까지만 가능하거든요. 최대. 몰아주기가. 그러면 700으로 나눠주는 거나, 610으로 나누어 주는 경우들은 제외시켜야 되겠죠. 700으로 ABC한테 나눠 주는 방법에서는 몇 가지? 7을 A 줄까, B 줄까, C 줄까? 세 가지. 또 요거 배열하는 방법은 3팩. 끝. 그래서 9가지가 제외되어야 되겠습니다. 요렇게 빼 줄까요? 그래서 몇 가지가 나와요? 27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 27가지를 어떻게 표시하면 돼? 여기다 이렇게 해야지.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B, 10인 경우의 수가 27이라면 분모에 해당하는 것. 주사위를 세번 던졌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그치. 자, 333. 3 하나씩 나누어주면 이거 얼마가 되는 거야? 8분의 1. 둘이 곱합니다. 얼마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20분의 1.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오는 확률이 20분의 1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똑같은 행동을 한번더 하면 되는데 계산이 오히려 간단해질 것 같죠. 왜? 이번에는 주사위 4개니까 A, B, C, D까지 갈 거고요. 분모부터 셀까요? 이렇게 하고 갈게요. A, B, C, D야, 이번엔. 합이 10. 하나씩 미리 주면 남은 게몇 개예요? 남은 6개를 각각 몇 개씩 가져갈지입니다. 칸막이 3개, 공 6개의 상황이죠. 자,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 9팩을 6팩, 3팩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쑥쑥 지우면 9, 8, 7, 3, 2가 되어서 약분 한번 더 해주세요. 84가지가 다 되진 않죠. 제외시킬 것들이 또 있죠. 왜? 여기다가 6을 몰아주면 안 돼. 즉, 제외할 게 이번엔 그렇게 많지 않아요. 6000 주게 되면 7이 되어버리잖아. 여기 한개 받았으니까. 그지? 요 경우만 제외하면 되고, 요렇게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 네 가지입니다. 빼주니까 몇 가지? 80가지. 그죠? 80. 뿅뿅. 80. 왜 이렇게 서느냐? 얘네를 각각 다 4, 2씩 다 빼내. 16이랑 나누어 줄수 있겠군. 그죠? 3334, 81. 한번더 지울까요? 5랑 5랑 지워지니까 여기는 27분의 1이 되어줍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1번 케이스에서 나온 확률과 2번 케이스에서 나온 확률은 둘다 우리가 원하는 점수의 합이 10이 될 확률입니다. 그럼 그 둘을 어떻게 하면 되죠? 케이스를 나누었으니까 각각을 더해주면 되겠죠.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정리입니다.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의 확률을 더하도록 할까요? 이쪽에다가 쓸게요. 20분의 1 더하기 27분의 1. 이렇게 끝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확률의 곱셈 정리, 그 다음에 중복 조합 이야기, 그 다음에 중복 조합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것들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확률의 덧셈 정리인 배반 사건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그치, 중요한 내용들이 다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꽤나 부담스러웠을 순 있죠. 27 더하기 20 하니까 요렇게 되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괜찮나요? 4점짜리고요. 당연히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수능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로 등장을 한 겁니다. 4점짜리가 고작 몇 문제 되지 않잖아. 그치? 그 중에 하나고요. 내용 많잖아. 근데 사실 막 4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수원수투 생각할 때 케이스도 많이 나눠야 되고 막 분석이 더 어려운 문제들도 꽤 있는데 확통의 4점 치고 케이스가 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나열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해석만 잘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20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수능 완성의 그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알겠는 특징이잖아요. 필수 유형이 기출이다 보니까요. 필수 유형이 가장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순서대로 푸는 게 우리가 안 헷갈리니까 순서대로 풀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는 개념 그거 읽고 나서 20번 같은 문제를 먼저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19번 같은 걸 푸는 것도 은근 괜찮은 생각이에요. 알았죠? 자,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좋잖아! 자, 확률끼리끼리 계산하는 거에 대표로 하나 더 들어온 게 누구? 곱셈 정리, 예산 보세요.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각각을 여러분들 정리를 해서 생각하면 돼. 이건 뭘 의미해요? 뭐, 곱셈 정리라고 해서 대단하게 갈 것도 없어. P, 조건부잖아. PA분의 P, B 교집합 A입니다. 이게 2분의 1이구나. 여기는요. B, A 여사건 분의 P, B 교집합 A 여사건이구나 하셔가지고 각각을 계산해줘도 돼요. 얘가 얼마예요? 3분의 1이요. 그럼 둘이 곱하니까 이건 얼마예요? 6분의 1이요. 그치? 맞아. 그 다음에는요. 여기 곱하시면 얘는 얼마예요? 3분의 2겠죠. 왜?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요. 이 둘을 곱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4분의 1이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B가 일어날 확률 분의 A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을 물어봅니다. 교집합의 확률은 이미 나와 있어요. 6분의 1이라고. B의 확률은요?

0: B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1: 이게 의미하는 걸 모르겠으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봐. 교집합의 확률과 이 6분의 1. 얘는 뭘 의미해요? B인데 A는 아닌 부분의 확률이야. 확률의 덧셈 정리 배반 사건이죠. 여기가 6분의 1의 확률? 4분의 1의 확률이면 이 둘을 더하면 되겠네요. 12분의 5. 예스. 그래서 B가 일어날 확률은 12분의 5가 되어줍니다. 위아래로 12를 곱하면서 정리를 할까요? 정답을 막 5분의 2. 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3번을 풀어 주시면 됩니다. 아, 그죠? 지금 보시면 특별히 대단히 뭐 확률의 곱셈 정리를 활용하고 어쩌고 이러지 않았어요. 다만 조금 더 생각. 이거는 진짜 조건부 확률만 이용을 해 가지고 순수 그냥 계산만으로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면 얘가 의미하는 건 B가 일어났을 때 A의 확률이에요. 그럼 이제 곱셈 정리를 조금만 생각하면 이런 거야. 교집합의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부터 생각해 보는 거야. 교집합의 확률은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내가 A의 확률 곱하기 어떻게? B의 확률인데 A가 일어날 확률. 아. 오! 그럼 굳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둘이 곱해가지고 6분의 1이라는 걸 교집합의 확률로 알아낼 수도 있구나. 그러네. 그쵸. 요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해봐줄 수 있어요. 그치, 그치, 그치.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거는. B의 확률에다가 A의 확률이긴 한데 B가 일어난 후 바뀐 상황에서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겠구나. 뭐 요런 것들도 생각해볼 수 있고요. 그냥 알고 있는 것에서 변형을 해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을 곱셈 정리 이용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풀어줄 수가 있었을 거고요. 괜찮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도 갈수 있죠. 이들도 B이면서 A가 아닌 부분에 해당하는 얘는 어떻게 하면 돼? A가 아닌 확률에다가 이미 이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좀더 쉽죠. 그럼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인지 아니까 계산하기도 좀더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나? 사실 조건부 확률로 쓰시나 비슷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첫 번째 부리로 보여드렸는데 굳이 굳이 곱셈 정리를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더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죠? 자, 20번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저랑은 다음 시간에 독립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복습 좀 잘하고 오시고 다음 시간에 열심히 21번부터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기 자신의 고통스러운 실수에 관해서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죠. 아, 나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함께 나누는 정신과 의사 김현수입니다. 청년들에게 마음 건강 이 주제에 관해서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청년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청년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그 고민 중에 하나를 정했는데 그 제가 상담하고 만나고 그런 청년들이 자주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네, 하는 것이었어요. 뭐 생활상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든지 또 연애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든지 또 알바를 가서도 왜 나는 하던 실수를 또 할까? 그래서 되게 속상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데 이런 같은

큰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습관이 있는데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소중한 습관. 그게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반복된 실수를 자주 하는 것에 관해서도 사실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왜 인간은 어리석게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첫 번째 연구하신 분은요, 사실 좀 실수치고서는 너무 큰 실수죠. 그 교도소에 있는 분들하고 상담하고 그분들이 더 나은 삶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밀러라는 미국의 사회복지사가 있었는데, 이분도 왜 똑같은 죄를 저질러서 여러 번 다시 교도소에까지 들어오지? 하는 것에 궁금증을 갖고 똑같은 죄를 여러 번 저지른 그 죄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왜 똑같은 실수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그분들에게 했을 때 이분이 받은 첫 번째 놀라움은 이분이 하는 질문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소한 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서 아니 그거는 이렇게 고치면 또 이렇게 생각하면 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전했는데 그분은 전혀 그런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오늘 밥이 별로였다. 오늘 교도소에서 단체를 보는 TV 프로그램이 잘못됐다. 지금 정말 네가 생각해야 될 것은 네가 실수하고 사소하게라도 법을 어긴 그것에 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분 한 분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분들이 반성, 참회 이런 것과는 상당히 사실 거리가 있고 여러 불평, 불만, 지금 생활하는 데서 오는 그런 주제들만 이야기를 했지 자신이 실수한 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말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 반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나 하고 찾아봤는데 또 다행히 고통스럽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에 관해서 숙고하는 그런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를 또이 사람과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회피하지 않고 자신이 한 실수를 곰곰이 되새기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느낌이 오시죠? 맞아요. 사람들이 밥을 불평하면서 피하고 있었던 것은 또 TV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서 피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고통이었어요. 이렇게. 이 밀러라는 분이 결론적으로 자신이 한 실수에 대한 고통을 생각하고 느끼고 회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는 사람은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반복하지 않았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그것이 창피해서 회피하는 사람들은 반복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힘들어도 자신이 잘못한 것을 천천히 생각해보고 그런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한 사람, 되돌이켜보는 일을 수없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지만 실수를 했다면 실수를 왜 했는지 꼭 슬로우 비디오 돌아가듯이 다시 보기를 권합니다. 내가 한 실수, 가볍게 넘긴 생각, 또 조절하지 못했던 감정이 자신의 과오나 실수 중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자세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슷한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영국의 피터 포낙이라는 심리학자였는데요. 이분은 아동학대를 많이 당하고 또 부모에게는 좋은 사랑을 받지 못한 힘든 아이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 힘든 아이들이 무언가를 조금 더 안정되게 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던 그런 학자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피터폰 아기가 만나는 아동학대를 많이 받은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도 자기 인생에서 동일한 실수, 비슷한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개선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이 피터폰 아기도 이 친구들의 행동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하는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발견한 건 무엇이었냐면 피터 포나기의 용어대로 표현한다면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잘한 게 아니라 잘못한 것에 관해서 피터포나기는 이런 기능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고 성숙한 인간이냐 아니냐를 나누는데 이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반성적 성찰 기능이 우리가 잘못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인간의 기능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능이 잘 발달되지 못하면 잘못을 반복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반성적 성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요, 부모가 아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잘 설명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워서 형성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부모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 좀 내면화가 돼가지고 스스로 비록 잘못했지만 이거 왜 잘못했지? 스스로에게 설명하고 실수한 자신에게 공감하고 자기 마음을 헤아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발달이 되지 않으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반성적 성찰 기능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능이 지금 부모님도 옆에 없고 이 기능을 도와줄 훌륭한 사람이 없을 때 혹시 스스로라도 키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은 청년들이 했죠. 네. 어떨 것 같아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잘못을 되돌이켜보는 그런 반성적 성찰 기능이 스스로도 기를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피터 포나기를 포함해서 불행한 잘못된 실수를 반복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반성적 성찰 기능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인지를 연구를 했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 하지만 매일 하기는 너무 힘든 자 요 정도 얘기하면 무엇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네 여러분 바로 어렸을 때부터 지겹게 들은 하지만 성실 쓰지 않은 일기를 쓰는 일? 이게 반성적 성찰 기능을 주는 그런 중요한 활동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지? 이 하루의 일을 되돌이켜보는 거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루의 일을 되돌이켜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아 이건 잘했다. 아 이건 또 왜 이렇게 했지? 라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내 마음 때문인지 누가 자극했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상황이 안 좋았는지 이런 것을 두루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 그런 시간, 그런 게 반복되는 게 일기 쓰기의 중요한 기능이죠. 이 기능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건 뭘 쓴다 이런 게 아니라요. 되돌이켜 보는 거예요. 실수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실수를 다시 생각해 보는 일은 힘든 일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통이 따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을 감수한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다시는 실수하지 않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기를 껌을 잘 쓰려고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예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길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생각하는 거, 되돌이켜보는 거, 마음이 아파도 실수를 생각하고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다시 생각하기, 분석하기, 정리하기.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기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기 말고 이렇게 다시 생각하기, 고쳐보기 하니까 또 여러분 예전에 짜증내면서 했던 거 기억나는 거 없으신가요? 맞아요. 오답 노트죠. 아, 오답 노트. 아, 정말 틀린 거 또 해야 돼? 이렇게 싫으셨을 텐데 사실 좋은 학습자냐? 그러니까 계속 발전하고 향상되는 학습자가 될 거냐? 아닌 그냥 평범한 학습자가 될 거냐 하는 갈림길에 많은 학습 연구자들은 그 징표가 그 갈림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바로 이 오답노트에 대한 태도라고 해요. 아, 뭐 틀리까지 해서 기분 나쁜데 틀린 걸 또 다시 봐야 되냐. 맞아요. 틀린 걸 다시 보는 게 틀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뭐 기분은 별로지만 오답노트가 우리는 그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고 또 그 과정에서 뭘 잘못 생각했지? 어떤 잘못된 길로 들어갔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일기를 통해서 되새겨보고 오답노트를 통해서 과정 중에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한 괴로운 감정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창피함이나 수치심을 느끼고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고칠 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힘을 내서 노력해보기로 하는 것. 이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알고 보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 고통스러워서 생각 안 하기도 하고요. 바빠서 안 하기도 하고요. 그 생각이 재미없어서 안 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안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한 실수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살 줄 알았지만 사실은 생각을 해오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결과였어요. 부정적인 감정, 수치심을 느끼기 싫어서 회피를 해왔다고 할 수도 있지요. 마지막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필요한 것이 하나 더 뭐가 있냐라고 청년들이 묻는다면 용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회피하지 않을 용기죠. 인생에서 가장 나쁜 습관이 뭐냐, 철학자들마다 다양한 입장이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나쁜 습관은 회피라고 말하는 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실수를 하는 이유는 바로 회피하기 때문이죠. 어리석은 일은 한번 한 실수를 또 하는 건데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같은 실수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내가 그 실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용기를 내서 여러분의 실수 앞에 서십시오. 창피하지만 슬로우 비디오로 여러분을 마주하세요. 그리고 분석해 보세요. 스포츠 선수들이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한다고 해요. 자기의 실수를 비디오로 보고 또 투수가 야구에서 홈런을 맞을 때 어떤 실투를 하게 되었는지 보고 그런 선수들은 성장하죠. 하지만 경기 끝났다고 가서 놀고 닳고 그런 선수들은 아마 발전하긴 어렵다고 해요. 실수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실수하지 않을 비결, 교훈, 요령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 청년들은 아마 삶이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고통스러운 실수에 관해서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청년들이 그거 못하겠다고 할 때 제가 그런 청년들에게 그래도 도움이 되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비록 내가 한 실수이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제3자가 했다고 생각해보고 인지적 거리두기 또는 저희가 제3자 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한 실수를 좀 남이 한 것처럼 보면서 감정을 좀 빼고 아 이게 잘못이었구나 여기서 실수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자기한테 적용해 본다면 이 고통을 마주해야 되는 자신의 실수 앞에 서야 되는 그 순간이 조금은 덜 힘들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다 하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신이 나아지는 모습이죠. 실수를 보는 순간 그 괴로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나아지는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고쳐나가는 회피하지 않는 멋진 청년분들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처음부터 자기가 싫었던 건 당연히 아니죠.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가?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나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나 자신에게 나라도 뭔가 격려하자라는 마음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을 때 사실 조금씩 변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잘 왔어. 네, 우리 지금 대입학 문제의 코어로 들어왔어요. 요지 파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어 독해를 그냥 대충 감으로 문제를 풀었다면, 이제 그렇게 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작업들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도 있고, 내가 좀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이런 방식들을 좀 변경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단어만 가지고 이렇겠지 라고 짐작하지 말고 확실한 단서화되는 부분의 문장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그리고 확실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선택지 안에 있는 것과 연결한다. 이걸 꼭 마인드로 머릿속으로 딱 입력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문제를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대입학 문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봤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내가 배웠던 것들이 뭔가 좀 수정이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unlearn, 배웠던 것들을 조금 버리고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and rerun, 다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학습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용기가 뭐냐면 내가 뭔가가 부족하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용기예요. 그리고 나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내가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unlearn 할 수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배우는 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노력 중에 하나죠. 오늘 이 세 가지의 단계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문제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 요지 파악 문제요.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 다음 글의 주제로,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계속해서 이어서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재에 집중해 반복되는 이 집중이 되는 핵심 어구 키워드, 핵심 소재에 집중을 해서 그 키워드랑 선택지 안은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지 파악이나 주장, 주제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keywords나 key expressions가 반드시 선택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니까 사실 그것만 잘 선별해내도 관련 없는 것들은 지우는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핵심적인 표현들만 잘 기억해서 찾아내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답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처음 앞부분의 도입부와 그리고 후반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걸 똑같이 반복한다 하더라도 후반부에서는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후반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전 부분에서 이미 지난 시간에 이 표현 좀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었죠. In fact, in reality라는 표현이 앞에 있는 사실에 대한 부연 설명, 실제로도 그래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사실은 말이야 라고 해서 앞에 있는 내용에 반전을 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반전의 느낌으로 일단 in fact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In reality를 챙겨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였고요. Instead라는 것도 앞에 것 해야 됐다. 대신에 이걸 했다 라고 한다면 앞에 걸 해야 됐지만 하지만 나는 그걸 하지 않고 이걸 했어 라는 의미로 앞에 내용에 반전을 줄 수 있다. Rather도 같은 맥락으로 쓰일 수가 있는 표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첫 번째 문제 6번부터 10번까지 볼 거니까 첫 번째 6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5학년도 6월달의 모평 문제였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지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무엇인가를 봐야 되겠죠. 보니까 뭐 스피치가 나오고 혹은 여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의사소통, 말 이런 것들과 뭐와의 관계일까요? 네, 맞아요. values, 가치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즉, 말을 통해서 가치가 형성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장도 바로 the diffusion of speech. 언어의, 말의, 말에서의 이 diffuse라는 게 원래 확산이죠. 예, 말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냈다? 예, 가치를 형성했다라는 얘기예요. 즉, 말이 퍼져나가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뭐와 뭐와의 관계인지를 먼저 봐야 되겠다. 어떤 것이 무엇에 미치는 영향인지 이걸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자, 보스가 나오면 뭐 보스 뭐뭐뭐라고 해서 뒤에 복수형의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둘 다라는 뜻이죠. 아니면 A, B 둘 다라는 표현으로 보통 나오기 때문에 both A and B 이렇게 하면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 둘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대와 어느 때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현대 시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무엇과 Hunter Gatherer Band. 수렵 채집을 하는 사람들이 Hunter Gatherer라고 부르죠. 수렵 채집의 무리와 and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intimate speech communities. 정말 친밀한 말을 나누는 그런 의사소통을 하고 말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말의 공동체 둘 다. 라는 얘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고대 사회와 현대 사회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the diffusion of speech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말의 분포 혹은 말의 확산은 이 말의 확산은 shape values 뭘 만들어냈다? 가치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냥 간단하게 speech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하잖아요. 의사소통을 전달을 하잖아. 이 speech the diffusion of speech가 바로 뭘 만들어냈다? 사람들 간의 어떤 가치들을, 가치관, 가치체계, 신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The fact that, 어떻단 사실은 이라는 뜻입니다. Fact에 대한 설명을 하는 명사를 또 다른 명사절로 설명하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지? 그치, 명사가 명사의 의미를 그대로 동일하게 설명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동격절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봤더니 everyone was going to be able to speak and listen. 모든 사람들이 말이에요. 다 말도 하고 들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실은 이라는 얘기예요. 즉 공동체 내에 있는 그 구성원들은 다 말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존재들 그리고 들을 수도 있는 존재들 즉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평등한 거죠. 그죠? 그러한 사실은 had to be accommodated ethically.

어떻게 수용되고 받아들여져야만 했어요? 맞아요. ethically,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was via, 뭘 통해서 가능했어요? via or via, 둘다 발음 가능하고요. 뭐뭐를 통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A rough egalitarianism. egalitarianism 하면 인류 평등주의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equal이 여기 들어갔잖아요. equal의 그 eagle이라는 표현이 이제 equal을 연상하게 만드는데요. 평등주의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즉, 이것은 대략적인 이런 평등주의, 인류 평등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통해서였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즉, 모든 사람이 다 말을 할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에 기준한다? 맞아. 인류 평등주의에 기반한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누구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뭘 기반으로? 인류 평등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무엇이 만들어진다? 가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in terms of라는 표현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무슨 의미라고 얘기했더라? 맞아요.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이요. 어떤 점에서요? communications, 의사소통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 면에서는 사람들이 were equal, 어떻대요? 동등하고 평등하대요. 평등주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말하고 듣고 이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평등했으며 and therefore, 따라서 뭐라고 믿어졌죠? they should be equal. 그들이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 평등하게 되어야 된다. 라는 걸 의미했고, 혹은 at least, 적어도 relatively so, 상대적으로 비교적 그러했다라는 믿음이라고 믿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그 구성원들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적으로는 다 평등하게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평등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걸 기본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By this code, 이러한 관례에 따라서 고대의 big man 이란 게 지금 big이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물이죠. 굉장히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통치가, 혹은 여기서 부족장, 뭐 이런 장이 되는 사람들이죠. 거물들도 역시요, were not allowed to, 뭐하라고 허가되지가 않았으며, 그리고 오늘날의 office managers, 관리자를 역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위에 평등해야 돼,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고대에 굉장히 뭐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거물들 역시 뭐할 수가 없었어요. Act controllingly, 통제적으로 행동하도록 허락되어지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도록 너 그거 말하지 마, 너 그만 말해, 너 말해봐 이렇게 할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현대 이 사무실 관리자들도 역시 그 누구도 at will, 마음대로. will 이라는 게 의지죠. 의지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그 누구도 silence라는 것은 동사로 쓰인 겁니다. 침묵시키다. 즉, 조용하게 할 수, 조용하게 하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나 고대나 다 마찬가지로 어땠다? 그렇지. egalitarianism. 이 평등주의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oreover, 더욱이요. equal access to speech and hearing. motivate the notion. 뭐하자는 이 평등한 접근법이요. 어디에 대한? 말과 그리고 듣는 것에 대한 평등한 접근법. 또 역시 더욱이 promoted the notion that 이하라는 이념을 촉진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다 어떻게 해야 된다? 평등하게 접근이 되어야 된다라는 역시 평등성, 평등주의에 입각했을 때 어떠한 개념이, 어떠한 생각이 역시 늘어날 수 있게 되었는가? 지금 보시면 노션에 대한 설명을 하는 역시 동격절의 that이 되겠습니다. 개념이나 생각은 어떤 개념이나 생각이냐? Property should be held in common.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 Property라는 건 재산이죠. 재산이 공통적으로 소유돼야 된다는 거.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소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두 번째 되십니다. 동격절의 두 번째 동격절이 되겠죠. 자, 어떤 재화나 이런 식품, 그죠? 음식, 특히 재화나 식품이 should be shared. 어떻게 돼야 되고? 그렇지. 공유돼야 되고, 공통적으로 소유돼야 되고. 이거 전부 다 동등하다라는 입장에서 나온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어떤 개념이야? 세 번째 동격절이 됐습니다. Everyone has a duty. 모든 사람이 다 권한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예, duty니까 의무가 되겠죠? 뭘 의무가 있다? To take care of everyone else.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너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 살게끔 돌봐줘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인류 평등주의에 입각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스피치를 통해서 이런 가치들을 만들었는데 그 가치라는 게 사실은 뭐겠어요? 평등주의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소유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살수 있는 그런 환경.

공유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mutual 서로 상호 도와주는 것이 right and proper 옳은 일이며 and proper 적절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세요. If you bring something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져온다면 어떤 공동체 안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가져와요. 그렇다면 you should bring enough for everyone 여러분들 모든 일을 위해서 충분할 정도의 양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몇 명이나 너만 먹으려고 뭔가를 가져오려고 하면 안 돼. 모든 이들을 위해서 다 공통적으로 다 소유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평등주의. 이 평등주의라는 건 바로 어떤 가치관이에요? Sharing. 뭔가를 공유하고. 그리고 held in common.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소유할 수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다 여기는 sharing이라는 단어 하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접목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단어가 꼭 나와줘야 돼요? 수렵채집인과 현대인들의 공통점 이렇게 하기보다는 둘 다, 즉 현대든 과거든 고대든 둘 다 뭐가? 언어라는 것이 언어, 그죠? 말, 의사소통, 의사소통 다 해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2번, 3번, 2번, 4번, 5번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근데 2번 봤더니 언어를 사용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고 인간 의사소통의 평등성은 공유랑 공조가치를 기반으로 형성했다. 공유를 해서 같이 살아가는,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가치체계. 적절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의사소통이라는 거 speech or communication 그리고 평등성, 평등주의가 어떻게 어떤 가치를 만들었다? 바로 sharing 하는 가치. 서로가 도와주는 공조의 가치 체계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가 키워드만 잘 잡아서 연결해도 선택지와 연결해도 정답을 잘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바로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갈까요? 7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건데 지금 얘는 첫 문장부터 이렇게 하트가 딱 들어와 있습니다. 필자의 뭔가 마음을 확실하게 담아준 주제문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Being able to prioritize your responses. Prioritize라는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들 prior라는 단어 아세요? 앞의, 전의라는 뜻이죠. 그럼 무언가를 앞서서 둔다라는 뜻이요. 동사 형태 IZ가 됐죠. 그러면 얘는 우선시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우선시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의 반응, 여러분들의 대응을 우선시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뭔가 반응을 하거나 혹은 응답을 할 때 그걸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allows you, 여러분들로 하여금 to ER을 allows, 가능하게 합니다. 뭘 할 수 있도록 해줘요? Connect more deeply with individual customers. 개별 소비자들과 더 깊은 연관을 맺게끔, 깊은 관계를 맺게끔 가능하게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할 것인가? Response. 응답에 어떤 응답을 우선시할 것인가? A라는 응답, B라는 응답,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 우선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기에 대한 response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뭘 할 수 있게끔 한다? Customers. 고객들과 어떻게? Deeply connected. 잘 연결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야? 연결될 수 있게끔 해준다. Disconnect가 아니라 connected. 그죠? 네.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 뒤에 있는 구조가 도대체 뭐예요? 동사 원형, 비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되라! 이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 얘가 지금 이렇게 순서가 바뀐 도치가 일어난 거고요. 얘는 지금 요 사이에 whether 정도가 생략이 된 겁니다. 보통 이제 whether it be A or B, A든 B든 이란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해석상으로는 뒤에 거든 혹은 뒤에 거든 이라고 해서 A or B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or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든 뭐든지 간에 one-off interaction, 일회성의 관계든 혹은 the development of a long-term relationship. 지금 A와 B를 찾았어요. 일회성의 그런 관계든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의 관계의 발전이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일회성의 관계라는 건 바로 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특히나 뭔가 기분 좋은 그런 경험이나 혹은 언짢은 경험과 같이 그냥 일회 단발성으로 끝나는 그런 관계가 됐든 아니면 누구와 오랜 기간의 장기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만드는 거래요. 자, 그럼 이 관계는 누구랑 만드는 거냐? A significantly influential individual within your customer base. 여러분들의 그 고객의 기반 내에서 여러분들이 그 관리하거나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하는 이런 고객 기반 내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과 아주 장기

간의 이런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 이런 관계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response를 prioritize 하는 것이 바로 그 고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깊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결정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whether it be라는 이 표현은 뒤에 있는 부분은 이거든 이거든지 간에 이게 중요해요 라는 뜻이니까 사실 무게중심은 이 문장에서는 이 앞부분에 실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선생님이 여기까지 해서 자른 거예요. 알겠죠? 문장 전체지만. 자, 보겠습니다. 자, if you're ever posted. 자, 이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시를 했어요. 어떤 게시물을. 어떤 게시물을? 의견을 게시했어요. 근데 그게 favorable. 뭔가 우호적인 의견. 긍정적인 의견을 게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Or any comment for that matter.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게시를 했다면 그게 브랜드일 수도 있고, 브랜드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 제품에 대한 내용일 수도,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용하고 나서 그 해당 사이트에다가 좋은 커멘트든 어쨌든 그 브랜드에 대한 커멘트든 남긴 거예요. 자, 그랬다면 이란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Think about, 생각해 보세요. 명령문입니다. 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What it would feel like. 어떤 기분이 들지요? If you were personally acknowledged.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면요. 어떻게 해서 인정을 받았다면? By the brand manager, for example,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그 브랜드 관리자한테 개인적으로 만약에 인정을 받았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글을 남겼는데 사실은 뭐 코멘트를 바라고 남긴 글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의견에 대해서 브랜드 관리자가 아 고객님 이런 의견을 남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결과적으로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내가 되게 맞아요. 인정받고 있구나. 내 말이 잘 통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그 고객과 deeply connected, 잘 연결이 될 거야. 이런 의미인 것 같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In general, 일반적으로요. People post, 사람들은 게시물을 게시하죠. 왜요? Because, 이것 때문에 게시하며 and because, 이것 때문에 게시합니다. 그래서 because의 이유를 이렇게 두 개를 연이어서 보여준 거예요. They have something to say, 뭔가 할 말이 있어서 게시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더불어서 또 뭐이기도 해요? 뭐이기 때문에? They want to be recognized for having said that. 그것을 말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서요. 내가 이런 말을 했어. 아, 맞아요. 고객님의 말이 맞습니다. 라는 인정을 그렇게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글을 남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인정을 받게끔 그 대응을 해주면, 즉 반응을 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고객과 긴밀한, 밀접한 연관을 맺을 수가 있다.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특히요, 뭐 했을 때 When people post positive comments, they are expressions of appreciation. 자, 그들이 특히 뭐 했을 때? 긍정적인 comments를 했을 때, 긍정적인 의견을 보냈을 때 그들은요, 그것들은 내가 가리키는 건 바로 positive comments가 되겠네요. 그죠? 긍정적인 이런 의견들은 사실은 표현입니다. 뭐의 표현이에요? 감사함의 표현이죠. 뭐에 대한? For the experience that led to the post. 그렇게 글을 쓰게끔 만든, 글로 이어지게 한 그 경험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 내가 이걸 샀는데 여태까지 내가 쓰던 물건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 너무너무 유용해서 나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러니까 고마워라는 표시에서 이렇게 글을 남기는 거란 얘기예요. 긍정적인 말인 경우에. 그러면 이런 긍정적인 말에 대해서 좋은 브랜드의 그 담당자가 좋은 그 감사의 표시에 대한 인정을 해주면 소비자에서는 입장에서 어떻게 충성도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는 아 역시 이 브랜드는 뭔가 다르구나. 야 브랜드 관리자도 이런 것들을 잘 나에까지 잘 관리를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보시면 why라는 또 절이 나옵니다. 뭐뭐하는 반면에 라고 해서 앞뒤 내용이 반전이 있겠죠? 자 뭐하는 반면에요? 어떤 칭찬. 누구에 대한 칭찬? 사람에 대한 칭찬이야. 근데 그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옆에 서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면 그 칭찬은 is typically answered. 일반적으로 응답을 받죠.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어우 야 너 오늘 되게 예쁘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아니면 너 너무 고마웠어.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감사함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겠죠. With the response like thank you. Thank you와 같은 그런 응답을요. 야, 너 오늘 되게 멋있어 보인다. 고마워. 라는 응답을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받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반면에 the sad fact. 참 슬픈 사실은요. is that. 야입니다. 대부분의 이 브랜드의 이 칭찬.
브랜드를 칭찬하는 이 칭찬은요, go no unanswered.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응답을 해주면 그 고객과 굉장히 어떤 관계를 맺는데? deeply connected. 아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바로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뭐 할 기회? To understand what drove the comments. 그러한 칭찬을, compliment. 그러한 칭찬을 이끈, 그러한 칭찬을 하게끔 만든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and create a solid fan base on them.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탄탄한 팬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를 다 잃게 되는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적절한 응답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그렇지. Prioritize your responses. 여러분들의 응답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특히 고객들의 응답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칭찬을 하게끔 만든 건지를 강점을 알 수 있어서, 그런 다음에 또 solid fan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걸 앞에 첫 문장에서는 deeply connected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뭘 하는 것이? 고객과 고객의 뭘 통해서? responses, 응대를 통해서, 고객의 대응을 통해서, 이건 괜찮네요. 그죠? 그 다음에 feedback은 아니죠. 관계 증진을 위해 고객의 브랜드 칭찬에 응답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 일단 보시면 브랜드의 칭찬이라고 한 건 바로 response가 되겠죠. 그죠? 그 고객들의 comments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응답, response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 중요하지? 바로 고객들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 앞에 첫 문장, 이 문장의 앞부분에 여기서 지금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이 될 것 같죠. 자, 3번 여기 우리가 봤을 때는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신속한 고객 응대라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빨리빨리 반응하면 긍정적인 반응 얻을 수 있어.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 대응을 해주는 것,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원래 취지에서 조금 벗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 몇 번? 그렇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 증진이라는 게 바로 deeply connected라는 표현이 되겠고, 앞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계 증진이 되겠죠. 팬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칭찬에 응답하는 게 바로 긍정적인 comments,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좋아요. 비슷한 듯 보이면서 확실하게 답이 아니게끔 만들어주는 건 뭐가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앞부분에서 중요한 소재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글감이 지금 뭐야? 라고 소개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도입부가 될 텐데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The need to, 뭐 할 필요성이에요? To assimilate values and lifestyle. 여러분들, assimilate이라는 표현 혹시 아나요? 얘는 동화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동화가 된다는 건 뭘까요? 어떤 조직에, 어떤 분위기에 내가 동화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하나가 되었다. 예, 정말 하나와 조화롭게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울림이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할 필요성? 바로 가치와 생활 방식에 동화되어야 되는 필요성이에요. 근데 누구의 생활 방식과 누구의 가치관입니까? Of the host culture. 호스트라는 건 원래 주체하다라는 동사가 있고 주인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주류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주된 흐름의 문화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민자로서 어떤 나라에 이민을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류 문화, 호스트 컬처가 있죠. 그죠? 원래 그 나라의 문화가 바로 호스트 컬처, 주류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류 문화의 가치와 가치관과 그리고 생활 방식에 동화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은요. has become a growing conflict. 점차 무엇이 되고 있어요? 무엇이 되어 왔어요? 점차 증가하는 갈등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도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살면서 나만의 우리나라에서 잘 알게 된 그런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생활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몸 안에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완전히 익숙해 있는데 그 상태에서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갔다고 해서 바로 그 나라화 되지는 않잖아요. 맞죠? 그런데 야 이렇게 해야 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이런 필요성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게 되면 이거 조금 더 세게 말하면 강요가 되면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뭐가 일어날까? 아, 힘들다. 라는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걸 왜 바꿔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에 대한 거예요? 주류 문화의 동화가 되는 겁니다.

포스트 컬처의 동화가 되는 것이 무엇을 유발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죠, 사실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갈등이라는 거 사실은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주류 문화에 동화될 필요성이 너무 강하게 주어지는 것이, 강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으로, 갈등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multiculturalist가 나와요. multi나 multi가 되면 얘는 다, 많은 이란 뜻이죠. 다문화, 다문화주의자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문화주의자들은요, suggest that, that 이하라고 제안합니다. There should be,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A model of partial assimilation. 부분적인 동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체 동화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동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적인 동화 내에서는요, immigrants, 이주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retain some of their customs, beliefs, and language. 그 이주에서 들어온 사람들, 이민자들의 문화나 관습이나 혹은 이 신념이나 혹은 언어를 retain, 보유하고 있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적인 동화가, 동화의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다 우리 문화처럼 바꿔야 돼, 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류 문화의 갈등을 좀 피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부분적인 동화가 필요하다. 모든 걸 다 바꾸라고 하면은 어려우니 일부는 너의 것을 가지고 일부는 바꾸고 부분 동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계속 볼게요. There's pressure. 뭐가 있어요? 압박감이 있대요. To conform. 자, 여러분들 conform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 선생님이 요거 마지막에 똑똑 복화로 빼놔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긴 할 텐데요. conform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형태를 따르다라는 의미로 순응하다, 따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야 된다는, 순응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Rather than to maintain their cultural identities. 자신들의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유지하지 않고라고 해석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Rather than은요. 유지하지 않고 순응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야? Assimilate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되겠죠. 다 바꿔야 돼. 우리한테 다 맞춰야 돼. 라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지만, 하지만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며, 그리고 이러한 갈등, conflicts는요, greatly determined by, 뭐에 따라서 크게 결정이 됩니까? 대개는 결정이 돼요. 바로 공동체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 공동체에 있어서 one migrates, 즉 어떤 사람이 이주해가는 그 공동체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공동체에서는 좀 많은 부분을 다 동화라고 강요하는 반면에 어떤 공동체도 좀 그렇지 않고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는 공동체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사실은 어떤 문화를, 그 문화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라기보다는 순응해야 돼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부분 동화보다는 그 정도가 조금 더 강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근데 그 갈등의 정도는 그 이민을 가는 공동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러한 경험들은요, are not you.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새롭지 않다는 얘기야. 과거에도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과거에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많은 유럽인들은요, 경험했어요. 뭐를요? 배제와 빈곤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나라에 이민을 가서 배제도 당하고, 가난해서 빈곤을 겪기도 하고, 그 기간이 언제였는데 많은 유럽인들이 겪은 게 during the first two waves. 두 차례, 처음 두 차례에 걸쳐서 이걸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언제?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이민을 갔을 때 이민의 그 첫 번째 두 차례에 걸쳐서 두 차례 동안에 이런 배제와 그리고 빈곤을 겪게 되었어. 이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압박감 때문에 이 사람들도 역시 conflicts, 갈등을 겪었다. 자, 결국에는요, these immigrants, 이러한 이주민들이 transform, transform이라는 단어 선생님이랑 똑똑복화를 했었습니다. 얘는 완전히 형태를 탈바꿈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주민들이 완전히 탈바꿈을 이 나라를 시켰죠. With significant changes. 상당한 변화로요. 이게 어느 나라의 얘기겠어요? 미국 얘기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굉장히 핍박도 많이 받고, 배제와 빈곤과 이런 것들을 겪었지만, 그들이 이 나라, 즉 미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탈바꿈 시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요, 뭘 포함하죠? 바로 계몽과, 그리고 다양성의 수용,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그래도 조화롭게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people of color, however, 하지만 유색인종인들이죠. 유색인종들은 계속해서 struggle, 고문부터 하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수용을 위해서, 즉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가 계속 공부 못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색인종들이 많이 힘듦을 겪고 있다. 여전히. 라는 의미예요. Once again, 다시 한번 말하지만, the challenge. 정말 어려운 과업은요, is to recognize that. 내 이해를 인정하는 거예요. Other cultures think and act differently. 다른 문화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과제이며, 또 무엇을 인정하는 거? They have the right to do so.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들의 권리, 그들이 권리가 있다라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절과 대절이 recognize라는 타동사의 목적절이 되는 거죠. 이두 가지를 사실 인정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갈등을 겪지만 이 주류 문화에 꼭 반드시 동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문화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한다라는 걸 인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한다? 다르게.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죠? 요걸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마도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그렇게 머지않은 미래에 immigrant, 이주민들은 will no longer, 더 이상은 be strangers among us, 우리들 사이에서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시간 좀 걸리겠지만 분명히 잘 적응해서 나중에는 다 우리가 하나의 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이민자, 그죠? 이민자의 적응을 도와준다는 거 아니죠?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에 대한 공동체 인식이 필요하다.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게 바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바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그게 바로 정체성 아닙니까? 그죠? 정체성에 대한 권리. 공동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건 공동체가 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우리 걸 너무 강요하면 안 돼. 특정 주류 집단의 걸 강요하면 안 돼. 이런 의미가 되니까 정답 몇 번? 그렇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번도, 8번도 잘 해결했는데요. 자, 3번, 4번, 5번도 한번 볼까요? 이민자는 미래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이민자가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었잖아요. 거 보세요. 완전히 transform. 확실하게 바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곤 했지만 이민자들의 그런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주된 내용이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일부의 사실을 갖다가 이렇게 요지 전체 내용으로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제적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은 나오지 않았고요. 문화적 동화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결국에는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런 의미가 있지만 어떤 계획이나 어떤 프로젝트나 어떠한 뭐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한 요지 내용으로는 벗어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8번도 잘 해결해봤어요. 자, 이제 9번 갈까요? 네, 9번도 보겠습니다. 자, 역시 앞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 표시를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 여기에 꼭 표시를 안 했어도, 내가 생각하는 건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요 부분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면 괜찮습니다. 특히 선택지를 그 부분이 잘, 보여주고 있고, 암시하고 있고, 잘 내포하고 있다면, 그 문장도 좋은 문장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When it comes to라는 표현, 무슨 표현이요? 자, 뭐뭐에 있어서는, 뭐뭐에 관해서는 이란 뜻입니다. 자, 뭐에 있어서는? The internet. 인터넷에 있어서는요. 자, 인터넷은 정말 우리가 많이 보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인터넷에 있어서는 it's a space to be a little paranoid. 뭐 하는 것이 단지 peace, 효과가 있고 그게 그럴 수 있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돼요? pay라는 게 어떠어떠한 것에 뭐 지불하다의 뜻도 있지만 pay off 같은 경우에는 이롭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하는 것이 이롭고 뭐 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To be a little paranoid. Paranoid라는 표현이 편집성이라는 표현이에요. 편집성이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뭔지 잘 모르셔도 뒤에 분명히 설명으로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많이는 아니어도 약간은 편집성이 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인터넷상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요 패러노이드만 아니었으면 선생님이 사실 여기에다가 하트를 넣으려고 했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 문장에다가 하트를 넣었거든요. 자, 일단 인터넷상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인지 좀더 볼게요. Given the level of anonymity with all that reside on the internet.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의 anonymity라고 하면 얘는 익명성입니다. 익명.
즉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뭐 당연히 감출 수가 있고 자신의 성별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 다 모르게 할 수 있죠. 그죠? 자신의 것이 아닌 걸로 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익명성의 수준을 고려할 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석했어요? 무언가를 고려할 때. 원래는 보통은 given that 대절로도 나오고요. 이렇게 given이라는 얘가 단독으로 뒤에 명사구를 취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익명성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익명성 때문에 it is sensible to 뭐 하는 것이 현명합니까? sensible, 타당한, 이치에 맞는 현명한 이라는 의미까지 됩니다. 뭐 하는 것이 현명해요? to question,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uestion이라는 게 뭐 질문을 하다의 뜻이니까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의미까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왜 이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 The validity of any data that you may receive. 여러분들이 받을 수도 있는 그 어떠한 자료, 어떠한 그 데이터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치에 맞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맞아요. 익명성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questioning. 의문을 제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요? 타당성에 대해서요. 뭐의 타당성? 데이터의 타당성이 되겠죠. validity for data. 그죠? 정보가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타당하게 우리가 타당성을 검증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의문을 제기해서. 이해됐죠? 중요한 내용은 다 나온 것 같은데 우리는 뭐 하는 게 필요하다? 의문을 제기하는 게 필요하다. 인터넷상에서요. 자, 그걸 가지고 나머지 내용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It is to our natural instinct. 뭐 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자연적인 본능이냐? to이야 하는 것입니다. is 형식상의 가주어. 이시 되겠고 to 이하가 내용상의 진주어, to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뭐 하는 것이 타당해요? 우리의 자연적인 정말 자연스러운 본능입니까? When we meet someone coming down a sidewalk. 인도에서 즉 뭐 이렇게 사람이 coming down, 내려오는 누군가가 인도에서 여러분들이 내려오는 누군가를 만났어요. 근데 특히나 when they introduce themselves, 스스로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As having known you, 여러분들을 알고 있다고. Much to your surprise. 여러분들 진짜 놀랍게도 누군가가 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는데 그 만난 사람이 나 당신 알아요. 당신 알고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경계를 하지 않을까요? 그죠? 실제로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래서 지금 보세요. 그럴 때 뭐 하는 것이? Place yourself in some manner of protective position. 여러분들 스스로를 protective position이에요. 그러면 보호하는 그런 위치의 방식으로 보호하는 그런 입장의 방식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할까요? 저를 아세요? 어떻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가겠죠. 그죠? 모르는 사람인데 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정말 이 익명이 아니라 이 사람을 지금 보고 있을 때는 경계를 분명히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by design. 의도적으로요. We set up challenges. 우리는 어떤 도전 과업을 설정을 할 겁니다. 그 도전 과업 속에서는요. 그 사람이, the individual, 그 나를 안 척했던 그 사람이 must validate, 반드시 타당성을 입증해야 돼요. 어떤 타당성? How they know us.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아는지요. 뭐 함으로써 우리한테 그걸 입증할까? By presenting scenarios. 어떤 이야기를 제시한다거나 그때 저희 어떤 행사에서 그때 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name, 제 이름이 뭡니다. 아니면 acquaintances, 지인을 댄다거나 제가 누구 동생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던가 지인을 댄다던가 아니면 evidence by which to validate.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예를 들면 뭐와 같은 거? 사진과 같은 그런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타당하게 입증해야만 하는 그런 과업들을 설정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는요? 이 상황에서는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상황은 인터넷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우리가 찾던 상황이 아니야. 우리는 어떤 상황을 찾고 있어요? 인터넷 상황에서 익명성이 나타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Once we have received, 우리가 일단 받으면은요. 그 정보를 받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보를 일단 받으면 우리가 앞에서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아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 정보를 받으면, 그러면 그것은 gone through, 뭘 거치게 되죠? 얘가 맞는 얘기 하는 거야, 틀린 얘기 하는 거야. 인지적인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accept that person, 그 사람을 검증을 다 거쳤어. 맞네. 이 사람이 나 아는 거 맞네. 라는 그런 검증을 거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As more trustworthy. 좀더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요, 이 모든 것이 all this happens, 일어납니다. 어떻게요? In a matter of minutes. 단지 몇분 만에 일어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처리 과정, 인지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is a natural defense.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defense mechanism, 방어 기제가 되죠. 이 방어 기제는 바로 뭔데? We perform in the real world.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 수행하는 정말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입니다. 이건 실생활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즉 다시 말하면 virtual world에서는 그렇지가 않겠지. 하지만 in the virtual world, 이 가상 세계에서는요. We have a tendency, 우린 어떤 경향을 갖고 있지? To be less defensive, 덜 방어적인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 보이거든요. 뭐가 없는 것처럼 보여? 물리적인 위협이 우리 행복에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럼 1번부터 중요한 건 바로 뭘까요? 인터넷 혹은 가상세계, 뭐 이런 표현들을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상세계 특유의 익명성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남용? 관련 없습니다. 바로 아웃이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인터넷 정보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기술은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가상세계에서는 현실 세계와는 달리 자유로운 정보가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자유로운 정보 공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보안 프로그램 설치 관련 없죠. 방어 기제가 덜 작동하는 less defensive 한 어떤 상황? 가상 세계 혹은 인터넷 상황에서는 신중한 정보 검증. 이게 바로 뭔데? validity. 그래서 questioning 하는 게 중요하다. 뭐에 대해서? 바로 정보의 타당성에 대해서요. valid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유효한, 타당한, validity, 타당성, validate, 입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형용사, 명사, 동사까지 쭉 여기 지문에 나왔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죠? 정답 그래서 몇 번? 5번이죠. 그죠?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특징이, 매력적인 표현들도 있어요. 키워드들도 있지만 지금 키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내용들이 관련이 없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랬을 때는 확확딱 여러분들 오답을 쳐서 지워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네, 좋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갈까요? 네, 좋습니다. 딱 보니까 첫 문장부터 확실한 소재가 나오네요. 그죠? Urban이 뭐야? Urban. 맞아요. 도시의라는 뜻이요. Delivery가 뭐죠? 배달이라는 뜻이죠. 우리 왜 딜리버리 서비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강력한 나라 없잖아요. 그죠? 아,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벽에도 막 그냥 24시간 정말 풀 가동이 돼서 딜리버리 서비스. 그죠? 새벽 배송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자, 그럼 vehicle은 뭘까요? 탈 것. 보통은 자동차를 많이 가리키는데 여기서 운송수단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 배달 운송수단이라고 돼할수 있겠죠? 그럼 도시에서 배달을 하는 운송수단 딱 떠오르는 게 우리는 뭐가 있어요? 뭐 오토바이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맞아요,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요, 트럭, 그죠? 밴의 형태로. 그리고 요즘에는 전기 자전거 이런 것들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So, urban delivery vehicles, 이런 운송수단은요, can be adapted. 자, 그런데 adapt라는 단어가 적응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적응시킨다라는 건 어떤 상황에 맞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개조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쓰였어요. 그래서 개조가 될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도록? To better suit, 더잘 어울리도록요. 어디에 어울리도록? The density of urban distribution, 도시 배치에. distribute가 사실은 얘는 나눠주고 배부하는 거죠. 도시 배치에 그 밀도에 적절하게, 더 적절하게 적합하도록 개조가 될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서울같이 굉장히 뭐 많은 도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붐비는 도시, 차가 많은 도시, 교통량이 많고 사람이 많은 이런 도시들. 여기에서는 사실은 큰 자동차로, 큰 차로, 트럭 같은 거, 엄청나게 큰 트럭으로 운송을 계속 이렇게 여러 곳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도시의 배치의 밀도에 더 맞게끔. 그럼 어떻게? 더 작은 수준으로. 그죠? 작은 부피의 운송수단이 잘 이동할 수 있게끔, 좁은 공간까지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조가 될수 있고. 자, 이것은요, often involves, 뭘더 포함하게 돼요? 더 작은 운송수단이요. 이를테면 뭐와 같은? 밴과 같은요.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지하 주차장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높이가 낮은 밴들이 많더라고요. 자, 뭣도 포함해서요? Bicycles. 자전거를 포함해서요. 근데 왜 선생님이 자전거에 표시를 해놨을까요? 맞아요. 얘는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대한 얘기가 쭉 뒤에도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메인 소재는 많은 작은 운송수단 가운데서도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자전거가 뭐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Delivery vehicle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배송, 운송수단으로서, 도심의 운송수단으로서 뭐에 대한 거? 자전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The latter, 후자라는 얘기입니다. 예, 전자 말고 후자인 자전거는요, have the potential,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뭐할 잠재력? To become a preferred last mile vehicle. 마지막 최종 운송수단, 선호되어는 운송수단에 될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에서요? High density and congested areas. 밀도가 높은 지역, congested, 혼잡한이란 뜻입니다. 혼잡한 지역에서는 특히 정말 최후의 가장 선호가 되어지는 마지막 단계까지 남을 수 있는 운송수단이 뭐가 될 확률이 높아요? 바로 자전거가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들한테 이 자전거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그것도 도시 혼잡이 있고, 혼잡한 도시, 밀도가 높은 그런 어디에 지역에서는 특히나 자전거만 한게 없다. 사람들이 마지막 수준까지, 마지막 단계까지 선택할 예는 바로 이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은 자전거는 특별한 연료가 없어도 사실은 갈수 있잖아요. 인간의 힘이 동력이 돼가지고. 그죠? 전기 자전거나 이런 거 말고도. In locations, 어떤 지역에서는요? Where bicycle use it high. 자전거의 사용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에서, 그런 지역에 어디가 있는데, 맞아, 네덜란드가 되게 유명하죠? 그죠? 네덜란드 같은 이런 도시에서, 이런 지역에서는 delivery bicycles, 예, 운송수단으로서의 이 자전거가 are also used to, 또한 뭘로 사용이 되죠? Carry personal cargo. Cargo라는 게 짐입니다. 개인적인 짐. 개인들이 짐을 뭘 가지고 다니는데, 아, 식료품과 같은 그런 짐을 나르는데 특히 이용을 합니다. Due to their low acquisition cost and maintenance cost.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들의 그 자전거의 낮은 뭐 때문에? 습득, 매입의 비용과 그리고 유지의 비용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자동차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저렴하잖아요. 그죠? 정말 비싼 자전거도 있다 하지만, 그죠? 자동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전거가 많이 저렴하니까. 그러니까 매입의 비용, 습득의 그런 비용도, 관리의 비용도 상대적으로도 낮아요. 그죠? 더 낮기 때문에 이러한 짐을 운반하는 이런 자전거가 convey much potential, 많은 잠재력을 수반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I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선진국이든 아니면 개발도상국이든 둘 다. 마찬가지로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개발도상국에는 뭐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백학이라고 부르나요? 세 개의 바퀴가 달린 자전거. 그리고 이거 원동력을 뭐 이렇게 가스인가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애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동남아 쪽에는 이런 많은 세 발로 이렇게 세 개의 그 바퀴로 가는 운송수단이 굉장히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진국이든 아니면 개발도상국 둘다 굉장히 큰 잠재력을 누가 갖고 있다? 자전거가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죠. Services using electrically assisted delivery tricycles. Tricycle이 세 개의 바퀴가 달린 겁니다. 그러면 뭐를 보조로 한? 전기를 보조로 한 운송 세발 달린 자전거, 세발 달린 운송 자전거를 이용한 서비스는요, have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in France. 프랑스에서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채택이 되고 있죠. 유럽 전역에서요. 뭘 위한 서비스로? As varied as parcel and carrying deliveries. 케이터링 딜리버리 같은 경우는 음식 배달이 되겠고, 파슬 이러면 소포가 되겠죠. 소포와 음식 배달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서 유럽 전역에 채택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래서 예, 잠재력을, 무한한 잠재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Using bicycles as cargo vehicles. 이렇게 짐을 운송하는 수단으로서, 운송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사용하는 건 특히나 권장이 됩니다. 뭐가 결합이 되었을 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특히 어떻게 권장이 되느냐? With 이것과 함께 결합이 되었을 때, 그리고 with

이거는 이것과 함께 결합이 되었을 때요. 자, 그러면 보니까 뭐랑 결합됐을 때 정책과 결합이 되면은요. 어떤 정책? 자전거 타! 뭐 하지 말고? 자동차! 화석연료 이용하는 자동차 이용하지 말고 자전거 이용하세요. 그죠? 그래서 왜 각 큰 도시마다도 이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따릉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예, 자전거를 이용하라는. 그러니까 정책과 같이 결합이 될 때 특히나 권장이 됩니다. 이런 그 카고를 나누는 짐을 나누는 운송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이 정책과 같이 결합이 되면 훨씬 더 권장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정책은 어떤 정책인데? They restrict motor vehicles access to specific areas of a city. 어떤 도시에, 어느 도시와 같은? 어떤 부분과 같은 도시에? 도심이라든가 상업적인 지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는,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는, 자동차가 다니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이 도시에 특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이 그 자동차죠? 그죠? 자동차의 접근이 제한된 그런 제한을 하는 그런 정책과 결합이 되었을 때 더 많이 권장이 되고, 그리고 또 뭐와 같이 결합이 되었을 때 the extension of dedicated bike lanes. Dedicated bike lanes는 뭐 얘가 헌신하다 바치다라는 뜻인데 자전거의 레인에 바친다. 자전거 전용 도로예요. 그러면 자전거 전용 도로의 extension, 확장, 연장과 함께 이것들은 더 권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갖추거나 혹은 정책상으로 이게 권장이 될 때, 필요할 때 자동차보다는 자전거의 사용이 훨씬 이게 봤을 때는 우호적인 그 하나의 해결책이 될 때, 이럴 때 이것과 결합이 되게 되면 특히나 이런 짐을 나르는 운송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의 사용은 특히나 권장이 된다.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키워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키워드 뭐예요? 자전거. 특히 뭐로서? 운송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의 뭐에 대한 거? 잠재력. 긍정적인 잠재력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전거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자전거 한번 볼까요?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자, 자전거, 자전거. 없는 선택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전거라는 키워드는 그렇게 매력적인 키워드는 아니에요. 그죠?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뭐야? 운송수단을 가보겠습니다. 자, 도시에서 urban이라는 표현이 있었으니까요. 효율적인 배송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한 대안. 관련 없습니다. 배송수단으로서 경제적인 장단점 모두 단점이 나왔나요, 여러분? 뭐는 단점이에요?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바로 아웃을 시켜주시면 되겠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도의 자전거가 개발. 다양한 용도. 근데 여기서는 특히는 이제 카고라고 이야기를 했지, 다양한 용도 모두 있고, 모두 있고, 모두 있고, 다양한 용도를 각각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그죠? 세계 각국에서는 전기자전거를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자전거, 아까 전기를 보조로 하는 뭐, 이런 동력을 보조로 하는 이런 이야기는 나왔지만, 전 세계에서 이걸 다 장려하고 있다는 내용은 안 나왔는데. 그죠? 일부의 하나의 예시를 갖다 잘못된 표현들과 같이 넣어서 마치 일반화된 요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전형적인 오답의 패턴입니다. 5번은 아웃이 되겠죠? 정답 그래서 몇 번이야?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 urban settings, 다시 말하면 이 도시의 이런 환경에서 굉장히 좁고 인구 밀도가 높고 뭐 이런 상황에서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자전거만한 자전거의 그 운송선으로서의 자전거의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1번 잘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똑똑복화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 단어 나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아요. conform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confirm과는 달라요. confirm은 이 중간에 여기에는 모음이 다릅니다. confirm은 확인하다라는 뜻이죠. firm이라는 것 자체가 단단한 이란 뜻이요. con이라는 표현은 사실 together, 함께라는 의미가 강한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태를 지닌다. 함께 형태를 만든다. 라는 거니까 내가 우리가 이런 지금 동그란 형태를 만들고 있어. 너도 들어오면 우리랑 같이 동그란 형태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한테 순응해줘야 돼. 이런 의미죠. 그래서 따르다, 순응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confirm보다는 conform이라는 단어가 수능 독해에서는 훨씬 많이 나오니까 꼭 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순응하다, 따르다, conformity, 순응이라는 명사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conform, conformity, 그리고 confirm까지 같이 남겨주시면 더더욱 좋겠죠. 여러분들한테 혼동할 만한 단어들도 선생님이 이렇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상하게 해석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비슷한 단어로 혼동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단어까지 잘 챙겼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더 발전한 여러분들 될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요지찾기 또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갈 텐데요. 역시 단서 찾아서 만나도록 할게요. 잘하고 있으시죠? 네, 선생님 다음 시간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5위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지금 8강에 오셨고요. 8강에서 마찬가지로 무엇을 할 거냐면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사가 문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태까지 보면서 너무 잘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문장에서 아, 이게 바로 동사다 라고 하는 게 조금씩 감이 많이 올라오는 시기거든요. 더 완벽한 그런 감을 위해서 우리 한번 오늘도 기출문제 완벽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로 볼 문항은요, 12번 문항이고요.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자면요. The phrase, 어떤 어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어구가 있냐면요. Jack of all trades is a shortened version of a jack of all trades and master of non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구가 무슨 뜻을 가지는지 지금 당장은 아실 필요 없어요. 자, 아래서 다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아, 이러한 어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버전이냐면 shortened version 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들아, 그 말인 즉슨 아, 짧아진 버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이 버전이 스스로를 줄일 수 있어요? 스스로 줄일 수는 없어. 짧아진 버전이라고 해서 얘가 무슨 의미를 갖냐면요. 수동의 의미를 갖잖아요. 그래서 아, shorten 이라고 하는 과거분사 형태를 가진 거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jack of all trades 라고 하는 이 어구는 짧아진 버전인데 뭐에서 짧아진 버전이냐면 jack of all trades and master of none 이라고 하는 표현은 짧아진 버전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런데 얘들아, 뒤에 문구만 봤을 때 앞에 문구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뒤에 부분을 봤을 때 and master of non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런데 하나도 마스터한 건 없어. 즉, 하나도 온전히 잘하는 건 없다는 말인 즉슨 얘들아, 이 말뜻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아, 뭔가 앞부분에 나와 있고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네. 무슨 뜻일까? 한번 볼까요? It refers to tho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어구는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Who claim to be proficient at countless task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니까 주장하는 사람이래요. 뭐 하다고? proficient and countless. 얘들아, countless 하면 수많은이잖아요. 수많은 과업에 있어서 엄청나게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 있대요. 그런데 but cannot perform a single one of them well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수많은 잘하는 것들 사이에서 실제로는 하나도 잘하는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 어구를 활용해서 부른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아,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난다 잘해.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그 중에 하나도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구나. 라고 우리 내용 파악은 됐고요. 자, 그러면 이때 문법을 한번 봤을 때 이런 사람을 가리킨대요. who라고 해서 관계 대명사가 나오고 있고 관계 대명사 다음에 claim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주장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claim이라고 하고 능동태가 쓴거 괜찮고요. 심지어 여기 those라고 해서 주어가 어떤 형태야? 복수 형태니까 claim이라고 쓴거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 파악은 점점 되고 있어요. The phrase was first used in England. 자, 그 어구는요, 처음에 영국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At the star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영국의 산업혁명 쪽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A large number of efficiency experts set up shop in London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a large number of 에서 a number of 이라고 하는 수거 표현 한번 볼까? A number of 라고 하는 얘네는 어떻게 해석할까? 많은 누구누구들이라고 해석할 거거든. 그래서 많은 효율 전문가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율 전문가들이니까 당연히 복수형이었겠죠. 복수형이니까 set up이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가 나온 것까지도 완벽하다, 그치? 자, 그랬을 때 많은, 수많은 효율 전문가들은요, set up sho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런던에 가게를 차렸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하면서 가게를 차렸냐면, advertising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홍보하면서 가게를 차린 거야. 얘들아, 뭐뭐 하면서라고 쌤이 해석했거든? 뭐뭐 하면서라고 나 등장하는 이 ing 형태 뭘까? 한번 맞춰보세요. 분사, 구문이라고 답변하셨으면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 스스로를 막 홍보하면서 자랑하면서 런던에 가게를 냈다고 하네.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분사 구문은 뭐로 바꿨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했냐면 원래 문장은 어떻게 쓰였었지? 그 원래 문장으로 바꿨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했었어. 자, 그랬을 때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요. While a large number of efficiency experts advertise themselves 이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예요. 그쵸? 자, 뭐 하면서? 그들 스스로를 마구 홍보하면서 런던에다 가게를 냈는데요. As knowledgeable about every type of new manufacturing process, trade and busin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스스로를 뭐라고 홍보했냐면 굉장히 아는 것이 많습니다. 뭐에 대해서? 새로 등장한 제조 과정, 그리고 무역. 비즈니스라고 하면 뭔가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아는 것이 많습니다라고 스스로를 홍보하면서 가게를 냈는데 얘들아 결과가 좋을까? 결과가 안 좋겠지. For a substantial fee라고 나오고 있어. 상당한 금액을 받으면서 they would impart their knowledge to their cli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impart 하면 전달하다 하거든요. 그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을 그 고객들한테 전달은 했어. 그런데 It soon became evident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곧 아주 명확하게 밝혀지게 된 거죠. 자, 무엇이 밝혀지게 되었냐면 that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 것 같아, 얘들아? 문장에서?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걸 보니까 앞에 문장을 싹 봤을 때 it 이라고 하는 가주어가 보이셨겠죠? 하지만 it soon became evident 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뭐가 명백해졌냐면 that 이하가 진짜 주어인 거지. 어떤 사실이 명백해졌어? Their knowledge was limited.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체가 굉장히 좁았고요. And of no practical value. 어떤 실질적인 가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곧 아주 명확하게 밝혀졌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에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나 싹 봤더니 It became evident라고 하는 우리 이 형식 동사였거든. 그러면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 있는 형태 너무 잘 쓰여지고 있네, 그치? 자, 그러면 굉장히 명확해졌다라고 하는 이 형식 문장으로 잘 쓰여지고 있고요. Doubtful industrialists started calling these self-appointed experts jack of all trades and master of none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나 봐. 자, 그래서

아주 의심이 가득한 industrialist라고 하는 산업학자죠. 그래서 산업가들, 아주 의심 많은 산업가들은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these self-appointed expert를 여기가 목적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전문가라고 스스로 전문가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Jack of all trade and master of none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these expert 이러한 전문가들은요 are still with us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대요. 여러분 아마 그런 거 조금은 느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뭔가 나이 분야에서도 전문가고 저 분야에서도 전문가야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직도 우리 곁에 있고요. And as a result 그 결과 뭐 또한 우리 곁에 아직 있다? So does the phra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억구 또한 우리와 함께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전달해야 되잖아, 얘들아. 근데 얘들아, does라고 하는 거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런데 앞에 동사를 보면 are이라고 하는 비동사가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고 그 결과 억구 또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비동사가 들어갈 자리에 얘들아 do, does, did 이 대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자, 그럼 여기는 뭐를 넣어줘야 돼? The phrase라고 하는 주어가 단수니까 비동사 중에서 단수를 받을 수 있는 is를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these experts are still with us and the result, so is the phras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또한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아, 이러한 억구 또한 우리와 함께 있는구나라고 하는 거 파악하시면 좋겠죠.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 13번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편 살펴보면요. Given that이라고 하면 얘들아 뭐뭐를 고려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 이거는 메모해 놓고 이 정도는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뭐를 고려해 보면요. Music appears to enhance physical and mental skills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음악이 뭐를 높여주는 것 같냐면 우리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능력을 높여주는 거를 고려해 보았을 때. 그랬을 때, are there circumstances? 거기 이러한 상황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어떤 상황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where music is damaging to perform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음악이 수행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그런 환경도 있을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네. 오케이. 자, 그러면 circumstances 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music is damaging이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으니 이때 등장하는 where는 관계 부사가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이런 환경도 있을까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자, 여기 damaging이라고 하는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런데 쌤이 지금 여기 주어, 동사, 보어 자리라고 밑줄을 그어놨거든요. 보어 자리에 해로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형용사 damage가 온다? 오케이. 너무 괜찮은 일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음악이 해로운 영향을 끼칠 때도 있을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one domain, 한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this is of considerable signific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아, 그러면 여기 위치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 보면, 앞에 선행사가 있나?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오케이, 선행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문장을 봤더니요. This is of considerable significance 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 자, 그래서 한 가지 영역, 한 영역. 근데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라고 지금 해석이 됐잖아. 근데 뒤에 문장이 완전해 버렸어. 그러면 여기 관계대명사 위치가 올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뭐가 와야 될까?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와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왜 관계 부사 중에 where가 올까? 앞에 선행사가 domain이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장소의 부사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한 영역은요, is music's potentially damaging effect on the ability to drive safe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악에 아주 잠재적인 위해한 영향이 있는 거죠. 해로운 영향이 있는데 어디에 해로운 영향이 있대요? Ability to drive safe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데에는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아, 안전한 운전을 못

오케이. 연관성이 있는 건 알겠는데, 하지만 어떻게 이러한 음악의 능력, 얘들아, 근데 음악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to influence driving in this way. 이렇게 무모하게 운전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이러한 음악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의문문이네, 그지? 그러면 의문사 how 나오고 있고, 동사 might, 조동사가 앞으로 빠지고 있고요. 그럼 주어 부분이 어디까지야? 음악에 이런 능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할때 주어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러면 여기 아, be explained라고 하는 나머지 동사 부분이 나오는구나. 오케이. 그런데 얘들아, 음악의 능력이 스스로 설명을 해? 아니면 설명이 되어지는 거야? 설명이 되어지는 거잖아, 수동의 의미로. 자, 그랬을 때 비동사 플러스 PP 나오는 수동태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모한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One possibility i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한 가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that 이하로 지금 묶이고 있는데,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야, 그럼? 관계대명사야? 접속사야? 아니면 동격의 대실까? 자,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앞에 문장을 보니까 오케이, 선행사가 없어. 그러면 얘 뭐야? 접속사의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졌네. 그치? 자, 그럼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겠죠? 자, 한 가지 가능성은 that 이하인데 Drivers adjust to temporal regularities in mus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운전자는요, 스스로 어디다가 맞추게 되냐면 temporal regularities, 음악에 있어서 어떤 박자의 규칙성에 본인을 맞추기 시작한 거지. 즉, 노래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 템포에, 그 속도에 본인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And that, 그리고 that their speed is influenced according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이 내는 그 속력은 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크고 빠른 노래를 들을수록 더 무모한 운전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맥락이 되겠고요. 이때 and로 that 접속사, 대시 이끄는 접속사 두 개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가능성은 that 이하이다. 그리고 that 이하이다. 라고 지금 두 개를 연결시켜주고 있으니 얘도 접속사 대수로 잘 쓰인 거 맞습니다. 특히 그리고 뒤에 문장 보니까 완전하잖아요. Their speed is influenced. 그들의 속력은 영향을 받았다. 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접속사 대수로서 아주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해보면요. Just as faster music causes people to eat faster, so it causes people to drive at faster speed.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펜 한번 꺼내볼까? 펜 한번 꺼내서, just as A, so B 라고 하는 수거 표현을 우리 한번 외워볼 겁니다. 자,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다른 말로 했을 때, 빠른 음악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빠르게 먹게 만드는 것처럼, 오케이, A 하는 것처럼 B 또한 그러하다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그래서 빠른 음악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빠르게 먹게 하는 것처럼 빠른 음악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빠르게 운전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어구니까 얘들아, 이거 구문이거든요. 이 정도는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A가 그러한 것처럼 B 또한 그러하다. Just as A, so B 라고 하는 구문으로 지금 당장 외워두시면 이 문제 아주 쉽게 풀수 있었죠. 그랬을 때, as they engage mentally and physically with ongoing repeated structures in the mus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점점 운전을 빨리 하게 되냐면요. 그들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이미 진행 중인 반복되는 구절. 반복되는 구조, 어디에 있는? 음악에 있는 반복적인 구조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노래가 빨리 나오게 되면 빠르게 운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재밌는 실험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저희는 14번 문제로 넘어갈 거고요.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입니다. 최근 문제니까 눈 크게 뜨고 열심히 잘 봐야겠죠? 자, 첫 번째 문장 봤을 때요. What makes practicing retrieval so much better than review?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practicing retriev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불러오기거든요. 즉,
회상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회상을 연습하는 것이 왜 훨씬 더 낮게 만드는가, 뭐보다 리뷰.

복습을 하는 것보다 회상을 하는 것이 왜 더 좋은 효과를 내는가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아, 그렇죠. 뭐 이런 효과가 있나 보죠. One answer comes from the psychologist R.A. Bjork's concep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가지 답변은요. 누구로부터 나올 수 있냐면 이 심리학자의 이론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심리학자가 무슨 이론을 발표했냐면 desirable difficulty 라고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상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론을 펼쳤나 봐. 아, 그래서 무언가 복습을 하는 것보다 회상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능력을 가지는데 이 심리학자가 desirable difficulty, 바람직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에 기반해서 얘를 답변할 수 있나 봐요. 자, 그랬을 때 more difficult retrieval leads to better lear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어려운 회상이 아, 기억해내는데 너무 어려워. 더 어렵게 해내는 회상이요. leads to 어디로 이끌어지냐면 더 나은 배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어진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아, 회상을 해낼 때 너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즉 배울 때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밑줄 친 곳은 leads라고 해서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거는 주어만 찾으면 된다는 말인데 너무 쉽지 얘들아. 바로 앞에 주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more difficult retrieval, 더 회상이 어려운 것은 어디로 이끌어진다? 라고 해서 단수 주어가 나왔고 단수 주어에 맞춰서 단수 동사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okay, perfect. 너무 괜찮습니다. 그런데 provided that, 얘들아 또 형광펜 한번 꺼내볼까? 형광펜 꺼내시고 provided 다음에 얘들아 지금 that이 아마 생략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재에는. 그런데 provided that 이라고 하는 접속사 표현이 나오면 뭐뭐라면 뭐뭐라는 조건 하에 라고 해석하시면 깔끔하게 되거든요. 이 정도 여러분 암기하고 계시면 해석할 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필기해볼까? provided that이 나오면 만약 뭐뭐라면 혹은 뭐뭐라는 조건 하에 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러한 the act of retrieval is itself success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런 회상이라고 하는 행동이 그 자체로 성공적이었을 때 즉 회상에 성공을 했을 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지. 오케이. 그랬을 때 free recall test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유로운 회상 테스트. 자유로운 회상 테스트가 뭘까? 라고 해서 한번 살펴보면 in which 그 안에서는요. students need to recall as much as they can rememb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것들을 회상해 내야만 하는 게 뭐다? free recall test라고 하는 것이다. 자유 회상 테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뭐 없이 without prompt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prompting은 약간 힌트 같은 거거든요. 힌트는 하나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나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라고 하는 시험이 아 자유 회상 시험이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이 tend to 라고 나와 있어. 그럼 얘들아 이 전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 동사는 tend to 여기 부분이 되겠고요. 그럼 주어 어디 있어? free recall test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유로운 연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요. result in better retent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retention 하면 보유. 즉, 여기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회상하는 테스트에서는 더 나은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보다 더 나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cued recall te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cued 하면 힌트를 받은 거잖아. 그래서 힌트를 받은 채로 회상하는 테스트보다 그런 힌트 없이 자유롭게 떠올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보유력이 높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근데 이러한 힌트를 주는 테스트에서는요. Students give hints about what they need to remember. 그들이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얘들아 학생들이 힌트를 줘요? 아니에요. 본인이 기억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힌트를 받은 학생들이죠. are given 이라고 하는 수동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힌트를 받는 그러한 회상 시험보다는 자유롭게 기억할 수 있는 시험에서 학생들이 더 많은 보유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cued recall test 방금 등장했었던 이렇게 힌트를 받은 회상 시험은요. in turn 그 다음에 are better. 아, 얘가 더 나은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랑 비교했을 때는 더 낫냐면요. Then, recognition test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인식 테스트거든? 자, 근데 인식 테스트가 뭔데? Such as multiple choice answ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지선다형과 같은 인식형 테스트보다는 뭐가 낫다? 이렇게 힌트라도 받은 회상 테스트가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때 where 이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Where the correct answer needs to be recognized but not generat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where 이라고 하는 거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 보니까 앞뒤 문장을 살펴야겠다. 그치? 앞에 보니까 선행사라고 하는 recognition test. 뭐, such as multiple choice answers. 이러한 선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봤을 때, the correct answers. 올바른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needs to be recognized. 인식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뭐가 아니라, but not generated. 생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답이 그냥 인식만 되게 되면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인식 테스트라고 부른다라고 했을 때,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이곳에 where, 관계 부사 where이 들어가는 건 너무 적당하죠. 그랬을 때,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은 문법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giving someone a test, 어떤 사람한테 시험을 주는 거죠. 시험지를 줬는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냐면, immediately after they learn something. 그들이 뭔가 배웠어. 배운 다음에, 즉각적으로 시험을 주는 것은, 얘들아, 주어 어딨어? 이 문장에? 주는 것은 이라고 해서 동명사 주어로 시작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배웠는데 그 배운 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시험을 주는 것은 improves, 동사 여기 있네. improves retention, less th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그 보유력을 덜 증진시켜준다는 거야. 즉, 얘가 더 보유력이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뭐랑 비교해 봤을 때 보유력이 더 없냐면요. giving them a slight del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약간의 지연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long enough so that answers are not in min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생들의 머릿속에 답이 이제 더 이상 기억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시간만큼의 지연을 주는 게 훨씬 더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when they need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뭐할 때? 그들이 그것들이 필요할 때? 이게 뭔 말이야? 해석을 해야겠지. 자, 그러면 그들 첫 번째 등장하는 이 they는 누구예요? 그들이 그것들을 필요할 때. 지금 여기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죠. 즉, 사람들이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m은 그것들이 필요할 때 answers죠. 그래서 그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기한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을 보면 어떻다? 기억 보유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아마 단어 암기하실 때 이런 방법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그냥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단어를 보기보다는 조금 후에 이미 단어를 한번 외운 다음에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후에 다시 한번 그 단어를 봤을 때 훨씬 더그 단어 암기력, 즉 보유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 주장한 바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방법을 쓰셔야 되냐면요. 조금 지연을 가지고 테스트를 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free recall tes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자유롭게 회상하는 거. 뭔가 오지선다형에서 이렇게 고르는 거, 답을 고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아, 이 뜻이 뭐였지? 이 단어 뜻이 뭐였을까? 회상해내는 거, 생각해내는 거. 그 과정이 여러분의 아마 보유력에 더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유용한 지문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아직 문장이 안 끝났었네요. Difficulty, far from being a barrier to making retrieval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far from, 뭐는 아니냐면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내가 뭔가 떠올리는데 어렵다고 해서 얘가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래요. to making retrieval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회상이 작동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장애물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어려울수록 사실 더 좋은 거죠. 회상을 해내기 어려울수록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to 무슨 표현이죠?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명사가 오는 거 너무 괜찮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 회상을 해

어려운 거는요. May be part of the reason it does so. 그것이 그렇게 하는 아마 이유 중에 일부일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 나오는 does so 같은 경우는 그 회상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이유 중에 일부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저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15번 문제입니다. 20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9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봤을 때 the idea로 시작하고 있어, 얘들아. 어떤 생각이 있나 봐.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대시 따라오고 있거든? 그럼 이때 대신 뭘까? 문장을 쭉 읽어보니까 Leaders inherently possesses certain physical, intellectual, and personality trait라고 해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앞에 선행사가 있네? 얘는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동격의 that이라고 부른다고. 자,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inherently라고 하면 선천적으로, 내재적으로, 즉 갖고 태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야. 무엇을? 어떤 특정 신체적, 지적, 그리고 성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태어날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 생각이 있었나 봐요. 자, 그런데 이런 특징들은 무엇이냐면 that distinguish them from non-lead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리더들로 하여금 리더가 아닌 사람들과 구별해낼 수 있는 특징들을 타고났다, 즉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는, 그 생각은, 얘들아, 그럼 여기 주어가 누구야? 주어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동사가 나올 자리에 지금 2번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was the foundational belie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기초적인 믿음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뭐에 대한 기초적인 믿음이었어? of the trait-based approach to leadershi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리더십에 대한 특성 기반 접근법에 아주 기본이 되는 믿음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야? was라고 하는 동사가 the idea라고 하는 주어랑 잘 일치해라고 하는 거를 궁금해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the idea라고 하는 단수 명사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러면 단수 동사로 맞춰주는 거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일이죠. 오케이. 했을 때, this approach, 이러한 접근법,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접근법은 특성 기반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다 특성을 타고난 거야라고 생각하는 이런 접근법은요, dominated leadership researc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리더십 연구를 장악했다. 자, 어떤 기간부터 어떤 기간 동안 장악을 했냐면요, from the late 1800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800년대 후반부터 the mid 1940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940년대 중반까지 특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 아, 지도자들은 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배적이었는데요. And has experienced a resurg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실 1800년대 그리고 1940년대 중반에서 한번 끊겼거든요. 이런 접근법이. 그런데 뭐가 발생할 때 다시 되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대요. 뭐가 되살아났냐면, of interest in the last couple of decad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 이것에 대한 관심사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지. 즉, 요즘 몇십 년 동안은, 최근 몇십 년 동안 뭐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거야? 아, 그 지도자들은 원래 타고난 기질이 있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대. 그랬을 때 early trait theories believe th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초기 이런 특성 이론가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이때 대신 뭘까 얘들아? 뭐라고 믿었냐면 에서 여기 접속사 대시 등장하고 있지. 왜?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하니까. 자, 뭐라고 믿었냐면 Some individuals, 몇몇 개인들은 are born with a tra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지금 믿었대. 근데 특성은 특성인데 어떤 특성이야? That allowed them to become great lead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훌륭한 리더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타고났다라고 지금 믿었대.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대신 뭐야, 얘들아? 관계 대명사지. 앞에 선행사 나오고 있고 뒤에 주어가 없으니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볼수 있겠다. 오케이. 그랬을 때 어떤

특성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훌륭한 리더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특성이래. 자, 이제 얘들아, 여기 댐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보면 뭐 물어볼 거라는 거알것 같아? 여기 them이 들어갈까 혹은 themselves라고 하는 제귀대명사가 들어갈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재빠르게 주어 파악해봐야 돼. 여기가 목적어인데 주어, 이 문장의 주어가 traits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어니까 traits 주어랑 목적어랑 다른 애네. 그러면 them이라고 그대로 쓰는 게 맞죠? 제귀대명사 themselves는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thus, 그러므로, early research in this area, 이 분야에 있어서 초기 연구는 often presented the widely stated argu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널리 말해지는 이 발언을 말해줬다고 합니다. 자, 어떤 발언이 널리 알려져 있었냐면, that leaders are born, not made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널리 알려진 이러한 말을 막 말을 하고 다녔나 봐. 오케이. 그랬을 때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뭘까? 쌤이 계속 여태까지 that을 짚은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때 접속사였고 뒤에는 관계대명사였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뭘까요? 뒤에 문장을 보니까 완전하고 앞에 문장을 보니까 어떠해요? Stated argument. Argument라고 하는 지금 명사가 등장하고 있어. 즉 선행사가 있다는 말이거든.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니까 얘는 동격의 대시라고 볼수 있겠네. 그래서 널리 알려진 그 말을 하고 다녔는데 리더라고 하는 거 있잖아. 태어난 거지 만들어지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also 또한, some of the earliest leadership studies were grounded in wh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또한 몇몇 초기의 리더십 연구는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었냐면,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었대,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at은 뭘까?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와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거니까. 오케이. 자, 감이 좀 이제 오시죠? 자, 어디에 근본을 두고, 근간을 두고 있냐면요. refer to as a great man theo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위인 이론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근본을 두고 있었대. 자, 그러면 얘들아, 위인 이론이라고 스스로 부를까? 아니지. 위인 이론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 써야 돼? 과거분사 써야지. PP 형태 써야 되잖아. 그러면 맞는 표현으로 잘 왔네. 자, 그래서 위인 이론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뭐가 이런 초기 리더십의 연구들이 여기에 기본을 두고 있었나 봐요. 자, 그런데, because 왜 그런 거냐면, researchers at the time, 그때 당시의 연구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어? Identifying traits of highly visible leaders in histo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역사 속에서 정말 눈에 띄는 그 리더들의 특징을 구별해내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이래요. 자, 그런데 보통 역사 속에 눈에 띄는 그런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Who were typically male. 특히나 이제 남성들인 경우가 많았고요. Associated with the aristocracy or political or military leadershi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보통은 남성인 경우가 많았고 무엇과 관련 지어져 있는 경향이 많았냐면요. 귀족과 관련이 되어져 있거나 혹은 정치적 아니면 군사적인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지.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이 초기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뭐에 관심이 있었다? 위인 이론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In more recent history, 더 최근 연구에서, 즉, 더 최근의 역사에서는요, numerous authors, 굉장히 많은 저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 무엇을? have acknowledg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정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최근의 역사에서는 많은 저자들이 인정을 했는데 어떤 사실을 인정을 했냐면 that there are many enduring qualit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지속되는 특성들도 많더라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대. 즉, 아, 리더들은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지속되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을 했는데 Whether innate or learn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정말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든 아니면 그것이 배운 것이든지 간에 얘들아 whether A or B라고 하는 표현 등장하고 있죠? 접속사로서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쳐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러한 지속이 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that contribute to leadership potenti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지금 이 지속되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래? 어디에 기여했대? 리더십의 잠재성이라고 하는 것에 기여를 하게 되는 애들이었대. 즉, 아, 이 사람이 완전히 타고난 것은 아니지만, 잠재력이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enduring qualities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속되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These traits include such things as drive, self-confidence, cognitive ability, conscientiousness, determination, intelligence and integr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특성들은요,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기가 되었든 아니면 self-confidence, 자신감, cognitive ability, 인지적인 능력, 그리고 어떤 성실함, determination, 결단력, intelligence, 지능, 그리고 어떤 정직함이라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그러면? 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1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16번 2020학년도 경찰대 문제입니다. 한번 1번부터 살펴볼까요? If contemporary experience has taught us any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현대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면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경험이라고 하는 게딱 한순간에 발생할 수 있어? 아니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 그렇게 봤을 때 얘들아, experience,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has plus pp. 아, 현재 완료가 써져 있는 거 너무 잘 쓰여지고 있네. 만약에 현대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면, Surely it is the need for a president to hit the ground run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필요성일 것입니다. 자, 무슨 필요성이라면 그 대통령으로 하여금 의욕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일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동사의 has plus pp, 즉, 현재 완료가 쓰여진 거는 너무 잘온 표현인 것 같고, 무슨 말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자면, The difference between Reagan's quick start and Clinton's stumble put one on the path toward a succession of legislative triumph. 얘들아, 문장이 너무 기니까 우리 조금만 쪼개서 볼까? The difference between 무엇과 무엇 사이의 차이점이래. 얘들아, 레이건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에요. 레이건 대통령의 아주 재빠른 시작과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의 stumble 하면 실수거든요. 실수 사이의 차이점. 얘들아, 그러면 문장 길면 뭐하라 그랬어? 주어 동사 찾아보라고 했잖아.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예요? 진짜 주어는 the difference입니다. 자,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의 아주 재빠른 시작과 클린턴 대통령의 그 실수 사이의 차이점은요, put, 누웠는데, 누구를 두었냐면, 한쪽은 어떤 길 쪽으로 두었대요? Toward a succession of legislative triump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입법에 있어서의, 입회에 있어서의 triumph 하면 성공이거든요. 그러면 a succession of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얘들아. a succession of 보통 어떻게 해석하시죠? 1년의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1년의 어떤 입회에 있어서의, 의회에 있어서의 성공의 길로 한 사람은 두게 되었고요. And the other, 다른 한 명은 어디다가 두게 되었대요? On the road to a debac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길에 두게 되었냐면 대실패의 길에 두게 되었대요. 자, 뭐에 있어서의 대실패를 이루었냐면요. In healthc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의 건강관리에 있어서의 대실패의 길에 놓게 되었고 And loss of Congr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즉 의회에 있어서의 실패까지도 이어지게 됐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이 내용을 잠깐만 한번 파악을 해보자면, 레이건 대통령은 재빠르게 시작했다고 했고,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은 실패했다고 해서, 실수를 했다고 했어. 그랬을 때, 얘들아, 성공의 길에 놓인 이 사람은 누가 될까? 성공에 놓인 이 사람은 아마 레이건 대통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떤 건강관리에 있어서의 실패나 혹은 의회에 있어서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을 겪은 사람은 아마도 클린턴 대통령이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 보고자 하는 거는 a succession of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맞니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뒤따라 나오는 legislative triumph라고 하는 의회에서의 성공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표현으로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명사가 나온 거 너무 괜찮죠? 그랬을 때 Had Clinton not been as agile as he was in recovering in the late 1993 and then again in the 1995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클링턴은 has not been as agile. 얘들아, 이때 agile이라고 하는 표현은 민첩한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클링턴이 민첩하지 못했더라면 어떤 상황에서 민첩하지 못했냐면요. 그가 복구하는데, 회복하는 데 있어서 민첩하지 못했더라면 언제? 늦은 1993년 후반이나 아니면 again in 1995, 다시 1995년에 그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민첩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민첩했었다는 뜻이겠죠. 민첩하지 않았더라면 he would be a one-term presid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클링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은요. 단임 기간을 역임한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얘들아 내가 여기 어떻게 해석했을까? 만약 뭐뭐 라면이라고 가정법으로 해석했거든요. 선생님, 가정법이면요. if가 등장해야 되잖아요라고 이제 의문을 품으시겠죠? 자, if가 등장하지 않은 이유는 if가 생략이 되고 도치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if had Clinton 전에는 여기 원래 무슨 표현이 등장을 해야 되냐면 if Clinton had not been as agile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장이었을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런 클링턴 대통령이 민첩하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냥 단일 역임하는 대통령으로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그런데 얘들아, 여기 문법을 한번 보면요. head 플러스 pp가 등장하고 있어. 여러분 아마 가정법을 크게 두 가지로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 가정법 과거 알고 계실 거고요.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 알고 계실 겁니다. 그쵸?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이두 가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가정법 과거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if 주어 다음에 무슨 동사가 와? 과거 동사가 와. 과거 동사가 오고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should, might, 우쿠시마라고 부르죠. would, could, should, might 나온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단 말이야. 자, 그런데 얘들아, 가정법 과거는 언제 써?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쓰고 싶을 때 우리는 가정법 과거를 써. 그치? 자, 그런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주어, if 주어, had 플러스 pp 다음에 주어 나오고 would, could, should, might 나온 다음에 무슨 표현이 나와요? have 플러스 pp가 나와.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느 상황에서 쓰죠?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쓰고 싶을 때 우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단 말이야. 자, 그러면 다시 클링턴 상황으로 돌아왔을 때이 대통령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 과거 당시에 민첩하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이잖아. 그러면 어떤 사실에 반대야? 과거 사실에 반대지. 자, 그래서 과거 사실에 반대인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싶은데 얘들아, had 플러스 pp는 지금 잘 써졌거든? head 플러스 pp는 잘 써졌는데 여기 밑줄을 그어진 부분을 보면요. he would be a one-term president라고 해서 여기는 지금 뭐가 쓰여져 있어? 가정법 과거에서 쓰는 표현이 지금 쓰여져 있단 말이야. 그 말인즉슨 여기 뭐로 바꿔줘야 돼? would have been이라고 하는 have pp 형태로 바꿔주면 얘를 뭐로 쓸수 있다?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쓸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클링턴 대통령이 이렇게 민첩하게 행동을 하지 못했더라면 단일 역임한 대통령이 되었을 텐데, as it was, 실제로 he never became the transformational figure he had hoped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봤을 때 그는 그가 원했었던 아주 변혁적인 인물이 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변혁적인 인물이 왜 되지 못했냐면, In most institutions,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얘들아, 지금 내용이 한번 바뀌고 있어. institution이라고 하면 뭐예요, 얘들아? 기관이거든요? 지금 계속 대통령 얘기하다가 기관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어.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the power of leader grow over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리더, 즉 지도자의 힘

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 아, 그러면 지금 대통령 얘기가 나오다가 한번 전환이 됐어. 지금은 이제 리더,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할 건가 봐요. 그런데 a CEO, 예를 들어서 CEO나 University President, 총장님이나 혹은 the head of the union, 어떤 조합장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얘들아, 이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요, acquire, 얻게 되는데 그들의 명성을 얻게 된대요. 무엇을 통해서 명성을 얻는데 the quality of their long-term performa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장기적인 수행의 질을 통해서 명성을 얻는데. 어? 그럼 조금 다른 특성이 있는 것 같아. 대통령이 아닌 이러한 사람들은 장기적인 수행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느낌인데, the presidency,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just the opposite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것과는 정확히 반대이다라고 지금 지적해주고 있죠. 정확히 반대는 어떻게 반대냐면, power tends to evaporate quick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통령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재빠르게 희석되는 것처럼, 재빠르게 증발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들은 무언가 빨리 보여줘야 되는구나. 그에 반해서 지금 대통령직이 아닌 CEO나 아니면 총장이나 아니면 이런 조합장들은 조금 더 장기간 기간을 보고 나서 그들이 평가되어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건 파악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얘들아, just the opposite. 여기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약간 조금 생소하죠?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로서는 조금 생소한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the opposite이라고 하는 거 보면 얘들아, 지금 명사구죠? 그럼 문장 구조로 봤을 때, the presidency,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just가 왜, 무슨 이유로 들어가느냐를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은 정확하게 반대이다 라고 하는 지금 해석이 되는데, 잠깐만 뒤에 있는 설명 한번 보고 올까요? 뒤에, 부사는 보통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죠.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부사는 보통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것이 맞지만, just, even, only, almost와 같은 특수 부사는 명사구를 수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just, even, only, almost와 같은 지금 여기서는 just로 등장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특수 부사, 여기서 나오는 특수부사로 명사구를 수식해줄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 흔히 등장하고 있는 수능 어법 포인트는 아니지만 경찰대에서는 이런 포인트도 짚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두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반대이다라고 지금 지적해주고 있어. The power tends to evaporate quickly. 그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재빠르게 증발되기 마련인데요. It is not that. that 이하가 아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뭐가 아니냐면, The president must rival Franklin Roosevelt in his first 100 day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대통령이 처음 취임을 했을 때, Franklin Roosevelt,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대공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노력을 하신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그 프레지던트,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라이벌로 삼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언제 그를 라이벌 삼을 필요는 없냐면요. In first 100 day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처음 대통령으로 부임한 그 100일 동안 누구를 라이벌 삼을 필요는 없어? 루즈벨트 대통령을 라이벌로 삼을 필요는 없어. 자, 그렇지만 his first month in office, 그들이 첫 부임을 하고 대통령으로 첫 부임을 하고 그 사무실에 있는 첫 번째 한 달이 are usually the widest window of opportun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그가 가질 수 있는 그 기회의 가장 넓은 창이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그가 딱 취임을 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이뤄낼 필요는 없겠지만 아마 그가 부임을 하고 난첫 번째, 그첫 달이 아마 그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많은 기회의 영역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5번, even if he serves two full terms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가 비록 온전한 두 번의 임기를 할지라도라고 하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라고 해서 부사절을 이끌고 있는 even if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 뒤에 부사절을 이끌고 있는 이분의 비록 뭐뭐일지라도라고 하는 해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That's why he has to move fa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래서 대통령직을 맡은 사람은 재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첫 번째 탈에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17번 문제는 쌤이 이번엔 조금 색다른 방법을 써볼까 해요. 여러분, 미리 이미 17번 문제를 다 풀어 오셨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문법 포인트들이 어느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먼저 빠르게 살펴보고, 한번 다음 강의에서 직접적으로 풀이를 한번 해보는 방식으로 해볼까 해요. 첫 번째, 얘들아, where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아,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이나? 얘, 관계 부사 아니야? 관계 부사면 뒤에 문장이 완전하고 앞에 선행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 그랬을 때, 오케이, many areas라고 하는 장소에 선행사가 나오고 있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볼까? Children will disagree with you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where은 사실 맞는 문법 포인트라고 볼수 있어. 그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험을 볼때 시간이 없을 때 이렇게 문법의 핵심 포인트들만으로도 문제를 풀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두 번째 포인트를 봤을 때, is라고 하는 동사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자, remember, 기억해라. What they say,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얘들아 얘 뭐야 명사구잖아 명사구는 단수 동사로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때 is도 너무 괜찮은 표현이고 자 3번도 보면요 when it is possible 이라고 해서 3번은 possible 어떤 자리에 밑줄이 그어진 거야? 보어 자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아 보어 자리에 possible 이라고 하는 형용사 오는 것도 너무 괜찮네. 아마 여러분들이 있는 그 교재에는 it is라고 하는 표현이 없을 거예요. 제가 살짝쿵 넣어놨거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말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다음 4번의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나 봤을 때 should respond라고 하는 이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I've been doing all my homework and my grades are good. 아, 나 숙제 정말 열심히 해오고 있고 나 점수도 너무 높아요.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고 있었는데 should라고 하는 동사 부분이 나오고 있어. 그럼 얘들아, 이때는 뭘 파악했었어야 됐을까? 주어가 누군지 파악했었어야지. 그랬을 때 should respond라고 하는 이 동사의 형태가 맞을까? 한번 의문을 품어봐야 돼. 그러면 동사 찾았으니까 주어 어디 있는지 찾아야겠지. 주어 어디 있을까, 얘들아? 주어는 the child라고 하는 곳을 찾았으면 아주 잘 찾았어요. 주어랑 동사가 얘들아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 요즘 이렇게 나오는 게 영어 모의고사 트렌드죠. 그래서 주어가 어딨지? 동사가 어딨지?라고 하는 거잘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연습이 될 거고요. 마지막 5번은 지금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요. start라고 하는 이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그랬을 때 and가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end가 쓰여져 있고 다음에 start라고 하는 부분이 써 있으면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돼? 아, 이 start라고 하는 게 end를 기점으로 해서 누구랑 연결되어지고 있지?라고 하는 걸잘볼 필요가 있겠다. 그치? 그랬을 때, however, it would be totally unacceptable. 완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래. 그로하여금 to come into the kitchen on Monday evening and start threatening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end는 뭐랑 뭐를 연결 짓는 것 같아? 쌤이 잠깐 힌트를 줬지만, 앞에 나오는 to come이라고 하는 부분과 end로 연결되는 부분은 to start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맞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여러분 지금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쌤이 간단하게만 짚어봤어요. 간단하게 짚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때 정말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간단히 연습을 해본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희 17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도 문제를 풀때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연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저희는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물리학의 캡틴 장동호입니다. 2027 수능 완성 물리학원 고난도 편의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물질의 자성 및 전자기 유도에 대한 문항풀이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3번 문제부터 계속해서 문항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이 1등급을 넘어 만점을 향해 나아가는 데 의미 있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82페이지에 있는 3번 문항입니다. 3번 문항과 4번 문항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들이 학습했으면 좋겠는데요. 대표적인 출제 유형의 문항들입니다. 3번 문제는 이렇게 자기장 영역의 금속 도선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제 보고 오면 4번 문제는 이렇게 일정한 자기장 영역이 있고요. 금속 도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금속고리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 두 가지 상황을 같이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3번 문항을 통해서 금속고리가 고정이 돼 있고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할 때 그때 흐르는 유도전류 그리고 뭐 자기장의 방향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지금 자기장 영역 1, 2,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금속고리는 고정이 되어 있구나. 그런 상태에서 자기장 영역 1, 2, 여기에 자기장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가 그래프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1초일 때, 자, 1초일 때예요. 이때 이 금속 고리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요 P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더라.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정보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들을 함께 해결해 봐요. 자, 1초일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 1초일 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시각이 1초일 때. 그때 자기장 영역 1의 변화와 자기장 영역 2의 변화가 각각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쓰고요. 자기장 영역 2는 자기장의 세기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1초일 때는 이 노란색으로 표현한 자기장 영역 1, 자기장의 세기가 어때요? 일정합니다. 자기장이 변하지 않아요. 아, 이때는 1초.

그럴 때는 자기장 1의 영역은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초일 때 자기장 영역 2의 자기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쵸? 자기장이 증가해요.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어. 증가해. 그런데 이때 결국 누구로 인해서, 누구의 변화로 인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장이 아무리 크든 작든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면요, 이때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요. 그쵸?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결국 전류가 흐르는 것은 자기장이 변할 때 흐르는 거예요. 맞죠? 결국 자기장 영역 2가, 2 영역의 자기장의 세기가 변함으로 인해서 그때 아까 우리가 체크했던 P점의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봐봐.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지.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려면 이 유도 전류는 금속 고리 내부에 어떤 자기장을 만드는 거야? 손 감싸줘야지. 손을 감싸지게 되면, 아,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 전류로 인해서 이 자기장이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맞죠? 자, 뒤에부터 가는 거야. 지금, 아, 요게 증가했어. 증가했는데, 결국 어떤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가 돼?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금속고리 내부에 유도가 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요 사이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요 사이, 어땠길래? 어떠한 변화가 있었길래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치? 지금 전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지금 전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장이 증가했죠? 자기장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지금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가 됐단 말이야?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잖아.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가 되는 것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XY 평면에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하거나 그때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자기장 영역 2의 자기장이 증가한단 말이야. 증가라고요. 그둘 중에 뭐가 적합한 거야? 이게 적합한 거네요. 아,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지금 XY 평면에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는 거네. 그랬기 때문에 이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가 됐고,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준 거네.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아, 여기서 자기장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어느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하는 거예요? 아, 여기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하는 거구나. 그래서요, 자기장 영역 2는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거야.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죠. XY 평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방향이 유도가 된 거야. 괜찮지? 이렇게 우리 영역 2의 자기장 방향을 알아냈어요. 그게 보기 기억에서 묻는 거다. 1초일 때 2의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이거 묻고 있는 거야. 나오는 방향. 그치?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니은. 3초일 때 여기에요. 3초일 때 보니까 자기장 영역 2는 자기장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야.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기에서 변화가 생겨. 지금 요 위쪽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야? 요 아래쪽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초일 때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자기장 영역 1에서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하네요.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어느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겠는가라고 하는 거야. 3초일 때. 3초일 때는 자기장 영역 1의 변화로 인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 아,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유도가 돼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유도되는 거 아니야? 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유도하는 거야, 이걸 유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초인 순간, 요 순간, 여기 지나가면서도요,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유도가 돼요. 이게 증가한단 말이야. 이 증가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유도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아, 3초일 때는 이 안에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가 돼야 돼. 그럼 전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 P점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 그래서요, 플러스 Y 방향이다라고 하는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괜찮죠? 자, 디귿입니다. 5초일 때예요. 싹 지우고요. 5초일 때 한번 써볼게. 자, 시각이 5초일 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자기장 영역 1과 자기장 영역 2에서의 변화를 한번 같이 생각해봐요. 5초일 때 여기다? 자기장 영역 1은요, 봐봐.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해. 뭐가 감소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한다고. 그럼 변화가 생겼어. 이 변화를 방해해야 돼. 이 변화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손을 감싸는 거야.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가 되려면, 아,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구나. 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흘러줘야 돼. 정사각형 금속고리에. 그런데 자기장 영역 2도 어떤 변화가 있단 말이야. 2를 보니까요, 여기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인데 그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 이런 변화가 생겼단 말이야. 이런 변화를 방해한다는 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해? 그럼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뭐가 흘러야 돼요? 유도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죠. 자, 1의 1 영역의 변화로 인해서 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고, 2 영역의 변화로 인해서 바로 반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럼 도대체 어느 쪽으로 흐르는 거야? 누가 더 큰 전류가 흐르는지를 판단하면 되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울기를 판단하는 거죠. 기울기. 바로 여기 기울기. 단위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의 크기를 보면 어때요? 기울기의 크기가 똑같단 말이야. 결국 이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유도전류의 크기와 이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유도전류의 크기가 똑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결국 5초인 시각에는 이 정사각형을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쪽에서의 변화와 이쪽에서의 변화가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큰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디귿 읽어볼까요?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는 0이다.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괜찮죠? 이렇게 영역이 1과 2로 나눠져 있을 때는 각각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정답, 기억니은 디귿 다 맞는 5번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사각형 금속 고리가 등속 운동하는 거야. 일정한 균일한 자기장 영역 1과 2를 등속 운동하면서 이렇게 지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때 P의 위치에 따라서 요 고리에 사각형 금속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 그림 그래프 나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일단 금속고리가요, 자기장 영역 1에 들어갈 때 전류가 2i가 흘렀어요. 그럼 일단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봐. 들어갑니다. 이때 들어가는 시각이에요. 들어갈 때 어떤 변화가 생겼어? 변화부터 생각하는 거야.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기 증가했잖아요. 그치?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합니다. 이런 변화가 생겼다? 그럼 이런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선 뭐가 유도가 돼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유도가 돼야 되는 거야. 그쵸? 어떤 게 유도가 돼? 유도되는 거 여기서 그려보면 이게 유도가 돼야 돼, 이게. 그럼 유도 전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결국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그림 나에서 보고 있는 EI라고 하는 것은 반시계 방향의 전류예요. 반시계 방향의 전류.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고리가 자기장 영역 1에 다 들어왔어.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떨 때 이게 유도가 되는 거야? 봐봐.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여기 처음에 자기장 영역 1로 들어갈 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가 됐잖아. 그 경우처럼 이럴 때 유도가 되고요. 아니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해도요, 이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변화에 따라서 전류 방향을 한번, 유도되는 자기장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봐봐요. 이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들어가는 방향의 어떤 자기장이 증가한다? 이때는 이 변화를 방해해야 돼. 그럼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가 돼야 돼? 이걸 유도하기 위해 손 감싸지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니까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할 수도 있겠지. 이때는 여기 감소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가 돼야 되고 손 감싸집니다.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가 되려면 시계 방향의 전류가 흘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세 번째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할 때가 있겠죠. 그럼 이때는요, 이 변화를 방해해야 되니까 어떤 게 유도가 돼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시계 방향의 전류가 흐르는 거죠. 유도 전류가. 마지막,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할 때, 그때는 이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뭐가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가 되는 거지. 이때는 반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지금 이 그림 상황에서는 반시계 방향의 전류가 흘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가 된 거고요. 결국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야.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하거나 이렇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감소하는 거지. 그쵸?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은 감소해요. 하지만 이게 유도가 돼야 돼. 그 말은, 아,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여기선 감소하지만 여기서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금속고리를 통과하는 자속이, 들어가는 방향의 자속이 증가했구나. 이걸 알수 있다고요, 이걸. 그치? 맞습니까? 언제요? 여기 자기장의 세기보다 여기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크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금속고리를 통과하는 자속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하는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가장 적합합니다.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한다는 걸 설명하기는 좀 부담이 되죠. 이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이게 증가한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자기장 영역 2의 자기장의 방향도 들어가는 방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크기는 자기장 영역 1보다 2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인데, 봐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때는 2i의 전류가 흘렀다? 결국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봐라. 패러데이 법칙을 생각해보면, 유도되는 전압에 대한 법칙이잖아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자속의 변화인데, 자속을 bs라고 하면 표현한다면, 결국 델타 t분의 델타 b 자기장의 변화가 단위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가 결국은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의 크기를 결정하고요. 그때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를 결정한단 말이야. i는 r분의 v니까. 근데 흐르는 전류가 이거 2분의 1배야. 그러면 여기 들어갈 때의 변화보다 여기 들어갈 때의 변화가 2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자기장 영역의 1에 자기장의 세기를 2b라고 한다면 들어갈 때 2b만큼 증가한 거잖아. 여기 들어갈 때그 변화의 절반. 그러니까 여기는 3b라는 거야. 3b. 들어갈 때 2b만큼 변하는 거잖아. 여긴 들어갈 때 2b만큼 변했고 여기 들어갈 때 b만큼 변하고요. 그쵸?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장의 세기를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기억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t1일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 T1일 때 이렇게 들어갈 때예요. 들어갈 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지. 그래서요. 유도 전류 방향.
피에 흐르는 유도 전류 방향

방향은 이렇게 그러니까요. 플러스 y 방향.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요거 묻고 있는 거죠. 들어가는 방향. 니은 맞고요. 자, 디귿. 자기장의 세기는 1에서가 2에서의 두 배다. 아닙니다. 1에서가 2에서의 어때요? 여기에 2분의 3배고요. 여기 3분의 2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1에서가 2에서의 두 배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만 맞는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 자기장 영역은 고정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금속고리가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통과하고 있을 때, 결국 통과함으로 인해서 이 코일을 통과하는 어떤 자기장의 변화, 자속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거든.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결국 유도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방향에 대한 것, 요 변화, 이 변화가 원인이고요. 이 변화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 요 방해. 방해한다는 의미. 요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 방해가 언제 일어나냐? 이 원인에 대한 것도 잘 기억하시면서 유도전류의 방향을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물질의 자성과 전자기 유도 파트는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2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3단원 조금 맛만 좀 보려고 해요. 3단원. 파동의 진행과 굴절 부분인데요. 수능에서는 이제 한 문항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부분을 학습해야 되냐면, 여기요. 파동의 표현하는 방식들 있잖아요. 파동을 표현하는 방식.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아, 여기가 진폭이구나. 여기가 파장이구나. 여기 마루라고 하는구나. 골이라고 하는구나.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기구나. 주기 역수를 통해서 진동수를 알수 있구나.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이러한 여러 가지 파동의 표현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파동의 굴절은요. 파동의 굴절이라는 게 뭐예요? 파동이 진행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나게 되면 속도가 달라집니다. 왜요? 파동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매질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도가 달라졌을 때 파동은 꺾이게 돼요. 그 꺾이는 것을 굴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속도가 달라질 때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라질 때는 어떻게 꺾이는지, 느려질 때는 어떻게 꺾이는지, 더 빨라지면, 더 느려지면 어떻게 꺾이는지를 그림과 그리고 입사각, 굴절각의 관계, 이런 것까지, 그리고 굴절률의 크기 비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굴절 현상을 어디서 볼수 있는지, 우리 교과 과정상에 있는 그림들, 여러분 잘 구분하면서 굴절이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사례 중심적으로 학습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88페이지 수능 3점 테스트 1번 문항부터 한번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결파 발생 장치에서요, 물결파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결파가 쭉 이렇게 진행합니다. 요 실선이 마루라고 해요, 마루. 그러니까 마루끼리 연결한 요 선을 뭐라고 하냐면, 파면이라고 합니다, 파면. 파면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얕은 물에서 실선과 실선 사이의 간격이 1cm잖아요. 1cm가 뭐가 돼? 아, 얕은 물에서 파장이 되는 거야, 파장. 그 다음 써볼까? 얕은 물에서 물결파의 파장은 1cm가 되는구나. 이렇게 읽어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림에도 우리가 뭘 표시할 수 있냐면, 파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파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파동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파동의 진행 방향을 화살표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봐. 파동의 진행 방향이 파면과 수직한 방향. 수직한 방향으로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깊은 물에서는 물결파가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얕은 물로 가면서 파면이 이렇게 꺾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파동의 진행 방향이 꺾인 거야. 이 파면의 수직한 방향. 이 파면의 수직한 방향. 요 방향으로 파동이 여기 물결파가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물결파의 진행 방향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지금 깊은

물과 얕은 물의 경계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경계면에 수직한 선을 하나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수직한 선. 수직한 선. 이 수직한 선이 뭐야? 이게 바로 법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법선의 형태는 그림을 통해서 많이 봤거든. 근데 우리가 직접 그리는 거에 대해선 많이 연습을 안 해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파면의 형태로 파동이 제시가 됐을 때는 파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파동이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계면의 수직한 선도 법선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렇게요. 법선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룬 요각. 요각이 입사각. 입사각, 뭐, 세타 1 이렇게 표현해볼까? 그 다음 요각이 굴절각, 세타 2 이렇게 표현하면, 아, 굴절각이 작아졌네? 굴절각이 작아졌다라고 하는 건 바로 꺾일 때요. 굴절될 때 어느 쪽으로 붙은 거예요? 법선 쪽으로 붙은 거야. 그치? 그래서 제가 수능 특강에서 개념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아, 느려지면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기억하기 위해서 느려지면 법선 쪽으로 꺾인다.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었고요. 빨라지게 되면 어느 쪽으로? 경계면 쪽으로 꺾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럼 여러분 이것을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로 설명을 해보면, 느려지면 법선 쪽으로 꺾인다? 법선 쪽으로 꺾인다라고 하는 건 법선과 이루는 각이 작아진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입사각에 비해서 굴절각이 작아진다라는 얘기고요. 경계면 쪽으로 꺾인다라고 하는 것은 입사각에 비해서 굴절각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지, 그것을 조금 이렇게 좀 쉽게, 재밌게 한번 기억해보자. 느려지면 법선 쪽으로, 빨라지면 경계면 쪽으로 꺾인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 이 앞에다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죠. 더 느려지면 더 법선 쪽으로 꺾이고요. 더 빨라지면 더 경계면 쪽으로 꺾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두 번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봐봐. 높이가 제일 높은 곳이잖아. 마루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죠. 마루가 그 다음 마루까지 한번 이렇게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 0.2초, 0.2초가 뭐예요? 바로 주기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이 그림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 주기는 0.2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봐봐. 주기와 역수관계 있는 게 있잖아. 뭐가 역수죠? 바로 진동수가 역수예요. 진동수는 주기와 역수니까 0.2분의 1이니까요. 5Hz가 되는구나. 아, 진동수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파동이 진행하다가요. 지금 물결파 같은 경우는 깊은 물에서 얕은 물로 진행하는 거지. 이 과정에서 속력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물결파는 깊은 곳일수록 빠르거든. 얕은 곳일수록 느려요. 그래서 굴절에 대한 실험을 할때 여기다 유리판을 깔아놓는 거야. 그럼 깊이가 얕아지잖아. 그럼 얕아지면 느려집니다. 느려지니까 이렇게 꺾이는 현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오케이. 그런데 느려지든 빨라지든 속력이 달라지든 어느 과정에서든 요 주기와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파동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결정되는 거야. 진행하다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여기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냐면, P에서 수면의 높이잖아. P점이 여기 있잖아. 요 깊은 물이네, 깊은 물. 깊은 물 속에서 주기가 0.2초란 얘기네. 그치? 이거 진행하다 얕은 물로 가도요, 주기가 변하지 않는다고. 여기도 주기가 0.2초란 얘기야. 여기에서도 진동수가 5Hz란 이야기고요. 알겠죠? 지금 요 얘기는 요 얕은 물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물에서의 이야기지만, P점에서 이야기지만, 결국은 여기 얕은 물에서 요 실선 위에 아무 점 임의의 점을 한콕 찍고 이야기해도 똑같아요. 결국 요 주기에 대한 부분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동수에 대한 부분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일단 그러면 얕은 물에서의 주기도 0.2초고, 얕은 물에서의 파장은 이 그림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으니까 속력도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얕은 물에서의 파동의 속력은 얕은 물에서 주기분의 파장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주기는 0.2, 얕은 물에서의 파장은 1cm니까 결국 5cm per sec가 얕은 물에서의 물결파의 속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볼게요. 기억. P가 마루에서 처음으로 고리되는 데 걸리는 시간. 마루에서 처음으로 고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2분의 t가 걸린 거죠, 시간. 주기의 절반. 주기라고 하는 것이 마루부터 그다음 마루까지 걸린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마루부터 처음으로 고리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분의 t란 얘기야. 우리 주기 구했잖아요. 주기가 0.2초야. 그러니까 2분의 0.2, 0.1초가 되겠네. 0.1초. 기억은 맞는 설명. 니은. 얕은 물에서 물결파의 속력은 5cm per sec. 우리가 주기분의 파장이라고 하는 식을 통해서 구해냈고요. 니은 맞습니다. 디귿. 깊은 물에서 얕은 물로 진행할 때 느려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꺾였어요? 법선 쪽으로 꺾였단 말이야. 이것을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로 이야기해보면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크다.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작아진다는 얘기야. 법선 쪽으로 붙는다는 이야기겠지. 그치? 그래서 느려지면 법선 쪽으로 꺾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아요. 이 문제 여러분 연습하면서는 이렇게 파동의 진행 방향을 화살표로 한번 그려보는 연습을 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정답 5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매질 A에서 매질 B 방향으로 지금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파면을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실선은 마루고 점선은 고리예요. 지금 파동이 매질 A에서 매질 B 방향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 괜찮아? 자, 우리가 실선이 마루라고 했으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뭘 읽어낼 수 있냐면 일단 마루부터 마루까지 거리인 파장을 구해낼 수가 있어. 매질 A에서의 파장은 마루부터 마루까지니까 2m가 되겠네요. 2m. 그 다음에 매질 B에서의 파장은 여기 골부터 마루까지 두 배죠. 그러니까 4m예요. 파장이 두 배가 됐네. 파장이 두 배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이 2m per sec다라고 하는 정보가 제시가 됐습니다. 한번 메모해 볼까요? 파동 A에서의 속력은 2m/s다 라고 하는 정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림을 통해서 뭘 구해낸 거예요? 그래, 파장을 구해냈단 말이야. 이 속력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속력을 표현할 때 주기분의 파장 A니까 여기 A 표현하고 주기는 A나 B나 달라지지 않아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기는 변하지 않아. 그치?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 파장 값을 그림을 통해서 구해냈는데 그게 얼마야? 2m야. 아, 그러면 요 주기가 1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아낼 수 있겠네. 매질 A에서 파동의 주기는 1초야. 그럼 매질 B에서도 주기가 1초가 되어야 되는 거지? 1초. 아, 여기서도 주기가 1초구나. 맞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냐면 X가 9m인 곳에서 여기서 요 점이 여기가 시간에 따라서 변이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이야? 라고 고르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아, 9m가 여기죠, 여기. 9m가 여기야, 여기. 여기가 마르고, 여기가 고리고 마르니, 고리고 마르니까 여기는 변이가 지금 0인 곳입니다. 0인 곳. 지금 0인 곳인데, 이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위치에 따라서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위치에 따라서. 여기 위치야. 여기 변이고요. 지금 9m인 곳은 변이가 0이야, 0. 그치?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쵸? 0, 0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지금 문제에서는 요, 우리가 매질 B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B를 한번 다 그려볼까? 여기. 6m인 곳부터, 여기를 6이라고 한번 봅시다. 6m. 6m부터 시작하면, 6m는 뭐냐면, 마루예요, 마루.

마루죠. 마루. 골, 마루, 골.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릴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럼 봐봐. 여기가 6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7이네요. 7. 7m인 곳. 8m인 곳은 뭐예요? 골이야. 여기가 8이네. 8. 8m인 곳. 9m인 곳. 여기. 변이가 0인 곳. 10m인 곳. 여기. 마루인 곳. 이거죠? 이게 우리한테 조금 더 익숙하잖아. 이런 그림이. 그런데 지금 이 파동이 어느 방향?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럼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파동의 모양은 어떻게 달라져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시켜 보는 거야. 살짝 이동시켜 보면 지금 9m인 부분은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지금 변이가 0이지만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죠. 아래로. 그치? 아래로 내려가야. 아래로 내려가서 진동을 하는 거야. 주기는 1초인 거지. 그걸 찾는 거죠. 그걸 찾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세요. 주기가 1초인 거. 1초. 여기도 1초네요. 여기 2초네. 이거 아니야. 여기 얼마야? 4초네. 아니야. 이거 2초야. 아니에요. 1번 아니면 2번인데, 어디로 내려간다고? 아래로 내려간다고요. 아래로 내려가. 아래로 내려가. 이거네요. 정답은. 지금 이거는 위로 올라가잖아. 만약에 이 파동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위로 올라가는 점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라고 하는 것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는 단색광 X가 A에서 C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진행하고 있는 장면이 제시가 됐습니다. 입사각이 세타1, 세타2인데요. 굴절각이 세타3, 세타3 똑같아요. 이거죠. 우리가 이걸 정리해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림 가에서 A에서 C로 갈 때,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 입사각이, 이때는 세타1이고요. 이때는 세타2입니다. 그런데 굴절각이 세타3, 세타3 똑같아요. 굴절각이 똑같다라고 한 정보가 제시가 된 거야. 긴 텍스트와 그림으로 제시된 걸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타1과 세타2의 관계가 나와요. 세타1이 세타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매질 A와 C의 경계에서 그리고 B와 C의 경계에서 파동이 어떻게 꺾였는지를 보세요. 어느 쪽으로 꺾였습니까? 원래 그냥 쭉 직진했으면 점선 방향으로 직진했어야 되는데 법선으로 꺾였잖아요. 느려진 거예요. 그치? 느려졌단 말이야. 느려졌는데 지금 누가 더 많이 느려졌냐 판단해야 돼. 그러면 누가 더 많이 꺾였니를 판단해야 돼. 누가 더 많이 꺾였니? 그쵸? 여기서 시각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굴절각은 똑같아요. 근데 입사각이 누가 더 크냐면 세타1이 세타2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선 쪽으로 꺾였다라고 하는 건 굴절각이 작아진 거거든.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단 말이야. 그런데 두 각을 비교했을 때 세타1이 세타2보다 더 크다는 것은 A에서 C로 갈때더 많이 꺾였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B에서 C로 갈 때보다 더 많이 꺾였다라고 하는 거죠? 더 많이 꺾였다? 어떻게 판단이 돼요? 속력차가 더 크다. 속력차가 더 크다를 굴절률 차이로 보면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A, B, C의 굴절률의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 굴절률은 누가 제일 커요? 그래, C의 굴절률이 제일 커. 그 다음에 B의 굴절률이고요. A의 굴절률이 제일 작은 거야. 그럼 이렇게 쓰면 항상 한 쌍으로 써야 돼. 속력은요, 그 매질에서의 속력은 제일 작아, 느려. 그 다음에 B, 요게 A죠, A. A에서의 단색광 X의 속력이 가장 빠르다라고 하는 요두 개를 항상 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빛의 속력이 느릴수록 굴절률은 큰 거잖아.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A와 C, A와 C의 요 굴절 차이가 B와 C의 요 굴절 차이보다 크단 말이야. 굴절 차이가 커? 그럼 속력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럼 더 많이 꺾이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돼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한번 해결해 볼게요. 기억.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A가 C보다 작죠? 기억은 틀립니다.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굴절률 크기 비교.

그치? 그 다음, 니은. X의 속력. 속력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속력은 A에서 제일 빠르고 C에서 가장 느립니다. 그런데, X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이거 묻고 있는 거죠? 맞아요. 디귿. 근데 그림 나에 대한 거야. 이번에는 A에서 B로 진행합니다. 단색광 X가요. 그런데 입사각이 세타1이야. 세타1이면 한번 생각해봐. 지금 A에서 B로 진행할 때요. 지금 A, B야. A, B. 근데 입사각이 세타1이야. 조금 전에 A에서 C로 진행할 때는 입사각 세타1일 때 굴절각이 세타3였단 말이야. 그치? 봐봐. 이 굴절률 관계를 한번 보세요. 지금 그림 가에서 A하고 C의 차이를 봐봐. A하고 C의 차이보다는 그림 9 A하고 B의 차이가 더 작은 거죠. 차이가 작을수록 속력 차이가 작은 거예요. 속력 차이가 작으면 덜 꺾이는 거지. 속력 차이가 크면 더 많이 꺾이는 거고. 맞습니까? 더 많이 꺾여요. 그래서 A에서 B로 진행할 때보다 A에서 C로 진행할 때더 많이 꺾인단 말이야. 많이 꺾이는 걸 먼저 그려볼까? 많이 꺾였어. 이 그림을 이대로 가져와 보면 이렇게 꺾인다고요. 많이 꺾여서 이렇게 가는데 이때 굴절각이 세타3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A에서 B로 갈때 이것보다는 덜 꺾인다고. 덜 꺾이니까요. 어떻게 꺾이는 거예요? 덜 꺾인다? 이렇게 꺾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꺾이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나갈 때또 꺾이니까 여기까지만 그려보자고요. 그러면 이때 각도는, 이게 굴절각인데 이 각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세타3보다는 커야 되는 게 맞죠? 그려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려보지 않고 생각으로도 물론 풀수 있지만 그려봐야 명확해져요. 굴절률 차이가 작으면 덜 꺾인다. 덜 꺾인다의 의미는 그냥 직진하면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이만큼 꺾인 거예요. 이만큼 꺾인 거야. 꺾여서 진행하는 거야. 많이 꺾였다? 아, 속력 차이가 크다. 굴절률 차이가 크다. 조금 전에 우리가 굴절률의 크기 비교를 한 것처럼 이렇게 A에서 C로 갈 때보다는 A에서 B로 갈때이 굴절률 차이가 작기 때문에 이거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속력 차이가 덜 나서 이거보다 덜 나서 덜 꺾이게 된다. 언제보다 A에서 C로 진행할 때보다는 덜 꺾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굴절각이 세타3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기억은 틀렸죠? 니은과 디귿이 맞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문제까지 한번 이 시간에 함께 풀어볼게요. 4번 문제는 원이 그려진 종이면에 반원형 매질 1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단색광 P를 공기와 1의 경계면이면서 원의 중심인 O에 입사시켰다. 그랬더니 단색광 P가 굴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계면, 여기가 B점, 경계면 D, 여기 C, A와 B 사이 거리는 L1, C와 D 사이 거리는 L2, 이렇게 돼 있네요. 공기의 굴절률은 1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매질 1의 굴절률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 N이라고 한번 표시해 볼게요. N. N. N1이라고 한번 표시해 봅시다. N1. 여기는 1. 공기의 굴절률은 1. 이런 상태에서 빛이 진행을 합니다. 그때요. 이 표는 L1과 L2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거예요. 지금 P의 경로를 변화시키면서 P의 경로를 이렇게 변화시키면 L1이 좀더 커지겠죠. P의 경로를 이렇게 하면 L1이 좀더 짧아지겠지. 그치? 그렇게 L1의 크기를 다르게 하면서 L2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표로 제시를 한 것이에요. 그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단색광 P가 공기에서 매질 1로 진행하면서 어떻게 꺾였는지를 한번 봐봐. 만약에 속력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직진했겠죠. 직진은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직진해야 돼. 직진, 직진, 직진. 근데 꺾였잖아요. 꺾였죠. 어느 쪽으로?

법선 쪽으로 꺾였잖아. 이게 법선이잖아. 법선이다라고 하는 것. 법선 쪽으로 꺾이게 된 거죠? 그럼 느려진 거예요? 빨라진 거예요? 느려진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요. 좀 유치하긴 하지만 기억에 오래 남아. 느려지면 법선 쪽으로 꺾이고, 빨라지면 경계면 쪽으로 꺾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에서는 공기에서 매질 1로 들어갈 때 단색광 P가 법선 쪽으로 꺾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느려진 거야. 느려졌어.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아, 공기에서의 속력과 매질 1에서의 속력을 비교해 보면 공기에서의 속력이 빠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공기에서의 속력이 빠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항상 한 쌍으로 생각하자고 그랬죠? 굴절률. 공기의 굴절률 1이었죠. 1. 이거보다는 매질 1의 굴절률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 항상 쌍으로 메모하면서 문제 풀이하면 좋아요. 자, 그 다음. 우리 기억부터 차근차근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 P의 속력은 공기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공기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 요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일단 쉽게 맞았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1의 굴절률 L1, N1, N1. 우리가 N1이라고 썼던 요 N1의 굴절률은 L2분의 L1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봐봐. 스넬의 굴절 법칙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좋아. 스넬의 굴절 법칙은 이거죠? 굴절률 N1분의 N2. 굴절률의 B는 사인 값에 비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다.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 이게 굴절의 법칙이야. 요거 우리가 속도까지, 속력까지 한번 체크해 보면 V2분의 V1. 요 2, 1은요, 매질 1을 얘기하고요. 세타 1은 입사각, 세타 2는 굴절각을 의미합니다. 람다 2분의 람다 1을 의미해요. 굴절 법칙은 결국은 이 굴절률의 B는 요 사인 값의 B하고 이렇게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한 게 같은 거죠. 1, 1, 2, 2. 요거 하나 기억해 두면 좋아. 그런데 지금 공기에서 매질 1로 진행한단 말이야. 공기의 굴절률은 얼마야? 1이죠. 1. 이걸 굴절률은 N1이야. 그치? 요거 구하는 거야. 그럼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거든요? 요게 굴절각 입사각인데, 사인 세타 2는 여기 보면 요걸 2라고 할 때, 세타 2. 요게 세타 1이거든? 사인 세타 2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 반지름 R이라고 한번 해볼까? R분의 요 CD 길이, L2죠. 그쵸, 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은 R분의 반지름분의 L2.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사인 세타 1은 R분의 L1.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림에서. 결국 R이 지워지면서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L2분의 L1이 된다고. 니은에서 묻고 있는 것이 그거야. 매질 1, 1의 굴절률은 L2분의 L1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디귿은요, 지금 요 빈칸에 들어가는 거 기억, 요거. 여러분, 이 매질 1의 굴절률은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 실험은 L1의 값이 달라지면서 L2의 값이 달라지는 걸 보고 싶은 거거든. 그치? 그런데 요 N1은 L2분의 L1이야. 요 값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3분의 4.5, 3.4분의 5.1, 기역분의 6, 이것이 다 같단 말이에요. 그럼 3분의 4.5, 요거 얼마예요? 3분의 4.5, 3분의 2분의 9니까요. 결국 요 값은 우리가 요 값이 얼마가 돼?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4.0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2분의 3. 3분의 4.5, 3.4분의 5.1, 요건 계산하기 힘들지만, 3분의 4.5와 기역분의 6이 같다. 그것이 바로 N1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기역에 들어가는 것은 4.0이 맞겠다라고 하는 것,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4번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봤는데요. 5번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풀 거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미리 풀어와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꼭 미리 풀어오시고요. 부족한 부분을 저하고 같이 채워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10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됐습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유니입니다. 오늘은 사단원의 시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어떻게 단원 구성되는가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사단원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동적평형입니다. 그 동적평형 문제가요. 항상 우리는 동적평형 상태인가? 뭐 정반응하니, 역반응하니 이 정도였다면 이번에 수능 완성에서는요. 용해평형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기도 하고요. 상평형에서 이산화탄소 기체에 대해서 그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한다. 그리고 이 질량에 대해서도 비례한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형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의 자동 이온화, pH와 pOH 결정짓는 거를 연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 파트를 잘 하셔야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물의 자동 이온화는 동적평형 상태일 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거까지 이해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12번과 13번을 같이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잘하셔야지 산연계 중화반응부터 더 잘하실 수 있겠죠. 그럼 동적평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동적평형 크게 제가요 상평형과 용해평형으로 나눠서 설명할 예정이고요. 상평형에서 딱 보는 거와 같이 이 물이 많이 나옵니다. 이 물을 봐주시면 물이 시간이 지나서 증발하고 그 수증기가 다시 모여서 응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증발 속도는요 계속 일정한데 온도만 일정하면 일정해요. 자, 그런데 그때 수증기가 생기기 때문에 점차점차 응축 속도는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졌을 때 우리는 이때를 동적평형 상태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동적평형이다라고 하고요. 동적평형 상태에선 끊임없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계속 일어나요. 얘가 하나 이동하면 하나 이동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반응이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반응물과 생성물이 각각이 일정하게 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다는 게 아니고요.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럼 같은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각각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가지 이상의 상태가 공존할 때 서로 상태가 변하는 속도와 같아서 그냥 우리 딱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동적평형 상태다 라고 해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물? 근데 물 말고도 많이 나오는 게 승화예요. 아이오딘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 우리가 종종 봤던 이 수능에서 출제됐던 건 이산화탄소 고체가 기체되는 거, 이산화탄소 기체가 고체되는 거. 그게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상평형이다. 우리가 많이 풀어본 건 액체에서 기체될 때. 우리가 앞으로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 이 승화도 같이 잡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제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0에서 T1, T2, T3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 때 T2일 때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T3이면 이미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한 시점이에요. 물이 기체가 되는 수증기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계속 일어나죠. 겉으로 보기엔 변화가 없지만 정반응과 역반응이 각기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고요. T3일 때 동적평형 상태 이후에 당연히 이 액체와 기체 이 물과 수증기는 동적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깨지는 게 우리가 뭐 어떤 조건을 주지 않으면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T1과 T3 동적평형 상태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동적평형 상태 도달하기까지 물의 양은 감소하고 수증기는 증가하죠. 그럼 동적평형 상태 도달한 T3에서는요. 기존의 T1보다 당연히 수증기 양은 증가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동적평형 상태 도달 전과 후에 대해서 수증기 양이 증가했는데 그걸

비교할 수 있는 일을 1보다 크니 작니로 물어보고 있어요. 4번, T2일 때 동접형 상태일 때 우리 가와 나중에서 가만 동접형 상태고 아직 나는 도달하지 못했더라면 두 용기를 비교해서 도달 안에는 응축과 증발이 같아서 1, 아직 도달 전이면 증발이 더 커서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와 나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용기가 나왔을 때 주의해서 비교해보자.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81쪽에 6번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 물의 동접형 상태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밀폐된 진공용기에 물을요, 처음에 얼만큼 넣어줬는지 써 있는데요.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되는 이 가역 반응을 제가 써놓고 헷갈리지 않도록 시작해볼게요. 처음에 물에 대한 질량을 20이다라고 지금 줬습니다. 20g으로 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이제 0, T1, T2, T3로 표현을 할 거고요. T2일 때 동접형 상태에 도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T2일 때 도달했으니까 이후에도 도달했을 것이다. 그럼 T1일 때 물의 양은요. T1일 때 A고요. T2일 때는 여기에서 2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얘가 2g이 사실은 수증기 양이에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수증기 양이 2g이다라고 표현을 바꿀게요. 우리한테 헷갈릴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물이 처음에 20g이었는데 나중에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되는 과정이 반복할 건데 결과적으로 수증기와 물의 양이 합한 거는 계속 20g이어야 돼요. 얘네가 하나 가면 하나가 넘어오기 때문에 질량은 일정하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T2일 때 증발과 응축 속도는 서로 동접형 상태니까 같아서 1일 거고요. T3일 때도 동접형 상태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증발과 응축 속도가 같아서 여기도 1일 겁니다. 그럼 기억, T2일 때요, 이 물의 양 1몰인가요? 라고 묻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무조건 처음 시작점이 20g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가 20g이어야 돼요, 다 더하면. 그럼 얘몇 g인 거야? 18g이요. 근데 몰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가로 열고 물에 대한 분자량이 18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18g인데 분자량이 18이니까 얘네들 나눠준 몇 몰이다? 1몰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T2일 때이 물의 양은 1몰입니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니은 A가 그러면 18보다 큰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A는 지금 물에 대한 질량이에요. 이 물에 대한 질량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데 T2일 때는 동접형형 상태. 그럼 이때까지 감소를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A가 18보다 더클 겁니다. 그래서 D는 맞고요. D은 X, Y 모두 다 1이죠. 그래서 얘는 1이다라고 가져야 돼서 틀렸다. 답은 기역과 니은이 맞으니까요.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물이라는 게 하나 가면 하나가 넘어오기 때문에 물의 처음 시작점의 질량과 물과 나중에 수증기가 변한 거다 더해줬을 때 처음 시작점의 질량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질량으로서 직접 동접형 상태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이해를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표로 주면 좀 수월하죠. 이렇게 자료를 주어지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오른쪽에다가 직접 표를 나타냄으로써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조금 우리한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바로 승화입니다. 그래서 승화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표현 정리하고 들어가 볼게요. T1일 때 이제 여기에서 동접형 상태에 도달했는지 그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고체가 기체로 되는 이 승화 속도, 기체가 고체로 되는 승화 속도. 처음에는 고체 이산탄소가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기체를 생성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정반응과 역반응에 대한 이 속도를 비교할 수 있는가? 아직 정반응이 크다면 얘가 지금 1보다 작을 거고 동접형 상태라면 1일 거야라는 걸 찾아주면 되겠죠. 두 번째, 이산화탄소 기체의 양은요. T3와 T4일 때 같다? 얘네가 동접형 상태가 T2였다면 T3, T4 계속 일정할 겁니다.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계속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양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굉장히 생소한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할 것 같아서요. 81쪽에 5번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에 대한 발문을 제가 읽어볼 건데요. 아무래도 이 기체 파트다 보니까, 이거 화학투 아니야? 라고 겁먹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겁먹지 말라고 어차피 우리한테 발문 끝에

에도 힌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드라이아이스 이산화탄소 고체와 그리고 이산화탄소 기체의 동작평에 대한 자료이고요. 0, T1, T2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또 주어진 게 뭐냐면 영하 70도에서 이산화탄소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딱 고체랑 우리는 액체, 고체랑 기체, 고체랑 기체만 보면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T1과 T2의 동적평 상태에 도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산화탄소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 기체가 다시 고체가 되는 승화, 이 가역반응이 일어나고 있을 때 T1과 T2죠. T1과 T2일 때네요. T1과 T2일 때 동적평 상태 도달했대요. 그걸 왜 줬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영하 70도에서 그림과 같이 꼭지로 분리된 두 개의 밀폐된 진공 용기 중 부피가 V리터인 용기에다 드라이아이스 고체 넣어놨는데 처음 시작점은요. 바로 X그램입니다. X그램으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여기 X그램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이산화탄소 질량이 감소하다가 일정 유지되었을 때 시간과 용기 속 이산화탄소 질량 측정했어요. 그 값이 뭐냐면 나 T1일 때부터 이산화탄소 질량이 Y그램으로 일정해졌다. 바로 T1일 때 우리가 동적평형 상태라고 했는데 X그램이 Y그램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Y그램일 때 얘네가 동적평형 상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X그램이었다가 Y그램으로 바로 이만큼 감소를 해서 이제 일정해졌다. 자, 그 다음에요. 나의 꼭지를 열었어요. 이 행동 뭐냐면 평형을 다시 깨트린 거예요. 평형을 깼을 때 질량이 감소하다가 다시 일정이 유지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다시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죠. 그때 시간과 질량을 측정했는데요. 바로 T2일 때 얘네들이 Z그램으로 일정해졌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 V와 EV리터 부피 관계이기 때문에 압력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발문에는요. 이 압력이 T1, T2 때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한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이 X랑 Y 차이, X랑 Z 차이예요. 처음 X였고요. 우리가 T1일 때 일정한 거 Y, T2일 때 일정해졌던 양은 Z. 다시 말해서 X에서 Y가 갈 때는 V리터만큼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성됐을 거고요. 내가 꼭지를 여는 순간 EV리터까지 확장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작점이 X부터 Z까지예요. 처음부터 나중까지 전체를 봐라는 뜻이니까요. V와 EV리터를 더해준 게 바로 이 X에서 Z예요. 그럼 이때는 바로 V와 EV에 대한 공간, X에서 Y는 바로 V라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을 이제 누가 채운 거야? 이산화탄소요. 그럼 이산화탄소는 이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관계다. 우리 압력과 온도가 일정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무조건 여기에서 V야?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1몰이라 가정을 했으면, 나중엔 EV까지 넓혔으니까, 처음과 나중 모두 다 더한 게 X에서 Z예요. 여기 이 부위만 보면 안 돼요. 전체 다 공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얘는 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1몰, 여기에서 산물. 부피비를 통해서 분자수비를 찾았고요. 근데 우리한텐 질량 개념이죠. 어차피 이산화탄소라는 건 똑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몰비나 질량비는 비례관계다. 그래서 1분의 3이기 때문에 답은 3입니다. 답은 3이니까요.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선 여러분들이 부피비, 몰비, 그리고 질량비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할 수 있니?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83쪽에 4번이고요. 물도 아니고, 아이오딘도 아니고, 이산화탄소도 아니고, 그냥 어떤 이미 물질이 주어졌을 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부피가 다른 두 밀폐된 진공 용기입니다. 사실 이 문제 선택한 이유는 부피가 다른 두 진공 용기에서 비교해 보는 걸 하고 싶어서. 자, 그러면 일단은 같은 양의 X 고체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을 때 기체가 되나 봐요. 승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체가 된게 다시 고체로 승화가 일어나는 가역 반응이다. 우리한테는 T2일 때와 T1일 때 가역 반응이라고 줬거든요. 바로 T2일 때, 그리고 T1일 때가 얘네들이 동적평형 상태다. 가역 반응이다가 아니라 동적평형 상태라고 줬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이제 해석, 기억 갑니다. 가에서 T2일 때, T2일 때 고체의 양과 기체의 양은 같다라고 돼 있는데 이때부터 동적평형 상태니까 이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양이 뭐냐면 기체분의 고체의 양인데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얘도 일정, 얘도 일정하겠죠? 그래

그래서 그 비율 자체가 T2부터 얘는 계속 1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 그럼 1이라는 건 기체와 고체가 같아서 1이겠죠. 그래서 얘네의 양은 같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니은. 나에서 T3일 때요. 기체분의 고체의 양은 1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A랑 1에 대한 값을 비교해 줘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고체는 줄어들고 기체는 증가하죠. 얘가 감소하고요. 수증기가 아니라 기체는 증가합니다. 그럼 이 비율 자체는 감소하겠죠. 그럼 A가 1보다 크고요. 이게 감소해서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예요. 그럼 얘 나는 여기서부터 계속 A 값이죠. 계속 A 값이에요. 그럼 나가 T3일 때 A 값인데 얘는 1보다 지금 어떤 상황? 큰 상황이라는 걸 알려준 거네요. 그래서 얘는 맞다. 니은 갔으니까 디귿 갑니다. 이거 기억도 맞았으니까 동그라미 쳐놓고 할까요? 디귿, T2일 때요. X가 여기 고체가 기체로 되는 정반응의 승화, 기체와 고체되는 역반응의 승화, 이 속도를요, 바로 T2일 때 비교하면, 가와 나 모두 다 동적평형 상태니까, 얘네 속도 같아서 1, 나도 1, 그래서 가와 나는 같다라고 가져야 돼서 답은 3번, 기역 니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우리가 부피가 지금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거를 가지고, 나머지 서로 상대적인 값들을 구해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 이제 용의 평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용의 평형은 포도당이나 설탕을 용해시키는 반응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은 이 탄산음료 같이 기체를 용해시키는 게 있어요. 저는 포도당이나 설탕을 녹이는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거고요. 용질이 용해되는 속도와 용질이 석출된 속도가 서로 같아서 평형에 도달하는 겁니다. 아직 평에 도달하기 전에는요, 용해되는 용질의 입자수가 석출보다 많기 때문에 용해 속도가 더 크게 돼요. 근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용해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져서 용해된 입자수와 석출된 입자수와 같아서 각각 남아있는 고체의 질량 일정하고 그 안에 몰 농도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있겠죠? 그걸 한번 정리해 보자면 T1일 때 나에서 설탕에 석출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미 반응이 시작됐으면 무조건 일어납니다. 자, T1일 때 용의 속도분의 석출 속도, 가와나 두 용기를 비교하라는 거고요.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같을 거고, 도달 전이라면 용해가 더클 겁니다. T1일 때 설탕의 용해 속도는 석출 속도보다 크다. 동적평형 상태이냐, 그 전이냐를 비교해 주는 문제고요.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 수용의 몰농도, 이 모든 것들은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녹지 않고 남아있는 건 일정할 거고 몰농도 일정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4T와 8T 시간이 지날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T1일 때 남아있는 고체 포도당의 질량을 대놓고 물어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분자량이 주어지면 아까 물을 구하듯이 얘네들의 기존 처음의 시점에서 나중에 남아있는 거 구하기 위해서 얘네들의 몰농도에서 용질의 양을 구해주고 분자량 활용해서 질량 구한 다음에 빼주면 아, 얼만큼 남아있는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직접 우리가 봐주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좋겠죠?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여러분들 82쪽에 1번입니다. 그림은 온도와 질량이 서로 다른 물이 담긴 비커 가와 나에 A그램의 고체 포도당을 각각 넣었고요. A그램으로 처음 시작은 같고요. 단위 부피당 포도당에 대한 거예요. 단위 부피당, 부피가 모두 같은 상황. 그때 포도당 분자의 모형을 나타냈고요. 0, T1, T2 시간 순서대로 갈 때, T1에서 여긴 동적평형. 나에서는 T2에서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기억. T1일 때 포도당의 석출분의 용해 속도는요. T1일 때 가는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으니까 1. 나는 아직 도달 전이기 때문에 용해가 더 커서 1보다 커서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더 큽니다. 바로 이게 두 수용액을 비교할 때 문제. 니은. T2일 때 가에서 포도당 용해되는 반응 일어나지 않아요. 얘가 지금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해도 계속 정반응 여건 일어나죠. 용해와 석출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디귿. 나에서 포도당의 몰 농도는요. T2와 T1을 비교할 때 부피가 같을 때이 알갱이는 3개, 이 알갱이는 6개, 2배죠. 부피가 같을 때 용질의 양이 바로 이 몰비가 바로 뭐예요? 얘네들에 대한 농도비다. 그럼 몰농도 누가 더 커야 돼? T1보다 T2에서 두 배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두 배가 더 크다. 이게 맞네요. 그럼 기역과 디귿이

이 맞으니까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용의 평형, 여러분 좀 감을 잡으셨으면 사실 조금 난이도 있는 그림으로 가보려고 해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한번 도중에 평형이 깨졌다가 다시 도달하기 때문에 이걸로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83쪽에 3번으로 이동해 봅니다. 그림 간에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고체 포도당 1g 넣었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난 다음에 나는 T2일 때를 나타낸 거래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타냈냐면, T2일 때 포도당 수용액은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T3에서 물을 첨가했고요. 다시 T4일 때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 나에서 비커 속에 들어있는 고체 포도당의 질량은요. 지금 고체 포도당에 대한 질량이에요. 처음에 A g 넣어줬고요. 용해된 게 나중에 T2일 때 B가 된 거예요. 그러면 녹지 않고 남아있는 건 A에서 B를 빼준 값이겠죠? 그럼 A-B g이 바로 남아있는 걸 거다. 맞다. 니은. 포도당의 용해 속도분의 석출 속도는요. T4일 때는 동적평형 상태니까 1이고요. T1일 때는 아직 T2가 동적평형 상태인데 도달하지 못해서 용해 속도가 더 큽니다. 그럼 얘는 1보다 작으니까 T4가 T1보다 더 크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그 T5일 때 포도당에 석출된 반응은 일어나요. 용해도 일어나고 석출도 일어나. 속도가 같을 뿐이죠. 그래서 이거 틀렸다. 답은 기역과 니은이 맞으니까요. 3번입니다. 이 문제가 한번 평형이 깨졌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우리는 평형 다시 도달했어. 동적평형 상태야. 그냥 편안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상평형과 용해 평형 방금 끝내봤고요. 이제는 두 번째 시간 물의자동 이온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자동 이온화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하이드럼 농도가 수산화 이온 농도가 곱해졌을 때그 값은 일정하다. 단 조건은 온도가 일정하다면. 그래서 그 온도가 일정할 때그 물의 이온화 상수를 같이 가지고 이야기 먼저 해보고요. pH와 pH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일단 우리가 물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 물, 여기 물. 근데 수소이온을 주고 여기서는 다시 받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줬고 받았고 얘는 잃었고. 그렇게 해서 생성된 하이드럼 이온과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 곱씨요. 10에 마이 14제곱으로 일정해요. 뭐만 같다면? 온도만 같다면. 근데 이걸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주게 되면 pH, pOH 값이 14로 일정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사실 물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염화수소나 수소나 나트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용액에서 하이드륨 농도와 수산화의 농도를 판단할 때 얘네들의 물의 이온화 상수는 액성에 상관없이 일정 값이 갖는다라는 것을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26학년도 수능을 풀어보셨으면 어떤 힌트가 있냐면 A 수용액에다가 물을 넣어줬어요. 다시 말해서 희석시켜줬을 때 얘네들의 농도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얘가 산성일 수도 있고 염기성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하이드륨 농도가 작아지는 이 염화수소에 대해서 물을 타서 희석을 시켰다면 또는 수산화 이온에 대해서 농도가 작아지는 수산화 나트륨 물을 섞어서 수산화의 농도가 작아지는 거라면 우리가 pH가 작아지는 애를 찾고 싶어요. 그럼 얘가 염화수소인지 수산화 나트륨인지 찾아줘야겠죠. 그래서 얘가 하이드륨 이온 농도가 작아져 pH는 증가해. 어? 그럼 얘는 안 되겠네요. 그럼 다시 수산화 이온 농도 작아져 pOH가 증가해. 다시 말해서 얘는 pH가 감소해. 그래서 우리한테 A 수용액에 물을 섞어서 희석을 시켰더니 pH 작아지더래요. 걔 염산이야, 수산화 나트륨이야? 그럼 우리가 걔 수산화 나트륨이야라고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 연습 다시 한번더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에서 약간 표가 겹치긴 했는데 물의 이온화 상수가 10에 마이 14제곱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이드륨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제곱, 10에 마이너스 3제곱이 있는데요. 얘네들 바로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주면 pH 값 2와 3이에요. 14에서 빼주면 12, 14에서 빼주면 11로요. 사실 하이드륨 농도에다가 희석을 시켜줬어요. 몇 배요? 우리가 10분의 1배를 해줬을 때 얘네들한테 pH는 증가한다. 하지만 pOH는 감소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뭐였어? 우리가 희석시켰을 때 pH 증가하는 애였죠? 그러면 다시 수산화 나트륨 가볼까요? 얘네들 10분의 1배를 시켰더니 pOH가요. 여기

볼게요. 다음은 25도에서요. 물질 가해사 다에 대한 자료고요. 가해사 다는 염화수소와 물,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을요.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 같이 나는 10mm에 가 부위미리를 넣어 만든 수용액 pOH는 나의 pOH보다 1만큼 작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게셋 중에 하나는 물, 하나는 염화수소, 하나는 수산화 나트륨이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나라는 애는 차이값이 10이에요. 이 차이값이 나왔을 때는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은 게 얘네가 pH가 7, pH 7 중성일 때 하나가 작아졌어요. 6. 그러면 얘네들 더한까 무조건 14여야 되니까 하나는 1만큼 커졌어요. 8. 그래서 얘가 1만큼 작아지는 거, 증가한 거, 변화량 더해주면 0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이 지금 10이죠? 그럼 하나가 여기서 반 나눠주면 5가 증가, 하나 5만큼 감소. 그럼 7에서 5만큼 증가, 12, 7에서 5만큼 감소, 2. 반대로 2와 12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물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리 섞었을 때 얘네들에 대한 pOH가 작아졌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만약에 가가 물이라면 얘가 지금 pOH다라고 하는 애가 감소했거든요. 그럼 pOH가 감소했다. 다시 한번 더 빠르게 우리 써볼게요. 하이드륨 농도가 희석이 되어서 얘 농도가 감소하였을 때 pH는 증가합니다. 근데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가 얘네가 감소하였을 때 얘네들은 pOH가 어떻게 되나요? 증가합니다. 그러면 pOH가 감소하는 건 사실은 pH 증가했을 때 pOH가 감소하기 때문에 아, 얘는 염화수소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에서는 염화수소고요. 가에선 제가 물이다라고 해서 희석을 시켰을 때 얘가 지금 1만큼 작아졌을 거야. 다시 말해서 10분의 1배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10분의 1배야? 그럼 V라는 거는 바로 얘네가 10 더하기 90을 해줘야 100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V가 90ml야라는 걸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가정을 했죠. 얘가 산성이고 얘가 물을 넣어줘서 희석돼서 1만큼 작아졌어. 그럼 우리가 나머지 단 뭐가 돼주면 돼요? 수산화 나트륨 되면 성립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얘 값에 대한 거는 우리가 염산이라면 pH가 2, pOH는 10이야라고 써놨고요. 간은 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pH 7, pOH는 7일 거예요. 그래서 이 힌트 하나 더 써볼게요. 가에서 수산화 이온의 양은 10의 -7제곱에다가 부피 곱해줄 건데 2대 1이니까요. 그냥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게 바로 5래요. 그럼 얘가 몇이 돼줘야 되냐라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돼주면 여기에서 얘네가 5가 나오는구나. 그럼 다시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바로 뭐예요? 다에서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예요. 그럼 pOH는 몇이다? 6이다. pH는 몇이다? 8이다. 그럼 얘네 염기성이 맞구나. 수산화 나트륨.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기억. 나는 염산이다. 네, 맞고요. 니은. 다의 pH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8이었고, 가의 pH다라고 하는 건 7이었으니까 8분의 7이 맞고요. 디귿. V라는 건 10ml인가요? 아니요, 지금 90ml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풀어줄 때 우리가 지금 희석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했던 이유는요, 바로 pOH가 1만큼 작아지면 10분의 1배가 되면 되니까 10분의 1배가 되도록 하나는 물이어야 돼. 그래서 가가 물일 것이다라는 가정을 해보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가 정확히 염기성이 나왔기 때문에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가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더 우리 요거 강좌로 끝내볼까요? 우리한테 이제 희석이 되는 문제가 또 등장하겠죠? 그때 등장했을 때 pH나 pOH가 증가했니 감소했니를 통해서 얘가 염산인지 수산화 나트륨인지 빠르게 판단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pH와 pOH에 대한 차이값은 이제 1만큼 감소하고 1만큼 증가하는 애이 변화량이 상쇄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조금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제가 한번더 연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수소이온 농도와 pH 관계를 연습해 보는 거예요. 이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 이제 익숙하게 잘풀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바로 여기 수산화 이온과 하이드륨 이온에 대해서 얘네들 비가 100이래요. 그럼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항상 누가 증가하면 누군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100이라는 건 누가 지금 10배가 됐어요? 그럼 누군가는 지금 10분의 1배가 됐기 때문에 얘네가 100만큼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7제곱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요. 얘 지금 그러면 곱하기 10을 한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럼 여기에서 얘는 지금 10의 마이너스 7제곱에다가 10분의 1 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얘네들에 대한 비가요. 100분의 1이래요. 그럼 100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건 얘한테서 10분의 1, 얘한테서는 10배야. 그럼 얘가 10의 마이너스 7에 해서 10분의 1 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8제곱. 얘는 10의 마이너스 7제곱에서 10을 곱해주니까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 사실은 100분의 1이다. 수산화의 농도가 더클 것이다 해서, 아, 하나는 10배, 하나는 10분의 1배. 이렇게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얘네들의 변화량이 곱했을 때 1이 되도록, 상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pH, pOH 차이 값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1이 곱셈도 꼭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따라와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저랑 이제부터 문제를 세 문제 정도 풀 건데요. 앞에서 말한 pH 더해 pOH, 하이드륨 농도와 수산화 농도에 대한 곱, 이거 지금 계속 설명할 거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문제마다 사실 적용해야 되는 이 기본적인 원리는 계속 10의 마이너스 14 제곱과 14라는 이 합에 대한 값이 같다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 가지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시작해 봅니다. 자, 첫 번째로 할 거는 122 125 쪽으로 이동해서 16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똑같이 설명하는 게 일단 힌트를 단계적으로 드릴 테니까 시도를 해보세요. 멈췄다가 다시 보고, 멈췄다가 다음 힌트 보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서는 힌트를 하나씩 주는 걸로 해서요. 총 3가지 힌트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일단 발문 읽고 드릴게요. 25도에서 수에 가에서 달을 나타낸 거고요. 가에서 다는 염화수소와 수소나 나트륨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힌트는요, pOH와 그리고 여기서 pH를 줬지만 하이드륨 농도와 여기서 수산화 농도가 A 값이 들어가서 얘네가 가대 나로 할때1대 10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pOH지만 pH로 바꿔주시고요. 얘도 pH지만 pOH로 바꿔서요. 농도로 표현을 바꿔주세요. 하이드륨 농도 표현으로 바꿔주시고, 얘는 수산화 이온 농도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비례식을 세워보는 게첫 번째 힌트입니다. 자, 혹시나 못 따라오면 이 비례식까지 보시고 멈추시면 돼요. 그럼 가대 다에 대해서 한번 가볼까요? 가대 다는요. 얘네들에 대한 농도비가요. 하이드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 농도비가 1대 10의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이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10에다가요. 혹시나 헷갈린 친구들은요. 14-2X를 써놓고 따라오셔도 돼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4-2X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Y라고 돼 있으니까 pOH는 14-Y.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4-Y다 라고 써놓습니다. 그럼 얘네가 1대 10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지수만 볼 거예요. 지수만 봤을 때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4, 플러스 2X는 여기에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 14, 플러스 Y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4가 사라져요. 여기 지금 2X 마이너스 X 계산해주면 X는 Y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비례식을 이용한 힌트였고요. X는 Y가 같다. 구하셨나요? 자, 만약 여기도 못했다. 그럼 두 번째 힌트 갑니다. 자, 이번에는 나로 가봅니다. 나로 가려는 이유는요. X랑 Y 값을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pOH로 나타내주면 7X가 되고요. 여기에서 pH는 14에서 7X를 빼준 값. 그럼 이 Y 대신에 X로 표현하면 이 X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X 값을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나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힌트. 자, 그럼 구해볼래요? 자, 그럼 여기서 XX 사라지고요. 여기 7 약분되는 2와 1. 그래서 이 X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풀어주면은 넘겨줄까요? 그러면 얘네가 4 마이너스 이 X는 1이다. 그럼 X는 몇이 되나요? X는 2분의 3이요. 그럼 X가 2분의 3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 넣어줄 거야. X랑 Y랑 같으니까 얘가 3. 그럼 여기에서도 얘가 3. 그럼 pOH가 3이니까 여기서 pH는 몇이다? 11이다. 라는 거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얘네가 2분의 3이 pH죠? 그럼 여기에서 pOH다라고 하는 건 13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얘가 2분의 몇이 된다? 바로 25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마지막 힌트. pH분의 pOH가 3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래는 pH 더하기 pOH는 14가 돼줘야 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 더해준 거는 1분의 3이랑 똑같은 거죠. 이 나눠준 값이 3이라는 건. 그러면 얘가 지금 더해주면 4야. 1 더하기 3은 4. 그럼 얘가 지금 4로 나타나졌네? 그러면 이 1에 대한 비율이 4분의 14, 2분의 7. 그래서 얘가 지금 2분의 7이고요. 그럼 얘는 지금 2분의 7에서 3 곱해주면 2분의 21. 그래서 pOH와 pH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 구했죠? 이제 힌트 더 이상 없습니다. 문제 끝났거든요. 기억 갑니다. 자, 기억에서요. A에 대한 몰 농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A다라고 하는 건 바로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농도니까 pH가 11이죠? 10에 마이너스 11제곱 맞습니다. 니은. 다에서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인데요. 여기에서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을 구하기 위해선 농도가 필요하죠? 10에 마이너스 2분의 25고요. 그리고 하이드륨 농도에 대한 양은요, pH다라고 하는 게 여기 2분의 7이라고 구해놨어요. 10에 마이너스 2분의 7이고, 얘네 대한 부피가 1대 2예요. 그래서 2분의 1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값에 대한 거는 2분의 25에서 2분의 7을 빼주면 얘 2분의 18, 10에 9제곱이 되고,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5, 0.5가 되니까 5 곱하기 10에 8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 값은 맞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디귿. 희석이 정말 많이 나와요. 힌트로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문제처럼 우리한테 이 보기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다에 물 200ml 추가한대요. 이미 얘가 200ml 있었는데, 여기다 200ml 추가한대요. 그럼 얘네가 전체가 400ml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원래 200ml였고, 얘는 지금 전체가 400ml. 아, 2분의 1배 됐구나. 그럼 2분의 1배가 됐는데, 만든 수용의 pH야. 그럼 얘네들은 지금 염화수소예요? 수산화 나트륨이에요? pH다 2분의 3이니까 산성이거든요. 염화수소. 그럼 얘가 10에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 곱하기 2분의 1 해준 게 얘에 대한 농도. 그럼 얘랑 뭐랑 비교하라는 거냐면 pH는 3과 비교하라는 거니까 10에 마이너스 3제곱과 비교하면 누가 농도 더큰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이 더 커요. 그럼 얘가 지금 pH가 더 크다라는 건 pH 아니라 하이드륨 농도가 더 크다라는 건 pH는 누가 더 커야 돼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 3이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이 수용액 희석시켰을 땐 pH 3보다 작아진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역리은 디귿 5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제 값을 구하기 어렵게 나오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농도가 누가 더 큰지, 얘가 더 커. 그렇다면 이 pH는 3보다 더 작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단계적으로 준 힌트 기억나시죠? 바로 얘네들에 대한 관계로 농도 비교하기,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pH, pOH에서 주어진 힌트를 가지고서는 더하면 14다라는 거 활용해서 구하기.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이 문제에서는 나의 pH와 다의 pOH가 같을 때 요거를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발문 읽고 시작합니다. 표는 25도 수용액 가해자다에 대한 자료고요. 가해자는 염화수소와 수산화 나트륨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나와 다는 pH와 pOH 빼준 값이 서로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나와 다가 있어요. 그때 얘네가 pH와 pOH가 있는데 여기가 X예요. 그때 다의 이 pOH X예요. 그럼 여기 14-X, 여기는 14-X로요. 우리한테 이렇게 빼주나, 이렇게 빼주나, 절대값이면 부호 뺐을 때 같은 값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가 나와 다예요. 그러면 지금 하이드륨 이온분의 수산화 농도에 대한 것도 얘네들이 지수만 봤을 땐 같아야 돼요. 부호 뺐을 때. 근데 지금 뭐라 써있냐면 얘네들은 1대 10의 6제곱이야? 그럼 얘를 반으로 나눠줘서 10의 마이너스 3제곱 대 10의 3제곱으로 부호는 다르지만 값은 같아야 돼요. 이게 바로 실제 값이에요. 그럼 얘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야. 그럼 다시 말해서 이 하이드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제곱에서 마이너스 1.5를 더해줘서 마이너스 8.5인 거고요. 여기에서 하이드륨 농도가 아니라 수산화 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8.5제곱인 거고요. 반대로 하이드륨 농도는 7에서 플러스 1.5를 해주면 5.5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5.5. 그래서 나의 pH다라고 하는 건 5.5가 되고요. 반대로 여기에서 pH는

바로 pOH랑 같아야 되니까 8.5가 됩니다. 그럼 이제 가에서는요, 우리가 b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 했으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 또는 우리가 이 차이값, 얘네 둘, pH와 pOH 차이값 5.5와 8.5니까 3, 그래서 9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절대값이니까 요거를 활용해주면, 아, 누가 더 커야 된다? 하이드륨 이온이 지금 얘네가 더 크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지금 적용해 볼게요. 10에 마이너스 7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5 더해주고, 10에 마이너스 7에다가 플러스 4.5를 해주게 되면, 여기에선 마이너스 2.5. 그럼 여기 수선화 이온은 마이너스 11.5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더해주면 14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하이드륨 농도가 더클 것이다. 그럼 pH는 몇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2.5다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네요. 기억! 다의 액성은 염기성이다. 8.5니까 염기성이 맞고요. 니은, 가의 pH다 2.5고요. 나에 대해서 pH다라고 하는 건 5.5예요. 그럼 5로 우리가 약분해주면 얘네가 5분의 11이 되니까 2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틀렸다. 디귿. 가 1ml에 또 희석시킨다. 물을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1000ml로 만든 수용액의 pH예요. 그럼 가에서 얘는 지금 산성이죠? 염화수소예요.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2.5 몰 농도에다가 1000ml로 만든다 했으니까요. 1000분의 1,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3, 아니, 여기다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요. 더해주면 얘네가 마이너스 5.5가 돼요. 다시 말해서 pH는 5.5가 되기 때문에 나의 pH 5.5와 같아진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우리한테 사실 나와 다가 pH, pOH 차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요. 나의 pH는 다의 pOH와 나의 pOH는 다의 pH와 같다라는 걸 제가 알아서 얘네들 나눠준 농도에 대한 지수에 이 절대값은 같아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3과 3제곱을 바꿔주고 얘가 마이너스 3이 실제 값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5 더해준 마이너스 8.5,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1.5 해줘서 5.5, 마이너스 5.5, pH를 결정했고요. 그럼 반대로 얘에 대한 건 나의 pOH랑 같으니까 8.5, 여기에서 얘네들은 9고요. 여기서 하니까 마이너스 9제곱이네. 그래서 밑에 있는 값이 더 크다라는 걸 알아서 산성이구나라는 걸 알아서 2.5까지 설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희석까지 완벽하게 끝내줬고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찾았으면 수월하게 풀었을 거고요. 만약 이걸 못 찾았으면 x 마이너스 14뭐 x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미지수를 가지고 따라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서 연습했죠? 하이드륨 이온 농도와 수선화 이온 농도에 대해서 그 비를 활용하면 쉽다. 그래서 주어진다면 실제값 주어진다면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은 기역과 디귿이니까 3번 가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이 마지막 문제에서는 계속 희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희석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수능 완성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석 2번 마지막 문제로요. 딱 끝내고 가보는 걸로 할게요. 다음 pH와 pOH에 대한 실험인데요. 25도에서 pH가 2인 염화수소 V ml 들어있는 비커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다가요, 비커에 물 A ml를 넣어서 수용액 1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 나의 비커에 물 B ml를 넣어 수용액 2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 결과인데요. 1과 2에 대한 pOH와 1과 2 pH가 있을 거고, pOH 합은요, 얘네들이 20이래요. 그리고 pH는 2가 1보다, 1이 만약 X라면 얘보다 이만큼 크대요. 그러면 당연한 건데, 이 1에서 pH, pOH 더해주면 14. 당연히 여기서 pH, pOH 더해주면 14. 얘네들 그냥 다 더해주면 28. 그럼 여기도 얘네 다 더해주면 28. 얘 20? 여기 8. 그러면 다시 얘는 지금 2X 더하기 2가 8, 2x는 6, x는 3, 여기 3, 여기 5, 이렇게 끝. 됐죠? 다 구했다. 그러면 나에서 만들었을 때 얘네들은 지금 우리한테는 염산이라고 아예 지금 줬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염산, 그쵸? 그래서 염산이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3제곱 몰 농도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5제곱 몰 농도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봤더니 처음에 V ml 들어있었는데 얘를 10분의 1 배해준 거죠? 그럼 10분의 1이니까 10V분의 1V 배 해줬겠네. 그럼 여기에서 얘는 지금 100분의 1배가 됐죠? 근데 이때 수용액은 얘가 10V가 됐기 때문에 얘는 100분의 1.

10배 되려면 1000V분의 10V배를 해준 거다라고 가주면 됩니다. 기억할게요. 1의 pH다. 1의 pH 3. 그리고 2의 pOH니까 이거 14 빼주면 9죠? 3분의 9니까 얘네는 3이 맞습니다. 니은 1에서 하이드륨 이온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이네요. 수산화 이온의 양은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바로 하이드륨 농도니까 마이너스 14제곱으로 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1. 자, 그 다음에 2에서는 바로 하이드륨 농도니까요, 10의 마이너스 5제곱.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양이라서 부피인데요. 1에서 부피는 10V고요. 당연히 2에서 부피는 1000V가 된 거예요. 전체 수용에 대한 부피. 그래서 이거를 곱해주면 10분의 1000이니까 100. 그럼 얘네들 계산해주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에다가 여기 플러스 되죠? 역수치해지니까 플러스 2 해주면 10의 8제곱이 바로 이 값이다. 그래서 맞다 라고 가주시면 돼요. 디귿. 이번에는 2V밀리에다가 2를 V밀리만큼 취해서 몰 농도는 그대로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에요. 취하더라도 A밀리리터를 넣어서 우리가 처음에 V였는데 나중에 전체가 10V가 됐을 때 용액 1이거든요. 그러면 얼만큼 넣어준 거예요? 당연히 10V에서 V 빼주면 9V 넣어준 거예요. 그럼 얘도 똑같이 9V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10분의 1배를 해줬다. 그때 얘네들 농도가 10의 만 6제곱. 그럼 pH 몇이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로그 치해주면 6이 된다라는 거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우리 요번 문제는 계속 희석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몇배 희석하였는가를 판단할 때 V밀리리터로 줬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얘는 10V가 됐고, 얘는 1000V가 됐고. 그럼 물을 지금 얼만큼 넣은 건데 V였다가 10V 됐으니까 9V만큼 그 9V가 바로 디귿에서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본 것처럼 pH에 대한 합을 줬기 때문에 pH에 대한 합을 준 거나 똑같았다. 그래서 X를 수월하게 구할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희석과 취함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복습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유니버스 피날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짜잔! 자, 우선 상평과 용의평형으로 동적평도 같이 다뤘기 때문에 봐주시면 좋고요. 상평형에서 이산화탄소 고체가 기체가 되는 상평형을 부피 변화를 통해서 질량 변화로 갔습니다. 부피 변화가 곧 바로 몰비였기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라는 화학식이 같다면 몰비는 질량비야라는 걸 활용해 줬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륨 농도와 pH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뭘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얘네들에 대해서 희석을 시켰을 때 부피가 지금 증가됐어? 그럼 몰 농도는 감소됐는데 pH 증가야 감소야? 그걸 통해서 얘가 염화수소인가 수산화 나트륨인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희석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희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기에도 계속 희석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꼭 복습하시고요. 동적평형도 앞에서 했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용해평형이었죠. 그래서 꼼꼼하게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수능완성 생명과학원 변춘수입니다. 우리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은 좀 두렵고 선택하는데 좀 주저하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여러분 남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막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을 때 자꾸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 오늘의 이 문구를 떠올리거든요. 오늘의 힘이 된 한마디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남들은 당신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좀 웃기고요.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잖아요. 누구도 나만큼 나에 대해 신경 쓰고 걱정하는 사람 없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이니까요. 자, 오늘 실전 모의고사 2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시간 맞춰 먼저 풀어봤을까요? 네. 선생님하고는 이제 고난도 문제 전도, 근수축, 유전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21쪽에 5번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자, ABC의 P의 역치상에 자극을 준후 자극점이 어딘지 찾아야 될 거고요. 저 가려진 부분 중에 시냅스는 세 곳에 있대요. 막전이 좀 가려놓은 부분은 마이너스 60, 0, 플러스 30으로 채워주고요. 그리고 두 개의 뉴런의 속도는 2고, 나머지 하나는 1이래요. 속도 정보 줬고요. 자, 일단 시작은요. 항상 전도 문제는 자극 지점을 먼저 생각하세요. ABC에 P에 자극을 줬다 그랬고, 0,4니까,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네, 여기밖에 안 되겠네. 그래서 제일 먼저 1순위는, 아, 여기가 자극점이다라는 행동을 제일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막전이 넣기 전에, 선생님 눈에 띄는 막전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마이너스 80. 이거는 이제 1,3 이렇게 분해가 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든, 마이너스 60, 0, 플러스 30, 뭐가 들어가든, 이 모든 막전이들 중에서는 제일 많이 진행을 한 거는 제일 가까이 있다. 제일 빨리 왔다. 근데 여기 지금 거리 간격이 2cm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자극점이고, 이 2랑 4는 2cm 간격 떨어져 있다라는 해석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다시. 여기가 자극점이고, 여기가 제일 가깝고, 그리고 1ms 걸렸는데 제일 가까워봤자 2cm 구간이니까 여기는 2cm 간격이고, 그리고 B는 2cm 간격을 1만에 왔기 때문에 얘는 속도 2를 주겠습니다. 지금 속도는 두 개가 2, 하나가 1이라 그랬어요. 거기까지. 그런데 마이너스 80을 보고 나니까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숫자가 0인데요. 속도가 1이어도 2,2로 플러스 30이어야 되고, 속도가 2면은 얘랑 똑같이 마이너스 80이었는데 0이란 얘기는 뭐 1.5, 2.5, 이렇게 딱 자연수로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 시냅스가 있어서. 그래서 A 같은 경우에 이 자극점에서 이 2까지 시냅스가 있다. 그래서 막전이가 0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A에서 이제 시냅스를 넣을 수 있는 곳은 여기 아니면 여기이기 때문에 자극점의 후보는 D1 또는 D2로 압축이 되겠죠. 왜요, 선생님? D3로 하면 되죠. 자극점을 D3로 하면 시냅스를 처리하면 앞으로 아예 안 가. 이거는 가긴 갔단 얘기예요. 흥분이 가긴 갔지만 시냅스에서 시간 지연이 일어났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냅스가 있고 자극점은 D1과 D2 중에 하나로 추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극점이 만약에 D1으로 세팅을 한다면, ABC에 D1의 자극을 줬다면, 여기는 1이 걸렸으니까 여기 디귿엔 시냅스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긴 0이 걸렸으니, 0이 떴으니까 기억에 시냅스를 설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D1, 여기가 D2가 되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 D3, D4인데요. D3, D4는 시냅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시냅스는 앞에 얘기니까 이 D3, D4는 속도가 2면은 1ms 간격이고 속도가 1이면은 2ms 차로 막전이가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D1, D2면 이 1하고 3가 D3, D4인데 D3, D4에서 내가 이 중에 막전이 하나를 넣어서요. 마이너스 70과 그것을 1ms 차로 설명을 해야 돼. 왜냐면 B가 속도가 2니까. 마이너스 70이랑 1ms 차로 설명할 수 있다? 1ms 차로 설명. 0에 1ms. 앞, 뒤, 0에 1ms. 플러스 30에 1ms. 마이너스 60.

60이면 마이너스 80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70이랑 마이너스 60은 1밀세크로 설명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 마이너스 60을 넣고 여기를 이제 D3라고 하고 여기를 D4라고 하면 뭐 리을의 시냅스 처리해서 늦게 왔고 얘는 이게 3,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4,0이어서 마이너스 70이다 이렇게요. 근데 내가 여기 B를 마이너스 60으로 찾는 순간 그러면 C에서는요? C에서는 D3에서 마이너스 70인데 D4에서 마이너스 60이다. 그건 말이 안 되지. 마이너스 70은 마이너스 70, 6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랑 마이너스 60을 1이나 2밀리세크 차로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결론, 자극 지점은 D1이 아니고 D2로 세팅하겠습니다. 자극점은 D2고, 그럼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리고 얘는 시냅스를 껴서 설명할 거니까 시냅스 니은에 설치한 다음에 여기를 D3로요. 근데 여기는 시냅스 없어야 되죠. 속도 2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그 D3랑 D4는 1밀리세크 차 나야 되고, D3랑 D4를 여기 마이너스 80이랑 마이너스 70에 1밀리세크로 할수 없죠. 지금 D4가 더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80이랑 1밀리세크 차는 지금 플러스 30이니까. 이렇게 놔야 돼, 이렇게. 뭐를? D3, D4를.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80이랑 1밀리세크 차이 나는 거, 플러스 30. 마이너스 80이랑 플러스 30, 이렇게. B는 플러스 30으로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A에서는 D3, D4가 1밀리세크 차이 돼. 0과 1밀리세크 차이 나는 거. 0과 1밀리세크 차이 나는 거. 0과 0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여기다 0. A에다 0. C에다가 그럼 남은 마이너스 60 넣겠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 0제, 0탈에서 1.5, 2.5니까 얘도 속도 2cm인데 1 차이 나니까 2 주고요. 속도 2, 2, 속도 1 주면 C 같은 경우에 이제 어디? 남은 지점 여기 D1이죠? D1에 2,2 괜찮죠? 시냅스 미음에 없고요. 그럼 사실 여기 이제 여기도 시냅스 없으면 대칭적으로 여기도 플러스 30 떴어야 되는데 아니므로 시냅스 비읍에 있고요. 시냅스 아까 몇 곳에 있다 그랬죠? 세 곳에 있다 그랬죠? 하나, 둘.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지금 B의 D1은 사실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80 떠야 되거든요. 아니므로 디귿에 시냅스 설치해서 이쪽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네. 결론. 시냅스 니은 디귿 비읍에 있고요. 속도는 2, 2, 1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점 대응, 막전이 대응했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B는 마이너스 60이다. 아니, 플러스 30입니다. 틀렸고요. B읍에 시냅스가 있다. 네, 맞고요. 5밀리세크. 시간 변경했습니다. A의 1. A의 1이라면 D4. A의 D4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가 이제 2.5, 1.5였거든요. 도달 시간 2.5인데 총 시간이 5가 됐으니까 2.5라서 자꾸 2.5일 땐 0제가 되겠습니다. A, 0이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네, 전도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옆에 7번 문제 가볼게요. 근수축 문제입니다. 네, 그림 확인하고요. 그리고 기호 그대로니까 디귿이 두개 감소할 동안에 기억 하나 감소에 니은 하나 증가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두개 감소. 분모 분자의 변화량은 똑같습니다. 두개 감소로. 5에서 1 감소해서 4. 2에서 1 감소해서 1. 괜찮죠? 이대로 두면 돼요. 근데 화살표 두 개를 1로 하면 화살표 하나가 0.5가 되니까 선생님은 소수점 나오는 거 싫어서 곱하기 2를 할게요. 얘는 10분의 4라고 하고 얘는 8분의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살표 하나당 얼마? 1로 잡으면 되거든요. 10에서 2 감소해서 8, 4에서 2 감소해서 2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T1, T2일 때 기역, 니은, 디귿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디귿은 우리가 10, 상대적으로. 디귿은 여기 8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조건이 뭐가 있냐면 T1일 때 X의 길이는 T1일 때 X의 길이는 디귿의 3배래요. 30. 그럼 이제 X는 2개 감소니까 여기는 2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 30이라는 얘기는 기억 더하기 니은이 좌우에 있고 가운데 디귿 더한 거니까 기억 더하기 니은은 10으로 해야겠다.

그럼 보세요. 기억 더하기 니은이 10이고, 기억 빼기 니은을 4로 할 거야. 여기. 그럼 이 기억은 14니까 기억은 7이 되겠네요. 7, 3. 하나 감소 6, 하나 증가 4, 합은 10. 선생님, 다 지금 상대적으로 나타낸 거야. T2일 때 X의 길이는 니은 길이의 7배이다. 그치. 4, 7에 28. 그 다음에 T1일 때 기억의 길이는 T2일 때 H대의 길이. T1일 때 기억의 길이는 T2일 때 H. 디귿의 길이보다 0.1 짧다. 지금 1 짧은 거죠? 아, 1이 실제 값이 얼마다? 0.1이다. 라고 대응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점만 다 붙여주면 될것 같아요. 0.7, 0.3, 1.0, 3.0 이렇게. 0.6, 0.4, 0.8, 2.8 이렇게요. 네. 화살표 하나당 0.1씩. 네, 선지 가볼게요.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2 맞고요. 길다도 맞고요. 이거 숫자랑 이 서술어 다 확인하기. 기억 맞고요. 니은. T1일 때 니은의 길이는 0.3. T2일 때 디귿의 길이는 0.8. 더하면 1.1. 네, 맞습니다. T2일 때 G1에서 G2 방향으로 거리가 0.7인 부분은 0.6 지나서 0.1 더 갔으니까 어디? 니은에 해당하네요. 디귿 틀렸네요. 정답은 3번 기역 니은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 근수축 문제였고요. 뭐 ABC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다 나와 있고 또 우리가 배수배 하지 않아도 이 자체로 분모분자의 변화량이 같아서 다만 이제 화살표 두 개라서 선생님이 두 배해서 소점 안 나오게 상대적인 변화 맞추고 밑에 문장 조건으로 이제 실제값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7번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12번 가볼게요. 12번은 이제 세포 주기 문제입니다. 유전자형 라지라지의 동그라미, 유전자형 라지라지인 어떤 사람의 체세포에도 동그라미. 그래서 여러분 해야 될게저 가나다가 분열기 중기, 그 다음에 G1기, G2기라니까 순서대로, 우리 생각의 순서대로 G1기, G2기, 분열기, 중기 순으로 핵막 소실 여부와 라지의 DNA 상대량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핵막은 여기 있죠. 뭐라고 돼 있냐, 여기 지금. 소실됨과 소실 안됨이니까, 헷갈리지 않게. 소실 안됨이죠. 소실 안됨, 안됨. 여기는 소실돼 있죠. 소실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라지에 라지에니까 라지의 DNA 상대는 여기 이었다가 복제 끝나면 4고, 중기면 4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대응하면 조금 덜 헷갈릴 것 같아요. 지금 4가 두번 떠야 되니까 여기가 4, 4, 2가 되고요. 2라는 건 G연기란 얘기예요. 다가 G연기고요. G연기면 여기가 소실 안됨이죠. 여기가 소실 안됨이면 여긴 소실됨이니까 언제야? 그렇지. 분열기 중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G2기가 되면서 G2기는 소실 안됨이고 4가 되겠네요. 네. 선지 가볼게요. 가에서 G2기 세포에서 핵막이 관찰된다. 그렇죠. 우리 간기 동안은 핵막이 있다가 분열기 때 사라져서 분열기 중기엔 핵막이 없습니다. 가에서 핵막이 관찰된다. 네, 맞고요. 니은. 여러분 여기에다 밑줄 치고요. 이거랑 동의어가 있죠. 상동 염색체가 접합한 걸 뭐라 그러죠? 그렇지. 이가 염색체라 그래요. 네, 이가 염색체, 상동 염색체 접합 이런 거 나오면 선생님 아까 동그라미 치라 그랬는데 체세포 다시 보세요. 체세포는 염색분체 분리예요. 이가 염색체 형성, 상동 염색체 접합 이런 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 가와 다는 모두 간계 세포이다. 그렇죠. G2기, G1기 모두 간계 세포입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디귿 되겠습니다. 12번 세포 주기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13번 가볼게요. 자, 13번은 이제 가와 나는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줄 선생님 바로 갔어요. 앞에 다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고 가와 나는 각각 원부터 포중 하나이며 그림을 출제자가 그린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뭔가 성별을 알려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유전자형을 알려주고 싶다거나 혹은 유전자의 위치를 알려주고 싶다거나 그런 정보를 주고요. 그리고 이 가나라는 이 세포가 저기

2에도, 1, 2, 3, 4에도 등장을 해야 됩니다. 두개 P, 두개 Q인데 P는 수컷, Q는 암컷이래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표도 분석을 할 거지만 선생님은 그림이 눈에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그림 한번 보면요. 얘는 EN이에요. 짝, 짝. 근데 짝이 모양이 다르다. 아, 얘 뭐고? EN인 수컷의 세포고 복제된 상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X염 색체인데 X염 색체에 스몰 B가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핵상을 N이라는 것만 알지 암컷인지 수컷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얘는 EN에 복제된 상태고 수컷이고 이 수컷은 적어도 라지 같고 상해 그리고 하나의 비를 갖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는 우리가 채울 줄 거야. 네. 자 이제 1, 2, 3, 4 표를 한번 볼게요. 제일 눈에 띄는 숫자는 어디예요? 그렇지. 뭐니 뭐니 해도 0이에요. 0. 그래서 이 0을 이제 0, 0 이렇게 분해를 하면 여기랑 여기를 또 맞춰줘야 되니까 0,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라지엔 없고 라집이 하나 있는 세포예요. 또 여기 여기 이 0, 0, 0, 0 라지 없고 자 중요한 건 라지비도 없고 스몰비도 없어요. B는 X에 있는데 암컷은 X가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N이든 EN이든. 근데 얘는 라지비도 없고 스몰비도 없다는 건 4의 성별이 뭐다? 그렇지 수컷이다. 수컷의 N세포예요. Y가 가가지고 B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근데 B는 그래. Y가 있어서 B가 없다. 근데 A는 있어야 되잖아. 상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라지가 없어요. 라지가 없다는 건그 대리비전자인 뭐? 스몰 A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수컷 쓴 자리에다가 여기다 스몰 A라고 이렇게 쓸수 있어요. 납득?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은 이제 이런 숫자를 분해하면서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해놓고요. 이 그림의 가나는요, 이게 복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1이라는 값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나는 저 2, 3를 나눠줄 건데, 게다가 얘는 스몰 b가 있으니까, 만약에 나가 3라면 이게 2로 쪼개져야 되거든요. 핵상 n이니까. 근데 라지비도 있고 스몰 b도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따라서 3는 나가 아니고 가로해 줄게요. 가로해 준 다음에, 얘 수컷에 라지에 여기는 스몰 a예요. 그래서 라지에는 2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2 더하기 2에서 아 수컷의 유전자형은 이것이구나. 가가 3니까 3는 수컷의 EN 세포가 되겠습니다. 수컷 두 개, 암컷 두 개라 했으니까 3, 4가 수컷이고요. 1, 2가 암컷인데요. 이 세포 그림의 이나 세포는 이제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스몰 b가 2니까 2, 2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컷의 경우에 유전자형을 우리가 보세요. 지금 라지가 없다는 건 일단 이 세포 핵상 N이라는 얘기고, 라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라지 b가 있고 스몰 b가 있다. 이두 정보를 좀 합치세요. 둘다 N이긴 하지만, 이 N이죠? 둘다 N세포라지. 이긴 하지만 N세포의 정보를 합치면 우리가 EN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컷의 유전자형은 라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형 접합성, 라지비도 있고 스몰비도 있고 이형 접합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가는 3이다. 그렇죠. 가는 3 맞고요. 니은 2와 4의 핵상은 같다. 2는 핵상 N이고요. 4도 핵상 N이네요. 네, 맞습니다. Q의 유전자형은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고요. 수컷 P의 유전자형은 라지 스몰 A, 라지 BY이다. 거기까지 우리 따졌습니다. 네,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네, 요새 많이 나오는 세포 찾기, 세포 매칭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기하면요. 일단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으로서 얘네가 복제된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원은 절대 이 가나로 대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B가 X염 색체에 있다. 유전자의 위치. 그리고 얘는 XY인 수컷이다. 뭐 이런 정보들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림 보고, 그 다음 저 숫자를 분해할 때는 0이 좀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13번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14번 가볼게요. 사람의 유전 형질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 염색체에 있는 상의 동그라미. 일단 마음이 편하고요. A, B, D에

예서 결정된다. 남자 피의 세포 가나다라에서 이거 한 사람의 세포입니다. DNA 상대량과 더한 값을 나타냈고,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이 기역니은 디글리을이 라지 스몰A, 라지 B 스몰D 중에 뭔지를 대응한 일이에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슬래시 표시하고요. 상이라고 했으니까 A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저 기역니은 디글리을에서 라지 A 스몰A 쌍이 뭔지는 좀 찾아줘야 됩니다. 네. 가나다라는 피의 생식 세포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세포이고, A와 B에는 1과 2를 넣어라. 여기 A, B에는 1 또는 2를 넣어라. 1, 2, 3. 이 그림의 이 1, 2, 3는 저 표에 가나다라 중 하나이고, 1, 2는 중기 세포이다. 가밀중기, 가미중기, 그리고 생식 세포 이렇게 되는 거고요. 좀할게 많다. 우리 할 일을 좀 정리해 주자면요. 이 세포의 핵상이 N인지 EN인지 따지고요. 그리고 이 유전자 중에 A쌍이 뭔지, 라지비가 뭔지, 스몰D가 뭔지 따지고요. 그리고 이 숫자 AB 중에 누가 1이고 누가 2인지 찾고요. 그 그림의 이 1, 2, 3가 저 표에 뭔지를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해볼게요. 일단 유전자가 다른 세포엔 있는데 하나라도 없으면 그 세포는 EN이 아니에요. EN은 알의 세포들이 갖는 유전자 당연히 다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기억이 없기 때문에 N이다. 얘는 리을이 없으니까 N이다라는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하나라도 온데 X면 N이에요. 그럼 선생님 이게 궁금해. 얘는 EN인데. 그치? 아, 그래서 나는 EN이고 가밀 중기고 나를 원으로 대응시키겠습니다. 그럼 EN은 다른 세포가 하는 유전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거 다 같죠? 이거 다 같지? 아, 유전자는 뭐구나? 라지 A 스몰 A구나? 정도 눈치챌 수 있겠어요? 다 있으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D가 다 있긴 있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아까 A쌍을 좀 주목하자라고 했는데요. N에 3개 있으면 A 하나, B 하나, D 하나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야, 지금? A가 없는 거야. 그치? A가 두개 있을 순 없죠. N에. 마찬가지로 N에 세 개가 있으면 A 하나, B 하나, D 하나 있는 거야. 뭐가 없는 거예요? A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제 기역 리을이 A쌍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O가 너무 적은 세포도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N인데 선생님 패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 기역 니은 디귿 유전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A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이게 A다라는 논리요. 그것도 많이 쓰이는데 지금은 뭐가 적은 세포가 아니고 많은 세포를 봤어요. N인데 세 개가 있으면 A 하나, B 하나, D 하나가 있다. 따라서 없는 얘가 A다. 이런 논리. 네. 그래서 기역 리을이 A를 담당할 거고요. 니은 디귿은 라지 B랑 스몰 D를 선생님 나눠주려고 그래요. 근데 누가 라지비고 누가 스몰디든 상관없이 이 가세포나 다세포에는 라지비랑 스몰디가 들어있는 거죠. 그쵸?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1과 2를 한번 배치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 얘는 중기라 그랬으니까 절대 1을 줄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2가 이 가로서 여기가 2라면 A가 2라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A가 2라면 B는 1이고 2는 가를 해줘야겠지. 근데 여기 보면은 라지비랑 스몰디가 있으니까 스몰디에 2를 줘야 돼요. 그쵸? 중기 2를 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라지비 있으니까 스몰비 없고 스몰디 있으니까 있고. 그러면 라지A가 없으니까 여기가 라지A, 여기가 스몰A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선생님은 이 2를 찾고 싶어서 숫자가 이제 A 한 번, B 두번 떴으니까 A가 2라면 얘가 2다. 그러면 라지 B 스몰 D 다 있으니까 이게 0, 0, 2로 쪼개지면서 라지 A가 없고 기억이 라지 A, 리을이 스몰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를 한번 볼게요. 얘는 라지 A가 있어. 그리고 라지 B 있으니까 스몰 B는 0이야. 그 다음에 스몰 D 있으니까 여기도 있어. 아니, 여기랑 여기가 숫자가 존재해야 되는데, 숫자가 1만 뜰 수는 없죠. 최소 2죠. 그쵸? 모순. 따라서 결론. A를 1. 그 다음에 B를 2로

두겠습니다. 그렇게 두는 순간 우리 지금 이 쓰리 생식세포 말이에요. 그 생식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가랑 대응을 하면서 얘가 지금 라지비 스몰 D가 있으니까 0, 1, 0 이렇게 쪼갤 수 있겠다. 이렇게 쪼개면서 라지 A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라지 A, 여기 스몰 A로 이렇게 대응을 할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라지비 스몰 D가 있으니까 여기가 0 그리고 여기 숫자 존재하고 라지 A 존재하니까 여기도 숫자 존재하면서 일을 할 수는 있지. 이렇게 쪼개면 되니까 생식세포 만들면 돼요. 근데 난 지금 필요한 게 중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는 라로 대응을 하면서 라에서 라지에 있고 있는데 중기니까 2줘야겠죠?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2가 벌써 끝났어요. 0, 0이어야 돼요. 그럼 스몰 B 없으면 라지 B 있어야겠죠? 그래서 있는 거 여기가 이제 라지 B가 되고 스몰 D 없어요. X 패턴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라에서 니은이 스몰 D고 그 다음에 디귿이 라지 B인 게 이제 확정된 문제입니다. 선지 가볼게요. 니은은 스몰 D다. 네, 맞고요. 나는 원으로서 가밀 중기입니다. EN에 복제된 상태로 있겠죠. 그 다음에 라는 2로서 감 E 중기입니다. N에 복제된 상태로 있겠죠. 1은 아니죠. 구체적으로 숫자로 하자면 이제 46 곱하기 2고 여기는 23 곱하기 2거든. 2죠, 2. 니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 P에게서 이것을 모두 갖는 생세포가 형성될 수 있냐? 자, 아까 쌤이 이제 유전자형을 뭐라고 했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있으니까 라지 A 스몰 A는 일단 이형 접합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보면은 이 2, 3가 하나의 주형계로부터 유래한 반대쪽 세포거든요. 근데 2, 3 한번 보세요. 2, 3를 보니까 이쪽에도 라지 B가 가고 이쪽에도 라지 B가 왔어. 이쪽에 라지 B, 이쪽에 라지 B 유전자형 뭐다? 라지 B, 라지 B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리고 스몰 D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면 이형 접합성이에요. 상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유전자형은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이게 아예 스몰 B가 없기 때문에 스몰 D를 갖는 생세포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정답은 1번 기역이 되겠습니다. 약간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유전자에서 이제 A쌍, 라지 A, 스몰 A쌍 찾는 거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 1, 2를 넣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2랑 3를 대응하는 과정, 포인트 설명을 쌤 하면은, 이게 A라는 거는 여러분 납득했을 거고요. 여기가 55 패턴인 여기, 라지 B, 스몰 D가 어쨌든 있긴 있으니까, 여기서 숫자를 2, 1을 줄수 있을까, 1, 2를 줄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4번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15번 가볼게요. 네, 15번 이제 가계도 문제입니다. 가와 나중 하나만 X에 있다. 가는 A, 나는 B에 의해서 결정된다. 표기해볼게요. 빗금은 가, 격자무늬 나, 색칠은 가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비불 얘기는 없고요. 구성원 2, 5, 그 다음에 1, 1, 2, 3는 누구냐면 4, 6, 7이래요. 아버지, 아들, 딸. 그리고 이제 기역 이 H 중에 뭔지, A 중에 뭔지, 니은이 B 중에 뭔지를 따지면서 이 더한 값에다가 1, 2, 3을 넣는 문제입니다. 요새 좀 가계도가 이런 식으로 더한 값 문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하나만 X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누가 상이고 누가 X인지 알아내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문제 풀 때. 갑툭튀는 없는데요. X발레가 많습니다. X발레 일단 나를 보시죠. 2번, 3번. 병년 대 병남이 아니죠. 따라서 뭐가 아니다. 열성 X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4번, 7번 보세요. 병남인데 병녀가 아니죠. 우성 X도 아닙니다. 그럼 나가 열성 X도 아니고 우성 X도 아니니까 어디야? 이게 상이고 이게 X예요. 그럼 이제 가를 볼게요. 가에서는 4번, 2번 보세요. 병남, 병녀, 우순이죠. 우성 X는 아닙니다. 그럼 이제 열성 X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처럼 그 발레를 좀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데, 발레를 찾는 팁을 알려주면요. 위아래 성별 반대, 동성은 보는 게 아니고, 성별 반대, 형질 반대인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남자, 남자인가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본다면, 가에 대해서
병남인데 병녀가 아니잖아. 우성 X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고, 또 이거는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는 거야. 반대 성별. 그럼 보면 이제 나에 대해서 병남인데 병녀가 아니죠. 우성 X가 아니다. 또 2번이랑 3번을 보면 병녀인데 병남이 아니죠. 열성 X가 아니다. 이런 것들. 위아래 성별 반대, 형질 반대인 부분에 X 반례가 있으니까 그걸 잘 봐서 여기까지 선생님 지금 찾았습니다. 많이 찾았다. 그쵸? 그럼 이제 2, 5, 구성원 4, 6, 7에 A 먼저 쓸게요. A는 열성, 가는 열성 X 유전입니다. E는 정상에 밑에 가인 아들 태어났어요. 여기는 가인 남자, 여기는 정상 남자. 여기는 가인 딸, 열성. 그럼 얘는 오는 라제이도 주고 스몰에이도 줄수 있는 엄마.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아직 우열을 모르니까요. 자, 얘는 어쨌든 1 더하기 뭐야? 1인 여자잖아. 기역이 라제인지 스몰에인지 상관없이 1 더하기 뭐 이렇게 되고, 5도 역시 1 더하기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한 번씩 다 떴다. 이거 한 번씩 다 떴다. 그죠? A, B, C 한번 떴으니까 1, 2, 3이 떴어요. 누가? 여기 4, 6, 7에서 A와 B의 합, 뭔가 기역과 니은의 합이 1, 2, 3이 한 번씩 다뜬 거야. 근데 난 지금 A는 아닐까요? A만 생각하면 저 4랑 6은요, 서로 가지고 있는 게 반대거든요? 그래서 기역이 라지에이든 스몰에이든 4와 6의 기역의 합. 누구는 1이고, 누군 0이겠지. 가지고 있는 게 다르니까. 기역의 합은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합. 근데 4하고 6이요. 이게 상에 있고, 형질이 반대고,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표현력이 다르면 열성을 공유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둘다 스몰비가 있는데 한 명은 우, 한 명은 열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렇게. 납득? 상이고, 4번, 6번은 일촌 관계고, 한 명은 우, 한 명은 열이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만약에 니은 자리에 라집이라고 하는 순간, 4와 6의 라집이 합은 1이라서, 이 기역 니은의 합은 2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숫자 두 개를 더해서 2가 될 수가 없죠. 2하고 0이 없잖아. 그치. 따라서 먼저 결정되는 거는, 니은이 뭐다? 니은이 스몰비다라는 거 먼저 결정되고, 이 4와 6의 스몰비의 합은 얼마예요? 3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역 더하기 니은 얼마예요? 4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 숫자 더해서 4가 되려면, 그렇지. 1, 3을 4, 6에게 쓸 거니까, 남은 저 7은 더한 값이 2가 돼야 되는 거죠. 됐어요? 납득? 근데 7이 말이야, 4하고 형질이 또나 정으로 다르니까 얘는 스몰비를 갖긴 가질 거야. 아버지가 스몰비를 줘서. 그래서 이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뭐2 더하기 0 이렇게 쪼갤 순 없죠. 스몰비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스몰비가 존재하면서 여기가 이제 스몰A면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여기가 지금 2 더하기 1 해서 3이 넘어가 버리니까. 따라서 여기는 기역은 라지에이로 하고요. 7이 스몰A, 스몰A니까 라지에이가 없다. 스몰비, 스몰비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7은 더한 값 2로 만들 거고요. 스몰비, 스몰비입니다. 스몰비인, 스몰비인 7이 정상이기 때문에 정병 이렇게 이름 붙일게요. 네, 끝났습니다. 가는 열성 X, 나는 우성상. 그럼 나도 한번 써볼게요. 얘부터 쓰자. 얘는 나이면서 밑에 정상 태어났고, 얘도 나이면서 밑에 정상 태어났고, 얘는 정상, 열성. 그 다음에 이제 스몰비 줘야 되고, 스몰비 줘야 되고, 얘 정상이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1은 라지의 1, 스몰비 1로 A는 2가 되겠습니다. 2. 그럼 아까 더한 값 2인 사람 누구였지? 구성원 7이었습니다. 원은 구성원 7이고요. 그 다음에 5는 라지의 1, 스몰비 2. 해서 1 더하기 2에서 B는 3이 되겠습니다. 그럼 남은 숫자 C는 1이 되고요. 얘는 0 더하기 1에서 1이네요, 더한 값. 그래서 3가 구성원 4. 얘는 1 더하기 2에서 더한 값 3이네요. 2가 구성원 6이다.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가와 나는
모두 열성, 아니, 가는 열성인데 나는 우성입니다. 기억 틀렸고요. 3.

4인자입니다. 그런데 남자 1, 2, 여자 3, 4 해서 여러분 저기 막 채워 넣을 건데 2, 3 사이에서 일단 13가지 나오고요. 표현형. 그 다음에 1, 4 사이에서 이제 4와 같을 확률은 8분의 3 나오도록 세팅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2, 3, 13가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좀 많네요, 가짓수가. 그래서 이제 A, B, D는 다인자니까 숫자로 좀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저쪽에 복대립이야. 선생님은 이거 교배걸과표로 풀 건데요. 2, 3의 그 복대립 표현형과 그리고 따라오는 A 대문자 수를 이쪽에 쓸 거고요. 이쪽에 이제 BD 대문자 수를 쓸 거야. 근데 뭐 저기 복대립이랑 A 쪽에서 뭐네 가지 조합 나오고 만약에 여기가 이제 스몰 D면은 21과 10이거든요. 21과 10이 만나면은 3, 2, 2, 1 해가지고 여기가 세 칸밖에 안 뜨는 거야. 그러면은 이 칸수가 4 곱하기 3표니까 12가지로 부족해요. 좀 많은 가짓수거든. 따라서 여기 칸수를 늘리기 위해서 미음에다가 라지 D를 넣어서 21 그리고 20 만들게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요? 4, 3, 2, 1 해서 4칸 확보하죠. 그러면 4, 4, 16칸으로 13가지 만들 수 있죠. 상당히 많은 가짓수입니다. 그럼 이제 복대립 쪽에서도 최대한 만들려면 EG, FG로 만들게요. 그게 가장 최대한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니은에다가 G 넣고 디귿에다가 F 넣으면은 EG랑 FG 사이에선 E 두번 뜨고 그 다음에 F 한번 뜨고 G 한번 떠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GG일 때 표현형 가짓수 4가지, F일 때 표현형 가짓수 4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13이라는 것은 5 더하기 4 더하기 4고 5는 4 더하기 1이고 이 선생님 4가 어디 나온 숫자예요? 여기 칸수. 그래서 2일 때 지금 차이 벌어지죠? 2, 1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선생님 13가지 만들었습니다. 가짓수가 좀 많으니까 차이를 극대화하고 복대립도 좀 늘려서요. 그래서 니은은 G고 그 다음에 기역이 뭘까요? 디귿이 F니까 기역이 2다라는 거 찾았고요. 미음이 라지디기 때문에 네, 다 됐고 리을은 없었죠. 여기 됐어요. 그래서 13가지 분석해서 이제 원포로 넘어올게요. 원포 사이에서는 4와 같은 확률이 이제 8분의 3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다인자 숫자 좀 바꿔줄게요. 여기 빈자리가 뭔진 모르지만 지금 1, 2번이 저기 몰려있기 때문에 E 아니면 F거든요. G지는 아니에요. 4와 같은 확률 그럼 0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제 F라면은 E 두번 뜨고 F 두번 뜨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배결과표에서 E 두번 뜨고 F 두번 뜨면서 우리가 이쪽에 이제 BD를 쓸 거거든요. 근데 지금 BD도 리을이 가려져 있긴 하지만 리을이 만약에 라지 B라고 한다면 20과 10의 만남입니다. 3이 10. 뭔가 이런 식으로 표가 4분의 1씩 떨어지는 표에서는 우리가 분자가 3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리을이 스몰 B여도 마찬가지예요. 스몰 B면은 이제 10, 00 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얘는 또, 8, 8칸 딱 떨어지는 표로서 뭔가 가중치가 안 붙어서 이 3이라는 거는 뭔가 가중치가 붙어서 2 더하기 1로 뜨는 분자 값이거든요. 따라서 결론. 이 4의 이 빈자리는 F가 아니고 2로 세팅하겠습니다. 2로. 그래서 선생님이 1, 4의 교배 결과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EF랑 EG니까요. 2가 세번 뜨죠. 3대 1로 뜨죠. E랑 F가 3대 1로 떠요. 그리고 2일 때그 따라오는 A의 대문자 수를 한번 세볼게요. 1, 1, 0 이렇게 생기거든요. 1, 1, 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가중치가 생겨야 된다는 게 뭐냐면 1, 1, 0에서 여기 확률이 4분의 2, 4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문자 수가 이렇게 뜨면 2 더하기 1에서 8분의 3이 뜰 수가 있거든. 거기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D 쪽 해볼 건데, 만약에 리을이 라지 B면요. 저기서 이제 2형이 뜨고, 여기서 이제 1형이 떠서, 표가 어떻게 되냐면은, 3, 2, 1, 0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표는 4, 4, 16분의야. 기껏 선생님이 가중치를 만들어 놨지만, 16분의 3이 뜰 거야. 내 원하는 건 8분의 3이거든. 너무 많아요, 이건 또. 따라서 결론. 리을은 스몰 B로

하겠습니다. 스몰 B로 하면은 쟤는 10, 여긴 10. 그 다음에 얘는 00. 10과 00이 만나면 1 또는 0이죠. 이렇게. 그래서 표를 이렇게 8칸을 만들어 놓고, 확률적으로는 얘가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분모를 8로 만들어 놓고, 후는 대문자가 몇 개냐면은 1개입니다. 그죠? 1개. 여기 아니면 여기죠. 그래서 전체 8분의 2칸은 2 곱하기 1칸, 2. 2칸은 1 곱하기 1칸에서 8분의 3이 나온 거예요. 네, 전 정리해봤고, 이제 선지 가볼게요. 원과 포는 가. 가가 뭐죠? 가가 지금 복대립입니다. 원은 최우성 2고요. 포도 최우성입니다. 서로 같다. 맞고요. 원과 쓰리는 대문자 수가 같냐? 원은 대문자 수두 개고요. 쓰리는 대문자 수세 개예요. 같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B라는 거는 이제 그 투, 원, 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원, 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교배 골graph가 이거야. 그래서 최우성일 때 하나, 둘, 셋, 세 가지. 그 다음에 F일 때두 가지 해서 표현 용 가짓수는 3 더하기 해서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가볼게요. 자, 17번. 가나다는 모두 같은 상염색체에 있다. 삼형관이고요. 상입니다. 그리고 자녀 2의 나의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성이래요. 자녀 4는 24 더하기 21로 비분리로 태어난 자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A, B, D 우열 생각하면서 부모의 연관 상태 한번 추적해 볼게요. 일단 갑툭 튀어. 여기. 가는 우성, 정상은 열성. 또 여기. 나는 열성, 정상은 우성.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고 아까 뭘 알려주냐면 자녀 2가 나에 대해 동형이면 라집이 라집이란 얘기예요. 얘 라집이 라집이고 얘는 뭐야? 얘는 스몰비 스몰비야. 독특하다. 그럼 이런 자손들이 태어나려면 부모는 라집이도 줄수 있고 스몰비도 줄수 있는 부모여야 될 거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이제 여기고요. 얘는 어쨌든 24 더하기 22로 핵형 정상이면서 병이니까 스몰비 스몰비예요. 근데 여기 또 패턴이 다르네? 이런 부분 가지고 한번 부모 세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스몰A, 스몰A 나왔기 때문에 역시 부모는 라지A, 스몰A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라지A, 스몰A로 두고요. 선생님이 이제 그 라지B, 라지B랑 이제 스몰B, 스몰B를 만들 건데 얘네 다 가가 발현되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 자리에 뭐 라지B 한 번, 스몰B 한번 이렇게 뜰 테니까 한 명은 라지A, 스몰A이면서 라지비 라지비 이렇게 만들고요. 한 명은 이렇게 만들면서 라지에 스몰에면 스몰비 스몰비 이렇게 해야 자녀 2하고 3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부고 누가 문진 좀 이따 결정할게요. 어쨌든 자녀 2랑 3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근데 자녀 4는 말이에요. 라지에이면서 스몰비 스몰비니까 이거를 두개 받아야겠죠. 이거를 두개 받아야겠지. 그러면 지금 자녀 3이랑, 이게 자녀 3이에요. 자녀 3이랑 자녀 4가 이 사람으로부터 동일한 염색체를 봤는데, 다의 표현형이 달라요. 우성이 있으면 안 되겠지. 따라서 여기다가 열성을 넣어주고요. 그래서 4는 이걸 두개 받았기 때문에, 스몰 D 스몰 D인데 정상이니까 정병, 이렇게 이름 붙이겠습니다. 그럼 자녀 3은 병이기 때문에, 여기가 라지 D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그러면 지금 어머니는 정상이니까 뭐야? 어머니는 스몰디 스몰디거든요? 이거 안 되거든? 아, 그래서 이쪽을 어머니로 정하면서 스몰디 스몰디 해주고요. 아까 그 자녀 2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겠다 그랬으니까 자녀 2는 라집이 라집이면서 역시 병이니까 여기 병 유전자 있어야 돼. 이렇게 만들면 되지, 이렇게. 그리고 자녀 1 같은 경우에는 정상에 라집이 가, 아, 그러니까 스몰A, 스몰A에 라지 B에 라지 D 있어야 되거든요. 괜찮지? 이렇게 하면 스몰 A 스몰 A에 라지 B 있으면서 라지 D 있죠. 결론 어머니의 감수 2분열 비분리로 태어난 아이가 자녀 4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나는 열성입니다. 틀렸고요. 아버지의 다의 유전자형은 라지 D 라지 D로 동형접합성이다. 네, 맞습니다. 디귿 기억은

점수 이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아, 선생님 말하지만 이것도 중요한데 끝까지 집중해야 돼. 이쪽이 어머니 쪽이니까 정자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난자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감수 이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난자기 때문에 끝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네, 삼형관 문제예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그 자녀 2의 나의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성이다. 그 문구를 보고 이걸 왜 줬지? 문제풀이에 필요하니까 준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 라지비 라지비 스몰비 스몰비 모두 가에 대해 우성이면서 이렇게 태어나려면 서로 엄마 아빠로부터 반대 조합이란 얘기예요. 엄마 아빠가 라지비 스몰비 라지비 스몰비인데 한 명은 이렇게 한 명은 이렇게 태어난 아이거든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A랑 B를 먼저 세팅을 하고 이 자녀 3, 4는 자녀 3이 갖는 그 라지 스몰비가 있는 염색체를 두번 받는 앤데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그런데 자녀 3과 4의 다의 표현형이 다르다면 이쪽에 있는 유전자는 뭐다? 열성 유전자지. 우성이면은 우성 유전자 하나만 있어도 표현이 똑같아지거든. 그래서 여기 열성을 두번 받는 얘가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이 열성, 병이 우성이다. 거기가 좀 포인트입니다. 여기. 네, 그래서 오늘 실전모의고사 2회 같이 풀어봤습니다. 2회도 좀 만만치 않았죠? 다시 복기 한번 해보면요. 전도가 여기서 이렇게 막전이 넣는 문제, 시냅스 위치 찾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근수축은 뭐 변화량이 잘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뭐 12번 세포 주기나 아니면 13번, 14번 같은 세포 매칭을 얼마나 막힘없이 매끄럽게 푸는 가가 이제 15번 가계도나 아니면 17번 이런 돌연변이의 문제를 풀 시간을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여러분은 세포 매칭, 감수분열 쪽을 좀 많이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16번은 이제 여러 가지 유전이었는데 이렇게 다인자 유전이랑 단일인자 유전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는 선생님은 교배 결과표 그려서 해결합니다. 한번 배워보세요. 네, 오늘 실전모의고사 2회 같이 해봤고요. 여러분 이제 3회 시간 맞춰서 풀어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윤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번 시간에 같이 풀어볼 실전 모의고사는요, 바로 2회 내용입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문제로는요, 2번 문제 같이 풀어볼 거거든요. 자, 2번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요 파트 2번인데 만만한 문제 아니에요. 지금 고시작이 극의 겉보기 이동이 나와 있고요. 요 파트 수능에서 고난

유형으로 출제되는 문제다라는 걸 여러분들 더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표는 현재 지게의 위치가 나와 있어요. 현재 지게의 위치가 위도는 북위 10도이고요. 경도는 0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게에서 측정한 시대별 고지자기극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지게는 동일 경도를 따라 이동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요 파트의 문제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파트 문제 풀어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지게가 형성될 때 그때 만들어진 고지자기 복각은 형성될 당시에 고정이 된 다음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게와 겉보기 고지자기 극의 위치는 시기가 달라져도 거리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원리를 이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이 원리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서요, 지금 위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도가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도를 활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냐? 지게와 극 사이에 거리가 일정하다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지게와 극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 볼 건데, 이때 지금 경도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림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지금 이 중심이 어디냐? 중심이 북위 90도. 즉 북극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현재 지게의 위치가요, 북위 10도에 경도는 0도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때 요곳의 경도가 0도이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자료를 보니까요, 경도가 0도인 것도 있지만 경도가 180도인 것도 있거든. 그럼 경도가 180도라는 건 경도가 0도인 데의 반대편이지. 그러니까 이쪽 라인이 180도인 곳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린 거냐면, 북극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북극이고 점점 저위도로 내려와서 요 테두리선이 적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때 지금 지게의 위치는요, 경도는 0도이고요, 위도는 10도예요. 북위 10도. 그러니까 여기에 지게가 위치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현재 지게의 위치와 현재 고지자기극의 위치를 이용해서 지게와 극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 건데, 일단 당연히 여러분들 0MA는 현재 위치란 말이야. 그럼 현재의 극은 당연히 위도 90도겠지. 그러니까 현재 지게와 극 사이의 거리는 몇도 떨어져 있는 거냐면 10도에서 90도 사이의 거리니까 80도만큼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이제 과거로 갔을 때 극을 따져주셔야 되는데, 자, 볼게요. 지금 50MA일 때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70도야. 북위 70도고 경도는 0도예요. 그러면 북위 70도고 경도는 0도이다라는 걸 그림에서 찾아보면 요쯤이 되겠지. 여기 70. 자, 그러면 지게와 극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냐면, 그렇지, 70에서 10이니까 60도만큼 떨어져 있구나라는 거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100MA랑 200MA일 때는 경도가 180도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고지자기 극이 있는 게 아니라요, 요 너머에 고지자기 극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지금 100MA일 때는 극의 위치가 80도래. 근데 여기 넘어가서 80도야. 그러니까 지게와 극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냐? 요만큼이 80도잖아요. 극까지. 10에서 90이니까. 그런 다음에 10도 더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80 더하기 10이니까 90도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MA일 때는요, 고지자기 극이 50도에 위치해 있대. 근데 이 넘어 50도에 위치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40도고 이만큼이 80도니까 80도 플러스 40도 해서 지게와 극 사이의 거리가 몇이냐? 120도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게와 극 사이의 거리를 구했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지게와 극 사이의 거리는 변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항상 이 과거의 극은 위도 몇 도였냐면, 과거의 극은 항상 위도 90도였습니다. 북위 90도.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과거 지게의 위치를 구해줄 수가 있는 거야.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는요, 지게와 극이 80도만큼 떨어져 있어. 그런데 극의 위치가 90도이니까 90도에서 80도 빼주면, 아, 여기는 북위 10도에 위치한 거구나.

거 우리 지금 구한 거랑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자, 그다음에 50MA일 때를 보니까 지계와 극 사이의 거리가 60도래. 근데 우리 국은 항상 90도거든. 그럼 90도에서 60도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요. 북이 30도에 위치했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계와 극이 90도 떨어져 있대. 근데 극은 90도거든. 그럼 90도에서 90도 떨어져 있으면 여기는 적도, 위도 0도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극은 90도인데 북이 90도랑 120도 떨어져 있대요. 자, 그럼 봐봐요. 극에서 90도 떨어지면 적도인데 여기서 30도 더 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적도를 지나서 남반구로 이동한 거지. 남반구로 30도 이동했으니까요. 여기는 남이 30도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과거 지계의 위치를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바로 기억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MA부터 0MA 동안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 변화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고지자기 복각은 고위도로 갈수록 크기가 커지는 것이지.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100MA일 때는 적도에 있었어요. 고지자기 복각 0이었고요. 그 다음에 30도로 이동했어. 근데 그 다음에 10도로 다시 위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복각이 계속 증가한 건 아닙니다. 증가하다가 감소했고요. 자, 니은입니다.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 우리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위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200MA일 때 위도 30도, 남반구 위도 30도에 위치했고요. 50MA일 때는 북반구 위도 30도입니다. 둘 다 북반구, 남반구, 반구의 위치는 다르지만 위도가 30도로 동일하지. 그러니까 복각의 크기 같은 거고요. 디귿입니다. 평균 이동속도 물어보았어요. 우리 항상 속도 물어보면 시간분의 거리인데 자, MA라는 요 단위 빼고 써주면 시간이 지금 100만큼이 흐른 거고 200MA에서 100MA로 가는 동안은 30도 이동했습니다. 30도 이동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100에서 50은 50이라는 시간 동안 단위는 생략할게요. 100에서 50 가는 동안 동일하게 30도만큼 이동했죠. 자, 이동한 거리는 똑같은데 시간은 지금 요 과거가 더 오래 걸렸어요. 따라서 이동 속도는 100MA에서 50MA가 더 빠른 겁니다. 근데 디귿에서 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디귿 틀렸고요. 니은만 맞아요.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원리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잘 봐두시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문제예요. 자, 3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우리가 그림을 보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안데스 산맥이 위치한 나스카판과 남아메리카판의 경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나스카판은 해양판이고 그리고 남아메리카판은 대륙판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죠. 특히나 이 경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해구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나의 자료를 보니까요. 판 A와 B의 평균 이동속력과 판의 경계 중에서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여러분들, 나스카판은 전체 판의 경계 길이에서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은 편이야. 반면에 남아메리카판은요, 전체 판의 경계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게 남아메리카판. 그리고 비율이 높은 게 나스카판이구나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A와 B의 경계 부근에서 신발 지진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냐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나스카판은 해양판, 남아메리카판은 대륙판이야. 그럼 누가 밀도가 더 큽니까? 맞아요. 나스카판이 밀도가 더 크고요.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섭입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요게 지금 섭입하고 있는 나스카판 B에 해당하겠고 요게 지금 남아메리카판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 신발 지진은요. 여기가 지금 판의 경계잖아. 우리 진원은 판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요렇게 섭입하는 판에서 발생하게 되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위로 진앙을 올려주시면 밀도가 작은 판, 즉 섭입당하는 판에서 신발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신발 지진은 주로 A, 밀도가 작은 판에서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이에요. B에는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그렇지. B는 나스카판이고요. 남아메리카판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섭입합니다. 그래서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작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잡아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력하거든. 그래서 비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만 보더라도 비의 평균 이동 속력이 더 빠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가 나스카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전부 다 맞아요. 다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도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자료 해석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져와 보았어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은 지역 A와 B의 지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 온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기억 봐봐요. 깊이에 따른 온도 증가율. 자, 깊이에 따른 온도 증가율이라고 하면은 깊이의 변화량 분의 온도의 변화량을 물어보는 것이고, 같은 깊이만큼 들어갔을 때 온도가 많이 증가할수록 요 값이 크겠지. 자, 그럼 우리가 깊이가 0일 때의 온도는 동일하니까요. 깊이가 깊어졌을 때 A와 B 지점의 온도를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봤더니 지금 B에서 온도가 더 높아요. 따라서 온도 증가율은 B가 더 큽니다. 그래서 A가 더 작다라는 기억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니은입니다. B의 하부에 열점이 존재한다면 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열점이라는 곳은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죠.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곳이고, 멘틀 물질이 상승하려면 여기 깊은 곳에 있던 게 위로 올라와야 돼. 따라서 디귿에서 리을로 가는 게 아니라요. 디귿에서 기역으로 가면서 마그마가 생성이 되겠죠. 따라서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입니다. 멘틀에 물이 공급될 때 멘틀 물질이 용융되는 깊이 찾아봐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멘틀 물질이 용융이 되려면요. 암석의 온도가 용융점보다 높아져야 돼. 자, 그럼 암석의 온도가 용융점보다 높아지려면 지하의 온도 분포가 용융곡선 그래프보다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럼 B는 이 지점이 어디에서 교차하냐면요. 여기에서 교차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보다 깊은 곳에서는 B의 용융이 일어나게 되고요. A는 지금 선이 여기에서 교차하고 있지. 그러니까 A가 더 깊은 곳에서 용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A가 B보다 깊다라는 디귿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기역 디귿이 맞아요. 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4번 문제까지 풀어 보았고, 그다음 우리 뒷장으로 넘겨서요. 우리 7번 문제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7번 문제, 우리 지층의 상대 연령 비교해주는 문제인데, 이런 연령 그래프 해석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보면요. 서로 다른 암석, 기역, 니은, 디귿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요, 하나는 화성암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퇴적암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 연령 분포만 보아도 누가 화성암이고 누가 퇴적암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어떤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지칭을 하지? 맞아요.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한단 말이야. 따라서 이 마그마는 아래서부터 굳어지고 아래서부터 굳어지고 위로 올라올수록 천천히 굳어져요.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의 덩어리가 동시에 한 번에 생기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요, 화성암은 구역에 따라서 나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덩어리 전체의 나이가 일정합니다.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요 기역, 니은, 디귿 구간에서 여기가 기역, 니은, 디귿일 텐데 여기 지금 나이가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아, 여기 기역이 화성암 구역이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나이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퇴적암 구간이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령이 많을수록 먼저 형성된 거잖아요. 그럼 연령이 제일 많은 게요 디귿 구간입니다. 여기가 1번. 그다음 여기 2번, 그다음 여기 3번이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 또 화성암이 제일 마지막에 생겼으니까 아, 여기서는 마그마의 관입이 일어났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 수가 있고요. 또 퇴적암이 1번, 그러니까 디귿 퇴적암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니은 퇴적암이 만들어졌는데 나이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의 차이가 있어. 긴 시간의 공백, 간격이 있어요. 아, 여기서 부정합이 발달했구나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층이 동쪽이나 서쪽으로 경계져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우리 가정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동쪽으로 지층이 기울어져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면요. 기울어져 있어도 아래에 있는 지층, 하부 지층과 상부 지층이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하부 지층이지. 만약에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요. 니은 지층이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기역 지층이 생겨야 돼. 근데 우리 그게 아니라 디귿 지층이 생겨야 돼요. 기역이 아니라. 근데 우리 디귿이 먼저 생기고 니은이 생긴다라는 거요 그래프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따라서 동쪽으로 기울어진 게 아니라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 요렇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디귿 지층이 지금 가장 아래쪽 지층이잖아.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생긴 거, 그다음 생긴 거, 그리고 거기를 관입하고 있는 거. 요렇게 우리가 나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역 볼게요. 기역과 니은의 경계에서는 니은이 변성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잡아봐요. 우리 아까 화성암이 제일 나중에 생긴 거고, 즉 마그마에 관입이 있다라고 했어. 그럼 마그마가 관입을 하면 그 주변에 이렇게 변성된 흔적이 나타나게 되겠지. 따라서 니은이 변성된 부분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층은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경사져 있어요. 자, 그다음에 디귿입니다. 지층의 평균 퇴적 속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속도 물어보면 우리가 항상 무엇을 생각해 줘야 되냐면 시간분의 거리예요 라는 거 우리 지구과학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간이라는 건 나이를 봐주시면 돼요. 나이가 얼마나 달라졌느냐.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기역, 니은, 디귿 세 암석의 수평 거리가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니은과 디귿 구간에서 거리 변화는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동안 시간의 변화를 보니까 니은이 퇴적되는 동안 시간이 이만큼이 변했어. 반면에 디귿은 요만큼밖에 안 변했거든. 그러니까 니은이 디귿보다 시간 변화는 더 크더라. 자, 그러면 분자는 동일한데 분모는 니은이 더 크니까요. 퇴적 속도는 디귿이 더 빠른 게 되겠지. 네, 니은이 더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렸구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억만 맞아요.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우리 12번 문제 같이 풀어볼 거거든요. 12번. 자, 우리에게 익숙한 수온 염분도 문제이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 디귿 선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요 문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 기역에서요.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이 가랑다가 서로 다른 해역의 수심에 따른 수온 염분을 나타낸 것이거든요. 자, 근데 기역에서 수온 약층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수심에 따른, 깊이에 따른 수온의 분포를 보면 수온이 이렇게 높고 일정했다가 낮아지고 낮은 채로 일정한 요런 형태로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때 수온 약층은 어디냐?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요 구간이 수온 약층이거든. 따라서 수온 약층은요, 수온이 깊이에 따라 낮아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우리 가의 자료를 봐봐요. 0에서 50m까지 수온이 일정해. 그 다음에 수온 낮아지는 거 보이죠? 따라서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50m 정도? 50m보다 더 깊을 거예요, 가해역은. 근데 반면에 나해역 보세요. 지금 여기가 0인데 50이 되는 동안 수온이 계속 낮아졌어. 그러니까 수온 약층이 50m보다 더 얕은 곳에서 시작되었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는 거지. 이미 수온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따라서 가해역이 나해역보다 깊은 게 맞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 자, 니은입니다. 50m에서 해수의 밀도 비교하라라고 했어요. 이건 우리가 밀도 읽어주시면 되는데 가는요. 50m일 때 밀도가 1.022g per 세제곱 센티미터 정도입니다. 이거보다 살짝 높아요. 자, 반면에 나에서는요. 50m에서 밀도가 여기가 지금 등밀도선이잖아요. 1.024g per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따라서 가해역이 나해역보다 작은 거 맞아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디귿 때문에 쌤이 이 문제 가져왔다라고 했어요. 가와 나에서 이번에는 수심이 100m인 해수를 1kg씩 혼합한 용액의 밀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봐봐요. 가에서 100m일 때 밀도는요, 100m 지점에서 밀도는 1.026이에요. 단위 생략하고 이야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도요,
100m에서의 밀도는 1.026입니다. 여기 등밀도선 보시면 여기 딱 위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도 100m일 때 1.0이요.

여기도 100m일 때 1.026이란 말이야. 그럼 같은 밀도를 섞었으면 같은 밀도가 나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디귿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여기서 등밀도선을 유심히 잘 보면요. 등밀도선이 이렇게 일자로 쫙 그어진 게 아니랍니다. 살짝 위로 볼록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살짝 위로 볼록한 형태거든요. 요거를 선생님이 좀 과장해서 그리면 등밀도선이 요런 식으로 좀 볼록한 형태로 생겼어요. 이게 1.026g/세제곱cm의 등밀도선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요. 지금 가와나에서 100m 구역에 수온과 염분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염분이요. 가일 때가 더 낮아요. 가일 때는 35psu보다 낮고요. 그리고 나일 때는 35psu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등밀도선에 나타내 보면 가에서의 100m의 위치는 요 즈음이다 라고 하면 나는 이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야. 요렇게. 하지만 둘 다 1.026으로 밀도는 같은 겁니다. 근데 요거 두 개를 섞었잖아요. 요거 두 개를 섞은 해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요걸 섞었으니까 이 둘의 중간 성질, 즉 이 둘을 직선으로 연결한 그 위에 요 성질을 가진 해수가 찍힐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등밀도선보다 살짝 오른쪽 아래에 찍혔지. 근데 우린 알고 있잖아요. 수온 염분도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갈수록 밀도는 높아진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등밀도선이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살짝 아래에 찍히고요. 따라서 가와 나의 해수를 섞었더니 어머나 그것보다 밀도가 더 큰 해수가 만들어진 거야. 따라서 밀도는 이것보다 크다라는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아요. 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는 우리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엘니뇨 라니냐 문제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익숙해야 됩니다. 이 문제. 자, 문제를 보니까요. 시기별로 깊이 편차가 나와 있는데 이 깊이가요. 바로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이걸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아, 엘니뇨 시기에는 동태평양으로 따뜻한 해수가 돌아오니까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수온약층의 깊이는 평소보다 깊어질 거야 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요거 지금 동경 120도, 동경이지만 서태평양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서경 90도, 서경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동태평양이구나 라는 거 경도를 통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때요, 우리 동태평양을 의미하는 구역은 요렇게 적도를 포함한 요쪽 지역, 여기가 지금 동태평양을 의미하는 거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A 시기에는요. 동태평양이라고 표시해 놓은 곳이 깊이 편차가 플러스지. 즉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돌아온 시기이고요. 따라서 A가 엘니뇨 시기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B는 더 수심이 얕아졌어. 수온약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그래서 따뜻한 해수가 더 서쪽으로 몰려간 시기이고요. 아, 무역풍이 평소보다 강해진 라니냐 시기구나라고 체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동서방향의 해수면의 경사. 우리 해수면의 경사 자체가 왜 생긴 거냐면은 무역풍 때문에 생긴 거거든. 그럼 무역풍이 강하면 경사가 더 심해질 거예요. 따라서 B 시기가 더 심하고요. A 시기가 완만하다라는 거 맞고, 용승도 무역풍이 강하면 용승도 강해지겠지. 그래서 A 시기가 더 약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물어보고 있어요.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이거 우리 엘니뇨 문제에서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기출문제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구름의 높이 비교하라 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름이 활발하게 생길수록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의 편차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될 거거든요. 자, 볼게요. B 시기에 서태평양 물어보았어요. 자, 서태평양에 따뜻한 해수가 몰려갔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기류 더 활발해질 거고 구름 더 높게 형성이 될 겁니다. 구름이 높게 형성되니까요. 요 지금 최상부의 구름의 온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니까

적외 선방 출량이 처음보다 평상시보다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음액 값을 갖는 거 맞구나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전부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5번 문제이고요. 우리 이제 천체 문제 같이 풀어볼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태양과 가와 나가 있는데 분광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광형을 통해서 그렇지 표면 온도를 비교해 줄수 있을 것이고 광도가 있으니까 이걸로 우리가 뭐 반지름도 비교하거나 할수 있겠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고 기억 보겠습니다.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양 물어보았어요. 자, 여러분들 요렇게 딱 보자마자 이거 무슨 법칙 생각나야 된다? 슈테판 볼츠만 법칙 머릿속에 딱 떠올려 주셔야 되고요. 슈테판 볼츠만 법칙의 에너지는 오로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가는 A형별, 나는 M형별이니까요. 가가 표면 온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따라서 가가 더 많다라는 기억 맞는 보기가 되겠고. 자, 니은입니다. 중성수소의 흡수선의 색이 물어보았어요. 자, 여러분들. 가는 A형별이고요. 태양은 G형별이에요. 우리 중성수소의 흡수선이 가장 강한 별을 A형별로 정한 거였잖아. 따라서 가가 태양보다 강하다라는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이에요. 나의 광도 계급은 O, 즉 주계열성이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태양의 광도 계급이 주계열성이거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주계열성의 중요한 특징이 있었지. 주계열성은 질량이 클수록 표면 온도도 어떻고, 표면 온도도 높고, 광도도 크더라, 반지름도 크더라,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만약에 나가 주계열성이라면 태양과 나가 둘다 주계열성인데 표면 온도가 태양이 더 높단 말이야. 그러면 광도도 누가 더 커야 돼? 태양이 더 커야 돼. 근데 나의 광도가 태양보다 1000배나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 나는 주계열성의 성질을 만족하지 못하네. 광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아서 초거성이나 거성이겠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겠죠. 따라서 주계열성은 아닙니다. 라고 해줄 수가 있고요. 기역, 니은이 맞아요. 답은 몇번 해주시면 되느냐?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지 않게 15번 문제 풀어보았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17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근데 너무 어렵지 않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문제 읽어볼게요.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과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원궤도를 나타낸 것이고, 자, 기준 파장인 람다인 흡수선이 있는데, 이때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중심별의 관측 파장 빼기, B에 위치할 때 중심별의 관측 파장이 양의 값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이거 사실 기출 문제에서 나온 자료를 살짝 변형한 거거든요. 근데 ABC가의 위치가 행성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항상 시선 속도 변화를 관측해 주는 건 행성이 아니라 중심별을 관측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요. 행성이 아니라 중심별의 위치를 나타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심별과 행성은요, 항상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성이 요 A에 있으면 여기에 마주보는 위치, 여기에 중심별 A가 위치하는 거, A식이. 자, 그 다음에 C는 여기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C. 자, 그 다음에 B는 역시나 여기서 마주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B. B식이의 행성 여기에 있더라. B를 좀 옆에다 쓸게요. 겹치니까. 여기가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시선 방향이 여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에서의 관측한 파장이랑 그것의 빼기, B에서 관측한 파장이 플러스 값을 가진대.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 A는요, 시선 방향에서 90도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선 속도의 크기가 최대 값을 가지는 지점이거든. 그러니까 접근하면 최대로 접근해서 마이너스가 최대 값일 거고, 후퇴하고 있으면 플러스가 최대 값일 거예요. 근데 A 빼기 B가 플러스 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A에서 후퇴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멀어지는 방향.
그러니까 지금 시계 반대 방향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는 거고 B는 이렇게 돼야겠지. 자, 그래서요. 행성의 공전 방향은 당연히 중심별의 공전 방향과 같을 것이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A, C, B 순서대로 움직이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 해주시면 되고. 자, 니은이에요. 중심별의 시선 속도의 절대값. 자, 여러분들. 요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시선 속도 절대값 구해줘라 라고 하면은 V, sin, 세타 이렇게 딱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세타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쉬워요. 시선 방향 이렇게 있잖아요. 시선 방향에서 행성이 몇 도 떨어져 있는지는 그림으로 구할 수 있잖아. 행성이 떨어져 있는 각도를 봐주시는 게 그게 세타 값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는 시선 방향에서 중심별이죠. 중심별이 될 수도 있고 행성이 될 수도 있어요. 중심별이 90도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인 90도가 돼서 1인 거야. 그래서 최대 후퇴 속도를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볼게요. B는요. 30도만큼. 행성이 30도만큼 떨어져 있으면 중심별도 맞은편 방향이니까 30도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30도니까 절대값이니까 부호 신경 안 쓰고 사인 30도 2분의 1이 되겠지. 자, C는요. 45도만큼 떨어져 있거든. C 45도. 45도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이 되겠지. 그러니까 B가 C의 2분의 루트 2배이다 라는 게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쉽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이에요. 자, A에서 C 구간을 이동하는 동안 기준 파장이 람다인 흡수선의 파장 점점 어떻게 변하냐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즘 고난도 문제에서 이 그래프에 각각의 지점을 나타내주는 걸 자꾸 물어보고 있거든. 근데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닌 게 방금 우리가 니은 문제를 풀 때 사인 그래프의 형태로 나와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속도 변화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사인 그래프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0도 공전했을 때고 우리 지금 A는 90도 공전했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90도 공전했을 때 여기가 A일 때의 시선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C는 90도에서 45도 더 공전했을 때지. 45도 더 공전했으니까 135도. 여기가 C일 때의 시선속도. 자, 그 다음에 쭉쭉쭉 가서요. B는요. 360도 덜기 전에 30도 남았을 때잖아. 그러니까 360도에서 30도 빼주시면은 330도. 여기가 지금 B의 시선속도.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지점을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시선속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흡수선의 파장을 구하라 라고 했거든요. 사실 시선속도 구하는 거랑 흡수선의 파장 구하는 게 똑같아. 왜냐? 시선속도는 고유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해준 값이거든. 따라서 고유파장이 같다라고 가정하면 빛의 속도는 상수값이니까 시선속도는 파장의 변화량에 비례하고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파장의 변화량도 나타내보면 시선속도가 플러스면 파장의 변화량도 플러스, 즉 후퇴하고 있으면 적색편이 나타나는 거고 시선속도가 마이너스, 접근하고 있으면 청색편이 파장의 변화량 마이너스 값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봐봐요. 지금 디귿에서 A에서 C 구간을 이동하는 동안이라고 했어요. 자, A에서 C 구간을 이동하는 동안 파장 점점 짧아지는 거야. 요게 아래로 내려오면 파장 짧아지는 거고요. 요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 파장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 C 구간 동안 흡수선의 파장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어진다라는 디귿 틀렸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래프 그려주는 거 연습하셔야 되고요. 기억 니은만 맞아서요.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18번 문제 보시면 우리 허블 법칙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우리가 이런 은하들의 위치관계를 그림으로 그려줘야 되는 문제, 이거 되게 흔한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허블 법칙 이용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무조건 식을 하나 써놓고 시작을 합니다. 어떤 식을 써놓고 시작하느냐. V는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에다 은하까지의 거리를 곱한 값이고요. 고유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에다 빛의 속도를 곱한 값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적색 편위로 정의를 했으니까 적색 편위 곱하기 빛의 속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줄 써놓고 시작하면 굉장히 간편해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은하에서 관측했을 때 A의 후퇴 속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후퇴 속도를

0: 알고 있고, 문제 조건에서 허블 선수 값을 주었거든. 그럼 V랑 H로 하니까 R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1: 16,800km/s는 허블 선수가 70이거든요.
0: 70에다가
1: 그날까지의 거리를 곱한 것에 단위는 km per sec만 남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거리를 구할 수가 있고요. 거리가 240메가파섹 이내라고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까지의 거리,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까지의 거리를 구한 거고, 자, 그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관측했을 때 C의 적색편이 Z값이 0.028이래. 근데 우리 문제에서 빛의 속도도 나와 있거든. 그리고 허블 상수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거리 구할 수 있겠지. 자, 이것도 씩 써볼게요. 자, 거리를 한번 구해보면 허블 상수 70에 거리 몇인지 몰라요. 단위는 킬로미터 퍼 세크만 남게 될 것이고요. 자, 이때 적색편이가 0.028입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5제곱, 역시나 단위 킬로미터 퍼 세크. 해주시면 거리가 120 메가 파섹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은하에서 C까지의 거리에 해당해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ABC가 우리 은하에서 동일한 시선 방향에 위치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여기 있으면, 지금 A까지의 거리가 되게 멀죠. 여기를 A라고 하겠습니다. A까지의 거리가 240메가파섹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딱 절반, 120 되는 곳에 C가 있어.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을 보면 B는 A 플러스 C의 2를 나눠준 거래. 그러니까 A와 C 딱 중간, 평균값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0만큼 떨어진 곳에 B가 있고, 여기도 60이더라. B에서 A와 C까지의 거리는 같더라.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은하에서 A까지의 거리는 240메가파섹이다라는 거 구했고. 자, 니은입니다. A에서 관측했을 때 C의 적색 편익값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A에서 관측했을 때 C의 적색 편익값. A와 C 사이의 거리는요, 120메가파섹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공식에 또 대입해줘도 되지만, 두 번째 거잘 봐요. 이 0.028이라는 거 여기에서 이미 나왔었잖아. 이걸로 우리가 거리를 구했었거든. 120메가파세. 여러분들, 적색 편익값이 같으면요, 거리도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메가파섹 떨어져 있을 때의 적색편이 0.028이다라는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 문제 푸실 때 이용하실 거.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는 상수값이니까 거리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빛의 속도 역시나 상수값이니까 적색 편익값에 비례하더라. 근데 이때 만약에 고유 파장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파장의 변화량이랑도 비례하더라. 요 관계를 활용을 해주시면 괜히 복잡한 계산 문제 여러 번 하지 않고도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B에서 관측했을 때 A의 후퇴 속도 물어보고 있어요. 자, B에서 관측했을 때 A의 후퇴 속도, 거리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허블 상수 알고 있으니까 후퇴 속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V는 허블 상수 70km per sec per 메가파섹이고, 여기에다 거리 지금 60메가파섹입니다. 두 개의 단위를 곱해주면 km per sec만 남고요. 70 곱하기 60 해주시면 4200 나오는 거 맞아요.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아서요. 답은 5번 체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19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19번입니다. 자, 은하에 대한 문제이고요. 어렵지 않아요. 은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하고 계시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은하와 은하 A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연령과 물리량 기역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나타낸 것이고, 우리 은하와 A는 나선 은하, 타원 은하, 불규칙 은하 중 서로 다른 은하에 속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린 알고 있지. 우리 은하는 뭐에 속해요? 나선 은하. 그 중에서도 막대 나선 은하에 속하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우리 은하와 A는 서로 다른 은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은하가 막대 나선 은하면, A는 나선 은하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규칙 은하이거나 타원 은하여야 돼. 근데 별의 평균 연령을 보니까 A가 더 젊대요. 젊은 별이 많대. 근데 우리 나선 은하라고 하면 구의 형태를 가지는 중심부나 헤일로는 붉은색,

그리고 은하 원반, 나선팔은 푸른색을 띠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평균 연령이 적으려면 A는 전체적으로 푸른색을 띠어야 돼. 그러니까 A는 불규칙은하구나. 전체적으로 푸른색을 띠는구나.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서 A는 타원은하에 속한다? 아니지. A는 불규칙은하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니은입니다. 우리 은하는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나타난다. 라고 했어요. 그렇지. 우리 은하는 나선 은하 중에서도 중심부의 막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막대 나선 은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디귿입니다. 은하 전체의 질량에 대한 성감물질의 질량. 우리 이거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성감물질의 함량 퍼센트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 성감물질이라는 건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공간이더라. 따라서 성감물질의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새로운 별이 많이 탄생해서 젊은 별이 많기 때문에 별의 평균 연령이 작아지더라, 낮아지더라,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A랑 우리 은하를 보았을 때 평균 연령이 A가 훨씬 젊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은 A가 우리 은하보다 커야 돼. 근데 지금 물리량 기역은요, 우리 은하가 A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요 값은 기역에 해당하지 않겠지. 그럼 기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붉은 별이 차지하는 비율? 요런 것이 우리가 기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만 맞아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문제 풀어줄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남았습니다.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20번 문제. 일단 가의 자료는 상당히 익숙할 것 같고요. 나의 자료도 잘 들여다보면 절대 어렵지 않은 자료이거든요. 일단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는 현재 우주에서 구성요소 기역과 니은과 디귿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더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일단은 문제를 딱 보고 기역과 니은과 디귿을 분류를 한번 해주어야겠지. 자,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 현재의 함량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디귿이 누구예요? 맞아요. 암흑 에너지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이 있어요. 이 기역과 니은은 둘다 물질이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 니은이 기역보다 약 5.5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니은이 누구더라? 암흑 물질이더라. 전자기파랑 상호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중력적인 방법으로만 그 존재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기역이 바로 전자기파와 상호작용하는 보통물질에 해당하더라. 라고 일단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현재의 우주는 물질의 비율보다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훨씬 더 높더라. 근데 물질은 팽창을 방해하는 요소이고, 암흑에너지는 팽창을 가속시키는 힘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팽창을 방해하는 것보다, 억제하는 것보다 가속시키는 힘이 더 커서 현재 우리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어요. 라는 게 현재까지 알려진 정설인 거죠. 자, 그럼 나의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나의 자료가 무엇이다라고 했냐면은 우주가 각각 가속 팽창과 감속 팽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리량 A와 B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이때 A와 B는요, 각각 임계 밀도. 임계 밀도라는 건 우주를 평탄하게 만드는 밀도입니다. 임계 밀도에 대한 물질 밀도에 비, 하나는 물질 밀도고 하나는 임계 밀도에 대한 암흑 에너지의 밀도 비 중에 하나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지금 보니까 여기도 지금 여기를 보면요. B가 0일 때 A는 1이야. 그럼 A 더하기 B는 1의 값을 가질 거고요. 여기 지금 A가 0일 때 B는 1이야. 그럼 여기도 A 더하기 B는 1의 값을 가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아, 이선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우주의 밀도와 임계 밀도가 같은 상태. 아, 평탄한 우주구나라는 거. 우리 문제 보기에선 물어보고 있지 않지만 요런 점까지 우리가 알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요 직선보다 안쪽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요. A와 B를 더한 값이 1보다 작은

0: 영향이 물질의 영향보다 큰 것일 거고, 감속 팽창은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물질의 영향보다 작은 거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A는 지금 가속 팽창이기 때문에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더 높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A 값이 0.6683, 요거랑 값이 똑같지. 그리고 물질의 비율은, 그러니까 B의 비율이 0.3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보아서 지금 여기가 암흑에너지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겠고, B가 물질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겠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요 스몰 B일 때는 암흑에너지의 비율보다 물질의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감속 팽창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A는 임계 밀도에 대한 디귿의 밀도에 비해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A는 암흑에너지, 디귿 암흑에너지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니은입니다. A와 B 중에 현재 우주에 해당하는 거, 우리 현재 우주는 요 상태잖아.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물질의 비율보다 더 높은 상태이죠. 따라서 가속 팽창하고 있는 A이다라는 이유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에서 B의 값은 점점 증가하느냐라고 했는데, B가 지금 물질의 비율이에요. 자, 여러분들, 시간이 흐르면서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팽창하는 동안 새로운 물질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따라서 물질의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반면에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B의 값이 점점 증가한다라는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기역 니은만 맞구나라고 해서 답은 몇번 해주시면 되느냐?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 마지막 20번 문제까지 풀어 보았고요. 요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쌤이 방금 정리한 것처럼 우주의 곡률, 우리 임계 밀도와 우주의 밀도를 비교해서 열린 우주인지 평탄 우주인지 또는 닫힌 우주인지도 문제에서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것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실전 모의고사 2회 문제 잘 풀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3회 문제풀이 진행할 거예요. 역시나 여러분들 3회 문제 꼼꼼하게 풀어 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꼼꼼히 다시 또 살펴봐야 되는 문제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 쌤이랑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2017 수능특가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은 26번째 시간이고요. 12번째 주제, 농업의 변화와 공업발달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주제는 농업과 공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분량이 굉장히 많은 주제인데 이를 2시간 하자니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1시간 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 그래도 한 시간에 정리하고 문제 풀면서 또 정리 못했던 내용들 다 전달드리면 될 것 같아서 일단 한 시간의 개념들 다 정리해 볼 거고요. 혹시나 이 농업의 변화와 공업 발달 관련해서 더 궁금한 내용들 있으면은 수능 개념, 한국지 시각적 사고강의 참고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능특강 교재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자료 준비했거든요. 학습자료실에 올려두었으니까 보충자료도 꼭 준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97페이지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 공업 중에서 먼저

농업입니다. 자, 농업의 입지가 변화하고 있다. 농업의 입지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지역에서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니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래부터인데, 자, 맨 아래 자료 분석에 농촌 인구와 경지 면적의 변화 그래프 나와 있죠? 요 그래프와 함께 본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촌의 인구가 변화하고 있죠? 이촌 향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촌락과 이별하고 도시로 향한다. 이촌 향도에 의해서 농촌의 인구의 사회적 감소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출생과 사망에 의해서 인구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전입과 전출에 의해서 인구가 변화하는 것을 사회적 증감이라고 하고, 전입, 들어오는 사람보다 전출, 빠져나간 사람이 더 많은 경우를 사회적 감소라고 합니다. 이촌 향도, 사람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니까 사회적인 감소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농가 인구 꾸준히 감소하는 거 확인해 볼수 있죠. 감소. 농가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장년층 중심의 인구 유출과 노년층 인구 비율 증가.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고령화 나타나고 있고요. 노동력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거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반면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높아지다가 요때 이후로 낮아지고 있는 거 확인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소년층의 인구 감소로 초등학교가 통폐합되고 있고 평균 통학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 변화, 산업화 및 도시화로 농경지가 공장, 도로, 주택 등으로 전환되면서 경지 면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경지 면적이 역시나 꾸준히 감소하는 거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죠. 그런데 경지 면적 감소율에 비해 농가 수 감소율이 더 큽니다. 이거 지난번에 정리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농가당 경지 면적은 증가합니다. 농가당 경지 면적은 증가. 그래서 미미하지만 농가당 경지 면적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휴경지가 증가하고 그루갈이가 감소하면서 경지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는데, 자, 이거 잠깐 볼게요. 그루갈이는 무엇이냐? 일단 벼의 농사 달력이에요. 벼는 봄에 모내기를 합니다. 모판에 씨를 뿌려서 모를 기른 다음에 이 모판에서 자란 모를 논에 옮겨 심는 거예요. 그리고 모내기한 이후에 논에서 벼를 기릅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수확하죠. 그러면은 다시 모내기하기 전까지 논이 비게 되거든요. 그때 파종을 합니다. 주로 맹류 같은 것들을 파종을 합니다. 보리 같은 거. 그래서 겨우내 길러서 모내기 전에 수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논에서 두 가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그루갈이 또는 이모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볼게요. 전체 면적이 네 칸이야. 네 칸. 그중에 지금 농경지가 세 칸입니다. 전체 면적에서 농경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경지율이라고 합니다. 전체 네칸 중에 휴경지도 일단 농경지니까 농경지 면적이 세 칸이니까 경지율은 75%. 다음, 경지 이용률. 자, 농경지는 세 칸이야.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어떻게나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농사 짓지 않는 땅은 휴경지입니다. 농경지는 세 칸인데 실제 이용하는 농경지는 두 칸이니까 경지 이용률은 66.6666%가 됩니다. 근데 만약 그루갈이가 이루어진다면 벼 한번 재배해서 수확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맹류 재배할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농경지가 세 칸인데 한 번, 두 번, 세번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경지 이용률이 100%가 되는 거죠. 결국 휴경지가 늘어나면은 경지 이용률 감소하고 그루갈이가 줄어들면 경지 이용률 감소, 그루갈이 늘어나면 경지 이용률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휴경지 증가하고 그루갈이 감소하면서 경지 이용률은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경지 이용률 하락하고 있는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영농 방식의 변화.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영농의 기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계화.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높아진다. 쉽게 얘기하면 한 명이 생산해낼 수 있는 농산물의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기계 이용하니까. 그다음에 전문적 농업 경영 방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 기구와 자유무역 협정 등의 영향으로 농축산물 시장이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식량 자급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식량 자급률은 국내 식량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국내 식량 생산량의 비율이다. 국내 식량 소비에서

0: 얼마만큼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고 있느냐? 이게 식량 자급률이에요.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식량 자급률이 가장 높은 작물은 쌀입니다. 식량 자급률 쌀이 가장 높다. 나머지는 모조리 다 감소하고 있고 굉장히 낮은 편이다. 특히나 밀과 옥수수의 식량 자급률이 아주 아주 낮다. 나머지도 식량 자급률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농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영농의 다각화와 상업화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식량 작물 위주로 재배했었으나, 최근에는 식량 작물의 재배 면적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상품 작물의 재배 면적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벼, 맹류, 기타 식량 작물, 식량 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채소, 과수, 기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옛날에는 주로 식량 작물 위주로 재배했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다각화가 진행이 되었다. 또 상품 작물이 많이 재배되니까 상업적인 목적으로 농작물을 많이 재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번부터 6번까지의 큰 내용들이었고요. 우리 지난번에 전통농촌 관련된 내용 정리할 때 사실 한번 살펴봤던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은 양괄호 7번이에요. 주요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변화인데 사실 수특 교재에는 쌀, 보리, 원예작물로 나와 있지만 보리는 맹류의 일종이거든요. 문제는 맹류로 나오고 그리고 원예작물에 뭐 채소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채소 그리고 과수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뒤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밑에 탐구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쌀, 그리고 맹류, 과수, 채소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건데, 자, 이거는 크게 구분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벼를 재배해서 쌀을 수확합니다. 과수를 재배해서 과실을 수확해요. 그래서 앞에 것은 재배 면적과 관련이 깊고요. 뒤에 것은 생산량과 관련이 깊습니다. 어쨌든 큰 차이는 없어. 그래도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다르다는 거.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재배 면적은 벼가 제일 넓어요. 그런데 생산량은 채소가 가장 많습니다.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전국적인 어떤 지역별 분포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배 면적, 생산량.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나옵니다. 먼저 쌀부터 보죠. 쌀. 저는 쌀과 벼를 좀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쌀을 재배하는 곳을 논이라고 하죠. 벼를 재배하는 곳을. 자, 벼를 재배해서 쌀을 수확하는데 벼를 재배하는 모습입니다.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죠. 비옥한 평야. 그리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에요. 특히나 벼는 생육기, 한창 자라날 때 고온다습한 기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벼를 재배하기에 유리한 지역은 풍부한 농업용 수 확보할 수 있고요.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있는 곳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런 지역들이죠. 중남부의 평야 지역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중남부 평야 지역. 하천의 하류 구간이니까 풍부한 농업 용수 확보할 수 있고요. 하천으로부터 범람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있는 지역들. 산지의 비중이 낮은 지역들. 특히나 충남은 산지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 알고 충남 여행 가보시면 충남은 진짜 높은 산이 거의 없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부 평야 지역이 벼 재배가 널리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중남부 평야 지역 대표적인 데가 전남, 전북, 충남입니다. 전남, 전북, 충남. 그리고 쌀, 벼는요, 전국적으로 널리 재배됩니다. 왜? 우리의 주식 작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노동 강도가 굉장히 낮다 그래요. 최근에 듣기로는 저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다른 농작물 재배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짬날 때 그냥 논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손이 좀 많이 가긴 했지만 최근에 기계화도 많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농업 방식들이 등장을 하면서 벼를 재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간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골고루 재배합니다. 그리고 재배 면적이 가장 넓어요. 우리 주식 작물이고 그리고 손이 많이 안 가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재배 면적이 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냐? 사람이 혼자서 막 농사 지으면 너무 힘들 거야. 농경지, 벼에, 그러니까 논의 면적이 너무 넓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기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내기 손으로 안 해요. 기계로 이완기로 쭉 가면 다 꽂아줍니다. 수확할 때도 쫙 콤바인했다고 쭉 가면 다 수확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계화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사람이 넓은 면적에서 농사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계로 이용하니까. 그래서 기계화 수준이 높아서 재배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거의 노지에서, 맨 땅에서 재배를 하고요. 그러나 최근에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식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학교 급식 메뉴판을 봅니다. 뭐야? 아, 오늘 밥이잖아. 에이씨, 와, 오늘 파스타, 오늘 햄버거, 예, 오늘 라면, 피자. 밀가루 많이 먹으면서 쌀 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량이 줄면서 벼의 재배 면적도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가장 넓어요. 감소 중이지만 아직까지 가장 넓다. 좋아요. 벼, 쌀에 관련된 내용. 다음, 맥류입니다. 맥류는 뭐 밀, 호밀, 보리 다 포함해서 맥류라고 칭하는데 그냥 우리는 보리라고 생각하면 가장 간단해요. 얘는 별거 없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보리와 같은 맥류는 주로 벼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합니다. 아까 그 논의 농사 달력 보여드렸었죠.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하는데 벼를 다 수확하고 다시 모내기하기 전에 그때 잠깐 예, 더부살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겨울철에 약간 추운 기간. 그러니까 겨울에 땅이 꽝꽝 얼어 있는 추운 지역들은 그루가리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루가리 하기 유리한 지역들은 겨울철에 땅이 꽝꽝 얼지 않는 따뜻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기온이 높은 남부 평야죠. 특히 전남 전북이 대표적입니다. 전남 전북. 자, 그런데 최근에 생산량이 급감합니다. 최근이라고 하기에도 사실 조금 옛날 일인데요.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쌀밥 거의 못 봤습니다. 쌀과 보리를, 너무 옛날 얘기 같은데, 쌀과 보리를 섞어서 먹었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꽁보리밥도 많이 먹었고, 꽁보리밥, 보리로만 지은 밥이에요. 방금 막 뽕뽕 나옵니다. 식감이 좀 별로예요. 사실, 하얀 쌀밥이 건강엔 좀안 좋다고 하지만 식감도 굉장히 좋고 맛도 사실 가장 좋지 않나요? 오래 씹다 보면 단맛도 나고. 옛날에는 보리랑 거의 섞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리 잘안 먹죠. 건강식으로 가끔 먹거나 또는 칼국수나 수제비 같은 거 먹으러 가면은 이 보리밥에다가 김치 넣고 고추장 넣어 비벼먹는 이런 거 정도? 아마 한 번도 안 먹어본 친구도 있을걸요? 그래서 생산량이 급감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작물들 중에 생산량이 가장 적은 농산물이 맥류입니다. 전남, 전북, 호남권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다음, 과수. 아까 얘기했듯이 과수를 재배해서 과실을 수확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과일은 사실 과수와 과채류 두 가지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과수는 나무에서 열매 따는 거고, 과채류는 덩굴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과수는 주로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열리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과수. 일단 얘는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이 과수 재배에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래야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커야 당도가 높아진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배수가 양호한 완만한 경사지. 벼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잘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토양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아야 돼요. 배수가 불량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뿌리가 깊은 곳까지 뻗어 있고 배수가 불량할 경우에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쭉쭉 잘 빠져야 돼요. 배수가 양호하면서 완만한 경사지가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일조량이 풍부하면서 배수가 양호한 완만한 경사지 어디인가? 자,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겠지? 자, 여기 봅시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지나갑니다. 하나 더안 보이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자, 그리고 여기는 영남 내륙 지역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소우지입니다. 소우지여서 일조량도 풍부한데 산지도 많아 배수가 양호한 완만한 경사지가 많네. 바로 경북입니다. 경북. 경북에서는 사과, 복숭아, 자두, 포도 같은 다양한 과일들이 굉장히 널리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경북.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딘가요? 제주입니다. 일단 제주 배수 굉장히 양호합니다. 왜? 주상전력발전이 탁월한 현무암이 기반합니다. 물이 쫙쫙 스며들어. 그리고 완만한 경사지가 널리 나타나네요. 배수 양호한 완만한 경사지. 여기서 뭐 재배하는 거야? 여기에서 귤 같은 거 재배하는 거죠. 그래서 과수로 유명한 지역은 경북, 제주가 대표적입니다. 경북, 제주. 경북, 제주 꼭 기억하자. 경북, 제주. 자, 그럼 과수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우리 사과 수확하는 장면 본적 있으세요? 사과 이렇게 수확하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올라가서 하나씩 하나씩 사과를 땁니다. 따고 따고 따요. 그리고 사과나무 비닐하우스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노지에서 재배합니다. 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귤은요, 귤 따는 일손이 모자라서 육지에서 일손을 구해오기도 합니다. 항공권 주고 숙박권도 막 줍니다. 저 가본 적 있습니다. 낮에는 농장에서 막 귤을 열심히 따요. 오, 재밌습니다.
1: 네,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재밌다고 암시를 해.

돼.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밤에는 약간 재주 즐기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기계화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엔 기술 발달하면서 기계로 따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기계화에 불리하다. 특히나 벼와 비교되는 굉장히 뚜렷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계화 수준이 낮고 거의 맨땅에서 재배합니다. 노지 재배. 그런데 최근에 과수 생각보다 많이 재배하고 있거든요. 왜? 비싸요. 자, 쌀입니다. 쌀은 10kg에 3만 원이야. 10kg에 3만 원. 사과예요. 9개. 25만 원. 뭐야? 25만 원, 뭐야? 아, 물론 이것도 재배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비싸게 판매가 됩니다. 큰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부가가치가 크다고 얘기합니다. 부가가치가 커요. 높은 부가가치. 자, 마지막 채소까지 볼게요. 채소. 채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일단 종류가 되게 많아요. 종류가 되게 많고 1년에 여러 번 수확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상추 같은 친구들은 뜯어 먹어. 또 자라. 뜯어 먹어. 또 자라. 뜯어 먹어. 또 자라. 막 계속 자라요. 그리고 이게 생육 기간이 되게 짧은 애들이 많아. 1년에 여러 번 뿌려가지고 수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생산량이 가장 많은 농작물이 바로 채소입니다. 채소.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지? 재배 면적은 벼가 1등, 생산량은 채소가 1등입니다. 다음 두 번째 특징. 채소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는 농작물이거든요. 우리 급식을 봅시다. 급식. 밥이 주식이에요. 일단 밥이 기본이고 거기에 반찬이 나오지만 반찬을 보면은 당근, 호박, 배추, 당근, 뭐야 모르겠어. 감자, 가지, 시금치, 뭐 고추, 파, 어마어마하잖아요. 심지어 다이어트 한다고 채소만 따로 먹기도 합니다. 채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비량이 많은, 그러니까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농작물은 채소입니다. 뒤에 그 식판이 이렇게 크게 했으니까 좀 이상하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으니까 생산량도 가장 많은 거겠죠. 그래서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농작물은 채소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재배 면적은 벼가 1등, 생산량 채소 1등, 1인당 소비량도 채소가 1등인 겁니다. 그리고 쌀, 피자, 라면, 햄버거, 쌀의 1인당 소비량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게 채소입니다. 그럼 모든 시도 중에서 채소 생산량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전남입니다. 전남. 전남은 겨울철이 따뜻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채소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루가리로 채소 재배하기도 해요. 그래서 채소 생산량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4번도 중요해.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서 다른 농작물 대비 채소의 재배 면적 비중이 높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주로 벼 재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벼 재배 면적 비율이 굉장히 낮고 그 대신에 채소의 재배 면적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미 배웠어. 벼 재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어딨지? 물이 없어. 벼 재배가 아주아주 어렵습니다. 걔가 제주입니다. 제주. 제주. 그 다음에 벼 재배하려면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어야 돼요. 당연히 산지 비중 높은 지역들은 벼 재배에 불리한 지역이겠죠. 우리나라에서 산지 비중 높은 지역 대표적으로 어딨지? 강원. 그리고 충북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벼 재배에 불리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채소 재배 비중이 높게 나타나요. 이 강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중에 나오겠지만 철원, 용암대지에서 벼농사 이루어지는 철원 재배, 철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벼농사 대신에 밭농사 비중 되게 높은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강원과 충북의 돈의 재배 면적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다 마지막 5번. 아까 우리 벼나 과수 같은 친구들은 주로 노지에서 재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런데 채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도 많이 재배가 됩니다. 특히나 근교농촌에서도 채소 재배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설 재배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농작물이 채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사실 요만큼의 내용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방금 정리해드렸던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거든요. 한 켠에 잘 정리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정리해보면. 중남부 지방의 평야 지역에서 널리 재배됩니다. 전남, 전북, 충남 같은 지역들. 식생활 변화로 1인당 소비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가장 넓습니다. 보리, 벼의 그루가리 작물로 주로 재배가 되는데 겨울철이 따뜻해야 되니까 남부지방에서 주로 재배가 됩니다. 소비량 감소합니다. 생산량 가장 적은 농작물. 원예작물, 식생활 변화와 소득 증대, 교통발달로 최근에 재배 면적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요. 근교농촌, 시설 재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원교농촌, 상대적으로 도시에서 먼 지역인데요. 기후 조건이 유리한 지역, 교통 발달한 지역에서 상품 작물 많이 재배하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또 근교농촌과 관련된 내용 나왔죠? 이 근교농촌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에도 간단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근교농촌과 정통농촌 한번 비교해서 정리해 둔그 내용이 곳곳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거 잘 정리해 두시면 공부해 나가면서 아, 이거 근교 때, 전통 때 했던 내용이야. 딱 떠오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탐구활동이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자료 몇개더 준비했거든요. 보충 자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모든 도 중에서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도. 주요 작물의 재배 면적인데 기본적으로 전남이 제일 넓죠. 전남 넓은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전남은 주요 작물의 재배 면적이 가장 넓고요. 그냥 재배 면적, 경지 면적도 전남이 제일 넓어요. 두 번째는 경북입니다. 재배 면적.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경지 면적, 주요 작물의 재배 면적은 전남 경북 순인데 농가 수는 경북 전남 순입니다. 다음 제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면적도 좁은 편이고 인구도 적기 때문에 농가 수도 적고 재배 면적도 좁은 곳이에요. 자, 그러면 재배 면적이 전반적으로 제일 넓은 농작물이 라네요. 전국적으로 널리 재배되면서 재배 면적이 1등입니다. 그러면 라가 벼가 되겠죠. 벼. 다음. 반면 재배 면적이 가장 좁은데 그나마 전남과 전북에서 재배 면적이 넓은 얘가 맹류가 되겠죠. 맹류. 다음, 경북과 제주에서 상대적으로 재배 면적이 넓게 나타납니다. 경북, 제주 하면 경북, 제주는 과수죠. 남아있는 나는 채소가 되고요. 채소. 전남의 재배 면적 가장 넓고요. 그 다음에 강원은 전체 재배에서 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과수는 경북 제주, 채소는 전남 제일 넓고요. 경남도 넓구나. 맹류는 전남 전북, 벼는 전남 충남 전북 이런 평야 지역에서 재배 면적이 넓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가장 널리 재배가 된다. 다음 벼맹류 채소 과수의 권역별 재배 면적 비율입니다. 권역별. 자,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친구는 이 친구예요. 맹류는 비권역에서 재배 면적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얘는 전남, 전북에서 맹류를 상대적으로 많이 재배하니까 B가 호남권이 되겠죠. 남아있는 A가 영남권이 될 거고요. 영남권의 경북은 특히나 과수 재배 많이 하기 때문에 과수의 재배 면적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다음, 벼 같은 경우에는 이 호남권과 충청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강원, 제주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 제주 벼재배 어렵고 강원도 산지 비중 높아서 상대적으로 벼재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강원, 제주권이 차지하는 채소에서의 재배 면적 비율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저와는 보충 자료 몇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경지 면적은 전남 경북 순입니다. 전남 경북. 반면 오른쪽 농가수거든요. 농가수는 경북 전남 순입니다. 농가수. 다음 밭의 비율. 자, 농경지는 논과 밭으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밭의 비율은 논의 비율과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밭의 비율이 낮은 지역들은 논의 비율이 높은 지역들이야. 먼저 논의 비율 높은 지역들은 충남, 전남, 전북이 대표적이죠. 아하, 중남부 평야 지역. 반면 밭의 비율 높은

지역 제주 대표적입니다. 당연하겠지. 배수가 굉장히 양호한 현무암이 기반암이라 벼재배가 어렵잖아요. 게다가 산지 비중 높은 충북과 강원, 경북도 밭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입니다. 다음 농가수 얘기했듯이 경북 전남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전업농가와 경업농가 수가 나와 있고요. 경업농가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경업농가 비율은 전업농가 비율과 반비례합니다. 전업농가 비율. 농가는 전업농가와 경업농가가 있기 때문에. 자, 경업농가 비율 높은 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경업농가 비율 높은 데는 일단 경기 있습니다. 경기는 근교농촌 비중 높고요. 대도시 근처니까. 근교농촌은 경업농 비율 높게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경기는 근교농촌 비중 높아서 경업농 비율 높은 곳입니다. 강원과 제주는 관광산업 발달했어요. 관광산업 발달해서 경업농의 비율 높습니다. 특히나 제주 같은 경우에 이런 곳을 생각하면 되겠죠. 감귤 농장 운영합니다. 귤 재배해요. 그리고 감귤 따기 체험해요. 귤 재배하는 거는 농업, 감귤 따기 체험은 서비스업이니까 경업농에 해당하는 겁니다. 관광산업 발달한 강원, 제주, 그리고 근교농촌 비중 높은 경기, 경업농의 비율 높다. 그리고 경업농의 비율 굉장히 낮은 지역은 전업농 비율 높은 지역인데 경북, 전북 이런 지역들은 전업농의 비율이 높다. 자, 자료 하나 더 볼게요. 다음 도별 경지율 및 시설 재배 비율과 경지 면적입니다. 경지 면적을 살펴봤고 경지율은 제주가 제일 높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주. 제주는 전반적으로 완경사의 평탄면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경지율 제일 높아요. 게다가 2차 산업도 발달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중남부 평야 지역은 경지율이 높게 나타나겠죠. 반면 산지 비율 굉장히 높은 강원 경지율 제일 낮습니다. 시설 재배 비율 경기 경남 여기는 근교농촌 비율 높아요. 대도시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설 재배 비율 높게 나타납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열대작물 많이 재배합니다. 망고, 뭐 패션우루추 이런 것들 패션우루추나 망고 같은 열대작물 재배할 때 시설 재배 많이 합니다. 감귤도 하우스 감귤이 있죠. 그래서 시설 재배 비율 제주도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 논면적 비율과 경업농가 비율.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 논면적 비율 제일 낮은 가가 제주가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논면적 비율 제일 높은 라가 충남이 됩니다. 다음, 제주, 경기와 더불어 경업농 비율 높은데, 나는 강원이 되고요. 다음, 전남에 이어 경지 면적 두 번째로 넓은 다가 경북이 됩니다. 요렇게. 자, 여기까지 농업 마무리 짓고요. 밑에 있는 농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99페이지로 가서 공업으로 갈게요. 공업. 자, 요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도시발달 과정 얘기할 때 간단하게 얘기해드렸던 내용이거든요. 60년대에 섬유, 의복, 신발 같은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이 어디 중심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그리고 7, 80년대에 제철,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의 자본과 기술 집약적인 중화공업 발달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원료 수입하고 제품 수출하기에 유리한 남동 이매 지역 중심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런 중화공업들이.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에 반도체, 컴퓨터 등과 같은 기술 지식 집약적 첨단 산업이 어디? 수도권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전반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자본 기술 집약적인 중화공업, 그리고 첨단 산업으로 산업 구조, 공업 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밑에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권역별 제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 비율입니다. 수도권과 영남권이 사업체 수에서, 종사자 수에서,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영남권의 지역적으로 제조업이 편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업체 수 수도권 1등, 종사자 수도 수도권 1등,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영남권 2등이고요. 출하액은 두 권역이 비슷합니다. 다음 기업별 제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출하액 비율인데요. 자 보면 알겠지만 대기업은 사업체 수 비율은 굉장히 낮은데 출하액 비율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대기업 중심의 공업 구조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수의 대기업이 출하액에서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중심의 공업 구조를 우리는 공업의 이중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업구조

인구의 고도화,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에서 자본 기술 집약적인 중화공업으로, 기술 지식 집약적인 첨단 산업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리고 공업이 지역적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으로 공업이 발달하였고요. 공업의 이중 구조가 나타난다. 대기업은 사업체 수주 비율은 굉장히 낮으나 특히나 출하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대기업 중심의 공업 구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자료 분석 밑에 나와 있는 글 자료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공업의 입지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업의 입지 유형은 무엇이냐? 각 공업별로 공장이 어디에 입지하느냐, 어디에 들어서는 것이 유리하느냐, 이 공업별로 갖고 있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공장이 입지하기에 적합한 지역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료 지향형 공업은 원료 산지에 공장이 입지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원료의 무게와 부피에 비해 제품의 무게와 부피가 적은 공업. 대표적인 게 시멘트예요. 자, 시멘트의 원료는 석회석인데 얘를 가공하면 상대적으로 부피가 작은 시멘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료의 무게나 부피보다 제품의 무게와 부피가 작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원료를 옮기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시멘트를 옮기기 위해서 원료 산지에 공장이 입지하는 겁니다. 다음 시장 지향형은 시장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인쇄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적환지 지향형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적환지 지향형 얘는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공업인 경우는 적환지 지향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해외에서 철광석을 가지고 옵니다. 철광석. 그래서 용광로에 들이부어. 그리고 철광석을 녹이기 위해선 또 역청탄이 필요해요. 역청탄 또 수입해 옵니다. 그래서 끓이는 거지. 제철 공업입니다. 당연히 철광석과 역청탄을 수입해 와야 되니까 배에서 바로 내려서 이용할 수 있는 해안가가 적합한 공장의 입지 적합지겠죠. 자, 정유도 마찬가지야. 석유 가지고 옵니다. 석유 탱크에 들이부어요. 그리고 끓입니다. 그래서 분류하는 게 정유거든요. 역시나 원유를 해외에서 수입해 와야 되기 때문에 원유를 내려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적환지, 항구에 공장이 입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철 정유가 대표적이고요. 적환지 지향형은 주로 항구, 운송수단이 바뀌는 항구에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다음, 생산비에서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공업을 노동지향형 공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섬유가 대표적입니다. 섬유. 다음, 직적지향형. 직적지향형은 한 곳에 공장이 모이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예요. 계열화된 공업과 조립형 공업입니다. 간단하게 보죠. 자, 아까 정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봤었죠? 나프타 가지고 와서 석유화학 공장에서 여러 가지 재료 만들고 다시 얘를 주변에 공급해줘. 그리고 이거 이용해서 또 다른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생산 과정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계열화된 공업이라고 얘기하고 석유화학이 대표적이에요. 다음, 자동차 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부품들을 계속 조립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완성차 조립 공장 주변에 부품 공장들이 있어야지만 운송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업을 조립형 공업이라고 얘기하고 완성차 또는 선박 조립 공장 주변에 부품 만드는 업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직접 지향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지향형. 그래서 계열화된 공업과 조립형 공업이 대표적이고 석유화학, 자동차와 조선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특히나 자동차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제철 1차 금속 제조업으로부터 많은 원료를 공급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만들어낸 생산품이 자동차와 조선의 원료로 많이 이용이 되고요. 요 내용도 선지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뒤로 가면은 우리나라의 공업 지역의 변화와 형성과 변화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단의 주요 공업 지역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랑 요거랑 같이 비교해 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도권 공업 지역입니다. 여기죠, 여기. 풍부한 자본과 노동력, 넓은 소비시장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대 종합공업 지역으로 성장한 지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인데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만드는 공장들이 여기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K 반도체 벨트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서울 남부, 경기 남부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첨단 산업 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 지역과 충청권까지 요 지역들이 다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기 남부에 용인, 그리고 이천, 성남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인 지역들이고 화성까지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화성. 화성은 자동차와 전자조립이 모두 발달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업 지역입니다. 다음 태백산 공업 지역 여기입니다. 여기는 풍부한 지하자원 바탕으로 시멘트 공업 등의 원료 지향형 공업이 발달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충청공업 지역 여기죠. 여기 편리한 교통과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위치를 바탕으로 수도권에서 분산되는 공업 입지하였다. 요 내용 종종 나옵니다. 수도권에서 분산되는 공업 입지하였다. 최근에 충청권은 인구와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공업 지역, 서산 석유화학 공업 발달했어요. 당지는 제철, 1차 금속을 제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산 전자조립과 자동차 공업이 모두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요 지도에서 위치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서산 석유화학, 당진 제철, 아산 전자조립과 자동차까지 모두 발달한 곳이고, 청주도 전자조립, 그리고 전기장비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다음, 호남공업지역, 요 지역이고요. 중국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대중국 교육의 거점 지역으로 성장했고요. 사실,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광주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광주 하면은 기아 자동차에 있어서 자동차 공업 발달한 곳이구나 정도로 봐두시면 됩니다. 다음, 남동 임해공업지역, 우리나라의 최대 중화공업지역입니다. 여기는 다중이에요. 포항과 광양, 제철. 참고로, 남동 임해공업지역이라고 해서 여기 영남권만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다 포함됩니다. 광양과 여수까지. 그 다음에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다 발달한 곳이에요. 그리고 정유도, 거제 조선, 여수 석유화학, 창원 기계. 특히나 군수산업, 무기 만드는 산업이 창원에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제철, 그 다음에 광양도 제철, 그 다음에 여수와 울산, 석유화학, 그리고 울산은 자동차와 정유, 조선과 1차 금속도 꽤나 발달했어요. 그 다음에 거제는 조선, 조선 기억해둬야 되고요. 거제, 조선. 자, 다음, 위에 요거 빼먹었죠? 영남 내륙공업지역, 구미의 전자와 섬유, 특히 구미는 전자조립공업 발달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리는 전자조립공업. 자, 그래서 공부해 나가다 보면 각 시도별로, 각 도시별로 발달한 제조업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지도로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각 도시들의 위치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 밑에 잠깐 볼게요. 공업적의 변화. 수도권 공업지역과 남동 임해공업지역은 공업 집중에 따른 지적 불이익이 발생하여 공업이 분산하고 있습니다. 지적 불이익은 한 곳에 모여 있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기업 조직이 성장하면서 기능에 따라 입지가 달라지는 공간적인 분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특히나 수도권과 영남권의 공업이 집중되면서 정부의 공업 분산 정책도 실시가 되고 있고요. 수도권에는 지식기반 산업, 첨단 산업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자, 중요한 것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예요. 자, 실제로 시험에는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 건데, 자동차, 전자조립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가와나, 그리고 섬유가 있습니다. 일단, 시도별 주요 제조업의 업종별 출하액인데, 물론 주요 제조업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출하액이 제일 많은 데는 경기입니다. 경기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울산과 충남도 제조업 출하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요 제조업의 업종별 출하액, 경기 가장 많고 울산과 충남도 많다. 자, 먼저 자동차. 자동차 공업 발달하는 곳 한번 살펴볼게요. 자동차. 자동차 출하액 많은 곳들. 경기. 경기 자동차 출하액 많네. 그치? 그 다음에 울산. 울산도 많습니다. 그리고 충남도 많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광주도 꽤 많은 편이에요. 경기에는 화성에는 기아 자동차, 그리고 평택에는 KGM 모터스가 있습니다. 광명에도 기아 자동차가 있고 울산 현대자동차 대표적이고요. 충남에는 아산에 현대자동차 있습니다. 아산 도시도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정리해 보면 자동차는 경기,

울산, 충남이 대표적입니다. 다음, 얘는 우리가 흔히 전자조립이라고 얘기해요. 전자조립. 자, 전자조립 출하량 많은 지역, 대표적인 지역이 여기입니다. 경기, 어마어마하게 많지, 경기. 경기는 전자조립 1등이야. 전자조립이 워낙에 많아서 제조업 전체 출하액이 가장 많은 거거든요. 충남은 천안 아산 일대에 전자조립공업 발달했고, 경북은 아까 봤던 구미입니다. 그래서 전자조립은 경기, 그리고 충남, 경북, 그리고 최근에는 충북도 전자조립 출하액이 꽤 많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가볼게요, 가. 가. 가는 그럼 어디에서 출하액이 많은지 한번 살펴봅시다. 가. 가는 일단 경북 1등이야. 경북 1등이야. 전남. 그리고 충남도 꽤나 출하액이 많습니다. 특히나 경북 1등인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제철입니다. 1차 금속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경북, 전남, 충남. 지난번에 우리 에너지 얘기할 때 석탄 많이 쓰는 곳, 경북, 전남, 충남, 포광당 얘기했었죠? 경북의 포항, 전남의 광양, 충남의 당진의 일관제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석탄 엄청나게 많이 쓰고요. 제철공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다음, 나 볼게요, 나. 자, 나는 울산, 전남, 충남에서 출하액이 많네. 울여서, 지난번에 혹시나 에너지 얘기할 때 석유산업 발달한 지역들 얘기했었지? 그래서 나는 석유화학입니다. 석유화학. 그래서 얘는 울산, 그리고 여수 있는 전남, 서산 있는 충남,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죠. 자동차, 그리고 1차 금속 출하액도 꽤 많아요. 석유화학 공업도 발달했고 여러 가지 제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섬유. 섬유는 사실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섬유는 일단 출하액이 가장 적습니다. 출하액 가장 적은 경공업, 그나마 경기, 경북, 그리고 대구. 경기, 경북, 대구.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제조업 출하액에서 섬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아요. 대구가 많이 나옵니다, 대구. 다음, 오른쪽 그래프. 그래서 요 내용 바탕으로 A, B, C를 찾아보면, A, B, C.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자동차예요, 자동차. 그리고 요게 전자조립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조립 출하액 제일 많은 데는 경기였죠, 경기. 그래서 B가 경기입니다. 경기는 전자조립 출하액 1등, 섬유도 1등. 다음, 자동차는 경기, 충남. 또 어디 있었지? 현대자동차에는 울산입니다. 울산. 다음, 1차 금속 제철입니다. 포광당이겠네. 포광당. 포항 있는 경북, 광양 있는 전남, 그리고 당진 있는 충남이 되는 거고요. 석유화학, 울산, 여수 있는 전남, 서산 있는 충남, 울여서 이렇게 됩니다. 울여서. 섬유도 경기 1등, 경북 2등. 대구는 엄청 출하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전체 출하액에서 섬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다음, 전자조립은 경기, 충남, 경북이고 최근에 충북도 출하액이 꽤나 많아졌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동차 마지막 한번 확인해 보면 울산, 경기, 충남입니다. 특히나 자동차 경기에서는 화성, 평택, 광명이 대표적이에요. 여기 B. 충남은 아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산. 이렇게 도시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나 전자조립공업도 화성, 평택, 아산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요 지역들은 자동차랑 전자조립공업이 모두 발달한 곳이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좋아하는 보조자료까지 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사실 요 내용은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요것 때문에 하나 준비했거든요.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조업의 업종별 출하액 비율입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제일 많아. 경기, 울산, 충남. 경기 제일 많고 울산, 충남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제조업별로는 뭐가 제일 많냐는 거죠. 자, 요건 이렇게 기억해 둡니다. 전

4석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모든 제조업 중에 우리나라에서 전자조립 출하액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자동차, 그 다음이 석유화학, 그 다음이 제철입니다. 전 4석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주요 제조업의 시도별 출하액, 역시나 시도별 출하액을 다 합친 게 전체 출하액이잖아. 전자조립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자동차, 석유화학, 그리고 제철순입니다. 전 4석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시도별 출하액 순서도 나오지만 제조업별로 출하액 순서도 나옵니다. 전자조립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중에서 가는 당연히 경기겠죠. 경기가 엄청나게 많은 출하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명, 아니죠. 화성, 평택, 뭐 용인, 이천, 수원 다 전자조립공업 발달한 곳들입니다. 경기. 그 다음에 다는 경기 다음에 밑에 볼게요. 자동차, 경기, 울산, 충남, 가는 경기, 나가 울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 순서는요, 순서는 통계 자료의 기준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만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얘기하는 뭐 울려서, 그 다음에 포광당, 이게 반드시 출하액 순서랑 일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지역들이, 그 도시들이 많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가 울산이 되겠죠. 가는 경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와 라가 남아있는데, 라는 1차 금속. 경북 1등이라 그랬으니까 경북이 라가 되는 거고요. 다는 자동차, 석유화학, 제철, 전자조립까지 막 1등 막 이런 건 아닌데 골고루 다양한 제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여기는 충남입니다. 충남. 충남도 시험에 꽤나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사실 되게 많은 내용들을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2시간 하면 또 조금 늘어질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봤고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한국지 시각적 사고의 농업과 공업 파트 참고하시면 더욱 도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들 꼼꼼하게 복습하시고 뒤쪽에 있는 문제 풀어서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기선제압 OX도 꼭 풀어보시고요. 기선제압 OX 나와라!

꼼꼼하게 선택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체크 인사의 저도 한보라입니다. 자, 17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희 지난 16강까지 그렇지 공부하면서 불교 사상가들에 대한 개념 모두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렇죠. 불교 기본 문항 1, 2, 3, 4번까지 같이 풀어봤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맞아. 우리 불교 관련된 챕터의 마지막 문항들 더 이어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기본 문제 5번부터 시작해서 실전 문제까지 한번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OT 때도 말씀드렸고,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문제풀이 강의를 들을 때는 반드시 좋아. 자신이 꼭 먼저 풀고 보라쌤과 함께 확인해 보는 거야. 얘들아, 본인이 먼저 문제 풀지 않고요. 그냥 바로 보라쌤하고 문풀 강의를 듣는 건 정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의 시간 낭비에 가까워. 보라쌤이 문제 얼마나 잘 푸나 구경하려고

듣는 거 아니잖아. 반드시 본인이 꼼꼼하게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어디서 막히는지, 어디서 내가 제시문과 선지가 해석이 안 되는지 그 부분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부분을 보라쌤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귀담아 듣고 자신의 입으로 블라블라 다시 설명해 보면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문풀을 통해서 어떤 나의 개념의 빈틈을 메워갈까? 우리 또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문항입니다. 기본 문제 5번부터 한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라. 부정문으로 이렇게 묻고 있을 때는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겠네요. 자, 기역은 불교 경전을 연구하고 교리를 정립하여 불교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불교의 한 분파인데 경전과 교리 연구를 강조했다는 것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경전을 토대로 하여 교리를 체계화하고 이러한 불교 경전의 이해를 중시하는 이론 위주의 종파라고 할수 있다. 아하. 깨달음을 얻을 때 교리를 공부할 것을 강조했구나. 교리가 적혀 있는 경전을 중시했구나. 그렇지. 우리 중국에서 대승불교가 무슨 종과 무슨 종으로 다시 나눠져? 옳지. 잘했어. 교종과 선종으로 나누어지죠. 그중에서 좋아요. 기역은 교종이 되겠네요. 니은은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교리 공부보다는 어떤 수행, 좋아요, 선수행을 중요하게 여긴다. 참선, 선정 한마디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하게 보는 거야.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건 그렇지. 내 마음에 있는 불성을 깨우치는 수양을 강조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선을 통해서 사물의 본성을 직관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실천 위주의 종파라고 할수 있다. 아, 모든 사람의 본성 안에 이미 불성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박에 깨달아서 알 것, 도노를 강조하고 있는, 그렇죠. 니은은 잘했어. 선종이 되겠네요. 교종과 선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교종은 계율과 교리에 대한 이해가 깨달음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보죠. 자, 교종에서는요, 계율, 그리고 교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계율과 교리가 담긴 경전을 중시하고 있어요. 교종은 수행을 통해서 불성을 형성하며 곧 부처가 될수 있다고 본다. 자, 이렇게 나온다고 했지. 이거 계속 나오는 오답선지야. 왜 틀렸어? 찾아봐. 너희가 찾아봐.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엄지척이야. 불성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대승불교. 대승불교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에브리바디 태어날 때부터 불성을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불성을 이미 갖추고 있는 거야. 얘들아, 교종과 선종도 다 대승불교잖아. 그렇기 때문에 불성은 블라블라 하면 형성된다라고 표현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선종은 깨달음을 위한 진리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고 본다. 그렇죠. 최근에 평가원에서 이 부분 굉장히 반복적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선종에서는요, 진리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라고 생각해요. 얘들아, 스승과 제자 사이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진리를 강조하고, 우리 이거 네 글자로 뭐라고 공부했어? 이심전심. 뭐라고? 이심전심. 아,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심전심의 모습을 선종에선 강조하고 있네요. 선종은 깨달음을 위해서 경전 공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죠. 얘들아, 선종이 경전이나 교리, 문자를 다 부정한 건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집착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라고 본건 맞습니다. 기역과 니은, 즉 교종과 선종은 깨닫기 위해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한다고 본다. 얘들아, 기억나니? 석가모니 자체가 성정과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석가모니 이후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여러 대승불교 사상, 특별히 대승불교 중에서도 그렇죠. 인도의 중간 사상과 유식 사상 모두가 다 선정과 지혜 강조하고 있고요. 이 대승불교가 중국으로 건너간, 그렇지, 교종과 선종, 중국으로 건너가서 성립한 교종과 선종도 다 결국은 석가모니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한다라고 공통적으로 인정할 거야. 선정과 지혜는 교종 혹은 선종만 강조하는 수양의 방법이 아니라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게 된 중요한 내 수양 방법이기 때문에 불교 사상가라면 누구나 다 인정할 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같은 이런 공통진술 은근히 친구들 놓치기 쉽기 때문에 잘 공통점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것 골라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발문이 무슨 불교 사상가로 바뀌었어? 그렇지, 중국 불교 사상가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꼼수체크 윤사 강의를 잘 꼼꼼하게 수강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발문 자체가 중국 불교 사상가 그러면 거의 99.9% 누구 라고 했어. 옳지. 지 해와 능력이 있는 좋아요. 해능이라고 했습니다.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수능에서는 중국 불교 사상가 하면 거의 대부분 해능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해능은 그렇죠. 돈 오를 강조했던 중국 선종의 대가였습니다. 마음의 땅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계이고 마음의 땅에 산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며 마음의 땅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닦는 돈수가 있을 뿐이다. 다시 한번 누구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그렇죠. 해능이다라고 하는 건알수 있네요. 기억입니다. 해탈에 이르려면 문자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 이게 바로 불린 문자잖아.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중생의 구제보다 개인의 수행에만 집중해야 한다. 완전 틀렸지. 왜? 해능에. 그렇지. 선종도 결국은 다 대승불교고, 대승불교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보살의 삶을 이상적으로 여긴다. 따라서 중생의 구제도 개인의 수행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구제보다 개인의 수행에만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진술이 되겠네요. 자성의 본 모습을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아야 한다. 그렇지. 디귿 같은 요로한 선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자성은 불성이고요. 불성을 단박에 깨우치는 것, 돈오. 그리고 그것을 단박에 닦는 것, 돈수. 해능의 핵심 주장, 돈오, 돈수가 되겠습니다. 깨달음 이후에 수행을 지속해야 궁극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얘들아, 깨달음 이후에도 수행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 수행을 지속한다는 건 뭐야?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깨닫는 것, 돈오한 이후에도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엥, 이건 해능의 입장이 아니라 돈오 점수. 그렇지, 진울의 입장이 되겠다. 아하, 리을은 진울의 입장이기 때문에 해능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는 없었네요. 답은요, 그렇죠.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불교 사상가로 워딩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불교 사상가 그럼 셋 중에 하나야. 그렇지, 원효, 의천, 진울 중에 한 분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무엇을 일심이라고 하는가? 물들고 깨끗한 모든 현상은 본성이 둘이 아니어서 참과 거짓의 두 측면이 결국은 다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라고 이름하며 이 둘이 없는 곳이 모든 법의 실체여서 허공과 같지 아니하여 본성이 스스로 신비롭게 이해하기 때문에 마음이다라고 이름함을 말한 것이다. 자, 우리는 참과 거짓 이렇게 대립적인 두 가지를 분별하려고 하지만 이 사상가가 보기에 이 둘은 어때? 절대 불이한 것이다. 둘로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결국은 다 일심의 정원, 일심의 바다에서 만나는 것이다. 일심이문, 일찍다다지기. 좋았어. 너무 잘했다. 원효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으며 하나도 있는 바가 없는데 무엇을 마음이라 하겠는가? 이러한 도리는 말을 여의고 생각을 끄는 것이니 억지로 이름을 붙여서 일심이라고 할 뿐이다. 자, 원효 입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과 거짓도 결국은 일심으로 귀결될 수 있다. 맞아. 참, 거짓. 이거 둘로 나눌 수 없다는 거야. 붙여. 중생 나눌 수 없어. 진여 생멸 나눌 수 없어. 깨끗함과 더러움 나눌 수 없는 거야. 결국 하나야. 한 마음이야. 참과 거짓 결국은 일심으로 귀결된다. 기억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일심을 바탕으로 하여 언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일단 일심이 나왔고요. 언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얘들아, 이걸 누가 부정하겠니? 언어를 집착해야 돼. 언어에 집착해야 돼. 얘들아, 불교 사상가들은요,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다 놓아버리라고 이야기하겠지. 왜? 그렇지. 석가모니의 주장에 따르면 연계에 따라서 우리가 설명해 보자면 모든 존재와 현상은 어때?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불변의 실체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무엇에도 집착해선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 집착을 버려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하지 않겠지. 아, 니은 요 정도의 워딩도 충분히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워딩이 되겠습니다. 자성이 청정함을 알면 무명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얘들아, 자성이 청정함을 안대. 아, 자성 좋아. 불성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아, 불성이 맑고 깨끗한 걸 알아야 해. 이미 내 안에 완성된 부처가 있어. 뭐 여기까지는 그래. 뭐 그렇다고 쳐. 그런데 후반부 보자. 자성이 청정함을 알면 무명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불교에서 무명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잖아. 빛이 없다는 건 앞이 안 보인다는 거고, 결국은 무지하다는 거잖아. 무지는 깨닫지 못한 거잖아. 깨닫지 못하면 해탈하고 열반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무지, 무명은 극복해야 하는 것이지. 자, 자성이 청정함을 알면 오히려 무명이나 무지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되겠죠? 아, 디귿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종파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 종파의 교리로 통합해야 한다. 얘들아, 원효가 종파 간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하는 화쟁 사상을 이야기한 건 맞아. 전반부는 맞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화쟁을 위해 한 종파의 교리로 다 똑같이 통합해라고 얘기하지 않았었지? 각 종파의 상대성, 특수성 인정하는.

올라가면서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드론을 띄워서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융합하는 그런 원융회통, 원만하게 융합하여 만나고 통하는 원융회통의 화쟁 사상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한 종파의 교리로 통합해야 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정답은 그렇죠.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한국 불교 사상가입니다. 이번에는 이 사상가가 예스라고 긍정의 대답을 할 법한 진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교화할 때는 교문을 드러내고 밝혀서 널리 퍼지게 해야 하고 혼자 있을 때에는 대개 선의 근원을 맛보게 된다. 자, 중생을 교화할 때는 어떤 이런 가르치는 어떤 교종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대.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참선, 선정 이런 선의 근원을 맛보게 된대. 가고 숨고 나가고 물러남이 모두 도를 말미암으니 산속이나 속세에서 누가 고요함과 시끄럼을 말하겠는가? 근래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스스로 돈호하였다고 생각하여 교학과 성과 상을 말하는 것을 멸시하여 때때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니 모두 안팎으로 겸악하지 않은 허물이다. 자, 난 돈호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선종을 강조하는 사람들이겠지. 그런데 이렇게 난 돈호했어 라고 하면서 선종만 강조하면서 교종을 무시해. 이런 것은 이 사상가가 보기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교종과 선종, 조화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핵심적인 표현이 나왔죠. 안팎으로 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허물입니다. 잘못입니다. 내외 겸전, 교내에 계신 의천 왕자님 떠올라야 되겠죠? 교관 겸수, 내외 겸전. 8번은 그렇죠. 의천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의천이 예스의 대답을 할 질문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관을 멀리해야 하는가? 아니죠. 오히려 의자는요, 어때? 교와 관을 겸수 함께 수행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소승불교의 교리도 중생 해탈에 도움이 되는가? 얘들아, 이런 거 가져가자. 가져가는 거야. 이런 거는 문제 풀면서 가져가는 거야. 이런 거는 문제풀이까지 하고 문제풀이 강의까지 듣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하는 선물과 같은 꿀팁입니다. 자, 의천 같은 경우는 좋아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를 추구한 사상가야. 기본적으로 대승불교 사상가야.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석가모니 이후에 우리 윤리와사상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대부분, 아니 모든 사상가, 어떤 사상이 있었어? 인도의 대승불교, 그렇지, 용수의 중간사상, 세친의, 그렇지, 유식사상, 이후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교종과 선종, 선종의 대가, 해능, 그리고 우리 한국불교로 넘어가서 원효, 의천, 진우까지 다 기본적으로 대승불교 사상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의천, 물론 대승불교 사상가인 건 맞지만 이 의천 같은 경우에는 소승불교, 다른 말로 잘했다, 부파불교라고 우리 살짝 공부한 적 있죠? 이 소승불교의 교리라고 할지라도 중생의 해탈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내용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확인해 볼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니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예스라고 대답할 질문이 되겠네요. 점진적인 공부가 아닌 단박에 깨침을 추구해야 하는가? 얘들아,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를 추구한 사상가잖아. 그러니까 교리 공부 여전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무시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점진적 공부가 아닌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네요. 경전 공부를 중심으로 선수행을 수용해야 하는가? 경전 공부를 중심으로 선수행을 수용해야 하는가? 완전히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고대 동양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친구들 좀 예리하게 본 친구들은 다시 발문이 고대 동양으로 바뀌었어. 사실 우리가 이제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챕터가 딱 나눠져 있잖아. 챕터가 나눠져 있는데, 불교 문제 풀고 있는데 고대 동양 나오면, 석가모니겠구나. 요 정도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 물론 수능 시험에서는요, 언제 어떤 사상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예측할 수 없지만, 내신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 범위에 이제 불교가 들어가는데, 불교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고대 동양이야? 그러면 석가모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하나의 꿀팁입니다. 무명이 앞서 나타나면 모든 선하지 않은 법이 생긴다. 무명은 어리석음이었죠? 따라서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남에게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게 된다. 그에 따라 삿된 견해, 즉 악한 견해가 생기고 악한 견해가 생기면 악한 사유, 말, 행위, 생계, 정진, 마음챙김, 선정이 일어난다. 다 뭔가 잘못되고 틀어져 버린다는 거야. 만일 명을 일으켜 그것이 앞서 나타나면, 자, 그런데

0: 이번에는 무명과 달리 명, 즉 빛, 즉
1: 그렇죠.
0: 깨달음의 지혜, 이것이 나타나면 모든 선한 법이 생긴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남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기게 된다. 그에 따라 바른 견해가 생기고, 바른 견해가 생기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렇게 해서 쭉 바른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 얘들아, 우리 바른 것이 8개 있으면 8 정도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일단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바른 선정이 생기게 되면 탐, 진, 치와 같은 삼독에서 어때? 드디어 해탈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해탈하게 된다. 이와 같이 바르게 해탈하면 밝게 하는 견해를 얻어 나의 생은 이미 다하였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을 이미 다 마쳐서 후세에는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알게 된다. 아, 부처가 되기 위한 그러한 수행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해탈하고 열반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대. 누구야? 그렇죠. 석가모니가 되겠습니다. 고통이 생겨나는 원인, 그리고 고통을 제거하는 과정. 자, 고통이 생겨나는 원인이 무명이기 때문에 무명을 제거하면, 무명을 제거하고 명을 일으키면 어때? 고통이 사라진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석가모니는 설명했습니다. 석가모니 입장으로 적절한 것 골라볼게요. 무명은 태어남과 늙어감, 병듦과 죽음의 반복됨과 관련이 없을 뿐?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팔정도의 수행은 고통이 모두 제거된 상태일 때 가능한 거니? 고통이 싹다 제거된 상태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야? 그렇지. 열반한 상태야. 열반해야지만 팔정도의 수행이 가능한 거 아니지. 오히려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고통이 모두 제거된 상태인 열반에 이를 수 있는 것이 되겠네요. 자신과 세상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헛된 마음, 그런 잘못된 마음, 그런 악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 지혜로써 바르게 다스려서, 아, 자신과 세상도 어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불변의 실체는 아니다. 영원하지 않다. 무상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한다라고 석가모니는 이야기했습니다. 1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고대 동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 골라라라고 두 사상가가 갑과 을로 제시가 됐습니다. 열애가 지혜로서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여 그에게서 희고 깨끗한 법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으로 충만하고 오염되니 그것은 미래의 괴로운 번뇌의 과보가 되며 생로병사의 원인이 된다. 자, 지금 보니까 생로병사를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번뇌로 이야기하고 있어. 번뇌는 쉬운 말로 바꾸면 좋아, 고통이었잖아. 아, 생로병사를 지금 다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좋지 않은 밭을 잘 갈지도 않고 곧 좋지 않은 종자를 뿌리되 때에 맞게 비도 오지 않은 것과 같다. 과연 그 종자가 잘 자랄 수 있겠는가? 이처럼 바르게 관찰하는 것을 열애께서 갖추신 대인의 근본지혜라고 한다. 아하. 바르게 사물의 실상을 바르게 꿰뚫어서 알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서서 우리 열애라고 한 표현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그냥 이건 상식으로만 알아두면 좋아요. 열애는 아 어떤 부처 이렇게 일단 생각하면 좋아. 어떤 지혜를 깨달은 그러한 부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읽을 때 훨씬 더 해석이 편안하게 다가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고대 동양 사상, 그렇지 기본적으로 불교 사상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그러면 누구지? 좋아요. 석가모니라고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을 한번 볼게요. 사람에게 있어서도 어찌 인과 의의 마음이 없겠는가? 모든 사람은 인과 의의 마음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 그렇지. 성선설을 이야기하는 맹자일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조금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은 도끼질로 매일매일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겠는가? 마음의 기능을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도리를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도리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은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그 중요한 부분을 확고하게 세우면 하찮은 부분들이 그 중요한 부분을 깨배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대인이 되는 까닭이다. 하늘은 나에게 선한 마음을 주었어. 따라서 그 선한 마음,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확충하고 실현하고 함양하는 수양을 해나간다면 마음이 호수처럼 넓은 대인, 대장부가 될수 있다. 맹자 맞죠? 자, 석가모니와 맹자가 갑과 을로 묶여서 출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조합이야. 같이 한번 불교와 유교 사상가들의 입장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윤회가 반복되는 한 중생은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그렇죠. 석가모니에 따르면 생로병사가 반복된 윤회는 그 자체가 이미 고통의 연속입니다. 해탈하고 열반해야지. 어때? 그렇지. 윤회에서부터 벗어나서

고통이 제거된 그러한 존재가 되고요. 그렇게 깨달은 자를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용 보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마음은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형성된다. 아니죠. 맹자에 의하면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마음이 뭐야? 이게 바로 십이지심이잖아. 십이지심, 즉 스사시, 즉 스사시, 측은지심, 소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의 사단이죠. 사단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에브리바디, 누구나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선한 마음이에요. 선한 본성을 함양하기 위해 무지하고 무욕한 삶을 살아야 한다. 얘들아, 석가모니, 그리고 맹자, 지금 불교 사상가와 또 유교 사상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을이면 그렇죠 맹자가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맹자는 선한 본성을 함양해야 한다. 여기까지 맞아. 타고난 선한 본성 함양해야 하죠. 그런데 무지한 삶을 살아야 하나? 아니지. 일단은 석가모니도 무지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왜? 깨달아야지 해탈하고 열반하기 때문이야. 맹자도 무지는 나쁜 거죠. 왜? 기본적으로 어때? 시, 비, 옳고 그름, 선. 아, 이거 잘 구별해서 옳음. 선을 따라가고 그것을 좋아해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지하다라고 하는 건 맹자에게서도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지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맹자가 무게 아니오라고 이야기하겠네요. 이상적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수행이 필요하다. 얘들아 일단 석가모니는 어때? 극단적인 쾌락도 아니고 극단적인 고통도 아니고 중도의 수행, 팔정도의 수행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수행 맞습니다. 우리 맹자 같은 경우도 역시 유교 사상가로서 어때? 지나친 극단을 피하는 하는 중용의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얘들아, 기본적으로 도덕을 강조하는 그러한 유교 사상가들도 절제를 강조하고 중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수행 필요하다. 요 정도의 워딩은 맹자도 인정할 법한 내용이 되겠네요. 정답은요, 그렇죠. 기역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가의 불교 사상가 갑과 을 이래 두 사람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라고 했어요. 자, 나 그림은요. 그렇죠. 우리 순서도 그림이 또 등장했습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갑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 모든 법이 공하지 않다면 생멸이 없는데 무엇을 끊고 무엇을 멸하며 열반이라고 하겠는가? 한마디로 갑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모든 것이 공하다. 모든 법이 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획득되지 않고 도달되지도 않으며 단멸하지 않고 상주하지도 않으며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 않는 걸 열반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어때? 일체계 공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체계 공은 어떤 사상이야? 그렇지. 인도의 대승불교 그 중에서도 그렇죠. 중간 사상을 강조했던 용수의 대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중간 사상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을 보겠습니다. 자와 법을 가설함으로 인하여 각가지 모습들이 생겨난다. 그것은 식이 바뀌어 달라짐에 의지한다. 이 변화의 주체는 오직 세 가지, 즉 심, 의, 그리고 식이다. 이 모든 식이 바뀌고 달라져서 인식 주관과 인식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일체는 오직 식일 뿐이다. 오직 유, 유일하게 너뿐이야 할때그 유야. 그리고 마음작용식, 바로 나왔네. 을은요. 그렇죠. 인도의 대승불교. 좋아요. 유의식 사상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용수의 중간 사상과 세친의 유식 사상의 입장을 한번 순서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갑은요. 그렇죠. 중간 사상을 이야기했던 용수. 을은 그렇습니다. 유식 사상을 이야기했던 세친이 되겠죠? A는 용수가 네, 세친이 아니요. B는 용수가 네, C는요. 좋아요. 세친이 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각 사상가 입장 모두 다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할게요. 기억입니다. 만물에 고유한 속성은 인과 연에 따라 영원히 존재하는가? 얘들아, 두 사상가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어때? 만물의 고유한 속성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니? 아니지. 이건 불교 사상가들이라면 아니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죠? 얘들아, 기본적으로 인과 연,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만물은 생성되고 또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생멸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수와 세치는 모두가 다 어때? 그렇지. 만물은 자성을 가지지 않는다. 독자적인 속성을 가지지 않는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기억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니은입니다. 만물을 중도의 관점에서 바르게 통찰하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가? 자, 만물을 중도의 관점에서 바르게 통찰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극단적인 쾌락과 고통을 벗어나서 중도의 관점에서 사물의 실상을 바르게 볼 것을 이야기하는 건이 정도의 워딩이라면 그렇죠.

용수와 세친 모두가 다 인정할 법한 진술이 되겠죠. 석가모니가 중도의 수행을 강조하면서 사물의 실상을 바르게 깨닫는 그런 지혜를 얻어서 해탈할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 용수와 세친 모두가 다 예스라고 대답할 질문이에요. 니은도 그렇지 답이 될수 없겠네요. 만물은 인과 연에 의해 생멸하기 때문에 공의 관점에서 인식해야 하는가? 네, 용수의 대표 주장이죠. 모든 만물이 인연에 따라서 끊임없이 생멸함으로 어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그것은 단지 공할 뿐이야. 그런 의미에서 일체계 공이다라고 용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을입니다. 만물의 생멸이 오직 마음의 작용이라면 그 마음에는 분별이 있는가? 얘들아 잘 봐봐. 리을 같은 요런 선지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내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세친 같은 경우는 만물의 생멸이 오직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체 유심조를 이야기하죠. 유식 사상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 마음의 작용, 그 마음의 작용인 식. 그 식에는 분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시켜서 분별하지 않는 참된 지혜인 지를 얻는 그런 요가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자, 그 마음에는 분별이 있는가? 그렇지. 분별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없는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한 요가 수행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3번의 답은요. 좋아요.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보살은 일체의 상을 여의고 위 없는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일단 보살 나왔으니까 무슨 사상이야? 좋아요. 대승불교가 되겠네요.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어서도 안 되고 성향, 미촉, 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서도 안 된다. 응당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아, 중생을 도와주어야 한대.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즉 고정관념에 머물지 않은 보시, 무주상 보시, 남을 도와주고 나서도 다시 그 도움을 되갚음 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보시, 남을 도와주고 나서 남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그런 진정한 무주상 보시를 행한다면 그 복덕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대승불교 입장입니다.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중생의 삶은 본래 고통이 아님을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얘들아,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고통이 아니니? 아니죠. 석가모니에 따르면 생로병사 그 자체가 이미 다 고통이야.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 1번이 되겠습니다. 중생의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는 노력도 때 역시 보시라고 할수 있겠네요. 중생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여 해탈을 돕는 것 당연히 중요한 보시가 되겠죠.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해선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중생의 구제에 힘써야 한다라고 대승불교는 이야기합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수행과 진리를 추구하는 수행 이두 가지에 모두 힘써야 한다. 왜?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자이기 때문이겠네요.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제 5번에 이르러서 우리 한국불교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갑과 을, 한국불교 사상관 원효, 의천, 진율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어떠한 조합이 출제가 됐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갑부터 보겠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큰 바다와 같아서 그 가르침을 모두 헤아려 알기 어렵다. 넓고 넓어서 끝이 없으며 깊고 깊어서 바닥을 모른다.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다하지 않음이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없다. 여러 경전들의 부분을 통합하면 무수히 많은 설들이 하나의 의미로 돌아가니 부처의 지극한 보편의 뜻을 펼치노라면 백가에 서로 옳고 그르다는 주장을 모두 화합할 수 있다. 얘들아, 다툼을 그렇지 화합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왜? 모두 다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다툴쟁. 그것을 화합시킨다. 화쟁 사상이 되겠다. 누구니? 아이고, 좋아요. 원효가 되겠네요. 을입니다. 선가에서 교종의 언어를 빌리지 않고 이심전심만을 주장하면 최상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야만 할수 있는 길이다. 그렇다고 부족한 자질의 사람이 천박한 학문으로 하나의 도리를 터득하고서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거나 경전의 가르침을 아무 쓸모없다고 여기면서 더볼 것이 없다고 여긴다면 이 또한 잘못이다. 한마디로 선종과 교종 중 하나만 강조하는 건 잘못이다. 그러면서 교와 관해에 마음을 다써야 한다. 아하, 교종의 수양과 내 마음을 보는 선종의 수양을 함께 닦아가야 하는구나. 교교교. 그렇지. 교내에 계신 의천 왕자님. 좋아. 교관 겸수, 내외 겸전을 이야기했던 의천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자, 원효와
의천의 입장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의 관점에서 보면 진여와 생멸의 근본은 같죠. 원효는요. 진여와 생멸, 진리와 아직 진리를 깨닫는 것과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 이것도 결국은 그 근본은 일심으로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언어 자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계속 나오지 얘들아. 불교 사상가들은요. 그 무엇 자체에 대한 집착 이런 거다 버려야 한다라고 봅니다. 교학에 근거하여 지관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네. 기억나니? 을은 누구였었니? 그렇죠. 의천이었잖아.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렇지. 선수행, 즉 지관 수행을 함께 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전을 통한 가르침은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아니지, 얘들아. 우리 특별히 의천 같은 경우는요. 어때?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까지 강조했잖아. 잘못된 진술이다 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정답은 좋아요. 4번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동양사상 가와 나 입장으로 적절한 것 골라라 라고 묻고 있어요. 자, 동양사상이다 라고 표현이 됐는데, 자, 어떤 사상이 펼쳐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살이 일체지에 상응한 마음으로 안팎에 가진 것을 모두 보시하되, 온갖 중생들과 함께 위없는 깨달음에 공덕을 돌려 향함으로도 얻는 바가 없다. 이것을 보살의 보시 바라밀이라고 한다. 아, 보살이 실천해야 하는 육바라밀 중에서 지금, 오, 보시가 등장했어요. 보살이 일체지에 상응한 마음으로 온갖 법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온갖 법의 성품을 관찰하되 얻는 바가 없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온갖 법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온갖 법의 성품을 관찰하게 하되 얻는 바가 없다. 이것을 보살의 무엇이라고 불러? 이번에는 그렇죠. 육바라밀 중에 지혜바라밀. 지혜를 다른 말로 그렇지 반야라고도 불렀죠. 반야바라밀이라고 한다. 아, 보살이 실천해야 하는 여섯 가지 덕목인 바라밀 중에서 지금 보시와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승불교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나와볼게요. 지혜가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 중 가장 지극하고 완전하여 무엇을 더 보탤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한자로, 이거 한자 하는 친구들은 좀 팁인데, 지인이라고 일단 주었는데, 쌤, 저는 한자를 잘 모르는데요. 괜찮아. 쫄지 마. 괜찮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사물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사람이다. 다음 경지는 사물이 존재하지만 아무런 구별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아, 구별이 없다고 생각한대. 다음 경지는 사물의 구별이 있지만 옳고 그른 것, 아, 시비는 없다고 생각한대. 자, 시비가 드러나면서 도가 무너지고 도가 무너지면서 편애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어허, 이 사상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 도에 따른 삶을 이야기하면서 시비 선악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선과 옳음만을 치우쳐서 좋아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아, 도보다는 한참 더 아래 단계, 하수의 단계다라고 비판하고 있죠. 아직 친구들 중에서 지금 쌤이랑 꼼스체크 윤사로 윤사 1회독을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엥,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을 거야. 이건 우리가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살펴볼 도가 사상입니다. 다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장자의 도가 사상인데요. 친구들 장자인 거 몰라도 돼. 아직은 어려워도 돼. 그런데 우리 이미 개념 공부를 하고 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아, 요 정도면 도가 사상 아닌가 정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도가는요,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도에 따른 삶을 강조한 입장이에요. 자, 대승불교와 도가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변의 실체인 자아가 윤회의 주체임을 알아야 해탈할 수 있다. 왠지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 써있지만 딱 걸렸어. 왜 틀렸니? 잘했어. 나와야 돼. 아주 잘했어. 불교에서는요, 자아라고 할지라도 고정불변의 실체 아니잖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어. 무상해. 심지어 나조차 그러해. 그게 바로 무아잖아. 우리 불교의 기본이기 때문에 기억 잘못했습니다. 일체의 법은 공의 성품에 따라 비유이며 무일 뿐인 특성을 갖는다. 얘들아, 지금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공 나왔으니까, 대승불교에서 워낙 공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건 친구들 잘알 거야. 그런데, 어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은 무일 뿐이야? 있지 않은 것, 즉, 무일 뿐이니? 엥, 공은요, 기본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있음과 없음이라고 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게 공이었잖아. 그러니까, 아, 비유이며 무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 없다. 무라고 하는 것도 일단 양극단이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사물에 대한 차별적 가치 기준에 벗어나서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경지를 추구할 것을 이야기한 사상가가 장자가 되겠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모든 존재의 본래 모습을 통찰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집착 버리고 모든 존재의 본래 모습을 통찰하는 지혜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렇지.
그때부터 해탈의 경지가 되잖아요. 자, 그런 지혜를 갖출 때 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은 맞고요. 얘들아, 나 같은 경우도, 장자 같은 경우도, 아, 집착을 버리고 모든 존재의 본래의 모습, 도에 따른 그런 자연스러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알맹이를 갖춰야 한다, 지혜를 갖춰야 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요 정도의 워딩은요, 공통점으로 성립할 수 있겠네요. 6번의 답은 그렇죠.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중국 사상가와 한국 사상가 두 분의 가상 대화가 소개가 됐습니다. 두 사람 입장으로 계속해서 옳지 않은 것 골라라. 부정문을 묻는, 즉 아는 것을 골라라라고 하는 이제 부정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어. 내신 수능 시험,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고 긴장된 상태에서 치르면 굉장히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뚜렷하게 이렇게 표시해 놓고 시험 보실 때는 내 풀기를 강추드립니다. 자, 갑부터 한번 볼게요. 중생을 모두 제도하기를 바라고 다짐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식들의 마음속 중생이 각자 자기 몸에 있는 자기 성품으로 스스로 제도하는 것, 스스로 이끄는 것입니다. 삿됨이 오면 바름으로 이끌고, 어리석음이 오면 지혜로 이끌고, 악이 오면 선으로 이끌며, 번뇌가 오면 보리로 이끕니다. 깨닫는 지혜가 반야를 내어 미망을 없애버리면 곧 불도가 이루어지고, 서원의 힘이 행하여졌음을 스스로 깨달을 것입니다. 어찌 자기의 마음에서 단박에 부처의 본성, 진여의 본성을 보지 못하겠습니까? 자, 말이 좀 어려웠지만 그냥 차분하게 읽다 보면 결국은 나와. 우리가 공부한 뚜렷한 개념이 반드시 나오도록 출제하십니다. 얘들아, 쭉 읽어보니까 그 흐름이 지금 뭐야? 아, 중생이 각자 자기 안에 있는 성품이 이미, 아, 진여의 본성, 이미 부처의 본성, 아, 이미 내 안에 불성이 있어, 이미 내 안에 완성된 부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단박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 돈 5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종의 대가 지 해와 능력이 있는 잘했다. 해 능이 되겠습니다. 을입니다. 중생의 자성이 부처인 줄 몰라서 마음 밖 부처를 찾아 헤매다가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고 바른 길에 들어 자성을 봅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야. 중생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자성, 여기서 말하는 자성은 뭐라 그랬어? 그렇죠. 불성이라고 했지? 이 불성을 봅니다. 이 성품의 바탕에는 본래부터 번뇌 없는 지혜가 저절로 갖추어져 있어 모든 부처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 이미 내 안에 완성된 부처가 있어. 이것을 도노라고 하지만 끝없이 익혀온 버릇, 즉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배어온 축축한 습기와 같은 나쁜 습관은 갑자기 없애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의 의지에 닦아서 공이 이루어지고 부처가 될수 있는 종지를 기르기를 오래 하면 성인이 될수 있으니 이를 점수, 점진적인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도노한 이후에 점수가 필요합니다. 도노 점수 지누리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1번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가르침은 마음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그렇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종의 이심전심은 계속해서 이렇게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특별히 선종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주고받는 그러한 가르침,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스승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스승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선지식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거든. 자, 먼저 우리가 어때? 그렇지. 스승이 그 깨달음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제자에게 전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 생각하면서 아, 이 스승이라고 하는 표현도 이 선지식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는구나. 우리 문제 풀때 가져가면 좋은 팁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번뇌에 빠진 중생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아니죠. 우리 대승불교, 둘다 대승불교 사상가인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부처의 성품인 불성이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2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7번의 답은 일단 그렇죠. 2번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임을 단박에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이게 바로 뭐야? 도노잖아. 얘들아, 진우는요, 분명히 도노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도노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긍정합니다. 자신의 성품이 부처임을 자각한 후에도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그렇죠. 도노한 이후에 점수해야 한다까지 네, 소개가 됐기 때문에 4번도 역시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올바른 수행을 위해서 문자가 지닌 형식과 틀에 얽매여선 안 된다. 그렇죠. 둘 다다. 해능은 선종의 사상가, 진울은 선종을 바탕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한 사상가로서 아, 문자가 지니는 형식과 틀에 얽매이면 안 된다 정도의 워딩은 동의하겠습니다. 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8번 한국불교 사상가입니다. 깨달음 이후에 닦는 길은 단순히 오염되지 않은 닦음일 뿐만 아니라 만 가지 행위를 겸하여 익혀서 자신과 타인이 함께 구제되는 길이다. 자, 도노한 이후에 수행이 필요하대. 점수가 필요하대. 도노 점수를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8번은 누구야? 그렇죠. 진울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오늘날 선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하기를 단지

불성을 밝혀서 보기만 하면 이타인과 원이 저절로 성취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난 그렇지 않다고 본다. 불성을 밝혀보면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고 부처와 내가 차별이 없으니 만일 자비의 원을 바라지 않으면 적정에 빠질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노한 이후에도 반드시 점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좋아요. 8번은 계속해서 진울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부처의 말씀인 선과 부처의 마음인 교는 서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거 왜 틀렸어? 그렇지. 부처의 마음이 선이고요. 부처의 말씀이 교였잖아. 잘못된 진술입니다. 수행자가 깨닫는 순간 모든 습기와 번뇌 일시에 제거되는 거 아니죠? 깨달은 이후에도 습기와 번뇌가 일시에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자성의 본체인 선정과 작용인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 너무 맞는 표현이죠? 선정은 본체, 지혜는 작용. 맞는 표현이죠? 따라서 정해 쌍수를 진우론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수행뿐만 아니라 중생의 구제에도 힘쓰는 것이 수행자의 참모습이다. 맞죠? 진울도 대승불교 사상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을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한국 사상가 갑과 중국 사상가 을의 입장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갑부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승의 법에는 오직 일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무명이 일심을 미혹시켜 끊임없이 육도를 떠돌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역시 일심을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일심으로 말미암아 육도를 지어내기 때문에 널리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을 바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의 문이 있지만 처음 수행에 들어갈 때는 두 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진여문에 의하여 지행을 닫고 생멸문에 의하여 관행을 일으키면 모든 수행이 이에 갖추어지는데 두 문은 결국 하나입니다. 일심, 이문사상, 좋아요, 원효가 되겠네요. 반야의 지혜는 크고 작음이 없지만 모든 중생에게 아직 미혹한 마음이 있어서 밖으로 부처를 구하기 때문에 자기 성품을 깨닫지 못합니다. 낮은 근기의 중생이라도 단박에 깨우치는 가르침을 듣고 오직 자기 마음에서 자기 본성으로 하여금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 번뇌의 중생도 모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치 큰 바다가 온갖 물의 흐름을 받아들여 작은 물과 큰 물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곧 견성입니다. 견성성불. 견우가 직녀와 오작교에서 만나서 이별은 불가하오. 견직교 입을 떠올려 본다면 견성성불 직지인심. 그렇지. 교외별전. 그리고 어떤 것이 있어서 이심전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었어요. 자, 그럼 얘들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자. 이 을은요, 결국 무얼 얘기하고 있어? 그렇지. 중생이 자기 마음 안에 완성된 부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불성을 단박에 깨달아서 알아야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도노를 이야기하고 있죠? 중국 사상가 해능이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원유와 해능의 입장 살펴볼게요. 일심은 중생의 마음이면서 또한 부처의 마음이다. 그렇죠. 일심은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을 구별하지 않고, 그렇지. 하나로 통한다고 봅니다. 일체 법을 통찰하기 위해선 지혜가 아닌 선정이 필요하다. 아니죠. 석가모니가 지혜와 선정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혜와 선정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네요. 본래 탁한 중생의 마음을 청정하게 변화시켜야 성불할 수 있다? 아니야.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중생은 어때?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맑고 깨끗한 불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입니다. 마음으로는 깨달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가 필요하다? 아니죠. 선종에서는 해능은 이심전심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으로 깨달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보죠. 중생은 염불만으로도 궁극적인 세계에 진입할 수 있다? 얘들아, 생각해봐. 해능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염불만 외운다고 해서 궁극적인 세계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죠. 해능은. 그렇지, 반드시 돈오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 입장으로 다시 워딩이 바뀌었어. 발문이 바뀌었어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업과 과보를 알지 못하며, 부처를 알지 못하고, 법과 승가를 알지 못하며,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그 발생과 소멸을 알지 못하며,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지 못하며, 인도 알지 못하고, 인이 일으키는 법을 알지 못하고, 착함과 착하지 않음을 알지 못하며, 죄가 있고, 죄가 없음, 못나고 뛰어남, 블라블라블라를 모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 빈틈없고, 한결같음이 없어, 어리석고, 컴컴하며, 밝음이 없고, 크게 어두우면 이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자, 길게 나왔지만, 결국은, 아, 무명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좋아. 불교 사상이잖아. 기본이잖아. 석가모니 입장이잖아. 석가모니 입장 골라보겠습니다.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깨닫고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 인연. 인연에 따른. 그렇지. 연기의 법을 깨닫는다면 모든 만물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상호 의존한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깨닫고요. 자비를 실천할 수 있겠네요. 중생의 미래는 미리 결정된 숙명이기 때문에 결코 바뀔 수 없다? 아니, 쟤들아.

불교는 이런 숙명론이 아닙니다. 결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생의 미래는 미리 결정된 숙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중생도 어때? 그렇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탈하고 열반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미리 결정된 숙명 아닙니다. 무명의 번뇌가 완전히 제거되면 반복된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 잘 보자. 무명의 고통, 번뇌가 완전히 제거돼. 이런 상태가 뭐야? 이게 바로 열반이야. 깨달아서 열반한 거야? 열반하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죠. 연기법에 따르면 동일한 행위가 반드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얘들아, 맞지? 내가 동일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그 동일한 행위가 또 다른 무수히 많은 또 조건들과 함께, 그렇지,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우리가 측정할 수 없잖아. 동일한 행위가 반드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정답은 그렇죠. 기역, 디귿, 그리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풀어봤던 문항들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본인이 불교 공부할 때 어떤 부분에서 개념의 빈틈이 있었는지 채워나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배 후기에 남겨주시고요. 선생님은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1회 실전 모의고사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파이널인데 왜 이렇게 일찍 오픈했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일찍 공부한 친구들도 있고 우리 재수나 N수생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념이 갖추어진 친구들이 먼저 미리 풀어볼 수 있도록 강의는 일찍 오픈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목 자체가 파이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픈된 시점에 꼭 들어야 되는 강의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개념 공부 더 열심히 하시고 조금 수능 직전에 들어도 상관없는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강의는요. 생각보다 꽤나 좋은 문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이 교재거든요. 이 교재 같은 경우에 수특이나 수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다듬어진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만들어진 그런 문제들이라면은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는 그렇게 아주 잘 만들어진 아주 잘 다듬어진 문항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잘 다듬어지지 않았기에 약간 거칠고 조금 도전적인 이런 문항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는 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교재에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꼭 풀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저는 이 문제들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지 또 이 자료들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말고 어떤 것들까지 알아두면 좋을지 이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는 1회 실전 모의고사의 1번 문제입니다.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 문제는 대동여지도 관련된 문항인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대동여지도 관련된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특히나 이번이 마지막 한국지리 시험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국지리인 만큼 또 대동여지도가 또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읽어볼게요. 다음은 어떤 지역의 대동여지도와 신증동궁 여지승람의 일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모 지역은

충청지방에 유래가 된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충청지방은 충주, 그리고 청주의 앞글자를 따서 충청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충주 아니면 청주인데요. 뒤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요 지역이 충주인지 청주인지는 몰라도 충분히 문제는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가는 대동여지도고요. 요건 지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알아볼게요. 자, 나는 동쪽으로 청풍군 경계까지 28리이고, 남쪽으로 괴산군 경계까지 48리이고, 그리고 경기도 여주 경계까지 78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청풍은요, 제천에 예전에 있었던 곳이고, 현재는 사라진 곳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요 지역 사람들은 요 일대를 청풍이라고 불러서, 충주를 다른 말로 청풍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천에 가면은, 케이블카가 있는데요. 청풍 명월 케이블카라고 부릅니다. 이 엄청나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호수를 전망해 볼수 있는 케이블카입니다. 다음, 괴산 충북입니다. 제천도 충북. 다음, 여주는 경기도입니다. 그 얘기는 충북의 괴산, 그리고 제천, 그리고 경기도의 여주 사이에 있는 곳이란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는 충주가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충주라는 건 몰라도 문제는 충분히 풀이할 수 있어요. 자, 바로 보기 볼게요. 가에 나타난 하천 본류는 남해로 흐른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하천이 어떤 하천인지 알아야 이 하천이 어디로 유입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하천의 정확한 명칭은 몰라도 일단 이 하천이 어느 지역을 흐른지만 알아도 충분히 판단해 볼 수가 있는 선지예요.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얘기했듯이 제천, 괴산, 경기도 사이에 요 일대에 어떤 지점이라는 것을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충주이든 청주이든 이 하천이 요 충청도 일대를 흘러가는 하천이란 얘기예요. 이렇게든 뭐 이렇게든. 자, 그러면은 이 하천이 남해로 흘러 들어가려면 여기 있는 소백산맥을 넘어서 남해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백산맥을 넘어서 하천이 흘러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요 일대를 흘러가는 하천은 당연히 황해로 유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천 본류는 남해로 흐르지 않고 황해로 흘러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은 보기입니다. 다음, 가의 기역 지점으로부터 20리 이내의 거리에 봉수가 두개 있다고 합니다. 자, 조금만 확대해 볼까요? 자, 20리. 일단 도로에 방점이 찍혀 있고요. 방점 사이의 간격은 10리입니다. 그럼 볼게요. 자, 기역에서 10리, 20리 이내에 요기 봉수 하나 있네요. 다음, 10리, 20리 이내 요기도 봉수가 하나 있네요. 어쨌든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기역 지점으로부터 20리 이내 거리에 봉수가 두개 있다고 얘기했으니 어쨌든 요거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다음, 나는 국가 통치를 목적으로 제작된 관찬지리지이다. 자, 일단 관찬지리지는 주로 백과사전식으로 서술됩니다. 백과사전식. 백과사전식은 항목별로 서술해 놓은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건치현역 어쩌고저쩌고, 토산 어쩌고저쩌고, 학교 어쩌고저쩌고, 여권 어쩌고저쩌고, 백과사전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리지는 조선 전기의 백과사전식으로 저술된 관찬지리지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사실 밑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여기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증동궁 여지승람의 일부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증동궁 여지승람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관찬지리지입니다. 당연히 나는 관찬지리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데요. 다음, 가는 조선 전기, 나는 조선 후기에 제작되었다. 아니죠. 대동여지도가 조선 후기. 그리고 신증동궁 여지승람이 조선 전기에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여름 강수 집중률과 겨울 강수 집중률 및 연강 수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부터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일단 지도부터 봐야 되겠죠?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먼저 여기 강원도 쪽에 있는 여긴 어딜까요? 여기. 여기는 강릉이 되겠죠. 그래서 강릉. 다음, 내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는 예, 대구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안동입니다. 안동. 다음, 여기.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거제입니다. 그리고 연강 수량이 제법 많은 곳이죠. 다음, 여기.

서울 위쪽에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정확한 명칭은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아주 넓게 봤을 때요 일대를 한강 유역이라고도 부른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강 유역은 전반적으로 여름강 수집률이 높은 지역. 일단 여기는 의정부라는 곳이에요. 의정부. 자, 그러면 그래프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에는 연강수량 그리고 격앙집, 여강집이 나와 있습니다. 원의 크기를 통해서 우리는 연강 수량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역 중에서 연강 수량 가장 많은 곳은 나입니다. 그리고 지도상 네 지역 중에 연강 수량 가장 많은 곳, 한반도의 최다 우지는 제주도 및 남해안 일대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일대가 연강 수량 가장 많겠죠? 그래서 거제가 연강 수량 가장 많아요. 연강 수량 1등인 나가 거제가 되고요. 여기도 적어볼게요. 거제가 납니다. 다음. 연강 수량이 가장 적은 곳은 어디인가요? 가장 적은 곳은 일단 남한에서 연강 수량 가장 적은 데는 백령도고요. 그리고 요 일대 영남 내륙 지역도 연강 수량이 굉장히 적은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안동이 네 지역 중에 연강 수량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에서 연강 수량 제일 적은 게 다잖아요. 그래서 연강 수량 가장 적은 다가 안동. 그리고 안동에도 적어볼게요. 안동이 다가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두 지역은 강릉 그리고 의정부인데요. 강릉은 북동 기류에 의해서 겨울강 수집률이 높은 지역. 반면 의정부를 비롯한 한강 유역은 이 남서풍에 의해서 여름강 수집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겨울강 수집률이 높은 가는 강릉. 반면 여름강 수집률이 높은 라는 의정부가 되겠죠. 그러면 지도 적어볼게요. 의정부가 라, 강릉이 가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기 보겠습니다. 가는 라보다 강릉은 의정부보다 강릉은 의정부보다 기온의 온도차가 작겠죠. 강릉은 동해안, 의정부는 내륙이니까 따라서 이거 맞습니다. 다음 나는 가보다 거제는 강릉보다 겨울에 연안 해역의 수온이 높다. 자, 거제는 강릉보다 더 저위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겨울에 연안 해역의 수온이 높다. 수온이 더, 그러니까 바다가 더 따뜻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네요. 다음, 다는 한강 유역 아닙니다. 라는 낙동강 유역 아닙니다. 두 개가 뒤바뀌었죠. 그래서 다가 낙동강 유역, 라가 한강 유역입니다. 디귿은 틀렸네요. 다음, 리을입니다. 가와 라의 위도 차이는 볼까요? 가와 라의 위도 차이는 거의 없어요. 나와 다의 위도 차이보다 작네요.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기역 니은이 맞으니까요.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자, 좋습니다. 기호 문제지만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고요.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자원 관련된 문제인데요. 얘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그래프는 6시 도의 지역 내 A부터 D 에너지 원별 공급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부터 D는 각각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에 하나. 자, 그러면 그래프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여기에 우리는 A, B, C, D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와 나도 찾아야 됩니다. 일단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원자력이 될것 같은데요. 자, 경북, 전남, 울산에서만 공급량 비율이 나타나고 있는 전남, 경북, 울산에서만 공급되고 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만 발전소가 건설되어 있고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 소비되는 바로 D는 원자력이 되겠죠. D는 원자력. 다음. A 볼게요. A는 경남에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경남. 그리고 A 그래프가 굉장히 좀 독특한데요. 이거 보면은 울산은 A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에 가도 A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나에서 꽤나 많이 소비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경남과 특정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소비되면서 울산에서 거의 소비되고 있지 않은. 자, 특히나 경남은 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대용량의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석탄 소비가 많고요. 석탄은 경남, 충남, 경북, 전남 이런 지역에서는 꽤나 소비가 되지만 특히나 울산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 그리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울산에선 거의 소비가 되고 있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경남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고 제철 소 있는 전남과 경북에서도 꽤나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석탄이고요. 그러면 나는 석탄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는 곳이네요. 어딜까요? 충남이 되겠죠. 그래서 나가 충남. 그러면 남아있는 가는 경기가 되고요. 경기는 요 친구. C의 소비량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경기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어서 천연가스의 소비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경기에서 소비 비중이 높은 C가 천연가스, 그리고 남아있는 B가 석유가 되고요. 석유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석유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나와 ABCD를 다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제 보겠습니다. 나는 충남은 경남보다 석탄 공급량이 적대요. 아닙니다. 충남은 우리나라에서 석탄 공급량이 가장 많은 지역. 그래서 옳지 않은 선지가 되고요. 다음, 가는 경기는 다시 할게요. 경기는 충남보다 1차 에너지 공급량이 많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1차 에너지 공급량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은 내용. 다음, 석유는 천연가스보다 가정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 아니죠. 가정용 소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에너지는 천연가스입니다. 왜냐하면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옳지 않은 선지가 되고요. 다음, 원자력은 석탄보다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 아니죠. 석탄이 훨씬 더 먼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번 옳지 않은 내용. 다음, 우리나라에서 A부터 D의 공급량은 B, A, C, D다. 맞나요? 유탄천원 신수, 유탄천원 신수. 맞죠?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 됩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었죠? 4번 볼게요. 자, 다음 글의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렬비 열도는 동경 125도 34분, 북위 36도 34분에 위치한 섬으로 육지에 가장 가까운 한국까지 약 55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경렬비열도는 북경렬비열도, 동경렬비열도, 서경렬비열도 총 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러기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기러기가 열을 지어 날아갈 때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섬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우리 기역부터 볼게요. 1번. 자, 1번 보겠습니다. 기역은 온성군 유원진과의 최단 거리보다 서귀포시 마라도와의 최단 거리가 더 멀대요. 자, 일단 요 경렬 비열도는 황해에 위치하고 있는 섬입니다. 황해. 그런데 위도를 살펴보면 여기 북위 36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죠. 북위 36도 부근.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중앙을 지나가는 위선이 대략 북위 38도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좀 그려보면 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요 가운데 북위 38도선이 지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유원진은 요즘 위치하고 있고요. 마라도는 요즘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 동서간의 거리는 차치하고서라도 요 경렬 비열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북위 36도 부근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나라를 지나는 중앙 위선보다도 상대적으로 저위도에 위치하는 섬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남북 간의 거리가 유원진보다는 마라도와 더 가까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동서 간의 거리도 유원진보다는 마라도가

캐리까지 뻗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두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하, 우리나라에서부터 황해에서 우리나라 영해 기점으로부터 200캐리까지 뻗을 수 없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밑에 이런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서 경렬비도는 중국의 산둥반도와 약 268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1해리는 대략 2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0캐리까지 뻗는다면 대략 400km 정도를 뻗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국의 산둥반도와의 거리가 약 268km니까 당연히 중국도 200캐리 뻗고 우리도 200캐리 뻗어야 되는데 경렬 비열도와 산둥반도 간의 거리가 268km니까 400km씩 뻗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의 서경렬비도의 영해 기점으로부터 서쪽 200캐리까지의 바다는 모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될수 없는 거죠. 틀렸습니다. 다음 계속 볼게요. 자, 이중 서경렬비도에만 우리나라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23개 영해 기점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홍도, 가거도, 속산도라고도 얘기합니다. 함께 황해 위치하는 섬 중에서 영토적 가치가 높은 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23개 영해 기점을 연결한 기선. 자, 기점을 연결한 기선이 뭐가 되죠? 직선 기선이 됩니다. 직선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맞아 볼게요. 자, 니은의 서단은 북경렬비도의 서단은 디귿 서경렬비도의 서단보다 서쪽에 위치한대요. 서쪽에. 자, 일단 글에 나와 있듯이 서경렬비도에만 영해 기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요 경렬비열도는 황해 위치하고 있는 섬들입니다. 당연히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에 영해 기점을 설정해 놓았을 것이고, 영해 기점이 서경렬비도에만 있다는 얘기는 서경렬비도가 북경렬비도보다 서쪽에 위치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북경렬비도의 서단은 서경렬비도의 서단보다 서쪽에 위치한다. 이게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죠. 서경렬비도의 서단이 더 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영해 기점이 위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아요. 다음, 디귿. 서경렬비도는 충청 남도, 그리고 가거도는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 자료에 A부터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A부터 C. 일단 직탕폭포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고수동굴, 그리고 공룡발자국 화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지도에서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철원입니다. 철원에 직탕폭포가 있는데 여기에 현무암이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무암에는 주상절리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주상절리 따라서 침식이 이루어지면서 직각, 수직을 띠는 폭포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철원이고요. 철원. A의 기반암은 현무암이 됩니다. 그리고 현무암은 언제 만들어진 암석이죠? 현무암은 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다음. 고수동굴입니다. 일단 여긴 어딘가요? 여기는 단양이고요. 고수동굴이 단양에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단양입니다. 단양. 그리고 고수동굴은 석회동굴이죠. 따라서 B는 석회암이 될 것이고요. 석회암은 언제 만들어진 암석? 석회암은 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다음, 여기는 공룡발자국 화석이 있네요. 그리고 지도상에서 여기는 고성입니다. 고성. 고성에 있는 공룡발자국 화석. 중생대 퇴적암에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중생대 퇴적암이라고 적어 볼 거고요. 중생대 퇴적암. 그리고 앞에도 적었듯이 이 중생대 퇴적암은 당연히 중생대에 만들어졌겠죠. 자, 그러면 보기 볼게요. A.
현무암이 위치한 하천 주변의 농경지는

물빠짐이 좋아 주로 밭으로 이용된다. 아닙니다. 철원일 때 용암돼지는 논으로 널리 이용되고요. 그래서 오대살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음에요. 다음, 비 주변의 주된 암석. 비 주변의 주된 암석은 뭔가요? 석회암이 되죠. 석회암은 시멘트 공업의 주요 원료이다.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해는 맞고요. 다음, A의 주된 암석. A의 주된 암석은 현무암입니다. 현무암. 다음, B의 주된 암석은 아까 얘기했듯이 석회암이 되겠죠. 석회암. 그러면 A의 주된 암석은 B의 주된 암석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자, 현무암은 신생대, 석회암은 고생대에 만들어졌으니까 형성 시기는 석회암이 더 이른 거죠.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다음, B의 주된 암석은 아까 얘기했듯이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층은 해성층. 맞죠? 조선우충군. 다음 C. C는 중생대 퇴적암이에요. 중생대 퇴적암이 분포하는 지층은 주로 육성층에 해당한다. 육성층이니까 여기에서 공룡이 따다다다다다 뛰어다니다가 거기에 공룡 발자국이 찍힌 거죠. 그래서 리을 맞습니다. 니은과 리을이 맞으니까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 보죠. 다음 글에 가부터 라및 A부터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부터라는 각각 영남권, 제주권, 충청권, 호남권 중 하나이고요. A부터 C는 과실, 맹류, 쌀 중에 하나래요. 우리는 가부터 라까지 그리고 A부터 C까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가나다라 그리고 AB, C를 적어볼게요. ABC가 잘안 보이겠네요. ABC를 여기 밑에 적어보겠습니다. ABC.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죠. 우리나라의 작물별 생산량 중 A부터 C 중에서 2004년의 생산량을 보면 A가 가장 많대요. 그러면 과실, 맹류, 쌀 중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농작물은 쌀입니다. 반면 C가 가장 적대요. C. 가장 적은 것은 맹류죠. 그러니까 가장 생산량이 많은 A는 쌀, 생산량이 가장 적은 C는 맹류가 되고요. 남아있는 B는 과실이 되겠죠. 일단 A, B, C는 찾았어요. 자, 밑에 볼게요. 그렇다면 A의 쌀의 권역별 생산량은 다나, 가, 라 순이래요. 바꿔 얘기하면 다가 가장 많고 라가 가장 적다고 합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4개 권역 중에서 쌀 생산량 가장 많은 권역 어딘가요? 논면적 가장 넓고, 그리고 쌀 생산량 가장 많은 곳은 호남권입니다. 그래서 다가 호남권이 되고요. 호남권. 반면 쌀 생산량 가장 적은 데 어디죠? 가장 적은 데? 자, 압도적으로 쌀 생산량이 적은 데가 하나 있네? 어디였죠? 주상전력발달이 탁월한 현무암이 기반암이라 물이 잘 빠져서 벼농사에 불리한 제주권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라가 제주권이 되겠죠. 제주권. 자, 그러면은 남아있는 것은 가와나 바로 영남권과 충청권인데요. 영남권과 충청권 중에 어디가 더쌀 생산량이 많지? 요건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B의 과실의 권역별 생산량은 과실의 권역별 생산량은 가라, 나, 다순이래요. 자, 과실 생산량 가장 많은 권역은 영남권입니다. 그러니까 요 가가 영남권이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나가 충청권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쌀의 권역별 생산량은 호남권. 1번, 충청권이 2등, 영남권이 3등, 제주권이 4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선지 볼게요. 자, 라의 제주권의 지역 내 생산량은 과실, 맹류, 쌀 순이래요. 제주권 같은 경우에는 과실 생산량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쌀 생산량이 가장 적죠. 심지어 맹류보다도 생산량이 적습니다. 따라서 제주권은 과실, 맹류, 쌀 순이 맞습니다. 기억은 맞는 내용. 다음, 가는 영남권은 충청권

보다 전업 농가 수가 많대요. 자, 일단 영남권에 속하는 경북이 농가 수 가장 많고요. 그리고 영남권 자체가 농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다 영남권은 전업농의 비율도 높기 때문에 농가 수도 많고 전업농의 비율도 높으니까 전업 농가 수는 영남권이 충청권보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다음, 충청권은 호남권보다 논면적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자, 주의하셔야 돼요. 일단 시도 중에서 그리고 도 중에서 논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입니다. 충남. 그런데 우리 충청권에는 충남뿐만이 아니라 충북이 포함되어 있어요. 충북. 충북은 산지 비율이 굉장히 높죠. 따라서 논의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권역들 중에서 모든 권역들 중에서 논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호남권입니다. 그래서 충청권, 호남권보다 논면적 비율이 낮아요.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리을. 다는 라보다. 호남권은 제주권보다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높대요. 자, 제주권은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죠. 제주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감귤, 우리 하우스 감귤 많이 먹어봤을 거예요. 하우스 감귤, 말 그대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감귤입니다. 시설 재배하죠. 또 제주권에서 최근에 열대작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열대작물, 특히나 열대 과일 같은 거. 애플, 망고, 패션 후르츠, 용과 이런 것도 많이 재배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주도가 옛날보다는 기온이 높아져서 이런 열대작물 재배에 적합한 환경으로 변화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열대기후 지역보다는 이런 작물 재배하기에는 기온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같은 거 이용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제주권은 감귤과 열대작물 재배에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호남권보다 제주권이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기역과 니은이 맞으니까요.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다음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는 권역별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를 합하면 총부양비가 되죠. 결국 이 그래프에서 요 값이 총부양비가 됩니다. 총부양비. 그리고 총부양비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과 반비례합니다. 총부양비가 가장 작은 다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가장 높고, 총부양비가 가장 큰 강원권이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가장 낮은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 두기.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여러 권역들이 나와 있고요. A와 B가 블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A와 B는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권역에서 A는 B보다 그 값이 작게 나타나요.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값이 작은 A가 유소년층, 그리고 B가 다시요. A가 유소년부양비, B가 노년부양비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A가 유소년부양비, B가 노년부양비가 됩니다. 노년부양비.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유소년부양비 더하기 노년부양비가 총부양비예요. 총부양비는 청장년층 인구와 인구 비율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다는 총부양비가 가장 작은 곳이고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권역들 중에서 가나다 총부양비가 가장 작고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어디일까요? 수도권이 되겠죠. 그래서 다가 수도권이 됩니다. 수도권. 자, 남아있는 것은 가와 나고요. 여기 없는 권역, 호남권과 충청권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강원권 다음으로 총부양비가 큰 권역입니다.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은 권역, 그리고 노년부양비가 큰 권역, 전남과 전북이 포함되어 있는 호남권이 됩니다. 역시나 총부양비가 가장 낮고 노년부양비가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이지만 전남, 전북, 광주가 합쳐져서 호남권이 되기 때문에 강원권 다음으로 총부양비가 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가는 호남권.
남아있는 나가.

충청권이 됩니다. 그럼 볼게요. A는 유소년 부장비, B는 노년 부장비니까 옳지 않은 선지입니다. 다음, 2번. 다에는, 수도권에는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시도가 위치한대요. 자,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시도는 어디였죠?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시도는 방금도 얘기했었네. 전남입니다. 그리고 전남은 호남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도 옳지 않은 선지가 되겠죠. 다음, 3번. 충청권은 호남권보다 청장년층 인구가 많대요. 자, 호남권과 충청권을 비교해 보면 충청권이 총부양비가 작으니까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겠죠. 그래서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충청권은 호남권보다 인구도 많아요. 그럼 충청권은 호남권보다 인구도 많은데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도 높으니까 청장년층 인구도 충청권이 많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충청권은 호남권보다 청장년층 인구가 많다? 맞는 내용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다음 4번. 충청권은 수도권보다 총인구가 적겠죠? 그래서 4번은 틀리네요. 다음 나와 다. 충청권과 수도권에는 모두 기업 도시가 위치한대요. 자, 일단 기업 도시 태충아 영원하자였었죠? 태충아 영원하자. 태안 충주 영암 해남 그리고 원주였습니다. 그러면은 충청권에는 기업 도시가 있지만 수도권은 없죠.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유형별 외국인 주민 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주민 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지도부터 보면 지도에는 강원입니다. 잘안 보이네요. 강원. 그리고 서울이죠. 그리고 경남입니다. 자, 일단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외국인 주민 수는 인구와 비례하는 편이에요.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대체로 외국인 주민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민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죠. 당연히 서울과 경기가 외국인 주민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나다 중에 일단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은 곳이 가예요. 그럼 가가 어딜까요? 가가 서울이 되겠죠. 그래서 가가 서울입니다. 자, 여기 보이나요? 좋습니다. 서울. 자, 그렇다면 서울의 외국인 주민의 구성을 살펴보죠.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A보다는 B가 숫자가 더 많습니다. 서울은 대학교도 많고 대학원도 많아요. 그러면은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중에 상대적으로 유학생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가 외국인 근로자 근이라고 적어볼게요. 다음에 B가 유학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강원과 경남도 비교해볼게요. 자, 경남이 강원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외국인 주민 수도 경남이 더 많겠죠. 또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라서 상대적으로 외국인 주민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 중에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고 전체 외국인 주민 수가 많고 전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나가 경남이 되고요. 남아있는 다가 강원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선지 볼게요. 외국인 근로자는 유학생보다 평균 연령이 낮다. 자, 외국인 근로자는 아무래도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물론 청장년층도 있겠지만, 그리고 대학교를 주로 졸업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리고 30, 40대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유학생들은 대부분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0대와 30대의 비중이 높을 겁니다. 따라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유학생의 평균 연령이 낮겠죠. 그래서 1번 옳지 않습니다. 다음, 다는, 강원은, 지역 내 외국인

피린주민 중 유학생이 근로자보다 많대요. 자, 이거 확대해서 살펴볼까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유학생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다음, 가는 다보다, 서울은 강원보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대요. 이것도 확대해 볼게요. 자, 서울은 전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요만큼 비율이 굉장히 낮네요. 반면 강원은 전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요만큼 대략적으로 한 4분의 1 정도는 되니까 25%는 되겠죠. 따라서 전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강원이 높습니다.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4번. 나는 가보다 경남은, 아이고야, 경남은 서울보다 외국인 주민의 성비가 높대요. 자, 이것은 외국인 주민의 구성을 살펴봐야 되는데, 경남은 전체 외국인 주민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죠. 남성의 비율이 높다. 그러면 성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정리해 보면 경남은 서울보다 전체 외국인 주민 중에 남성의 비율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경남은 서울보다 외국인 주민의 성비가 높습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5번. 경남은 강원보다 결혼 이민자 수가 적대요. 자, 확대해 볼게요. 경남은 결혼 이민자 수가 요만큼, 강원은 요만큼이니까요. 결혼 이민자 수는 경남이 강원보다 많네요. 그러면 5번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읽어보죠. 표는 세지표에 충청권 상위 및 하위에 5개 시군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가부터 다는 경지 면적 제조업 출하액 총인구 중에 하나이고요. A부터 D는 당진, 대전, 아산, 청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적어볼게요. 일단 우리 총인구 있잖아요. 충청권의 총인구 순서가 어떻게 되죠? 가장 많은 곳은 대전이고요. 두 번째가 청주입니다. 참고로 세 번째가 천안이 되죠. 자, 그러면 왼쪽에 표를 살펴보면 일단 천안이 3등인 게 다밖에 없어요. 그리고 1, 2등이 대전과 청주인데 가와 나는 둘다 서산이 2등이기 때문에 인구가 될수 없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는 인구가 되겠죠. 인구. 너무 안 보이네요. 밝은색으로 해볼까? 인구. 큰 차이가 없네요. 자, C와 D. 자, 우리 오른쪽에다 적어 볼게요. 아,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C가 그러면은 대전이 되고, 그리고 D가 청주가 되겠죠. 청주. 자, 같은 방식으로 여기가 청주. 여기가 대전. 아, 대전 아니죠. 청주. 다음 여기도 청주.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인구가 많은 데가 대전, 청주, 천안이고요. 단양, 청양, 보은, 괴산, 증평은 인구가 적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가와 나는 경지 면적 아니면 제조업 출하액인데, 봅시다. 가가 제조업 출하액이라면 서산, 괜찮을 수 있어요. 논산, 예산이 제조업 출하액이 굉장히 많나요? 그렇진 않겠죠. 반면 나를 보죠. 서산, 석유화학공업 발달했고, 청주 전자조립과 전기장비 발달했습니다. 천안도 전자조립 제조업 발달한 곳이에요. 따라서 가와 나 중에 제조업 출하액이 될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가 제조업이 될 것이고. 제조업. 녹색으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제조업. 녹색 보이겠다. 제조업. 남아있는 가가 경지 면적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제조업 출하액이 제일 많은 B가 어디일까요? 제조업 출하액은 전자조립공업과 자동차공업 발달한 아산이 가장 많죠. 그래서 B가 아산입니다. B가 아산이면 남아있는 것은 당진밖에 없죠. 그래서 A가 당진이 됩니다.
당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는 경지 면적이 가장 넓으면서 제조업 출하액도 다섯 번째가 되거든요. 자, 이거를 좀 의아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당진 요만하게 생겼다고 합시다. 자, 당진은 제철 공업이 발달해서 전체에다 제철소가 위치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일부 지역에 여기에 제철소가 위치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농경지인 거죠. 그래서 제조업도 발달했지만 경지 면적도 넓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도 경기도에서 제조업 출하액이 가장 많은데요. 경지 면적도 가장 넓습니다. 모든 지역에다 공장이 들어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A, B, C, D. A가 당진, B가 아산, C가 대전, 그리고 D가 청주가 됩니다. 자, 그럼 선지 볼게요. 자, 가는 경지 면적, 나는 제조업 출하액, 다는 인구니까 틀렸네요. 다음 C. 대전은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인가요? 아닙니다. 충북도청 소재지는 청주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다음 B는 아산은 당진보다 1차 금속 제조업 출하액이 맞나요? 아닙니다. 1차 금속 제조업 출하액은 제철소가 위치하고 있는 당진이 많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4번. 대전과 청주는 행정구역 경계가 일부 접하나요? 네. 세종 밑에 대전이 있고 청주는 세종과 대전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다음 5번. 대전은 청주보다 2023년 제조업 출하액이 많대요. 자, 제조업 출하액에서 청주는 3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전은 안 보입니다. 당연히 3등인 청주가 대전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겠죠.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돼요. 다음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번 보죠.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주간 인구 지수와 상주 인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지도 볼게요. 여기 고양이고요. 여기는 안산이죠. 이렇게 두 개로 묶어서 표시해 놓으면은 안산입니다. 다음 여기는 방금 얘기했던 화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나다 볼게요. 가나다 중에 상주 인구는 다가 제일 적습니다. 자, 고양과 화성은 인구가 100만을 넘어가는 곳들입니다. 당연히 상주 인구 가장 적은 곳은 안산입니다. 그래서 안산이 다가 됩니다. 안산이 다음, 고양과 화성 중에서 고양은 서울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화성은 서울과의 거리가 먼 데다가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라 상대적으로 고양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게 나타나요. 따라서 남아있는 가와 나 중에서 주간 인구 지수가 더 높은 나가 화성이 되고요. 남아있는 가가 고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제 보죠. 화성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없습니다. 화성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 동탄 신도시가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고양은 화성보다 성비가 높대요. 아닙니다. 화성이 중화공업 발달했으니까 화성이 고양보다 성비가 높죠. 2번도 틀렸고요. 다음, 고양은 안산보다 지역 내 외국인 인구 비율이 높다. 아닙니다. 안산에는 다문화 마을 특구도 있을 정도로 외국인 주민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주민 비율은 안산이 높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다음 4번. 화성은 고양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안산은 화성보다 주간 인구가 많다. 자, 화성은 안산과 비교했을 때 상주 인구도 많고 주간 인구 지수도 높아요. 따라서 주간 인구는 화성이 더 많습니다. 옳지 않고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번. 지도는 한반도의 암석 분포 및 지질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마는 각각 관이밤, 변성암, 중생대 퇴적암, 조선노천군, 평안노천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일단 가는요. 오, 여기 우리나라에 굉장히 널리 분포하고요. 평북 개마지계, 경기지계, 영남지계 일대 분포하네요. 가는 변성암이 됩니다. 변이라고만 적어볼게요. 다음, 나는, 오, 우리나라에 굉장히 널리 분포하고요. 선형으로

0: 분포한다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선형으로 분포하는 것은
1: 지질 구조선을 따라 관입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나는 관입암인 화강암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얘는 관입암이고요. 왜냐면 관입암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관입암이 되고요. 얘는 화강암이 되죠. 화강암. 다음, 다는 여기 경상 분지일대에 널리 분포하니까 중생대 퇴적암이 됩니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중생대 퇴적암. 중생대 퇴적암. 다음, 남아있는 라와 마 중에 라는 오 여기 평남분지와 옥천 숙곡대일대에 널리 분포하는데요. 라와 마 중에서 라의 분포 면적이 마보다 넓어요. 조선우 충구는 조선의 널리, 평안한 충구는 평안도의 널리. 따라서 더 넓은 곳에 분포하는 라가 조선우충군이 되고 마가 평안우충군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역 다에서 중생대 퇴적암에서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다. 네, 중생대에 공룡이 엄청 많이 살았었고 그들이 찍어놓은 발자국이 아직까지 남아있죠. 그래서 기역 맞습니다. 다음 가가 주된 기반암인 변성암이 주된 기반암인 산지는 북한산. 자, 북한산은 돌산이죠. 다음 지리산은 흑산입니다. 그런데 변성암이 기반암인 산지는 흑산이 되고요. 그리고 화강암이 기반암인 산지는 돌산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뒤바뀌었습니다. 옳지 않아요? 다음 라분포 지역은 조선우충군이고요. 다분포 지역은 중생대 퇴적암이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용식작용에 의한 자연 동굴, 용식작용에 의해 발달하는 동굴은 석회 동굴이고요. 석회 동굴은 당연히 석회암이 널리 분포하는 조선우충군 분포 지역에 발달하겠죠.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다음 라 조선우충군에는 석회석이 매장되어 있고요. 평안우충군에는 무연탄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뒤바뀌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기역 디귿이 맞아요.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2번. 자, 지도에 가부터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이 잘안 보이니까 여기다 적어볼게요. 가, 나, 다, 라, 맙니다. 자,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가볼게요. 가. 가는 하천입니다. 그냥 하천. 하천. 다음, 나는요. 나는 여기입니다. 여기. 잘 보면 얘가 산지 사이를 공류하는 감입공류하천이고 감입공류하천의 공류 안쪽이니까 나는 하안단구가 됩니다. 하안단구. 다음 다는 여기 해안선에 점이 찍혀 있네요. 퇴적물이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는 사빈이 됩니다. 다음 라는 해안에 있는 수직 절벽. 얘는 암석 해안이 되겠고요. 다음 암석 해안 절벽과 급경사의 산지 사이에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한 등고선의 간격이 넓은 지형이 발달합니다. 마는 해안당구가 되겠죠. 그래서 마는 해안당구. 해안당구. 자, 그럼 선지 볼게요. 가하천은 감입공류하천으로 주변에 하안당구가 분포한다. 예, 가하천은 감입공류하천이고 주변에 하안당구가 분포하네요. 그러니까 1번은 맞습니다. 다음. 다는 사비는 주로 하천 운반 물질이 파랑과 연한유에 의해 퇴적되어 만들어졌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다음 라는 암석 해안은 주로 조류의 침식 작용을 받아 만들어지나요? 아니죠. 암석 해안은 침식 작용을 받아 만들어지는 것은 맞지만 조류가 아니라 파랑에 의한 침식 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집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다음, 해안당구와, 다시요, 하안당구와 해안당구에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둥근 자갈을 볼 수가 있다. 자, 어떤 지역에 땅을 파봤는데 둥근 자갈이 발견된다는 것은 언젠가 물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란 얘기고요. 하안당구와 해안당구는 모두 물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라 둥근 자갈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맞죠. 다음,

감익공유하천, 하안당구, 해안당구는 모두 경동성 요곡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맞죠. 그래서 경동성 요곡운동에 의해 융기하여 형성된 지역. 엄마, 고단감이 들어서 융기하기 힘드네요. 고위평타면 단구, 해안당구, 하안당구, 그리고 감익공유하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다음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 1에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죠. 표는 세지표에 강원특별자치도 상위 및 하위 5개 시군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5개는 밑에 볼게요. 성비. 아, 그 3개는 성비. 그리고 밭 비율이라고 적어볼게요. 밭면적 비율. 그리고 노년층 비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노년층 비율. 밭면적 비율과 노년층 비율. 요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다가. 자, 그럼 일단 우리 가부터 볼게요. 가를 봤더니 인제, 화천, 양구, 고성, 이 4군데네요. 남학생들 나중에 가기 굉장히 싫어할 곳들. 예,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휴전선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휴전선 인근에는 군부대가 많으니까 당연히 성비가 높게 나타나겠죠. 반면 춘천, 원주, 속초, 강릉 이런 지역들은 서비스업이 발달한 지역들이고요. 서비스업이 발달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아서 성비가 낮습니다. 따라서 가는 성비가 됩니다. 성비. 다음 남아있는 나와 다 중에서 우리 다 볼까요? 다. 다는 태백, 평창, 정선, 영월, 삼척. 특히 산지의 비율이 높은 태백, 평창, 정선, 영월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특히나 뚜렷한 특징은 철원이 가장 낮습니다. 철원은 넓은 용암대지에서 벼농사가 널리 이루어지는 지역이어서 강원에서 논의 비율이 가장 높죠. 따라서 철원이 가장 낮은 지표가 나타난다. 그 얘기는 바로 다가 경제면적 중 밭면적 비율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나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되겠죠. 확인해보면 상대적으로 영월, 횡성, 양양, 평창, 정선 등 촐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요. 원주, 춘천, 속초 이런 도시의 특징이 나타나는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인제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가 많아서 청장년층 비율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노년층 비율 낮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가성비, 나 노년층 인구 비율 다 반면적 비율인 2번이 됩니다. 다음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는 두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종사자 수 매출액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와 나는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에 하나라고 해요. 자, 이런 서비스업 관련된 문항은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도매 및 소매업은 소비자 서비스, 그리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생산자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생산자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 모두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와나 모두 A와 B에서 집중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특징, 요 생산자 서비스는 특히나 어떤 지역에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요? 생산자 서비스는 서울 집중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서울 집중도가 높아요. 자, 그러면 가와 나 중에서 특히나 특정 지역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나의 B입니다. 그 얘기는 나가 생산자 서비스, B가 서울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지워볼게요. 두 서비스업 중에 나가 생산자 서비스, 가가 소비자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특히나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B가 서울, 그리고 A가 경기,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는 서울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이게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자, 그럼 선지 볼게요. A는 경기, B는 서울이니까 틀렸네요. 다음, 가는 나보다, 소비자는 생산자보다 종사자당 매출액이 많다. 아닙니다. 종사자당 매출액은 생산자 서비스가 더 많죠. 그리고 그래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음 3번. 소비자는 생산자보다 지식 정보 집약적 성격이 뚜렷하다. 아닙니다. 지식 정보 집약적 성격이 뚜렷한 것은 생산자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2번, 3번 다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다음 4번. 서울은 경기보다
생산자 서비스업의 종사자당 매출액이 많대요. 자, 이건 그래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B가 서울이고 A가 경기입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비율보다 매출액 비율이 높지만 경기는 종사자 비율이 매출액 비율보다 높아요. 그 얘기는 종사자당 매출액은 종사자 비율보다 매출액 비율이 높은 서울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4번. 다음, 도매 및 소매업. 소비자 서비스는 생산자 서비스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물론, 소비자 서비스도 상대적으로 수도권 집중도가 높습니다만, 그래도 생과 소를 생산자와 소비자를 비교해 봤을 때 생산자 서비스가 수도권 집중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5번 옳지 않으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5번 볼게요. 다음 글에 기억부터 이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적을 것들이 굉장히 많죠. 자, 공간이 조금 적은데요. 여기다 차근차근 적어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지역 구분에서 기역은 조선시대 행정구역 기준으로 볼때 평안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래요. 평안도는 관서지방이라고도 부르죠. 관서. 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 자, 니은은 함경도. 디귿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래요. 함경도는 관북지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는 관동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이 가운데 디귿, 관동지방은 오늘날의 리을에 위치한 대관령을 중심으로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으로 인식하였다고 합니다. 대관령은 어디 위치하고 있죠? 대관령은 태백산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을이 태백산맥이 되겠죠. 태백이라고만 적어볼게요. 다음, 해서지역은 황해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고요. 경기지역은 한양을 포함한 경기도를 의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서지역은 조선시대 행정구역 기준으로 볼때 충청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고, 미음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라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다. 전라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호남 지역이 되겠죠. 미음은 호남.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제주도까지 호남지방이 포함이 되었다. 다음, 비읍은 오늘날에 시옷에 위치한 이응의 남쪽이란 뜻을 가지며 경상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래요. 어쨌든 비읍은 경상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되니까 비읍은 영남지방이 되고요. 영남지방. 다음 시옷과 이응 볼게요. 자, 그러면 이응. 영남지방은 조령의 남쪽이란 뜻이죠. 그리고 조령은 소백산맥에 위치하고요. 따라서 시옷은 소백산맥, 그리고 이응은 조령이 됩니다. 조령. 됐죠? 봅시다. 기역. 이응은 소백산맥에 위치하는 추풍령이다? 아닙니다. 조령입니다. 조령의 남쪽이어서 영남지방이라고 부르죠. 기역은 옳지 않으네요. 다음. 기역과 니은. 관서와 관북의 경계가 되는 고개는 마천령이다? 아니죠. 요 관서와 관북의 경계가 되는 고개는 철령 아닙니다.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다음, 디귿 관동지방이고 리을은 태백산맥이다. 맞네요. 다음, 호남과 영남의 경계부에는 소백산맥의 일부가 위치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백산맥과 섬진강을 기준으로 호남지방과 영남지방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디귿과 리을이 맞으니까요.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근해 해수면 상승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1989년부터 2023년에 해수면 상승 근황이라고 합니다. 자, 전형적인 자료 분석 문항이에요. 그래서 선지를 읽고 나서 자료 보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 시기에 모든 측정 지점에서 동해안에 위치한 지점이 서해안에 위치한 지점보다 해수면 상승 폭이 크대요. 해수면 상승 폭이 크다.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릉과 군산을 비교해 보면, 강릉은 동해안, 군산은 서해안인데, 서해안에 위치하는 군산이 동해안에 위치하는 강릉보다 해수면 상승 폭이 큽니다. 그래서 모든 측정 지점에서 동해안에 위치한 지점이 서해안에 위치한 지점보다 해수면 상승폭이 큰 것은 아니에요.
서해안에 위치한 군산이 동해안에

위치한 강릉보다 크니까요.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으네요. 다음, 기역 시기에 해수면 상승 최대 지점과 최소인 지점의 차이는 연 2mm 미만이래요. 자, 그럼 역시 확대해 볼게요. 해수면 상승이 최대인 지점은 어딘가요? 최대인 지점은 울릉도입니다. 반면 최소인 지점은 여수입니다. 2.46. 자, 그럼 확인해 보죠. 자, 최대인 지점은 5.11. 최소인 지점은 2.46이 되니까요. 두 지역 간의 해수면 상승폭의 차이는 2mm 이상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 되고, 다음.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니은 현상이 꼽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어떤 현상 때문인가요?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지구 온난화가 되고요. 자,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중부지방의 벚꽃개화 시기는 빨라지겠죠.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꽃이 피어나니까 기온이 더 높아지면 꽃은 더 빨리 핍니다. 따라서 3번도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지구 온난화에 의한 연평균 기온 변화폭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어휴,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4번도 옳지 않은 내용. 다음, 디귿. 연근의 해수면이 과거 10년간 2.8cm 상승한 것에 비해 최근 10년간은 3.9cm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디귿을 통해 근래 우리나라 연근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점차 빨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8cm 상승했다가 최근 10년은 3.9cm 상승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전형적인 자료 분석 문항. 자,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7번. 다음. 표는 네 제조업의 시도별 출하액 상위 5개 시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부터 라는 각각 제철, 의복, 자동차, 전자조립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볼까요? 가는 경북, 전남, 충남이 출하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네요. 경북의 포항, 전남의 광양, 충남의 당진, 포광, 당에서 높게 나타나니까 가는 제철입니다. 가는 제철. 다음, 나는 울산, 경기, 충남, 광주도 포함되어 있네요. 울경충, 울산, 경기, 충남, 그리고 광주의 기아 자동차 있죠? 그래서 나는 자동차가 됩니다. 자동차. 다음, 다 볼게요. 다. 다는 자, 서울이 1등입니다. 여기서 끝났어요. 서울이 1등인 거 그리고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바로 의복이 되죠. 의복. 자, 의복은 잘안 나오는데요. 어쨌든 나오면 서울이 압도적 1등이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라 볼게요. 라는 경충, 경기, 충남, 경북, 충북. 그래서 전자조립이 되겠죠. 전자조립.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제철은 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는 조립형 제조업이다. 아니죠. 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는 조립형 제조업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다음, 의복은 자동차보다 택배업을 통해 제품이 배달되는 건수가 많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택배로 갔나요? 아유, 그랬으면 좋았겠네. 그렇지 않죠. 의복이 자동차보다 택배업을 통해 제품이 배달되는 건수가 많죠. 옷은 인터넷 쇼핑 많이 해서 택배로 많이 주문을 받으니까. 따라서, 잘못 얘기했죠. 자동차는 의복보다 택배업을 통해 제품이 배달되는 건수가 적으니까, 이거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어쨌든 의복이 더 많습니다. 다음, 의복은 자동차보다 최종 제품의 평균 무게가 당연히 가볍습니다. 그래도 옳지 않고요. 다음, 의복은 전자조립보다 2000년대 수출액이 많다. 아니죠. 2000년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제조업은 전자조립입니다. 옳지 않아요. 다음, 전자조립은 제철보다 전국에 종사자 수가 많대요. 자,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요, 대체적으로 조립형 공업이 종사자가 많은 편입니다.

기계화 수준이 높게 진행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조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자조립, 자동차 이런 제조업들이 종사자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죠. 전자조립은 제철보다 전국의 종사자 수가 많습니다. 17번 정답은 5번. 다음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8번. 지도에 A부터 H 중두 지역을 선택하고 공통된 특징을 설명해 볼까요? 자, 이것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지도. A는 어디인가요? A는 전남의 북서쪽 구석입니다. 전남 북서쪽 구석은 영광입니다. 영광. 다음, 영광 밑에 함평. 함평 밑에 무안이죠. 영광굴비함 무볼레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B는 무안입니다. 무안. 다음. 우리나라의 땅끝마을이 있는 곳, 한반도의 가장 끄트머리는 해남이고요. 해남 바로 위에 영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도시가 영암, 해남에 걸쳐 조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C는 영암입니다. 영암. 다음 D. D는 전남의 남동쪽 구석. 그래서 보성에 있는 순광여고단입니다. 보성의 순광여고단입니다. D는 광양이 됩니다. 다음, E. 자, 여기 남해죠? 남해. 남해 풍경이 너무 멋있어서 남해에서 사진을 찍었다. 남해 사진, 남해 사천, 진주. 그래서 E가 진주. 다음, F. F는 창원이다. 창원. 그래서 F는 창원입니다. 다음, G와 H는 영남권의 세 광역시 중두 개죠. 울부. 그래서 G는 울산, H는 부산이 됩니다. 포경, 울부 내려오는 거니까. 자, 보죠. 영광과 부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나요? 네, 영광과 부산에 원자력 발전소 있습니다. 답은 맞죠. 갑, 갑 맞다고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다음, 을, 비, 무안과 F, 창원은 도청 소재지입니다. 맞죠? 무안은 전남 도청 소재지, 창원은 경남 도청 소재지, 둘다 도청 소재지입니다. 을 맞고요. 다음, C와 E, 영암과 진주에는 혁신 도시가 있습니다. 진주엔 혁신 도시가 있지만 영암에는 기업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옳지 않고요. 다음 정 D와 광양과 G 울산에는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가 있습니다. 울산엔 석유화학 단지가 있지만 광양엔 석유화학 단지가 없고 여기 여수에 있죠. 그래서 정도 옳지 않습니다. 둘다 옳은 것은 1번이니까요.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19번으로 가겠습니다. 19번. 자, 그래프는 가부터 다 권역을 인구 규모, 다시요. 가부터 다 권역별 인구 규모 상위 10개 시군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가부터 다는 각각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중에 하나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적어볼게요. 영남, 호남, 충청, 이렇게. 자, 그러면 영남권의 인구 1위 도시는 어디였죠? 영남권 인구 1위는 부산입니다. 2위는 대구였죠. 3위는 어디였죠? 울산입니다. 그래서 3개의 광역시가 1, 2, 3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의 인구는 몇 명? 330명, 330만, 330명이면 큰일 납니다. 330만, 만자는 뺄게요. 대구는 200. 30만. 그래서 3으로 기억하면 좋다고 얘기했었고요. 울산은 110만입니다. 다음, 호남의 인구 1위는 광주죠. 광주. 다음, 2위까지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2위는 전주입니다. 왜냐면 호남의 3위는 3, 4, 5, 6등이 되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광주는 150만 정도. 전주가 한 65만 정도. 다음, 충청은 3등까지 기억해 두시면 너무나도 좋죠. 1등은 대전, 2등이 청주, 3등이 천안이었죠. 천안.

자, 대략적으로 대전은 150만 정도, 청주는 85만 정도, 천안이 65만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자, 호남은 50에서 100만 사이 도시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충청은 50에서 100만 사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걸로 호남과 충청을 구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볼게요. 그래프에서 일단 가는요. 1위 도시 인구가 제일 많고요. 330만, 그리고 2위 도시가 230만쯤 되니까 가가 영남권이 되겠죠. 자, 밑에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가, 영남권, 영남권. 그리고 A가 영남권의 2위 도시니까 대구가 됩니다. 대구. 다음, 나와 다 중에서 나는 50만에서 100만 사이 도시가 두 개, 다는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50만에서 100만 사이가 두 개인 충청이 나가 되겠죠. 충청이 나. 남아있는 다가 호남권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 적어보죠. 자, B 빼먹었네요. 자, 가에 영남권에서 1등이 부산, 2등이 대구, 3등이 울산이니까요. 얘가 울산이 됩니다. B가 울산. 다음, 충청권의 2위 도시는 청주, 3위 도시는 천안이 되겠죠. 여기다 적어볼게요. C는 청주, D는 천안입니다. 다음, E는 호남권의 2위 도시입니다. 전주가 되겠죠. 전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영남권은 호남권보다 도시화율이 낮다. 아니죠. 도시화율은 일단 제주권 빼고 수도권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영남권입니다. 따라서 이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다음 D는 천안은 수도권과 행정구역 경계 일부를 접하고 있다. 자, 충남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의 위에는 수도권 경기도가 있죠. 따라서 천안은 수도권과 행정구역 경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다음 대구는 울산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어휴, 그럴 리가요. 울산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울산이 대구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더 많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다음 청주와 전주는 모두 도청 소재지이다. 청주는 충북도청, 전주는 전북도청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네요. 니은과 리을이 맞으니까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4번.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우리 20번 보겠습니다. 자, 가부터 라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부터 라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자, 그럼 지도부터 봐야 되겠네요. 일단 여기 어딜까요? 여기. 예, 여기. 예, 한반도의 북서쪽 끝머리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신의주죠. 신의주. 신의주. 다음 여기 어딜까요? 여기. 일단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원산이란 곳이고요. 이렇게 꺾어져 있잖아요. 아래쪽에 꺾어져 있는 곳이 원산, 그리고 위에 꺾어져 있는 곳은 냉면으로 유명한 함흥입니다. 함흥. 다음 여기. 자, 여기 잘 보면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곳은 대부분 강의 하구 지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대동강이 흘러올 것이고요. 대동강 하구에 자리 잡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남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남포. 남포. 다음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 남한이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네. 여기는 개성이란 곳입니다. 개성. 자, 그러면 보죠. 평양의 외항에 해당합니까? 자, 외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평양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사람이든 물자든. 남포는 평양의 외항입니다. 따라서 가가 남포가 됩니다. 남포. 다음, 나부터 나중에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작습니까? 여기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아,

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다음, 나는 함흥은 함경도라는 지명의 어원이 된 지역 중에 하나이다. 함흥과 경성의 앞글자를 따서 함경도가 되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다는 신의주는 남북협력으로 공업지구가 조성되었으나 운영이 중단되었다. 이것은 개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 다음, 가는 남포는 함흥보다 위도가 낮네요. 다음, 나부터 라 중에 서울과의 최단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역은 개성 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네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실전모의고사 1회 풀어보았습니다.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던 것도 있었지만 아주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직접 다시 풀어보면서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구나. 이 자료는 이렇게 저렇게 풀어가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2회 실전 모의고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오이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지금 8강에 오셨고요. 8강에서 마찬가지로 무엇을 할 거냐면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사가 문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태까지 보면서 너무 잘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문장에서 아 이게 바로 동사다 라고 하는 게 조금씩 감이 많이 올라오는 시기거든요. 더 완벽한 그런 감을 위해서 우리 한번 오늘도 기출문제 완벽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로 볼 문항은요, 12번 문항이고요.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자면요. The phrase, 어떤 어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어구가 있냐면요. Jack of all trades is a shortened version of a jack of all trades and master of non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구가 무슨 뜻을 가지는지 지금 당장은 아실 필요 없어요. 자, 아래서 다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아, 이러한 어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버전이냐면 shortened version 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들아, 그 말인 즉슨 아, 짧아진 버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이 버전이 스스로를 줄일 수 있어요? 스스로 줄일 수는 없어. 짧아진 버전이라고 해서 얘가 무슨 의미를 갖냐면요. 수동의 의미를 갖잖아요. 그래서 아, shorten 이라고 하는 과거분사 형태를 가진 거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jack of all trades라고 하는 이 어구는 짧아진 버전인데 뭐에서 짧아진 버전이냐면 jack of all trades and master of none 이라고 하는 표현의 짧아진 버전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런데 얘들아 뒤에 문구만 봤을 때 앞에 문구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뒤에 부분을 봤을 때 and master of non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런데 하나도 마스터한 건 없어. 즉 하나도 온전히 잘하는 건 없다는 말인 즉슨 얘들아 이 말뜻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아 뭔가 앞부분에 나와 있고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네. 무슨 뜻일까? 한번 볼까요? It refers to tho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어구는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Who claim to be proficient at countless task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주장하는 사람이래요. 뭐 하다고? Proficient at countless. 얘들아 countless 하면 수많은이잖아요. 수많은 과업에 있어서 엄청나게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 있대요. 그런데 but cannot perform a single one of them well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수많은 잘하는 것들 사이에서 실제로는 하나도 잘하는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 어구를 활용해서 부른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아 어떤 느낌이 오시죠? 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난 다 잘해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그 중에 하나도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구나 라고 우리 내용 파악은 됐고요. 자 그러면 이때 문법을 한번 봤을 때 이런 사람을 가리킨대요. Who라고 해서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있고 관계대명사 다음에 claim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주장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claim이라고 하고 능동태가 쓴거 괜찮고요. 심지어 여기 those라고 해서 주어가 어떤 형태야? 복수 형태니까 claim이라고 쓴거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 파악은 점점 되고 있어요. The phrase was first used in England. 자, 그 어구는요, 처음에 영국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At the star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영국의 산업혁명 쪽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A large number of efficiency experts set up shop in London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a large number of에서 a number of 이라고 하는 수거 표현 한번 볼까? a number of 라고 하는 얘네는 어떻게 해석할까? 많은 누구누구들 이라고 해석할 거거든? 그래서 많은 효율 전문가들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율 전문가들 이니까 당연히 복수형이었겠죠? 복수형이니까 set up이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가 나온 것까지도 완벽하다, 그치? 자, 그랬을 때 많은, 수많은 효율 전문가들은요, set up sho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런던에 가게를 차렸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하면서 가게를 차렸냐면, advertising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홍보하면서 가게를 차린 거야. 얘들아, 뭐뭐 하면서 라고 쌤이 해석했거든? 뭐뭐 하면서 라고 나 등장하는 이 ing 형태 뭘까? 한번 맞춰보세요. 분사, 구문이라고 답변하셨으면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 스스로를 막 홍보하면서 자랑하면서 런던에 가게를 냈다고 하네.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분사 구문은 뭐로 바꿨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했냐면, 원래 문장은 어떻게 쓰였었지? 그 원래 문장으로 바꿨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했었어. 자, 그랬을 때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요. While a large number of efficiency experts advertise themselves 이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예요. 그쵸? 자, 뭐 하면서 그들 스스로를 마구 홍보하면서 런던에 딱 가게를 냈는데요. As knowledgeable about every type of new manufacturing process, trade and busin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스스로를 뭐라고 홍보했냐면 굉장히 아는 것이 많습니다. 뭐에 대해서 새로 등장한 제조 과정, 그리고 무역, 비즈니스라고 하면 뭔가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아는 것이 많습니다라고 스스로를 홍보하면서 가게를 냈는데 얘들아 결과가 좋을까? 결과가 안 좋겠지. For a substantial fee라고 나오고 있어. 상당한 금액을 받으면서 they would impart their knowledge to their cli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impart 하면 전달하다 하거든요. 그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을 그 고객들한테 전달은 했어. 그런데 It soon became evident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곧 아주 명확하게 밝혀지게 된 거죠. 자, 무엇이 밝혀지게 되었냐면 that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 것 같아, 얘들아? 문장에서?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걸 보니까 앞에 문장을 싹 봤을 때 it 이라고 하는 가주어가 보이셨겠죠? 하지만 it soon became evident 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뭐가 명백해졌냐면 that 이하가 진짜 주어인 거지. 어떤 사실이 명백해졌어? Their knowledge was limited.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체가 굉장히 좁았고요. And of no practical value. 어떤 실질적인 가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곧 아주 명확하게 밝혀졌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에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나 싹 봤더니 It became evident라고 하는 우리 이 형식 동사였거든. 그러면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 있는 형태 너무 잘 쓰여지고 있네, 그치? 자, 그러면 굉장히 명확해졌다라고 하는 이 형식 문장으로 잘 쓰여지고 있고요. Doubtful industrialists started calling these self-appointed experts jack of all trades and master of none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나 봐. 자, 그래서 아주 의심이 가득한 industrialists라고 하는 산업학자죠. 그래서 산업가들, 아주 의심 많은 산업가들은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these self-appointed expert를 여기가 목적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전문가라고 부르는 스스로 전문가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Jack of all trade and master of none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these expert 이러한 전문가들은요 are still with us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대요. 여러분 아마 그런 거 조금은 느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뭔가 나이 분야에서도 전문가고 저 분야에서도 전문가야 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직도 우리 곁에 있고요. And as a result, 그 결과, 뭐 또한 우리 곁에 아직 있다? So does the phra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얻고 또한 우리와 함께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전달해야 되잖아, 얘들아. 근데 얘들아, does라고 하는 거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런데 앞에 동사를 보면 are이라고 하는 비동사가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고 그 결과 얻고 또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비동사가 들어갈 자리에 얘들아, do, does, did 이 대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자, 그럼 여기는 뭐를 넣어줘야 돼? The phrase라고 하는 주어가 단수니까 비동사 중에서 단수를 받을 수 있는 is를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these experts are still with us and the result, so is the phras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또한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아, 이러한 얻고 또한 우리와 함께 있는구나라고 하는 거 파악하시면 좋겠죠.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 13번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편 보면요. Given that 이라고 하면 얘들아 뭐뭐를 고려하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 이거는 메모해 놓고 이 정도는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뭐를 고려해 보면요. Music appears to enhance physical and mental skills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음악이 뭐를 높여주는 것 같냐면 우리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능력을 높여주는 거를 고려해 보았을 때 그랬을 때, are there circumstances? 거기 이러한 상황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어떤 상황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where music is damaging to perform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음악이 수행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그런 환경도 있을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네. 오케이. 자, 그러면 circumstances 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music is damaging 이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으니 이때 등장하는 where는 관계 부사가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이런 환경도 있을까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자, 여기 damaging 이라고 하는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런데 쌤이 지금 여기 주어, 동사, 보어 자리라고 밑줄을 그어놨거든요. 보어 자리에 해로운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형용사 damage가 온다? 오케이. 너무 괜찮은 일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음악이 해로운 영향을 끼칠 때도 있을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one domain, 한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this is of considerable signific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아, 그러면 여기 위치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 보면, 앞에 선행사가 있나?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오케이, 선행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문장을 봤더니요. This is of considerable significance 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 자, 그래서 한 가지 영역, 한 영역. 근데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라고 지금 해석이 됐잖아. 근데 뒤에 문장이 완전해 버렸어. 그러면 여기 관계대명사 위치가 올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뭐가 와야 될까?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와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왜 관계 부사 중에 where가 올까? 앞에 선행사가 domain이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장소의 부사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한 영역은요, is music's potentially damaging effect on the ability to drive safe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악에 아주 잠재적인 위해한 영향이 있는 거죠. 해로운 영향이 있는데 어디에 해로운 영향이 있대요? Ability to drive safe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데에는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아, 안전한 운전을 못하게 만든다는 뜻일까? 음악이라고 보자면요. Evidence suggests an association between A and B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증거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연관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대요. 무엇과 무엇 사이의 관계성을 보여주냐면요. Loud, fast music, 굉장히 크고 빠른 음악과 reckless driving 하면 무모한 운전이거든요. 빠르고 굉장히 큰 음악을 들을수록 reckless driving, 무모한 운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연관성을 밝혀내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but how might music's ability to influence driving in this way be explained?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런데, 오케이, 연관성이 있는 건 알겠는데, 하지만 어떻게 이러한 음악의 능력, 얘들아, 근데 음악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to influence driving in this way. 이렇게 무모하게 운전을 하는데 영향을

영향을 주는 이러한 음악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의문문이네, 그지? 그러면 의문사 how 나오고 있고, 동사 might, 조동사가 앞으로 빠지고 있고요. 그럼 주어 부분이 어디까지야? 음악에 이런 능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할때 주어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러면 여기 아, be explained라고 하는 나머지 동사 부분이 나오는구나. 오케이. 그런데 얘들아, 음악의 능력이 스스로 설명을 해? 아니면 설명이 되어지는 거야? 설명이 되어지는 거잖아, 수동의 의미로. 자, 그랬을 때 비동사 플러스 PP 나오는 수동태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모한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One possibility i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한 가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that 이하로 지금 묶이고 있는데,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야, 그럼? 관계대명사야? 접속사야? 아니면 동격에 대실까? 자,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앞에 문장을 보니까 오케이, 선행사가 없어. 그러면 얘 뭐야? 접속사의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졌네. 그치? 자, 그럼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겠죠? 자, 한 가지 가능성은 that 이하인데, drivers adjust to temporal regularities in mus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운전자는요, 스스로 어디다가 맞추게 되냐면, temporal regularities, 음악에 있어서 어떤 박자의 규칙성에 본인을 맞추기 시작한 거지. 즉, 노래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 템포에, 그 속도에 본인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And that, 그리고, That their speed is influenced according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이 내는 그 속력은 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크고 빠른 노래를 들을수록 더 무모한 운전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맥락이 되겠고요. 이때 and로 that 접속사, 대시 이끄는 접속사 두 개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가능성은 that 이하이다. 그리고 that 이하이다. 라고 지금 두 개를 연결시켜주고 있으니 얘도 접속사 대수로 잘 쓰인 거 맞습니다. 특히 그리고 뒤에 문장 보니까 완전하잖아요. Their speed is influenced. 그들의 속력은 영향을 받았다. 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접속사 대수로서 아주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해보면요. Just as faster music causes people to eat faster, so it causes people to drive at faster speed.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펜 한번 꺼내볼까? 펜 한번 꺼내서, just as A, so B 라고 하는 수거 표현을 우리 한번 외워볼 겁니다. 자,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다른 말로 했을 때, 빠른 음악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빠르게 먹게 만드는 것처럼, 오케이, A 하는 것처럼 B 또한 그러하다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그래서 빠른 음악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빠르게 먹게 하는 것처럼 빠른 음악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빠르게 운전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어구니까 얘들아, 이거 구문이거든요. 이 정도는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A가 그러한 것처럼 B 또한 그러하다. Just as A, so B 라고 하는 구문으로 지금 당장 외워두시면 이 문제 아주 쉽게 풀수 있었죠. 그랬을 때, as they engage mentally and physically with ongoing repeated structures in the mus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점점 운전을 빨리 하게 되냐면요. 그들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이미 진행 중인 반복되는 구절, 반복되는 구조, 어디에 있는? 음악에 있는 반복적인 구조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노래가 빨리 나오게 되면 빠르게 운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재밌는 실험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저희는 14번 문제로 넘어갈 거고요.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입니다. 최근 문제니까 눈 크게 뜨고 열심히 잘 봐야겠죠? 자, 첫 번째 문장 봤을 때요. What makes practicing retrieval so much better than review?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practicing retriev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불러오기거든요. 즉, 회상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회상을 연습하는 것이 왜 훨씬 더 낮게 만드는가? 뭐보다? review. 복습을 하는 것보다 회상을 하는 것이 왜더 좋은 효과를 내는가?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아, 그쵸. 뭐, 이런 효과가 있나 보죠? One answer comes from the psychologist R.A.B. York's concep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가지 답변은요, 누구로부터 나올 수 있냐면 이 심리학자의 이론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심리학자가 무슨 이론을 발표했냐면 desirable difficulty라고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상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론을 펼쳤나 봐. 아, 그래서 무언가 복습을 하는 것보다 회상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능력을 가지는데 이 심리학자가 desirable difficulty, 바람직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에 기반해서 얘를 답변할 수 있나 봐요. 자, 그랬을 때 more difficult retrieval leads to better learn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어려운 회상이 아, 기억해내는데 너무 어려워. 더 어렵게 해내는 회상이요. leads to 어디로 이끌어지냐면 더 나은 배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어진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아, 회상을 해낼 때 너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즉, 배울 때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밑줄 친 곳은 leads라고 해서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거는 주어만 찾으면 된다는 말인데, 너무 쉽지, 얘들아. 바로 앞에 주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more difficult retrieval, 더 회상이 어려운 것은 어디로 이끌어진다라고 해서 단수 주어가 나왔고, 단수 주어에 맞춰서 단수 동사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perfect, 너무 괜찮습니다. 그런데 provided that, 얘들아 또 형광펜 한번 꺼내볼까? 형광펜 꺼내시고 provided 다음에 얘들아 지금 that이 아마 생략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재에는. 그런데 provided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 표현이 나오면 뭐뭐라면 뭐뭐라는 조건 하에라고 해석하시면 깔끔하게 되거든요. 이 정도 여러분 암기하고 계시면 해석할 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필기해볼까? Provided that이 나오면 만약 뭐뭐라면 혹은 뭐뭐라는 조건 하에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러한 the act of retrieval is itself successfu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런 회상이라고 하는 행동이 그 자체로 성공적이었을 때, 즉 회상에 성공을 했을 때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지. 오케이. 그랬을 때 free recall test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유로운 회상 테스트. 자유로운 회상 테스트가 뭘까라고 해서 한번 살펴보면 in which 그 안에서는요. students need to recall as much as they can rememb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것들을 회상해 내야만 하는 게 뭐다? free recall test라고 하는 것이다. 자유 회상 테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뭐 없이 without promp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prompting은 약간 힌트 같은 거거든요. 힌트는 하나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나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라고 하는 시험이 아 자유 회상 시험이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이 tend to라고 나와 있어. 그럼 얘들아 이 전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 동사는 tend to 여기 부분이 되겠고요. 그럼 주어 어디 있어? Free recall test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유로운 연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요. Result in better retention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retention 하면 보유. 즉, 여기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회상하는 테스트에서는 더 나은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보다 더 나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Cued recall te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cued 하면 힌트를 받은 거잖아. 그래서 힌트를 받은 채로 회상하는 테스트보다 그런 힌트 없이 자유롭게 떠올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보유력이 높았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근데 이러한 힌트를 주는 테스트에서는요, students give hints about what they need to remember. 그들이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얘들아 학생들이 힌트를 줘요? 아니에요. 본인이 기억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힌트를 받은 학생들이죠. are given 이라고 하는 수동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힌트를 받는 그러한 회상 시험보다는 자유롭게 기억할 수 있는 시험에서 학생들이 더 많은 보유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cued recall test 방금 등장했었던 이렇게 힌트를 받은 회상 시험은요, in turn 그 다음에 are better. 얘가 더 나은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랑 비교했을 때는 더 낫냐면요, then recognition test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인식 테스트거든. 자, 근데 인식 테스트가 뭔데? such as multiple choice answ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지선다형과 같은 인식형 테스트보다는 뭐가 낫다?
이렇게 힌트라도 받은

테스트가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때 where이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Where the correct answer needs to be recognized but not generat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where이라고 하는 거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 보니까 앞뒤 문장을 살펴야겠다. 그치? 앞에 보니까 선행사라고 하는 recognition test, 뭐 such as multiple choice answers 이러한 선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봤을 때 the correct answers, 올바른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needs to be recognized, 인식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뭐가 아니라 not generated, 생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답이 그냥 인식만 되게 되면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인식 테스트라고 부른다라고 했을 때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이곳에 where, 관계 부사 where이 들어가는 건 너무 적당하죠. 그랬을 때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은 문법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giving someone a test, 어떤 사람한테 시험을 주는 거죠. 시험지를 줬는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냐면 immediately after they learn something, 그들이 뭔가를 배웠어. 배운 다음에 즉각적으로 시험을 주는 것은, 얘들아, 주어 어딨어, 이 문장에? 주는 것은 이라고 해서 동명사 주어로 시작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배웠는데 그 배운 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시험을 주는 것은 improves, 동사 여기 있네. improves retention, less th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그 보유력을 덜 증진시켜 준다는 거야. 즉, 얘가 더 보유력이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뭐랑 비교해봤을 때 보유력이 더 없냐면요. giving them a slight del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약간의 지연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long enough so that answers are not in min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생들의 머릿속에 답이 이제 더 이상 기억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시간만큼의 지연을 주는 게 훨씬 더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when they need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뭐할 때? 그들이 그것들이 필요할 때? 이게 뭔 말이야? 해석을 해야겠지. 자, 그러면 그들 첫 번째 등장하는 이 they는 누구예요? 그들이 그것들을 필요할 때. 지금 여기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죠. 즉, 사람들이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m은 그것들이 필요할 때 answers죠. 그래서 그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기한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을 보면 어떻다? 기억 보유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아마 단어 암기하실 때 이런 방법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그냥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단어를 보기보다는 조금 후에 이미 단어를 한번 외운 다음에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후에 다시 한번 그 단어를 봤을 때 훨씬 더그 단어 암기력, 즉 보유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 주장한 바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방법을 쓰셔야 되냐면요. 조금 지연을 가지고 테스트를 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free recall tes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자유롭게 회상하는 거. 뭔가 오지선다형에서 이렇게 고르는 거, 답을 고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아, 이 뜻이 뭐였지? 이 단어 뜻이 뭐였을까? 회상해내는 거, 생각해내는 거. 그 과정이 여러분의 아마 보유력에 더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유용한 지문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아직 문장이 안 끝났었네요. Difficulty far from being a barrier to making retrieval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far from 뭐는 아니냐면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내가 뭔가 떠올리는데 어렵다고 해서 얘가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래요. to making retrieval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회상이 작동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장애물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어려울수록 사실 더 좋은 거죠. 회상을 해내기 어려울수록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to 무슨 표현이죠?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동명사가 오는 거 너무 괜찮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 회상을 해내는데 어려운 거는요, maybe part of the reason it does so. 그것이 그렇게 하는 아마 이유 중에 일부일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 나오는 does so 같은 경우는 그 회상이 이런

편하게 만들어주는 이유 중에 일부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저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15번 문제입니다. 20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9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봤을 때 The idea로 시작하고 있어, 얘들아. 어떤 생각이 있나 봐.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대시 따라오고 있거든? 그럼 이때 대신 뭘까? 문장을 쭉 읽어보니까 Leaders inherently possesses certain physical, intellectual, and personality trait라고 해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앞에 선행사가 있네? 얘는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동격의 that이라고 부른다고. 자,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inherently라고 하면 선천적으로, 내재적으로, 즉 갖고 태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야. 무엇을? 어떤 특정 신체적, 지적, 그리고 성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태어날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 생각이 있었나 봐요. 자, 그런데 이런 특징들은 무엇이냐면 that distinguish them from non-lead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리더들로 하여금 리더가 아닌 사람들과 구별해낼 수 있는 특징들을 타고났다, 즉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는 그 생각은 얘들아, 그럼 여기 주어가 누구야? 주어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동사가 나올 자리에 지금 2번 윗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was the foundational belie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기초적인 믿음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뭐에 대한 기초적인 믿음이었어? of the trait-based approach to leadershi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리더십에 대한 특성 기반 접근법에 아주 기본이 되는 믿음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야? was라고 하는 동사가 아이디어라고 하는 주어랑 잘 일치해라고 하는 거를 궁금해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the idea라고 하는 단수 명사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러면 단수 동사로 맞춰주는 거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일이죠. 오케이. 했을 때 this approach 이러한 접근법,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접근법은 특성 기반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다 특성을 타고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접근법은요, Dominated Leadership Researc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리더십 연구를 장악했다. 자, 어떤 기간부터 어떤 기간 동안 장악을 했냐면요, From the late 1800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800년대 후반부터 the mid 1940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940년대 중반까지 특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 아, 지도자들은 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배적이었는데요. And has experienced a resurge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실 1800년대 그리고 1940년대 중반에서 한번 끊겼거든요. 이런 접근법이. 그런데 뭐가 발생할 때 다시 되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대요. 뭐가 되살아났냐면 of interest in the last couple of decad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 이것에 대한 관심사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지. 즉, 요즘 몇십 년 동안은 최근 몇십 년 동안 뭐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거야? 아, 그 지도자들은 원래 타고난 기질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대. 그랬을 때, Early Trait Theories Believe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초기 이런 특성 이론가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이때 대신 뭘까, 얘들아? 뭐라고 믿었냐면, 에서 여기 접속사 대시 등장하고 있지. 왜?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하니까. 자, 뭐라고 믿었냐면, Some individuals, 몇몇 개인들은 are born with a tra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지금 믿었대. 근데 특성은 특성인데 어떤 특성이야? That allowed them to become great lead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훌륭한 리더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타고났다라고 지금 믿었대.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대신 뭐야, 얘들아? 관계 대명사지. 앞에 선행사 나오고 있고 뒤에 주어가 없으니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볼수 있겠다. 오케이. 그랬을 때 어떤 특성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훌륭한 리더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특성이래. 자, 이제 얘들아, 여기 댐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보면 뭐 물어볼 거라는 거알것 같아? 여기 댐이 들어갈까 혹은 themselves.

of라고 하는 제귀대명사가 들어갈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재빠르게 주어 파악해봐야 돼. 여기가 목적어인데 주어. 이 문장의 주어가 trait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어니까 traits 주어랑 목적어랑 다른 애네. 그러면 them이라고 그대로 쓰는 게 맞죠. 제귀대명사 themselves는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thus, 그러므로, early research in this area, 이 분야에 있어서 초기 연구는 often presented the widely stated argu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널리 말해지는 이 발언을 말해줬다고 합니다. 자, 어떤 발언이 널리 알려져 있었냐면, that leaders are born, not mad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널리 알려진 이러한 말을 막 말을 하고 다녔나 봐. 오케이. 그랬을 때,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뭘까? 쌤이 계속 여태까지 that을 짚은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때 접속사였고, 뒤에는 관계대명사였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뭘까요? 뒤에 문장을 보니까 완전하고 앞에 문장을 보니까 어떠해요? Stated argument. argument라고 하는 지금 명사가 등장하고 있어. 즉 선행사가 있다는 말이거든.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니까 얘는 동격의 대시라고 볼수 있겠네. 그래서 널리 알려진 그 말을 하고 다녔는데 리더라고 하는 거 있잖아. 태어난 것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also. 또한, some of the earliest leadership studies were grounded in w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또한, 몇몇 초기의 리더십 연구는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었냐면,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었대,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at은 뭘까?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거니까. 오케이. 자, 감이 좀 이제 오시죠? 자, 어디에 근본을 두고, 근간을 두고 있냐면요. refer to as a great man theo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위인 이론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근본을 두고 있었대. 자, 그러면 얘들아, 위인 이론이라고 스스로 부를까? 아니지. 위인 이론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 써야 돼? 과거분사 써야지. PP 형태 써야 되잖아. 그러면 맞는 표현으로 잘 왔네. 자, 그래서 위인 이론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뭐가 이런 초기 리더십의 연구들이 여기에 기본을 두고 있었나 봐요. 자, 그런데, because 왜 그런 거냐면, researchers at the time, 그때 당시의 연구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어? Identifying traits of highly visible leaders in histo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역사 속에서 정말 눈에 띄는 그 리더들의 특징을 구별해내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이래요. 자, 그런데 보통 역사 속에 눈에 띄는 그런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Who were typically male. 특히나 이제 남성들인 경우가 많았고요. Associated with the aristocracy or political or military leadershi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보통은 남성인 경우가 많았고 무엇과 관련 지어져 있는 경향이 많았냐면요. 귀족과 관련이 되어져 있거나 혹은 정치적 아니면 군사적인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지.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이 초기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뭐에 관심이 있었다? 위인 이론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In more recent history, 더 최근 연구에서, 즉, 더 최근의 역사에서는요, numerous authors, 굉장히 많은 저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 무엇을? have acknowledg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정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최근의 역사에서는 많은 저자들이 인정을 했는데 어떤 사실을 인정을 했냐면 that there are many enduring qualit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지속되는 특성들도 많더라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대. 즉, 아, 리더들은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지속되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을 했는데 Whether innate or lear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정말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든 아니면 그것이 배운 것이든지 간에 얘들아 whether A or B라고 하는 표현 등장하고 있죠? 접속사로서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러한 지속이 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that contribute to leadership potenti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지금 이 지속되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래? 어디에 기여했대? 리더십의 잠재성이라고 하는 것에 기여를 하게 되는 애들이었대. 즉, 이 사람이 완전히 타고난 것은 아니지만 잠재력이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enduring qualities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속되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These traits include such things as drive, self-confidence, cognitive ability, conscientiousness, determination, intelligence and integr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특성들은요,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기가 되었든 아니면 self-confidence, 자신감, cognitive ability, 인지적인 능력, 그리고 어떤 성실함, determination, 결단력, intelligence, 지능, 그리고 어떤 정직함이라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그러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1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16번 2020학년도 경찰대 문제입니다. 한번 1번부터 살펴볼까요? If contemporary experience has taught us any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현대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면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경험이라고 하는 게딱 한순간에 발생할 수 있어? 아니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 그렇게 봤을 때 얘들아, experience,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has plus pp. 현재 완료가 써져 있는 거 너무 잘 쓰여지고 있네. 만약에 현대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면, Surely it is the need for a president to hit the ground run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필요성일 것입니다. 자, 무슨 필요성이라면 그 대통령으로 하여금 의욕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일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동사의 has plus pp, 즉, 현재 완료가 쓰여진 거는 너무 잘온 표현인 것 같고, 무슨 말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자면, The difference between Reagan's quick start and Clinton's stumble put one on the path toward a succession of legislative triumph. 얘들아, 문장이 너무 기니까 우리 조금만 쪼개서 볼까? The difference between 무엇과 무엇 사이의 차이점이래. 얘들아, 레이건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에요. 레이건 대통령의 아주 재빠른 시작과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의 stumble 하면 실수거든요. 실수 사이의 차이점. 얘들아, 그러면 문장 길면 뭐 하라 그랬어? 주어 동사 찾아보라고 했잖아.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예요? 진짜 주어는 the difference입니다. 자,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의 아주 재빠른 시작과 클린턴 대통령의 그 실수 사이의 차이점은요, put, 누웠는데, 누구를 두었냐면, 한쪽은 어떤 길 쪽으로 두었대요? Toward a succession of legislative triump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입법에 있어서의 입회에 있어서의 triumph 하면 성공이거든요. 그러면 a succession of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얘들아. a succession of 보통 어떻게 해석하시죠? 1년의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1년의 어떤 입회에 있어서의 의회에 있어서의 성공의 길로 한 사람은 두개 되었고요. And the other, 다른 한 명은 어디다가 두게 되었대요? On the road to a debac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길에 두게 되었냐면 대실패의 길에 두게 되었대요. 자, 뭐에 있어서의 대실패를 이루었냐면요. In healthc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의 건강관리에 있어서의 대실패의 길에 놓게 되었고 And loss of Congr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즉 의회에 있어서의 실패까지도 이어지게 됐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이 내용을 잠깐만 한번 파악을 해보자면, 레이건 대통령은 재빠르게 시작했다고 했고,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은 실패했다고 해서, 실수를 했다고 했어. 그랬을 때, 얘들아, 성공의 길에 놓인 이 사람은 누가 될까? 성공에 놓인 이 사람은 아마 레이건 대통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떤 건강관리에 있어서의 실패나 혹은 의회에 있어서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을 겪은 사람은 아마도 클린턴 대통령이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a succession of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맞니?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뒤따라 나오는 legislative triumph라고 하는 의회에서의 성공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표현으로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명사가 나온 거 너무 괜찮죠? 그랬을 때 Had Clinton not been as agile as he was in recovering in the late 1993 and then again in the 1995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클링턴은 has not been as agile. 얘들아, 이때 agile이라고 하는 표현은 민첩한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클링턴이 민첩하지 못했더라면 어떤 상황에서 민첩하지 못했냐면요. 그가 복구하는데, 회복하는데 있어서 민첩하지 못했더라면 언제? 늦은 1993년 후반이나 아니면 again in 1995, 다시 1995년에 그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민첩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민첩했었다는 뜻이겠죠. 민첩하지 않았더라면 he would be a one-term presid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클링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은요, 단임 기간을 역임한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얘들아, 내가 여기 어떻게 해석했을까? 만약 뭐뭐 라면이라고 가정법으로 해석했거든요. 어? 선생님, 가정법이면요. if가 등장해야 되잖아요. 라고 이제 의문을 품으시겠죠. 자, if가 등장하지 않은 이유는 if가 생략이 되고 도치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if had Clinton 전에는 여기 원래 무슨 표현이 등장을 해야 되냐면 if Clinton had not been as agile 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장이었을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런 클링턴 대통령이 민첩하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냥 단일 역임하는 대통령으로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그런데 얘들아, 여기 문법을 한번 보면요. 헤드 플러스 PP가 등장하고 있어. 여러분 아마 가정법을 크게 두 가지로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 가정법, 가정법 과거 알고 계실 거고요.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 알고 계실 겁니다. 그쵸?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이 두 가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가정법 과거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if 주어 다음에 무슨 동사가 와? 과거 동사가 와. 과거 동사가 오고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should, might, 우쿠슈마라고 부르죠. would, could, should, might 나온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단 말이야. 자, 그런데 얘들아, 가정법 과거는 언제 써?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쓰고 싶을 때 우리는 가정법 과거를 써. 그치? 자, 그런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주어, if 주어, head 플러스 pp 다음에 주어 나오고 would, could, should, might 나온 다음에 무슨 표현이 나와요? have 플러스 pp가 나와.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느 상황에서 쓰죠?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쓰고 싶을 때 우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단 말이야. 자, 그러면 다시 클링턴 상황으로 돌아왔을 때 이 대통령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 과거 당시에 민첩하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이잖아. 그러면 어떤 사실에 반대야? 과거 사실에 반대지. 자, 그래서 과거 사실에 반대인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싶은데 얘들아, head 플러스 pp는 지금 잘 써졌거든? head 플러스 pp는 잘 써졌는데 여기 밑줄을 그어진 부분을 보면요. He would be a one-term president라고 해서 여기는 지금 뭐가 쓰여져 있어? 가정법 과거에서 쓰는 표현이 지금 쓰여져 있단 말이야. 그 말인즉슨 여기 뭐로 바꿔줘야 돼? would have been이라고 하는 have pp 형태로 바꿔주면 얘를 뭐로 쓸 수 있다?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클링턴 대통령이 이렇게 민첩하게 행동을 하지 못했더라면 단일 역임한 대통령이 되었을 텐데 as it was, 실제로 he never became the transformational figure he had hoped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봤을 때 그는 그가 원했었던 아주 변혁적인 인물이 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변혁적인 인물이 왜 되지 못했냐면 In most institutions,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얘들아, 지금 내용이 한번 바뀌고 있어. Institution이라고 하면 뭐예요, 얘들아? 기관이거든요. 지금 계속 대통령 얘기하다가 기관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어.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The power of leader grow over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리더, 즉 지도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 아, 그러면 지금 대통령 얘기가 나오다가 한번 전환이 됐어. 지금은 이제 리더,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할 건가 봐요. 그런데 a CEO, 예를 들어서 CEO나 유니

university president, 총장님이나 혹은 the head of the union, 어떤 조합장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얘들아, 이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요, acquire, 얻게 되는데 그들의 명성을 얻게 된대요. 무엇을 통해서 명성을 얻는데 the quality of their long-term performa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장기적인 수행의 질을 통해서 명성을 얻는데 어? 그럼 조금 다른 특성이 있는 것 같아. 대통령이 아닌 이러한 사람들은 장기적인 수행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느낌인데 The presidency,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just the opposite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것과는 정확히 반대이다라고 지금 지적해주고 있죠. 정확히 반대는 어떻게 반대냐면 power tends to evaporate quick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통령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재빠르게 희석되는 것처럼 재빠르게 증발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들은 무언가 빨리 보여줘야 되는구나. 그에 반해서 지금 대통령직이 아닌 CEO나 아니면 총장이나 아니면 이런 조합장들은 조금 더 장기간 기간을 보고 나서 그들이 평가되어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건 파악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얘들아, just the opposite. 여기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약간 조금 생소하죠?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로선 조금 생소한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the opposite라고 하는 거 보면 얘들아, 지금 명사구죠? 그럼 문장 구조를 봤을 때 the presidency,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just가 왜 무슨 이유로 들어가느냐를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은 정확하게 반대이다 라고 하는 지금 해석이 되는데 잠깐만 뒤에 있는 설명 한번 보고 올까요? 뒤에 부사는 보통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죠.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부사는 보통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것이 맞지만 just, even, only, almost와 같은 특수 부사는 명사구를 수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just, even, only, almost와 같은 지금 여기서는 just로 등장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특수 부사 여기서 나오는 특수부사로 명사구를 수식해줄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 흔히 등장하고 있는 수능 어퍼 포인트는 아니지만 경찰대에서는 이런 포인트도 짚네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두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반대이다 라고 지금 지적해주고 있어. 그들의 The power tends to evaporate quickly. 그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재빠르게 증발되기 마련인데요. It is not that. that 이하가 아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뭐가 아니냐면 The president must rival Franklin Roosevelt in his first 100 day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대통령이 처음 취임을 했을 때 Franklin Roosevelt,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대공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노력을 하신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그 president,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라이벌로 삼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언제 그를 라이벌 삼을 필요는 없냐면요. In first 100 day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처음 대통령으로 부임한 그 100일 동안 누구를 라이벌 삼을 필요는 없어? 루즈벨트 대통령을 라이벌로 삼을 필요는 없어. 자, 그렇지만 his first month in office, 그들이 첫 부임을 하고 대통령으로 첫 부임을 하고 그 사무실에 있는 첫 번째 한 달이 are usually the widest window of opportun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그가 가질 수 있는 그 기회의 가장 넓은 창이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그가 딱 취임을 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이뤄낼 필요는 없겠지만 아마 그가 부임을 하고 난 첫 번째 그 첫 달이 아마 그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많은 기회의 영역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5번, even if he serves two full terms 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가 비록 온전한 두 번의 임기를 할지라도 라고 하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서 부사절을 이끌고 있는 even if 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뒤에 부사절을 이끌고 있는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하는 해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That's why he has to move fa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래서 대통령직을

맡은 사람은 재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첫 번째 탈에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17번 문제는 쌤이 이번엔 조금 색다른 방법을 써볼까 해요. 여러분, 미리 이미 17번 문제를 다 풀어오셨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문법 포인트들이 어느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먼저 빠르게 살펴보고 한번 다음 강의에서 직접적으로 풀이를 한번 해보는 방식으로 해볼까 해요. 첫 번째, 얘들아, where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아,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이나? 얘, 관계 부사 아니야? 관계 부사면 뒤에 문장이 완전하고 앞에 선행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 그랬을 때, okay, many areas라고 하는 장소에 선행사가 나오고 있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볼까? Children will disagree with you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where은 사실 맞는 문법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험을 볼 때 시간이 없을 때 이렇게 문법의 핵심 포인트들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두 번째 포인트를 봤을 때 is라고 하는 동사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자, remember, 기억해라. What they say,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얘들아 얘 뭐야? 명사구잖아. 명사구는 단수 동사로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때 is도 너무 괜찮은 표현이고. 자, 3번도 보면요. When it is possible 이라고 해서 3번은 possible. 어떤 자리에 밑줄이 그어진 거야? 보어 자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아, 보어 자리에 possible 이라고 하는 형용사 오는 것도 너무 괜찮네. 아마 여러분들이 있는 그 교재에는 it is 라고 하는 표현이 없을 거예요. 제가 살짝쿵 넣어놨거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말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 4번의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나 봤을 때 should respond라고 하는 이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I've been doing all my homework and my grades are good. 아, 나 숙제 정말 열심히 해오고 있고 나 점수도 너무 높아요.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고 있었는데 should라고 하는 동사 부분이 나오고 있어. 그럼 얘들아, 이때는 뭘 파악했었어야 됐을까? 주어가 누군지 파악했었어야지. 그랬을 때 should respond라고 하는 이 동사의 형태가 맞을까? 한번 의문을 품어봐야 돼. 그러면 동사 찾았으니까 주어 어디 있는지 찾아야겠지. 주어 어디 있을까, 얘들아? 주어는 the child라고 하는 곳을 찾았으면 아주 잘 찾았어요. 주어랑 동사가 얘들아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 요즘 이렇게 나오는 게 영어 모의고사 트렌드죠. 그래서 주어가 어딨지? 동사가 어딨지? 라고 하는 거 잘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연습이 될 거고요. 마지막 5번은 지금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요. start라고 하는 이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그랬을 때 end가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end가 쓰여져 있고 다음에 start라고 하는 부분이 써 있으면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돼? 아, 이 start라고 하는 게 end를 기점으로 해서 누구랑 연결되어지고 있지? 라고 하는 걸 잘 볼 필요가 있겠다. 그치? 그랬을 때 however, it would be totally unacceptable. 완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래. 그로하여금 to come into the kitchen on Monday evening and start threaten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end는 뭐랑 뭐를 연결 짓는 것 같아? 쌤이 잠깐 힌트를 줬지만 앞에 나오는 to come이라고 하는 부분과 end로 연결되는 부분은 to start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여러분 지금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쌤이 간단하게만 짚어봤어요. 간단하게 짚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정말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간단히 연습을 해본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희 17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도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연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저희는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0: 1800년대 초 한 천주교 신자가 쓴 편지 한 장이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여기는 그 편지가 탄생한 곳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숨어 들어온 천주교 신자들은 이곳에서 온기를 구워 팔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황사형 백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배론성지의 중심, 배론성당에 먼저 가보았는데요.
1: 배 밑바닥을 한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0: 배의 밑바닥을 닮은 지형 때문에 배론이라 불리는 만큼 성당의 모습도 그 모양을 본탔습니다. 이어서 성당 옆으로 가보았는데요. 은신처로 쓰였던 토굴이 있습니다. 빼어난 유학자였던 황사영이 8개월 동안 은신했던 공간. 여기서 조선 사회를 충격에 빠뜨릴 편지가 쓰여졌죠.
1: 1801년 신유 박해를 피해서 한양에서 배론으로 넘어들어온 황사영은 이곳 옹기 저장소를 가장한 토굴 안에서 황사영 백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0: 조선 천주교가 당하고 있는 박해 실상, 그리고 조선 정부를 응징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북경의 주교에게 전하려 했던 편지는 발각됐고 황사영은 극형에 처해져 순교합니다. 그리고 많은 논란을 불러온 황사영 백서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황사영 백서는 조선 천주교의 실상을 알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사회적으로는 비도덕적인 정부를 한 개인이 비판하는 새로운 목소리가 등장한 것입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천주교를 사악한 학문으로 낙인 찍었고 이것은 큰 박해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오른 순례길, 충청도 내포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이 지역엔 많은 천주교 유적과 성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충청도 처음으로 천주교가 전파된 곳, 여사울 성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선 특별한 한 인물을 기리고 있습니다.
2: 이곳이 이존창 루도비코의 생가터가 있던 곳인데요. 이존창 루도비코를 통해서 충청도 지역에 천주교가 널리 전파되게 됩니다.
0: 이존창 루도비코는 전국 곳곳을 다니며 천주교 전파에 힘쓰시다가 1801년 신유박해 때 사형 선고를 받고 공주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내포 지역은 큰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갔고 그만큼 혹독한 박해의 역사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 시절 죽음의 길로 악명 높았던 고갯길을 걸어가 보았습니다.
2: 한팀 고개까지는 이렇게 계속 오르막이 지속됩니다. 네, 천주교 신자들은 포승줄에 묶인 채 정상까지, 그리고 이 언덕을 넘어서 해미 읍성까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0: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자비한 고문과 죽음. 약 1km 되는 길을 오르는 동안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의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2: 포승줄에 묶인 채 이 죽음의 언덕을 건너갔던 천주교 신자들을 생각하면은

0: 지금 느낌이 약간 지금 마음이 약간 뜨거워지는.
1: 해미 협성에 닿기 전 정상은 쉬어가는 곳입니다.
0: 네, 저는 지금 한티국의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곳에는 우물과 주막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 뒤에 보시면은
1: 내포 지역 곳곳에서 체포돼 해미 협성에서 처형됐던 천주교 신자들.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고향 마을을 내려다 보았을 것입니다. 해미는 큰 병영이 있는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수령이 군사권까지 행사하며 권력이 집중되었고 이 지역의 천주교 신자들도 모두 이곳으로 잡아들였죠. 죄수들을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원형 감옥.

참혹함은 감옥 밖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나뭇가지에 천주교 신자들의 머리를 묶어 고문했던 곳. 나무는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해미읍성에서 약 1km 떨어진 곳. 죄인들을 빠뜨려 매장한 웅덩이란 뜻의 진둥벙이 있습니다. 모진 방법으로 처형된 이들은 천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름 없는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순교자들의 고통과 꺾이지 않는 신앙심을 기억하는 자리로 남았습니다. 무고한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백여 년 박해의 역사를 되새기는 길, 이 땅의 천주교 성지순례의 길입니다.

0: 사탐 영역의 선택 과목 종류만도 9개. 그중 자신에게 맞는 두 과목을 선택해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공부 꽃길을 걷고 누군가는 오르막길을 걷게 된다는데.
1: 사탐 과목은 투자 대비 점수가 가장 잘 나오는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탐 과목은 입시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목입니다.
0: 자신에게 맞는 공부 전략으로 꽃길만 걸었다는 오늘의 주인공. 영훈군은 자신이 좋아하는 관심 분야와 교과 공부를 연결, 흐름을 익히는 공부법으로 한국사는 물론 사탐 7과목을 섭렵했다. 그 중에서도 알아두면 쉽고 재밌다는 영훈군의 역사 공부법을 공개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일주일에 두 번은 오교를 찾는다는 영훈군. 특별한 활동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1: 제가 지금 대학 야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구부 후배들한테 야구 좀 배우고 야구 같이 하러 왔습니다.
0: 중학교 때까지 야구 선수가 꿈이었을 만큼 야구를 좋아하는 영훈군.

0: 그에게 야구는 공부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게 만든 강력한 동기부여다.
1: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저기 잠실 야구장 가고 싶어가지고요. 미리미리 해두고 집중을 빨리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해서 뭐 그런 방안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야구 보고 싶어서.
0: 야구도 공부도 둘 다 놓칠 수 없었던 영훈군의 절실한 마음이 담긴 공부 노하우. 특히 쉽고 재미있는 역사 공부는 후배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다.
2: 과거를 공부하는 것은 이 시대를 이해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사 공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어렸을 때부터 학교 공부보다는 운동, 여행, 책 읽기를 좋아했던 영훈군은 독서와 경험을 통해 기본 지식을 쌓았는데 고등학교 진학 후 이런 독서 습관이 자연스럽게 교과 공부로 이어졌다.
3: 학습 동아리 하나 있었는데 그거 끝날 때 선생님이 수고했다면서 책 한 권을 주셨어요. 이게 역사 관련 책이었고 재밌어가지고 또 나의문화유산 납사기를 읽게 됐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국사 교과서도 같이 읽게 되면서 이제 역사도 흥미에 갖게 됐습니다.
0: 책 한 권에서 시작된 역사에 대한 관심은 또 다른 역사책 읽기와 역사 탐방으로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한국사와 사탐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됐다. 또한 영훈군은 이런 활동들을 놓치지 않고 수시 준비를 위한 비교과 활동으로 연계, 내신 성적과 생활기록부 관리에 적극 활용한 것이다.
2: 이쪽은 그 우리나라 임진왜란 내용과 관련이 있고 이쪽은 동아시아사의 1단원, 고대 동아시아사의 고대 문화 그쪽이고 동아시아사 전체적인 이야기들이 이래서 조금 조금씩 들어있어서요. 이런 내용과 책 내용과 연관지어서 혼자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0: 영훈군은 이야기로 구성된 역사책 읽기를 통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유발, 나아가 관심 있는 내용을 교과서와 연계해 재미있게 공부했다.
2: 기본적으로 사실 개념을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 전제 조건으로 일단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했는데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이제 특히 핵심 개념들을 또 예를 들어서 왜, 어떻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엮어나가면서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로 스토리텔링의 형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사실 임진왜란은 왜 발생했고 그래서 어떻게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주로 한국사에서 배우잖아요. 저는 그거에다가 조금 더 넓혀서 한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임진왜란의 일단 발발 원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저는 그러면서 예를 조총 같은 것과 생고쿠 시대에서 조총 서양 세력과 연계되면서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에서 이제 일본의 상황까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의 전개 과정은 어떤 인물로 선조가 있고 광해군이 있고 영의정을 보셨던 임진왜란을 기록하신 징비로 이 부분은 임진왜란 관련된 인물이면서 이 사람들로 이제 또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 결과로는 제조지은이라는 말이 생각났는데요. 이게 명나라의 참전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 생각하여 조선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지은은이 해가지고 명을 숭앙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 결과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종전한 다음에 에도막부가 열립니다. 도쿠가 에이아스가 실권을 잡고 이제 에도막부 시대가 시작됩니다. 문화교류도 일어납니다. 일본에는 이제 성리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끌려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강황인데요. 일본 성리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 발달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 여기서도 조선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했나 일단 붕당 정치가 있었습니다. 정철 같은 사람들을 필두란 서인 세력과 서해 유성료 등의 동인 세력들이 서로 싸웁니다. 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궁금증과 관심사의 분야였던 조선의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 도공들에 대한 이야기를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진왜란을 하나 가지고 그 원인, 과정, 결과, 그다음에 그 당시의 인물들,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제 나름의 궁금증까지 다양한 것들을 접목시켜가지고 제 나름의 스토리텔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0: 하나의 사건을 중심

0: 중심으로 발생 원인, 관련 인물, 시대 상황과 결과 등을 연결 지어가며 흐름에 따라 전개도로 정리하는데 이때 주변 나라 상황과 자신의 관심 분야까지 확장,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 개념의 흐름을 익힌다.
1: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었는데요. 그때 문제를 풀 때 이제 책을 읽으면서 얻은 배경 지식으로 이제 선지 분석을 했습니다. 문제를 일단 보면 문제 지문에서 지문의 키워드를 찾고 그 지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찾았습니다. 물론 이게 처음에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지만 그냥 문제를 풀면 답은 고르고 이제 나머지 선지를 대충 보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 분석을 하게 되면 답이 아니어도 나머지 4개 혹은 3개의 선지를 일일이 보기 때문에 이제 반복되는 것을 쉽게 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0: 영원군은 흐름을 익히는 개념 공부를 한 후 문제를 풀 때 지문과 모든 선지를 분석하면서 반복되는 주요 개념과 용어를 자연스럽게 복습했다. 그리고 자주 반복학습함으로써 자신이 취약했던 부분인 세세한 개념 암기를 보완했다.
1: 제가 선지 분석법을 활용했던 이유는요. 저는 큰 흐름을 일단 이해해도 세세한 부분 암기하는 거에 엄청나게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세한 부분을 외우기 위해 이제 선지 하나당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세한 부분을 다 외우기 시작했고 또 한 문제에 답이 되는 선지는 하나지만 선지를 분석을 하면 나머지 오답인 선지 4개도 분석을 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공부하더라도 5배의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영훈군의 선지 분석 공부법에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는데
1: 제가 공책에다 이 문제들을 선지 분석을 이번에 한 건데요. 이제 공책에 옮겨 적고 공책으로 적고 공책에다 채점을 했습니다.
0: 영훈군의 선지 분석 노트의 포인트는 문제와 선지를 옮겨 적고 푸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분석한 키워드만 적는 것으로 반복되는 선지와 개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여러 번 문제를 풀 수 있어 효율적이다.
1: 아니, 한 번 풀면 이게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저는 모르는 문제에 문제 번호 옆에 점을 찍어둬가지고 한눈에 아 내가 여기 모르는 게 있었네 라고 바로 볼 수 있도록 체크를 해뒀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기 위해 점을 찍은 게 아니라 이 선지 하나의 내용을 이제 확실히 알기 위해서 또 조금 더 자세히 외우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점을 찍었습니다.
0: 문제를 풀 때는 지문과 모든 선지를 분석한 후 키워드만 노트에 정리하고 채점한다. 이때 모르는 문제는 따로 점을 표시해놓고 완벽하게 할 때까지 공부한다.
2: 영훈이라고 하는 학생은 집중력, 분석력, 그다음에 독서량 탁월한 친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다른 친구들 입장에서는 우린 그렇게까지 할 수 없고 이제와 그만큼의 책을 읽기 어렵고 이렇게 얘기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읽을 때도 이왕이면 자기가 공부하고 선택하는 그런 관련 교과에 있는 그 주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다루고 있거나 그게 주요 소재로 다뤄져 있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교과서를 통해서 살을 붙여나가고 그런 걸 통해서 독서까지도 그렇게 넓혀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스토리텔링으로 흐름을 익히는 영훈군의 역사 공부법. 쉽고 재미있는 역사책 읽기와 경험 쌓기로 공부에 흥미를 유발. 관심 있는 내용은 교과서와 연계해 공부한다. 개념을 공부할 때는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발생 원인, 인물, 시대 상황, 결과 등을 연결지어 흐름에 따라 전개, 이야기 형식으로 만들어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 때는 지문과 모든 선지를 분석한 후 키워드만 노트에 정리, 여러 번 반복해서 복습하는데 이때 모르는 선지는 따로 점을 표시해놓고 자세히 공부하도록 한다. 며칠 후 모교를 다시 찾은 영훈군이 학교 알림마당에 뭔가를 붙인다. 지난밤 직접 준비했다는 멘티 모집 포스터. 벌써부터 멘티를 향한 멘토의 마음이 느껴진다. 영훈군의 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내어 찾아온 멘티 지원자들. 멘티 신청서 작성을 통해 평소 자신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었는지, 공부 목표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3: 어떤 부분에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지,

0: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좀 간단하게 들어볼 테니까.
1: 제가 사탐에 시간을 되게 많이 썼는데 조금 3등급에 맞거든요. 1등급은 맞고 제가 하는 공부 방법이 틀린 건가.
2: 무조건 무식하게 외워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비법이 있는지.
3: 사탐 방법을 공부할 때 시간적으로 효율성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4: 한편 다른 장소에서 멘티 지원자들의 모습을 신중하게 지켜보는 영훈군. 고심 끝에 멘티를 선정했는데
5: 좀 고르기 어려웠지만 그 중에서도 한 친구가 시간 대비 효율이 잘 안 나오고 또 그 친구가 사실 공부법에는 맞고 틀리고가 그런 게 없는데 자기 공부법은 틀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길래 그 친구의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4: 그날 오후 1차 멘토링을 위해 멘토와 멘티가 만났다.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웅이라는 친구니?
7: 네.
4: 오늘의 멘티는 경기고 2학년 고대웅군.
8: 제가 성격이 꼼꼼하지 못해서 남들 다 맞는 것도 저 혼자 틀리고 글자도 한 글자 틀려서 틀리고 되게 어이가 없는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이 형은 특이한 공부 방법이 있겠구나 싶어서 그걸 알아보려고 신청을 했어요.
4: 사소한 실수가 잦다는 멘티. 평소 어떻게 공부할까?
9: 사탐 공부 어떻게
8: 해? 저 그냥 일단 수업 듣고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 필기하고 보통 프린트 나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프린트 보고 프린트 내용 백지 같은 데다 써보고 그 다음 내용 정리한 다음에 문제 풀어보고.
9: 보여줄 수 있어?
8: 그러니까 프린트를 나와주시니까 프린트에 그냥 필기한 거 적고 정리를 하거든요. 뒤쪽 같은 데다. 제가 악필이긴 해요. 정말 알아보시기 필요한데.
9: 보니까 나쁜 건 같진 않은데 흐름에 따라 정리는 했는데 네. 괜히 왠지 그 연도에 뭐가 있었는지 다 외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연도를.
8: 아, 네.
9: 평소에 책 많이 읽어?
8: 한 달에 한 권?
9: 보통 어떤 분야 책 많이 읽어? 저 어떤 분야 좋아해?
8: 그냥 시간 보낼 때는 소설 같은 거 읽고 윤리 같은 거 좀 교과서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끔 찾아서 읽고 그래요.
9: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 나는 오히려 문화재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이런 거를 찾다가 한국사랑 동아시아사에 더 관심을 갖게 됐어. 보면 이 교과서에 황남대총 이런 거 있잖아.
8: 네.
9: 나는 황남대총에서 발굴된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8: 네.
9: 남자묘, 여자묘가 있는데 이 황남대총에는 여자묘에서는 장신구가 많이 나오고 금관이 나와. 근데 남자묘에서는 그 마구 같은 게 많이 나오고 금동관이 나와. 금동관이랑 금관 중에서 뭐가 좋은 거야?
8: 금관이에요.
9: 그치. 이 금관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이게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크고 거의 3kg 정도 되는데 너가 3kg 되는 걸 머리에 쓰고 있을 수 있겠어?
8: 안 되죠.
9: 그럼 이거는 대체 어느 용도로 썼을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이제 한국사도 계속 공부하게 되고.
8: 그림이 같네요.
9: 같은 거니. 그런 식으로 책을 읽다가 한국사, 동아시아사에 관심이 됐고 다른 분야들도 이렇게 책을 읽어서 관심 분야를 넓혀가다가 이제 사탐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도 올라가고 배경 지식도 늘고 이해하기도 쉬운 것 같아. 네. 근데 책을 읽은 거는 책을 읽은 거고 책을 읽었다고 다 교과서 개념이 다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잖아.
8: 네.
9: 그래가지고 나는 개념 이해를 할 때 또 역사가 막 연도마다 이렇게 끊어서 있지 않잖아. 실제 역사가 진행될 때는.
8: 네.
9: 다 흐름이잖아.
8: 네.
9: 그래가지고 나는 왜 이게 일어났을까? 작년 어떤 일 때문에 이게 생겼고 그 다음 일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에 대해서 했는데 뭐 예를 들어주자면 저기 너 이번에 시험 범위에 송, 요, 금 이런 게 있지?
8: 네.
9: 당이 멸망했어?
8: 네.
9: 당이 왜 멸망했을까?
8: 침입? 내부 분란?
9: 침입, 내부 분란, 뭐 보통 왕조의 멸망 이유잖아.
8: 네.
9: 다 맞지? 당에는 절도사라고 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독립을 해.
8: 네.
9: 국가가 만들어진 줄. 화북지방을 통일하는 왕조가 또 하나 등장해. 송이야.
8: 아, 네. 네.
9: 송을 건국한 사람은 송태조는 조광윤이라는 사람인데 후주의 절도사였어. 절도사가 뭐랬어?
8: 군사.
9: 응. 자, 군사. 그러면 이제 자기가 왜 당이 왜 망하는지 알잖아.
8: 네.
9: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됐어. 어떻게 해야 됐어?
8: 약화시켜.
9: 군인들의 힘이 약해.
8: 네.
9: 그럼 자연스럽게 문인의 힘이 세지겠지.
7: 네.
9: 그게 문치주의라고 해. 자, 근데 문치주의가 되면서 단점이 하나 있다. 국방력이 약해져. 군사의 힘을 줄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송은 계속 이민족의 침입에 시달려. 거란도 침입하고 금나라 여진족도 침입하고 계속 여기에 침입을 해. 그래서 왕한석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해. 결국 실패로 돌아가. 결국 금이 한번 맘먹고 침입을 해. 망했지. 그래서 수도 카이펑에서 그 송이 멸망하고 그때부터 남송이 돼. 이제 그때부터 남송 시대가 시작되는 거야. 지금까지 말할 때 연도가 하나 있었어? 연도가?
7: 아니요.
9: 연도가 없었지? 그냥 몇 세기다? 몇 세기다? 이런 식으로 흐름으로 왜 이랬을까? 이거를 이해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내가 말한 거 이거 다 여기 있거든. 당멸망 5대 19 절도사
7: 네.
9: 5개 왕조 교체가
4: 유인물이나 교과서에 정리된 개념을 단어와 연도 위주로 부적정이었던 멘티 대웅군. 개념 공부를 사건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로 만들어 이해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즉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9: 네, 개념 이해는 뭐 이렇게 흐름으로 했고 이제 네. 개념 이해랑 이제 문제풀이는 좀 다르잖아.
7: 네.
9: 그래서 나는 문제풀이를 지문을 계속 분석하면서 했어요. 너 문제집으로 한번 적용해볼까? 이 문제 딱 어디가 모르겠어요. 이게 딱 지문에 딱 보면 모르겠어. 선지를 모르겠어.
7: 지문을 잘 모르겠어요.
9: 일단 이거를 누군지 모르지. 사진만 봐서.
7: 네.
9: 이거를 알면 그냥 답이 보이긴 하지만
7: 네.
9: 몰라도 그래도 풀 수도 푸는 방법이 있어요.
7: 네.
9: 봐봐. 1번에 님의 침묵 쓰신 분 누구지?
7: 한용운.
9: 만해 선생님이시지? 거중기.
7: 전면호.
9: 다산 정약고 하엽인 의거.
7: 안중근.
9: 안중근 의사. 그다음 첩커비는 누구였을까?
7: 흥선대왕.
9: 응, 흥선대왕군. 남눈선지 3번이네.
7: 아.
9: 정말 모를 때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지. 선지를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이게 선지 분석이 한번 이렇게 바로바로 됐던 이유는 먼저 개념 이해가 돼 있고 세세한 부분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써보면서 세세한 부분들을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7: 평소에도 네.
9: 그리고 이렇게 지문이 있잖아.
7: 네.
9: 지문이 있으면 이거를 일일이 이제 문제가 어떤 것을 물어보는지
7: 네.
9: 그거를 먼저 찾고
7: 네.
9: 그다음에 이제 답을 골라.
7: 네.
9: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7: 네.
9: 이게 몇 세에 언제 일어났던 일인가 이렇게 네. 다 적는 거지.
7: 네.
9: 이런 식으로 세세한 부분을 외웠어. 이렇게 하면 큰 틀을 잡았잖아.
7: 네.
9: 이제 그럼 그 세세한 부분들을 이런 문제를 풀면서 이제 집어넣는 거지 머릿속에.
4: 사소한 실수로 문제를 많이 틀린다면 문제를 풀 때 지문과 선지를 꼼꼼하게 분석, 핵심 키워드만 노트에 정리하면서 반복 학습한다. 멘티가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예시를 들어가며 친절하게 설명하는 멘터. 과연 대웅군은 멘토의 공부법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1차 멘토링을 받은 후 곧바로 세계사 공부에 돌입한 대웅군. 어떻게 공부하나 살펴보니 꼼꼼한 선지 분석은 물론 개념의 흐름을 이야기 형식으로 엮어 공부하고 있었다.
8: 유목민족이 침입해서 북쪽을 세우고 충무, 선비, 우거, 하북 지방을 넣어서 16국을 세우지. 제가 품질을 보게 될 때는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고 그냥 글자만 외웠는데 이렇게 형이 알려준 대로 하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알게 되고 이게 왜 그런지 알니까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4: 역사 공부에 자신감이 생기니 2차 멘토링에 대한 기대도 크다.
9: 공부 많이 했어?
8: 네.
9: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볼까?
8: 이렇게 해가지고 선지 분석했어요.
4: 과연 멘토의 반응은?
10: 나보다 꼼꼼해가지고 뭘 할 말이 없네요.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꼼꼼해서.
9: 새로운 내가 또 했던 거 나는 이거를 스토리텔링, 내가 공부한 거를 스토리텔링으로 엮어가지고 다시 이해를 한 번씩 더 해보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좀 도식화한 거를 가져왔어.
4: 용운군의 이해력 향상 기법이었다는 흐름 전개도 그리기.
8: 이게 뭐예요? 이거를 매 단원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9: 매 단원마다는 아니고
8: 네.
9: 그냥 조금 더 내가 관심 있다, 재밌다 하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적고
8: 네.
9: 그거를 쭉쭉 이어나가면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8: 아...
5: 만들어가지고 친구들에게 말을 해주기도 하고.

0: 나 혼자 이렇게 공부하기도 했어.
1: 멘토 그 신청서에 문제 내신 거 아니에요?
2: 역사 공부는 흐름을 따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그래서 멘티 지원자들이 자신만의 흐름 전개도를 그릴 수 있었는지를 테스트했었는데 당시 작성했던 배웅군의 흐름 전개도를 다시 살펴보았다.
0: 너 거랑 내 거랑 뭐가 다른 것 같아, 가장?
1: 제 거는 그냥 다량도 한쪽이고 단순한데 형은 뭐 한 길이 10개 나 있고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0: 너는 딱 전쟁의 이 발 전개 과정 이것만 네. 적었잖아. 네. 나는 다른 부분들, 이게 왜,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가 나오는 질문들을 계속 생각해 본 거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도 네. 사실 다 관련이 있거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다 엮어 나간 거야.
1: 다른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후삼국 같은 거는 형이 한번 스토리텔링 해주실 수 있으세요?
0: 후삼국 시대?
1: 네.
0: 잠시만. 후삼국 시대. 자, 후삼국 시대가 뭐 그 전에 무슨 나라가 있었지?
1: 신라요.
0: 왜 갑자기 멀쩡하던 신라에서 분열이 일어났을까? 그 원인이 뭐였을까?
1: 골풍쟁.
0: 네, 골풍쟁. 육두품 세력들의 불만이 있었고, 네. 그때 당시에 불교 종파는?
1: 선종이요.
0: 중앙정부는 어땠어?
1: 귀족들이.
0: 전력적, 권력적 대전을 했지.
1: 네.
0: 이 고족들을 모아서 육두품 세력이 합세하고, 그 다음에 이 선종 같은 거는 이 사람들이 나도 왕이 될 수 있어. 이런 사상적 기반을 마련해줬거든. 자, 그래서. 이게 전개될 때 그 후백제 세운 사람이 누구지?
1: 견원.
0: 후고구려는?
1: 국리.
0: 고려.
1: 왕건이요.
0: 이 후백제는 네 분이 있었단 말이야.
1: 네.
0: 이제 누가 권력을 가질 것인가 해가지고 그 형제 사이랑 부모 자식 사이에도 이렇게 네 분이 생겨가지고 결국 막 귀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왕건에게 패하게 돼. 그래서 고려가 건국되고 그 다음에는 정책이 펼쳐지지.
1: 네.
0: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해야 돼. 그리고 나는 여기서 또 내가 따로 궁금했던 걸 찾았는데 왜 신라 말이랑 고려의 불상들이 석고랑 본정부처럼 딱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야. 왜 그랬을까를 한번 보는데 되게 독특하게 생겼거든. 그런 게 많거든. 네. 지역마다
1: 네.
0: 호족이 세력이 있잖아.
1: 네.
0: 그래가지고 불상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약간 얼굴이 반영되는 것 같고 그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기도 하고 뭐 그럴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
1: 입맛이 들어간 거네요.
0: 어쨌든 그래서 너가 아까 후삼국 시대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나의 정리는 후삼국 시대 왜 그게 펼쳐지게 된지 그 전개의 원인 그 당시의 인물 그다음에 고려 건국 후에 그 왕건의 정책 그리고 내가 궁금했던 점 뭐 이런 식으로 정리했고 이게 나의 스토리텔링.
2: 어느 정도 개념 공부를 한 후엔 넓은 사고를 필요로 하는 고난도 수능 문제를 정복하기 위한 흐름 전개도를 그려본다. 이때 신경 써야 할 점은 한 방향으로의 순차적인 흐름이 아닌 여러 방향으로 개념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0: 너가 했던 것처럼 딱 한 가지 방향으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1: 네.
0: 다양하게 넓혀서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
1: 네.
0: 그리고 너 디테일한 부분이 어렵다고 했잖아.
1: 네.
0: 그래가지고 그걸 해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네. 이런 방법도 해봤거든.
1: 네.
0: 잠시만.
2: 멘토의 플러스 T. 흐름 전개도를 그린 후 효과적으로 복습하는 법 공개.
0: 이게 우리가 오늘 했던 스토리텔링 부분이잖아.
1: 네.
0: 이걸 한번 일단 잠시 살펴볼래?
1: 뭐 다 알 것 같은데요.
0: 그래. 이제부터 어느 부분들을 가릴 거거든.
1: 네.
0: 그럼 그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 부분들을 맞춰봐.
1: 네.
2: 자신이 직접 만든 흐름 전개도 위에 잘 외워지지 않은 개념이나 꼭 외워야 하는 것을 메모지로 붙인 후 맞춰보는 방식이다.
0: 다 아는 것 같아도 네. 막상 이걸 붙이고 나면 갑자기 생각 안 나는 단어들이랑 그런 키워드들이 있더라고. 디테일도 제대로 암기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 같아. 그럼 여긴 뭔 것 같아?
1: 생국구 시대.
0: 이거는?
1: 조초.
0: 몰라. 왜 후삼국 시대가 전개됐던 원인 네 가지?
1: 위에는 귀족 세력의 권력 쟁탈전. 육두품.
0: 육두품.
1: 호족.
0: 호족.
1: 선종.
0: 백제와 신라가 붙은 전투. 백제 멸망 전에.
1: 아.
0: 그러면?

0: 그 계획과 관창으로 유명한 그 전투.
1: 황산벌 아닌데.
2: 황산벌.
0: 자, 백제 부흥운동하고 663년에 나당연합군이 붙었어. 그 전투는 뭘까? 여기는 일단 남겨두는 걸로. 네.
1: 다 알 줄 알았는데.
0: 이게 다 아는 것 같아도 네. 막상 하고 보면 조금씩 헷갈리는 게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반복해가지고 이제 사소한 부분까지 다 외울 수 있으면 네. 이제 뭐 그때는 이제 다 맞출 수 있겠지.
3: 암기를 재밌게 하고 싶다면 스토리텔링 공부법으로 그린 흐름 전개도에 메모지를 붙여 빈칸을 만든 후 퀴즈를 풀듯 메모지를 떼어내면서 복습한다.
0: 공부하다 막히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네. 다음에 또 보고 네. 연락하면 내가 급식보다 맛있는 학식 사줄게.
1: 감사합니다.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흥미롭게 스토리텔링 공법이나 빈칸을 활용해서 역사 공부를 재밌게 하고 그로 인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공부 전략가답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공부와 연관지어 성적 향상과 수시 준비에 적극 활용했던 영훈군. 그 밑바탕에는 공부를 즐기자라는 마음가짐이 있었다.
0: 공부하고 싶은 걸 원없이 하고 읽고 싶은 책들 원없이 읽으면서 예, 잠들 때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그냥 잠드는 게 대학생활의 목표입니다.
3: 주어진 상황을 즐기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영훈군의 멋진 미래를 응원한다.
4: 솔직히 양심껏 안 해본 사람 수 다 찍었다. 야, 5번부터 한다, 5번.
0: 걔들 있잖아.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애들. 여기 그럼 대화에서 찾아봐.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0: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안전!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 완성 농업 기초 기술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회의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문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수능에 관한 연습이 세 번이 끝났어요. 이제 네 번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도 아마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은 지금까지 출제 빈도가 높았던 내용들이고, 그런 문제들은 올해도 출제될 확률이 많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4회 1번 문항 보도록 하죠. 1번 문항은 보통, 네, 수능에서 봐도 좀 쉬운 문제들. 그래서 보통 우리 수능 특강 기준으로 1강 실험 실습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포진이 됩니다. 자, 1번. 다음 사례에서 농업인 A씨가 부착하는 경고 표지. 이 경고 표지 문제도 한참 잘 나왔었어요. 얘가 굉장히 잘 나올 때는 어느 정도로 나왔냐면 6월, 9월 한 2년 정도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경고 표지. 농약 보관 창고를 관리하는 농업인 A씨는 안전 점검 중 독성 화학 물질이 담긴 용기의 경고 표지가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물질은, 해당 물질은 실험용 동물 중 절반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급성 독성을 지닌 것으로, 인체에도 매우 위험한 성분입니다. 이에 관련 법규에 따라 경고 표지를 부착했어요. 이 내용에 들어가는 경고 표지로 어떻게 가장 적절한 겁니다. 가장 적절한. 자, 1번은 뭔가요, 지금? 동그라미였으면 산화인데 가운데 좀 붉고 보이죠? 인화성. 불이 잘 붙어요. 2번. 2번은 지금 사람 몸 안쪽에서 뭐가 있죠? 뭐 호흡기, 이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세 번째 보면 나무가 있고, 여기 이제 물고기가 뒤집어져 있는 것 같네요. 물에 위험성을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가스통이죠. 가스통, 고압가스. 다섯 번째는 누가 봐도 위험하네요. 해골로 되어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독성 화학 물질, 그리고 급성 독성 물질은 어떤 걸로? 5번으로 해야겠죠. 이 표지로 붙여야겠죠. 5번. 자, 경고 표지는 전 세계가 동일해요. 그 나라 언어를 몰라도, 그 나라 언어로 지금 여기처럼 인화성 물질이라고 우리나라에 써놓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한글을 아는 사람들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어떤 정보인지. 그렇죠? 폭발성 물질을 이렇게 써놓으면 한글을 아는 사람들은 폭발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구나 한데, 한글을 모르면 알 수가 없죠. 그것처럼 그 나라 글을 모르더라도 그림으로만 보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게끔 그래서 그림으로 경고 표지를 이렇게 해놨죠. 자, 인화성과 산화성이에요. 산화성은 가운데가 원, 인화성은 가운데가 불꽃. 그리고 폭발성, 그리고 해골이 그려져 있는 급성, 독성 물질. 그리고 손하고 무언가가 이렇게 뭔가 연기 같은 게 나오고 있어요. 부식성 물질, 가스통, 고압가스. 그리고 급성은 아닐지라도 발암성, 그리고 생식 독성, 전신 독성, 호흡기 과민성 물질, 건강에는 좋지 않은 물질. 그리고 과민성, 피부 과민성, 피부 자극성, 심한 눈 손상, 전신 독성. 이것도 별로 좋지 않죠, 건강에. 그리고 이건 수생환경 유해성. 지금 물고기가 뒤집어져 있는 거. 지금 나왔던 문항은 뭐였어요? 독성, 급성, 독성을 고르는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독성이 있고, 이것도 독성이 있겠죠. 이것도 독성이 있을 거고, 이것도 독성이 있을 거고. 그런데 급성, 독성, 굉장히 위험한 독성, 해골로 된 이 마크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실습 지시서 가에 들어갈 실습
단계 2에서 5네요. 2에서 5를 보기에서 골라 옳게 배열한 것은,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여기다가 배열시키는 모양이네요. 자, 학생 A는 두부 제조 실습을 위해서 실습 지시서에 따라 보통 두부를 만들었어요. 보통 두부. 자, 실습 지시서 보니까 원료 콩을 물로 깨끗이 씻은 후 물에 담궈서 콩을 불립니다. 그리고 가나다라 2, 3, 4, 5 다섯 가지 단계를 거친 다음에 누런색의 윗물이 분리되었을 때 보자기를 깐 두부 상자에 놓고 보자기를 놓고 천천히 압착을 시키고 있네요. 틀에 놓고 이제 모양을 붙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간에는 콩을 갈고 끓이고 간수놓은까지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겠네요. 자, 일단 기역니은 디귿 리을 봅시다. 두미를 넣고 잘 저어주면서 30분간 끓이는 공정이 있고, 두미는 압착기에 넣고 짜서 두유와 피지를 분리하는 공정이 있고, 다음은 두유가 나왔네요. 두유. 두유를 가열해서 온도가 80에서 90도, 85도에서 90도일 때 응고제를 넣고 젓는 공정이 나와 있고요. 리을을 보니까 불린 콩에 원료 콩 두배 정도의 물을 넣으면서 마세기로 갈아서 두미를 만드는 공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두부를 만들어요? 자, 물에 담가서 불렸어요. 그럼 불린 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불린 콩을 갈아야죠. 그러면 지금 가는 게 리을이네, 리을. 그러면 불린 다음에 가는 거, 리을. 그 다음에 갈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미는 갈고 난 걸, 갈려진 걸 두미라고 그래요. 두미를 넣고 잘 저어주면서 일단 30분간 끓입니다. 다음, 기어. 다음, 끓인 다음에 두유, 거기에 나오는 물과 단백질이 충분히 빠진 그 물과 우리가 알고 있는 비지를 분리를 하죠. 분리. 그러니까 니은이 되겠네. 그 다음에 그 두유에 가열한 다음에 응고제, 뭐 단수가 됐다 이런 걸 넣고 저어줘. 그래서 이게 몽글몽글몽글 피어오르면, 몽글몽글 이제 그러니까 응고가 되기 시작하면 윗물이 분리됐을 때 그걸 보자기에 넣어서 물은 빼고 위에 남는 것만 틀로 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리을,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기역, 리을, 니은, 디귿.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렵죠? 생각보다 어려워요. 두부를 우리가 평소에 만들어 본 것도 아니고, 특히 뭐 농기계 전공이나 동물다운 친구들은, 물론 이게 지금 연계교재에 나와 있긴 합니다. 나와서 뭐 그대로만 뭐 외우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혹시 이제 그걸 못 외운 친구들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두미라는 단어가 있고, 두유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미라는 단어와 두유. 유는 비지를 걸러낸 물이에요, 물. 단백질이 섞인 물. 그러니까 두유는 두미 다음에 두유가 나와야지. 두미 다음에 두유. 그러면 단과 불렸으니까 이 다음은 당연히 어떤 게 된다? 가는 게 된다. 가는 게 되니까 리을은 찾아낼 수 있겠고. 자, 갈았으면 그 두미를 끓여요. 끓이고 나서 짜서 두유와 비지를 분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유, 두미 단어만 알아도 지금 충분히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먼저 두유와 비지를 분리를 한 다음에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여기서 걸려요. 보통 두부. 인스턴트 두부 같은 경우는 이 순서가 바뀔 수 있는데, 보통 두부는 이렇게 두미를 먼저 끓이고 끓인 두미를 분리를 하게 됩니다.

자, 두부 제조법 보겠습니다. 일단 콩 불리기, 콩을 12시간 정도 이상 불립니다. 그리고 그 불린 콩을 갑니다. 그리고 그 갈려진 두미를 끓여서 거품이 올라오면 한번더 끓인 뒤에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여과, 두미를 걸러서 면포나 거름망에 걸려서 콩물 두유라고 그러죠. 콩비지로 분리를 해요. 그래서 비지는 따로 뭐 비지찌개를 해먹고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물에 두유의 안쪽에 있는 단백질을 응고시켜야죠. 그래서 그 두유를 다시 가열을 하면서 응고제를 넣어서 응고를 시킵니다. 응고가 되면서 이제 몽글몽글몽글 되지면 그걸 성형 틀에 담고 압착해서 탈수한 다음에 이제 제품이 나오는 거죠. 자, 두부 제조법.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지에서 알수 있는 작물의 생태적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태적 분류가 올 수능에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작물에 대한 생태적 분류. 이 문항은 항상 나오는 문항이에요. 한 10년 전부터 나온 것 같아요. 작물이 뭔가를 알려주고 그 작물에 대한 생태적 분류를 하라. 그런데 정답률이 100%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난이도 쉬운 문항으로 안 나와요. 왜냐, 여기에 나와 있는 작물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작물인지 알아보기는 쉬워. 근데 그 작물이 뭐 겨울에 자라는지, 여름에 자라는지, 포복성인지, 어떻게 자라는지는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미리 공부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쉬워질 수가 없어요. 작물도 많고.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작물을 다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스님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까지 네, 넓게 펼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작물 먼저 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교재로 넓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 문항에 나온 걸 알고 가야 됩니다. 알고. 자, 여기에 나온 작물 보죠. 뭔가. 여름, 땡땡의 계절이에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 우리 고장의 땡 땡. 이게 작물의 이름인가 봅니다. 당도가 높고 맛이 좋은 땡땡 꿀품종으로 재배를 했어요. 땡땡 꿀품종. 이뇨작용에 효과가 있는 시트룰린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단지 여기서, 아, 여름에 주로 먹는 그런 작물이 그런 작물이고, 당도가 높다는 걸 알겠고, 아, 이뇨작용이니까 이 작물을 섭취하면 소변도 많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작물은 수분이 92%고 탄수화물이 8% 함유되어 있어 신장염, 고혈압 예방에 효능이 있답니다. 수분이 92%예요. 물론 농작물 자체가 수분이 굉장히 많죠. 특히 과일 자체도 수분이 굉장히 많은데 92%면 정말 식물 자체도 보통 농산물 중에서도 수분이 굉장히 많은 작물이 되겠네요. 자, 덩굴성, 아하, 덩굴성, 포복성인 밭과 채소네요. 그리고 화채로도 즐기네. 밭과 채소인데 화채로 즐겨. 화채, 뭘로 만드나요? 수박으로 만들죠. 수박. 자, 다시 그럼. 여름 수박의 계절,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우리 고장 수박. 말이 맞나요? 자, 여기에 나온 건 수박입니다. 금방 알겠죠? 수박. 일단 쌍떡잎 식물입니다. 쌍떡잎 식물. 그리고 밭과 식물, 밭과 작물이죠. 덩굴성, 포복성, 한해살이 식물입니다. 대표적인 여름 제철 채소 또는 과일입니다. 여름 제철이니까 언제 잘까요? 고온성 작물이에요. 고온성 작물. 그리고 장일성 작물. 해가 길어지면 꽃이 펴요. 해가 길어지면. 그러니까 가을, 여름에서 가을로 갈때 꽃이 피면 수확을 언제 해요? 여름에서 가을로 갈때 꽃이 피면 가을에 수확을 해요. 근데 가을에 수박은 좀 철이 지나죠. 물론 요즘에는 한겨울에 나오기도 하죠. 1월, 2월에도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수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박은 노지, 일반 땅에서 자란 게 아니고 시설에서 자라는

수박들이죠. 그래서 장일성 작물, 해가 길어질 때 꽃이 피는 장일성 작물입니다. 수박. 자, 여기가 수박인 것까지는 알아냈어요. 자, 그럼 수박은 생물학적 특징, 생태적 분류 봅시다. 겨울 작물에 속하진 않죠. 수박은 그나마 쉽죠. 우리가 자주 접하는 과일이기 때문에, 채소이기 때문에. 여름에 저온성 작물 아니죠. 한여름에 우리가 먹기 때문에 고온성 작물이죠. 포복성 작물은 맞죠. 줄기가 주형처럼 위로 직립형으로 자라는 게 아니고 감자나 이렇게 감자처럼 이렇게 위로 자라는 게 아니고 변화 이렇게 자라는 거 박이나 박처럼 이렇게 줄기가 땅을 기어다니면서 다니는 포복성 작물이죠. 자, 단일성 작물이냐? 단일성 작물이면 해가 짧아질 때 꽃이 피는 작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꽃이 피어. 그럼 수확은 언제? 꽃이 수정이 돼서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단일성 작물은 보통 가을에 수확하는 애들. 가을에서 수확하는 애들. 아니고, 자, 여러 해 살이가 아니고 한 해 살이 작물에 속하죠. 그래서 3번의 정답. 수박의 생태적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는 포복형 작물, 덩굴성 포복형 작물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보도록 하죠. 다음 기사에서 기존 재배 방식과 비교한 변경된 재배 방식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번에는 참외네요. 참외. 얼핏 보면 흙밭에서 자라는 것 같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참외 뿌리는 화분 안에 담긴 배지, 인공토양에서 자라고 있어요. 아, 노지에서 하는 게 아니냐. 지금 흙을 이용하지 않네요. 흙이 아니고 배지를 이용한다는 건 양액재배, 수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재배가 아니고. 자, 이 배지는 물과 영양분이 포함된 양액을 머금고 있어요. 참외는 이를 흡수해 성장합니다. 그렇죠. 작물이 흙 자체를 퍼먹진 않죠. 흙 속에 있는 무기물을 먹는 거지. 무기물이나 유기물을. 자, 이날 평가회에는 참외 재배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석해서 이 재배 시스템의 특성과 시범 농가 운영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기존 토양 재배에서 아하 여기서 나온 지금 재배 방식이 이걸 얘기를 하는군요. 기존 재배 방식은 무슨 재배다? 토양 재배다. 흙에서 재배. 토양 재배에서 이 재배 시스템으로 도입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많은 공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존은 토양 재배고 현재는 어떤 거냐? 배지, 양액을 사용한 수경재배로 바뀌었습니다. 즉, 이 문제는 기존 토양재배 방식과 비교한 수경재배 방식의 특징, 수경재배 방식에 대한 특징을 찾으라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토양재배와 비교한 수경재배의 장점, 일단 장점 봅시다. 토양을 사용하지 않죠. 양액을 사용하죠. 양액. 그래서 토양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어짓기, 연작장애, 염류집적 같은 게 없어서 이어짓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양이 없기 때문에 토양이 없는 대신 시설 재배는 말 그대로 시설이 있어야 돼요. 시설이, 수경 재배는. 그래서 시설화, 자동화, 기계화에 적합합니다. 수경 재배는. 그리고 재배 환경 조절이 쉽죠. 온도도 인위적으로 맞출 수가 있고 양액의 성분도 인위적으로 맞출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밀식 땅보다 조금 더 밀식해서 재배할 수 있고 더 깨끗하게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와 비교되는 단점 보죠. 땅에서 그냥 흙 파고 씨앗 뿌려서 덮어놓고 파종해서 이제 발하면 되는데 이건 양액 또 배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시설 투자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양액이 한번 오염되면 그 양액을 같이 쓰고 있는

비율이나 이런 걸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연작장애를 줄수 있고, 땅갈이와 김매이가 필요 없죠. 토양이 없는 걸. 물과 양분을 효율적으로 줄수 있죠. 필요한 만큼만. 토양을 개량하고 소독하는 것이 어렵다. 토양이 없죠, 지금. 기역과 디귿으로 된 4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보죠. 다음 학생 A가 정리한 학습 내용에서 잎의 조직, 식물의 조직이네요. 우리 수능 특강 기준으로 3강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가에서 다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학생 A는 수업 시간에 식물의 잎 구조, 식물의 잎 구조네요. 잎의 구조와 기능을 배우고 아래와 같이 학습 내용을 정리했어요. 자, 보면 주로 잎 뒷부분에 분포하고 있어. 잎 뒷부분에 분포하고 있는 기공은 표피에 발달해 있고 열리고 닫히는 정도는 기공 양쪽에 있는 무슨 세포? 공변세포의 평합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며 다른 표피와 달리 엽록체가 있습니다. 엽록체가. 그거에 대한 그림이네요. 그림. 자, 일단 가볼까요? 가. 가는 지금 요렇게 생기네. 요렇게 생기네. 가. 요렇게 생긴 애가 뭐예요? 요즘 공변세포죠. 두 개의 공변세포로 된 기공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이 지금 공변세포. 그래서 공변세포는 가가 공변세포가 됩니다. 가가 공변세포. 자, 다음 나는 이 안에 있는 요거 이건 뭡니까? 이건 엽록체죠. 엽록체. 그래서 엽록체에 나는 엽록체가 되겠네. 나는 엽록체.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빈 공간 여기를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이루어지는 기공이 되겠죠. 기공. 이 부분이 기공. 가가 공변세포, 나가 엽록체, 그리고 기공은 다가 기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록색을 띠며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엽록체죠. 엽록체. 그러니까 엽록체니까 어떻게 나가 되겠네. 나. 자,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이 이루어져요. 지금 이 부분, 기공. 이 부분. 기공 부분은 다인가요? 다가 되겠네. 다. 다음, 세포.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두껍다. 이게 공변세포죠. 그렇기 때문에 평합이 줄고 평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게 가운데가 벌어졌다가 아니면 가운데가 공기가 생겼다가 공간이 생겼다가 안 생겼다 그러겠죠. 그래서 공변세포는 이게 디귿이 공변세포가 되겠네. 가. 자, 그럼 정답은 가가 디귿. 가, 나, 다니까, 디귿, 기역, 니은이, 자, 4번. 네, 디귿, 기역,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가가 뭐였어요? 가가. 가가 이쪽에 지금 공변세포를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공변세포. 공변세포는 두 개로 된 세포죠. 그래서 이 기공을 닫고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포가 되겠고. 자, 그리고 기공. 이쪽은 지금 두개 공변세포 사이에 있는 기공,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 부분, 이 부분이 엽록체였죠. 엽록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광합성이 활발히 일어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네. 자, 식물의 잎이나 줄기 겉껍질에 있는 숨쉬기와 증산작용을 하는 구멍입니다. 기공. 이 부분이죠. 기공. 기공. 두 개의 특수한 세포, 공변세포. 이렇게 두 개의 특수한 세포인 공변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잎의 뒷면에 분포하고요.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 장소입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그래서 광합성이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죠. 기공. 기공도 식물의 조직 문제에 나오면서 기공 관련된 문항이 꽤 나왔습니다. 꽤. 두 개의 공변세포로 되어 있다. 뭐 아니면 식물의 잎과 코와 입과 같은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기공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다음 6번 문항 보도록 하죠. 다음 퀴즈 대회에서 가에 해당하는 비료 성분의 결핍 사례예요. 적절한 원문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일단 비료 성분 하면 비료의 3대 요소 알아야죠. 3대 요소 뭔가요? NPK. 3대 요소 하면 그냥 NPK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동으로. 그 다음에 4대까지 가면 칼슘. 여기다 하나 더 붙으면 뭐가 되나요? 마그네슘. 이제 거기까지 잘안 가는데 이제 황까지 붙이면 여기가 뭐가 돼요? 다량온소가 되죠. 다량온소. 물론 여기 뭐가 빠졌어요, 지금? CHO, 탄소, 수소, 산소가 빠졌죠. 이렇게 해서 지금 다량온소가 되죠. 그런데 무언가 비료의 성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CHO는 부족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이산화탄소와 산소로 CHO를 충분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황이 부족한 것도 잘안 나오고, 나오면 요거 다섯 개 중에 나오는데. 이렇게 다섯 개 중에 나오는데. 그래도 그동안 좀, 아, 이게 좀 부족해요라고 주로 나왔던 게 요거 두개 정도. 질소 결핍 아니면 칼슘 결핍이 그대로,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았었습니다. 자, 제시문 한번 보면요. 이번에는 단계마다 제시되는 힌트를 보고 연상되는 필수 원소를 맞추는 문제예요. 필수 원소. 아시는 분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1단계,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간막의 주성분이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성분. 2단계, 잎에 많이 있으며, 여기, 잎에서 이동이 가장 어려운, 잎에서 이 성분이, 그러니까 이 성분이 나오면 항상 이 단어가 쫓아옵니다. 식물의 체내에서 이동이 어려워서 새로 생긴 조직의 결핍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이 양분. 그리고 이 양분 결핍이 되면 작물체의 끝이 마르거나 괴사한다. 이걸 팁번 현상이라고 하죠. 팁번 현상. 체내에서 이동이 가장 어려운 거 뭔가요? 칼슘이죠, 칼슘. 칼슘. 자, 그러면 칼슘이 결핍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수박에서 열과 수박이 쪼개진다는 얘기죠. 이건 너무 빨리 크거나, 그러니까 쪼개진다는 건 겉에 껍질보다 지금 안쪽이 더 성장이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뭔가 너무 뜨거워서 막 수분 때문에 막 깨지든지, 이건 뭐가 부족해서 나타난다보다는 너무 빨리 크든지, 하여튼 그런 물리적 다른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감자에서 더뎅이병이 발생한다. 이건 병원 균에 의한 거죠. 생장애가 아니고 병원 균에 의해서 나타나죠. 다음, 고추에서 석회 결핍과가 발생한다. 아, 이뭐 석회 주성분이 칼슘이죠. 석회 결핍, 칼슘 결핍. 똑같은 말이죠. 자, 토마토에서는 배꼽 썩은 병. 토마토나 파프리카에서는 배꼽 썩은 병이 발생이 됩니다. 칼슘이 부족할 때.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로 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비료 나왔으니까 보고하죠. 비료의 3요소 하면 NPK입니다. 질소인 칼륨, 4대 하면 칼슘, 5대 하면 마그네슘까지 갑니다. 마그네슘까지. 여기까지 연하면 뭐 충분하죠. 자, 칼슘은 산성토양 계량, 그러니까 석회 많이 뿌리죠. 산성토양 계량 하는데 사용하고요. 토양의 물리성 계량할 때, 깨알구조 형성할 때. 자, 식물체의 조직 강화하고 수확물의 저장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고요. 세포벽 생성과 강화에 관여합니다. 이런 기능을 해요. 자, 부족했을 때, 어린 잎, 새로 생긴 조직, 생장점, 새로 생긴 과실이 그나마 늦게 생기죠. 줄기 생기고, 그러니까 줄기, 이파리 생기고, 맨 나중에 생기는 게 이제 과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핍 증상이 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디서? 새로 생긴 조직에서. 이동성이 늦기 때문에 새로 생긴 조직에서
결핍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식물천에서 이동이 잘 되지 않아요. 칼슘의 거의 키워드죠. 칼슘의 거의 키워드. 칼슘 설명하는데 제시문으로 나오든 답지로 구성이 되든 꼭 나온 단어예요. 그럼 다음 이거. 증상, 속잎이 엽채류, 상추나 배추에서 속에 있는 잎이 썩어요. 겉에 있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겉에 있는 잎하고 속에 있는 잎하고 어느 게 나중에, 어느 게 새로운 이파리인지. 배추 반으로 잘라보면 알죠. 어느 게 새로 생긴 이파리인지. 속에 있는 게 새로운 이파리죠. 그래서 속잎이 썩거나 잎끝이 마르는 딥번 현상이 발생됩니다. 토마토 피망에서는 배꼽썩은병이 나타나고 참외는 발효가 되면 약간 시큼하죠. 그러니까 참외를 갈라놓으면 그 씨 있는 부분에서 좀 시큼한 냄새가 나는 그런 발효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비료의 결핍 증상 물어보는 문항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겁니다. 칼슘. 자, 다음 7번, 8번 문항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학생 A가 식재 평면도를 발표한 사례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학생 A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계한 소공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제시된 도면을 보면 봄에는 분홍색 꽃이 피는 낙엽성 관목, 봄에 꽃이 피는 낙엽성 관목을 가 부분에 심네요. 가가 지금 소나무 주위로 지금 심는 거네요. 이렇게 여기에 가를 백주 심네요. 백주. 무화심께서 공원의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앞쪽에는 포걸러가 있겠네요. 포걸레를 배치했습니다. 자, 요거 이 식재 평면도를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오래됐죠.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물론 이제 수능에 요청해서 한 번이 안 나왔. 그러니까 그 6월, 9월 수능 걸쳐서 한 해가 다 빠져본 적은 없어요. 이 문제가 다 나와요. 어쩌다 이제 한 번씩 빠지는 거지. 이 문제를 물어볼 때는 이제 보통 이렇게 무슨 나무를 심을 것인가, 아니면 초화류는 뭘 심을 것인가, 단연생을 심을 것인가, 뭐 이걸 골라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 또는 이 식재 평면도 해석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문항이에요. 보기에는 뭔가 그러니까 전공을 안 한 친구들은 어렵게 보겠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정말 하기 싫고 그래도 5분만, 저도 말고 딱 5분만 정신 차리고 오면 쉽습니다. 다 똑같아요. 새로운 내용 없어. 똑같은 내용을 이걸 위쪽에 배치하고 아래쪽에 배치하고 그냥 이런 것뿐이에요. 자, 보죠. 일단 식재 평면도고 공사명은 소공원이에요. 식재 평면도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방위표가 있어. 위쪽이 N이야. 북쪽. 그러니까 이쪽이 북쪽. 그럼 여기가 남쪽, 동쪽, 서쪽 나오죠. 자, 부지경계선. 지금 이게 이렇게 오다가 두 개가 돼 있고 이렇게 오네요. 2점 쇄선. 부지경계선은 2점 쇄선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출입구, 출입구. 자, 이제 나무 보겠습니다. 잣나무, 홍단풍, 가, 소나무, 배롱나무, 벚나무가 되어 있어요. 자, 홍단풍으로 한번 볼까요? 홍단풍 4점 홍단풍이야. 홍단풍 몇 그루? 네 그루. 하나, 둘, 셋, 넷. 잣나무 4점 잣나무 몇 그루? 잣나무 네 그루. 하나, 둘, 셋, 넷. 소나무 3개네. 근데 1, 2야. 사이즈가 달라. 배롱나무 3개. 하나, 둘, 셋. 4점 벚나무 4개. 그러니까 앞에 나온 건 나무의 수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나무의 수량. 자, 그럼 홍단풍 네 그루를 여기다 심을 건데 이 홍단풍의 사이즈는 H가 2.0이야. 2.0. 그러면 뭐예요? 여기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미터가 생략되어 있다. 미터가. 그렇기 때문에 이 홍단풍은 높이가 2m짜리. 그리고 여기 봐야 돼요. 여기. 이게 R인지 아니면 B인지. R은 루트에서 근원 직경. 땅에서 가장 가까운 줄기의 지름. B는 브레스트에서 가슴 높이. 지면에서부터 1.2m 높이의 지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센티미터죠. 근데 홍단풍은 R이 6이야. 그러니까 근원 직경이 6cm인, 높이는 2m고 근원 직경이 6cm인

홍단풍나무 네 그루를 여기다 심는 거예요. 이해되죠? 소나무는 한 그루는 높이가 5m, 두 그루는 높이가 3m. 하나가 커, 두 개가 작고. 하나가 커, 두 개가 작고. 이렇게. wide, W, 수간폭이죠. 큰 애는 수간폭이 2.5m, 작은 애는 1.5m, 총 3그루. 배롱나무, 이제 해석되죠. 3그루, 배롱나무를 3그루로 심는데 이 배롱나무는 높이가 2.5m짜리, 그리고 R, 근원 직경이 6cm인 배롱나무 3그루를 여기다 심어라. 벚나무 4그루, 높이가 2.5m, B가 8cm네, B가. 흉고 직경이 8cm인 벚나무 4그루를 여기. 여기 잣나무, 홍나무 이렇게. 여기는 뭔지 몰라도 여기에 나온 건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낙엽성 관목이야. 그걸 여기에다가 모아 심기를 합니다. 그 낙엽성 관목은 높이가 30cm, 0.3m, 수간폭이 0.3m 되는 걸 100그루를 여기다 심는 거예요. 가운데 분수대가 있고, 여기 퍼걸러, 휴게시설, 이건 벤치종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퍼걸러 하나, 그리고 여기 등벤치 하나, 이렇게 베이직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7번 문항 볼까요? 위 사례에서 식재 평면도에 대한 해석 바로 나오죠. 바로. 자, 소나무는 독립 식재로 설계되어 있다. 독립 식재는 그냥 한 그루만 이렇게 한 그루만 이렇게 심어 놓은 게 독립 식재예요. 근데 소나무가 몇 그루? 현재 세 그루. 교호 식재로, 교호 식재. 세 그루. 틀린 내용이네요. 옳지 않은 거니까. 자, 2번. 부지 경계선 2점 쇄선. 보지 말겠지만, 두 개. 2점 쇄선. 그럼 이렇게 생긴 건 1점 쇄선. 이건 2점 쇄선. 그러니까 2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 3번은 벚나무의 수고. 벚나무 어디 있나요? 벚나무 여기 있네요. 수고가 2.5m. 벚나무 수고 2.5m. 흉고 직경 8cm. 맞네. 낙엽수는 상록수보다 많이 되어 있어. 얘가 낙엽성 관목이 100개니까 맞는 내용이네요. 다음, 분수대 북쪽, 북서쪽. 분수대 여기 있고 북쪽이니까 여기가 북쪽, 서쪽 있죠. 그러니까 북서쪽에 퍼걸러가 있습니다. 옳은 내용. 그래서 옳지 않는 내용은 소나무는 독립식재가 아니고 교호식재로 되어 있다. 1번이 정답이 되어 있습니다. 1번만 틀린 내용이네요. 자, 다음 8번 가기 전에 조금만 설명을 했지만 짧게 다시 수목 규격 표현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키죠. H. 수간 폭 W. 근원 지름 R. 센치. 1.2m 높이의 흉고 지름. 그리고 BH에서 지표면에서부터 여기 수간 가장 아랫부분까지의 거리를 BH. BH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고, 수간폭은, 수고, 수간폭은 다 단위가 미터. 지름은 다 센치미터. 이거 두개 빼놓고는 다 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미터로. 아시겠죠? 자, 다음 8번 보죠. 위 사례에서 식재 평면도 가 구역에 식재할 적용 수목으로 협조하는 것은? 가 구역이 뭐였냐면, 봄에 분홍색 꽃이 피는 낙엽성 관목이에요. 그러면 봄에 꽃이 피는 낙엽이 지는 관목. 주목은 상목수죠. 철쭉은 봄에 꽃이 펴요. 그리고 낙엽이 지고 관목입니다. 진달래, 낙엽성 관목이죠. 꽃도 피고. 사철나무, 상록수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적용 수목 분류 이표꼭 알아야 됩니다. 꼭. 적용 수목이 100%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나올 확률이 많아요. 방금처럼 어떤 수목을 심을 것인지, 그럼 그 수목이 교목인지, 관목인지, 만경목인지, 아니면 침엽수인지, 화렵수인지, 낙엽이 지는 낙엽수인지, 겨울에도 잎이 파릇파릇한 상록수인지, 이 정도는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무에서 대부분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나무 중에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일반적인 나무들,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만한 나무들, 그런 나무들.

주로 나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하나 요거.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잎이 넓지만 침엽수로 분류됩니다. 자, 다음 9번 보도록 하죠. 다음 실험 보고서에서 알수 있는 뿌리의 기능이에요. 뿌리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뿌리는 작년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작년까지 나오지 않았고 이제 올해 수능 특강부터 이제 수능 특강에 이게 이제 실리기 시작했네요. 뿌리가. 자, 실험 보고서 보죠. 뿌리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뿌리의 기능. 지지 기능. 일단 답지를 먼저 보면 지지 기능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지지겠죠. 뿌리 저장, 양분을 저장하는 거. 번식, 호흡, 뿌리도 호흡을 하죠. 흡수, 물을 흡수하는 작용. 자, 실험 보고서 보겠습니다. 목표는 뿌리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료 및 기구는 새 뿌리가 있는 자란 양파 2개, 비커 2개, 물 등이 필요하네요. 실험 과정을 보니까 새 뿌리가 자란 양파 1개는 뿌리를 잘라요. 그러니까 새 뿌리가 자란 양파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뿌리를 잘라. 그리고 하나는 그대로 둬. 크기가 같은 비커 2개에 같은 양의 물을 담고 양파 밑부분이 물에 닿도록 각각 올려놨어요. 그리고 빛이 잘 드는 곳에 2, 3일 동안 놔둬요. 두 비커에 든물 양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상해 봅시다. 예상한 것과 실제 결과를 비교해 봅시다. 했어. 실험 결과 보니까 뿌리를 자른 양파는 비커에 있는 물이 그대로였어, 지금. 뿌리를 자른 양파는. 뿌리를 그대로 둔 양파는 보니까 비커에 있는 물이 많이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뿌리의 유무에 따라서 뭐가 물에 양이 줄어들었네. 그러니까 뿌리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물을 빨아들이고 있어. 그렇죠? 그럼 물을 빨아들이는 게 무슨 작용이야? 흡수지, 흡수. 흡수. 처음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쉬워요. 문항 자체는 굉장히 쉬워. 자, 뿌리의 기능 보죠. 뿌리의 기능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지지작용.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작용. 뿌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흡수작용. 수분과 양분을 토양으로부터 식물 안쪽으로 흡수하는 능력. 흡수작용. 호흡작용. 흙 속에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놓으면서 흡수를 합니다. 뿌리에서도 호흡을 합니다. 다음, 저장작용. 저장작용. 여분의 양분을 저장해 둡니다. 사람은 그 저장된 양분을 이용을 하죠. 대표적인 게 고구마, 무, 당근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뿌리는 이런 대표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뿌리 얘기는.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가축의 사육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우리가 수능 특강을 기준으로 보면 12강 가축의 종류, 13강이 가축의 번식, 그리고 사육. 그래서 이 13강이 좀 내용이 많아요. 외울 것도 많고, 내용도 많고. 14강이 질병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수능 특강이 20강으로 되어 있잖아요. 20강으로. 그래서 한 강에 한 문항씩 정도 나와요, 보통. 근데 농업기초기술 교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물 관련된 게 거의 한 절반? 절반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문항 자체에서도 이제 식물 관련된 문항이 절반까지는 안 나오죠. 한 7개, 8개 정도. 그러면서 이제 동물 관련된 문항이 수능 특강을 기준으로 하면 3문제 정도 출제돼야 되는데 지금 요 최근에 보면 동물 문항이 한네 문항 정도 일반적으로 좀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수능 특강 기준으로 보면 농업 기계 기술이 두 강인데, 보통 거기서 한 문항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식품 가공 기술도 두 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통 한 문항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식물에서 조금 빠지는 문항, 그리고 농업 기계 기술 또는 식품 가공 기술에서 빠지는 게 어디서 나오는지 1강에서 이제 주로 나오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동물도 자연스럽게

0: 수릉특강은 세 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네 문항 정도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통 동물의 품종 에서 하나, 그리고 사육관리 에서 하나, 그리고 이제 번식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나오는 게 질병, 이렇게 한네개 정도로 하는데, 사육관리가 공부를 해야 될게 은근히 좀 많아요. 많은데 또 막상 하고 나면 또 어려운 것도 별로 없어. 너무 너무 뻔한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다음 글에서 할수 있는 가축의 사육관리니까 일단 가축은 세 가지만 배운다 그랬어요. 기억나죠? 닭, 돼지, 소. 여기에 동물로 들어가면 반려견, 개까지 들어가죠. 근데 가축의 사육이니까 닭, 돼지, 소. 세 개는 너무 뻔하죠. 자, 이 가축은 지금으로부터 3000에서 4000년 전에 조류 끝. 조류 끝. 어떤 가축? 닭. 뭐 조류 나왔으면 끝났지. 뭐 돼지가 조류도 아니고 소가 조류도 아니고. 자, 조류 중에서 가장 먼저 가축화 되었으면 학명은 뭐 이렇게 했는데, 학명 알지 맙시다. 학명 알지 맙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부터 사육한 것으로 보이며, 후한서 동이열전에서는 특산물을 열거하며 꼬리가 긴 뭐가 있는데, 꼬리가 다섯 척이나 된다고 했어. 또한 긴 세월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 왔는데, 우리 전통을 보면 혼례에서는 청홍 보자기에 싸서 상에 올려요. 상에 올리려면 일단 많이는 안 무겁겠죠. 소를 싸서 상에 올리기도 애매하고, 막 100kg, 200kg 나가는 돼지를 싸서 상에 올리기도 좀 애매하죠. 올리고 식이 끝나면 패백용으로 사용했어요. 이는 다산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 이거하고는 상관없지만, 이제 우리 이제 부활절이라는 것도 있죠. 부활절. 부활절 때 나눠주죠. 알. 자, 여기에 나온 건 닭이다. 뭐닭 판단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그러면 닭의 사육 관리 봅시다. 첫 번째, 볕 다듬기 해야죠. 닭 위에 있는 볕을 잘라줘요. 왜 잘라줘요? 왜? 여기는 벼선 일단 노지에서 키울 때, 그냥 평사에서 키울 때 보면 한겨울에 동상이 올 수도 있고, 케이지사 할때 보면, 케이지사, 그러니까 케이지 철창에서 키우다 보면 밥 먹을 때 이게 고개가 바깥으로 나오고 들어가고 하면서 위에 이 벼이 걸려요. 그러면서 상처가 생겨. 그래서 감염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벼을 잘라 버립니다. 자, 다음 다음 점등 관리 하죠. 닭은 잔일 조건일 때 알을 잘라요. 해가 짧아지면 알을 낳지 않아. 그래서 산란계 농장에서는 하루에 16시간, 17시간, 18시간 계속 불을 켜줍니다. 자, 뿔 자르기 없죠? 닭은 뿔이 없죠? 철분주사. 철분사는 돼지에게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닭의 사육관리로 맞는 건 기역과 니은으로 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 첫 부분 10문항 같이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이제 비슷한 게 이제 자꾸 되돌이표처럼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없습니다. 이렇게 10회 풀면 1등급 금방 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 다음 후반부 풀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수능 특강 20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우리 1시간 동안 개념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문항과 기출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세트형 문항이고요. 다음은 화물 운반선에 관한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A군이 아빠 저 배는 다른 배보다 훨씬 커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버지가 저건 가 운반선이란다. 정제되지 않은 기름, 이거 뭡니까? 원유죠, 원유. 원유를 대량으로 운반하는 선박이지. 그래서 가는 원유라는 걸 알 수 있죠. 원유 운반선이란다. 자, 우리가 자동차에는 휘발유 같은 건가요? 하니까, 아니, 휘발유, 경유 같은 연료는 원유를 정제한 거죠. 정제해서 만든 거야. 자, 그런데 기름은 불이 잘 붙으니까, 자, 운반하면서 화재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나요? 하니까 좋은 질문이야. 그래서 나를 이용해 탱크 내부를 불활성 상태로 유지해 화재 위험을 방지한다. 자, 불활성 탱크 내를 다른 온소와 반응하지 않는 상태, 불활성 상태죠. 비활성, 불활성 상태, 이너트 상태. 그래서 이너트 가스 시스템 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IGS, 이너트 가스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겠죠. 자, 1번 문제. 위 대화에서 알 수 있는 화물 가는 원유죠, 원유. 쉽게 우리가 제시문만 보고도, 원유 운반선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2번은, 자, 위 대화에서 알 수 있는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나는 아까 이너트 가스 시스템이었죠. IGS. 이너트 가스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이너트 가스 시스템은, IGS, 불활성 가스 시스템은, 자, 선적천, 그 다음에 항해 중, 그 다음에 하역 중, 모두 다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선적 전에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듯이 화물창을 불활성 상태로 만들 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불활성 가스로 채워져서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 줘야 된다. 자, 항해 중에는 그러면, 자, 화물창 내부의 압력이 혹시, 아, 화물창 내부 압력을, 압력 유지를 위해서, 화물창 내부의 압력 유지를 위해서 필요시에 가동해줘야 한다. 자, 하역 중에는 우리 원유 세정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불활성 가스 시스템과 함께 세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 그래서 나는 우리 불활성 가스 시스템 IGS죠. 화물창 내 산소 농도를 낮춰 폭발 위험성을 방지한다. 맞는 얘기고요. 양하시에만 작동하며 항해 중에는 가동하지 않는다. 항해 중에도 내부 압력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작동할 필요가 있다. 자, 카우 크루드 오일 와싱, 원유 세정 장치죠. 원유 세정 작업. 카우 시행 시 작동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고요. 자, 화재 예방 위에 다른 원소와 반응하지 않는 기체. 이걸 우리가 불활성 기체라고 얘기하죠. 기체를 사용한다. 이건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IGS 시스템, 이너트 가스 시스템에 대해서 맞는 것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죠. 기억과 디귿. 2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원유 운반선 작업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유를 선적할 때 탱크의 인화성 화물 선적 시 비활성 가스 시스템, 방금 얘기했던 IGS죠. IGS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너팅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자, 비활성 가스 시스템이라는 건 폭발 및 화재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인화성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 유조선이나 LNG선 등에서 화물 탱크 내에 다른 원소의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안정된 기체인 질소나 또는 이산화탄소 등의 비활성 가스를 주입하는 장치를 얘기를 하고요. 자, 원유를 운반할 때 사전에 모든 화물 작업은 사전에 주의깊게 계획 및 문서화해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터미널 선박 상황 변화에 따라 작업 변경 시에는 공식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고 유지를 해야 한다. 자, 원유를 양화 작업 계획 사전 준비 및 계획에 의한 작업이 수행이 돼야 되겠고요. 자, 승인된 화물 작업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내용을 기록하고 선장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된다. 자, 우리 원유 세정 작업, 카우 작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원유 세정 절차는 안전 점검 리스트 및 원유 세정 매뉴얼 규제 조건을 따라서 준수해야 한다. 자, 비활성 가스템 시스템이 고장 시에는 원유 세정을 중지해야 된다. 우리 굉장히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유 세정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비활성 가스 시스템도 함께 작동을 해야 한다. 한국 도착 전에 매뉴얼에 기술된 테스트 시행 및 마폴 7378 규정을 준수해서 원유의 양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 그래서 이번 문항 우리 풀었었죠, 앞에. 풀어서 정답이 기역 디귿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역 디귿 2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3, 8 대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지난달 24일 오후 10시경 세모세모항 크레인 하역 구역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가 하역 작업 중이던 크레인의 줄거리형 로프에 발목이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자, 이 사고로 A씨는 발목이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자, A씨는 항만 작업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험 구역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크레인 작업 구역에서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사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전 안전 교육이 미비했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항만 관계자들은 항만 하역 작업에 체계적인 안전 교육 및 감독 시스템 강화를 촉구하며 강력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위험 구역에서 사전 안전 교육 없이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된 사례죠. 자, 이러한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필요한 대책이 뭐냐? 자, 하역 설비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한다. 자, 위의 사고는 하역 설비의 문제가 아니었죠. 교육과 관련된 또는 감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크레인 사용을 금지하고 대체 장비를 활용한다. 위의 사고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항만 근로자 대상 사전 안전 교육을 의무화한다. 자, 사고 자체가 안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험이 적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하역 작업 시 안전관리자와 신호수를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계와 또는 장비와 함께하는 작업 공간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업에 뭘 통제해주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거나 또는 사람이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판단해주는 신호수를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대책으로는 디귿과 리을이 정 선택지가 되고,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화물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선장이 지시한 점검 사항, 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선적한 곡물 일부가 물에 젖어 있는 걸 발견했네.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것일까? 자, 곡물을 운반하는 선박에서 곡물 일부가
물에 젖어 있다라는 것은 침수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출항 전 최종적으로 화물을 점검했을 때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항해 중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화물창으로 물이 유입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밀폐가 제대로 안 돼서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의 파랑이, 파도가 아무래도 선창 안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럴 가능성이 크고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한 점검이 필요하겠어. 자, 가를 조사해봐라고 얘기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자, 공무는 습기에 민감하니까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조사하기 위해서 선장이 지시한 것은 뭐겠습니까? 해치커버. 자, 해치커버라는 것은 선창을 덮는 뚜껑을 얘기합니다. 그 뚜껑이 수밀 상태, 즉 완전한 밀폐로 닫혀 있는지를 확인해라는 거죠. 그래서 해치커버의 수밀 상태를 확인하는 게 외부에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해치커버의 수밀 상태라고 할수 있겠죠. 자, 화물창의 온도, 그다음에 화물의 고박 상태 같은 경우는 목재 운반선과 관련이 깊은 큰 내용이죠. 그다음에 램프의 폐쇄 상태, 그다음에 불활성 가스 시스템의 작동 상태는 곡물 운반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게시물에서 알수 있는 선박의 화물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땡땡항 샵 초존 액체 화물 운반선, 초존 액체 화물 운반선, 천연가스. 그러면 뭡니까? 뭘 운반하는 겁니까?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임바합금으로 제작된 화물장, LNG 운반선 중에서도 멤브레인 방식이다라는 걸 쉽게 유추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배, 그 LNG 운반선, 이 선박의 모양도 모스 방식 같은 경우는 탱커가 이렇게 둥근 탱커가 보이겠죠. 둥근 탱크가 없는 선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LNG 운반선 중에서도 탱크 형식은 멤브레인식이다라는 걸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LNG 선의 탱크 형식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를 했고요. 모스 방식과 멤브레인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모스 방식은 외부에서 독립된 탱크를 지지대 위에 LNG선 지지대 위에 올려놓고 그 탱크 안에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형태가 모스 방식이고, 멤브레인 방식은 선창이 있고 그 선창에 방열재로 외부의 온도 변화 없이 방열할 수 있는 그러한 1차 방벽이나 방열재를 사용해서 탱크 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서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게 멤브레인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스 방식은 선체와 독립된 구형 탱크를 가지고 있고 LNG 화물의 중력과 압력 지탱이 이 탱크 자체로 가능하다. 자, 내압이 강해 안전성이 멤브레인보다는 우수하고요. 멤브레인 방식에 비해 슬로싱이 안정적이다. 슬로싱이라는 건 액체 화물이 선박이 움직였을 때 선박의 고유 주기와 함께 움직임이 발생하는데 그 액체 화물이 탱크 내에 벽을 때리는 충격을 슬로싱 충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형이기 때문에 사각형보다 이 탱크에 주는 압력이 더 작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멤브레인 방식에 비해 슬로싱에 안정적이고 선창 내에서 검사나 보수가 가능하고 탱크 내부의 열 침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선창 공간 이용 효율이 적다. 즉 용적률이 선박 전체 크기에 비해서는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에서만, 탱크 내에서만 LNG를 실을 수 있는 거죠. 다른, 선박에 다른 많은 여유 공간이 있어도 활용을 못하라는 거죠. 자, 구상 탱크가, 탱크 사,
후상 탱크가 상가판으로

위쪽으로 돌출되어 있어서 위쪽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전방 시야 확보가 곤란하고 선박 조종성이 저하된다. 뭐보다 멤브레인 형식과 비교했을 때죠. 자, 멤브레인 방식은 선창에 밀착된 방열 자재로 만든 탱크를 멤브레인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때는 선창 안에 열팽창이 매우 낮은 합금, 임바합금이라든지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해서 온도 변화가 굉장히 큰데, 그 온도 변화에 대해서 수축 및 변형을 방지하는 데 사용되는 게 임바합금이다. 그 열팽창 개수가 낮은 합금을 사용한다. 자, 선창 공간 이용률이 모스 방식보다는 크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더 많은 양의 렌즈를 실을 수 있다. 선창 전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화물 수축으로 인한 변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선박 건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자, 충분한 시야 확보 및 갑판 접근이 용이하다. 자, 시야 확보는 위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모스의 탱크보다는 더 낮기 때문에 시야 확보를 할 수가 있다. 화물창이 이중 방벽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에 보면 1차 방열재, 2차 방벽, 2차 방열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중 방벽 구조로 되어 있다. 탱크 외부에서 검사 및 보수가 불가능하다. 탱크 내에서 검사 및 보수가 가능한 것은 모스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멤브레인 방식이었죠. 그래서 멤브레인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기억, 모스 방식이다. 아니죠. 멤브레인 방식이다. 틀린 내용이고요. 이중 방벽 구조로 되어 있다. 아까 멤브레인 방식은 이중 방벽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선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모스 방식이죠. 틀린 내용이고요. 임바합금은 철과 니켈의 합금이라고 그랬어요. 열 팽창 개수가 아주 작은 합금이다. 열 수축에 대응하는 주요 구성 요소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니은과 리을이 모스 방식, LNG 선박의 탱크 형식 중에 멤브레인 방식에 대한 설명이죠. 니은과 리을이 멤브레인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6번.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화물 가를 운송할 때 주의할 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어제 뉴스 봤어. 벌크 운반선에서 화재가 났대. 응, 나도 봤어. 자, 가는 운송 중에 메테인 가스를 방출해서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 자, 우리 운송 중에 메탄 가스를 발생할 수 있는 화물 석탄이었죠. 석탄입니다. 석탄. 자, 맞아. 공기에 노출되면 산소와 반응해 자연 발화의 위험성도 있어 자연 발화할 가능성이 높대. 게다가 선박에서 내린 후에도 육상 저장고에서 자연 발화 위험이 크다고 하더라. 산소와 반응하면 발화할 수가 있다. 자, 그러게 이 화물 운송할 때도 육상에서 보관할 때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화물은 석탄이 되겠죠. 그래서 석탄을 운송할 때 주의할 사항, 석탄 운반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탄의 특징은 비중이 1.1에서 1.4로 비교적 낮고 항해상의 안전성이 우수하다. 형태는 보통 흑색이고 탄화가 심할수록 진한 흑색이고, 그다음에 탄면에는 광택을 띈다. 자, 자연 발화할 수 있다. 공기 노출 시에 산소와 결합해 자연 발화할 수 있다.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석탄에서 가연성 가스, 메탄 가스를 발생시킨다. 유황 수분 산소 함양 휘발성 수소 형태 및 석탄 분말도에 따라 가열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항해 중에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느냐? 자, 밀폐 장소 출입 시에는 메탄가스 양을 측정을 해야 되겠고요. 자, 메탄가스가 선창 내에 축적되지 않도록 표면 통풍을 실시해야 한다. 해치커버를 열어서 표면 통풍을 실시해야 한다. 자, 매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화물 온도를 측정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석탄 온도가 55도씨를 초과해서 급격히 상승할 때는 화재 진행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창을 밀폐해서 산소의 공급을 차단시켜 줘야 한다. 그래서 석탄을 운반할 때 항해 중 유의사항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석탄 운송할 때 주의사항, 매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화물의 온도를 측정을 한다. 맞는 얘기죠. 측정한 화물의 온도가 55도를 초과하면 화물창을 열고 환기한다. 화물창을 열게 되면 오히려 자연 발화할 수 있죠.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물창을 열고 환기하는 게 아니고 밀폐해야 되겠죠. 밀폐해줘야 한다. 자, 메탄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표면 통풍을 실시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정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기역과 디귿. 그러면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알수 있는 화물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의 특징과 적합 역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자, 철판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는 거 뭡니까? 광석이죠, 광석. 광석은 비중이 커서 선적 시, 선박이 실을 때 적재 시 선체 무게중심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선박 동요 주기가 단축됩니다. 동요 주기가 빨라진다라는 거죠. 화물 선적 시에는 하중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 선창에 골고루 선적해야 합니다. 여러 회 나눠서 실어야 된다. 3에서 4이라고 아까 정리를 했었습니다. 또한 선적 과정에서 선체에 가해지는 응력을 고려해서 한 선창에 화물을 3에서 4회에 걸쳐 나누어 적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다음 사례에서 알수 있는 화물은 광석이죠, 광석. 그래서 광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항이네요. 자, 화물창 내 펌프로 화물을 하역한다. 자, 화물창 내 펌프로 화물을 하역하는 것은 원유나 또는 액화, 화학제품이죠. 화학제품을 얘기를 하고요. 자, 갑판상 적부 시 양현에 지주를 세운다. 이거는 목재 운반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슬로싱 방지를 위해 부분 적재를 피해야 한다. 자, 슬로싱이 발생하는 것은 액체 화물이죠. 그래서 액체 화물 운반선. LNG가 대표적인 게 되겠죠. 액체 화물. 자, 육상 설비 및 흡수 감정법에 의해 선적 화물량을 산정한다. 광석 운반선은 육상 설비 및 흡수 감정법에 의해서 얼마만큼 실을 수 있는지를 화물량을 산정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운송 중 화물의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고박 작업을 실시한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결박하는 걸 고박이라고 얘기하는데, 목재 운반상에서 래싱 용구를 이용해서 고박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건 목재 운반선 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 그래서 광석 운반선과 관련된 내용은 4번 하나만 정답이 되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위험물 표출에 관한 수업 장면에서 교사의 질문에 옳게 발표한 학생만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여러분, 그림은 위험물에 따른 두 종류의 표차입니다. 제시된 표차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은 발표해 볼까요? 하니까, 가연이 A는 독성 물질입니다. 독성 물질이 맞죠? 6급 독성 물질입니다. 독성 물질. 자, A 준이. B는 부식성 물질입니다. B는 부식성 물질. 8급 부식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가연도 맞는 얘기고요. A 준도 맞는 얘기네요. 자, 지호가 뭐라고 했냐. 각 표찰의 하부 모서리의 숫자가 클수록 위험성이 높습니다. 위험 표찰의 아래에 있는 숫자와 위험성과는 상관관계가 없죠.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A, B 모두 대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1급 위험 물질이죠. 1급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맞게 얘기한 것은 A는 독성 물질, 그 다음에 B는 부식성 물질이다. 가연 A준.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선박이 갖추어야 할 서류. 가로 옳은 것은?
자, 오늘은 운송 중 화물 손상 발생 시기별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을 실을 때 적부 시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라고 하니까, 자, 화주와 선사, 선박 측 모두 입회해서 화물 상태를 점검하고 검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그러니까 화주와 선박 측 모두 화물의 상태가 이상 없이 실어졌다라는 것을 검수하는 거죠. 검사한 후에 검수 보고서를 작성해요. 라고 했고요. 맞습니다. 그럼 항해 중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니까 아무 일 없으면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운항 중에 화물 관리를 위해 행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기록해야 하고, 황천이 발생해서, 즉, 바다 날씨가 좋지 않았을 때, 황천이 발생해서 화물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뭣도 작성해야 해요. 자, 가도 작성을 해야 한다. 자, 양항에 도착해서는 작성된 서류를 공중인에게 인증받아야 한다. 자, 앞쪽에 설명할 때 화물이 손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뭐를 작성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해난사고 보고서. 해난사고 보고서. 황천으로 인한 해난사고 보고서. 황천으로 인해서 우리 화물이 이렇게, 화물에 손상이 발생했다라는 보고서가 해난사고 보고서입니다. 이 해난사고 보고서를 양항에 도착해서 공증인에게 인증을 받아야 선사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는 감면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해난사고 보고서다.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선화증권, 그 다음에 본선수취증, 화물인도 지시서에 대해서 우리 답지라든지 또는 제시문에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요. 무역, 선박 무역과 관련된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 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선화증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자, 선화증권이라는 건 선박에 화물을 이상 없이 실었음을 확인해 주고 선장이 발급해 주는 유가증권인데요. 자, 송화인에 대하여 특정 선박에 특정 화물이 적재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수령한 화물의 운송과 인도를 약속하기 위해서 선주 또는 선장이 서명해서 발행한 문서를 선화증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선사에서 네가 맡긴 화물을 잘 실었어라고 증명해주는 문서가 되겠죠. 자, 선화증권은 선사가 본선 수취증을 근거로 MR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설명하겠지만 본선 수취증을 근거로 송화인에게 발행하고 그 후에 은행 심사 및 매입 과정을 거쳐서 수화인에게 받는 사람이죠. 수화인에게 넘어가게 된다. 자, 본선 수취증 MR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본선에 적재한 화물을 수취했다라는 증거로 이상 없이 받았다라는 거죠. 수취했다는 증거로 1등 항해사가 화주에게 발급하는 서류이다. 자, 영문으로 메이터스 리시프트의 머리 글자를 따서 MR이라고 한다. 머리 글자를 따서 간략히 MR이라고 하고 본선 화물 수령증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본선 수취증 또는 본선 화물 수령증이라고 한다. 1등 항해사가 화주에게 당신의 화물이, 본선에 적재한 화물이 잘 받았다라고 증명해주는 그런 서류가 되겠죠. 자, 화물 인도지서 DO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물품의 보관자에 대해 그 물품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여기서 말하는 증권은 선화증권이 되겠죠. 자, 선화증권을 물품 증권을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것을 지시하는 대표적인 증서이다. 자, 이것은 선박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선장에 대하여 해당 화물의 인도를 지시하는 증서이다. 그래서 이 화물 인도 지시서가 있는 사람에게 너 선박에 있는 화물을 주어라고 하는 하나의 명령서 같은 거죠. 자, 선화증권의 소지인은 이 증권을 선박이 도착하는 항만에서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시하고 화물 인도를 청구하면 대리점에서는 그걸 확인하고 화물 인도 지시서를 발행하게 된다. 그래서 화물 인도 지시서를 가지고 선박에 가서 화물을 찾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선화증권, 본선 수취증, 그다음에
화물 인도 지시서까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했다. 자, 남은 화물도, 남은 목재도 기상이 호전되면 추가로 수거할 계획이다. 또한 유실된 목재는 물에 잘 뜨는 특성이 있어 해상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당국은 실시간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그래서 자, 이런 큰 목재가 바다 위에 떠다니면 운항하는 선박한테도 위험이 되겠죠.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시문이. 그래서 제시문은 목재 운반선에 목재가 바다로 유실되었다라는 그런 제시문이고요. 자,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목재 운반선입니다. 그래서 목재를 운반할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장인데요. 자, 목재 운반선 원목선이죠. 그래서 원목선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재를 창내, 그러니까 선창 내에 적부할 때 가능하면 화물 틈을 적게 하고 적게 해서 선박이 움직이더라도 목재가 많이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거죠. 그 틈이 많이 크다라고 하면 선박이 움직일 때 목재도 함께 움직이니까 선박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화물틈을 적게 하고 무거운 목재는 낮은 곳에 적부하여 전체 선적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자, 갑판에 실을 때는 목재를 갑판에 실을 때는 화물의 길이, 래싱 용구의 배열, 고박하는 용구조, 배열 및 지주의 위치, 필요한 공간의 확보에 주력하며 적부 구역의 종방향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자, 갑판의 부러크보다 자, 갑판의 부러크는 우리 갑판, 상갑판 위에 있는 난간을 얘기하죠. 손잡이. 그 손잡이보다 높게 목재를 실는 경우를 얘기하죠. 자, 부러크보다 높게 적부 시 양현측에 지주를 3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세우고 래싱 용구로 목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해야 한다. 자, 선박 만재물성 규정에 따라 겨울철에는 상갑판 상의 적부 높이가 선폭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해야 한다. 자, 갑판적 목재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박할 때, 자, 적하항 출항 전에 갑판 상에 적부된 목재를 철저히 고정해서 항해 중 선체 동요 시에 갑판적 목재가 이동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고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양옆에 강력한 지주를 세우고 체인, 와이어, 스네치 블록, 턴버클 등의 래싱 용구로 고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는 걸 우리가 고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목재 운반선, 목재를 선박으로 운반할 경우 주의사항, 가능한 조밀하게 적재한다. 틈이 없이 적재해야 되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거죠. 자, 무거운 화물은 높은 곳에 적부한다. 무거운 화물은 낮은 곳, 그 다음에 그거보다 가벼운 화물은 위쪽에 적부를 해야 더 많은 목재를 실을 수가 있다.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자, 화물을 철저히 고정하여 고박하여 항해 중 이동을 방지한다. 맞는 거죠.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자, 항해사는 고박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서 철저하게 결박되어 있는지 움직일 가능성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갑판 브로크보다 높게 적부 시에는 현측 지주를 3m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한다. 앞에서 정리한 내용이죠. 그래서 틀린 내용은 무거운 화물은 높은 곳에 적부한다. 무거운 화물은 낮은 곳에 적부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내용은 2번이죠. 그래서 10번은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기출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출문항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자, 다음 사례 가에 들어갈 선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 학생은 땡땡 항만공사의 홍보관을 방문하여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이 영상을 통해 VLCC급인 가가 항구에 도착해 화물을 양하고 다시 출항하는 전 과정을 생생하게 볼수 있었다. 자, 이 선박의 화물은 땅 속에서 뽑아낸 후 정제하지 않은 흑갈색의 물질로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고 황, 질소, 산소화물질이 섞여 있는 끈끈한 높은 점성의 액체 혼합물이다. 뭡니까? 원유죠, 원유.

언유에 대한 내용을 아주 제시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이 액체는 유출 시에 심각한 해양 오염을 초래할 수 있어 화물 양화시 선박 주변에 오일 펜스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세심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오일 펜스는 유출된 원유가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펜스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선박은 원유 운반선이죠. 그래서 원유 운반선이 한국에 도착한 거죠. 그래서 원유 운반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보기 선택지에서 찾는 문항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화물 선적 전에 화물창을 불활성 상태로 유지한다. 이너트 가스 시스템을 활용해서 불활성 가스 상태로 유지해서 화재와 폭발을 예방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화물 선적 후에 레싱 용구는 자, 어떤 화물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결박시키는 데 사용되는 용구가 레싱 용구죠. 그래서 화물 선적 후에 레싱 용구로 화물을 고정시킨다. 이건 목재 운반선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화물을 결박하는 용구. 화물창의 형태에 따라 모스 방식과 멤브레인 방식으로 구분된다. 모스 방식과 멤브레인 방식으로 구분되는 것은 LNG 운반선입니다. LNG 운반선. 자, 그래서 원유 운반선과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기억만 좋은 성태치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자, 다음 사업계획서에서 알수 있는 전용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시문을 보고 어떤 화물만을 운반하는 전용선인지를 보라는 거, 찾아보라는 거죠. 땡땡형 부두확장 사업개요. 목적은 화력발전소의 연료 공급을 위한 부두확장을 통해 전용선의 선석을 확보한다. 화력발전소의 연료가 되는 거 석탄입니다. 석탄. 재화 중량 톤수는 15만 톤급이 두 개, 붙을 수 있는 두 개의 선석을 얘기라고요. 자, 취급 화물은 뭐냐? 비중이 1에서 1.4인 광물로 보통 흑색이며 탄화가 심할수록 진한 흑색을 보이고 탄면에 광택이 납니다. 우리 아까 정리했었죠. 석탄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석탄 운반선이 되겠죠. 석탄 운반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는 문항입니다. 자, 양화 작업 시 석탄을 양화 작업할 때 화물창에 원유 세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원유 운반선이죠. 원유 세정 장치가 필요한 것은 원유 운반선에 대한 내용이다. 자, 화물을 포장하지 않은 채로 대량으로 운송한다. 자, 화물을 포장하지 않고 선창에 그대로 실은 거죠. 그래서 벌크선이라고 얘기하지, 벌크화물이라고 얘기했죠. 자, 현 측에 지주를 세우고 갑판 위에 화물을 적재한다. 목재 운반선에 대한 내용이다. 가연성 가스가 선창 내에 축적되지 않도록 표면 통풍을 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석탄 운반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니은과 리을이 정선택지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항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입니다. 땡땡 앞바다에 5개의 작은 인공섬이 떠 있다. 자, 이 인공섬은 지름이 12.5m, 높이 4.3m의 원통형 철제 구조물인 부위로 바다에 뜬 상태로 닫체 위에 고정되어 있는 해상 계류 시설이다. 이 계류 시설은 흘수가 깊은 VLCC가 수심이 얕은 부두까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부두에서 멀리 떨어진 한계 내에 일정한 수심이 확보돼 설치되어 계류가 가능해 준다. 여기까지는 우리 접이한 시설에 대한 내용이죠. 원유 운반선을 계류할 수 있는 접이한 시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시설은 계류한 선박과 연결된 수상호수로 화물을 받고 이를 3, 4km 길이의 해저 송유관을 통해 다시 육지의 저장 시설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 작은 인공섬들이 땡땡정의 정유공장의 젖줄이다. 뭡니까? 원유를 운반하는 원유 운반선에 대한 내용이죠. 송유관, 기름을 보내는 관 송유관, 그다음에 정유공장의 젖줄이다. 그런 걸 보면 이 선박은 원유 운반선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

전용 운반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찾는 문항이죠. 자, 선체와 독립된 구형의 화물차를 가진다. 이건 LNG선 중에 모스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화물창의 온도를 초저온 상태로 유지한다. 이것도 LNG 선박입니다. LNG 선박이고. 화물창의 폭발 방지를 위한 불활성 가스 시스템이 설비되어 있다. 맞는 얘기죠. 이너트 가스 시스템이 설비되어 있다. 화물의 일부를 화물창 내에 고압 분사하여 세정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 원유 세정 장치를 가지고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원유 운반선과 관련된 내용은 디귿과 리을이죠.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다음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자, 다음 글의 선박에서 화물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만을 보게 돼 있는데로 오른 것은, 자, 원목 수출항인, 원목, 목재죠. 수출항인 땡땡항에서는 기차로 운송된 나무들을 선적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때 사용되는 선박은 원목이다. 제재목을 운반하기에 편리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선창뿐만 아니라 갑판 위에도 화물을 적재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 자, 다음 글의 선박에서 화물을 적재하는 방법. 원목을 적재하는, 목재를 적재하는 방법이죠. 자, 트랜스포 크레인을 이용하는 것은 컨테이너죠, 컨테이너. 선창에 적재 시 화물 사이의 빈틈을 최소화한다. 맞는 얘기고요. 갑판상의 화물을 체인이나 와이어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래싱 작업, 고박 작업이 필요하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목재 운반선과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니은과 디귿이죠. 니은과 디귿.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문항은 굉장히 힌트도 많고 정답이나 보기 정선택지나 정답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형태의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5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항이네요. 수업 장면에서 할수 있는 선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제철소 견학 과정에서 보았던 사진 속의 선박에 대해 말해볼까 하니까, 이 선박은 호주에서 우리나라까지 철광석을 싣고 오는 전용선입니다. 광석 운반선입니다. 이 선박은 철광석을 포장하지 않은 채 대량으로 선창에 적재해서 운송해요. 그래서 광석 운반선에 대한 내용이죠. 자, 가연성 가스가 선창 내에 축적되지 않도록 통풍한다. 이거는 석탄 운반선에 대한 내용이죠. 선박에 설치된 램프를 이용하여 화물을 하역한다. 램프를 이용한 게 아니고 선박 어그 부두가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을 이용해서 지금 철광석을 하역하고 있는 거죠. 자, 화물의 선정량은 화물 적재 전후에 배수량의 차이로 선정할 수 있다. 흘수감정법이죠. 흘수감정법에 의해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양을 산정한다. 자, 화물의 비중이 커서 무거운 거죠. 화물의 선적 시 선박의 무게중심이 낮아질 수가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정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광석 운반석에 대한 설명이다. 5번이 정답이죠. 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력 시험 문항이네요. 자, A씨가 컨테이너에 부착한 위험물 표찰로 옳은 것은, 자, 폭발성 물질이 있는가? 아니요. 인화성 액체류인가? 아니요라고 했죠. 독성 물질인가?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독성 물질, 부식성 물질, 맞다라고 얘기했고, 방사성 핵종이 포함된 물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성 물질과, 그 다음에 부식성 물질을 표시하는 기역과 디귿이 옳은 위험물 표찰이겠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자, 3등 항해사가 컨테이너에 부착해야 할 가에 해당하는 표찰. 자, 컨테이너 중에 화물 컨테이너가 한개 있는데 표찰이 붙어 있지 않네요. 화물의 급수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 하니까, 관련서를 확인한 결과 위험화물은 인간 및 동물에게 위해를 끼치는 독성 물질인 뭐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독성 물질임을 알려주는 위험물 표찰 6급이죠.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다음 2024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다음 대화를 통해 알수 있는 운송 선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자, 우리 선박은 오늘 출항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항해할 예정이야. 자,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가야 하나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원유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유를 운반하는 선박이라는 거알수 있죠. 우리 선박이 원유를 우리나라에 있는 정제 공장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하니까 맞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원유 운반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원유 운반 초저온 탱크 안에 화물을 저장하여 운송한다. LNG선이죠. LNG 운반선에 대한 내용이고. 비활성 가스 시스템, 이너트 가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맞고요. 선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이중조 구조가 적용된다. 자, 밑에 선박의 선조 구조가 두 개로 되어 있는 이중조 구조가 되어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화물 손상 방지를 위해 운항 중 통풍과 환기를 실시한다. 자, 이거는 일반 화물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원유 운반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니은과 디귿이죠. 니은과 디귿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땡은 운항보고서에서 할수 있는 전용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호주 뉴캐슬항에서 대한민국 포항항으로 오는데요. 화물량 17만 5천 톤. 비중이 1.1에서 1.4인 광물, 보통 흑색, 뭡니까? 석탄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 기출문제 보면 석탄과 관련된 내용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0월 10일 선박의 횟수를 측정하고 출항했고, 23일 입항 원료부두를 접안했다. 수시로 선착내 온도 측정 및 확인을 했고, 선적된 화물이 발생하는 가해성 가스가 선착내에 축적되지 않도록 표면 통풍을 실시했다. 자, 화물을 포장하지 않은 채로 선적한다. 벌크화물 설린다. 맞는 얘기죠. 흘수 간정법으로 화물량을 선정할 수 있다. 화물의 슬루싱 방지 대책, 이게 액체 화물이죠. 액체 화물이고요. 선박에 설치된 램프를 이용하여 화물을 하역한다. 자, 램프를 이용하는 것은 선박과 부들, 선박에 이용, 그 있는 다리를 얘기하는 거죠. 다리에 주로, 카캐리에서 이러한 형태라든지 또는, 컨테이너를 직접 싣고 가는 그러한 운반선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석탄 운반선과 관련된 내용은 포장하지 않은 채로 선적하는 거와 흘수 감정법으로 화물량을 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정 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우리 기출 문항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해운업과 정보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나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사인 법칙, 그리고 코사인 법칙, 그리고 사인 값이 들어가 있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정리하면서 어떠한 경우에 그 공식들을 떠올리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말을 잠깐 했었어요. 지난 강의 뒷부분을 다시 보고 와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저희는 이번 강의에서 그 공식들을 계속 사용을 할 텐데, 저는 말이에요, 단원마다의 나름의 목표가 있어요. 이번 단원에서는 앞에서는 그래프를 요리조리 잘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도형을 마주할 때 자신감을 갖고 덤비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들을 이제 한번 볼 텐데, 자, 다양하게 생긴 다양한 조건의 삼각형들과 원을 맞이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주어진 조건을 차라락 적어줘야겠지. 6이고요. 그리고 AC가 길이가 10인데 이럴 때 이 두 개의 길이가 같도록 해달래. 그럼 결국은 이 AD의 길이가 6이라고 하면 더했을 때 10인 거니까 이 아래 길이가 4인 거겠죠. 그냥 6, 4라고 줘도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한번 살짝 쿵 다르게 말을 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도 이렇게 주곤 합니다. 많은 문제에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BD의 길이가 지금 루트 15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아래에 있는 BC, 선분 BC에 대한 길이를 구하러 가보시죠. 자, 일단은 우리는 각이 필요하겠지. 어느 각이 필요할까? 코사인은 변세계와 각 하나야. 그런데 변세계? 아, 어딘가에 각 하나? 여기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 각을 알면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바로 보이죠? 코사인, 제가 여기를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게 A에서 이 선분 BD에 수선의 발을 탁 내려주세요. 그러면 이 절반은 2분의 루트 15가 되어지면서 코사인 값은 6분의 여기 이 M이라고 할까요? MD에 대한 값이 2분의 루트 15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거죠. 12분의 루트 15가 지금 코사인이 되면서 제가 필요한 거는 그럴 때 이제 각 BDC에 대한 그 크기거든요. 사실 여기를 제가 쓰고 싶어. 근데 그 크기는 결국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요, 각변환 자연스럽게 오죠. 코사인에다가 얼싸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여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어지고, 이 값은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코사인의 값 마이너스 12분의 15라는 거는 바로 코사인 법칙 이어서 가줄게요. 어떻게? 2 곱하기 양쪽 4와 루트 15죠? 그러면 4 루트 15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4의 제곱, 루트 15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주보고 있는 x제곱 이렇게 해주면 이제 x가 구해지겠네요. 계산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4, 4를 양쪽에다 나눠줄까봐, 그러면 마이너스 아니 4, 4를 이제 곱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루트 15, 여기는 2 루트 15에다가 위에가 31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네. 좋아. 그러면 왔다 갔다 해주시면 이쪽은 30, 이쪽 곱해주시면, 여러분들 저 그냥 계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계산 진행하세요. 플러스 3x제곱. 따라서 3x제곱은 넘어가서 이제 123, 따라서 x제곱은 41이라 구하려고 하고 있는 저 x값, 즉 선분 BC에 대한 길이는 루트 41이 된다. 괜찮습니까? 지금 세타로부터 우리가 그 나머지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각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코사인 법칙 한번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계속 해볼게요. 다음 5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59번이군요. 59번 가볼게요. 그림과 같이 각이 저렇게 있어요. 오호, 다 적어볼까요, 일단? BAC가 60이고,

PBC, PCB, PBC, PCB, BAC, 여기가 3분의 파이고, PBC, 여기가, 아이고, 왜 엮이네. 근데 도를 못 외웠어. 30도, 6분의 파이. 여기가 12분의 파이. 15도, 그쵸?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리고, 2루트 2, 2루트 3. 2루트 2, 2루트 3. 미안해요,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해서. 잠깐만. BC가 2루트 3. 얘가 2루트 3. 자, 이렇게 되어질 때, 넓이, 삼각형 APC에 대한 넓이를 구하래요. 자, 오케이. APC에 대한 넓이. 여기를 지금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볼게. 자, 여기는 일단 바로 약간 좀 눈이 가는 게, 이쪽이 이제 15도예요. 그쵸? 우리가 15도 자체를 어떻게 사용할 방법이 잘 없잖아. 누군가 같이 사용해줘야지. 이쪽이랑. 예를 들어. 15, 30 더하면 45도. 오! 그러면 나머지 이 각의 크기가 나오죠? 더하면 파이, 180도니까 4분의 파이 빼주면 4분의 3파이. 그쵸? 여기가 이제 4분의 3파이다. 라는 그 각의 크기를 우리가 바로 이렇게 뽑아줄 수 있다. 그랬더니 일단 작은 삼각형에서 짝꿍이 보여. 우리 각과 마주보는 편.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각. 특수각 있죠? 그럼 그 마주보는 편. 아, 이 선분 P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구나. 뭐에 의해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구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사인 일단 4분의 3파이에다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그 값이 사인 6분의 파이 쪽을 데려온다면 여기 선분 PC.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사인 4분의 3파이는 뭐야?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예요. 즉, 4분의 파이랑 사실 같죠? 바로 올수 있어? 이거 많이 사용할 건데 파이에다가 어떠한 알파에 대한 그 값은 파이 마이너스 알파랑 같겠지? 해서 일단 한번 쓸게요. 뒤에서는 자연스럽게 내가 쓸것 같긴 한데 여기가 이제 4분의 파이로 아래가 같아지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아래가 지금 2분의 루트 2에다가 2루트 3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계산해 주시면 루트 2분의 4루트 3이라 루트 2분의 아유 루트 2분의 4루트 3이라 여기는 2루트 6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이죠? 2분의 1에다가 PC 가 되는 거라 이들이 같대요.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이 PC의 길이는 2분의 1 곱해져서 루트 6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지금 일단 이 길이를 사인 법칙에 의해서 구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저 넓이죠. 넓이를 구하러 가 봐야 될 텐데 바로 보이는 게또 어느 변이 많이 있을까? 우리 가장 큰 삼각형 밖에 외부 보시면 변 하나, 변 둘. 즉, 이 바깥의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네. 왜? 각 하나가 있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바깥에 있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즉, 다시 말하면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라는 값은 제가 이 선분 AC에 대한 길이를 X라고 둘게요. 그렇게 되면 공식 바로 데려올게. 그러면 2에다가 2루트 2 곱해주시고 x 곱해주는 거고 분자는 x제곱에다가 2분의 2루트 2, 2루트 2 제곱하면 8, 마이너스 2루트 3 제곱하면 4, 3, 12 이렇게 되는 거죠. 2차 방정식 여기 오른쪽에 정리해 줄게요. 그렇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2루트 2x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x 마이너스 4는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인수분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근의 공식 쓰셔서, 특히나 짝수근의 공식. 그럼 루트 2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양수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채택돼야 될 거고 여기는 2에다가 플러스 4 해줘서 근의 공식 쓰고 있습니다. 이런 길이가 지금 선분 AC에 대한 길이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다 적어줄게요. 루트 2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제가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거는 지금 삼각형의 넓이인데 여기 그리고 AC에 대한 길이를 자연스럽게 구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끼인 각 하나면 우리가 넓이 공식을 쓰면 될 텐데 그럼 이 각이 궁금하죠. 이 각 자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보니 정보가 바깥의 정보가 많으니 전체 삼각형에 대해서 사인 법칙 이용해서 이 각 C를 일단 구하러 가볼게요. 그럼 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사용할게요. 어떻게 이 3분의 파이라는 값이 나와 있으니까 사인 3분의 파이에다가 마주보는 2루트 3 값 데려오고 그에 대한 값이 사인 C에다가 마주보는 2루트 2 데려와서 계산해주겠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사인 3분의 파이는 몇일까요?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죠. 여기가 2분의 루트 3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는 사인 C의 값이 여기서 루트 3분의 루트 2 곱해준 거잖아요. 분자를. 마찬가지로 여기도 루트 3분의 루트 2를 곱하면 되겠지. 저 이런 식으로도 많이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루트 2분의 1이네요. 즉 C는 4분의 파이겠구나. 이 전체 각의 크기가 이만큼이 지금 4분의 파이가 나오는 거라 45도, 15도 빼주니까 아 여기는 지금 30도, 즉 6분의 파이라는 각을 구해서 마지막에 넓이 공식으로 이어가 볼게요.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양쪽, 왼쪽은 이제 루트 6, 오른쪽은 루트 2 플러스 루트 2, 6이라는 변사에 끼어져 있고 끼인 각 6분의 파이에 대한 사인값, 즉 사인 6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사인 6분의 파이는요. 2분의 1이네요. 4분의 여기 곱해주면 루트 12에다가 이렇게 곱하면 6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고 즉 2분의 3 더하기 루트 3 이런 식으로 최종답이 나오겠습니다. 괜찮나요? 지금 우리가 구해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에 따라서 사인 법칙 그리고 코사인 법칙을 이리저리 사용하고 있거든. 계속 이어가 볼게. 얘는 많이 많이 풀어보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6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5인 원에 반지름의 길이가 15인 원에 내접하는 ABC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사인 B 어딘가에 있어서 그에 대한 사인 값이 10분의 7이래. 여기가 B죠. 그러면 어딘가 AC가 있을 테고 그럴 때 이 AC의 길이를 구하라네. 아 마주보는 친구를 구하라네. 왜 저번에 반지름이 구해 나왔네. 사인 법칙 이용하면 바로 풀리겠네요. 반지름의 2배 즉 30은 사인값 사인 B에다가 지금 구하려는 마주보는 3분 AC의 길이가 들어가야죠. 그러면 여기는 10분의 7이라고 하였으니 따라서 최종 AC에 대한 길이는 10분의 7 여기다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21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좋아요. 지금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사인 법칙을 떠올려줬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으로 갈게요. 자, AB가 8이에요. 그리고 45도 15인 삼각형 ABC 어디 한번 그려볼까요? A의 각이 45도인데 하나는 15네. 아이고 아이고 굉장히 세토로만 삼각형이 그려지면서 A 이 길이가 또한 8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지. 이럴 때 묻고 있는 것은 이 길이를 묻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가 45도 4분의 8

아이. 그리고 여기는 15도. 쓸 일이 바로 직접적으로는 없고, 그러면 이각도 나오겠네요. 180도에서 합판 60도 빼주니까 120도. 그쵸? 3분의 2파이. 이 친구를 써주겠네. 자, 각 시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 그리고 각 특수각이랑 마주보는 그 변의 길이. 사인 법칙이죠? 사인 법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인 4분의 파이에다가 구하려고 하는 저 BC에 대한 길이는 사인 3분의 2파이 에다가 8, 마주보는 8,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런데 3분의 2파이는 사인 값이 3분의 1파이와 같죠? 그래서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분의 8,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지. 그리고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 또한 그렇게 들어가겠죠, 여기? 2분의 루트 2, 이렇게 바꿔줄까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분모가 그냥 계산하는 건데 루트 3분의 루트 2 곱해줬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도 8에다가도 루트 3분의 루트 2 곱하면 이제 BC의 길이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3분의 8 루트 6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얘는 지금 사인 법칙을 사용했더니 바로 해결이 되었던 문제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2번으로 갈게요. 좋아. 오늘 아주 법칙들의 훈련의 날이 될것 같아. 6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B, AC가 5이고, 그리고 코사인의 값이 B, AC의 값이 8분의 1이래요. 그쵸? 그리고 구해야 될 거는 DE의 길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4, 5, 오, 적혀져 있어. 오케이. 이 각들이 같고, 지금 코사인 BAC가 어디입니까? BAC. 이 각에 대한 지금 코사인 값이 나와 있고, 구해야 될 것은 이 선분에 대한 길이를 구하러 가보자고요. 자. 일단 보자마자 아 이거 못 참지. 이등변 그러면 길이 4딱 적어주시고, 또 하나 아 바로 또못 참았으면 좋겠는데,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8분의 1이라고. 그러면 이 B에서 이 AD에 대해서 수선을 발딱 내려주고 싶어져야지. 내려줄게. 이렇게 수직이 되게 만약에 내려주시면 우리는 코사인, 즉 여기를 제가 m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코사인의 값인 저 8분의 1은 이 각을 중심으로 직각삼각형 따라가면 4분의 저 md가 된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니까 그에 대한 두 배인 ad는 1이 된다라는 거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 전체에 이 길이가 1이 된다라는 거고, 그럼 나머지 이 길이가 4가 된다라는 거네요. 아, 여기도 4야. 아, 이 친구도 다 지금 여기 D에서 C까지에 대한 길이입니다. 다 4로 같구나라는 정보를 말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또 이어가 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자. 2에 대한 코사인 값이 나왔다라는 거는 여기에 대한 코사인 값도 생각해 줄 수가 있을 거야. 제가 지금 각 B, D, C에 해당하는 그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이 각을 제가 세타라고 주고, 그럼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BC를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등변이니까 지금 여기를 너무 구하고 싶거든. 그래서 BC의 길이를 제가 이제 X라고 둘게요. 이렇게 두고 한번 시작해 볼까? 그럼 일단 저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파이에서 지금 주어진 저 BAC에 대한 크기를 뺀 거지. 그렇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BAC에 대한 그 값이라는 거고, 즉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거네요.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X에 대한 길이 구할게요. 그럼 X제곱을 삼각형 DBC에 대해서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면 4의 제곱에다가 4의 제곱은 마이너스 2배의 4, 4 곱해서 16, 그리고 코사인 이값 내려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곱해주는 거지. 그럼 더하기 더하기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32에다가 여기 계산하면 4네요. 그럼 36. 아, 그러면 양수인 6이라는 길이가 나와서 이 아래는 6이 되겠구나 라고 구해주니, 2등변이잖아. 삼각형 B, D, C는 2등변이에요. 그러면 저 또한 이 수선의 길이를 또 내려주고 싶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내려줄게요. 와. 이렇게. 내려주고 나니까 3, 3이라는 길이를 알수 있다. 그 말이지. 괜찮습니까? 이리가 갈까? 이렇게 3, 3으로 잡힌다라는 거죠. 자, 이제 또 계속 이어가 봅시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저 값을 이제 계속 찾아가야 될 텐데, 그러면 제가 A, B, C, D, E 여기를 H라고 줘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지금의 D, HC라는 저 직각 삼각형을 바라보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주면 우리가 바로 저 DH에 대한 길이가 루트 7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데려갈게. 여기가 이제 루트 7이어야 제곱, 제곱해서 루트 16. 즉, 이제 4에 대한 제곱이 나오거든. 그래서 루트 7이라는 이 높이 길이를 찾아줬더니 우리는 사실 이제 다한 거지. 왜? 저 코사인에 대한 값이 8분의 1이었어요. 그치? 그러면 코사인을 안다라는 거는 사인을 안다라는 거였잖아. 이에 대한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8분의 몇이 들어가야 이제 제곱 더하고 제곱 더해서 1이 되지? 63이거든요. 이렇게. 즉, 8분의 3 루트 7이라는 그 값이 사인이 되는데, 이 각에 대해서 사인 값이라는 것은 결국은 구하려고 하는 DE 선분에다가 루트 7을 같이 계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적어볼게요. 이 값은 지금 DE분의 결국은 저 세로인 루트 7 이러한 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분자 보시면 3분의 1 내려왔으니까 DE라는 값도 최종적으로는 3분의 8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 우리가 사인 법칙을 썼나요? 코사인 법칙을 사용했는데, 특히나 지금은 직각을, 즉 수선에 발을 내려서 직각 삼각형에 대한 성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봤어요. 좋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2등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성질을 많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3번으로 가볼게요. 그림과 같이 또 ABC가 있어요. ABC가 있어서 AC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하겠대. 3대1. 그러면 이 왼편을 3A, 그 다음에 이 DC의 길이를 A 이렇게 줘볼게. 그리고 이 각을 세타라고 하고, AD의 길이를 지금 루트 2. 오, 아예 길이를 하나 줬고. 그리고 AB 대 AC에 대한 길이를 또 2대1이래요. 그러면 다른 문자 데려와서 이런 식으로 써줘 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코사인 이 세타에 대한 값을 또한 줬고요. 그럴 때 ABD에 대한 이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오케이, 오케이. 세타가 나와 있으니 사실은 이제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제 R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 반지름의 길이가. 그래서 마주보는 이 친구 하나만 구하면 될것 같은데, B를 뭐 구하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어서 가볼게. 일단, 지금 변이 많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써줘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이쪽 삼각형에 대한 코사인 값은 하나 아니고

있으니까 이쪽에 대해서도 하나 일단 정리를 해줘야겠네. 이 친구, 제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준다면 일단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은 주어진 이 친구에 우리 마이너스 붙여서 계속 데려오고 있죠? 이러한 값이 될 거야. 이 친구 넣어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적어 볼게요. 어떻게 적을 거냐? 일단 왼편 삼각형 A, B, D쪽에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 주시면 2b의 제곱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 볼게요. 그러면 4b 제곱은 양쪽 다른 변의 길이 제곱하시면 9a 제곱에다가 2가 되겠지. 그리고 두 배에다가 그둘 곱해 주시면 3루트 2 A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코사인 세타 곱해 주시면 4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이 친구 좀 정리할까요? 그렇게 되면 9a 제곱에다가 여기 지워지니까 3a 마이너스 3a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값이 지금 4b 제곱이다. 이렇게 코사인 법칙을 하나 썼는데, 마찬가지로 오른쪽 삼각형에 대해서도 코사인 법칙 사용해서 연립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럼 오른쪽에서 써볼게. 각이 여기 있으니 이 b를 중심으로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야겠지. b의 제곱은 이 친구 a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 마이너스 2 곱해주셔서 2 곱해주신 다음에 코사인 이 친구 곱해주셔야죠.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이렇게 데려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정리해주면 여기는 4로 날아가니까 플러스 a가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2가 지금 b제곱이다. 이렇게 되고 있네. 그래서 이두 줄을 연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배를 해주는 거니까 이 4b제곱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4배에서 데려갈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리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a에 대한 방정식 이어서 풀어줄게요. 넘기시면 5a제곱에다가 넘기면 마이너스 7a. 또 넘기면 마이너스 6은 0이 되어지는데 5, 1에다가요. 우리 2, 3,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취해주시면 되는 거고. 따라서 5a 플러스 3이랑 a 마이너스 2가 되어지는데 a는 지금 길이 양수인 거니까 2가 채택이 되겠지. 따라서 지금 a 값은 2라는 거고 b도 계속 이어서 구해줍시다. a가 2니까 넣어줄게요. 그러면 4에다가 2 더해서 4니까 b의 길이는 바로 2루트 2구나라는 것도 뽑아줄게. 2와 2루트 2예요. 데려갑시다. 그러면 이 길이는 지금 6이 되는 거고 이 길이는 4루트이겠네요. 2루트2 곱해주는 거니까. 좋아. 이럴 때의 지금 삼각형 왼편에 있는 이 친구의 외접안의 넓이가 필요한 거라 우리는 사인 법칙 이어서 써줘야 되는 거고, 밑에 지우고 써볼게. 그러면 이 각과 지금 마주 보는 4루트2라는 저 크기에 대해서 사인 법칙 이어서 갈게요. 사인 세타가 일단 4분의 몇이 돼야 될까요? 루트 14가 들어와야 우리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했을 때 1이 되겠지. 사인 세타가 이렇게 나와지니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r은 외접안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이 r은 4분의 루트 14에다가 여기 4루트 2라는 값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나눠서 루트 7이 되고요. 그러면 루트 7분의 16이 되어지는데,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절반으로 나누니까 루트 7분의 8 이렇게 나오겠네요. 1의 넓이니까 파이 얼제곱 해주시면 우리 7분의 64 파이 이렇게 나오죠. 이럴 때 지금 서로서 PQ 더해주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71 더해주시면 71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사인 법칙을 초반에 썼고 마지막에 사인 법칙으로 이어받았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서
또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으로 가볼게요. 자, AB의 길이가 2루트 7이래. 오케이. A가 2루트 7이래. 그리고 앞에 BC의 중점을 P라 하고 5대 1로 내분을 한다고 합니다. 누가? Q가. 여긴 중점이고 여기는 이제 5대 1로 내분을 한대요. 그러면 이만큼이 지금 5K고 여기가 K라는 거잖아요. 총 6K라는 건데 절반으로 나누고 있는다니까 여기가 3K겠네요. 총 6K를 절반으로 나누면 괜찮죠? 그럼 여기도 지금 3K인데 나머지 2K 그리고 1K 이런 식으로 지금 B가 나눠지고 있다.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그럴 때 AQ에 대한 그 길이가 3루트 2고 그리고 사인 각 QAP 그리고 사인 APQ에 대한 그 B가 루트 2대 3이라고 해요. 그럴 때 우리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이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네. 오케이. 일단 지금 3루트 2가 AQ에 대한 길이고 여기가 3루트 2. 좋아요. 이제 가볼게요. 주어진 각이 어디인지 그대들 찾았어요. 미리 풀어보고 왔죠? QAP 이 각과 APQ 이 각이네. 그에 대한 B가 지금 나와있어. 사인에 대한 그 B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에 대한 B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저 루트 2대 3이라는 이 B는 마주보는 각들이 각각 어디예요? 2K죠? 저 2K라는 길이와 이 각이랑은 3루트 2가 마주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러면 K라는 값은 우리 6으로 나눠주죠. 누구를? 6을. 오! 그러면 1이라는 거네. 좋았어. 그러면 K가 1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1, 2, 3이라고 길이를 바로 잡아줘도 되겠네요. 여기를 길이를 잡아줄게 아예. 1, 2, 3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떠한 값을 찾아봐야 될까? 더 이상 이 값의 다른 크기가 혹시 있는지 중점, 사인, 오케이. 없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각도 없으니 각을 찾으러 가야겠네. 각에 대한 정보를. 그럼 변을 찾아 변을 이렇게 중심으로 봐야겠지. 삼각형 ABQ를 찾아볼까요? 삼각형 ABQ를 찾아보시면 각 변의 길이가 나와 있단 말이야. 특히나 지금 밑에 이 BQ에 대한 길이가 총 5인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 하나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찾아줄까? 어디를 찾아줘야 될까요? B를 찾아줄게요. 이쪽을 세타라 가지고 한번 찾아줄게.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을 테니 사인 법칙을 이용하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사용해 주게 되면 저 코사인 세타라는 값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니? 2 곱해주시고 각을 만드는 2루트 7이라는 길이와 아래는 5의 변의 길이 데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삼각형에서. 그러면 제곱해주시면 4, 7에 28 그리고 5, 5, 25 마이너스 3루트 2의 제곱인 거니까 9, 28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거고 그러면 아래는 20루트 7에다가 위에는 35겠네요. 35 이렇게 그러면 계속 일단 좀 나눠줘 볼까요? 여기는 4와 7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4분의 루트 7이라는 코사인 값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한

정도 코사인을 이어받아서 제가 이 AC에 대한 길이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왜냐면 마주보는 저 가게 크기도 나와버렸거든. 그러면 X의 제곱은 이번에는 지금 삼각형 어디서 바라보는 거야? 삼각형 완전 바깥에 ABC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4루트 7의 제곱인 거니까 4, 7에 28 더하기 R의 길이 전체 6이니까 제곱해 36 마이너스 2배의 6과 2루트 7 곱해주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 값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4분의 루트 7 데려와야 되는 거고, 괜찮아? 그럼 계산할게. 여기 길이가 우리 64에다가요. 이쪽은요, 일단 나눠주자. 타 나눠주면 3인 거고, 그러면 6, 7에 42. 빼어주니까 22가 되겠네요. 따라서 x의 길이는 지금 루트 22라는 이 크기가 또한 들어간다. 자, 변의 길이 나왔고, 그 마주보는 각에 대한 정보 있으니까 우리는 사인 법칙으로 이번에는 이어받겠다. 그렇게 되면 반지름, 왜 저번에 반지름을 제가 라지 R이라고 한다면 이 R에 대한 값에 사인 세타가 들어가겠지. 지금 코사인 세타가 이 친구였으니까 사인 세타는요, 4분의 몇이야? 16에다가 7 빼면 9라서 루트 씌우면 3이야. 분자, 제곱 제곱하면 16이 되고 있죠. 해서 지금 사인 값이 4분의 3에다가 마주 보고 있는 루트 22. 이렇게 넣어주면 괜찮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3분의 4 루트 22라는 거고, 반지름은 절반 나눠서 3분의 2 루트 22겠네요. 찻! 이럴 때그 외접원의 넓이 구하라고 했죠? 좋아요. 그러면 파이 얼 제곱 해주는 거니까 얘 제곱해 주시면 9분의 4, 8, 8, 파이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이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코사인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그 대문자 R,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러 가기 때문에 아, 사인 법칙으로 이어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마주보는 짝꿍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6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이번엔 주어졌어. 이렇게 내접하고 3분의 파이고 어느 각이죠? B, C, D. E에 해당하는 그의 사인 값이 나와 있고요. 구하려고 하는 것은 CD 이 길이와 BD 이 길이 합을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네. 오케이. 하나씩 찾으러 가볼까? 지금 주어진 거는 3루트 파인데 일단은 BC의 길이가 나오겠다. 왜냐? 반지름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에 의해서 반지름의 두 배, 즉 4루트 7은 저 사인 하나 주어져 있는 저값 3분의 파이에다가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에서 생각해야죠. 그러면 마주보는 BC 이러한 길이가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그러면 사인 30도, 아니 3분의 파이이니까 2분의 루트 3에다가 지금 BC가 들어가는 거라 일단 저 선분의 길이는 곱해주시면 2루트 21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네요. 여기 이렇게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봐야 될까? 이제 이 아래쪽 삼각형에 좀 내려오고 싶은데 아니 다른 각을 요즘 이 각은 있는데 이 친구랑 짝짝꿍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다른 각이 필요한데 이럴 때 원에 내접해 있는 사각형 많이 등장할 거고요. 우리가 마주보는 이 맞닿는 각, 이 각끼리 더했을 때 파이다라는 것을 또한 압니다. 해서 3분의 파이니 여기가 3분의 2파이라는 거 너무나 빠르고 당연하게 찾아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됐더니 우리는 이제 사인 법칙을 생각을 해줘야지.

2분의 루트 3 이네요. 그럼 여기 대신에 2분의 루트 3 집어넣을게요. 2분의 루트 3 이렇게 집어넣게 되고 정리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BD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일단 이쪽 생각하면 4루트 7에다가 곱하기 7분의 2루트 7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라 결과적으로는 7, 7 나뉘고 8 이렇게 이 값이 나오게 되는구나. 따라서 여기는 길이가 8이 되는 거고 아 나머지 여기 CD만 구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한 변이 궁금하다고? 각이 하나 있고 변 나머지 다 있다고? 아 코사인 법칙 바로 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래 삼각형에서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인 거잖아요. 그 값은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라는 거니까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코사인 법칙 두 배 양쪽의 변의 길이 곱해주시면 8과 x 곱해주는 거고 8제곱에 x제곱에 2루트 21의 제곱인 거니까 84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 이들 방정식 우와 정리할게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8x는 이쪽이 x제곱 마이너스 20이 되어가지고 우리 정리하게 되면 이러한 이차방정식이 나오는데 인수분해 이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10으로 되어지니 양수 x는 2가 된다. 따라서 구하려는 남은 CD의 값이 2가 되어지는 거고 그 둘의 길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8 더하기 2는 10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우리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을 때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파이이다 라는 거로 스타트를 했다라는 거 찰칵 해주면서 가볼게요. 6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 하, 이 친구는 조금 색달라. 그림이 없거든.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하면 되겠지. 가볼까요? 조건 가를 볼게요. 가를 뭐하니? 사인? 에 대한 비율이 결국 나와 있다라는 거지. 사인 A 대 사인 B가 지금 몇이라는 거예요? 3대 2라는 거지. 아니 2대 3이라는 거지. 그치? 여기가 2K, 3K가 들어가야 같아지는 거니까 이 비율이 2대 3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인 B가 나오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말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조건에 맞춰서 살짝 좀 그려본다면 이렇게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할 때 이 길이가 2대 3이 되는 거지. 2대 3. 왜냐면 이러한 비율은 A 대 B를 말하는 거니까. 아까 썼던 그 A 대 B를 말하는 거니까. 괜찮나요? 좋아. 그 다음에 조건 나를 봐볼게.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과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같다라고 나와 있어. 코사인? 함수 한번 잠깐 그려볼까? 그러면 코사인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그 값이 같다라는 것은 함수 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쵸? 어떠한 함수 값이 같대? 이 둘에 대한 그 x 값들을 더하면 파이가 돼버리는데? 근데 세 각을 합쳐서 파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값이 다르다면 다른 게 아닌 거지. 저 B와 C가 같아서 코사인의 최종 값이 같은 게 아니라 결국은 저 각 자체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등변이 되어진다라는 거고 따라서 비율이 C도 마찬가지로 3K가 되어서 2대 3대 3이라는 변의 비율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 볼게요. 그럴 때 이 삼각형에 대해서 넓이를 묻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변과 각을 어떻게 알아내야 되는 건데 각에 대한 정보를 사실 또 바로 이어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0: A에서 B씨에 대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너무나 내려주고 싶다. 그러면 이 중점에 대해서 남은 이 길이를 K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저 코사인 C라는 값은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사인 C도 바로 정리해 줄수 있는 게 3분의 2루트 2가 된다라는 거고. 괜찮습니까? 이럴 때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라고 우리가 줬죠. 그러면 파이 r 제곱이라는 건데,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는 거네요. 따라서 우리가 사인 법칙 바로 데려올 수 있는 거고, 반지름의 두 배인 6, 2라는 값은 사인 C분의, 마주보는 그 소문자 C에 대한 길이, 지금 3K를 데려오면 되겠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대입해 주시면 3분의 2루트 2에다가 3K가 된다는 거라, 3K는요, 탁 곱해 주시면 지금 4루트 2가 되어서 K 값은 3분의 4루트 2가 나오네요.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삼각형 ABC에 대한 넓이입니다. 좋아요. 그 넓이 어떻게 구할까? 전 이렇게 구할게요. 여기가 3K고 여기가 K니까 이 높이라고 할까요? 높이를 2루트 2K 이렇게 써줄 수가 있잖아.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이 길이와 이 길이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2루트에다가 K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2루트 2에다가 K제곱 데려오는 거니까 우리 9분의 16에 32 계산해 줄게요. 그렇게 되면 9분의 64루트 2. 이런 식으로 최종 답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렇게 곱해서 결국은 이 사각형 넓이 구해서 삼각형을 이제 구한 거죠.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 지금처럼 도형이 직접적으로 안 나와도 진행이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다음 문제들은 또 어떠한 유형이 나오는지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 좀더 어려운 문제가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법칙 다양하게 사용하면 좋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나보면 되겠습니다.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앱이래 생활관리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정적인 정의를 조금 더볼 거고요. 나아가서 국가와 시민의 윤리 관련된 국가권의 정당성, 특히나 사회계약론의 이 비교 포인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어려운 거 압니다. 개념을 막 공부한 다음에 수능이나 평가 문제를 푸는 게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를 스스로 풀고 와야지 내가 어떤 게 어려웠고 어떤 부분의 전략들을 다시 한번 내가 수정할 수 있을까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금 시간이 걸려도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걸려도 문제를 꼭 풀고 오시길 바래야겠죠? 무리해서 막 많이 푸는 것보다 내가 한 문제라도 제대로 풀어보고 해설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네.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자들의 생명 보존에 있다. 먼저 사회계약의 관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생명 보존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필요하다면 남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내놔야 된다. 네. 루스가 여러분들 말하는 포인트인데, 루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 보존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바로 위험을 범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형에 대해서 오케이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형도 같은 관점에서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답은 바로 루소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약의 산물인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회계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교정적인 정의, 공정한 형벌 관련돼서 이 사상가들 중에 특히나 사회계약 관점을 쓰고 있는 건 루소, 베카리하고요. 나아가서 최근에는 칸트까지 근원적 시민계약 관점에서 이 형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은 최대 다수에 의해서 공유된 최대 행복의 목적에 비추어 평가해야 된다. 우리가 계속 거듭 말하고 있는 공리, 실현, 공리 증진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져 낮아, 그 다음에 잔혹함의 본보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해로워, 좋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은 스스로 살인죄를 범해선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법이라는 게 사람들한테는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 사형을 가할 수 있겠냐?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을은 여러분들, 베카리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은 베카리아다. 이렇게 각각을 잡아준 다음에 선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살인범은 생명권을 사회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루스 여러분 관점에서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 동그라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루스는 사회계약을 얘기하면서 사회계약을 맺을 때 계약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권리, 자신들의 모든 것을 사회에 양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출제하신 분은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1번처럼 표현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계약 시 전체 공동체의 모든 권리와 함께 자신을 전적으로 양도한다. 루소의 표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루소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생명 보존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위험을 범할 권리가 개인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사형에 대해서 동의할 거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1번을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살인범은 법률적 인격체가 아닌 공공의 적으로 간주된다. 법률적 여러분 인격체, 루스의 원문에 나와 있는 포인트입니다. 루스에 따르면 사회계약을 어긴 사람, 살인범의 경우에는 법률적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인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회계약을 어긴 사람으로서 공중의 적으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사형이다라는 것과 연결 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는 형벌 타당성 평가의 기준이 될수 없다. 엥? 지금 베카리아의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공리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를 고려해서 사형이라는 게 적합한 형벌이었는지 적합하지 않은 형벌인지를 얘기했지, 그치? 범죄 예방 효과가 적은 사형보다 종신도역형이 낫다라고 베카리아는 얘기합니다. 그럼 베카리아의 관점에서 범죄 예방 효과는 타당성 평가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될수 없다라고 하는 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3번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유용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 베카리아가 자신의 책에서 이 사형이라는 거에 반대하면서 자기가 이걸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 대목과 연결 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 유용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난 사형에 반대할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4번 베카리에게 맞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5번입니다. 갑과 을입니다. 사형의 정당성은 사회계약의 근거에 평가할 수 있다. 그렇죠? 사회계약의 근거에서 루소는 사형이 정당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사회계약의 근거에서 베카리아는 사형이 부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갑과 을, 루소, 베카리아 모두에게 쓰일 수 있는 표현으로 여러분들 5번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이렇게 공통점이 나올 때는 별표를 치고 다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과 윤리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개개의 사상가들 심화 포인트만이 아니라 사상가들 간의 비교 포인트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78번 문제입니다. 적절한 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부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은 사형 장면이 아니야. 오히려 오래도록 자유를 박탈당한 채 짐승처럼 취급받으며 노동으로 속죄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하는 데서 생겨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네. 이게 뭐예요? 꺽쇠를 친 부분이 뭐예요? 바로 종신노역형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범죄 예방 효과가 좋은 건 강력한 억제력을 갖는 건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야. 지속도가 높은, 지속성이 높은 종신노역형이 범죄방 효과가 더 좋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은 여러분들, 바로 백하리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문장 속에 여러분들 지금 은연 중에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게 하는데. 보게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시민들이 종신노역형을 받고 있는 범죄자를 볼수 있게 공개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어떤 장면으로 이렇게 묘사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범죄자가 종신노역형 받고 있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이제 형벌을 가해서 사람들 또한 그걸 보고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 그 내용을 연결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개적이라는 내용이 또 언급되어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막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이렇게 막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을입니다, 여러분들. 살인을 했거나 그것을 명했거나 그것을 협력했던 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돼. 살인자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는 범죄와 보복이 동등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사람을 죽였다면, 그에 가담했다면, 그를 명령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돼. 사형받아야 마땅해. 그게 동등성의 원리에 따른 형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을은 바로 칸트가 되겠죠. 그쵸? 다음 이제 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은 그 자체로는 악이야. 형벌이라는 건 분명히 고통을 갖고 와. 따라서 그 자체로는 악이다. 그러나 그것이 더큰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한다면 인정돼야 된다. 공리주의 관점에서 사회적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해악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형벌도 쓸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형벌은 공리주의에서 여러분들 필요 악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큰 피해와 더큰 고통을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한 형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벌이 확실한 실효성이 없는 경우라면 처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밑줄 쫙, 네. 야, 형벌이 효과가 없다면, 확실한 실효성이 없다면 처벌을 가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vs 해볼까, 여러분들? 바로 칸트. 여러분, 칸트에 따르면 이 처벌이 실효성이 있든 없든 죄를 지었으면 그냥 벌을 받는 거예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하지만 공리주의 벤담의 경우에는 야, 실효성이 확실히 없어. 야, 그러면 아, 처벌 가할 필요 없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칸트와 벤담이 부딪힐 수 있는 지점이 되겠죠. 칸트에 따르면 뭔 소리야? 죄를 지었으면 실효성이 있든 없든 그냥 처벌해야지라고 얘기할 거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해서 비교해서 볼수 있고요. 다음 이제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부터 범죄 예방을 위해서 각자의 생명권을 사회에 양도해야 된다. 백하리아가 여러분들 범죄 예방을 말한 건 맞지만 생명권을 양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백하리아는 다시 얘기하지만 생명 박탈권을 양도한 적 없다. 그러니까 사형은 부당한 형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번 X. 2번입니다. 살인자가 물건의 대상이 아니면 타고난 인격성 때문이다. 우리 타고난 인격성, 달리 말하면 생득적 인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칸트에 따르면 살인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생득적 인격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으로서 인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살인자라 하더라도 단지 그를 범죄 예방을 위해서, 시민사회의 선을 위해서 수단으로만 가할 수, 수단으로만 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격을 존중하는 형벌로서 오히려 사형이 마땅하다. 그가 지은 죄 정도로만 벌을 주면 된다라고 칸트는 얘기하게 됩니다. 다시 볼게요. 살인자가 물권이 대상이 아니다. 살인자는 여전히 생득적 인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받을 수 없다라는 표현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네. 2번 여러분들. 그쵸? 정답. 뭐야? 정답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칸트에게 있어서 사형이라는 것이 인격을 존중하는 형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 보겠습니다. 형벌이 초래할 해악이 형벌이 예방할 해악보다 커야 된다. 엥?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했지만, 모기 한 마리 잡겠다고 집을 태우면 안 돼요, 그쵸? 우리는 범죄가 갖고 오는 큰 해악을 막기 위해서 형벌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형벌의 해악이 더 커져 버리면 사회적으로는 더큰 고통이 생기겠지. 여러분 따라서 3번 이거 안 적었네, 여러분들. 이 벤담의 관점에서 해당이 안 된다. 오히려 형벌이 초래할 해악은 형벌이 예방할 해악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아야 된다.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고통은 여러분들 작아야 돼야겠지?

다음 이제 4번입니다. 사양은 실효성과는 무관하게 폐지되어야 할 해악이다. 갑의 여러분 경우에 백할이야. 범죄방 효과가 적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백할의 여러분들 정확히 틀렸기 때문에 네, 갑은 4번은 X라고 할수 있겠죠. 실효성과 무관하지 않다. 백할이에게 X. 다음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처벌은 형벌은 시민사회의 선을 늘리기 위해서 행해져야 된다. 을의 경우엔 여러분들 반대하겠지, 그치? 야, 처벌이라는 것은 공적정의 실현을 위해서 가해져야 돼. 그것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적용돼야 돼. 그것이 시민사회의 선을 위해서, 그걸 늘리기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공리를 위해서 가해지면 안 된다라고 칸트는 제시합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들, 네, 칸트에게 X가 나왔기 때문에 5번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8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이제 넘어갈게요. 70 여러분, 9번 문제부터는 이제 주제가 넘어갑니다. 우리가 기존까지는 분배적인 정의와 교정적인 정의를 배웠다면, 지금부터는 바로 국가와 시민의 윤리, 특히나 국가권의 정당성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제 경향 같은 경우는 다음 강의로 넘겼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계획이고요. 나아가서 요 판서를 정리한 내용들 또한 다음 강의로 넘겼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 좀 밸런스를 위해서 그렇게 조정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여러분들 국가와 시민의 윤리, 특히나 국가권의 정당성에서는 사회계약론이 계속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또 최근에는 묵자와 맹자 또한 출제가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최근에 원래는 홉스랑 로크를 좀 많이 비교해서 나왔는데 루소까지 요즘에는 강조해서 나오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79번 문제 정답률 20%. 10명 중에 2명 정도가 맞췄다. 8명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갑부터 볼게요. 인간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에 완전히 양도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 양도여서 각자는 모두에게 자신을 주기에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예를 들어, 10명의 친구가 모여서 계약을 하는 거야. 루소의 관점에서. 근데, 10명 중에 여러분들, 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근데, 10명이 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권리, 서로의 모든 것들을 다 주기로 약속을 했어. 근데 저 혼자 그걸 안 줬어. 그럼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권리를 다 넘겼지만 난안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제 권리를 지킨 채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막 이용하거나 막쓸수 있겠지, 그치? 근데 루소에 따르면 사회계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저 또한 여러분들 권리를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 오히려 모두에게 자신을 주기에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게 루소의 관점입니다. 그런 사회계약 이후에 우리는 공익을 지향하는 보편적 의지인 바로 일반 의지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보게 됩니다. 네. 루소에 대한 설명은 제가 개념 강의 때또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기출 문제로서 딱 풀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갑은 바로 루소입니다.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소유를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자연 상태의 자유를 단념하지도 혹은 사회 및 정부의 자신을 구속시키지도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누렸던 자유를 접어두고 이 사회계약을 맺어서 사회 구성원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바로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을, 로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내려갈게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개인은 다수의 전체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자유를 보장받는다. 기억 여러분들, 동그라미. 네. 아, 동그라미 이런 말고, 별표. 빨간색 별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헷갈리게 했을 선지입니다. 개인은 다수의 전체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자유를 보장받는다? 상권쌤의 말씀에 따르면 루소는 사회계약을 맺을 때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르기로 약속을 해서 자유를 회복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시민적 자유, 도덕적인 자유를 회복한다고 얘기했는데? 기억 맞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기억? 틀렸습니다. 전체 의지 X. 바로 요 내용을 일반 의지로 바꿔야 돼요. 요 물결을 일반 의지로 바꿔야 됩니다. 상권쌤, 전체 의지랑 일반 의지랑 무슨 차이인데요? 대체 이게 왜 틀린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바로 제가 옆에다가 참고할 수 있도록 좀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루스 할 때마다 자주 그렸던 이 벤다이어그램입니다. 여기 값을, 이렇게 병이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선 여러분들, 사유재산이 등장함에 따라서 예속과 불평등이 생깁니다. 즉, 많이 갖고 있는 값이 자기만 원하는 걸 을과 병에게 강요하거나 괴롭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는 사람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와 자신을 다 공동체에 양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여기랑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은 안 할래가 아니라 값도 포함해서 다 여러분들 다 모두가 양도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요 동그라미를 여러분들 원을 각자가 바라는 거라고 얘기할 거고요. 각자가 바라는 거에 가장 겹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빨간색. 이게 제가 수업 중 여러분들 강조하는 일반 의지입니다. 공익을 지향하는 공동의 이익에 유의미한 여러분들, 이 빨간색이 바로 일반 의지예요. 일반 의지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익을 지향하는 보편적인 의지다. 나만 바라는 게 아니라 모두가 바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의지는 뭐냐? 여러분, 전체 의지는 제가 여기 초록색으로 표현할게요. 초록색으로. 여러분, 전체 의지라는 거는 개인들의 특수 의지를 다 합친 거예요. 벤다이어그램으로 조금 쉽게 더 이런 표현해 드리자면 여기 전체를 다 이렇게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게 바로 전체 의지입니다. 루소의 여러분들, 전체 의지와 일반 의지는 다릅니다. 우리가 사회 계약을 통해서 따르기로 약속하는 것은 이 공익을 지향하는 보편적 의지인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르기로 한 거예요. 전체 의지에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분을 여러분들이 좀 하셨어야지 문제를 풀수 있었을 거고요. 루소에 대해서 앞으로도 조금 심화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의지는 조금만 더 적어드리면, 개인들 특수 의지들의 총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입법권은 어떤 정부 형태든 모든 국가에서 최고 권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로크가 특히나 강조하는 거예요. 입법권은 최고의 권력이야. 입법권은 여러분들 법률을 만들고요. 나아가서 이 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까지 넘겨주는 거예요. 따라서 입법권은 여러분들 최고의 권력입니다. 이 로크에게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니은 여러분들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사회계약과 소유권 행사에는 인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거 금방 빠르게 읽으면 여러분들 맞는 것처럼 보여. 근데 틀렸어. 왜? 여길 지워줘야 돼. 개인의 소유권 행사에 인민의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죠. 필수적인 건 여러분 아니죠. 그렇죠? 사회계약에는 분명히 사람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수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사람들의 동의가 필수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엄밀하게 봐야지 풀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럼 정답은 자연스럽게 니은과 리을의 4번 될것 같은데 한번 리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다. 로크에겐 여러분들 저항권 연결시키면 되고요. 루스에게는 주권자인 시민이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라는 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루소 또한 로크와 마찬가지로 저항권을 얘기합니다. 둘이 말하는 저항권의 특징과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다라는 걸 별표를 치고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리을, 동그라미. 정답 바로 니은과 리을 다시 한번 4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번 여러분들, 정답률이 46.5%였습니다. 10명 중에 한 4, 5명 정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값부터 볼게요. 주권자는 사람들이 자연법에 따라서 계약을 통해 세운 인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권자는 사람들이 자연법에 따라서 계약을 통해 세운 인격이야. 특히나 인공적인, 인위적인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앞서 나왔던 아리스토텔레스 혹시 기억나요? 그렇죠?

고대 서양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경우에는 국가라는 것을 자연 발생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연적인 산물로 봅니다. 근데 그와 대비적으로 사회계약론자들의 경우에는 국가라는 것이 사람들의 동의를 통해 탄생한 인위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 내용들 또한 이 하나의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 주권자 여러분들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딱 연결했을 때이 주권자 절대 군주 리바야던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됐죠? 국가를 설립하는 목적은 불신과 공포가 만연한 전쟁 상태를 벗어나 자기 보존을 보장받는 거다. 바로 전쟁 상태, 그쵸? 네, 홉스를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네, 갑은 홉스다. 여러분, 참고로 이 홉스의 관점에서는 사회계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법을 얘기합니다. 이 자연법에 대한 내용은 저 뒤에 문제에 또다시 언급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때 심화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이 물결친 부분을 별표 치고 잠깐 넘어가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격을 일반 의지의 지도 아래 둔다. 사회계약을 맺으면서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르기로 한다. 우리는 단체로서 각 구성원을 국가의 분리불가능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모두와 모두가 하나가 되는 계약을 한다. 그 모두가 주권자가 된다. 입법권을 갖는다. 루소가 말했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요 80번 뒤에다가 좀 이미지를 제가 좀 이미지 판서를 갖고 왔습니다. 문제를 다 풀고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됐죠? 네. 그리고 자연적인 자유를 내려놓고 도덕적인 자유를 확보한다. 자연적인 자유를 내려놓고 시민적인 자유, 도덕적인 자유를 회복하게 된다. 이런 바로 루소가 되겠습니다. 벤다이어그램 문제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간만의 입장이다. 이거는 온니다, 온니. 여기 정말 갑에게만 해당돼야 된다. A에 들어갈 내용은 갑에겐 예스, 을에겐 노가 나와야 된다. B에 들어갈 말은 갑과 을 모두 예스가 나와야 된다. 다음 C에 들어갈 말은 갑에게는 노, 을에게는 예스가 나와야 된다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오답이라는 걸 참고하시면 돼요. 바로 한번 가겠습니다. A입니다, 여러분들. 사회계약은 자유가 없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거다. 홉스에게 자연 상태라는 거엔 자유가 없을까? 자연 상태에선 여러분들? 홉스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도 자유가 있습니다. 홉스 여러분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누리는 자유는 외부의 방해가 없는 것을 바로 자유라고 홉스가 얘기합니다. 따라서 홉스의 관점에서 자연 상태에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요 기억은 홉스에게 해당이 안 된다. 무조건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니은입니다. 빕니다. 둘 모두의 공통점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계약은 계약 주체, 계약을 맺는 사람들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한다. 이제 여기서 홉스랑 루소가 차이가 생깁니다. 다만 결집하는 것까진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장의 경우에는 둘다 예스가 나오는 게 맞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다만 결집하는 것까지 맞는데 어떠한 차이가 생기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또 이미지 판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홉스의 경우에는 계약 주체 모두의 힘과 의지를 모아요. 그 다음에 절대군주한테 맡깁니다. 네, 신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 사회 계약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절대군주가 잘 봐주세요. 잘 지켜주세요라고 홉스는 얘기합니다. 반면에 루소의 경우에는 이 계약 주체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서 그 모두가 계약 당사자 전체가 주권자가 되고 입법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뒤에 또 설명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던 선지였기 때문에 별표를 치겠습니다. 둘의 공통점을 잘볼수 있는 선지. 다음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질서는 이성에 따른 평등한 개인들의 약속에 근거해야 된다. 로크, 홉스, 루소 여러분들 셋다 사람들이 이성을 바탕으로 계약을 맺는다라는 입장은 갖고 있습니다. 이 셋의 공통점이에요.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약을 자발적으로 맺어서 사회 계약을 맺어서 국가가 탄생한다. 셋의 공통점이 맞기 때문에 요 디귿은 여러분들 둘에게도 당연히 공통점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귿도 동그라미. 다음 이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계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양도하지 않는 권리가 있다. 제가 여러분들 아까 C의 경우에는 홉스가 노가 나와야 되고 루스가 반드시 예스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C에 대한 내용이 홉스가 예스가 나와버리면 정답이 될 수가 없겠지, 그치?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요 리을의 C의 경우에는 홉스가

베스트라고 할수 있는 선지입니다. 왜? 이게 여러분들 또 다음 또 이전 기출에서 나왔던 포인트였는데 홉스 여러분 따르면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양도하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권리? 쉽게 말하면 자기 보존에 관련된 권리를 양도하지 않습니다. 홉스가 사회 계약을 맺을 때 자연권을 모두 양도한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말은 양도할 수 있는 것만 양도하는 거예요. 애당초 자기 보존에 관련된 거는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홉스는 양도할 수 있는 것만 모두 양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홉스한테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뭐냐? 관련된 내용이 뭐냐? 생명의 위험에 저항할 권리. 나아가서 생명 보존의 수단들을 안전하게 확보할 권리. 즉, 자기 보존 관련된, 생명 보존 관련된 것은 우리가 양도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홉스가 S가 나왔기 때문에 리을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정답은 니은 디귿의 3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넘어갈게요. 그럼 제가 만점으로 가는 개념으로 실어 넣었습니다. 홉스랑 루스의 사회계약을 비교했던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 생명권, 자기 보존에 관련된 권리는 제외하고 양도한다. 즉, 모두 양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계약 당사자, 이 사람들이 제3자인 리바이어던 여러분들, 리바이어던 절대군주 이 사람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 우리끼리. 너가 계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켜줘라고 보는 게이 홉스가 바라보는 사회계약의 관점. 이 절대군주는 여러분들 주권자가 되고요. 이 사람은 사회계약을 맺진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사회계약을 준수할 의무는 주권자에겐 없습니다. 두 번째, 절대 권력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입법권, 사법권 등을 지니게 된다. 다음, 세 번째, 계약 이후에 정의랑 부정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정의라는 건 계약을 준수하는 거고, 부정이라는 것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이 홉스의 관점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 부정의가 없다. 나아가서 배타적인 소유권도 없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계약을 맺은 이후에나 소유권이 보장받고 생긴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돼요. 물론 루스 여러분 경우에는 모두가 모두와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양도합니다. 정말 진짜 모두 양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와 자신을 양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약 당사자들이 주권자가 되고요. 이 주권자가 입법권을 갖게 됩니다. 정보라는 것은 주권자의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집행권을 갖게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홉스와 루스의 비교 포인트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노트에 붙여서 다시 보면서 이 문장들과 연결 지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81번입니다. 또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오답률이 61.2%였습니다. 10명 중에 6명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절한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은 어떠한 힘에 대한 공포 없이는 단지 말에 불과한 칼 없는 신약이다. 자연법이 자연 상태에서 존재해. 사람들은 이성으로 자연법을 파악할 수가 있어. 그런데 문제가 뭐야? 문제가 뭐야, 여러분들? 말뿐인, 다시, 말에 불과한 칼 없는 신약이다.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당연히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도 알고, 당연히 여러분들 서로가 권리를 좀 양도해서 함께 살아볼까라는 것도 알아. 자연법에 따라서 알아. 근데 문제가 뭐야? 이 알고 있는 걸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없다면 사람들은 안 지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관점에서 홉스에 따르면 요 공포가 필요해. 이 칼이 필요해. 그게 바로 우리가 홉스에서 얘기했던 누구예요? 리바이어던 절대 군주가 되는 거예요. 사회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강제할 수 있는 존재. 바로 홉스 관점에서 이 문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자연법은 인간 생명을 보장할 힘이 없다.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해야만 한다.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가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절대군주 리바이어던 주권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바로 홉스다. 정리. 요 칼이 이제 절대군주가 되겠죠? 네, 다음 이제 1 보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할 공통된 법률이 없어. 분명히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은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공동의 동의를 통해 탄생한 법률은 없는 거예요. 또그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 사이에 그런 집행권도 없어. 이 법률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판단할 재판관도 없어. 그러니까 자연 상태가 불안정한 거라고 로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법은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통된 법률이 없어. 분쟁을 해결할 게 없고 그에 따른 힘도 없어. 그러니까 분쟁이 생겼을 때 어지러워질 거다라고 로크가 얘기하죠.

그래서 폐단을 치유할 목적으로 시민사회가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개인들은 생명, 자유, 자산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입법부를 구성하기로 계약을 맺는다, 합의한다라고 제시하게 됩니다. 자산의 권리라고도 표현하고요, 재산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의미 차이에 대한 구분은 대학교 정도까지 가면 엄밀하게 할수 있고, 우리는 좀 크게 크게 봅시다. 어른 여러분들 로크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로크. 네, 홉스 로크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연 상태의 만인은 만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갖는다. 분명히 이 홉스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만인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배타적인 소유권을 갖는 건 아닙니다. 배타적인 소유권을 갖는 건 계약 이유입니다. 네. 자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야, 이거 내 거야. 이 노트 내 거야. 뭔 소리야, 내 거야. 내 보존을 위해서 내가 쓸 거야. 이렇게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홉스의 자연 상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확실히 이거 내 거야라고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걸 떠올리면 돼요. 2번입니다. 절대 권력을 지닌 국가는 주권자들의 사회 계약으로 탄생한다. 네, 홉스 여러분 관점에서 절대 권력을 지닌 절대 군주 사회 계약으로 탄생하는 거 맞지 않아요, 쌤? 안 돼, 여러분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2번 별표.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는 엄밀하게 생활 관리를 접해야 돼. 이제 고3 수험생이 되었다면 그 정도로 날카롭게 칼을 딱 갈아야 돼, 여러분들. 왜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을까? 바로 주권자들의 사회계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앞서 여러분들 그림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권자는 절대 군주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주권자가 아니에요. 제3자인 절대 군주가 주권자예요. 따라서 주권자들의 사회계약이다? 말이 안 되죠. 네. 주권자는 절대 군주다. 됐죠? 다음 3번입니다. 정치사회에서 시민은 자연법의 집행권 전부를 소유한다. 정치사회에서 여러분들 사회계약을 맺으면서 로크의 관점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연법의 집행권을 공동체에 양도하죠. 그렇죠? 따라서 X. 4번. 자연 상태에서 공통된 재판관의 부재는 전쟁 상태를 유발한다. 여러분 4번 또한 별표입니다. 네. 많은 친구들이 진짜 헷갈렸을 거예요. 왜? 여기 전쟁 상태 때문에. 제가 참고로 강의 때 여러분들 몇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홉스도 전쟁 상태를 얘기하고 강조하고 평가원에서는 홉스에게 키워드로 전쟁 상태를 많이 쓴다. 근데 전쟁 상태란 말은 홉스만 쓸수 있는 게 아니다. 로크 또한 쓸수 있다라고 제가 늘 개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상태를 보고 파악하는 것보다는 전체 맥락까지 제가 다시 보라고 몇 번씩 강조를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은 사회계약을 배우면서 홉스로크를 배우면서 오해를 합니다. 전쟁 상태? 홉스만 쓸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알겠죠, 여러분들? 로크도 쓸수 있어. 로크에 여러분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 상태에 하늘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면서, 로크도 공통된 재판관이 없으면 결국에는 전쟁 상태가 될 거다라고 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크도 사회, 다시. 그러니까 그러면 로크도 자연 상태를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연결 지으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이 원문 관련된 내용을 적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동그라미. 정답 4번. 다음 이제 5번입니다.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개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 이 로크 여러분 따르면 자연권, 특히 재산권의 경우에는 국가에 양도하지 않지, 그치? 로크에 따르면 사회계약을 맺을 때 자연법의 집행권이라는 일부 권리만 넘기는 거야. 따라서 양도하지 않더라도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로크에게 확실히 틀렸다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촥! 이렇게 지워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8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2번 여러분들, 갑부터. 자연 상태에서의 온갖 특권에도 불구하고 재산보존을 위해서 정부의 지배하에 두기로 한다. 재산보존 특히 강조했던 건 로크, 그치? 여기서 우리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회계약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로크는 바로 권력 분립까지 얘기했다라는 걸 연결 지으면 됩니다. 답은 로크. 바로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본래 자유롭게 태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해. 그런데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서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를 벗어나 국가는 스스로 구속하기로 약속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자연 상태 여러분들 자기가 자유를 누리며 살수 있는 상태야. 근데 자기 보존을 안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힘이 세든 힘이 약하든.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사회 계약을 맺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으른 호프스가 되겠죠. 바로 선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최고 권력인 입법권에 대한 제한이 정당한 경우는 없다. 입법권을 지니는 건 여러분들 입법부. 근데 그 입법부가 만약에 사회계약의 목적에 반해서 행동했을 경우에는 저항권 발동할 수 있죠. 따라서 제한이 정당한 경우는 없다? 아니야. 정당한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항권과 연결지어 보시면 돼요. 2번입니다. 모두가 처벌권을 지니는 것이 재산권 보장의 최선책이다?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연법의 집행권을 공동체에 양도했잖아, 그치? 그런 로크의 입장에서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3번, 주권자에게는 자연법을 준수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3번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체크, 별표. 네, 여기다 치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 치겠습니다. 네, 별표. 주권자는 분명히 사회계약을 안 맺었으니까 사회계약에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상관쌤이 아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은 맞습니다. 다만 주권자, 절대군주라 하더라도 자연법은 지켜야 됩니다. 자연법을 준수할 의무는 부과가 됩니다. 네. 왜? 홉스가 여러분들 뭐라고 여러분 얘기하냐면 이렇게 여러분 얘기합니다. 그는 자연법의 창조자인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지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주권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결국에는 신이 의무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수 의무가 존재를 합니다. 그에 대한 자연법에 대한 준수 의무가 당연히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홉스에게 X가 되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조금만 더 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주권자의 직무는 그가 주권을 위임받은 목적 국민 안전의 획득에 있다. 그것은 자연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부과된 의무이며 그는 자연법의 창조자인 이 신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지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자연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어 알겠죠? X 확실히 오케이.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와 안전을 목적으로 인위적인 인격인 국가가 수립된다. 홉스에게 정확히 맞기 때문에 정답 바로 4번 되겠죠. 평화 안전을 위해서 인위적인 인격, 국가, 리바이어던 연결지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절대 권력 하에서는 전쟁 상태의 발생이 불가능하다. 로크 여러분 관점에서 틀렸기 때문에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로크는 절대 권력 하에서도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을 분립하는 모습을 얘기하게 됩니다. 네. 지울게요. 다음 8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병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겠습니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돼야 된다. 이런 이유로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갑은 홉스가 되겠죠. 그렇죠? 갑은 홉스. 을을 보겠습니다. 시민사회에 들어가는 주된 목적은 재산 보호이다. 로크의 냄새가 나죠? 각자가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공동체에 양도하는 곳에서만 시민사회가 존재한다. 을은 로크. 병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하여서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하에 맡긴다. 네. 병의 지문의 경우에는 루소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별표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공적 인격을 공화국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제시하게 됩니다. 마지막 병은 루소입니다. 루소는 여러분들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화주의 정체에 대해서 긍정하였다라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갑을 병에 대한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경우에는 갑에게 yes, 을과 병에게 no가 나와야 되고요. B의 경우에는 을에게 yes, 병에게 no가. C의 경우에는 을에게 yes, D의 경우에는 병에게 yes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주권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가? 네, 홉스 여러분 따르면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주권을 갖는 건 불가능하죠. 주권을 갖는 건 바로 절대군주 리바이어던. 따라서 홉스에게 예스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로크랑 여러분들 루소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약을 맺은 시민들이 바로 주권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불가능한가? 아니, 이렇게 되겠죠. 네, 우리가 찾고 있던 기억 동그라미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입니다. 통치자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행사되는 국가 권력이 정당화되는가? 로크에 여러분 따르면 안 됩니다. 계약의 목적에 맞게 통치자는 권력을 행사해야 되겠죠. 다음 이제 디귿입니다. 자발적 동의에 근거해서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렇죠. 사회계약의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은 따라서 네, 누구였지? 네,
그럼 시는 여러분 따라서 을의 입장, 로크 입장에서 예스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B의 경우에는 로크의 게임이 녹아나왔기 때문에 루소는 입장을 안 봐도 되겠지, 그치? 네. 다음 이제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양도하는 사회계약은 일반의제의 실현을 저해한다? 에이,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반의제의 지도에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계약을 맺는다. 사회계약을 맺게 되면 일반의제의 지도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는 걸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실현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증진시켜 주겠죠? 네. 따라서 리을, 루소에게 녹아나온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 기억과 디귿이기 때문에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84번 문제입니다. 네, 84번 여러분들. 가브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연은 신이 세계를 창조하여 다스리는 기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연을 인간의 기회로 모방해서 인공적인 인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인공적인 인격, 인위적인 인격. 이것이 국가라고 불리는 위대한 리바이어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군주 리바이어던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은 누구? 갑은 바로 홉스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다음 이제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목적은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재산을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다.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사회에 성립된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산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바로 법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입법권이라는 건 여러분들 로크의 관점에 따르면 최고의 권력이에요. 입법권을 우리가 확립함으로써 법을 만들게 되고요. 또한 입법권을 확립함으로써 법에 따른 집행권을 우리가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로크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입법권이라는 것은 모든 법의 거의 근원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크는 입법권을 최고 권력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법의 효력이 입법권에서 나온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어야겠죠? 을은 로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크. 이제 한번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군주는 모든 인간의 사회계약 체결과 이행을 강제한다. 절대 군주 리바이어던 연결 지을 수 있겠죠, 그쵸? 모든 인간의 사회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강제한다. 좀 뭔가 빠르게 읽으면 맞는 말인 것 같아, 그치? 막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 엄밀하게 읽어야 돼, 그치? 절대군주가 분명히 탄생을 하게 돼. 무엇을 통해서? 사회계약을 통해서. 그러면은 사회계약에서 존재했던 여러분 약속을 절대군주가 강제하는 거예요. 절대군주가 여러분들 사회계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자기보존 실현할 수 있도록 이 사회계약을 이행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절대군주입니다. 그런데 기억 여러분들 어디가 어색하지? 네, 맞습니다. 바로 체결이 어색하죠, 그쵸? 사회계약 이후에 탄생하는 게 절대 군주지, 절대 군주가 사회계약을 체결하는 걸 강제하는 건 아니야. 네. 이행하는 걸 강제하는 건 괜찮아, 그치? 근데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정말 여러분 요즘 수능과 모의평가가 이렇게 약간 여러분들을 좀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보면서, 아, 이런 과 연결된 부분들, 전체 내용들을 내가 신경 써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기억 여러분 따라서 X 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엄격했던 좋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약 이후에 군주와 시민은 자연법을 준수해야 된다. 네. 홉스 여러분 관점에서 사회계약 이후에도 시민은 자연법을 지켜야 되고, 군주 또한 신에 대한 의무로서 자연법을 지켜야죠. 그렇죠? 따라서 니은 맞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 별표. 네. 이렇게 수능에서 니은과 같은 선지가 나오게 되면 이후에 모의평가나 수능에 다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음 수능, 다음 모의평가 때요 내용이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정리하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내려가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상태는 어떠한 불평등도 없는 대체로 평화로운 상태이다. 로크 입장에서 자연 상태, 평화로운 상태 맞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 여러분들, 다시 엄격하게, 엄밀하게, 뭐가 틀렸지? 바로 어떠한 불평등도
없는이 틀렸습니다. 상관쌤 왜요? 여러분들

로크의 자연 상태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개인들은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갖고 있죠. 그렇죠? 내가 노동으로 여러분들 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동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 그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네. 물병을 들고 열심히 여러분들 강가에 가서 물을 떠왔어. 그럼 이거는 내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노동을 많이 해서 물을 한 10개를 떠왔어. 근데 옆에 친구는 한 개만 떠왔어. 지금 물의 개수가 차이가 있지, 그치? 불평등이 아예 없다? 아니지. 이 차이가 생겼잖아, 그치? 불평등이 생겼잖아, 그치? 왜? 자연 상태에서는 재산권이 있으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어떠한 불평등도 없다라는 건 틀렸다라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 왜?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그쵸? 네. 다음 이제 리을 보겠습니다.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은 동일한 자연권을 갖는다. 분명히 홉스랑 로크 둘다 여러분들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이 동일한 자연권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설명이 더 필요 없는 기본적인 전제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리을 옆에다가 별표 치고 아, 네, 홉스, 로크 둘 공통점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리을의 바로 4번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제 여기서 제가 앞에서 좀 넘어갔던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자연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홉스의 여기까지 좀 빠져볼게요. 그럼 홉스는 여러분들 자연 상태에서 이성으로 우리가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성이 파악한 자연법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여러분들. 평화를 추구하자. 평화 추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평화 추구의 의무. 2번 여러분들 조금 깁니다. 자연권의 상호 양도에 관한 계약을 맺자. 자연권의 상호, 아이고 나가는 거 아니라다가 여러분들 양도에 관한 계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성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파악했을 때 자연 상태가 너무 불안정해, 전쟁 상태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탈출할 수 있을까를 대략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 세 번째 신의 계약 준수의 의무가 있다는 걸알수 있답니다. 네, 이쪽으로 설명드릴게요. 이 홉스라는 관점에서 따르면 우리가 이성으로 자연법 파악할 수 있어. 자연법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쟁 상태를 탈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것들? 첫 번째, 평화를 추구하자.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자연권을 서로 양도해서 계약을 맺자. 세 번째, 여러분들, 신의 계약을 우리가 지키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앞서 나왔던 문장을 한번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자연 상태에서 이런 자연법이 있다고 해도 이건 여러분들 칼 없는 말에 불과해요. 네. 이런 걸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걸 알지만 지키기가 어려워. 당장 나의 보존이 걸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홉슨 여러분들 자연법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이 자연법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서 계약을 했을 때이 계약을 강제할, 계약을 이행할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면 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누구예요? 이걸 여러분 강제할 수 있는 절대 군주, 리바이어던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이 홉스의 자연법이 최근 들어 또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봐주시길 제가 권장드리고요. 나아가서 전체 맥락 속에서 내용들을 파악하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됐죠? 돌아가서 여러분들 내용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지울게요. 넘어가겠습니다. 8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부당한 것이 될 수가 없다. 홉스가 말했던 전쟁 상태, 자연 상태의 특징, 부당한 게 없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 네, 정의라는 것과 불이라는 것은 홉스의 자연상

답은 홉스.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그들의 소유, 보존이다.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보존을 위해서 계약을 맺는다.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는 이를 위한 많은 것이 결여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들이 여러분 결여되어 있을까? 네. 불안정한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여러분들, 이 로크의 관점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뭐가 없을까? 첫 번째, 제가 좀 날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의 동의를 통해서 형성된 법률이 없습니다. 첫 번째, 분명히 모두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법이라는 공통된 것은 있지만, 공통의 동의를 통해 확립된 법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서로가 막 자연법을 두고 자연권을 두고 막 다퉜을 때, 이거를 뭔가 빗대어서 판단할 만한 법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자연법에 따르면 이런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자연법에 따르면 이런 거 아니야? 막 싸우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들 두 번째. 법률도 없지만 여러분들, 이 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얘도 없고, 얘도 없어, 여러분들. 네. 하나가 더 없어. 뭐가 또 없을까? 법률이 있었다면, 그치. 공통의 법률이 있었다면, 그를 빗대어서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너희들 분쟁하지 마, 싸우지 마, 내가 이렇게 해결해 줄게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공평무사한 재판관도 없어, 얘들아. 네. 분쟁을 해결해 줄 만한 공평무사한 재판관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권을, 재산권을 보존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특히 분쟁이 생겼을 때. 그래서 마지막은 여러분들 거의 막 막장으로 한번 치달아가지고 전쟁 상태까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로크의 관점에 따르면 자연 상태 불안정하다. 계약 맺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름 바로 로크다. 그러면 제가 요 지금 없는 것들을 표시했는데 우리 한번 잠깐 상상을 해볼까? 이세 가지가 그러면은 사회계약 이후에 생기나? 여러분 생기겠지, 그치? 네, 특히나 여러분들 이두 가지. 딱 연결되지 않아? 공통의 동의를 통해 확립된 법률이 없었어. 그런데 사회계약을 맺게 되면 입법권이 생기고 그에 따라 공통의 동의를 통해 법률이 만들어지겠죠, 그쵸? 입법권과 연결. 두 번째 여러분들. 집행권이 없었어. 근데 사회계약을 맺으면 이 입법권으로부터 이제 법에 따라 다스릴, 통치할 여러분들, 집행할 집행권이 또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권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로크는 크게 이렇게 입법권과 집행권의 권력 분립을 제시했고요. 로크의 문제, 지문들을 보게 되면 어떤 지문에서 그래서 사회계약에서 우리가 이 입법권과 집행권에 관련된 기원을 찾을 수가 있다.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이 맥락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로크 정리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들 내려가서 우리 한번 선지를 확인하도록 할게요. 네,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권력은 시민의 소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절대 권력은 여러분들, 시민의 소유를 지켜줘야죠. 시민의 안전을 지켜줘야죠. 그렇죠? 따라서 기억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입니다. 인간 본성으로 인해서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일 수밖에 없다. 인간 본성이 어떤데? 이기적이야. 인간 본성이 어떤데 자기 보존을 위해서 남의 것도 막 뺏고 한단 말이야, 그치? 어차피 자연 상태 만인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어. 심지어 타인의 몸도 내 거야, 막 이런 식의 막 얘기를 또 합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정확히 제 겁니다,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홉스는 얘기합니다. 네, 이기적인 본성지닌 인간.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뭘까, 여러분들? 두 글자. 바로 이성이 되겠죠, 그쵸? 이성이라는 건 여러분들, 여기 있는 홉스, 로크만이 아니라 루소 또한 얘기합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들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성으로부터 사회계약이라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계약을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지워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다. 앞서 나왔던 동일한 자연권을 지닌다 라는 표현과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둘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을 둘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별표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과 리을의 몇 번? 4번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죠. 그쵸? 좋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사회계약론을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생활관리를 들어온 친구들이 많이 이제 멈추려고 하는 단계들이 분배정의, 교정정의, 또이 사회계약론 파트, 또 뒤에 가게 되면 막 평화 파트 이런 거에서 많이 멈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탐구 과목도 분명히 어렵지 않은 건 아니에요. 모든 과목들이 다들 각자의 어려움, 각자의 도달해야 될 그런 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벽을 만났을 때, 아, 이거 어려우니까 다른 걸로 하자, 돌아가고, 아, 어려우니까 바꿔보자, 라고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할 때 많은 시간과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관리에서 만나는 주제, 만나는 문제, 조금 어렵더라도 1회독을 꼭 하길 바라고요. 문제 꼭 풀고 오길 바라고요. 기출문제 통해서 반복 숙달해서 정답을 맞추는 즐거움을 느끼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힘이 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모두 오늘 고생했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원입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기후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다면, 오늘부터는 자연재해에 대한 내용을 배우거든요. 사실 자연재해 파트가요, 기후 내용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이다. 근데 다만 난이도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용적으로 앞에 내용을 우리가 좀 제대로 배웠다면, 이 자연재해 파트는 그대로 가져갈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난이도적으로는 막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들이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잘 적용을 하는 건 여전히 중요하거든. 그치?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잘 한번 파악을 해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들어가기 전에요. 한눈에 보는 출제 빈도부터 살펴볼게요. 이 자연재해 파트가요, 늘한 문제씩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출제가 수능 때 되지 않더라도요, 직접적으로 되진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문제씩은 꼭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들 좀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요, 이 자연재해에 대한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지구온난화 아니면은 뒤에 나오는 토양 파트, 이런 것들도 좀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최근에는 등장하기 시작했으니까, 다음에도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전엔 좀 소홀히 했다는 그런 개념이라면은 지금부터는 제대로 해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니까요. 그치? 자, 그럼 우리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40번입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입니다. 6월 문제네요. 다음은 기상특보 발령 상황과 관련한 방송 내용의 일부입니다. 항상 6월, 9월 수능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실생활하고 연계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면 되는데요. 단, 가에서 단은요, 내용을 좀잘 읽어봐야 되겠지. 끝까지. 대설, 폭설, 황사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자마자 이제 머릿속으로 딱 정리가 되어야 돼요. 대설하면은 이거는 겨울과 관련된 거다. 폭설하면은, 폭염하면은 이거 여름과 관련된 거네. 황사하면은 요거는 봄철과 관련한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먼저 떠올리고 가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알겠지? 자,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체고 체감 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모해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노약자분께서는 가급적 실내에서 지내시고 외출할 때는 양산과 물을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더운 것과 관련된 거지. 이거는 여름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가는 여름이야. 참고로 폭염이 막 35도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35도 이상이구나 이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33도인데 그냥 온도까지는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굉장히 덥구나 라는 거는 여러분은 좀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열대야하고 구분을 해야 되거든. 폭염하고 열대야가 보통 같이 나오니까 그런 거야. 알겠지? 자, 다음 나는요. 오늘 나 경보가 발령되었는데요. 나 경보는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대설과 관련된 거지. 그래서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서 출퇴근을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하시고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붕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대설에 대한 피해가 약간 농가, 축사, 비닐하우스 이런 거에 대한 피해가 좀 많아요. 다만 이제 다른 거에 대한 피해는 비교적 좀 적다 보니까 호우나 태풍에 비해서는 이 대설에 대한 피해량 자체가 조금 적게 느껴지긴 하죠, 아무래도. 그치? 다행이다. 중국 내륙 지역에서 발원했대요. 그치? 중국이나 이제 몽골 쪽에서 발원한 사막에서 발원한 거니까 다 같은 경우는 황사가 되겠죠. 다는 황사가 되겠습니다. 다는요, 황사입니다. 다 황사. 더 읽어보면은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많아요. 800 이상 돼야 되고요.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라고 합니다. 그치? 그래서 호흡기 질환자, 호흡기 질환 같은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겠죠. 이게 바로 황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황사할 때는 좀 주의할 점딱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세먼지하고 구분은 하자. 그치? 미세먼지가 한국지리에서 등장하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황사는 미세먼지가 아닙니다. 그치? 봄철에, 물론 미세먼지와도 관련은 되어 있죠. 근데 봄철에 내륙 지역에서 발원한 그런 큰 모래 같은 것들,
이게 날라왔을 때 그걸 보통 황사라고 하죠. 그래서 봄철에 편사풍을 타고 날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수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일수가 봄철에 발생할 때만 잠깐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10일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평균적으로요. 그래서 발원지하고 가까울수록 굉장히 그래도 좀 황사 일수가 많은 편이죠. 그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자, 가뜩보는요, 장마 이후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했을 때 주로 발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죠? 가는 여름이고, 그렇지? 장마 이후에. 장마 같은 경우는 보통 초여름에 발생하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했을 때 한여름과 관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나를 대비하기 위한 전통 시설로는요, 대설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로는 우대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우대기 하나 더 하면 이제 까대기 정도가 있겠죠. 호남 지방에 까대기가 있고 또 울릉도에는 우대기가 있다. 뭐 까대기가 기출로 이렇게 등장한 적은 최근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과거 자료, 아주 먼 과거 자료 찾으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까대기가 잘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타는 주로 편사풍을 타고서 결국 이 황사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거든요. 편사풍을 타고 날아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보통 이제 편사풍은 기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때. 편사풍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치? 우리나라는 편사풍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데 주로 계절풍의 영향을 받잖아. 근데 기단의 영향이 강하지 않은 봄철이나 가을철 같은 경우에 주로 편사풍이 그때 많이 불죠.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날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는 거야. 근데 요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뭐까지 기억을 해야 돼? 편사풍을 타고 들어오니까 당연히 서쪽하고 동쪽을 비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서쪽이 발원지하고 가까우니까 또 편사풍을 타고 들어와서 날아 들어와서 먼저 그 황사 피해를 받으니까 서쪽의 동쪽보다는 황사 피해 횟수가 더 많겠구나. 황사 일수가 더 많겠구나. 라는 거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기출로서 많이 등장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알겠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꼭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정답 기역니은 디귿이었고요. 41번입니다. 다음은 10월 학력평가이고요. 자연재해에 관한 재난안전문자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면 되는데요. 단, 가에서 라는요. 좀 친절하게 또 알려줬어요. 대설, 지진, 태풍, 호우 중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들 그래프로 나왔어. 이러면은 무조건 지진부터 찾는 게 맞아요. 왜 지진은 경북의 피해액이 최근 10년간 경북 피해액이 있으니까 또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지진부터 찾는 게 맞는데 이게 글로 주어질 때는 그냥 차례차례 읽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아니니까. 강풍을 동반했대요. 여기서 강풍과 관련된 건딱 하나밖에 없어. 그렇지, 여기까지만 읽어도 뭐야? 가는요. 태풍인 거야. 그더 읽어보면은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해안지대 접근 금지라고 되어 있죠. 왜? 해안지대는 태풍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침수가 많이 발생하니까. 파도가 그만큼 세니까 그런 거지. 거기에 만조까지 겹쳐봐. 그러면은 저지대 같은 경우는 더 해안에 관련한 그런 침수 피해가 나타나겠죠. 그치? 또 선박 대피. 보통 자연재해에서 선박에 주는 피해는 태풍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왜? 선박에 영향을 주려면은 선박이 뒤집혀야 돼. 그치? 선박의 피해를 받으려면은. 그럼 그런 것들은 대설, 호우, 뭐 이런 것들은 큰 영향을 주지 않겠죠. 보통 태풍. 그치? 선박 피해. 이런 것도 지문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 볼 때도 그냥 단순히 넘어가지 말고 꼭 내용까지 같이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태풍이네. 찾았네. 이거 끝 아니야. 알겠죠? 중요한 내용들 한 번씩 더 살펴보는 겁니다. 장마 전선 정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장마 전선과 관련된 거세개 중에서 딱 하나 남았죠? 뭐예요? 바로 호우가 되겠죠? 집중호우가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나가호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범람에 의한 피해를 많이 발생시키죠. 호우 같은 경우는. 자, 다도 한번 찾아볼까요? 진도가 나왔죠. 그러면은 끝났지, 사실상. 뭐야? 지진밖에 나올 게 없죠. 진동, 규모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치? 그래서 다는요, 지진이고요. 마지막 라는 하나 남았죠. 뭐야? 대설이 되겠네요. 그래서 더 읽어보면은
차량 운전 시 저속 이동해야 된다. 뭐 이 정도 이제 지문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죠. 염화칼슘이야 뭐 여러분들 일상과 관련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뭐 알겠죠. 네. 자 그러면요 우리 기역부터 리액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칸은 여름철보다 겨울철의 발생 빈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태풍은 이제 한여름 또는 늦여름에서 초가을까지 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름철에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겨울철에 더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기역은 아닌 설명이 되겠지. 니은입니다. 호는요. 대설보다 연 강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전체적으로 다 높았잖아. 그 내용하고 사실 똑같은 내용이죠. 우리나라에서 여름 강수에 영향을 주는 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집중호우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가 되겠지. 그래서 집중호우가 제일 심했던 곳이 어디야? 라고 한다면요. 한강 유역 일대가 되게 심했잖아. 그래서 한강 유역일 때는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쪽에 속했었던 그런 내용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닌 내용 같아도 내용을 살펴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디귿, 다는 기후적 요인. 항상 지진이 나오면은 이렇게 지형적 요인이냐, 기후적 요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내용 되게 쉽죠? 넘어갈게요. 아닙니다. 반대가 되어야 되고요. 리을 2013년부터 2022년 굳이 이렇게 10년 단위로 나왔다고 해서 아 여기 있는 걸 여러분들이 막 다 조사해서 막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거 그냥 뭘 물어보는 거냐면요. 비교적 최근 10년간 항상 10년 자료 정도는 있어야지 이걸 통계로서 쓸만하니까 그치? 그냥 최근 10년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경기의 누적 피해액은요, 가보다는 나에 의한 것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요. 그런 문제지. 태풍 같은 경우는 열대 해상에서 발원해가지고 북쪽 고위도 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피해액을 본다면은 중부지방하고 남부지방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는 남부지방에 대한 피해액이 더 많다 말이야. 남부지방 안에서도 그렇고. 그치? 반대로 호우는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비교했을 때 이제 대체적으로 중부지방이 좀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은 이거는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태풍 피해액이 좀 덜한 것도 있고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는 것도 있죠. 장마전선에 의해서 또 남서 기류가 또 한강 유역 일대에 부딪혀가지고 지형성 강수를 내리기도 하고요. 그렇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한다면은 아, 중부하고 남부를 비교해가지고 태풍과 호우를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겠구나라는 것들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쨌든. 태풍 피해 남부가 먼저 발생하니까 마찰력에 의해가지고 중부는 좀 피해가 덜 하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기는요, 어쨌든요, 한강 유역 일대이기 때문에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요, 니은과 리을이 되겠어요. 네. 앞에서 배웠던 내용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적용하면 됩니다. 자, 42번입니다.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이고요. 다음은 새 자연재해에 관한 재난안전문자 내용이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가에서 다는 뭐래요? 폭염, 한파, 호우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치? 뭐 이것도 이제 머릿속으로 바로 정리가 되죠, 여러분들. 뭐야? 폭염하면은, 한여름, 여름. 한파하면은, 겨울과 관련된 거. 호우하면은 이제 여름과 관련된 거. 이게 글로서 주어졌지만 그래프로서 주어졌을 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요. 값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된대요. 충분한 물 섭취를 해야 하셔야 된대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이런 것들 보면은 더운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호우와 관련된 아니 폭염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가는 폭염입니다. 뭐 찾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내용 한 번씩 살펴보는 거야.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하천에 범람, 산사태에 영향을 줍니다. 그치. 호우는 범람, 산사태,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호우가 되겠습니다. 다입니다. 노약자 보온 유지. 보온. 수도관 동파 방지. 차량 서행. 뭐더안 읽어봐도 되겠죠? 그치? 다는요? 겨울입니다. 한파와 관련한 내용이죠, 한파. 겨울과 관련된 한파.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기억. 가는요, 폭염은요, 난방용 전력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난방용이 아니라 냉방용과 관련된 거지. 그래서 난방용과 관련된 거는 가가 아니라 다와 관련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 자, 니은입니다. 나는요, 강한 일사로 인한 대류성 강수가 나타날 때 주로 발생한다. 아마 요 부분 좀 많이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치? 물론, 보기에서 정답은요, 두 개를 찾는 거였기 때문에 정답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겠으나, 만약에 보기가 막세 개씩 나왔어, 선지가. 예를 들어서, 5번이 막,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어 있었어. 그러면은, 진짜 엄청 많이 틀렸을걸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 안 하면은, 이 니은 같은 문제를 틀리는 거야. 대류성 강수 같은 경우는요, 잠깐 동안에 내리는 강수예요. 요거는 소나기와 관련된 거잖아. 그럼 집중호우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라고 한다면은, 집중호우는 이렇게 볼수 있겠지. 장마전선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남서 기류까지 유입될 경우. 그래서 그런 거지. 장마전선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그냥 간단하게 열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남서 기류까지 이렇게 분포하면은 바다에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고온 다습한 그런 공기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장마전선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더 많은 비를 쏟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장마전선만 하더라도 비를 많이 쏟는데, 남서풍까지 유입돼? 더 많은 비를 쏟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럴 때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하나 더 하면은 뭐에 의해서 발생을 하겠어? 태풍에 의해서 호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태풍은 여러분들이 바람만 생각을 하지만 호우도 같이 동반되거든. 그래서 태풍을 뭐라고 하냐면 풍수해라고 하잖아. 풍수해. 그치? 어쨌든 호우하고 바람의 영향을 주는 거지. 그래서 태풍에 의해 가지고 집중호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비를 엄청나게 많이 쏟는 게 결국 호우다 보니까 비를 집중적으로 어떻게 많이 쏟을 수 있어? 장마전선의 남서 기류 유입 아니면은 태풍 이둘중 하나인 거지.
소나기

습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범람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건 소나기라고 하지 않아. 소나기는 잠깐 내리는 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니은은 아닙니다. 차라리 저기압성 강수라고 했으면은, 아니면 전선성 강수라고 했으면 맞았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강수를 적용하면 대류성 강수가 아닌 거죠. 디귿입니다. 단은 시베리아 기단이 한반도에 강하게 영향을 미칠 때. 그쵸? 그게 바로 한파입니다. 왜 한파는 겨울이고, 겨울은 시베리아 고기압, 시베리아 기단이고, 시베리아 기단이 영향을 줄때 한파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쵸? 같은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 릴입니다. 나는 강수고요. 단은 기온과 관련된 거. 그치? 비가 얼마나 많이 집중적으로 내리냐. 짧은 시간 안에. 한파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온이 떨어지냐. 그거와 관련한 내용이니까요. 리을도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디귿과 리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니은과 같은 선지는 좀 주의하자라는 거예요. 알겠지? 대류성 강수는 집중호우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집중호우는 없어요. 알겠지? 네. 장마. 그리고 태풍 두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43번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요, 자연재해에 대한 온라인 수업 자료의 일부 내용이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자연재해를 A에서 C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가에서 다는요, 그리고 A에서 C는요, 각각 대설, 태풍, 호우 중에 하나래요. 딱 머릿속으로 그려지죠? 대설, 요거는 겨울이구나. 겨울이구나. 태풍은 여름이구나. 호우도 여름이구나. 이런 생각이 되지. 근데 이제 호우하고 태풍을 비교하자면은 태풍이 조금 더 늦게 발생한다는 거를 통해서 호우하고 태풍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그래프로 나왔을 때는. 월별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그게 답니다. 알겠죠? 찾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왜? 겨울철에 주로 발생을 해요. 그렇지, 항상 혼자 떨어져 있는 것부터 찾아야 되겠지. 항상 모든 그래프는 마찬가지예요. 그럼 가가 뭐가 되고? 가는요. 대설이 되는 거지. 우린 나하고 다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먼저 발생한 것을 찾으면 되겠지. 먼저 발생한 거. 7월 달에 발생을 해요. 그치? 그리고 나머지는 8, 9, 10 이렇게 발생을 해요. 오, 다 같은 경우는 늦여름에서 초가을까지 좀 발생을 하는구나. 그치? 그리고 호우 같은 경우는 여름에 발생하는구나. 그러면은 7월에 발생하는 게 나가 바로 뭐가 되고, 호우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태풍이 되겠죠.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뭐 크게 어렵진 않았죠.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살펴보면은 좀잘안 보이니까 우리 확대를 한번 해볼까? 확대를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짜잔. 오, 너무 확대됐다. 줄여. 좋습니다. 요 정도면 좀잘 보이죠? 네. 우리 요거하고 요것만 찾으면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자. 자, A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요. 그치?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눈이 내려요. 이게 바로 뭐와 관련된 거야? 대설과 관련된 거지. 그러니까 A는 대설과 관련된 거니까 어디다 쓰면 돼? A, 대설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대설에 대한 피해는 보통 뭐예요? 농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이라든지 축사라든지, 그치? 그리고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붕괴 같은 거, 교통 마비 이런 거에 대한 피해를 준다라는 거 정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어요. 자, B입니다. 열대성 저기압 하는 순간 뭐예요? 아, 요거는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이니까 태풍과 관련한 내용이구나. 그럼 비는 태풍이구나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태풍이구나. 그치? 다만 강풍과 뭐를 동반해요? 호우를 동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태풍은요, 태풍하고 호우를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냥 호우는 뭐야?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거야. 그치? 그거는 보통 장마 전선에 의해 가지고 내리는 경우가 많겠죠, 물론. 근데 태풍도 비를 많이 쏟을 때가 있거든요.

강한 바람을 동반하면서 비를 많이 쏟을 때가 있어. 그때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서도 호우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명확하게 여러분들 구분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죠? 겹치기도 하는구나. 딱그 정도 그냥. 그래서 호우를 동반해서 풍수해를 일으키며 해안이나 섬 지역에서는요. 해일이 발생하여서 피해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특히 만조대왕 겹치면은 더큰 피해를 발생시키겠죠. 그렇지? 호우 나오죠. 장마 전선이 정체하면서. 그렇지? 특히 장마 전선 정체와 더불어서 남서 기류까지 유입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남서 기류, 훨씬 더 많은 집중호우가 내리거든. 그게 바로 어디였어요? 그게 바로 한강 유역 일대였어. 그래서 한강 유역 일대에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된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거야, 쉽게 말하면은. 자, 온대 저기압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치? 다만, 열대성 저기압, 열대 저기압은 이해해야죠. 태풍이 통과할 때 주로 발생하며, 여기 나오잖아. 태풍이 통과할 때도 발생한다라는 거. 어쨌든 집중적으로 비를 내리니까 하천이 범람하여서 저지대에 침수 피해를 발생시킨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뭐가 돼요? 나머지 C가 됩니다. 그러면은 A, C, B를 찾으면 되겠지. A, C, B 정답 찾아볼까요? A, C, B 정답 2번이 되겠다. 그치?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지 마. 기출이니까 그만큼 좀 중요하잖아. 하나하나씩 뜯어보는 거야. 알겠죠? 자, 44번입니다. 20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는데요. 단, 가에서 다는, 또 힌트가 많이 나왔네. 태풍, 폭염, 한파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강한 비바람, 무너진 광고판, 쓰러진 가로수, 유리창 파괴, 그치. 정말 많은 강풍이 분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치.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태풍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았죠? 불볕더위, 열사병, 그치? 뭐예요? 이거 폭염과 관련된 설명이죠. 폭염. 급격한 기온 하강, 수도관 계량기 통파, 그치? 추운 거, 한파와 관련한 설명이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내용 읽어보면 되겠죠. 가는요, 비교적 최근인 10년 동안에 경기보다 전남에 대한 피해액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경기는요, 어느 지방, 어느 지방, 어느 지방이에요, 이거? 중부지방. 전남은요, 남부지방.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한이 요렇게 너무 대충 그렸다. 조금만 더잘 그려볼까요? 남한이 요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태풍이 결국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럼 전남이 먼저 타격을 받겠죠, 당연히. 그치? 그럼 경기 같은 경우는 위쪽 지방이다 보니까 마찰력에 의해 가지고 좀 피해가 덜하단 말이야. 이미 이 태풍이 규모가 커지기 위해서는요 바다 쪽에 있어야 돼. 육지 쪽에 도달한 순간 에너지 공급원을 공급받지 못한 거야, 쉽게 말하면은. 당연히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 그럼 경기보다 전남에 피해액이 많다? 맞는 설명이죠. 전남에 대한 피해액이 태풍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정답 1번이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부, 남부. 항상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치? 심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동서도 구분할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왜냐면은 태풍 같은 경우는 태풍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태풍이 흘러가잖아. 그럼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왼쪽 같은 경우는 가항 반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위험 반원이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동서로 봤을 때는 그래도 또 동쪽이 더 위험한 바람이니까 더 피해가 크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은 하죠. 물론 문제 내긴 굉장히 까다로워서 아마 문제 내진 않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좀 인지는 하고 있자라는 거지. 인지는 하고 있자. 그냥. 그치? 자, 어쨌든요. 남북 간의 피해 중에서 남쪽에 대한 피해액이 더 크다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2번입니다. 나는 주로 서고 동

저형 역시 무슨 무슨 기압 배치 이렇게 나왔다 이러면은 우리는 항상 못 찾으면 돼. 고기압의 위치를 찾으면 돼요. 서쪽의 고기압이면은 서쪽은 시베리아인데, 폭염은 여름인데 남쪽의 고기압, 바다 쪽의 고기압이 있어야 되는데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죠.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다와 관련된 설명이라고 해야죠. 다는요, 한파는요, 장마전선의 정체가 주요 원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죠. 여기서 장마전선과 관련된 거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장마전선의 정체가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은 시베리아 기압과 관련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가는 기온. 그리고 나는 강수. 반대가 돼야 되겠지. 그렇지? 가가 강수와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나가 기온과 관련된 게 되겠죠.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지구온난화가 지속된다라는 거는요, 결국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나 일수는 증가하겠고, 여름과 관련된 거니까 한파와 관련된 일수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죠? 지구온난화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한번 해놓으면 절대 안 까먹는 그런 내용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뭐 크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그 내용 한번 살펴봤는데 1번이 가장 좀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45번입니다.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요, 자연재해와 관련한 방송 내용의 일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딱이 내용 선지만 읽어도요, 이게 6월 문제인지 9월 문제인지 수능 문제인지 아니면은 3월, 10월 문제인지 이렇게 또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실생활과 관련된 건 항상 6월, 9월 수능 문제와 관련된 것 같아요. 되게 재밌죠? 네. 자, 오늘도 온종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열대 야가 나왔습니다. 열대 야, 폭염, 둘의 성질은 좀 달라요. 이건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리고 가, 다는요, 각각 태풍과 폭염이니까 열대야가 나오면서 폭염도 나오는 거야. 폭염, 열대야 같이 나올 때좀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뭘 주의해야 되는지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낮 최고 기온이 40도 이상 가까이 올랐어요. 최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그게 바로 폭염입니다. 그럼 가는 뭐가 되는 거야? 가는요, 폭염이 되는 거지. 폭염. 나는요, 하나 남았죠. 태풍이 되겠죠. 태풍입니다. 읽어보면요. 그래도 읽어보자. 가의 기세를 한풀 꺾을 변수는 열대 해상에서 북상 중인 태풍이 되겠습니다. 네, 끝났죠. 그러면서 태풍에 대한 피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기역은요, 열대야는요, 오호츠크의 기단이 세력을 확장할 때 주로 발생한다.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잖아요. 오호츠크의 기단, 요것도 습윤하니까 열대와 관련되지 않을까? 오호츠크의 기단 여름철 걸쳐 있으니까 이거 열대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니에요. 아니야. 일단 오호츠크의 기단 자체는 어떤 성질을 띠고 있냐? 이거는 한랭. 북쪽에서 만들어지니까 한랭하고 또 바다에서 만들어지니까 습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좀 시원한 존재인 거야, 북태평양 기단에 비해서. 그치? 그래서 열대야는요, 북태평양 기단이 세력을 확장할 때 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태평양과 관련한 설명인 거야. 그래서 개념을 좀 명확하게, 그치? 명확하게. 니은의 사례로, 태풍에 대한 피해 사례로 해일에 의한 해안 저지대 침수를 들수 있다. 이거 당연히 맞는 설명이죠. 네, 맞는 설명입니다. 특히 만조 때더큰 피해를 발생시킨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물이 육지 안쪽까지 들어오니까. 디귿입니다. 가는요. 폭염은요. 장마 이후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할 때 주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설명이죠. 네, 맞는 설명입니다. 네, 그 흐름을 물어보고 있어요. 리을입니다. 나는 태풍은요. 서고 동저형 서쪽이 고기압. 요거는 무슨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 그쵸? 근데 나는 여름과 관련된 건데 겨울과 관련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리을은 아닌 설명이 되겠지. 정답은 미음과 디귿이었어요. 다행인 거는 열대야하고 폭염을 이렇게 비교하진 않았어. 근데 열대야하고 폭염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대야,